이란과의 외교적 합의가 실패할 경우 강력한 군사행동에 나설 거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온라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매우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강력한 군사행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외교적 해결에 시간이 많지 않다며 빨리 진행되거나 아예 안 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가 참여한 드라큘라가 빌보드 라디오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미 경제지 포브스는 현지 시간 27일 제니와 테임 임팔라의 협업곡 드라큘라가 빌보드 어덜트 팝 라디오 부문 주간 1위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K-POP 관련 곡 가운데 어덜트 팝 에어플레이 부문 1위에 오른 노래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POP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 골든이 유일했습니다. 미국이 주말 새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면서 현지 시각 27일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9월 인도균 브렌트유 종가는 배럴당 88.36달러로 전장 대비 8.7% 하락했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82.61달러로 전장보다 7.5% 하락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지난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나타난 데 이어 낮에도 폭염 심한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3도, 광주와 광릉이 35도, 대구는 38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오후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 경북 중북부에는 5에서 40mm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곧게 뻗은 길, 우리는 인생이 그런 탄탄대로이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쉽고 멋진 길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길게 뻗은 직선 구간은 고속도로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이랍니다. 과속을 하기 십상이고 빠르게 오래 달릴수록 풍경이 멈춘 것처럼 뇌가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도로를 설계할 때는 적절하게 곡선을 끼워 넣는다고 하네요. 우리 삶에서도 굴곡진 길을 지나야 완급 조절을 하고 주변을 살펴보게 됩니다. 변화가 나타나는 곡선 구간은 나를 멈추게 하려는 방해물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길을 찾아보면 고속도로나 활주로처럼 쭉 뻗은 길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7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야 되는데 이동희님이 반갑습니다 대호님, 그런데 검은 화요일입니다 라고. 우리 증시가 또 5%대 폭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아마 뭐 매도 사이드카는 당연히 나올 것 같고, 우리 증시 메모리 반도체 충격도 이어지고 있는데 잠시 후에도 좀 깊이 있게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요일이니까 원탁의 기자들 K와 함께 깊이 있게 토론도 하시는 날인데요. 시간당 1,700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얼마 전에 결정이 됐는데 경영계, 노동계 동시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노사가 동시에 불복한 사연이 뭘까요?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 또 여러분의 생각도 같이 좀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와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1,400조 원에 이르는 AI 동맹을 맺었죠. 반도체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각종 인프라까지 협업을 다짐했는데요. 특히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계는 어떤 실익을 거둘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논해보시죠. 조금 전에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군요. 코스피 200은 지금 6%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거 한잔 해야겠네요. 예. 술은 아닙니다. 경제상식 퀴즈. 오늘 정답이

0: 가끔 쉽습니다. 한 글자거든요. AI 데이터 센터 또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전기와 함께 반드시 확보해야 할 중요한 자원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는 열이 많이 나죠. 그 서버에서. 그래서 그 열을 식혀야 하는데 냉각용으로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반도체를 제조하는 공장에서는 웨이퍼를 뭐 세척하거나 미세한 오염을 없애는 공정에서도 이게 아주 중요하게 또 많이 쓰이는데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만 하루에 100만 혹은 150만 톤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있을 정도입니다. AI 또 반도체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이 자원은 무엇일까요? 이게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당연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만나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의 경제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증시부터 보기가 겁나네요.
2: 맞습니다. 아, 마의 개장 5분, 6분을 지키지 못하고 또 한 번 매도 사이드카가 국내 증시에서 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네. 아, 올해 들어서 42번째.
0: 사이드카가 42번째예요.
2: 아. 지금 뉴욕 증시는 사실 혼조 양상이었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급락했다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매도세가 거세자 다우지수가 0.51% 올랐고 대형주유지 S&P 500 지수도 강보합 0.02% 상승했지만 나스닥이 0.18%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이란 공습 중단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8% 넘게 떨어지면서 브렌트유 기준 $88. 서부텍사스유 기준 $82까지 내려갔는데 문제는 반도체주 매도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가 2.23%나 급락을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5% 넘게 떨어졌습니다. 애플한테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줬는데 지난해 4월 이후 애플은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1위를 재탈환했고요. 엔비디아가 오픈 AI 대규모 데이터 센터 지원하기 위해서 약 2,500억 달러 금융 보증 제공을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라고 하자 재무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SK하이닉스 사실은 엔비디아 7천억 달러의 공급 파트너십 계약에도 불구하고 강세로 출발했는데요. 3% 넘게 강세로 출발했는데 ADR 역시 7.5%나 급락을 했습니다. 아마 반도체주 매도세는 이 두 가지 뉴스 때문인데요. 창신 메모리 상하이 상장 첫날 주가가 465% 폭등을 했습니다. 네. 단숨에 14조 원의 실탄을 마련하면서 인텔의 시가총액을 추월했습니다. 중국의 이제 이 내수 기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공급망이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중국 측에서는 기대지만 우리 측에서는 우려입니다. 또 하나가 중국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심자외선 노광 장비 자체 개발했다는 소식이 더 큰 악재였는데요. 이게 네덜란드계 반도체 장비 대장주 ASML이 독점적으로 만들어내던 장비를 중국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이 네덜란드 ASML은 주가가 이제 8% 넘게 거의 급락을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 지금 아마 반도체 주들 아마 내일 당장 우리는 SK하이닉스 모레는 삼성전자 부문별 실적이 확정이 되고 이번 주 현지 시간 29일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다음 날에는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을 공개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AI 이제 버블론 거품론 투자 과잉론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귀결될지 그리고 29일에는 FMC 회의 결과까지 맞물리다 보니까 미증시의 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어제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말 이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 쏟아냈지만 중국 반도체 기업이 이제 창신 메모리의 상장으로 인해서 상승 탄력이 제한이 됐는데 앞서서 이제 우리 증시 오늘 출발하자마자 지금 낙폭 더 키우면서 6.5%가 급락한 6,316. 외국인들 개장하자마자 7천억 원 넘게 매도 쏟아내고 있고요. 개인이 1조 원 넘게 받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7%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23만 4천 원대. SK하이닉스는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9.8%. 163만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0: 시가총액 2,100조 원 넘어섰던 삼성전자가 1,300조 원대로 내려왔고 얼마입니까? 거의 한 700조, 800조가 삼성전자에서만 시가총액이 날아갔다라는 거고 많이 흔들립니다. 우리 증시도 지금 6% 이상 폭락하고 있고 근데 따져보면 미국 증시는 그냥 보합권이었거든요. 맞습니다. 3대 지수 혼조였고 물론 이제 미국에서도 샌디스크 같은 메모리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급락하긴 했습니다만 지수에 주는 영향은 미미했죠.
2: 맞습니다.
0: 그러다 보니까 이 변동성 때문에 아 국장 못하겠다. 미장으로 가자라는 분들이 또 요즘 늘고 있어요.
2: 국내 증시가 월간 기준으로 오르기 시작한 게 지난해 4월부터예요. 한 달도 거스르지 않고 올해 6월까지 14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그런데 7월 한 달부터 조정이 시작이 됐어요. 한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거의 뭐 패닉 상태입니다.
0: 네.
2: 아마 6월 19일 고점이 9,385 네. 장중 찍고
0: 네.
2: 지금 뭐 한 28% 30%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자 이제 아우 정말 지쳤다. 국장하기 힘들다. 이른바 국장 탈출과 미국행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예탁결제원 통계를 보니까 이달 들어 24일까지 국내 주식 투자자들 미국 주식 순매수액이 약 26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한 달 전 순매수 규모와 비교하면 4배나 급증하고 있는데요. 서너 달만 하더라도 이제 국장 복귀하면 세제 혜택 줬거든요.
0: 네.
2: 절세 효과 있었는데 이런 서학개미들이 또다시 이제 유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제 이 국내 증시 유례 없는 이제 폭락장 비정상적인 변동성 탓인데 국내 증시 뭐 따라서 사이드카는 기본이고 서킷 브레이커까지 뭐 걸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여전히 불안한 심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 완전히 떠났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게 개인 투자자들 국내에서도 여전히 이제 순매수 기조 오늘도 뭐 1조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국민연금 역시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로 좀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자금 이동은 뭐 이탈이라기보다 변동성 장세 속 좀 위험 자산의 어떤 릴레이팅 분산 성격이 좀 짙어 보입니다.
0: 그러게요. 이 엄청난 변동성 특히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된 이후에 더 심해졌는데 당국에서는 이거 ETF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 ETF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반도체 레버리지 쪽으로 쏠림 현상도 심했었는데 이 높은 변동성이 그 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2: 그러니까
0: 새로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레버리지 ETF가 만들고 있고 안 그래도 반도체주 흔들리고 있는데 시장의 안전장치라고도 할 수 있는 사이드카 뭐 사실 너무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사이드카 발동됐다라고 해서 뭐 시장이 진정되거나 이런 효과도 없는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증시 급변동에 대한 안전장치 1차 급브레이크죠. 선물지수 200이 이제 5% 전날보다 이제 빠지거나 오를 경우에 1분 정도 프로그램 매매가 정지되는데 이게 지금 무용지물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양대 증시에서 발동된 사이드카 오늘 제외하고 총 66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의 연간 기록 45회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증시 전체 충격이 전혀 줄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매도 사이드카 발동된 날 오히려 발동 이후에 지수가 더 가파르게 추락하는 이른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는 터지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건 주식 거래 환경이 과거와는 좀 달라졌기 때문이다. 왜냐? 오늘날 증시는 뭐 순식간에 대규모 컴퓨터 이제 프로그램 매도 물량, 이른바 알고리즘, 프로그램 매매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단위로 움직이는 환경 속에서 고작 한 5분 정도 주문을 멈추는 게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대응하는 게 시대 흐름에 맞느냐라는 지적인데요. 아마 사이드카는 미국의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도입이 됐지만 미국은 이미 1999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좀 되짚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것마저 없다면 최소한의 방어구마저 없다면 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0: 또 이제 미국이랑 이란은 좀 공격을 서로 이제 멈추기로 하면서 국제유가는 다행히 좀 떨어졌어요.
2: 맞습니다.
0: 또 우리 입장에서는 석유를 최고 가격제 당분간 또 유지하기로 했고요.
2: 맞습니다. 지난주가 이 국제유가가 장중 배럴당 브렌트 기준 100달러 찍었거든요. 그런데
0: 네.
2: 지금 뭐 80달러대 중후반대까지 내려와 있는데 변동성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브라질 국빈 방문지인 이재명 대통령 현지에서 화상 수석 보좌관 회의 주재했는데요.
0: 네.
2: 유가 불안이 확실할 때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 유류세 인하 조치 최대한 유지하라라고 지금 지시한 겁니다. 당분간 국제유가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충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라는 의지인데요. 정부는 지난 주말부터 정유사의 공급 가격 상한을 4주 정도 더 묶어주는 8차 최고 가격을 동결했죠. 기준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이제 서민들의 부담이 극심한 상황에서 지금 주유소 기름값이 10주째 내리고는 있지만 하락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거든요.
0: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터당 휘발유 가격 1,800원대까지 좀 안정시키겠다라는 구상인데 다만 이제 이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라든가 농업인이라든가 건설기 종사자와 같이 경유 의존도가 높은 계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다만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은 사실 이 재정적 부담을 키울 뿐 국제유가가 이제 안정되는 시점까지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아마 이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0: 그리고 어제 한성수 국무총리 주재의 부동산 토론회가 또 열렸습니다.
2: 맞습니다.
0: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그 주제에 이어서 여기서도 이번에도 또 역시 보유세가 핵심이었어요.
2: 맞습니다. 2차 정책 토론의 핵심도 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그리고 투기 억제라는 세 가지 축이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구윤철 부총리가 이제 실거주와 투자 목적을 세제에서 명확하게 구분하겠다라는 겁니다. 정부는 이제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에는 주거 안정을 해서 부담을 최소화하겠지만 거주하지 않는 주택, 1주택자라도 또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세, 양도세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비거주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에도 아마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지금보다도 세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를 징벌적 증세가 아니라 보유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과세 체계로 정상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2: 그러다 보니까 고령자라든가 지방주택 보유자에 대한 배려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어쨌든 세제 개편의 큰 흐름은 실거주는 보호하겠지만 투기성 보유는 부담을 늘리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얼마나 어느 정도 선에서 반영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0: 또 중요한 건 주택 공급이잖아요. 공급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 좀 나왔어요?
2: 맞습니다. 지금 공급 대책의 핵심은 이번에는 청년층을 위한 도심 속 신속한 이제 주택 공급과 지방 미분양 해소라는 투트랙으로 이제 유학할 수 있는데요. 어제 가장 눈길을 끈 건 상가, 사무실과 같이 도심 내 늘어나는 공실을 청년과 고령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입니다. 신규 택지를 발견하는 거 개발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공급 속도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 도심 내 상가 사무실의 경우에는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민간 공급할 경우에는 용적률 혜택을 주는 대신에 청년 물량을 의무화하고 청년 주거시 부모의 소득이 아니라 청년 보득의 본인의 소득으로 기준 삼겠다라는 이제 대안도 적극 수렴하겠다라는 건데요. 한편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이른바 이제 불꺼진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조만간 가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원탁의 기자들 K2와 함께합니다. KBS 석민수 이세중 기자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그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 남미 쪽에 가 계신 거죠? 근데 우선 먼저 찾아간 곳은 미국이었고 중요한 것도 미국의 정치인들이 아니라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일단 그 전반적으로 뭐 AI 서밋이라고도 했는데 그 장면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3: 그러니까 이제 그 순방에서 사실 이게 ABC 순방이라고 그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남미 순방을 한 바퀴 도는 건데 그런데 이제 너무 멀기 때문에 보통 역대 대통령들도 한 번은 거쳐갔거든요. 보통은 로스앤젤레스를 많이 갔어요.
0: 네.
3: 한인들이 많고
0: 아하.
3: 또 한인들이 요즘에 유권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스앤젤레스에 가는 게 순리인데 샌프란시스코?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몇 주 전부터. 그러고 이제 저도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갑자기 24일, 25일 대규모 행사를 한다고 그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들을 막 뽑았대요.
0: 아하, 무슨 행사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3: 네. 아 이거구나 했는데 그 정말 되게 이례적으로 보통 교민 행사나 막 이런 게 있는데
0: 예.
3: 정말 이례적으로 그 기업인들 현지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인들 젠슨왕이 뭐 한국에 와서 깐부회동을 했다지만 진짜 우리는 그 거기 젠슨왕의 홈이잖아요. 그 안방에 가서
0: 네. 네.
3: 안방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난 거는 굉장히 이색적인 그림이긴 했죠.
0: 또 그만큼 중요한 뭐 산업이라든지 뭐 기술 또 경제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이세중 기자가 보기에는 어땠어요?
4: 거의 우리가 아는 기업 총수들도 다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가운데 서서 두 기업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듯한 그림의 사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엔비디아 젠슨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 총수들도 다 총출동했고 그러면서 주말 사이에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사실.
0: 그렇죠.
4: 지금 뭐 순방 관련 뉴스보다도 주말 사이에는 이 AI 서밋 때 일어난 그 기업들 간의 어떤 약속들, 협약들이 성과가 거의 뭐 주말 사이 모든 뉴스를 가장 압도할 정도로 쏟아지긴 했었죠.
0: 그렇죠. 뭐 항상 그 대통령 순방 이후에 정치권이 뭐 논평 내놓잖아요. 뭐 사실은 답은 정해져 있는 논평이기는 한데 여당에서는 칭찬하고 야당에서는 비판을 하고
3: 네.
0: 또 야당에서는 성과는 기업이 내는 건데 이거 정부가 중간에서 이제 가로채기 아니냐 이렇게 또 나를 세우기도 해요. 이런 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4: 그러니까 뭐 양측에 다 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기업들끼리 서로 이제 하면 되는 거를 왜 대통령이 끼어서 그렇게 마치 우리가 정부가 마치 모든 걸 한 것 마냥 숟가락 얻느냐 이런 논리인데 반면에 뭐 민주당은 바로 즉각 반박했죠. 이렇게 지금 뭐 9,500억 달러라는 숫자가 나올 정도로 1,400조 원 규모거든요.
0: 네.
4: 이런 약속을 지금 받아왔는데 이렇게 엄청난 투자 기회인데 그럼 대통령이 청와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근데 사실 제 생각으로는 이게 분명한 거는 기업들이 정부와 관계없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이런 자리를 만들고 약속을 하는 거겠죠. 근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역할이 아예 없는 거냐. 이게 AI 반도체 산업 특성을 봤을 때 분명히 그 국가적으로도 뒷받침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많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 정부에서도 이 AI 반도체 산업 육성을 계속해서 어젠다로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또 그 AI 서밋에서도 그 총수들의 멘트를 봐도 이게 국가 간 협력, 그 국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라고 또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는 뭐 아예 의미가 없는 자리는 아니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2: 저는 이제 두 가지 있습니다. 측면에서 좀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0: 네.
2: 그러니까 일단 이 자리를 그러면 대통령이 초대해서 이 사람들이 왔을까? 그 아니죠.
0: 대통령이 아니면 서로 못 만날 사람들인가?
2: 네. 그렇게 따졌을 때는 사실은 그 대통령이 가운데 있는 그림을 위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그룹과 SK그룹이 뛴 거예요. 그 자리에 이제 데려다 앉힌 거죠, 사람들. 좀 특이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 샘 올트먼 오픈AI CEO랑 그다음에 다리오 아무데이 엔트로픽 CEO가 같이 이제 자리를 했잖아요.
0: 두 사람이 좀 불편한 관계이긴 한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행사할 때도 사실 좀 같이 그때 몇 개월 전에 막 손 잡으라고 했는데 네. 서로 안 잡으려고 하고 막 그,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3: 네, 2월에 이제 인도에서 그 AI 서밋 비슷한 행사가 있었는데 모디 총리
0: 사진 옆에. 지금 저희 유튜브로 나가고 있죠. 네, 저희가 네. 화면 보실 수 있게 띄워드리고 있는데
3: 그 모디 총리 옆에 이렇게 올트먼하고 아무데이가 서서 악착같이 네. 손을 안 잡고
0: 이거 이제 인도에서 했던 행사.
3: 네, 네, 이게 이제 이, 그 올해 2월에 있었던 행사인데. 그 사이가 불편하다기보다는 진짜 앙숙에 가깝죠. 그다음에
0: 앙숙이에요.
3: 철학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다리오 아모데이가 원래 오픈 AI
0: 같이 하다가
3: 네 절 그 연구 담당 부사장까지 하다가 올트먼이 잠깐 잘렸을 때 그 이사회에서 아모데이한테 오픈 AI를 맡으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거절하고 그냥 자기가 나와서 AI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이 다르다고 만든 게 이제 엔트로픽인데. 요즘에도 그 뒤에서는 그 좀 그 이른바 좀 씹고 다니는 서로 그런 사이인데 여기 같은 자리에 이렇게 데려다 앉힌 거는 그만큼 우리의 메모리 반도체가 아쉽다 이들한테. 이들한테 아쉽기 때문에 그
0: 필요해서 찾아온 거다.
3: 삼성과 SK가 부르면 와야 된다.
0: 그렇죠.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그 공급 기업이 완전히 글로벌 갑인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젠슨 황 CEO도 또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이번에 또 네이버에 투자를 하긴 했는데 네이버는 GPU를 또 사는 큰손 고객 중에 또 하나예요. 하나하나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고 일단은 뭐 정치권에서야 숟가락을 얻는 거냐 아니면 이제 고공사격 지원이다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겠고 또 이번에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그 AI 서밋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한국 기업 CEO들이 앉은 게 아니라 젠슨 황, 엔비디아 CEO랑 혹탄, 브로드컴 CEO가 양옆에 배석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 그게 이제 외교 의전상으로 대통령 기준 오른쪽이 가장 상석이죠. 이제 그 젠슨 황이 거기 앉고 그다음에 그 다음 서열이 그 혹탄, 그 브로드컴 CEO가 앉았는데 사실 이게 뭐 기업인이고 의전 서열 안 따진다고 해도 사실은 같은 그 외교적인 문법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0: 시가총액 순으로
3: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I의 연산 세계에서 그 AI 연산 세계관에서 가장 왕은 지금 젠슨 왕이죠. 그 엔비디아 GPU 뭐 베라 루빈 같은 걸 만들어내는 최선단의 칩을 만들어내는 젠슨 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거기에 대항해서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는 그 오픈 AI라든지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는 AI 모델 기업들이 맞춤형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주문하고 그래서 젠슨 황에 맞서고 있는데 그 맞춤형 반도체 ASIC이라고 부르는데 그 ASIC 세계의 왕은 또 혹탄이죠. 서로 이렇게 칩을 두고 이렇게 AI 연산을 두고 경쟁 관계에 있는데 GPU의 왕과 ASIC의 왕 이렇게 양옆에 앉혀놓으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 이런 수사가 있지 않나.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 모델 개발사에서도 핵심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핵심 기업들이 양쪽에 다 있었던 겁니다.
4: 특히 이번에 이세중 그 계약 내용을 보면은 뭐 엔비디아야 그 성민수 기자가 말했던 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손이죠. 가장 주요한 공급 파트너고 뭐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이미 너무나 유명한데 사실 브로드컴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익숙하진 않은 기업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0: 네.
4: 근데 이번에 그 협약 내용 보면은 삼성전자랑 브로드컴이 2천억 달러 규모의 그 5년간 그 서로 협력하기로 했거든요. 그게 삼성전자가 메모리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 브로드컴이 칩을 설계를 하면은 그 삼성전자가 그 파운더리 위탁 생산도 하고
0: 그렇죠.
4: 그리고 조립 패키징까지 하는 뭐 그런 식의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게 우리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파운더리 쪽으로도 키울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중요한 사업 파트너. 라고 봤을 때 이 브로드컴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의 주요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는 회사로서 우대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0: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혹탄이라고 이제 이름 그러니까 싱가포르 출신인데 브로드컴 CEO 사진이나 얼굴을 처음 보신 우리 국민분들 많으실 거예요. 브로드컴이 글로벌 시가총액 몇이죠? 10위 안에 들어있고 네. 미국에서 완전 이제 빅테크 기업인데 혹탄 브로드컴 CEO는 사실 대외 활동을 많이 안 하기로 유명해요. 좀 은둔형이기도 하고.
4: 젠슨과 정말 반대죠.
0: 완전 반대죠. 그리고 혹탄은 약간 좀 반도체 전문가라기보다는 재무, M&A 그렇죠. 그쪽 전문가 출신이다 보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 같이 또 한 자리에 모여서 그 그림을 또 연출했다라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내실입니다. 내실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아까 9,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75조 원 정도가 됩니다. 과연 이게 예전에도 그랬듯이 이것저것 다 긁어모은 이제 수사에 가까운 숫자일지 실질적인 뭔가 과실로 이어질지 물론 이거는 아직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까요?
3: 이제 액수가 크게 발표가 됐는데 아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의심을 해봐요.

0: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는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시장을 보면 굉장히 좀 분리가 됐죠. 네이버 직접 투자를 받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1: 급등했고
0: 상승세를 많이 탔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합이었죠. 특별히 여기에서 놀랄만한 발표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미 젠슨 황이 한국에 한번 들어왔었고 그래서 SK와 삼성과 그다음에 뭐 LG전자, 현대차 등등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기로 했잖아요. 그때 이제 두 번째 간부회동 그러니까 그때 삼겹살 회동을 했을 때 나온 주제는 GPU를 너네한테 준다 이런 시혜적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한국의 기업들과 AI 공급망 단위로 협력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SK와 하기로 한 뭐 데이터 센터 투자라든지 맞춤형 메모리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은 나왔던 얘기들이었죠. 그래서 사실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HBM 공급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HBM의 확실한 공급을 위해서 빅테크 CEO들이 한국의 대통령이 찾아와서 같이 만났다. 이런 류의 해석들이 많고, 그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 공급망 협력 같은 거는 그동안 나왔던 수준에서 좀 약간 한 발짝, 반 발짝 정도 진일보한 수준 아닌가.
1: 최태원 회장도, 허황된 숫자는 아니라고 강조를 했어요.
2: 그러니까 그때 서밋에서 최 회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모어 칩스 그러고
1: 만날 때마다 칩을 더 달라고 한다고
2: 그리고 이미 너무나 많은 칩을 요구하는 상태였는데도 앞으로 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물량을 요구한다. 뭐 어떤 기업들은 뭐 독점적으로 달라라고 요구하고 지금 이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허황되지 않고 현실에 기반을 한 상당히 현실성 있는 숫자다. 이런 얘기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1: 네.
2: 사실 지금 일각에서 계속 나오는 게 그 AI 피크론 거품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이렇게 과연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을까. 지금 투자만 있고 수익을 본 기업이 제대로 있느냐 이런 논리인데 이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지금 투자가 현실화되는 단계고 시장이 성장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게 거품이라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공통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성장세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약속한 게 5년 동안 이 정도 규모의 이 협약을 한 건데 이 정도 이거는 허황대 숫자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지금 업계는 전문가들의 좀 정반적인 평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AI라는 게 그 산업이라는 게 이제 막 성장하고 있고 아직 실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다 퍼지진 않은 상태고 온 국민이 스마트폰을 쓰는 것처럼 다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성장 가능성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금처럼 막 연 40%씩 커지는 건 아닐 순 있겠지만 이렇게 성장하는 거는 꾸준히 갈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1: 근데 참고로 허황된 숫자가 아니고 다 그렇게 칩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SK하이닉스 주가가 이 시각 현재 10% 급락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8.3% 급락하고 있고 코스피가 7.3%까지 낙폭이 커졌어요. 6,260선까지 밀려 있고 아찔합니다. 어우 어려워요.
0: 그 사실 그런 자리에서 엄청난 금액이 나오고 지금 계속 괜찮을 거다 투자할 거다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오늘 지금 한국 시장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거는 저는 엔비디아의 주가라고 보거든요. 간밤에 이제 한 5% 정도 빠졌는데 그 젠슨 황이 이제 네이버에도 직접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SK랑도 협력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직접 그 투자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1: 네.
0: 이게 오히려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공 자본처럼 가공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엔비디아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다시 투자를 해서 기업들이 GPU를 사게 만들고 이게 가수요를 만들고
1: 네.

0: 나와서 이제 그게 투자자들의 그 부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저쪽 세계에서는 계속 최태원 회장과 이재용 회장이 메모리 투자 더 할 거고 생산 라인 늘리고 이래도 충분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한쪽에서 의심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1: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 삼성전자나 이런 실적 하면서 이렇게 이런 숫자가 본 적 있느냐 하는 날은 꼭 주식이 대폭락을 했었고 또 지금 지난주에 이렇게 어쨌든 뉴스성이 크고 후 뉴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 그러니까 참 산업의 시간과 금융시장의 시간은 너무나 달라 보이고 다르게 또 흘러가 보이고 어렵습니다. 그 분기마다 거의 이제 앞으로는 3분기 그 영업이익 전망치가 이제 삼성전자는 110조 원 이렇게 넘어서는 컨센서스 나오고 있는데 분기마다 100조 원 넘게 버는 기업들이 또 중국에서 DUV라고 하는 그 노광 장비 네. 개발해서 양산한다라는 소식에 그 이제 만들기 시작한다라는 건데 그 소식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폭락을 하고 있고 근데 찾아보니까 네덜란드 ASML에서 2008년에 네. 만든 장비 수준을 이제 중국 기업이 도전하고 양산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블룸버그 보도였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균열만 나타나도 이제 세상이 다 깜짝 놀라는 거죠.
0: 그렇죠. 사실 사람이 그 차를 타고 100km 정도, 그 10km 정도로 달려가다가 갑자기 100km로 가면 엄청 놀라요. 이거 너무 빠르네.
2: 그렇죠, 그렇죠.
0: 하면서 굉장히 그 감흥이 있는데 거기에서 속도가 한 20km만 줄어도 갑자기 왜 이렇게 느리게 가냐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스타트업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던 스타트업들이 갑자기 매출이 성장은 하는데 성장세가 좀 주춤하거나 이러면 내부에서 완전 뒤집힌다는 거예요. 우리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것처럼 AI 산업도 지금 사람들이 처음 겪는 성장세니까 올 상반기 그다음에 작년 말 이때 겪었던 속도감을 사람들이 계속 이 속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좀 주춤도 아니고 사실은 속도는 올라가고 있는데
2: 예.
0: 그 가속도가 좀 내려가니까
2: 그렇죠.
0: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또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뭐 패권 경쟁 그 중에서 이제는 또 그 AI가 핵심이 되고 있어서 오늘 2부 때도 참 그 이야기 할 건데 미국의 키미 K3라고 하는 모델이 또 세상을 또 놀라게 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과연 또 중국과의 경쟁에서 반도체 특히 얼마나 또 경쟁을 더 격차를 벌릴 수 있을 것이냐 혹은 미국 기업들하고 이제 뭐 깐부 동맹 이렇게 해서 맺고 있는데 또 너무 종속되는 건 아니냐 사실 또 염려하는 포인트들이 여기서도 나와요.
1: 그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는 거는 메모리입니다.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메모리를 주도하고 있을 뿐이고 메모리의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가 지금 AI 그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그 기업들이 성장한 건데
2: 네.
1: 사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 기업들이랑 얽히고 설키면서 그들의 기업들의 결정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주도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AI 시장을 키우고 그래서 메모리가 더 필요해야지 우리가 지금 돈을 버는 구조인 거고 이게 조금 더 고착화된다면 종속 우려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이 나올 수는 있는 거죠.
2: 그래서 그 LTA라고 하는 장기 계약이 네. 필요한 거고 하나 둘씩 맺고는 있다고는 하는데 좀 이상하리만큼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구체적으로 좀 공개는 잘 안 하고 있어가지고 좀 시장이 또 불안해하고 있는데 몇 년치 계약이 그렇게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또 그런 장기 계약을 통해서 생산량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보장된 걸 또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런데 예. 그걸 이제 증명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반도체가 우리가 계속 사이클 산업이다. 사이클 산업이다. 이거는 경기를 탈 수밖에 없다. 수요에 민감하고 결국엔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질문이 그렇잖아요. 항상 그 이 사이클이 언제 끝날 건데. 지금 이렇게 좋지만 이 슈퍼사이클이 언제 끝날 건데? 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고 막 예상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보면 이제 롱텀으로 계약하는 게 지금 당장에 내일 하이닉스 실적이 나오는데 영업이익률이 시장의 기대 또는 그거 이상으로 넘어가진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장기 계약으로 많이 넘기고 있어서 시장에 판매하는 물량보다 장기 계약으로 넘기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처럼 좋을 때는 오히려 장기 계약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한테 불리한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SK나 삼성도 아는 거죠. 그 사이클을 겪어봤기 때문에 하방

0: 사이클에서 우리가 어쩌면 로직 반도체처럼 경기를 좀 방어하는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투자도 계속 발표를 하는 거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롱텀 계약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는 확실히 하방 사이클에서 방어력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TSMC의 밸류에이션과 그 시장에서의 평가와 그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그 실적 대비 평가는 TSMC에 비해서 훨씬 박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장기 계약으로 이게 다져지고 나면 앞으로 장기적인 밸류에이션은 좀 좋아질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메모리 반도체는 과거에는 다 이제 범용이었는데 마치 파운드리화 될 수 있는 것처럼 장기 고개. 그러니까 뭐 최근에도 메모리 가격은 계속 뛴다고 하지만 상방은 더 이상 올리는 걸 조금은 포기하더라도 하방을 더 지킬 수 있고 다질 수 있는 그러면 주가의 변동폭도 조금은 완화될 수는 있겠죠. 그걸 또 이제 시장이 기대를 하는 거고 아마 30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 컨퍼런스 콜이라고 하는 이제 투자자들과의 회의에서 그 이야기가 좀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왜냐하면 저 뒤에서 이제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또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CXMT가 어제 상장을 했는데 하루 만에 460%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주가가 14조 원이라는 돈을 또 한 방에 상장을 통해서 공모하기도 했고요.
0: 인텔보다도 시가총액이 많은 기업이 됐죠.
1: 중국의 이제 거창판이라고 하는 데서 바로 단숨에 시총 1위가 됐어요.
0: 네. 711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시가총액이 어제 기준으로 인텔이 이제 뭐 680조 정도? 그러면 우리가 알던 그 인텔보다 더 큰 뭐 시장에서 평가는 더 크게 받는 지금 메모리 회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신 메모리는 사실 뭐 점유율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세계 시장의 한 8% 정도.
1: 근데 그건 다 이제 중국 내.
0: 그렇죠.
1: 매출이고.
0: 중국 내 물량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DUV. DUV를 중국에서 개발했다고 하는데 지금 각 중국이 생산에 들어가고 있는 거는 다 이제 ASML의 DUV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1: 네.
0: 우리는 그 HBM 같은 걸 생산할 때 EUV를 쓰죠.
1: 네.
0: 한 세대 더 진보한. 근데 이제 미국 때문에 그게 지금 EUV가 중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CXMT가 약진을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한 두세 대 전 칩이라도 지금 시장에서 가격을 너무 잘 받고 있어요. 반도체 가격이 메모리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죠.
1: 그러니까 왜 DDR3, DDR4, DDR5로 가는데
0: 네.
1: 한때는 DDR3가 DDR4보다 더 비싸지고 DDR4가 DDR5보다 더 비싸지고 이런 현상들이 막 지금 막 나타나고 있어요.
0: 네. 그 DDR5가 여기에 이제 최신 품목인데 DDR5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CXMT도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중국이 싸게 팔 것 같지만 뭐 애플도 최근에 뭐 그 미국 정부에 허락해 달라고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CXMT가 싸게 팔지 않습니다. 시장가에 똑같이 팔아요. 그래서 돈을 지금 굉장히 많이 벌고 있고 게다가 상장으로 돈을 많이 끌어왔기 때문에 투자금을 많이 끌어왔기 때문에 이 자금을 이제 앞으로 연구개발 양산 등에 투자를 했을 때 뭐 한 5년 뒤 10년 뒤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두렵긴 하죠.
1: 그게 또 오늘 시장에서 이제 그 두려움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조금 전에 신승원 님이 주식 어플에 있는 관심 종목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라고 코스피가 7.4%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828개 종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72개만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 내에서는 1540여 개 종목이 떨어지고 있고 올라가는 건 한 150여 개밖에 안 되고 있고요. 너무 암울한 소식을 전해드렸네. 두 번째 이슈 넘어가기 전에 경제상식 퀴즈. 희망이 있다면 오늘 경제상식 퀴즈가 좀 쉽다는 겁니다. 정답이 한 글자인데요. AI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 열을 시키는데 이게 참 많이 쓰입니다. 또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도 이게 정말 많이 쓰이고 있고요. 전기뿐만 아니라 냉각과 또 뭐 세정 공정에 많이 들어가는 이것. 그래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는데 이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것도 아주 큰 과제입니다. 그 한 글자는 무엇일까요? 이 장원님이 주식에도 이걸 타야겠네요. 라고. 아, 이거 타기 하시는 분들 많죠. 누가 웃었습니까, 지금? 예? 아, 농담이고요. 아, 7598님은 거의 매번 다시 듣기로 듣다가 방학이라서 실시간으로 들어요. 여름방 겨우 2주지만요. 라고도 정답 함께 보내주셨고요. 0187님은 용인에서 개인 택시 하고 있는데요. 아들이 추천해서 듣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네요. 커피 선물도 받고 아직 안 드렸는데 0187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혜자님.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이것 한 잔 해야죠. 라고. 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 한 잔 할 때 건강에 좋다고 하죠. 김은미님은 하루 2리터 마시기 실천 중입니다. 정답은 이것. 야, 이렇게 맞춰주셨네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3년 그리고 KBS 콩으로 정답 한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2: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얼마 전에 정해졌죠.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0,700원입니다. 10,700원.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신청을 냈어요. 이유가 뭐죠?
0: 이게 이제 지금 이의신청 기간이에요. 그래서

0: 실제로 뭐 한 월 평균 200만 원 정도 가져가는 분들이 한 40% 정도 된다고 해요.
1: 사장님이.
0: 네. 근데 이제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면 223만 원 정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장사가 안 되는 사장보다 거기에서 최저임금 받는 직원이 돈을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죠. 하면서 이거는 재검토돼야 된다.
1: 그러니까 소상공인 10명 중에 4명이 월 평균 200만 원 남긴다.
0: 네.
1: 가슴 아픈 대목인데 이세준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2: 이게 소상공인 분들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를 누가 사실 부정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그 직원이 최저임금이 223만 원보다도 적다라는 거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월급이 적다라고 말하는 게 치환되는 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월급이 적은 이유가 직원에게 주는 223만 원 때문에 200만 원 못 받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두, 이 그거는 최저임금이 200만 원 내려가면 이분들의 임금이 더 올라가나요? 이거에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1: 전체적으로 사실은 경기가 좋고 내수에서 돈 잘 활발하게 돌아가고 돈 잘 벌면 되겠습니다만 그게 안 되니까 참 가슴 아픈 표현인데 을과 을의 싸움이라고 을과 을의 네. 대결이라고 항상 최저임금 이야기할 때마다 그 얘기가 나와요.
0: 해마다 그 최저임금 기사를 쓰고 이제 취재를 할 때 그게 굉장히 좀 뭐랄까 심적인 부담이 많이 돼요. 양쪽에 이렇게 케이스를 찾아서 사례를 찾아서 가보면 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분들이. 근데 뭐 배달 수수료라든지 뭐 다른 문제들이 있죠. 뭐 그 단골로 나오는 뭐 카드 수수료, 임대료 뭐 이런 그 다음에 또 오른 식료품 물가 같은 것들도 있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 끝에서 내몰리는 거는 그 최저임금 결정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결국 부딪히고. 최저임금 최근에 이제 이번에도 취재를 나가보니 현장에서 어떤 횟집인데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 꽤 그 유명한 횟집인데요.
1: 네.
0: 그 직원들을 다 내보냈대요. 예? 작년 말에 그 가족들이 와서 네, 가족들이 와서 일을 하고 도저히 이 임대료와 이걸 맞출 수가 없어서 그러다 한 20년 장사하신 분인데 그냥 폐업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2: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이란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고용을 못해버리는 1인 매장화하거나 무인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만큼 부담되는 거를 이 서비스 금액에 포함되면서 물가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의 부수적인 효과들도 있습니다.
1: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키오스크 없는 매장 거의 안 보이고 배달 로봇들도 눈에 띄기 시작을 했고 근데 또 이거를 노동계 어떻게 보면 이제 최저임금 받으시는 분들한테 아 상황이 안 좋으니 좀 덜 받으시오라고 하기도 사실은 힘들고 이번에 노동계에서도 이의 신청을 했어요.
0: 네, 그 노동계에서는 주로 제기하는 문제는 그 최저임금 수준보다는 최저임금의 범위죠. 그러니까 적용을 지금 이제 근로기준법상 이렇게 특정한 노동자들한테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배달 라이더 같은 그 특수고용직이죠.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또 학습지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가령 이제 배달 라이더를 예로 들면 네. 그 배달기사분들이 그 급여를 플랫폼이 계속 연속적으로 그 측정을 해주잖아요.
1: 네네네.
0: 그러면 배달이 없는 시간대 또는 라이더가 오늘 좀 많이 나왔다고 하면 요즘에 배달 한 건당 뭐 3천 원, 4천 원 이렇게까지 떨어진대요. 그럼 한 건 배달할 때 20분이 걸린다고 치고 그다음에 다음 콜을 잡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에서 한 시간에 한 두 건 정도 배달한다고 치면 계속 배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뭐 연료도 쓰고 그랬는데 최저임금보다 못 버는 상황이 되는 거죠.
1: 그게 요즘에 그 이름을 뭐라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액티브 가격제? 뭐 이렇게 해서 온라인에서 우리가 뭐 살려고 하는 거를 검색해도 실시간으로 가격이 계속 변하듯이
0: 네.
1: 배달하시는 분들의 배달 요금도 이게 또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배달하러 오면 떨어지고 들러오는 날은 높아지고. 그런데
0: 네.
1: 또 그 플랫폼에 어찌 됐든 간에 이분들이 개인 사업자처럼 보이긴 하지만 또 플랫폼이 없이는 또 일을 할 수 없으니 어디에 또 종속된 것 아니냐, 고용관계를 다시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또 나오는 거고요.
2: 양측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 완전히 근로자라고 또 보기에는 어쨌든 건당 실적을 만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근로를 했다라는 걸 어떻게 입증하기가 좀 애매한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한 건 배달하신 분이 있고 세 건 배달하신 분이 있고

0: 또 각각마다 쓴 유류비라든지 이런 비용들도 다 다를 거고, 그럼 이런 거를 어떻게 재하고 이분들의 수익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분들이 그렇다고 완전한 자율적으로 그 개인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누리는 것도 분명히 아니고 플랫폼에 종속이 되어 있는 특성도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그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똑같이 인정하자니 이게 애매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현재 정부에서도 이분들이 받는 이런 불평등함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거를 근로자 똑같이 적용하는 식으로 단순 치안하기보다는 이분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보완하는 식으로 좀 개편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1: 그 최저임금위원회에 네. 그 공익위원들이 있어요. 사실 이분들이 극한 직업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그 을과 을의 싸움을 중재를 해야 되는 가장 극한 직업에 계신 분들.
2: 공익위원들.
1: 네. 그분들이 이제 이번에 최저임금 협상이 끝나는 날 권고를 했습니다. 노동부에 이런 그 노동계의 요구와 그다음에 경영계에서도 뭐 차등 지급, 최저임금 차등 적용 그거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해야 하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노동부에서 법 그 입법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제안을 해서 그 연구 용역부터 시작할 거라고 하고요. 그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그 이세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무슨 대안적인 장치, 그러니까 이제 최저 수당제라는 그 제도가 있긴 하거든요. 뭐 프랑스나 캐나다, 미국 같은 데서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의 그 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거를 도입할 수 있을까? 좀 뭐 연구하는 단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도면 어쩌면 결론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2: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노사 양측에서 이의 신청을 한 건데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어요?
0: 사실 이게 이 최저임금 결정 제도랑도 연관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모두가 이미 시작하면서 알지 않을까요? 우린 또 부결되겠지. 우리 또 평행선 달에다가 결국엔 마지막에 투표로 결정되겠지.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이 한 번도 좁혀진 적이 없고,
2: 그렇죠.
0: 그러니까 현재 이 기형적인 마치 우리가 시장에서 흥정하듯이 뭐 금액을 서로 눈치 봐가면서 써내면서 눈치 보는 이 방식은 분명히 전반적으로 뜯어고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2: 구조적으로도. 오늘은 KBS 석민수 이세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저희가 2부에서는요 좀 AI에 대해서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특히 국가별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죠. 미국의 AI뿐만 아니라 중국의 AI 기술이 빠르게 또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또 전 세계 증시에 충격을 주고 있기도 해요. AI 산업의 판도를 같이 한번 2부 때 깊이 있게 짚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대한민국 휠체어업 장단 음악감독 정예은입니다. 저희는 세계 최초, 대한민국 최초의 휠체어 장애인 합창단입니다. 단원들이 세종문화회관, KBS홀 등 국내 최고의 공연장에서 연주회를 가졌고 올해 창단 11주년 기념 연주회를 했습니다. 공연을 다니다 보면 전국 각지의 공연장을 가게 되는데 대기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동 자체가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저희는 목소리로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난 뒤 폭염의 기세는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한낮에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전남 광양과 일부 영남을 중심으로는 38도를 웃도는 극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그 밖에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한낮에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요.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해서 25도를 웃도는 밤낮 없는 무더위가

0: 반복되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낮 동안에는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 서울과 춘천 33도, 청주와 광주, 강릉 35도, 대구와 경주, 경산과 밀양, 양산 등 38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경북, 제주도는 구름 많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중북부와 경북 중북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9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룰라 다 실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경제금융 중심지 상파울루로 출발했습니다. 상파울루에선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양국 기업인들이 함께하는 한 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해각서 서명식과 공동 언론 발표 국빈 오찬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경기도 의왕시 3동 현대차 의왕연구소 차세제 배터리 연구동 8층 건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37대와 인력 100여 명을 동원해 새벽 3시 반쯤 불길을 모두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건물에 아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경찰청과 인천소방본부는 오늘 오전 109시간여 만에 진화된 인천 쿠팡 32 물류센터 화재 합동감식을 진행합니다. 이번 감식에선 우선 최초 발화 지점과 화재 확산 원인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앞서 화재 초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최초 신고자와 쿠팡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최초 발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 TV 영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장 초반 급락하면서 두 시장에서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전 9시 6분 유가증권시장에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을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5.26%가 내린 6,400.27로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전 9시 14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정부가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 재정을 추진 중인 특별 법안에 핵무기 개발, 제조, 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기하기로 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국내법 조항에 담은 첫 사례로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국제사회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핵 추진 잠수함 관련 특별 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28일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연쇄회담을 합니다. 27일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 이란 전쟁, 레바논과의 협상 진전 상황, 아브라함 협정 확대 노력 등을 논의한다고 백악관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린지 그레이엄 전 미 연방 상원의원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납니다. 프랑스 남서부 일대를 덮친 대형 산불이 핵시설을 포함한 방산 거점으로까지 접근하면서 불길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CNN에 따르면 산불 위험이 가장 크게 노출된 보르도 서부 지역에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생산과 연료 공급을 담당하는 핵심 공장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보르도 인근에는 핵실험을 시뮬레이션하는 대형 장비가 설치된 프랑스 원자력 연구시설도 있어 해당 시설이 전면 폐쇄됐습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현지 시각 27일 날 토네이도가 강타해 전선이 끊어지면서 3만 명 이상이 정전 피해를 보았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맹렬한 강풍으로 집들이 산산조각났고 금속 파편이 고속도로에 흩뿌려졌으며 주민들이 지하로 대피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구조당국은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지난해 4월 이후 내주었던 세계 시가총액 1위 지위를 15개월 만에 되찾았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미 증권시장에 따르면 나스닥에 상장된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1.17%가 올랐고 시가총액은 4조 9,480억 달러, 우리 돈 약 7,260조 원으로 상승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탄환하게 됐습니다.

0: 왔던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주가는 약 5% 하락해 시가총액은 4조 7,560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지난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 낮에도 폭염이 심한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3도, 광주와 강릉이 35도, 대구는 38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8.9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KBS
1: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이 7월 28일 화요일 지금은 10시 5분이고요. 오늘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11시를 기해서 대전, 제주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이고요. 또 대전, 제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폭염이 계속되고 있죠. 더위로 인한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도 많이 드셔야죠. 아,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이 물이었군요. 여름철에. 그러니까 저도 항상 텀블러 들고 다니는데 물 자주 드셔야 됩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이 왜 물이었느냐.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서 AI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또 데이터 센터 서버에 열을 식히는 과정에서도 물이 정말로 많이 쓰인다고 하죠. 용인 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만 해도 뭐 하루에 100만 톤 이상이 필요하다. 상상이 잘 안 가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물의 중요성 앞으로 더 커지겠죠. 2828 쓰시는 분이 물 정말 소중하죠. 요즘 같은 더위에 물이 소중하다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라고도 보내주셨고요. 2964님은 충청 지역에서 택배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더위에 물은 힘을 보태줍니다라고. 와, 진짜 힘드실 텐데 화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2893님은 지금 온도가 30도 벌써 넘었는데 참깨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시원한 물이죠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건강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한낮에 땡볕에선 좀 피하시길 좀 바라겠고요. 예, 그 시간을 좀 피해서. 그래서 아침 일찍 일하시는 게 더 낫기도 하죠. 김동희님. 23년 살다 보니까 저는 불 같은 성격에서 물이 되고 있고 아내는 물에서 불로 변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조금 이제 아유 공감하실 것 같은데 오늘의 정답은 경제상식 퀴즈는 물이었다는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보내주십시오. 4204님이 조금 전에 물타기에서 쪽박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증시가 아이고야. 너무 안 좋죠. 코스피가 6,221까지 밀렸습니다.

0: 시겠죠. 삼성전자가 9.25% 떨어지고 있고 하이닉스는 10.79%, 삼성전기는 13.3%, 현대차는 7%, 삼성물산은 9%대. 아유, 막 어지러지랍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6% 이상 빠지고 있고, 오늘은 뭐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 떨어지는, 특히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거의 뭐 추락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이 폭풍이 시작이 됐을까? 어제 CXMT라고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신규 상장을 했고, 같은 날 또 공교롭게 노광 장비라고도 하는데 반도체 패턴을 그리는 장비, 이거를 이제 중국이 개발했고 양산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또 증시에는 이제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중국의 AI 모델들이 또 미국을 빠르게 쫓아오고 있다. 날이 갈수록 또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 기술들, 또 AI는 또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깊이 있게 한번 들어보실까요? 중앙대 AI학과 이재성 교수를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컴퓨터 공학 그 전공하시고 가르치시다가 이제는 학교의 학과 이름도 AI 학과로 바뀌었어요?
1: 바뀐 건 아니고요. 예. 그 컴퓨터 공학과는 그대로 있고, 예. AI 학과가 이제 신설된 거예요. 겁니다. 네.
0: 이제 학교에서도 AI 학과라고 해서 전공을 따로 가르칠 정도로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1: 그런 것이죠. 네, 학교들에서도 AI가 사실은 이제 공학 분야뿐만 아니라 뭐 인문학이라든가 사회학이라든가 이제 분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전파되고 있다 보니, 예. 그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무래도 현장에서 계시면 이 AI의 발전 속도 체감을, 네. 하실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좀 체감하시기에.
1: 그 저희가 보통 AI 연구자들이 어떤 이제 새로운 AI 모델을 발표하는 주기가 보통 1년입니다. 그게 이제 매년 국제 학술 대회에서, 네. 보통 발표가 되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인가 이 AI가 많이 부각이 되면서, 그리고 미중 경쟁 이제 심화되면서, 네. 이게 1년은 고사하고 뭐 사실 한 달마다 새로운 모델들 발표나고 최고 성능도 한 두세 달이면은 바뀌고 뭐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저도 간혹 그 AI 모델들의 그 순위 성능을 평가하는 사이트들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서 보거든요. 네. 볼 때마다 순위가 계속 바뀝니다. 무슨 뭐 축구 피파 랭킹도 그렇게는 안 바뀌는데 일주일마다 계속 달라지는 것 같아요.
1: 네. 그게, 네. 원래 뭐 축구를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떤 이제 선수분들이 있으면은, 예. 컨디션이 뭐 조금 달라지실 수는 있어도 기량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AI 모델들 같은 경우는 자본이 좀 많이 들어가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량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개 변수, 가중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바꿀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확 바뀌기가 쉬운 거죠.
0: 그러니까 저기 32강 들까 말까 하던 팀에 갑자기 메시 호날두가 등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AI 쪽, 네. 기술에서는.
1: 그렇죠.
0: 또 최근에는 중국의 문샷 AI가 공개한 키미 K3,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 모델은 못 써봤는데 이게 그렇게 놀랄 만한 수준인 거예요? 왜 그렇죠?
1: 사실은 이 놀랄 만한 수준이라는 것이 원래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그 난이도라기보다는, 네. 사실은 이제 이런 거죠. 미국만 할 수 있다고 여겨지던 최고 수준의 AI를 중국이 얼마나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구현을 할 때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요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건데, 비슷한 수준인데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모형이 되다 보니까 이게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업계에서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근데 조금 요즘 과장들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네네네.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K3 모델 안에 들어가는 기술 자체는 사실은 글로벌 AI 기업들이 사용하는 기술들이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거를 굉장히 그 장인 수준으로 구현을 해냈다는 거죠.
0: 뭔가 효율적으로.
1: 그렇죠.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요즘 AI 전환을 많이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운영비를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AI를 운용하는 비용도 사실은 비용인 거죠. 그러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성 있는 모델을

0: 찾을 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1: 그래서 성능뿐만이 아니라 가성비 측면에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기존에는 미국 기업들의 AI 모델이 보여준 게 더 많은 더 뛰어난 GPU 차세대 모델, 더 많은 메모리를 많이 갖다 넣으면 더 좋은 성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0: 네.
1: 근데 이제 중국의 모델들이 가성비를 갖추면서 메모리 수요도 앞으로 둔화되면 어쩌지?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주가도 이제 많이 타격을 받는 거잖아요.
0: 네.
1: 그 측면은 좀 어떻게 보세요?
0: 아, 사실은 이러한 그 고민들이나 네. 질문들을 과거에 이제 딥시크 나왔을 때도 예, 같은 질문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1: 그게 벌써 1년 반 되가나요?
0: 벌써 네. 시간이 빠르죠. 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실은 모형은 모형의 크기가 줄어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거기에 비례해서 사람들의 기대도 계속 늘어나면서 비용이 늘어나고 반도체 수요는 높아지기만 했지 줄어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이제 최고 성능의 AI라는 건 계속해서 최고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멈출 수 없는 사이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고요.
1: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진 않는다.
0: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죠. 예, 우리가 한번 경험한 거에 대해서 과거로 돌아가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다만 이제 요점은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AI 모델과 방향이 가성비가 별로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요즘은 보통 일반인들이라고 네.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분들도 사실은 클로드 다 쓰시고 GPT 다 쓰시고 그런 그렇죠. 상황이란 말이에요.
1: 예.
0: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분들이 질문하는 많은 것들이 뭐 굉장히 복잡한 그 작업들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일상적인 것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서 굳이 미국에서 이제 추구하고 있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들지만 고성능 AI 모델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항상 가성비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더 나은 거, 더 좋은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 수요가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줄어들 것이냐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성능 컴퓨터나 스마트폰 신제품을 쓰다가 옛날 거, 뭐 10년 전 거 다시 못 쓰듯이.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기술도 많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또 계속해서 요구를 할 테고. 주식 시장은 사실 또 많은 염려들도 담고 가는 거다 보니까요.
0: 네.
1: 코스피가 사이드카 이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됐네요. 8% 이상으로 낙폭이 커지면서 서킷 브레이커 해서 뭐 한 20분 정도 거래가 이제 중단되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5% 정도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다각도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왜 그 딥시크 쇼크 이미 좀 지나간 이슈이기는 한데 그러면 딥시크마저도 왜 매개변수라고 하는 파라미터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0: 딥시크가 네. 말씀이죠. 딥시크 자체 모델이 처음에 나왔던 모델이 그게 그 매개변수가 더 커지고 있냐 하면은 그 모델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 후속 모델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1: 아, 후속.
0: 그렇죠. 네, 그런 모델들이 계속해서 매개 변수가 이제 커져 나가는 방향인 것이고 사실은 이게 반도체 성능이 오르면 오를수록 매개 변수가 늘어나도 운영 비용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매개 변수는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러니까 뭔가 건축 기술이 발전할수록 뭔가 소재는 좀 덜 쓰고도 더 효율적인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이 나온 것처럼 네. AI 쪽에서도 비슷한 걸까요?
0: 맞습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1: 그거를 또 중국 기업들은 또 많이 또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0: 그런 거죠.
1: 일단은 왜 딥시크 처음 나왔을 때도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게 저게 이제 증류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증류주 소주 만들듯이. 쉽게 표현하면 어디다 빨대 꽂은 거 아니냐. 남들이 다 해놓은 것 같다가 쪽쪽 빨아가지고 만든 모델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어요. 이게 네. 좀 어떻게 밝혀졌나요?
0: 밝혀졌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AI 모델을 그 개발, 국가적으로 이제 개발을 할 때 네. 많이들 뭐 요즘 소버린 AI도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이게 독자적인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1: 순수 독자 모델 맞느냐.
0: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최초의 AI 모델들은 국제 최상위 학술 대회에서 발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 최상위 학술 대회에서 발표된 모델들이나 그 모델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한 내용 자체는 네. 공개되어 있어요.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지금도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전 세계에서 석학들이 모여서 무언가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 1등은 이 구조였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 구조가 다른 연구팀들에도 다 전파가 되고 거기에 베이스로 소위 말하는 깔리게 되는 거죠. 그 위에서 연구가 또 이제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거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떤 AI 모델이 됐든지 간에 일정 부분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럼 걔를 안 쓰면 안 돼?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1등을 한번 이렇게 보여준 어떤 모듈이 있는데 그 모듈을 일부러 걷어내고 그보다 더 못한 모듈을 쓸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안에서 비슷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학습을 했을 때 뭔가 가중치는 달라지지만 결국 모양 같은 거 아니냐. 하드웨어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그런 논란이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완전히 해소됐느냐. 아니요. 여전히 마찬가지인 거죠.
1: 그러니까 기술 공개가 이루어지고 그 네. 위에서 또 다른 이제 탑을 쌓아 올리고 어떻게 보면은 챗GPT가 처음에 보여준 뭐 트랜스포머 모델이 뭐 과거에 구글이 먼저 완성해서 공개한 모델이라고 하고.
0: 네.
1: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도 이제 중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미국 쪽 기업들은 AI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실 오픈 AI는 이제 기술이 오픈이 아니라면서요. 폐쇄형으로 네. 가고 있고
0: 맞습니다.
1: 베끼지 못하게 하고 있고 하는데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그 위에 쌓아 올릴 수 있게끔
0: 맞습니다.
1: 한다고요.
0: 그게 사실은 굉장히 필연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선은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전략은 사실은 이제 미국이 자유주의 국가긴 하지만 이제 다른 나라들한테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싶어 하기도 하잖아요.
1: 네. 네,
0: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을 이제 행사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급 기술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협조 잘해주면 이제 좀 쓸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이제 전략을 옛날부터 많이 써왔는데 미국에서는 그 전략을 그냥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오픈 AI나 엔트로픽이나 보면은 안쪽에 들어가 있는 모델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다만 돈 내면 쓸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언제든지 너희들 끊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잘 협조하자 이런 이제 스탠스를 좀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그러지 않죠. 중국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도 알아요. 자기들이 후발주자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AI 분야는 1등이 아니면 사실은 안 써줍니다. 그런 특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아는 거죠. 우리가 후발주자고 성능이 좀 뒤떨어진데 우리가 이걸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이 가성비로 가자. 가성비로 가서 쓰는 사람들을 많이 늘리자. 쓰는 사람들을 많이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우리 모델을 오픈을 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다 써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AI 생태계를 자기들이 이제 점유함으로써 그러니까 의존도를 이제 중국으로 만들게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요.
1: 그러니까 이게 뭐 기업 문화나 이런 걸 떠나서 선두냐 후발주자냐.
0: 맞습니다.
1: 선두는 폐쇄형으로 나 독주할 거야 가는 거고 후발주자는 어떻게 해서든 저 친구 따라잡아야 되니까 오픈을 해서 서로 협력해서 가겠다라는 네. 거고요. 이게 미국과 이제 중국 기업들마다 이제 또 전략이 다른 거고.
0: 그렇죠.
1: 오픈해 놓고 서로가 이제 층층이 쌓아 올라가는 걸 오픈 웨이트라고 하던가요? 네. 이게 오픈 소스랑 오픈 웨이트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1: 네.
0: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좀 스트릭트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오픈 소스라고 불리려고 하면은 조건이 어떤 모형이 있다고 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AI 모형이 있으면 AI 모델이 있으면 이 모델의 구조랑 그 안에 이제 학습이 완료된 매개변수 값들이 있습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라디오 주파수 이렇게 맞추면
1: 네.
0: 요 주파수면은 수신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 주파수를 찾아야 될 거잖아요.
1: 네.
0: 제가 매뉴얼이 없으면
1: 그러니까
0: 그거를 찾는 게 사실은 학습이거든요.
1: 네.
0: 그렇다 볼 수 있는데 자동으로 찾아주는 거죠 대신에. 근데 이 찾아낸 요 주파수 번호를 까지만 열어놓은 게 오픈 웨이트입니다.
1: 오픈 웨이트 과정은 안 알려주고.
0: 네, 과정은 안 알려주는 거죠. 그게 뭐고 왜 그래야 되고 이런 건 안 알려주고.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완전히 오픈하는 건 아닌 거죠.
1: 그러니까 뭐 간장이랑 고추

0: 고추장 이렇게 섞으면 돼. 근데 간장이랑 고추장을 만드는 과정은 안 알려주고 요 두 개를 2:1의 비유 중으로 섞으면 특제 소스가 되는 거야.
1: 맞습니다.
0: 요게 이제 오픈 웨이트 방식이에요.
1: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그 기본 소스까지는 서로가 또 공개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1: 그렇죠.
0: 장 만드는 비법은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주듯이 이런 그렇죠. 겁니까?
1: 네, 네.
0: 그래도 그 기업들의 이제 기술이 되고 또 토대가 되니까요.
1: 네. 방금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이런 설명을 제가 처음 들어서 좀 놀랐는데 사실은 같은 비율로 장을 이렇게 섞어도 고추장 맛이 다르면은 그 맛이 안 나오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쵸. 그게 오픈 웨이트 중국에서 취하고 있는 AI 생태계를 잡아먹는 전략입니다. 자기네들 거 써야지 너희들이 원하는 결과를 한번 얻었으면 자기네들 거 계속 써야지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종속성을 만드는 거죠.
0: 그러니까 이 특제 소스 맛을 봤지. 그런데 우리 고추장이 안 들어가면 너네 그 맛 안 난다.
1: 그렇죠.
0: 이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왜 미국 기업에서도 딥시크를 비롯한 뭐 중국 좀 AI 써야 된다라는 게 그런 어떤 소스적인 측면입니까? 아니면 가성비적인 측면입니까? 그 이야기는?
1: 소스는 사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린 것이고 조금 드라이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가성비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이제 AI 모델을 쓸 때 운영비를 추정하는 근거 비용으로 토큰이라는 걸 씁니다.
0: 그러니까 뭐 단위를 네. 표현하는 거죠.
1: 맞아요. 네.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 그냥 그 뭐 AI가 답변을 길게 말하면 그게 길게 말하면 토큰을 많이 쓴 거고 네. 적게 말하면 적게 쓴 겁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토큰 비용이 이제 비싸지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어떤 기업의 작업들을 AI로 대체하는 게 정말 효율적이냐라고 질문이 나오는 분야들이 생기는 거죠.
0: 네.
1: 그 말은 생각보다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AI 운영비 자체가 비싸게 되는 경우가 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 비싸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 근데 이제 그렇게 사용된 영역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알고 보니까 그냥 간단한 이메일 작성하는 거였어요.
0: 네.
1: 근데 거기에 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썼다고 하면 어느 대표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오픈에이트 같이 열려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저렴한 모델을 써서 그런 태스크들은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가 요구되는 작업이 항상 있고 거기에 이제 적합한 모델들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업들이.
0: 근데 이게 사실 짜장면으로 따지면 어느 집이 7,000원이고 어느 집이 8,000원이고 어느 집은 6,000원이고 요게 이제 비교가 좀 되잖아요. 일반인들도. 네. 근데 왜 이른바 명품 가방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지도 모르겠고. 이 AI 모델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토큰 뭐 이렇게 따지고 보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격 책정이 되는 건가. 뭐 한 1,000 토큰당 비용? 이거 뭐 엿장수 마음인가? 왜냐면 일반인 차원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1: 네.
0: 이 가격 책정의 기준이랄 게 있습니까? AI 모델에?
1: 사실은 가격 책정의 기준은 내부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는 경우는 제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만 이제 역 추정을 좀 해볼 수 있는 거는 어쨌든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프라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0: 네.
1: 그게 네트워크가 됐든 아니면 데이터 센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뭐 전기 하다못해 전기세도 있을 것이고 운영 인력비도 있을 것이고 그럼 거기에서 이 정도 비용은 나와야 그 이게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선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역산되는 것이지 이 토큰이 실제로 얼마의 가치를 가지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당근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돈이 이 정도니까 뭐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 실물이 있는 거는 아닌 것이죠.
0: 그렇죠. 그래서 뭐 기업들의 원가는 다 이제 내부 비밀
1: 그렇죠.
0: 붙이는 상황이긴 한데 AI는 더더욱이 네. 그게 또 안 보인다라는 네. 거고. 사실 중국의 제조업의 어떤 원가가 저렴한 이유는 인건비가 싸고 원재료 조달이 쉽고 뭐 그 배경이잖아요. 그런데
1: 네.
0: AI 시대에는 그게 뭔지 안 보이는 거고. 왜 딥시크가 키미 K3가 왜 저렴한 건지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거기에서도 컴퓨팅 파워는 필요하고 AI 데이터 센터는 필요할 텐데.
1: 네. 그쵸? 아 거기까지 들어가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차는 잘 모르지만요. 네. 뭐 포르쉐 같은 게 있다고 치겠습니다. 포르쉐가 좋은 차라고 하니까.
0: 뭐 아니 슈퍼카 뭐 이런.
1: 네. 근데 그런 차들은 연비가 굉장히

0: 좋다고 안 들었어요. 네. 저는 연비가 왜 안 좋은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차를 몰고 도로 주행 같은 걸 했다가는 이게 뭐 승차감은 좋을 수 있을지언정 그리고 결국 도착지에 도착하는 거는
1: 시간은 비슷해도.
0: 같을지언정 썩 그렇게 뭐
1: 가성비는
0: 예, 가성비가 이렇게 좋을 순 없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사실은 그 결과물에 아니 도착지에 도착한다라는 측면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경찰을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높은 정확도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 모델에 낭비되는 계산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 다들 알고 있는 건데요. 토익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토익에서 예를 들어서 아니 어떤 시험이 있으면 수학시험이 있으면 50점에서 70점까지 가는 노력이 있을 것이고요. 70점에서 90점 가는 노력이 있을 거고 90점에서 100점 가는 노력이 있을 텐데 사실 노력의 양은 90에서 100점 가는 게 압도적으로 높은 훨씬, 거죠.
1: 예, 어렵죠.
0: 그렇지만 10점밖에 못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1: 아하.
0: 예,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1: 야,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략 선택의 차이일 수도 있을 테고 최근에 그 유행하는 짤이라고도 하는 그 유행하는 그림 중에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AI를 아마 풍자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수학에 빠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냅니다. 뭐 37,500 곱하기 27,500은 정답은 282요. 틀렸잖아. 저는 수학에 빠릅니다. 그쵸, 정확합니다가 그쵸. 아니라 저는 빠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게 활용되는 것도 사실은 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 그렇죠. 맞춤형으로.
0: 네.
1: 심플한 것만 하기에

0: 보면 더 고급 병이 필요할 테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고민이 되는 지점이 그거예요. 어떤 뭐 연구 논문이라든지 투자 논리를 찾아간 어떤 정합성이 중요할 때는 고급 모델을 써야겠지만 우리가 많이 또 기대를 하고 있는 피지컬 AI 시대가 되면 네. 과연 그렇게 고차원적인 연산이 필요할까? 가정용 로봇이나 공장에서 어떤 패턴을 익혀서 제조하는데 엄청난 고사양의 AI가 필요할까라는 물음들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게 그 전통적인 인간과 기계가 협력하는 이런 전통적인 구조에서의 이제 공장이라고 하면은 말씀 주신 부분들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동작을 하면서 조금씩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옆에 인간들이 계속 교정하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 공장들의 발전 방향이 무인 공장으로 무인 자율 제조 공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옆에서 교정해 줄 사람이 잘 없어요. 그 말은 어떤 기계가 그러니까 이제 제조 기계겠죠. 그러면 네. 그 기계가 장기간 자기 혼자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운영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매번 이렇게 행동을 취했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오류가 쌓입니다. 이걸 컴파운딩 에러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커지다 보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이게 커져서 나중에 되면은 이 기계가 완전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0: 초반에 바로잡지 않으면.
1: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이제 행동을 취했을 때 이게 정확하게 원하던 형태대로 이상적인 형태로 딱 되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조금씩 이렇게 어긋나는 거죠.
0: 네.
1: 근데 조금씩 어긋나는 게 쌓이는 거예요.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만큼 되는데 이걸 바로잡으려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초반에 아주 정밀한 모형을 써서 이게 없도록 만들던가.
0: 네.
1: 그래서 뭐 10년 동안 하는데 이게 오차가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정밀하게 하던가. 아니면 옆에서 교정을 하던가. 계속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0: 네.
1: 그런 식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첫 번째 전략을 취하게 되면은 굉장히 고 성능의 AI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0: 야, 그러게요. 그거를 필요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선택해서 쓰게 되는 거고 왜 우리가 유료 버전 AI 쓰더라도 뭐 3점 몇 버전, 4점 몇 버전, 5점 몇 버전 선택해서 쓸 수 있게 하고
1: 네.
0: 더 높은 요금을 낼수록 더 고급 버전을 쓸 수는 있지만 근데 사실 간단한 거 어떤 검색하는 수준으로는 낮은 버전으로 이미 충분하잖아요.
1: 그렇죠.
0: 때와 장소에 따라서도 이제 선택해서 하는 거고 중국 기업들은 좀 가성비 중심으로 또 가는 것 같긴 한데 미국 뭐 예를 들어서 오픈 AI나 구글 뭐 제미나이 뭐 엔트로피 클로드로 보면은 근데 사실 여기는 최고 성능과 가성비 모델을 또 다 같이 갖춰서 가는 것 같아요.
1: 미국과 중국이요?
0: 예.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1: 미국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혹시 보셨을까요?
0: 대중화도 필요하고 또 기업 시장에서도 또 이제 네. 수익화 모델을 엔트로피기 개개인한테 돈 버는 거는 오픈 AI가 보니까 잘 못하네. 우리는 이제 기업 시장으로 가야겠어 하면서 이제 수익화 모델을 확실히 또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돈 되는 거는 또 최고 성능에서 또 보여줘야 하는 걸 테고요.
1: 네.
0: 최근에 그 구글이 제미나이 3.5였던가요?
1: 네.
0: 요거 공개를 또 한번 미뤘다면서요.
1: 네.
0: 여기서도 뭔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 아닌가요?
1: 그게 그 사실은 일단은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면
0: 네.
1: 그 이제 구글에서 어떤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할 때 그 구글 내부에서 요거는 달성을 해야 돼 하는 이제 내부 성능 지표가 있었을 건데요.
0: 네.
1: 그 성능 지표를 아마 만족할 수준으로 통과를 못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래서 이제 출시를 미뤘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좀 더 복잡한 배경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AI 모델 원툴 기업이죠.
0: 네.
1: 딱 하나만 이제 쓰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이 AI 모델이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기만 하면 이제 출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글은 사실 서비스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무슨 내부적으로 뭐 구글 맵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서비스가 나갔을 때 다른 서비스가 어떤 영향을

0: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으면 발표가 미뤄질 수도 있는 거죠. 출시 연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1: 그 출시가 연기됐다고 말씀드린 건 3.5 프로 버전이고 플래시 그러니까 가벼운 모델은 3.5, 3.6 계속 올라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 성능의 제품을 공개하는 거는 더 완벽을 또 기해야 하니까.
0: 그렇죠. 이게 구글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 구글이 그 명성만 따지면은 사실은 오픈 AI랑 엔트로픽의 상대가 아닌 거죠. 원래는. 그 규모만 따지면. 그런데 제미나이가 1등을 하고 있느냐 하면 물음표가 많이 그렇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괜히 이렇게 내놨다가 성능이 이제 뒤떨어지는 게 나오면 안 그래도 지금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느니 확실한 선택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약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저가형 보급형 스마트폰은 빨리빨리 내놔도 최고급형을 업그레이드하는 거는 신중을 기하듯이 거의 뭐 비슷한 걸까요?
0: 그렇죠. 그렇죠.
1: 일단 내놓으면은 이거는 1, 2등 해야 되는 거니까.
0: 그렇죠.
1: 참 이게 그들의 고민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AI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걱정이 되는 지점도 좀 여쭤보자면 얼마 전에 그 오픈 AI 최신 모델이 뭐 GPT 5.6?
0: 네.
1: 이게 공개하기 전에 자체 테스트에서 스스로 해킹을 하더라라는 보도가 나왔고 오픈 AI 내부에서도 그 원인을 파악하겠다라고도 밝혔어요.
0: 네.
1: 이 장면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뭐 AI가 스스로 공격까지 한다는 건?
0: 스스로라고 하는 게 저는 조금 자극적이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사실 기술자 입장에서는
1: 예.
0: 사실은 내부 디테일에 대해서 많이 오픈을 안 했어요. 사실은 뭐 예. 제로데이어 택이라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그런 이제 용어까지는 안 썼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보안 이슈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보통은 저희가 이제 샌드박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연결하지 못하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보안 테스트 같은 걸 하는 거죠. 외부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아마 제 기억이면 GPT 5.6 소울인가 걔였을 텐데 그 모델이었을 텐데 그 모델이 이제 인터넷 접속 그 모듈을 깔아서
1: 네.
0: 그래서 인터넷 접속 권한을 얻은 다음에 허깅 페이스라고 되게 유명한 데가 있거든요. AI 쪽에서. 거기 이제 보안 취약점을 공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1: AI를 있는데. AI를 자기가 연결한 거예요? AI가 인터넷을?
0: 그렇죠. 네, 그게 그 패키지를 깔면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처음 샀을 때 네트워크 어댑터 드라이버 안 깔면 인터넷 연결이 안 되듯이
1: 그렇죠. 그러니까
0: 일부러 안 깔아놓은 거죠.
1: 선을 꽂아야 되는데 와이파이를 잡거나.
0: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하시는 분들이 안 깔아놓은 거죠. 안 깔아놓으면 연결 안 될 거잖아요.
1: 그러니까
0: 이거 깐 거죠. 안 깔려 있으니까.
1: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0: 그냥 이제 근데 이제 이런 뭐라 그럴까 공격 방식이 사실은 제가 보안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뭔가 악의적인 의도가 있으면 그런 시도는 사람들도 많이 했었던 방식이거든요. 사실은.
1: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 내부에서 AI 모델이 스스로 인터넷 연결을 했다라는 건데 로봇으로 따지면 저 컴퓨터 보니까 인터넷 선이 연결이 안 돼 있네. 뚜벅뚜벅 걸어가서 선을 꽂은 거랑 사실은 마찬가지.
0: 그런 거죠.
1: 그게 또 이제 걱정이 된다.
0: 아 그렇군요. 아 네. 제가 이건 포인트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네.
1: 물론 이제 그게 이른바 명령어를 만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미리 예방은 할 수 있는 걸까요?
0: 할 수 있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킬 스위치까지 가면 단어가 너무 자극적인 세죠. 것 같기는 한데,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가드레일 같은 것들을 놓을 수는 있죠. 다만 이번에 이제 일어난 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사람이 인터넷 연결을 할 때는 누군가한테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트워크 어댑터 드라이버 깠는데 누구한테 허락을 받습니까? 내 컴퓨터인데 그냥 깔면 되는 거죠. 설치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인터넷에 보면은 다 기록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인터넷에 연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승인받는 게 없다 보니 이 모델도 그걸 그냥 학습했을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럼 그대로 이제 따라하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이제 모르는 거고.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 표현이 좀 이상한데.
1: 네. 인간끼리의 대화입니다. 지금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0: 네. 네. 거기에서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 그런 가드레일을 쌓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 우리끼리는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없는 채로 살아온 게 당연했고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1: 네네네.

0: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데이터에도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지가 않아서 AI는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따라할 뿐이거든요. 사람을 그대로 따라하다 보니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 그게 사실은 위험한 포인트라고 좀 보여집니다.
1: 가드레일, 그러니까 AI만을 위한 차선, 방벽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0: 그런 거죠.
1: 아까 그 중국의 오픈웨이트 전략 같은 걸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누구나 어떻게 보면은 개발된 거 위에다가 또 개발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게 해킹이나 어떤 사이버 범죄에 악용될 이제 염려 충분히 혹시 있는 거 아닙니까?
0: 많죠. 많습니다. 예, 충분히 많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논리가 사실은 이제 엔트로픽이나 이제 폐쇄형 AI로 가는 기업들의 논리이기도 하죠. 이게 너무 위험하다. 듀얼 유즈니까.
1: 다 공개하면 안 된다.
0: 그렇죠. 예,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선한가? 절대 악용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오픈웨이트 모델이 나오게 되면은 이 모델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해킹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의 도움을 받아서 대규모의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는 한 것이죠.
1: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0: 네.
1: 그래서 더더욱이 자체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걸까요?
0: 그렇죠.
1: 어떻게 보면 요즘에 로봇 네. 쪽에서도 액추에이터 이런 것도 다 내재화가 필요하다. 뭐 중국에서는 이제 부품만 사다 보면 내가 원하는 로봇도 이제 만들 수 있는 시대인데 그보다는 기본적인 기술 측면에서 우리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랑 네. AI 측면에서도 사실은 그러면 또 비슷한 걸 테고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나쁜 생각을 품으면 사이버 범죄에도 이 AI를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 악용을 할 수가 있겠고 막는 기술,
0: 네.
1: 보안 기술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0: 보안 기술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 보안 기업들이 공격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방어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언제나 공격이 조금 더 빠르거든요.
1: 먼저.
0: 네, 공격이 먼저 좀 더.
1: 공격이 들어오면 그때 막는 거니까.
0: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있는 거고요. 이제 방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공격의 형태가 AI가 도입되면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해킹이라는 게 영화에서 보면은 굉장히 막 이렇게 키보드 치고 막 다다다다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멋지게 나오지만은
1: 네.
0: 실제로는 그걸 하면은 소위 말하는 노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시행착오가 많이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네 뭐 그런 그렇게 엘레강트하지 않은 작업이 되거든요. 이게
1: 네. 그렇죠. 코딩 작업을 하는 게
0: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사람이 공격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1: 그러니까
0: 많이 공격 못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다 상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AI는 안 지치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가가 적거나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이 직접 했으면 대가가 적으면 공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균형이 맞춰져 있는 건데 AI는 피로도 안 느끼고 지치지도 않고 그냥 무한히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뭐 작은 중소기업에다가 막 이렇게 막 공격하기도 하고 내가 대가가 없어도 그냥 공격하고 그런 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어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전에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막는다고 했으면은 이제 앞으로는 좀 기계스러운 해킹을 방어하기 위한 AI 기술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1: 우리나라 AI 기술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을까요? 우리도 왜 소울인 AI 이야기 많이 하고 또 모두 AI도 이제 추진을 하고
0: 네.
1: 합니다만 왜 네이버도 대표적으로 하이퍼 클로바 X?
0: 네.
1: 카카오는 카나나라고 했나? 예. 근데 잘 기억도 안 나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왜 카톡 거기에도 보면 챗GPT가 붙여져 있잖아요. 네. 협력을 하는 상황.
0: 네.
1: 어떻게 보면 그게 당장은 더 현실적인 대안일지 근본적으로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수님?
0: 근본적 그러니까 이제 영향력을 우리나라에 이제 AI가 영향력을 좀 더 키워나가고 이제 이러기 위한
1: 네.
0: 뭐 방향을 말씀 주시는 거라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네. 우리의 경쟁이 이제 미국이랑 중국인데 그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0: 그 자본이 좋죠. 자본이 네. 좋고 중국에서도 이제 내수 시장도 워낙에 크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지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대놓고 이렇게 경쟁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같은 경우에는 1등 서비스에 다 1등 서비스가 독점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오픈 AI가 이제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사용자들이 다 락인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AI가 있으면 이거를 활용하는 역량은 굉장히 뛰어난 나라인 거죠. 우리나라만큼 활용을 잘하는 나라가 없다. 이 정도로 단언할 수 있을 정도인데.
1: 그죠.
0: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활용도와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그게 이제 방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졌던 분야들이 있습니다. 뭐 국방, 의료, 국방, 의료, 제조. 예, 이 정도가 있을 텐데. 그 분야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역량도 키우면서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1: 그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응용이잖아요. 응용.
0: 맞습니다.
1: 또 따라잡는 것도 잘하고
0: 네.
1: AI 시대에는 또 그게 어떤 모습으로 결과로 또 나타날지도 계속해서 또 우리도 공부해 나가야죠. 오늘은 중앙대 AI학과 이재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니엘입니다.
2: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는 21일째, 여수는 17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영남지방의 폭염중대경보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071만 명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21% 늘어났습니다. 상반기 외국인 누적 카드 소비액도 10조 원을 돌파하며 지난해보다 50%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요청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엔 다시 군사작전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사우디와 무력 공방 중인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의 핵심 석유 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에서 제기되는 협상 재개설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3: 네, 어제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에 렌터카를 빌릴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1097님이요. 렌터카는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장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리스 차량은 어떤가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1: 네.
3: 이 내용 전문 손해사정사무소 장상기 손해사정사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이 리스 차량에 대한 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자를 한 사람으로 특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30세 이상 운전자 이런 식으로 연령별 특약을 가입할 수도 있고요. 리스 계약 당사자 외에 특정인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이 사고를 낸 거라면 보상에 문제가 없지만 이 범위를 벗어난 운전자가 사고를 내게 되면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대인배상원 즉 피해자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 같은 것들만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1: 다음 질문은요.
3: 네. 어제 퀴즈 정답이 푸른 씨앗이었는데요. 네. 유정우님,

0: 매년 최대 28만 원씩 3년간 총 84만 원 넘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1: 네.
0: 또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2025년 수익률은 연 8.67%였다고 네. 하고 물론 이거는 또 이제 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긴 합니다만 사업주가 직접 푸른 씨앗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공단에서는 네.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해야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분들이 같이 또 혜택을 볼 수 네. 있다라는 거. 푸른 씨앗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 문의 번호는 1661-0075. 1661-0075번입니다. 푸른 씨앗이라고 하고요. 다음 질문은요?
1: 네. 9249님. 푸른 씨앗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던데 그럼 손실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하고 의견 주셨습니다.
0: 그렇죠. 이것도 DC형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투자 상품에 들어가는 거다 네. 보니까 원금 손실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죠. 다만 다양하게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뭐 대체 투자 자산, 네. 자산 배분을 하는 거라서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다 보니까 단기간 수익률 악화가 되더라도 네. 길게 보면은 그래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겠죠. 아 그리고 참 네. 수수료 면제 혜택도 있더라고요. 한시적이긴 합니다만 3년간 수수료를 면제받기 때문에 네. 이 또한 또 혜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1: 네. 9718님. 푸른 씨앗과 노란 우산 공제의 차이점은 뭔가요? 하셨습니다.
0: 거의 무슨 푸른 씨앗 특집. 많이도 이제 궁금해한다라는 거죠. 많이도 네. 안 알려져 있기도 하고. 노란 우산 공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장님을 위한 퇴직금이라고도 불리죠. 소상공인, 소기업 사업주들을 네.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거는 복리 이자를 중심으로 굴려가게 되는데 푸른 씨앗은 소규모 사업장 그러니까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 네. 노동자들을 위한 퇴직연금 그리고 이거는 투자로 네. 해서 이제 굴려가는 거다. 가장 큰 차이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1: 네. 2102님이요. DC형 퇴직연금을 개인이 은행에 가서 가입할 수도 있나요? 하셨습니다.
0: 이거는 회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따로 가입할 수는 없고요.
1: 네.
0: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뭐 DB형으로 굴리고 있다. 이거 만약에 DC형으로 그러니까 개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걸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네.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규약을 만든 다음에 금융사를 지정을 해서 운용을 해야만 하는 네. 거. 그대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니까요. 네. 이거는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서도 또 요즘에는 모바일로도 만드실 수 있겠고 또 한 번이라도 이제 퇴직을 하셔서 이직하실 때 퇴직금은 네. 또 IRP로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개인형 퇴직연금 IRP이기도 합니다.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게 현재 그 코스피는 8% 빠진 6212 오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6.3% 내린 716 오가고 있습니다. 아까는 서킷 브레이커가 코스피 시장에서 걸리기도 했었고요. 원달러 환율은 147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도 다시 또 기약을 하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와 함께합니다. 섬 주민들은 나라의 죄인인 정약전을 멀리하려 합니다. 홀어머니와 살고 있는 젊은 어부 창대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던 창대가 마음을 연 것은 정약전이 그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 덕분입니다. 상놈이 공부를 왜 하냐고 정약전이 묻습니다. 그러자 창대가 답하죠. 사람 노릇 하려고요. 홀로 글 공부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대에게 정약전은 글과 공부를 제대로 가르쳐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대신 정약전은 내가 아는 지식과 너의 물고기 지식을 바꾸자고 제안하죠. 그렇게 창대는 정약전에게 바다와 그 안에 온갖 생물을, 정약전은 창대에게 사서삼경을 비롯한 학문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스승입니다. 이준익 감독은 역사와 나란하거나 혹은 그의 가려졌던 사연을 그리는 데 능통한 연출가입니다. 황산벌, 왕의 남자, 평양성, 사도 같은 사극뿐 아니라 동주, 박열 등을 통해 멀고도 가깝게 시대를 넘나드는 이야기와 그 안의 인물들을 부지런히 조명해왔습니다. 그는 역사를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선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또 다른 연출작인 라디오스타의 유명한 대사가 떠오릅니다. 홀로 빛나는 별은 없다. 감독은 언제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읽을 수 있는 것들을 가장 먼저 주목하려 합니다. 자선어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주가 윤동주 옆에 섰던 청년 송몽규의 기계와 고민을 이해하게 만든 것처럼, 박열이 꼭 그만큼이나 용감했고 강인했던 여성 후미코를 조명했던 것처럼, 이 영화는 정약전의 곁에서 서로 가르침과 우정을 주고받았던 창대라는 청년을 새롭게 주목합니다. 세상에 치이고 버림받은 학자와 출세를 꿈꾸지만 방법을 알지 못하는 어부가 그렇게 서로의 곁에 나란히 섭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2살 소망이는 집안의 작은 통역사입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품에서 자라온 다섯 남매. 하지만 넷째인 소망이를 제외한 네 명의 형제들은 저마다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와 막내는 청각장애와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고, 둘째는 자폐, 셋째 역시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말과 마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은 가족에게 소망이는 서로를 이어주는 든든한 존재인데요. 하지만 다섯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님의 하루는 걱정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쌓여만 가는 치료비와 재활비, 그리고 아이들만 남겨질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오늘도 주...

0: 구름진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을 꼭 잡는 소망이. 소망이 가족이 더 밝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KBS 58분 날씨.
2: 오늘도 한낮에는 바깥 활동이나 야외 작업은 중단하시고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시로 물을 자주 드시고 시원한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몹시 무덥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5도를 웃돌겠고요. 그중에서도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는 대구와 경산 등 일부 영남 지역과 전남 광양 에서는 한낮 체감 온도가 38도를 웃돌겠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온열 질환에 걸릴 수 있을 정도의 극한 더위니까요. 폭염 중대 경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더욱 더 온열 질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낮 동안에는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33도, 청주와 광주, 강릉 35도, 대구와 경주, 경산, 양산, 밀양은 38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해서 밤에는 열대야로 이어지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중북부와 경북 중북부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9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 추진하는 특별법안에 핵무기의 개발과 제조 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핵물질 전용이나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해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이는 핵 추진 잠수함 사업을 계기로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한 달 만에 다시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소인수 회담에 이어 확대 회담을 가지고 히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과 한 메르코스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등을 논의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에서 오는 9월 알칸타라 발사 기지에서 진행될 양국의 공동 발사체 발사에 이 대통령을 깜짝 초청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으로 하되 국정이 정쟁의 발목 잡혀 멈추는 일은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들은 해당 회기 안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다음 달 말까지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충청권을 시작으로 신임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기 위한 투표에 들어갑니다. 충남북과 대전, 세종지역은 올해부터 온라인 투표와 ARS 투표를 진행해 다음 달 1일 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부산, 울산, 경남지역과 제주, 수도권 등의 순서로 경선이 이어갑니다.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에서는 권리당원 대의원 투표 70%와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원내대표 멱살잡이 사건 징계를 두고 당내에서 선처와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맞섰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당 원내대책

회의에서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할 땐 다시 함께 갈 기회를 줘야 한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유영화 의원은 폭력이 용인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엄정한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석 달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석 달 연속 개선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06.8로 전달보다 0.2%포인트 상승해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은은 물가 상승과 주가 하락에도 반도체 중심의 수출과 투자 호조, 임금 상승 기대 등으로 소비자 심리가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달 방한 외국인은 199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3.1% 늘었고 상반기 누적 관광객도 1,071만 명으로 21.3%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외국인 카드 지출액도 2조 544억 원으로 두 달 연속 2조 원을 넘었습니다. 미국이 주말 사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했습니다. 9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배럴당 88달러 36센트로 8.7%,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82달러 61센트로 7.5% 하락했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일주일 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28일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잇따라 만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이란 전쟁과 레바논 협상, 아브라함 협정 확대 노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핵 전쟁 해법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남서부를 덮친 대형 산불이 핵시설을 포함한 방산 거점으로 접근하면서 불길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산불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된 보르도 서부 지역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생산과 연료 공급을 담당하는 핵심 공장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지난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서 낮에도 극단적인 폭염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광주와 강릉 35도, 대구는 38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오후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 중북부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8.9도입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은성이었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1: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각경입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체결한 원자력 협정이 중동 정세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우디 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기 때문인데요.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전쟁까지 불사한 미국이 사우디에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열어줬다는 비판과 함께 중동 내 핵 도미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정 체결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수교하는 조건이다 라고 밝히면서 협정 이행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행보의 배경과 미-사우디 원자력 협정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소식,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이탈리아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이른바 마피아 자녀 탈출법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마피아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범죄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법안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우호적으로 협상하고 있다며 합의 가능성이 꽤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간선거를 90여일 앞두고 경합지역인 미시간을 찾아 진행한 연설에서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합의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군은 이란을 상대로 13일 연속 공습을 이어가다 지난 24일부터 사흘째 공습을 중단한 상태인데 다만 협상이 실패할 경우 매우 강력한 군사 행동을 재개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이란은 미국과의 대화 재개에 대해 선을 그으며 부인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현재 미국과 어떤 협상에도 관여하고 있지 않다며 미국의 협상 재개를 요청한 바가 없다고도 잘라 말했습니다. 사우디와 무력 공방 중인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의 핵심 석유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우디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친이란 민병대의 소행이라고 맞섰습니다. 사우디가 후티 반군이 아니라 이라크 민병대를 공격 배후로 지목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애플이 엔비디아에 내줬던 글로벌 시가총액 1위를 15개월 만에 되찾았습니다. 현재 시각 27일 미국 증권시장에 따르면 나스닥에 상장된 애플의 주가는 전날보다 1.27% 오른 336.91달러로 정규장을 마감했습니다. 애플 시가총액은 4조 9,4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260조 원으로 상승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탈환하게 됐습니다. 반면 지난해 6월부터 줄곧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지켜왔던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날 약 5% 하락해 196.51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거대 기술 기업 중에 AI 전환이 가장 늦어 AI 지각생이라는 오명으로 불렸던 애플이 이처럼 그간의 평가를 뒤집고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되찾은 것은 AI 자본 지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주말 새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면서 현지 시각 27일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종가는 배럴당 88.36달러로 전장 대비 8.7%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2.61달러로 전장보다 7.5% 하락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종가가 배럴당 90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일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프랑스 파리 도심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 흉기 난동이 발생해 여성 3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두 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중상자 중 한 명은 임신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격자들은 체포된 남성이 시민들을 무작위로 위협하면서도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노렸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초기에는 테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현재는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0: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뉴스에서 사우디가 자국의 석유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는 공격 배후 이란 민병대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타코 공식 또 적중.
1: 네, 중동 소식 먼저 전해드릴 텐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합의가 불발될 경우 매우 강력한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7일 미시간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취재진에게 이란 지도자들이 직접적으로도 회담을 요청했고 우리는 회담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덧붙였는데, 이란이 회담을 원한 이유는 우리가 매우 강하게 타격했고 압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협상이 성과를 만약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우 강력한 군사 행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한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란 측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주장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양측은 지난 24일 서로에 대한 공습을 중단한 상태로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핵협상 재개를 놓고 중재국 등을 통해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소강 국면이 종전협상으로 가는 의미 있는 진전사항이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28일 백악관에서 있을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간 정상회담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모아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을 앞두고 이란전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꽤 비슷하다라고 말해서 동조하는 분위기긴 합니다.
0: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태도와 발언 뭐 계속해서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 트럼프는 항상 후퇴한다. 뭐 이런 네. 뜻의 타코 표현이 뭐 이번에도 맞아 떨어졌네요.
1: 맞습니다. 이 폭격기와 전투기를 추가 투입하는 등 확전 카드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만지작거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에 돌연 공습 중단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만이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말고는 딱히 달라진 사정도 없었던 상황인데 갑자기 태도가 네. 바뀐 거였어요. 이번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코, 트럼프는 항상 겁을 먹고 물러선다라는 의미의 표현 대로 결과론적으로는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미국의 지정학 리스크 자문사 시그넘 글로벌 어드바이저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을 반영한 이 타코 공식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이번 공습 중단 결정을 비슷하게 예측을 해냈습니다. 네, 이르면 7월 22일에 타코가 일어날 수 있고 늦어도 30일 전에는 반드시 일어날 거다. 26일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네. 하면서 앞서서 예상을 한 바 있었습니다.
0: 공식이 맞네요. 네,
1: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어떤 식으로 좀 작용하는가 보면, 브렌트유 가격, 10년짜리 미국 국채 금리,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수, 그리고 S&P 500 지수, 이렇게 네 가지 변수를 반영해서 만약에 그 안에서 변화가 커지면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트럼프가 반드시 한 발 물러선다라는 원리인 듯합니다. 네, 결국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주로 반영한 예측 모델인 건데, 이번에는 또 하나 다른 변수가 있다면 미국의 군사적 현실이 조금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공습 중단 결정 직전에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이 미군 방공망 고갈 우려를 이야기를 했고 또 브래드 리 쿠퍼 미 중부사령관은 같은 수준의 공습이 이제는 실익이 없다라는 보고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다고 미 언론들이 앞서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0: 뭐 미사일 한 발의 가격도 엄청나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두 번째 키워드, 두 개의 전쟁 하나의 전선.
1: 네, 우크라이나가 카스피해에서 이란 상선을 공격하면서 양국 관계가 급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던 두 개의 전쟁이 사실상 하나로 얽히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선원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 공격했냐? 바로 군사 물자를 수송했다는 이유 때문인데, 이란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다섯 개국이 접해 있는 이 카스피해는 러시아와 이란이 군사 물자 자를 주고받는 주요 통로로 지금까지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네.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접한 이란 남부 해상이 미군에 의해서 봉쇄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카스피해의 전략적 가치가 더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해당 선박이 러시아와 이란 간 군수 물자 수송에 사용이 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중동 내 미군 기지의 위성 정보를 이란에게 넘기고 있다면서 두 나라의 군사 밀착을 맹비난했습니다. 당연히 이란은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번 타격을 이스라엘의 사주를 받은 명백한 유엔 헌장 위반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즉각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키우의 만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면서 이 우크라이나를 향한 강력한 군사적 보복을 예고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번 사태가 단순히 그냥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공격했다라는 이런 선박 공격을 넘어서 네. 국제 정세의 중대한 지정학적 위기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방 언론과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이 지금까지는 좀 따로따로 좀 분리되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군사 협력과 보복을 매개로 공식적으로 합쳐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 정보당국도 중동 내 미 중앙정보국 시설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에 러시아가 직접 개입했는지 조사에 착수하면서 배후를 압박하고 나서는 모양새고요. 유럽과 중동의 두 전선이 지금 카스피해에서 부딪히면서 글로벌 안보 위기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일단 뭐 국지전의 느낌이었는데 이게 네.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인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1: 맞습니다.
0: 자, 이번 키워드는 화려한 대비입니다.
1: 네, 중국 반도체 디램 대표 기업인 창신 메모리가 상장 첫날이었던 어제 공모가 대비 무려 465% 폭등하면서
0: 465%. 네,
1: 단숨에 중국 본토 시가총액 1위 기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0: 네, 대단하네요.
1: 데뷔하자마자 1등인 건데요.

0: 네, 이 창신 메모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자면 중국 최대 D램 반도체 제조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미국의 마이크론을 잇는 세계 4위 업체가 된 건데요. 네. 4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창신 메모리의 상장이 올해 아시아 증시 최대 규모로서 주목을 받아왔는데 2010년 중국 농업은행 상장 이 당시에 우리 돈으로 약 14조 6천억 원이었는데 이 수준 이후에 중국 본토 증시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몸집이라고 합니다. 상장하자마자 이 단숨에 시총 1위를 어떻게 깨찬 거냐 흥행 배경을 좀 살펴보면 지금 세계적인 AI 붐으로 메모리 반도체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없어서 지금 맞아요. 못 사는 느낌인데 중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에 따라서 내부 수요가 뒷받침될 거라는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이렇게 1등 자리에 오른 게 아닐까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신 메모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목표도 큽니다. 2030년까지는 미국의 마이크론 제치고 D램 분야 세계 3위에 오르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또 잘하는 부분이 가격을 싸게 네, 예, 그렇죠. 납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가 시장 또 중국 내수 시장을 잠식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8%인 점유율을 2배 이상 늘려서 20%대로 확대한다라는 구상을 세웠습니다.
1: 내수 시장만 해도 어마어마하니까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상장으로 창신 메모리가 약 14조 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됐는데요. 이 조달한 자금이 12인치 D램 생산 라인 확충 또 기술 고도화하는 데 쓰이고 고대역폭 메모리 HBM 연구 개발 등에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중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상장을 중국의 반도체 자립 전략이 기술 추격에서 대규모 생산 능력 확장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기술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따라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넓혀가겠다라고 하면서 중국 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물론 글로벌 선두업체와의 첨단 D램 고대역폭 메모리 기술 격차는 여전하기 때문에 3년에서 4년 주기의 메모리 업황을 좀 고려하면 상장 직후 주가가 고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중국이 가장 무서운 건 좀 속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중국의 AI 스타트업 문샷 AI가 미국 빅테크의 AI에 뒤처지지 않는 AI 모델 키미 K3를 공개해서 충격을 줬었는데 여기에 이어서 중국 메모리 반도체 회사의 굵기가 무섭게 속도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라 그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준 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반도체는 좀 다른 영역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네. 들어요. 굉장히 민감하고 세밀한 맞습니다. 부분이니까.
0: 저희가 또 잘하고 있으니까 네. 바짝 쫓아오고 있다고 하니 네. 뉴스를 볼 때마다 흠칫흠칫 하는 것 같습니다.
1: 자, 이번 키워드는 테러의 나비 효과.
0: 네, 독일 베를린의 성소수자 축제에서 발생했던 차량 테러 사건을 두고 독일 내부에서는 최근 유럽의 보수화, 극우화 흐름이 더 자극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용의자가 이슬람 극단주의와 연관된 것으로 조사가 되면서 극우 세력이 반이민 여론을 확대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번 검거작전 중에 사살된 베를린 퀴어 축제 테러 용의자 압둘 발루트는 레바논 혈통이 이긴 하지만 베를린에서 나고 자란 독일 국적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이 독일 대한당이 이번 사건을 지난 몇 년간의 재앙적 이민 정책 탓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슬람주의자 외국인을 철저히 추방해야 한다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독일 3개주의 의회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이미 베를린을 비롯한 3개주에서 모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 극우 독일 대한당이 반사 이익을 얻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주 배경 시민 비율이 40%를 넘는 다문화 도시 베를린에서도 최근 이 독일 대한당이 20%에 가까운 지지율로 1위를 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이 언론과의 인터뷰한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 테러 공격이 발생한 이후에는 투표율이 올랐다.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이 독일 대한당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민 정책에 대한 우려가 유권자들을 오른쪽으로 기울게 한다면서 모든 테러 공격은 선거의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주요 선거 때마다 이민자 또는 외국인의 테러 사건이 발생해서 독일 대한당이 반사 이익을 얻었던 바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지난해 2월 연방의회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이 아샤펜부르크의 공원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이 흉기로 2세 아기와 이제 41세 남성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 사건으로 하룻밤 사이에 선거운동 판도가 뒤집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성 정치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제 극단주의 테러 단체 이슬람 국가 IS에 가담하려 한 용의자를 지난 5월

0: 5월 집행유예로 풀어준 사법부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18세에서 21세 피고인의 인격 정신 발달이 늦다고 판단할 경우 소년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률을 규정해서 극단주의 탈피 상담을 조건으로 형량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법부 때문이야라고 탓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이번 키워드 다시 돌아와.
0: 네. 마치 전 애인을 직접 들으시 네. 간절함이 느껴지도록 네. 적어봤는데요. 인공지능으로 직원을 대체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신규 직원 채용을 꺼리고 해고했던 기업들이 네. 다시 사람을 불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1: 다행이네요.
0: 네. 맞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재 시각 26일 그 내용에 따르면 철도 대기업 CSX부터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업이 성장 목표 달성이나 신기술 확보를 위해 인력을 다시 채용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개월 동안 미국 대기업들은 사무직 인력을 감축하는 추세였는데 최근엔 오히려 그 해고 규모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12일부터 18일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니까 18만 7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미국 기준으로 1969년 이후 5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 AI의 역할에 대한 고용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AI발 근무 방식의 혁신으로 여러 직원의 몫을 AI가 잘 메꿀 수 있을 거다라고 그러고서 인력 채용을 줄였는데 이제는 AI와 더불어 일할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최고 재무 책임자 CFO는 AI와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 또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회사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 사이버 보안 분야의 성장을 위해서 현장 영업사원 채용을 늘릴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AI 발전에 따라서 이 고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늘어난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인력이 더 필요할지 아니면 덜 필요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라면서 AI가 인간을 대체하고 주주들의 비용을 절감할 거라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될 거라고 우려의 시각을 여전히 남겼습니다.
1: 그래도 뭐 오랜만에 들려온 네.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네요.
0: 맞습니다. 맨날 대체되고 잘렸다는 네. 얘기만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1: 그래도 고용시장에 대한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 키워드는 별이 된 추리소설의 대부.
0: 네, 많은 분들이 이분의 소설을 읽으셨을 것 같아요. 네.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네, 용의자 X의 헌신 이런 베스트셀러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일본 추리소설의 대부 히가시노 게이고가 대장암으로 별세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히가시노 작가가 지난 23일에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그의 일생을 좀 돌아보면 일본을 대표하는 문학상인 나오키상을 받은 인물이고 일본 서점대 대상,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상 등 유수의 문학상을 휩쓸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출판과 동시에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추리소설계 대부로서 인정을 받아왔는데요. 시간을 좀 돌려보면 이 히가시노 게이고는 1958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서 고등학생 때 추리소설에 관심을 처음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오사카 공립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후에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소설을 쓰다가 1985년 방과 후라는 작품을 통해서 에도가와 람포상을 받으면서 등단해서 본격적인 집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99년에 비밀로 일본 추리작가 협회상을 받으면서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 뒤로 2006년에 용의자 X의 헌신 이것으로 제134회 나오키상을 받았고 2012년에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으로 주오코론 문예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2012년 국내 번역 출간된 장편소설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 국내 누적 판매 200만 부를 돌파를 했고요. 교보문고가 2009년부터 10년간 소설 네. 누적 판매량을 집계했더니 히가시노 게이고가 약 127만 부 판매량으로 와. 1위를 차지하게 됐다고 합니다.
1: 엄청 판매했네요.
0: 네. 또 이 용의자 X의 헌신, 백야행 등은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영화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셨던 작품이고요. 네. 근데 유명한 게 또 공절을 제외하고 106편을 남긴 다작으로도 유명해서
1: 엄청 쓰셨네요.
0: 맞습니다. 그 작가 한 명이 집필한 게 맞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넣을 정도로 정말 다작으로 유명했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암 투병 중에도 이 지피를 멈추지 않았던 그가 다음 달 5일 갈릴레오 시리즈의 최신 장편 영원한 기억을 간행할 예정이었다고 해서 이렇게 예상치 못한 별세 소식이 더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다작으로 유명했던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작품을 써갈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별이 되셨다는 소식을 듣고 국내외 많은 팬들이 가슴 아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비틀즈 Let It Be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1: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8% 넘게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는 21일째, 여수는 17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영남지방의 폭염중대경보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과 만나 14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에너지와 공급망, 우주와 방산 분야 등 협력 확대에 뜻을 모으고 한 메르쿠스르 무역협정 체결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071만 명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21% 늘어났습니다. 상반기 외국인 누적 카드 소비액도 10조 원을 돌파하며 지난해보다 50%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 재정을 추진 중인 특별 법안에 핵무기 개발, 제조, 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이탈리아 로마로 가보겠습니다. 이은정 통신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달에 이탈리아에서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고요. 어떤 법안일까요?
1: 네, 지난 7월 15일 이탈리아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뜻의 리베르 디 실리에르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법안이 의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 최종 통과됐습니다. 일명 마피아 자녀 탈출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마피아 조직원의 자녀들이 조직을 떠나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돕는 제도인데요. 새 법에 따르면 위험에 처한 25세 미만의 청년과 가족은 국가의 보호 아래 다른 지역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학업과 직업 교육은 물론 심리 상담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에는 신분 보호 조치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0: 네, 마피아 자녀 탈출법 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법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닌데요. 2012년 이탈리아 남부 갈라브리아의 한 소년법원 판사가 자유롭게 선택하기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시작한 것이 그 출발점이었고요. 실험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면서 10여 년 만에 국가 차원의 정식 법률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탈리아는 이미 수십 년 전 강력한 반마피아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마피아는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그 틈을 타 이탈리아의 남부 갈라브리아를 근거지로 하는 는드랑게타가 세계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매 조직으로 성장하며 세력을 더욱 키웠습니다. 오늘날 는드랑게타는 이탈리아와 유럽을 넘어 남미와 북미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며 막대한 규모의 불법 자금을 움직이는 국제 범죄 조직으로 잘 알려져 있죠.
0: 이 마피아 소탕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특히 은드랑게타는 다른 범죄 조직보다 더 철저한 혈연 중심 조직이거든요. 핵심 조직원 대부분이 가족과 친인척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경찰이 조직 내부에 잡입하거나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설령 조직원을 체포해서 감옥에 보내더라도 남겨진 형제나 친척 또는 자녀가 자라서 그 자리를 대신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수십 년 동안 마피아를 체포하고 처벌하면서도 조직 자체를 뿌리 뽑는 데는 한계를 겪어왔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 마피아의 자녀들, 이 아이들을 구하는 법안을 만들려는 시도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해집니다.
1: 네, 이런 악순환을 보며 전혀 다른 해법을 생각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갈라브리아 소년법원 판사 로베르토 디 벨라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미성년자 사건을 맡으면서 충격적인 현실을 반복해서 목격했다는데요. 아버지가 섰던 피고인 석에 몇 년 뒤 아들이 서고 그 다음에는 손자가 같은 범죄로 재판을 받는 일이 계속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피아를 없애려면 조직원을 계속 잡아 가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마피아가 될 아이들을 줄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리베르 디 실리에르, 즉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프로젝트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였죠.
0: 네. 뭐 앞서서 간단하게 좀 소개는 해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이런 프로젝트일까요?
1: 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아이들의 거주지만 옮겨주는 것이 아니라 마피아 가문의 폭력적인 문화와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심리치료를 지원하고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평범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가가 아이들을 무조건 가족에게서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디벨라 판사는 먼저 아이와 여러 차례 면담을 하고 어머니나 다른 보호자와도 충분히 상담을 진행한다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실제로 어머니가 먼저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이나 아들이 마피아 조직에서 죽거나 감옥에 가는 비극을 지켜본 어머니들이 내 아이만큼은 같은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목숨을 걸고 결단을 내린 거죠. 또 반대로 만약에 부모가 아이를 범죄에 이용하거나 조직에 편입시키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이 일단 아동보호 절차에 따라서 친권을 제한하거나 보호시설 또는 위탁가정으로 보내는 강제보호 조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0: 네. 마피아 자녀 탈출법, 이 법을 통해서 자유를 찾는 아이들이 많아지면 좋겠네요.
1: 아, 네, 그렇죠. 사실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과연 수백 년 이어온 이 마피아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프로젝트 시행 이후 100명이 넘는 미성년자들이 조직을 떠났다고 하고요. 이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거나 새 직업을 얻으며 다시 범죄 조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같은 성과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실험을 전국 단위의 국가정책으로 확대한 건데요. 총과 수갑으로는 끊지 못했던 범죄의 대물림을 과연 교육과 선택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끊어낼 수 있을지 이탈리아 사회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은정 통신원이었습니다.

0: 이란과는 전쟁을 벌이면서까지 핵개발을 막으려고 했던 미국이 정작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파격적인 원자력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이슈 함께 봅니다. 자, 원자력 협정을 맺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날 사우디의 아브라함 협정 가입, 즉 이스라엘과의 수교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인데요. 미국과 사우디 원전 협정을 둘러싼 모순, 한겨레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미국과 사우디가 어떤 협정을 맺은 건지 함께 살펴볼까요?
1: 미국과 사우디 양국 에너지부 장관이 22일 원자력 협정과 양자 안전 유치 협정, 쉽게 얘기해서 이제 원자력 협력 협정이죠.
0: 네.
1: 맺었다고 합니다. 공식 발표했어요. 그래서 미국 에너지부가 높은 수준의 핵 안전, 안보, 핵 비약산 기준을 유지한다 하면서 이 조약을 설명을 했는데, 근데 그 조건은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사우디한테 국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라늄 농축을 허용한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런 원자력 협정을 맺은 전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제3국에 대해서 이런 협정을 맺지를 않고 있어요. 미국 원자력법 123조가 이제 그런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서 미국이 타국과 맺은 원자력 협정을 1, 2, 3 협정이라고 하고 이번에도 1, 2, 3 협정이라고 불렀는데 이 1, 2, 3, 123조를 통해서 상대국한테 강력한 핵 비확산 및 통제 의무를 부과합니다. 미국이 일본이나 유럽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협정을 맺기는 했는데
0: 네.
1: 이들 국가는 그 이전에 이미 농축 기술을 갖고 있었고 사실상 농축 활동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협정을 맺음으로써 그들의 농축 활동을 제어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한 것뿐이죠. 물론 이번에 미국이 사우디아와 맺은 원자력 협정은 2년간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타당성이 입증되어야지만 사우디한테 우라늄 농축을 허용한다 이런 조건을 달았어요. 또 그렇게 되더라도 미국 기업이 사우디 영토 내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짓는다는 내용입니다. 즉 사우디한테 농축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0: 네.
1: 미국 기업이 직접 작업한다 이렇게 미국 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사우디 국내에 농축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사우디 주도의 농축시설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상황이 뭐. 근데 현재 우리나라도 보면은 원자력 기술이 우리나라 선진국 수준인데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은 전액 수입을 하고 있어요. 전량.
0: 네.
1: 미국과 2015년 원자력 협정 개정을 해서 원칙적으로 20% 이하 농축 우라늄 농축할 수 있는데 명문만 그렇고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0: 아 그래서 못하고 있는.
1: 그렇죠. 못하고 다 수입하는 거죠. 아직

0: 아직 미국형. 아, 네.
1: 그렇군요. 뭐 상황은 이런데 게다가 미국이 지금 전쟁을 벌이는 게 이란의 핵개발을 문제 삼아서 지금 시작이 그렇죠, 된 거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근데 이 와중에 이란의 경제국인 사우디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자력 협정을 맺었다. 이렇게 되니까 좀 파장이 클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이번 협정이 핵개발 문제로 미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란한테 이란의 핵개발을 제어하는데 오히려 더 높은 문턱을 네. 줄 것이다. 그리고 또 주변 중단 국가들한테도 일제히 핵개발로 나서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 완전히 폐기해라. 미국한테 보내라. 또, 또 하나는 향후 우라늄 농축도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이었는데
1: 네.
0: 이란과 이란을 가상적으로 하고 있는 이란이 가상적으로 보고 있는 사우디한테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럼 이제 이란이 다시 미국과 종전 협상을 벌이면 지금 미국과 다시 교전을 벌이고 있는데 언제나 다시 협상을 지금 협상을 또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본격 종전 협상을 벌이면은 야, 그 사우디한테 이렇게 해놓고 우리한테 뭐냐 도대체 이게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하겠죠. 네. 사우디한테 했던 거 우리도 양보해라. 그리고 이집트나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 주변 중동 국가들도 사우디가 핵을 가져? 이건 가면서 그럼 우리는 뭐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겠어요.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2009년에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어서 영구히 자체 핵연료 생산을 포기한다. 즉 우라늄 농축을 포기한다. 그리고 엄격한 감시를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원자를 우리가 지금 지어주고 수주를 했는데 아랍에미리트는 사우디와 중동에서 영향력을 경쟁하는 나라인데 사우디한테 저렇게 주고 우리한테 뭐 그럼 2009년에 했던 협정 이건 뭐냐 이렇게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1: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지 이런 협정을 맺은 다음 날
0: 네,
1: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수교하는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는 게 조건이다.
0: 네네.
1: 또 그런 이렇게 말이 있어요. 또 밝혔어요.
0: 그래서 오히려 또 혼란만 더 추가를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그 다음날 23일 날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서 사우디와의 원자력 협정인 1, 2, 3 협정을 승인은 하겠는데
1: 네.
0: 이는 전적으로 사우디가 매우 존중받고 성공적인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조건을 붙였어요. 아브라함 협정이란 트럼프가 1기 집권 때부터 추진했던 중동의 주요 정책입니다. 주축 정책이죠. 즉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의 왕정을 중심으로 한 순위파 아랍 국가 사이에 국수교를 맺도록 하는 것이죠.
1: 네.
0: 이미 아랍에미리트 연합, 바레인 등이 참여를 했고 최종적인 대상이 이슬람 종주국이라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런데
1: 네.
0: 가자 전쟁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으로 사우디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허용하지 않는 한 이제 수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이번 발언으로 미 사우디 원자력 협정은 다시 그 이행이 모호하게 됐다. 사우디가 저런 조건을 내세우면은 이스라엘 뭐 내손 사우디가 지금 이스라엘 전혀 그런 팔레스타인 독립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1: 그렇죠.
0: 사우디 가입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미국 언론들이 평가했고 실제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사우디 이번 협정은 그 조건 아브라함 협정 가입이 조건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사우디가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협정 무산됐다고 밝혔다. 하고 이게 이렇게 못을 박아서 확인했어요.
1: 네.
0: 거기다가 또 트럼프는 핵물질 농축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은 민간용 비농축 원자력 시설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협정 문구에는 사우디의 그 농축 시설을 지어주기로 네. 했고서 핵농축 물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을 하자는 네. 건지 도대체 왔다 갔다 한 횡설수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혼란만 더 하고 있는 거죠. 지금.
1: 아니 왜 이렇게 말이 계속 바뀌고 모호하고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0: 이런 사태가 빚어지게 된 게 이제 네. 트럼프 1기 집권 때부터 중동 전략의 기조로 이 아브라함 협정을 내세우고서 엄청나게 집착을 갖고 성사시키려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 협정이 가자 전쟁이 터지고 또 이란 전쟁까지 터지면서 아니 거의 와해가 되고 복잡하게 되어버리니까
1: 네.
0: 그 행보가 지금 계속 아브라함 협정은 이미 무산된 아브라함 협정 집장하다 보니까는 이런 사태를 부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돼요. 트럼프 1기 취임 이후 중동에서

0: 무조건적인 이스라엘 지지와 이란에 대한 최대한 압박 정책을 기조로 해서 이스라엘과 순위파 아랍국가의 관계 정상화 즉 수교를 꾀하는 아브라함 협정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통해서 이란의 고립을 더 노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협정은 그의 일기 직긴 10분 앞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과 수교하면서 성과를 좀 냈어요. 그런데
1: 네.
0: 최종적인 대상인 결국 가장 중요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완 안 된 거죠. 즉 사우디는 자기가 이슬람권 종주국인데다
1: 네.
0: 이슬람권 눈치를 봐야 되는데 사우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독립 문제를 저렇게 허용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조건을 내세우고 형식적으로는 내막적으로는 우리도 핵 개발을 하게 해달라 미국에 요구하고 이렇게 하다가 가자 전쟁이 겹치면서 거기다 또 2월 말 이란전 올해 2월 이란전까지 겹치면서 거의 뭐 작동 불능이 된 거죠. 아브라함 협정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는 트럼프가 다시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서 사우디한테 우라늄 농축까지 허용하는 원자력 협정을 맺고서 그리고 또 말을 또 이제는 또 그럼 이스라엘과 수교를 하라 이렇게 계속 오락가락 왔다 갔다 착종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1: 이게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건 당연한데 네. 이게 되지 않으니까 오락가락 횡설수설하게 된 거고 네. 여기까지 또 오는 중에도 미국과 사우디 사이에 또 많은 일이
0: 있어가지고 네. 또 이런 혼란이 또 생기는 거죠.
1: 네.
0: 왜냐하면 지금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취임한 이후에 2017년에 지원했는데
1: 네.
0: 이란이 핵 개발하는데 그럼 우리도 핵 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미국한테 강력히 요구를 했어요. 우리도 핵 개발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2018년에 이란과의 핵협정인 포괄적 공동이행계획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렸습니다. 이건 2015년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네. 이란과 맺어서 이란의 핵개발을 민간 핵개발을 허용하되 핵무기를 못 만든다. 이런 규정을 맺었는데 이거 같은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렸습니다. 이거 파기하면서 결국은 지금 이란 전쟁의 그 먼 배경이 됐었는데 근데 이게 파기한 이유가 사우디가 저렇게 핵개발을 요구하니까는 그럼 그 이란과 맺었던 국제 핵협정을 파기해 버린 그 사우디 눈치를 좀 본 거죠. 그런데
1: 네.
0: 어쨌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 협정의 최종적 대상인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자기가 이슬람 종주국이기 때문에.

0: 이제
1: 오.
0: 이제 바이든 행정부 즉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게 된 거죠.
1: 일을 벌려놓고 이제 네, 그, 이거 수습을 못하고 이제 끝났네요. 네, 네. 근데 그 이후에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 뭐 어쨌든 아브라함 이 협정을 계승을 하지
0: 그렇습니다.
1: 않았나요? 수습을 바이든, 해야 되니까.
0: 바이든 행정부도 네. 그 자체로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가 수기하는 건 미국의 전략 이익이 독립한다고 봤기 때문에 계승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가 극도로 나빠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 내전 개입 그리고 또 사우디 체제의 비판적이었던 언론인 자말 까시쿠지라는 사람이 암살을 당했는데 그 암살에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이 관여돼 있었다. 이런 주장 때문에 미국에서 인권 요구가 막 나서면서 저런 독재적인 왕정국가 미국이 친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두 나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돼버린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 사우디는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의 관계가 악화되니까는 중국한테 접근해서 중국을 중재를 해서 오히려 이란과 수교를 해버리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2022년에 발발을 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석유값 문제에 공동 보조를 맞추면서 그때 미국이 맞췄습니다. 그때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니까는 석유값이 이제 올라가니까는 사우디한테 석유를 증산해라 그랬는데 우리는 증산 못하겠다. 그리고 오히려 러시아도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니까 합쳐서 석유값이 계속 높은 정책으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이제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중러 사이에서 등거리 기구, 저울질하는 외교로 들어선 쓴 거죠.
1: 네네.
0: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단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사우디 아라비아 달래기에 나섰고 그래서 사우디한테 아브라함 그러니까 사우디는 또 아브라함 협정 가입자권 앞서 말했던 상호방위조약 핵개발 요구를 내걸었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그거는 액면 그대로 해줄 수는 없지만 비슷한 건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2023년 9월이 되면서
1: 네.
0: 드디어 사우디와 이스라엘 수교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외교가에 자국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빈살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
1: 네.
0: 그런데 한 달 뒤에 10월 7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전격적으로 침공해서 1200명이 죽으면서 가자 전쟁이 발발하게 됐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도발한 이유는 사우디와 이스라엘 수교를 막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실제로 가자 전쟁이 터지면서 이스라엘의 보복이 비례성을 네. 넘으면서 국제적인 비난이 일어나니까 더 이상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수교를 할 수 없게
1: 그렇죠.
0: 됐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러면서 또 바이든의 임기가 만료됐고 트럼프가 다시 2025년에 백악관에 복귀해서 그 친이스라엘 반이란 정책을 더욱 강화하면서 결국
1: 이란 전쟁까지
0: 번지게 된 거죠.
1: 네. 이란 전쟁에 이렇게 이어지면서 또 미국이 이란 공격으로부터 걸프 국가들을 또 보호하지를 못했어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란 네. 전쟁이 벌는데 미국이 뜻대로 되지 않았죠.
1: 네네.
0: 이란 정권은 무너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란이 반격을 더 심하게
1: 네네.
0: 해서 사우디나 걸프 지역 국가들이 큰 피해를 받습니다. 미국이 보호를 못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사우디나 불만이 높아지고 미군의 자국 영공 및 기지 사용을 불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란 전쟁으로 오히려 중동에서 전략적 입지만 훼손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급하니까 또 사우디를 달래기 위해서 사우디 핵 개발을 용인하는 이번에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1: 네.
0: 웨스팅하우스 미국 원전 회사들도 몇백억 달러의 수주 사건 효과를 받을 수 있고 미국 회사한테만 하라 그랬으니까 또 중국의 진출을 막는
1: 그렇죠.
0: 목적도 있었죠. 사우디가 계속 중국이랑 손잡고서 원전도 하겠다
1: 네.
0: 이런 얘기까지 막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협정이 미국이 이단을 고립시키려는 아브라함 협정이 이란 전쟁 등으로 제대로 작동을 하지를 않으니까 그 종착점이던 사우디를 먼저 가서 핵으로 유인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 네.
0: 즉 협정 맺고 나서 트럼프가 다시 이스라엘 수교 조건이다 당부도 결국 아브라함 협정을 자기가 얼마 자기 성과에
1: 그래요.
0: 집착하니까 그러니까
1: 1개인적분 때 못했던 거
0: 그러니까 앞뒤 이 순서가 있는데 순서를 다 무시해버리고서 그냥
1: 네.
0: 종착점까지 펄쩍 뛰어가니까는 이런 결과가 벌어지게 된 거죠. 원자력 협정 맺고 나서 또 아브라함 협정 맺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선후가 바뀌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중동 전략이 이제 완전히 파산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정말 꼬이고 꼬이고 네. 꼬여서.

0: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뭐 미국과 사우디의 원자력 협정 뭐 꼬였다지만 앞으로 어떻게 결론 날지는 뭐, 아직까지는 네, 좀 모르겠어요.
1: 네, 뭐, 네, 네.
0: 하지만 이미 중대한 선례를 남긴 것은 네, 분명해 네, 보입니다. 그런데 네. 이런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뭔가 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요?
1: 그렇습니다. 한국은 지금 일본처럼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 우라늄 농축을 20%까지 허용해달라 이런 입장을 취하고서 미국한테 계속 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번에 사우디는 우리한테 선례가 될 수 있겠죠.
0: 네.
1: 이게 꼭 우리가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꼭 핵무기를 갖다 지향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으면 국제의 영향력도 커지고 앞으로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했지만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고 이웃 일본은 이미 폭넓은 농축 제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미국 사우디 협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도 미국한테 우리의 권리, 즉 농축 우라늄 권리를 좀 당당히 주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오늘 글로벌 이슈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의 정익일 선임 기자였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현재 경남 양산의 기온이 37.8도까지 올랐습니다. 전남 광양과 일부 영남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푹푹 찌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분 섭취 틈틈이 해주시고요. 특히 볕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인 낮 12시에서 3시 사이에는 바깥 활동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33도, 청주와 광주, 강릉 35도, 대구와 경주, 경산과 양산, 밀양은 38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2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도 내려진 가운데 밤에도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 중북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폭염의 기세는 더 심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1도, 습도는 71%입니다. 조하늘입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KBS 1라디오 정오정원 뉴스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대구가 38도까지 오르는 등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8% 넘게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과학기술정부출연연구기관의 PC 하드디스크가 외부로 반출되는 등 보안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우주 분야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폭염 재난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극단적인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가 38도를 웃도는 곳이 속출할 걸로 보입니다. 이세음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1: 기온이 다시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기준 경남 양산은 36.9도까지 올랐고 경주와 부산 등 영남 곳곳에서 35도 이상이 관측됐습니다. 기온은 오후 3시 전후까지 계속 오릅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구 38도, 전남 광주와 부산 35도, 서울 33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덥겠습니다. 폭염특보도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과 제주 산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영남 지역 대부분은 폭염경보로 강화된 상태입니다. 특히 대구 경산과 경주, 김해, 밀양 등 영남 내륙과 전남 광주 광양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지역에선 최고 체감온도가 38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야외활동과 실외작업을 최대한 중단하거나 연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강원과 경북을 중심으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오는 곳에선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습도가 높아져 무덥겠습니다. 정부는 어제부터 폭염재난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활동과 피해저감시설 운영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26일까지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는 1,399명 발생했고 이 가운데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폭염은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고 점점 강도를 더해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세훈입니다.
0: 오늘 코스피가 장 초반 8% 넘게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5.26% 하락한 6,400.27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장 초반 매도세가 몰리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하지만 하락 흐름을 바꾸진 못했고 6,200선까지 밀렸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6,300선을 밑돈 건 지난 4월 20일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이후 낙폭이 확대돼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며 20분간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올해 들어서만 8번째입니다.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개인은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제조의 핵심 장비인 노광 장비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밤사이 뉴욕 증시 기술주가 하락한 데다 중국 창신 메모리의 상하이 증시 상장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급에 영향을 준 걸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급락하며 이달 중 최저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SK스퀘어와 삼성전기, 현대차 등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모두 하락세입니다. 코스닥은 2.97% 내린 742.13으로 개장해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장 초반 5% 넘게 급락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0: 앞서 헤드라인 진행에서 잠시 기술상 차질이 있었던 점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서 31일부터 시행되는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 등의 정책 효과를 점검하되 투자 수요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권 금융위원장은 오늘 주요 증권사,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보완 방향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에 여야가 오늘도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반대를 외치는 국민의힘에 정치 공세로 개혁을 저지하지 말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냐며 맞섰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3: 검사

0: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오는 30일 처리하는 거로 방침을 정한 민주당은 반대를 외치는 국민의힘을 겨냥했습니다.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검찰개혁을 저지하려 한다. 보안수사권을 유지하자는 주장은 정치검찰과 결탁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냐며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면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되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의 대책이라고 민주당이 내놓은 방안이 하나같이 허술하다며 서두르지 말고 추가 토론 등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여야의 충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결과를 두고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기간 윤 전 대통령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며 선거비용 환수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다 중단되지 않았냐며 그 재판이나 재개하라고 했습니다. 여야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정이 정쟁에 발목 잡혀선 안 된다며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국가연구기관의 전산망 보안에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연구기관 서버의 백신 설치율은 2%대에 그쳤고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가 외부로 무단 반출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우주와 원자력, 전자통신 등 국가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정부 연구기관 정작 전산망 보안은 낙제점이었습니다. 감사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했더니 다수의 허점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1년간만 조사했는데도 기관 내부 PC의 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떼낸 사례가 690건이나 적발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하드디스크 탈부착 이력 자료 자체가 없을 정도로 관리는 부실했습니다. 감사원은 기술 자료 유출 등 보안 사고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는데 실제로 항우연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대학으로 옮기면서 보안 과제 등이 들어있던 하드디스크를 그대로 들고 갔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서버 보안에도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제외한 5개 연구기관은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체 서버 중 2.2%에만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감사원이 일부 서버만 점검했는데도 4개 기관의 서버 21대에서 38종의 악성 프로그램이 발견됐습니다. 감사원은 확인된 보안 취약점에 대해 보안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통보 25건, 주의 2건 등 모두 27건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1: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과 만나 140분 동안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에너지와 공급망, 우주와 방산 분야 등 협력 확대에 뜻을 모으고 한 메르쿠스르 무역협정 체결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3: 기마대 호의를 받으며 브라질 대통령궁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룰라 대통령과 마주치자 뜨겁게 포옹하며 반가움을 드러냈습니다. 공식 환영식에 이어 140분간 정상회담이 진행됐고 에너지와 공급망, 우주협력 등 7건의 정부 간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만남에서도 소년공이란 공통 경험을 바탕으로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어려서 고생한 사람들은 모든 기회를 소중하게 여긴다며 이 대통령과 자신 둘 다 어렵게 자란 환경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더 많은 사람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습니다. 두 정상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자원, 에너지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양국 기업과 기관 간 핵심 광물 공급망의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방산과 항공 우주 등 첨단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오는 9월 브라질의 알칸트라 발사기지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새로운 발사체를 발사하게 될 거라며 이 대통령에게 직접 참석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 메르코스르 무역협정 체결에는 더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 경제 중심지인 상파울루에서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 등 세일즈 외교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요청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강경한 대응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다시 군사작전에 나설 것이라고 또다시 위협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4: 현지 시각 27일 경합주 미시간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의 승리를 언급하며 이란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미국과 회담을 원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군의 강력한 해상 봉쇄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회담을 요청했다면서 합의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엔 다시 군사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또 예고했습니다. 회담을 하루 앞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선 이란 전과 관련해 약간 차이는 있지만 꽤 비슷하다며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앞서 미국 자동차 공장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한국 등 해외로 떠났던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경제정책 성과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등 안보 사안과 함께 미국 제조업 등 경제 현안에서도 강경한 대응을 언급하면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1: 사우디와 무력 공방 중인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의 핵심 석유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에서 제기되는 협상 재개설을 강력히 부인하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입니다.
5: 현재 시각 27일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은 사우디의 주요 원유시설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티의 발표 직후 사우디 동부 아부카이크를 촬영한 위성사진에 대규모 연기가 포착됐습니다. 아부카이크는 하루 700만 배럴을 처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원유 가공 허브입니다. 동서 송유관을 통해 홍해의 원유 수출항 얀부와 연결됩니다. 사우디 당국은 피해 여부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사우디 국방부는 동부와 수도 리야드에 석유시설을 노린 드론 다수를 요격했다고만 밝혔습니다. 드론 공격의 배후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민병대를 지목하며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사우디가 후티 반군이 아니라 이라크 민병대를 공격 배후로 지목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이란은 미국과의 대화 재개에 대해 선을 그으며 부인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현재 미국과 어떤 협상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의 협상 재개를 요청한 바가 없다고도 잘라 말했습니다. 미국이 2주간 이어온 이란에 대한 공습을 멈추고 이란도 보복을 중단하면서 브렌트유가 다시 90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등 국제유가는 급락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경남 통영시장 선거의 당락이 12시간 넘는 재검표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 당선자인 강석주 현 통영시장은 33,626표로 변동이 없었고 낙선자인 천영기 전 통영시장은 33,588표로 6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44표에서 38표로 6표가 줄었지만 당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경기도 의왕시 삼동 현대차 의왕연구소 차세대 배터리 연구동 8층 건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37대와 인력 100여 명을 동원해서 새벽 3시 반쯤 불길을 모두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건물엔 아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재난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오늘도 극단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3도, 광주 35도, 대구 38도를 비롯해서 전국이 32도에서 38도의 분포를 보이며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외국인의 유입 덕에 우리나라 총 인구가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이승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82만 명입니다. 1년 전인 2024년보다 1만 명 정도 증가하며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인구가 는 건 외국인의 영향입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외국인 수는 211만 명으로 1년 사이 7만 명 더 늘었습니다. 반면 내국인은 5만 명가량 감소하며 2021년부터 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인구 고령화는 더 심화하고 있습니다. 중위연령, 즉 전체 인구를 나이 순으로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는 46.8세로 높아졌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5.7세나 더 많아진 겁니다. 지난해 기준 수도권 인구는 2,638만 명, 1년 사이 0.3% 늘며 전체 인구의 50.9%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호남과 영남권의 인구는 0.4% 감소했습니다.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의 비율은 36.6%로 역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평균 가구 원수는 2.16명으로 0.03명 더 줄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인천경찰청과 인천소방본부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인천 쿠팡 32 물류센터에 대한 화재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감식에서는 최초 발화 지점과 화재 확산 원인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화재 초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초 신고자와 쿠팡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최초 발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 TV 영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인기 로열 젤리 제품 10종 중 7종은 국내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달 해외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로열 젤리 제품 10종을 선정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7종이 로열 젤리 제품 인정을 결정하는 10HDA 함량이 기준에 미달했고 그중 5종은 국내 기준치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 재정을 추진 중인 특별 법안에 핵무기 개발, 제조, 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국내법 조항에 담은 첫 사례로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핵추진 잠수함 관련 특별 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합니다. 2026학년도 지방대 의과대학 26곳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전체 합격자의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한림대와 순천향대는 지역인재 법정 비율을 채우지 못했고 연세대 미래 캠퍼스와 고신대, 원광대, 경북대는 저소득층 지역인재를 한 명도 뽑지 않았거나 기준에 못 미치게 선발했습니다. 교육부는 기준을 지키지 못한 대학으로부터 보완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준수 원인을 분석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산업통상부가 7, 8월 원유 도입분을 전년 평균 대비 110% 이상, 9월 물량도 전년 대비 90% 이상 확보했다고 중동상황 1일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17일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한국행 유조선은 6척이며 모두 국내에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정품보다 저렴한 공기청정기 호환필터 상당수의 성능이 정품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판 중인 공기청정기 호환필터 20개 제품의 품질을 시험한 결과 암모니아 등 유해가스 제거 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4개였고 미세먼지 제거 성능의 경우 8개 제품만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샤오미 그레이 프리미엄 등 일부 필터에서는 청정기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도 검출됐는데 판매 업체들은 교환이나 환불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31도입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6: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보유세와 전세대출 규제 그리고 집값에 미칠 영향까지 윤 부장의 복덕방 코너에서 김인만 소장과 살펴보겠습니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 여의도 해장국 코너에서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AI 선언과 이른바 깐부 회동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동맹의 핵심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와 네이버의 협력, 그리고 한국형 AI의 경쟁력까지 IT연구소 코너에서 김덕진 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죠.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경우에 주말 그리고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할인받고요.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20% 할인받게 됩니다. 할인받는 방법과 또 시행 날짜는 어떻게 되는지 잠시 뒤에 경제인사이트 피코너에서 전해드리고요. 다자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다다익선이라고도, 여러분은 많을수록 좋은 것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자녀도 좋고요. 휴가도 좋고 또 통장 잔고나 월급도 많으면 아주 좋겠죠.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많을수록 좋은 것은 무엇인지 이유와 함께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1등급 한우 국거리 200g, 작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입맛을 채워드리겠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2: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1: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네, 오랜만에 질문 하나 하고 갈게요.
3: 네네네.
1: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임선우 캐스터한테 뭡니까?
3: 아무래도 이제 우리 세모정 가족분들의 이런 따뜻한 댓글.
1: 아,
3: 이렇게 기사 저도 이제 방송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은 꼭 이제 그 라이브 확인해요. 댓글도 확인하거든요. 언급이 없으면 좀 섭섭하더라고요. 오늘은 좀 언급이 있을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1: 그래서 우리가 뭐 짜고 물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척척 대답이,
3: 그만큼 이제 항상 늘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 세모정 가족분들을 담고 있다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임선우 캐스터를 위해서도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인사이트 픽 첫 소식은 요즘 증시 급등락 원인으로 꼽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안 방안 시행을 앞두고 뭐 거래가 좀 줄었다면서요?
3: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주만 해도 평균 거래 대금이 11조 원에 달했는데 어제 기준으로 7조 원대 30% 넘게 줄었고요. 네. ETF 전체 거래 대금서 차지하는 비중도 40% 아래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어고원 금융위원장은 관련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으면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미리 검토하겠다라고도 밝힌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극약 처방이 아니면 이게 수습이 되겠느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쓴소리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1: 오늘 증시는 또 무섭게 빠지고 있네요.
3: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코스닥 급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양대 시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 낙폭도 키우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도 발동이 됐습니다. 현재도 각각 10% 가까이 또 8% 파란불 켜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000선도 위협을 받고 있어요.
1: 그러게요.
3: 예, 수급 상황 보면 사그라드나 싶던 외국인 매도세가 최근 다시 또 나타나면서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팔고 있습니다.
1: 네, 6,112.7일이네요. 지금. 근데 물음표가 붙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왜?
3: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보면 이제 반도체 주들이 삭풍을 맞고 있어요.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우선 어제 저희가 짚어봤던 이 중국 창신 메모리 상장 소식 있죠. 네. 그야말로 대박 중에 대박을 터뜨린 와중에 바로 연이어서 중국이 이제 노광 장비까지 직접 만들었다는 소식도 나왔어요.
1: 노광 장비가 뭐예요?
3: 예, 이 노광 장비라는 게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장비인데 이걸 전 세계에서 ASML이라는 네덜란드 회사가 유일하게 만들어 왔었거든요. 오죽하면 뭐 삼성전자나 인텔 같은 큰 손들도 이 장비를 못 구해 해가지고 막 줄을 섰을 정도인데 중국은 아예 이걸 직접 만들어낸 겁니다. 물론 자세히 뜯어보면 ASML이 만든 첨단 극자외선 EUV보다는 한 세대 뒤처진 직전 세대이긴 하지만 중국이 만든 DUV 역시도 핵심 설비로 꼽히는 데다가 여기 아직 시제품 단계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EUV 장비까지도 또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중국의 기술 굴기 로드맵이 한층 더 두텁고 빨라지는 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 반도체 주들을 그대로 때려버렸고 충격파가 우리 증시까지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4: 중국이 쫓아오는 속도가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제 엔비디아가 OpenAI에 지급 보증을 서겠다. 이 소식도 시장을 끌어내렸다고요?
3: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저희가 AI 투자 때문에 빅테크들의 지갑이 좀 얇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 주고 짚어봤었잖아요. 네. 그래서 AI가 언제 돈이 되고 기업들이 이런 묻지마식 투자가 맞는 거냐. 과잉 투자 우려가 올라오는 와중에 엔비디아가 OpenAI에 2,500억 달러 우리 돈 370조 원에 달하는 금융 보증을 제공하겠다 나선 게 또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4: 이게 어마어마한데요?
3: 그렇습니다. 가만 보면 이제 엔비디아가 AI판에 뭐 일종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겠다, 돈줄을 대겠다 이런 모습인데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은요. 돈이 돌고 도는 데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천문학적인 돈을 번 건 맞아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몸집을 키워나갔던 방식을 보면 내가 투자를 해줄게. 그러니까 이 돈을 받고 이걸로 우리 칩을 사. 이걸 전문용어로 순환금융이라고 합니다. 실제 수요나 투자 규모가 부풀려질 수 있는 데다가 엔비디아 스스로도 최근 사업보고서에서 이런 종류의 계약이 단기적으로 현금 흐름을 악화시키고 또 신용 위험 노출을 키울 수 있다라고도 경고를 했기 때문에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AI 버블론이 또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시장을 짓누르는 모양새입니다.
4: 네. 그런데 애플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로부터 시총 1위도 빼앗았다고요?
3: 이게 참 재밌는 게요. 그간 애플은 AI 지각생이라고까지 불려왔었거든요.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들처럼 데이터 센터도 안 짓고 또 대규모 투자도 안 해서 작년에 주가가 쭉 미끄러졌다가 네. 시간이 좀 지나고 과잉 투자가 도마에 오르니까 오히려 이런 소극적인 태도가 먹히면서 개중에 그나마 안전하다. 그래도 애플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스멀스멀 올라오더니 네. 간밤에 다시 글로벌 시총 1위 자리를 깨쳤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애플이 전략을 참 잘 짠 게 자체 AI며 뭐며 하겠다고 덤볐다가 안 되니까 구글 제미나이 같이 경쟁사 모델들까지 다 받아들이고 일종의 킹메이커 역할을 자처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AI를 쓰려면 결국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예, 이 아이폰을 비롯한 애플의 팬심이 어떻습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이렇게 막강한 기기 생태계 장악력을 앞세워서 피 튀기는 AI 전장에서 살아남고 있습니다. 네.
4: 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여기다가 이제 메타까지 줄줄이 실적을 내놓는데, 애플에 거는 기대도 크겠습니다.
3: 그렇습니다. 이제 옵션 시장 움직임을 좀 살펴보니까요. 콜옵션 매수가 크게 늘었더라고요. 복잡한 숫자들은 치워두고 쉽게 결론만 보면 이 주가가 더 오를 거란 대한 베팅이 한참 더 강하게 나타났는데 예. 예, 월가는 이 전례 없는 AI 투자 경쟁 속에서 앞서 짚어본 것처럼 역설적이 돼도 지갑을 꾹 닫은 애플이 방어주 포지션을 잡고 이번 한 주 시장을 좀 안정시키는 데 일조할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4: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공격적인 태세보다 좀 보수적인 자세가 또 오히려 더 평가를 높게 받는군요.
3: 예.
4: 정부는 어제 한석숙 총리 주재로 두 번째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나요?
3: 역시나 최대 화두는 세제 개편이었습니다. 핵심만 간략히 추려보면 거주용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은 지금 수준을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 제시가 됐고요. 양도소득세 개편 방안에 대해선 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환해서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거주용 1주택이라도 양도 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은 장특공제 한도를 주고 은퇴한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엔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보자라는 제언이 나왔는데 정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서 다음 달 초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4: 네, 관련된 내용은 또 잠시 뒤에 2부에서 윤 부장의 복덕방 코너에서 김인만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홈플러스 영업 재개 소식이 들립니다. 언제 다시 문을 여는 건가요?
3: 네, 다음 달 11일 전으로 영업을 재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측은 긴급 운영자금 대출이 빠르면 이번 주에서 늦어도 8월 3일까지는 들어올 걸로 보고 돈이 들어오는 대로 7일 이내 영업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유입되는 2천억 원 규모 운영자금을 최우선적으로 상품 공급에 쓸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점포 영업 재개 시점에 맞춰서 온라인 사업 부문도 재가동을 준비 중입니다.
4: 다음 달부터는 소상공인 대출 심사가 달라진다면서요?
3: 이제는 이 신용점수뿐만이 아니라요. AI를 도입해서 매출은 얼마나 되는지, 단골 손님은 또 얼마나 있는지, 성장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평가 모델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4: 네. 그럼 당장 신용점수가 좀 안 나온다고 해도 오래 장사한 가게나 단골이 많으면 대출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3: 맞습니다. 성장성이 높다고 평가가 되면 기존보다 대출 승인 가능성이 커지고 더 많은 대출이나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부터 16개 은행에서 시행되고 앞으로 이제 정책금융과 보증심사에서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4: 내년부터 치과에서 이제 건강보험 혜택이 더 넓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알려주실까요?
3: 네, 먼저 앞으로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도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완전 틀니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고 부분 틀니만 가능하다고 하고요. 아이들 치료 지원도 확대됩니다. 충치 치료에 많이 쓰이는 레진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기존 12세 이하에서 13세까지로 늘어나는데 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4: 네. 자, 끝으로 다자녀 가구에 도움될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3: 네, 오늘부터 아이가 여럿인 가구는 주말과 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이면 10%, 셋 이상이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사전에 한국도로공사에 등록한 하이패스 카드로 이용해야 혜택이 적용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겠고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혜택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1년 이상 이용하는 렌터카나 리스 차량도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4: 네, 자 경제인사이트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4: 임선우 캐스터 앞으로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2775님, 세모정 가족들에게 인기 많을 거예요. 윤인구 진행자님도 인기 짱입니다 하면서 제 이름도 덧붙여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임선우 캐스터도 힘내십시오.
5: 네.
4: 자, 오늘부터 이제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받는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청자 여러분들께 많을수록 좋은 것 하면 뭐가 떠오르시는지 여쭤봤거든요. 7616님, 많을수록 좋은 거요. 머리숱이요. 예. 네. 저도 극히 공감합니다. 나이 먹어가니 머리카락 한올 소중하네요. 내 평생 동반자 우리 신랑 사랑해야 하시면서 급반전 또 사랑한다고 고백을. 예, 7722님 많을수록 좋은 것 찌개 속 돼지고기 조감입니다. 저랑 똑같으시네. 김치찌개 먹을 때 돼지고기 조감 많이 나오면 기분 좋더라고요. 3726님 다다익선 직장 동료에 대한 칭찬, 자녀에 대한 칭찬, 배우자에 대한 칭찬.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저에게 다다익선은 칭찬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1512님 형제 자매가 많을수록 좋더라고요. 부모님은 힘드셨겠지만 성인이 되니 참 좋네요 하셨고요. 8024님께서는 날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아는 사람도 친한 사람도 많지만 진정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제가 진정으로 사랑을 나눠야겠지요 하셨고요. 4408님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의 청취자가 많으면 좋죠 하셨습니다. 예. 점점 더 많아지길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88님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 와이프의 사랑이 아닐까 싶네요. 20년이라는 세월이지만 나도 내 사랑 이선미 나에게 사랑을 많이 달라고 하시면서 사랑을 굶주린 신랑이 하셨습니다. 네, 5588님의 부인 되시는 분께서는 우리 저 사랑을 좀 많이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굶주리셨대요. 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희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4분 향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6: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휴가철이라 고속도로 지방방향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강일에서 남양주요금소까지 화도에서 서종까지 정체입니다. 강원권에서는 양양분기점 1차로에 버스와 승용차 간의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서양양 나들봉부터 여파받아 밀립니다. 강릉 방향 영동고속도로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또 용인부터 양지터널까지 밀립니다. 수도권 부근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분기점 2차로에 추돌사고 나서 일대가 혼잡하고요. 시구간대로 와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방향 오산에서 남사까지 이동량 꾸준하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하객에서 남동 지나기 어렵습니다. 서울 시내입니다. 분당수서로 도심 쪽으로 복정지나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또 북부간선로 도심 방향도 묵동나들목 1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는데요. 미리 감속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0: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0: 오늘보다 더 스마트한 내일을 만납니다. IT 연구소 다 함께 차차차.
2: 빠르게 변하는 IT 세계 속 주목할 만한 이슈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IT 연구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2: 지난 주말은 샌프란시스코가 핫했던 것 같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뭐
2: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3: 네.
2: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그 중심에 있었고.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3: 네.
2: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기술과 힘의 이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중국 AI가 우리 증시 흔든 얘기 좀 했었잖아요.
2: 네.
3: 근데 이번 주는 조금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주말에 있었던 움직임을 보면 그럼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리콘밸리나 이런 미국에서 발표를 하면 30년 동안에는 거의 우리는 이제 관객석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걸 들으러 많이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젠슨 황이나 뭐 샘 올트만이나 아니면은 이제 다리오 아모데이라고 이제 클로드 만든 회사나 혹탄 같은 실리콘밸리 움직이는 얼굴들이 객석에 오히려 앉았고, 그죠?
2: 네.
3: 우리 대통령의 선언을 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놀라운 게 거기에 그 객석이나 패널로 앉았던 분들의 회사의 이제 시가총액이나 이런 가치를 합치면 2경원이 넘거든요.
2: 와우.
3: 정말 숫자로 쓰면 숫자가 공이 네. 몇 개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럴 정도의 분들이 왔다라는 게 또 의미가 있었고 또 하나는 토요일 저녁이죠. 저녁에 이제 또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잖아요. 샌프란시스코 한 식당에서 피시앤칩스에 맥주를 곁들인 소탈한 만찬이 있었는데
2: 네.
3: 그때 젠슨황, 뭐 이재용, 최태성, 정의선, 이해정 회장 같은 사람 둘러 있었고 여기 호스트가 우리 대통령이었는데 약간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깐부에도 이런 그림을 좀 노렸던 게 아닌가.
2: 네.
3: 그래도 어쨌든 소탈하게 얘기를 했었던 그 부분 에서도 우리나라가 어쨌든 그 테이블에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게 좀 갖는 의미가 좀 상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저는 그 풍경 보면 샌프란시스코가 우리나라의 어느 도시가 아니었나.
3: 그러니까요.
2: 미국이 아니라
3: 네.
2: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3: 네.
2: 근데 이게 지금 이 시점에 왜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나선 겁니까? 이 기업들과
3: 네.
2: 뭐 이 협약은 체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3: 그러니까 이게 AI 경쟁의 축에 대한 변화를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알파고 10주년이라서 알파고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알파고 때의 AI 키워드는 알고리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계산하는 수식이나 내용들에 대한 게 좀 컸고
2: 네.
3: 2023년 챗 GPT가 처음 나오고 나서는 모델. 그러니까 이 AI를 돌리기 위한 엔진. 이거에 대한 좀 핵심이 많았는데요. 지금 이러고 나서 2026년의 키워드가 뭘까라고 보면 공급망이라는 겁니다.
2: 그러니까
3: 아무리 좋은 AI도 반도체나 전기가 받쳐주지 않으면 못 돌아간다는 거죠.
2: 그렇죠.
3: 그런데 이거는 이제 기업 혼자서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하나가 웬만한 도시만큼 전기를 쓰거든요.
2: 그렇다면서요.
3: 그러니까 이제 전력을 어디서 끌어올지 네. 어느 땅에서 지을지 인허가는 어떻게 할지 이건 이제 국가가 함께 보증을 해야 되는 그림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움직인다라는 거고 그런데
2: 네.
3: 이제 그런 각 국가에 어쨌든 큰 위력이 있는데도 또 우리가 이 상석에 앉을 수 있었던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바로 이제 HBM이라고 하는 녀석이죠. AI 반도체 옆에 붙어서 데이터를 실어나는 고성능 메모리인데 이게 이제 세계 시장의 80%를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만드니까 결국에는 전 세계 AI 공장들 아까처럼 모델 만드는 회사들이 오히려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AI 회사 서비스들이 다 어쨌든 HBM이 필요하니까 그런 데 있어서 반드시 한국을 거쳐가야 되는 구조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통령도 대체 불가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썼다.
2: 네.
3: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우리가 주빈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한국 없이는 안 된다.
3: 그렇죠.
2: 그걸 확인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랬고. 그러면 이번 그 서밋에서 얻은 구체적인 성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3: 네. 숫자가 좀 큰데요. 반도체 분야에서 5년간 9,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375조 원 규모의 협력에 합의를 했고요. 정부 1년 예산의 한 2배가 넘는 금액을 이제 5년짜리 계약서에 적은 겁니다.
2: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인 거죠.
3: 그렇죠. 뭐 우리가 계속 요즘에 뭐 조, 막 이러니까 그냥 그렇지만 1,375조는 도대체 무슨 돈인지 감도 안 오는 이런
2: 우리나라 예산의 두 배.
3: 그렇죠.
2: 두 배 금액이다.
3: 이제 네. 그 정도니까 이제 왜냐하면 또 이제 메모리라는 게 값이 오르내리는 경기 민감 산업이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수요가 있으면 막 들어오고 그런데 이제 장기 공급이기 때문에 장기 공급을 딱 묶이면 어쨌든 안정적인 매출이 나온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아까 말씀드린 그쪽에서는 5기가와트 그러니까는 GPU 200만 장 규모의 투자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예.
3: 이 전기 사용량과 이런 것들이 뭐 도시 몇 개 이상 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이제 일요일 오전에 국민연금공단이 실리콘밸리 6대 벤처 캐피탈하고 손을 잡았어요.
2: 네.
3: 그래서 애플, 구글, 오픈 AI의 초기를 알아봤었던 그 초기 투자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설적인.

0: 투자자들이죠. 그런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와 같이 손을 잡고 다음 세대의 삼성, 현대, SK, 네이버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실제로 서밋 현장에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도 꽤 많이 갔어요. 뭐 노타나 라이너나 플리토 같은 국내 회사들이 있었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브로드컴의 대표 같은 경우에는 퓨리오사 AI 같은 우리 스타트업하고 차세대 AI 반도체 같이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조금 더 실행 안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가겠지만 선언만을 보더라도 진짜 어쨌든 우리가 뭐 이른바 국뽕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나라가 확실히 그들에게 되게 필요한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걸 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 그러니까 뭐 삼성, 하이닉스 같은 형들이 잘 나가니까 우리 그 벤처 기업 스타트업들도 좀 동생들도 덕을 보는 자리였겠네요.
0: 네, 맞습니다. 네.
1: 이 자리에서 이제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가 남긴 한마디가 또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인가요?
0: 네, 그 대통령과 면담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AI는 수입할 수 있지만 국가의 지능은 외주화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 무슨 말이에요?
0: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 모델, 그러니까 두뇌 자체는 돈 주고 사올 수 있는데 그거를 실제 우리 서버에서 돌리고 우리 산업에 고치는, 맞게 고치는 이 능력은 남에게 맡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글로벌적으로 보면 똑똑한 두뇌들, 뭐 미국 두뇌도 나오고 중국 두뇌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 맞게 움직이거나 우리나라에 데이터 넣어서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그 각 국가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밥을 밖에서 사 먹을 수는 있지만 부엌을 남의 집에 두고는 살 수 없다. 뭐 이렇게 좀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얘기를 한 젠슨 황이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거 맥락을 좀 보면 지금 중국이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올 때 미국이 그걸 막았었잖아요. 근데 막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중국을 칩으로 막아놓으면 결국 스스로 중국이 다 개발할 거다. 이렇게 미국 정부에 경고를 했는데 그 논리가 이제 우리 쪽에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AI 모델들이 나오고 있지만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회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또 반대로 중국에 대한 우려들이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앞서서 뉴스 나왔지만 노광 장비 같은 경우도 되게 빨리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의 매일매일 이 AI 패권 전쟁이 국가 단위 기업 단위에서 정말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들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나라 AI가 그럼 지금 왜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이제 성장세가 느리냐. 초기에는 데이터 싸움이었지만 지금 어느 정도 데이터가 확보된 상황이거든요. 글로벌 데이터적으로. 그럼 결국 궁극적으로는 GPU 개수가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게 뭐냐면 엔비디아 관점에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GPU 200만 장 규모 투자를 움직이고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를 그렇게 많이 지으면 GPU를 우리가 확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GPU로 확보되면 한국도 중국 혹은 중국 이상의 자립적인 AI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단순 투자뿐만 아니라 카이스트랑도 공동 연구소를 세우겠다고 계획을 밝혔어요. 엔트로픽 대표는 한국을 아시아 AI 인프라 핵심 거점으로 꼽았고 샘 얼트먼 오픈 AI의 그 대표는 지금 오픈 AI가 그 우리가 말하는 단말기, 그러니까 애플처럼

0: 오면 한국에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관련된 이야기들이 정말 주말에 많이 나왔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하고 나서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3, 4일 동안 또 엄청난 큰 뉴스들이 계속 지금 터지고 있는 게 AI판입니다.
1: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매일매일 AI 관련 네. 소식들은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약간 어떨 때는 약간 어질어질.
0: 그래서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요. 계속 매일 지금 밤새 무리를 했더니.
1: 아니 그러니까 뭐 전문가이신 김덕진 소장도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도 약간 어떨 때는 약간 숨 막힐 정도로
0: 맞아요.
1: 소식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게 각박하게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
0: 그러니까
1: 것 같아요.
0: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 기업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필살기 같은 걸 숨겨놓고 있다가 저쪽에서 딱 오픈을 하면 밀리면 안 된다 생각을 하니까 계속 밀고 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준비한 것들을 예를 들면 1년치 준비한 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이제 얼마 전까지 상황이면 네. 이제는 불과 몇 달 전, 몇 주 전에 만든 걸 빨리 내놓지 않으면 한번 밀리면 안 되겠다라는 그림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성숙기에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1등, 2등 싸움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3등 이하로 뒤쳐져 버리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쏟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게 국가의 패권까지도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오픈AI에 뭐 아주 큰 금액을 지원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네. 이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0: 네, 방금 앞서서도 우리 뉴스에서 전해주셨지만 네.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오픈AI에 총 6천억 달러, 880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저희는 좀 기술적 관점에서 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오픈AI가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빌리는 데 필요한 2,500억 달러를 네. 엔비디아가 보증해 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칩 구매 자금 3,500억 달러를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1: 네. 그러니까
0: 이렇게 보면은 엔비디아 물건을 너네가 사는데 사는 거에 대해서 오픈 AI한테 엔비디아가 보증을 써주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또 그 물건을 사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갖고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잖아요.
1: 네.
0: 데이터 센터 지을 때 돈 모자란 거 우리가 이미 돈 많이 벌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증을 해줄게 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순환 투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1: 네.
0: 우리 관점에서 생각해 볼 건 그럼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3,500억 어치의 GPU를 오픈 AI한테 미리 주면서 그걸 갖고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 2,500억을 갖고 짓기 시작을 할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갈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1: 우리 반도체가 들어간다?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데이터 센터화되는 2,500억 달러 규모의 그림에 꽤 많은 부분이 HBM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네.
0: 왜냐하면 전기나 데이터 센터도 있지만 GPU를 돌리기 위해서는 HBM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지난주에 회담을 했었던 그 5년 동안의 계약이라는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아주 큰 그림을 연속적으로 선언을 한 거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뭐 여러 가지 투자 논란에 대한 이슈를 차차하고라도 정말로 제대로 된 그림이 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좋은 여파를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중국 창신 메모리가 이제 중국 국내에 상장을 했는데 뭐 주가가 네. 폭등했다 그래요?
0: 네, 맞아요. 실제로 중국이 메모리까지 자립해서 자국 물량을 잠식하는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지난주에 좀 드렸는데 이번에 말씀하셨던 창신 메모리가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실제 근데 이들의 전략은 되게 단순해요. 뭐냐면은 한 세대 전 메모리, 그러니까 지금 최신 메모리가 아니라 그전 메모리를 한 절반 값에 쏟아내면서 구형 시장을 장식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이럴 때 지금 상장을 해서 엄청나게 올라가는 이유가 결국에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중국의 오픈웨이트 모델들, 키밍 같은 모델들, 그런 모델들이 가성비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1: 네.
0: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중국 내수 시장이 한 세대 뒤처진 거를 만약에 중국 정부에서 강제로 쓰게 한다면 그럼 이제 그 안에서의 효율성을 또 극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HBM 관련돼서 한 3년 정도는 저는 문제 없다고 봐요. 그런데
1: 네.
0: 이제 4년차, 5년차가 됐을 때 정말로 이들이 두 가지겠죠. 꼭 기술을 그 HBM급으로 올리지 않더라도 그 지금 만약에 중국에 있는 모든 AI 회사들이 중국 정부 때문에 강제로 이 회사의 반도체를 갖고 억지로라도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1: 네.
0: 하면 2, 3년 있다가 효율성이 높아지면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에서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30년 전에 우리가 일본 따라잡을 때 썼던 공식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용이나 조금 저가를 뿌리다가 그 안에서 연구를 올리는 거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당장은 아니지만 좀 우리가 연구해보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들이 이미 열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오늘 우리 주

0: 주식 시장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 맞아요.
0: 아, 뭐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됐다고 하는데
1: 네.
0: 왜 이렇게 떨어진?
1: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상신 반도체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 있는 반도체주의 어떤 미래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림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노광 장비를 자체 양산한다라는 것들 때문에 결국엔 ASML 같은 회사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연결이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이건 직접적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놀랐던 게 오늘 이제 저녁에 정확하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발표했던 키미 K3에 공개되어 있는 오픈에이트 모델의 설계도나 내용이 나왔거든요.
0: 네.
1: 그중에서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 하나가 뭐였냐면 이들이 이 오픈에이트 모델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AI의 전체 이 맛집에 대한 레시피를 어느 정도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레시피에 뭐가 있었냐 이게 핵심이었는데 추론 엔진을 만들 때
0: 네.
1: 그 엔비디아의 H20이라는 칩을 썼다는 겁니다. 근데 이 H20이 어떤 칩이냐면 미중 무역 갈등이 한창 심할 때 미국에서 중국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엔비디아한테 중국에 GPU 칩을 팔더라도 최신 칩을 팔지 마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신 칩인 뭐 H200이나 B200 같은 걸 못 팔게 하고 어떻게 보면 한 세대 정도 떨어져 있는 걸 판 게 이 H20이라는 칩이거든요.
0: 네. 그러니까
1: 중국용으로 쉽게 말해서 좀 한두

0: 그 예전 버전을 줬는데 그 예전 버전으로 거의 중 AI 모델을 지금 미국의 최신 모델하고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1: 성능이 뛰어나.
0: 그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공짜로 푼다고? 그럼 이거를 서버에다 깔면 쓸 수 있게 한다고? 이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바로 막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가 지금처럼 최신 최고의 칩을 막 파는 것들이 계속 팔릴까?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에 있는 이러한 오픈 에이트 모델들을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설치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오픈 AI나 클로드 만든 엔트로피가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걱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 그림 때문에 이번에 미국 주식이 좀 어제 많이 떨어졌고요. 네. 그 그림의 확장판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신 GPU를 써야 HBM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약간 한 세대 전 칩으로도 저런 게 나오면 될까? 라고 하는 걱정들 때문에 지금 서킷 브레이커까지 왔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심리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검증은 지금부터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분명한 건 지금 나왔던 리포트나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그림들은 있었다.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번에 뭐 그 새로운 글로벌 동맹이 하나 출범했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주도로 오픈 시큐어 AI 얼라이언스라는 연합체가 출범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37개 회사가 창립 멤버인데 마이크로소프트, IBM, 시스코 같은 거물들이 있고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인 네이버나 SK텔레콤 같은 곳들이 이름을 올렸어요. 네. 근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에이전트 시대 보안을 다루는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AI가 계속 기술이 좋아지니까 해킹당하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AI 보안과 관련돼서 전 세계를 같이 고치자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미가 컸던 게 한국이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로 파트너로도 초대를 이번에 받았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얼라이언스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하드웨어 회사, 소프트웨어 보안 회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다음 판에서 창립 멤버로 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에게 분명히 기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좀 내용을 정리하면 중국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3년, 5년은 우리에게도 되게 기회가 있고 움직이지만 중국에 있는 방향성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과연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지를 좀 더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왔고요. 확실히 AI가 조금 더 성숙하면서 국가와 기업이 연합체적인 싸움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IT연구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바비헤베 써니 띄워드립니다. 1시 2부에 다시 올게요. 써니.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자동차나 배 또는 비행기 같은 것의 흔들림 때문에 메스껍고 어지러워지는 증상을 멀미 또는 멀미증이라고 합니다. 멀미 때문에 자동차를 탈 수 없어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차를 탔을 때 느끼는 멀미는 차멀미라고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비행기를 탔을 때 느끼는 멀미는 한 단어로 되어 있지 않아서 비행기와 멀미를 띄어썼습니다. 그렇다면 배를 탔을 때 느끼게 되는 멀미를 뜻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아마 배멀미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배 밑에 사이시옷을 써서 뱃멀미라고 합니다. 뱃멀미는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인데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은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배멀미가 아니라 뱃멀미로 적는 것입니다. 멀미 중에는 움직이는 큰 물결이나 흐름의 어지러워짐 또는 그런 증세를 뜻하는 물멀미도 있고 또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생기는 멀미로 산멀미도 있습니다. 또 인멀미 또는 사람멀미라는 것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느끼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세를 뜻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에게 부대끼고 시달려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세를 뜻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4: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5: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6: KBS 58분 날씨.
7: 장마철에서 벗어나고 본격적인 7·8초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무더워지는 시기라서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재난위기경보는 심각단계까지 격상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한낮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으로 올라 몹시 무덥겠습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는 전남 광양과 일부 영남을 중심으로는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33도, 청주와 광주, 강릉 35도, 대구, 경주, 경산과 양산, 밀양이 38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2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진 가운데 밤에도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 야외활동과 야외작업은 최대한 피하시고요.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수분 섭취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까지 강원 중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중북부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폭염의 기세는 더 심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계속해서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8: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폭염 재난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 전남 광양과 영남 내륙 지역엔 폭염 중대 경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브라질에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과 만나 14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에너지와 공급망, 우주와 방산 분야 등 협력 확대에 뜻을 모으고 한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체결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가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총 인구는 전년보다 1만 명가량 증가한 5,182만 명입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071만 명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21% 늘어났습니다. 상반기 외국인 누적 카드 소비액도 10조 원을 돌파하며 지난해보다 50% 증가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올가을 최대 50만 명 규모의 동원령을 내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 3만 명을 보낼 거라고도 거듭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2부 시작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신천지 개입설로 친명과 또 친천 간 공방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윤리위 내용 속에 조경태, 진종호,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는데요. 여야를 넘나드는 이 소식들 여의도 해장국 코너에서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윤 부장의 북덕방 코너에서는 부동산 1타 강사 김인만 소장과 함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핵심 쟁점과 또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해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3: 오늘 정치 뉴스에 속 뒤집힌 분들 다 오세요. 맑은 국물로 풀어드립니다. 여의도 해장국.
2: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치 뉴스로 속이 답답한 분들 위해 준비했습니다. 정치로 체한 속 팩트로 풀어드리는 여의도 해장국. 노영희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예.
2: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죠.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4: 선거법은 이제 공소시효가 6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게 2021년 거예요. 지금 6년이 됐잖아요. 이게 저는 어떻게 공소시효가 지난지 이해가 안 되는 게 특히 선거법은요. 예를 들어 이제 뭐 불법선거나 부정선거를 했다. 그러면 이게 당선되더라도 그 사람 재판해가지고 재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100만 넣으면. 네. 그러니까 제 말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헌법 특위 68조 2항에 보면 대통령도 거리되거나 사망하거나 판결에 의해서 당선 무효가 되면 60일 이내에 재선거한다. 이렇게 법에 있어요.
2: 네.
4: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기치가 국민한테 거짓말해가 대통령 됐으면 그때 재판해가 끌어내려야지.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 다 끝나고 나서 재판한다? 이게 저는 공소시효가 납득이 도저히 안 되고요.
2: 네.
4: 뭐 내용도 두 가지 좀 황당하지만 가장 법리적인 건 이게 대법원에서 제일 문제 될 겁니다.
2: 노영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법상 이렇게 진행되는 건 맞습니까?
5: 네. 저는 뭐 저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권이 살아있을 때 그 정권에 잘못했다. 너 그때 거짓말했으니 와서 재판받아라.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잖아요. 자기네 당이 여당일 때. 반성을 일단 하시고.
4: 우리는 허위라고 생각 안 했으니까.
5: 그러니까 반성을 좀 하시고. 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공소시효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일단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그 왜 허위인지에 대해서 대통령 대통령으로서 말했던 것, 대통령 되기 전에 말했던 거 이거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 판사님이 아주 조목조목 얘기를 다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심 가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어떤 분들은 뭐 이재명 대통령 김무기권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러는데 김무기권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건진법사와 관련해서는 안다 모른다 말을 아예 처음 얘기했던 거랑 다르게 말했고 윤대진 그 윤우진 관련해가지고는 변호사 소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했다는 게 실제 뭐 과장님 윤 과장님 소개를 했습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네. 네, 실제적으로 이게 뭐 사실관계가 완전히 잘못됐다거나 뒤집어지거나 하는 거는 없어요. 그러면 이건 형 유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397억 원은 반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국민의힘당은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 해놓고 이 사람 별명이 입벌구자.

0: 나요. 입만 벌리면 뭐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으로서의 뭘 했느냐를 한번 생각하고 이런 결과 나오면 미안합니다. 우리가 이런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이런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내세워서 대한민국의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이런 미안하단 말을 최소한 해야지. 여기 앉아가지고 공소시효가 어쩌고저쩌고 대통령 되는 기간에 왜 안 했어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대답해 보세요.
1: 네. 한 말씀 하시겠어요?
2: 자, 예를 들어 누가 최진봉 교수한테 변호사는 속이지 달라 하면 속이실 수 있잖아요. 그게 범죄도 아니고요. 그런데 윤우진 세무수장은요. 네. 윤대진의 형이에요. 그 변호사 이남석은요. 윤대진, 윤석열 다 친해요. 다 검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동생이 형 변호사를 속이시겠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윤 대통령이 거짓말에 그걸 보고 찍고 안 찍고 하면 국민들이 변호사 속이신 게 범죄입니까? 돈 받은 것도 아닌데. 저는 이게 400억 토해낼 정도로 중요한 거냐.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건진은요. 처음에는 당직자가 속이셔가지고 건진을 만났다 그랬어요. 처음 만날 때는 김건희 없었어요. 나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질문하다 보니까 처음 만날 때는 김건희 없었고 당직자 속이 내가 만났다. 만났다고 인정했어요. 지금이야 건진이 뭐 대단한 뭐게 게이트처럼 돼 있지만 그 당시는 그게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완전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아예 안 만났다 한 것도 아니고 만났는데 김건희가 없었다는 거예요. 있고 없고 뭐가 중요하냐고. 그 나중에 만난 거고. 이게 지금 당선 무효식이고 400을 토해낼 정도로 큰 겁니까? 아니, 트럼프가 하는 거짓말은 아예 뭐 이거 비교하면 트럼프는 아예 노골적인 구라를 하던데 우리나라 법이 이거는 너무 심한 거예요.
0: 아, 이거는 물타기를 그렇게 이상하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본질은 윤석열 씨가 누굴 소개시켜줬다가 아니라 윤석열 씨가 그 행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속였다는 거가 그러니까 핵심인 그게 거예요.
2: 찍을 때 그거 그 말 소개시켜 좀 찍고 안 찍고 국민들이 선택하냐 말이에요.
0: 윤석열 씨가 그때 얘기 나온 게 나는 저 상대방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 나는 이렇게 정의롭게 절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으로서 당신들 앞에 내가 나서겠다. 이게 사실은 모토였잖아요. 네. 그래놓고 자기가 그렇게 거짓말했으면 당연히 우리가 찍는 데 영향을 미친 거죠.
1: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3: 아, 이게 당연한 말이지. 서정욱 말을 믿습니다. 서정욱 교수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건진법사 문제만 해도 그래. 그 당시 얼마나 그게 논란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나중에 물러났어요. 그 선거 캠페 있다가. 네. 그게 밝혀지면서. 만약에 무속하고 연관돼 있다는 게 뭐 만약에 기정사실화되면 그걸 인정해버리면 본인한테 엄청난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특히 보수 기독교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해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지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내용을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뭐 부분적으로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이 부분이 있고 전체가 있어요. 그리고 뭐 300억 얼마 이 얘기할 게 아니야. 이게 죄가 되느냐 안 되냐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되는 결과 때문에 390억을 내놔야 되는 거니까 그 정도로 큰 문제냐 이렇게 등치시켜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되면 법에 그렇게 대시가 돌려받는 거예요. 선관위에서. 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거짓말을 했을 때 선거 영향을 안 미치겠다고 하는 건 이제 본인의 생각이고 서정욱 변호사 생각이고 많은 유권자들은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무속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무속과 연관이 많았잖아요. 건진뿐만 아니라 또 뭐 수염 긴 분 그거 있잖아요. 그분 이름도 이제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0: 천공.
3: 그렇지. 그런 논란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걸 네. 선긋기 위해서 이 사람 만난 적이 없다. 특히 김건희 씨와 만난 적이 없다고 얘기해서 거짓말이 된 거니까 그걸 법원에서 판단해서 잘못된 거짓말로 본인에게 이익을 얻었다고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 결과로 390억을 내야 하는 다시 이제 물론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이게 뭐 그 정도로 무거운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1: 이제 1심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게 좀 그 선거법 판례로는 좀 이례적으로 나온
0: 사실은 뭐 대통령에 당선돼가지고 대통령까지 다 하고 나온 사람에게 대통령 되기 전에 했었던 거짓말을 이유로 대통령이 된 것 자체가 무효다 이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나라당 그 차태기 불법 선거자금 받았을 때 그 한나라당 당사를 팔긴 했었습니다만 그때 그거 이외에는 사실 이렇게 큰 금액으로 당에게 돈 돌려달라 이렇게 한 적도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진짜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인 것이고. 실제 윤석열이 특히 검사 출신의 법무부에서 정말 뼈를 갈아 넣었던 자기가 법조인으로서 자신감 있다고 말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거 더 충격인데 어쨌든 이런 일은 저희는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2: 이게 아주 선례가 나쁜 게요. 대통령이 선거법 어기면 네. 빨리 기소해서 633으로 빨리 해서 대통령 끌어내린 다음에 재선거를 해야죠. 임기 다 마치게 앞으로 이제 대통령은 재판 못 한다니까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이유가 거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앞으로 대통령이 선거법 어겨서 사기를 치고 어떤 걸로 잘못해도 5년 동안은

0: 기소를 못한다. 그거 이제 퇴직하고 나서 기소해서 근무지 무슨 실익이 있죠? 근데 돈 토해내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 선거법에. 네. 제 말은 이게 아주 나쁜 선례가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에 그때 검찰이 그걸 했었어야죠.
0: 그러니까요. 그게 잘못된 거죠.
1: 그럼 검찰을 그러니까, 비난을
2: 그때
1: 해야지.
2: 했었어야지.
1: 아니, 그때 검찰이 제대로 안 했냐고.
0: 그때 검찰 잘못했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퇴임 이후에 이렇게 되면 이게 두고두고 문제되는 거예요.
2: 아니, 그때 서정호 변호사가 진짜 잘못하고 있는 게 그때 그 검사들한테 잘못했다고 한 적이 없잖아요. 검사들 잘한다 그랬잖아요.
0: 그때는 이런 게 있는 게 우리는 뭐합니까? 거짓말을 아니, 그러니까. 알 수 없죠.
2: 근데 이게 왜 몰라 그때도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말했는데. 뭐
3: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1심 재판부와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2: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조 부장이 판결하면서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왜 이 사람 말이 거짓말이 됐는지 이 사람 말이 왜 우리에게 어떤 일반인의 인식 수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고 그 부장은 결국 내가 판결 내린 것이 이심과서 뒤집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면서 그걸 다 썼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법리를 내가 들여다봤을 때는 이심과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자, 민주당에서는 오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으로 정하고 이제 형소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 관련해서는 뭐 일단 추진하겠다 이거 추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뭐 누가 동의하고 안 하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채택이 됐으니 이걸 뭐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도 이제 출석을 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본인이 좀 사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그걸 공식적으로 받은 적은 없다고 얘기하니까 대통령께 순방 마치고 돌아오시면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 그래서 보안수사권 문제 때문에 뭔가 반반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이미 당에서 결정하라고 얘기를 했고 또 모든 지금 당권 주자들이 모두 다 폐지에 동의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아마 보안수사 요구권을 집어넣는 차원에서 아마 협의가 돼서 해결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3: 예.
1: 추후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또 개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3: 지금 법사소위에서 국힘 의원들은 이제 퇴장을 했다고 하는데 2시에 이제 재개가 된다고 하니까 심사 과정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정성호 법무장관 사이는 어떤 뜻이 담겼다고 보세요?
2: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근데 그동안에 못하겠다고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되게 여러 번, 여러 가지 루트를 여러 번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는데요. 이번에도 아마 이제 이 보안사건 폐지 당론에 대해서 아마 조금 매우 강경하게 나는 이걸 반대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 그다음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기가 마무리하지 않으면 사실 마무리할 사람이 없어요.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와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분이 그만두게 되면 그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인가 그분도 그만둔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세트로 그만둬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일을 못해요. 그럼 지금 현재 이것만 뭐 보안사건을 폐지한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여기서 지금 법무부 장관이 빠져버린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에게 와가지고 하라 그런다 그럼 장관 청문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3: 네.
2: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니까 10월 달에 못할 가능성이 이제 생겨버리는 건데 그렇게는 일을 만들어버리면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책임감이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자기가 하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들어와가지고 나머지 여러 가지를 하면서 혼자 또 다 엎었어라라고 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아마 사의까지는 안 갈 걸로 저는 그냥 판단을 하고.
3: 청와대에서 공식 확인된 바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2: 네. 청와대에서도 원래는 이분 너무 힘들어해서 사실은 그만두게 할 생각도 있었대요. 왜냐하면 정성호 장관이 지난번에 총리 후보로도 거론이 됐었잖아요. 그때도 일을 같이 이제 해서 총리 하십시오 그랬는데 내가 지금 법무부 장관 일도 하다가 지금 말았는데 어떻게 그거 합니까? 안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한성숙 총리한테까지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3: 네.
2: 이제 그만큼 이제 본인은 어쨌든 자리보다는 내가 일을 하나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같이 굳혀 있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보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청와대에서도 그래요 힘든 거 다 압니다 그만둡시다라고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그걸 하면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이거 제가 알기로의 얘기라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일단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것만 당신이 좀 해 주십시오라는 것 같고 실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내가 여기서 그만둬버리면 죽도밥도 안 된다. 차라리 내가 지금 그만두되 보안사건은 없고 보안사 요구권은 어떤 식으로 가서 그 누구가 가서 어떤 식으로 이걸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세한 디테일 규정을 다시 만들어보자. 이게 중수청에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3: 네.
2: 중수청에서 어떤 식으로 가는지에 대한 그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놓는 쪽으로 좀 더 아마 보완을 조금 하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0: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것 때문에 부안수사권 때문에 뭐 이빨이 빠지고 건강이 안 좋고 이렇게 힘든 게 아니고요.
1: 예.
0: 제가 이분이 장관 되기 전에 뭘 했냐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이 언급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MBC 장인수 기자가 김어준 프로 나와서
1: 네.
0: 검사장들하고 그 문자가 있어요. 우리 부안수사권 줄게. 대신에 공소 취소 좀 하자. 이런 데 뒷거래서를 그때 그 김어준 프로에서 장인수 기자가 이야기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는 보안수사권을 좀 남겨놓으면 검찰에 또 명분도 세니까 공소 취소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안수사권이 다 없으니까 검찰들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금 구사연 총장 대행도 사퇴한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이게 공소처는 물 건너가 버렸잖아요. 보안수사는 통과되고 본인이 할 일이 없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퇴하는 거고 결론은 공소 취소가 물 건너가니 이거 힘들잖아. 공수하는 거는 직권 남용 문제도 있고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보안수사 이거 때문에 뭐 이빨이 빠지고 건강이 안 좋고
2: 아유.
0: 이게 뭐 그렇대. 그 토론을 하면 되는 거지. 이건
2: 말이 거예요. 안 되는 게요. 네. 제가 이 정성호 장관이 실제 치아가 빠질 때를 봤어요. 진짜로 이가 다 빠져가지고 다녔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대통령 아들 결혼할 때였어요. 그때는 공소취소 얘기 나온 적도 없었었고요. 그때 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처음에 대통령 선거 끝내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일하는 그 과정 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때 일이 이가 다 빠져 있던 상황이고 그때가 아마 한 달도 안 됐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임플란트 한다고 이제 저거 하면서 시간을 이제 써야 되는데 일을 하느라고 너무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그 치과 병원에 갈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그게 여기까지 지금 오고 오고 했던 것이고 지금 좀 전에 서정학 변호사가 말한 장인수 기자가 말한 공소취소 얘기는 한참 나중에 일이고
1: 네.
2: 실제 그다음에 이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던 공소취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그때 당시에 본인이 7월 달에 장관이 된 다음에 3개월 정도 그 교도관들에게 이제 확인을 하면서 뭐가 잘못됐었는지를 그때 그 누구지 박상현 검사 이화영 부지사 이거 건 그 연어술 파티 관련해서 수사하면서 네. 조사하면서 그 일을 하느라고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 이후에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하나도 안 맞아서 선정부에서 말하는 거는 약간 뇌피셜인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나 이 장관이 공소취소에 목매 저기 하나도 없, 한 번도 없다. 자꾸 그런 식으로 물타기 하거나 얼룩을 자꾸 거기다 묻히지 말아달라.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1: 최 교수님은 그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거래설 거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뭘 어떻게 생각하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기 생각을 가졌다가 막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2: 자기 생각 얘기하지.
3: 것도 없이.
1: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
3: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공격하려는데 공격한 게 없으니까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가 있든지. 아니 그러니까 장인수 전 기자 MBC 전 기자가 그 얘기했다고 그것도 받아가지고 평소에는 뭐 그렇게 말 좋아하지도 않더니 그 말 받아가지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아니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소취소 관련해서 대통령이 공소취소 관련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기억나시죠. 네. 특검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본인이 못하게 막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여론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그걸 왜 합니까? 그리고 무슨 검찰하고 거래를 합니까? 거래를 하기는. 아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국민의 입장이 에서는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 그거 가지고서 대통령이 이 보안수사권 문제를 그것 때문에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대통령의 진심을 정말로 왜곡하는 행위고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어려운 사람들 소외계층들 피해당할까 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1: 서 변호사님 두 분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0: 아 그러면 김어준 씨는 왜 고소 안 하죠? 대통령이. 김어준이가 그때 옆에서 막 맞장구 치고 이탄이 있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장인수 기자도 당에서 막 장인수 기자만 고소했잖아요.
1: 네.
0: 그때. 그러기 검사장들 문자가 있다잖아요. 그 장인수 기자가 뭐 아무 근거 없으면 벌써 처벌됐겠죠. 아니 처벌된 기사는 못 봤어요.
3: 그러니까 저 보세요. 그러니까 고소했잖아요. 네, 장인수 전 기자를.
0: 김어준을 왜 하는 얘기예요. 김어준.
3: 아니 김어준을 같이 하는 이유가.
0: 김어준 맞장구 치거든.
3: 맞장구 쳤다고 거기다 고소를 해요?
0: 그러니까 전환길 강사는 일단 다 있는데. 네, 전환길
3: 잘 강사는. 보세요. 장인수 전 기사를 조사하면 모든 게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뭐 김어준 씨를 고소하고 안 하고가 사실관계 확인하는데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 지켜보면 될 거 아닙니까?
0: 그런데 전환기를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 출연자가 막 했는데 고소해가 영장까지 청구했잖아요.
1: 예. 어쨌건 이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이 빠르면 이제 이번 주 목요일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라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게 이제 청와대는 국회 결정 존중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뭐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는 거부권 행사 안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법안이 본인이 뭐 원하는 바였든 원하지 않았든 어쨌든 당에게 맡긴다라고 했고 결국 당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그래놓고 당에서 온걸 가지고 거부권 행사하면은 그거 자체가 모순적이고 자기 말을 안 지키는.

0: 게 되잖아요. 네. 게다가 지금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30일 지나가지고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은 15일 안에 공표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하거나. 그게 딱 8월 17일 전당대회 타이밍이랑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1: 네.
0: 근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안 그래도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이 검찰개혁 관련해가지고 뭐 마음이 있네 없네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키네 안 지키네 그러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고 대통령도 나는 일단 거부권 행사 안 하고 일단 당에 맡긴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얘기는 필요가 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검찰 보안수사권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전당대회용으로 너무 당에서 좀 이 강성 지지자들만 바라보고 이런 쪽으로 결정 내렸으니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실제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그래서 뭐 명칭은 보안수사 요구권이라 하더라도 내지는 이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방어선을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대 범죄 관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것, 또 뭐 정권 송치도 어떻게 하는 것, 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디테일을 조금 더 좀 살려가지고 문제 안 생기게 하는 방식으로 좀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1: 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개입설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천지가 실제로 개입을 했다는 건가요?
2: 에이, 제가 보기에 이거 정청래 대표하고 신천지가 관계된 증거 전혀 없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 몇 명 패널들 오늘 아침에도 물어봤더니
1: 네.
2: 이거야말로 그 김민석 후보의 자충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물론 김민석 후보가 요즘 발을 싹 빼. 네. 아, 내가 뭐 정청래라고 한 적 있냐. 이러면 나는 신천지라는 사이비 집단만 하자는 거지. 내가 이걸 정청래가 연루된 건 아니다. 이렇게 발을 빼지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걸로 처음에 정청래 대표 공개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더 탐사나 그때 뭐 호남일보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연루된 게 없다고 하니 오히려 저는 김민석 후보가 이걸로 자충수가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저는 마이너스 지금 지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1: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3: 그러니까 만나고 온 민주당 패널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똑같은 얘기예요. 보세요. 김민석 후보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정청래 대표 연관성.
2: 정청래 말을 한 적은 없죠.
3: 없죠.
2: 그러니까
3: 없어요.
2: 맞아요.
3: 그러면 신천지 관련해서 신천지가 민주당에 들어와서 어떤 작전을 펼쳐서 누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선거판을 흔들고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1: 예.
3: 그걸 아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 김민석 후보가 지난번에 계엄 그 선포하는 것도 미리 얘기했잖아요.
1: 네.
3: 그래서 그걸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갖게 됐고요. 근데 뭐 지금 저 서종욱 변호사는 누구 편인지 모르겠는데 정청래 지지하는 분들은 마치 정청래 대표를 전 대표를 지목해서 얘기한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그런 적이 없었다니까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의 못된 행동들, 잘못된 행동들을 혹시나 이번 선거에도 개입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1: 네.
3: 그걸 경고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수사 과정에서도 이게 나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지켜보면 될 일이겠죠. 정청래 대표나 친청계에서 이걸 괜히 문제 삼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본인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본인들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마치 본인들이 연관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김민석 후보가 무슨 일부러 정청래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을 사용했다는 건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1: 근데 어떻게 보세요? 김민석 후보가 이제 신천지 개입 의혹을 제기한 거는 김민석 후보 본인한테는 이게 뭐 어떻게 역풍으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3: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네거티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부작용이 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네거티브냐 이렇게 볼 때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진짜로 신천지가 개입해서 민주당 전당대회에 뭔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그걸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경고를 하는 것 자체가 왜 문제가 된다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체 선거판에서 본인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1: 네.
3: 본인이 그걸 만약에 어디서부터 저 제보를 들었다고 하면 그런 경고를 통해 신천지가 더 이상 전당대회 개입해서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 노 변호사님 지금 그 새 후보

0: 깜짝 놀랐어요. 그거 다 혹시 받으셨어요? 그 1차 그러니까 예비경선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정청래 후보 측이 권리당원으로부터 6.7% 올린 거를 받았다. 뭐 이런 밥글이 돌았어요. 그건 이제 사실은 이제 근거도 없는 그런 찌라시인 거죠. 네, 말하자면. 네. 근데 실제 그거를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즈음부터는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세가 좀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여론조사들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최민희 의원 등등을 비롯해서 친청이라고 불리는 세 분의 그 후보들이 또 다 들어갔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정세례 후보 쪽에서 우리가 좀 기세를 좀 잡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민석 후보 쪽에서는 실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 좀 따라가는 느낌 좀 들어요. 근데 그거의 핵심이 두 가지가 바로 아까 말한 신천지 효과하고 유시민 효과였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뭐냐면 실제 권리당원들의 여론조사 꽃이라고 해서 이제 김어준 씨 그 좋아하는 김어준 씨가 했던 그 월요일 방송에서 나왔던 여론조사 꽃에서 보면은 김민석 후보가 5% 이상 앞서는 것으로 이제 나오기도 했고요. 또 실제 권리당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서 네. 제가 판단하기 그냥 엎치락뒤치락 내지는 조금 이렇게 붙어 있는 정도 이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선호투표제를 이 당대표 선거에서 넣잖아요. 이제 네. 최고위원 빼고 그러면 선호투표를 하게 되면 1, 2, 3으로 해가지고 결국 제일 중요한 게 3순위에 2순위표가 누가 되냐가 제일 중요한데 결국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현재 현상으로만 봤을 때는 3순위가 이제 송영길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냥 송영길 후보가 된다고 치고 미안하지만. 송영길 후보를 그러니까 1등으로 찍었던 사람들 중에 송영길 후보 1번 그다음에 2번으로 누구 3번 누굴 찍어서 그 두 번째 줄을 누구 찍었냐고 그 표를 나눠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보시면은 송영길 후보를 찍는 사람들이 90% 남아.
1: 김민석을 찍을 것이다. 것이다.
0: 네, 그렇게 되면 그 송영길 후보의 2순위표는 많이 갈려져 가지고 김민석 후보 플러스 결국에는 송영길의 표 합산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게 정청래 후보가 50%를 넘지 않는 한은 현실적으로 이 두 분의 표가 50%를 넘는 순간 결론적으로는 김민석 후보 쪽이 유리하게 되지 않겠느냐.
1: 최종적으로는 네,
0: 저는 그렇게
1: 않을까?
0: 봅니다. 제가 그래서 시나리오도 다 돌려봤어요. 시뮬레이션을 다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 여론조사들을 다 갖다 놓고 네.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한 거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한 거 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다 돌려봤거든요.
1: 네.
0: 그랬더니 제 말 드린 대로 지금 나오더라고요.
1: 그런 예측이 나오더라. 네. 자, 국민의힘 은 지금 멱살 파문이 한창입니다. 권영진 의원은 뭐 어떻게 자진 탈당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징계위에서 어떤 뭐 징계가 내려지는 겁니까? 서 변호사님.
2: 안 할 거고요.
1: 네. 그 자진 탈당은 안 한다.
2: 이분은 이게 그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요. 정점식 원내 만나가 사과하고 예. 정점식 원내대표도 용서한다. 이렇게 사과를 받아주세요. 그거는 뭐 저는 충분히 참작이 될 거고요. 그런데
1: 예.
2: 문제는 조경태죠. 조경태는 이제 그 아예 부의장을 갖다가 투표를 해가지고 박덕흠이 이겼잖아요.
1: 네.
2: 그런데 민주당이 전화해가지고 내란 세력이라고 그리고 자기가 또 출마해버렸다니까요. 이거는 정말 이게 문제가 많죠. 그래서 저는 조경태는 중징계가 될 가능성이 있고
1: 네.
2: 뭐 진종호는 그냥 한동훈 도와준다고 뭐 방어다가 나갈까 하다가 실제 안 내려갔잖아요.
0: 보좌관도 보냈잖아요.
2: 그러니까
0: 없고.
2: 아마 그거보다는 조경태보다는 좀 낫게 될 거고요. 권영진은 이제 그 최고위에서 처음에 이제 사과하기 전에
1: 네.
2: 그런데 권유고 지금은 좀 선체되지 않을 길을 보고 있습니다.
1: 이게 뭐 개파 갈등의 뭐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까? 권영진 의원이 뭐 대한과 미래 거기 소속이라면서요?
2: 아무래도 이게 처음에 최고위 회의할 때 당권파 입장에서는 네. 계속 흔들었잖아요. 부산의 그 이성은하고 조원이 그다음에 권영진 이런 분들이 대한과 미래 김재석 좀 이게 안 좋게 봤죠.
1: 네.
2: 그런데 뭐 정점식 원내대표가 용서했는데 그렇게 중정계는 못하고요. 또 이 정당법에 현역 배지를 제명시키려면 이게 의원총회를 열어야 돼요.
1: 네.
2: 의원총회. 그것을 아마 통과되기는 어렵고.
0: 근데 정종식 원내대표는 말로는 내가 사과 받아들인다, 내가 용서한다 했지만 실제로는 규정대로 잘 처리해라라고 하는 걸 보면.
2: 근데 의원총회에서 그게 통과되기
0: 그러니까 의원들은 의원들이 네. 그걸 통과를 안 시킨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정종식 의원의 마음은 좀 혼 좀 나라 이럴 것 같아요.
3: 선성호 변호사가 아침 방 제가 오면서 라디오 들었거든요. 네. 아침 방송에서 계속 앞에 뭐라고 단죠. 제가 권영진하고 친해서 그 얘기했어요.
2: 원래 내일 전역하게 됐는데.
3: 그거 봐. 그래서 평론이 이런 거예요. 평론이 지금 편파적인 거야.
2: 그거 이야기했잖아요. 친하다고.
3: 그러니까 내 말은.
2: 이거는 이야기했잖아요.
0: 그래서 편파적이다.
3: 근데 이제 저도 권영진 의원이 뭐 출당이나 이렇게까지는 안 갈 거로 봐요. 그건 중징계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행위는 대단히 잘못됐잖아요. 아무리 그렇죠. 그래도 그렇지 그걸 멱살을 잡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국회의원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1: 네.
3: 정은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된다. 그러니까 징계의 수준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당에서 쫓아내고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상당히 무거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1: 네. 자,

0: 장동윤 대표는 중앙선관위 선거소총심리에 출석해서 직접 부두변론을 했습니다. 뭐 서울시장 포함한 전면 재선거 주장하고 있는데 장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왜 웃으세요?
1: 장동윤 대표는 네. 일단 본인의 권력력이 너무너무 세다. 권력력이 진짜 세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하늘을도 돕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타이밍마다 본인이 뭔가
0: 사건이 계속
1: 사건이 발생하면서
0: 있다?
1: 본인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내는 건 맞는데 그 되게 이렇게 큰 정치는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작은 정치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대한민국 정치사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또 내지는 국민의힘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또 당권파 서두판사가 있으니까 내가 심하게는 안 말할 텐데 저는 어쨌든 지금 장제원 대표를 응원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네. 되게 부적절한 것 같아요.
2: 제가 봐도 그게 뭐 명태균 게이트로 어차피 재선 갈 가능성이 많아요. 굳이 재선거 안 해도 네. 명태균 그게 3-3이잖아. 6-3-3.
0: 네네.
2: 그러니까 아마 이게 재선거 이거는 현실성이 좀 없고요. 다만 이게 특검에서 제대로 된 특검 우리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이걸 받기 위한 전략적으로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는 거지 이게 현실성은 없어요. 당론도 아니고.
0: 아니 장동윤 대표가 이제 노 변호사님 권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 아 그건 강해요. 권력 의지는
1: 엄청 강해요.
2: 엄청나게 강해요.
0: 그 주변을 좀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권력력도 뒷받침되는 건데.
2: 아니 그런데 강경파들이 꽤 있어요.
1: 있어요.
2: 그러니까 당대표 되지 않고 또 당대표 돼요.
1: 이게 사람을 그렇게 허투루 보면 안 되는 게요.
2: 중도로 이게 보면 안 돼요.
1: 지금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국민의힘의 네. 그 대선 후보라고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중에서 권력력이 가장 강한 게 장동윤. 그다음에 성격을 이제 우리가 보거든요. 심리학에서. 저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을 얼마나 잘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느냐. 네. 그다음에 정치라는 건 결국 자기 세를 모아야 되는 거니까. 그 장동윤 대표는 생각보다 사람들하고 이게 되게 좋아요. 친분도 되게 좋고. 그리고 내성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이 장동윤 대표의 강한 경쟁자라고 생각되는 예를 들면 오세훈. 뭐 이제 한동훈은 물론 외부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동훈. 뭐 이런 사람들 비교해 보잖아요.
0: 네.
1: 그분들은 생각보다 성격이 샤이한 부분이 있고 되게 배타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장동윤 대표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장동윤은 자기 세력이 확고부동하다. 물론 그게 올바른 건 아니라고 제가 보고 네. 있습니다.
0: 칭찬과 질책을 한꺼번에 주시는.
1: 아니 진짜 올바르지 않은데 그런 그렇지. 사람은 무조건 살아남는다니까요.
0: 최 변호사님 코멘트 한마디 장동윤 대표 관련해서
3: 그러니까 저는 장동윤 대표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본인의 정치적 행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네. 행동도 본인이 물론 법조인 출신이긴 하지만 이런 행동 자체가 보여주기식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두 분도 하셨듯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결집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는 거니까 정치 쇼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자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표가 돼서요. 가장 더운 시간은 야외 활동 좀 삼가시고 물 충분히 드시기 바랍니다. 많이 무더우니까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세 분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자번호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참여해주세요.

0: 월급만으로는 부족한 당신에게 윤부장의 복덕방.
1: 어서 오세요.
2: 월급은 꼬박꼬박 받지만 등기부등본엔 제 이름이 없습니다. 윤 부장의 복덕방, 여기서 부동산 시장 한 방에 싹 정리하고 우리 같이 집 걱정 끝내보시죠. 부동산 1타 강사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네.
2: 소장님 보니까 요즘 TBS 자주 보이시던데.
3: 토론회도 나오고.
2: 네, 대통령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 또 네. 총리 주재 대토론회도 다녀오셨죠?
3: 네, 어제 했었죠. 네.
2: 이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 먼저 한 주간 부동산 시장 동향 좀 살펴보죠.
3: 네, 7월 3주차 한국 부동산은 주간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상승률이 간만에 살짝 내려왔습니다. 0.03%포인트 상승폭이 축소가 돼서 0.27%. 네. 지난주가 0.3%였고요. 4주 전에 0.27%였거든요. 그래서 0.27, 0.3 뭐 큰 변화는 볼 수 없는데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눈에 띄는 거는 강남권이 상승률이 꽤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서초구가 0.1%, 강남구도 0.1%,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송파구는 0.29%인데 역시 외곽 지역들, 노원구는 0.43%, 성북구는 0.47%, 서대문구가 0.36%, 신혼부부들이 전세난에 이제 밀려서 가는 지역들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항상 집값 올라가면 강남이 올라가. 우리 항상 그게 우선 공식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3년 정도는 강남이 강세였던 것 같고요. 4년 차부터 외곽 지역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작년 10월 15일이니까 6개월 차부터 강남 상승은 멈추고 외곽 지역들이 올라가는데 사실 우리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는 강남 집값 올라가는 거야 뭐. 에휴 그래 어차피 나는 못 사는 거 뭐 이렇게 그냥 술 한 주 정도 사모면 되는데 외곽 지역들 전세하고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건 직접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지금이 좀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2: 수도권 상황은 어떻습니까?
3: 수도권도 좀 보게 되면 수도권도 뭐 큰 변화는 없는데요. 수도권 전체로는 0.18% 상승이고요. 경기도는 0.17, 인천은 0.01이니까 인천은 뭐 아직까지는 뭐 풍선효과도 송도나 이런 지역들 일부 지역들 신축 아파트는 조금씩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예. 지역들은 그렇게 활발한 움직임은 아직 감지되지 않고요. 경기도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온도 차이가 남부권이라고 하죠. 경부벨트 성남시 같은 경우 성남 중원구가 0.49% 꽤 네. 높게 나왔고요. 분당은 야 분당이 가격이 이게 만만하지 않은데도 0.58% 꽤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동탄 신도시는 0.27%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네. 동탄을 규제하니까 오히려 이제 다른 지역들이 이제 튀어 올라가는 동탄이 0.25%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이 좀 튀어 올라가고요. 영통구는 지난주가 0.64였는데 이번 주는 0.34%. 남부권 위주로 여전히 높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동탄 신도시 옆에 병정구는 0.38%까지 슬금슬금 올랐습니다. 네. 이제 동탄구보다 화성시 병정구가 상승률은 더 높은 상황이고요.
2: 그 오산시 주변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3: 조금 보이거든요.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오산시도 마이너스 아니면 0.01% 정도 계속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0.13%까지는 올라갔습니다. 네. 지방을 보게 되면 그냥 평균이 0%입니다. 그래서 딱 멈춰 있는데 지방 중에서는 울산이 0.07%로 그나마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고요. 뭐 전주 쪽도 이제 상승인데 나머지 지역들은 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네. 이제 7월 23일이었죠. 지난 금요일에 그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가 있었는데 소장님 참석하셨잖아요.
3: 네.
2: 어떤 점들을 현장에서 느끼셨습니까?
3: 일단 KBS 별관에서 이제 했잖아요.
2: 그랬더라고요.
3: 네. 네. 일단 물을 안 줘가지고 이제 목이 좀 말랐고.
2: 3시간 넘게.
3: 3시간 했는데 이게 물을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보안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불만이 좀 더 나와서 총리 토론회 때는 커피하고 다과를 또 주더라고요.
2: 아, 그랬어요?
3: 총리가 더 좋았다 뭐 이런 얘기들 또 나오는데 먹을 걸 주니까. 네. 저는 긍정의 면을 먼저 좀 찾자면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된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대통령 토론회 때 손을 들고 채택이 됐는데 수원에서 온 여성분인데요. 네. 30대 여성분인데 집단 담보대출 아파트 분양을 받고 계약을 했는데 집단담보대출, 잔금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나 어떡하냐 막 울먹울먹대니까 대통령께서 아 듣고 보니까 아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거 좀 보완을 하라라고 지시를 해서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아, 그래요?
3: 이분의 이제 최근에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인터넷에 잔금 열사라고.
2: 잔금 열사.
3: 이분 때문에 지금 잔금 대출이 안 나와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제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분 아파트 이름이 펠자로 시작하나 봐요. 수원에. 그래서 펠다르크다 뭐 이런 변명이 붙을 정도로 저는 이건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직접 듣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그리고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모든 걸 다 검토해가지고 허점 없이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허점이 생기거든요. 빈틈이 생기는데 이렇게 열린 토론회 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게 되고 대통령께서 아 그거는 우리가 놓친 부분이다. 보완하라고 한 거는 저는 굉장히 좋았고 아쉬웠던 점은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한 140명이 왔는데 발언을 한 사람은 20명 정도. 손 열심히 들었는데 안 시켜줘가지고. 이제
2: 그러니까 3시간을 토론을 했는데도 그렇군요. 네. 발언을 못하신 분들이 더 많았다는 얘기죠.
3: 훨씬 더 많았고요. 앞에 발제도 있고 대통령 말씀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은 한 2시간 정도밖에 손 들고

0: 얘기할 시간은 없었고 저는 다행히 이제 반응권을 줘가지고 우리 복덕방 팬들이 또 많이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그 사회자가 아, 김인만 대표는 이게 왜 반응권 안 주냐는 댓글이 많아서 다 발언권 줄 테니까 한마디 하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1: 아니 저도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김인만 소장님이 열심히 손은 드시던데 네. 발언권은 못 얻으시더라고.
0: 근데 마지막에 이제
1: 결국 얻으셨군요. 저는 네, 그 장면을 못 봤어요.
0: 결국에는 이제 네.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1: 어떤 질문 하셨어요?
0: 저는 뭐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뭐 할 얘기는 해야 되니까 이제 정부 기조가 초고가 주택, 비거주 1주택자 이제 규제를 하잖아요. 보유세를 네.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앞서서 제가 이제 주간 통계에도 말씀드렸듯이 15억 이하 신혼부부들의 전세난 때문에 이제 그쪽 지역들의 집값이 올라가는데 초고가 주택 비거주 초고가 비거주 1주택에 세금을 올린다고 15억 이하 아파트가 어떻게 안정이 되겠는가? 15억 이하 아파트 신혼부부들이 가는 시장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했고요.
1: 예.
0: 출구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좀 내려줘야 되는데 그냥 내리기는 사실 불로소득 논란도 있으니까 조건부로 네. 서울 집을 팔고 뭐 지방으로 가거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출구를 만들어주면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렸고요. 대통령께서도 아이디어 괜찮다라고 해서 어제 총리 토론했잖아요.
1: 네네.
0: 가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조건부 출구 전략도 하나의 안건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약간 좀 긍지 보람을 좀 느낀 거였습니다.
1: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뭐 발언 같은 거 있으셨습니까? 토론회에서?
0: 많은 얘기들이 오갔는데 뭐 저는 일단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대통령께서 초고가 주택은 얼마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나 봐요. 초고가를 얼마로 잡아야 될까
1: 예.
0: 공시가격 30억 20억 10억 인터넷을 보게 되면 의견이 다양해요.
1: 네.
0: 오늘 오전에도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가서 거기도 이제 그런 게 나왔거든요. 시청자 의견을 물었는데 공시가격 10억 20억 30억 의견을 물었는데 다 비슷한 게 나왔습니다. 30, 30, 30 정도 약. 그래서 크게 차이가 안 날 정도로.
1: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비슷비슷하게 나왔다고요?
0: 예, 퍼센티지가 뭐 약간씩 1% 차이 뭐 이렇게 나와서 아 이게 생각보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이 다르구나.
1: 예.
0: 서울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집값이 비싸니까 야 10억이 무슨 초고가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1: 10억짜리 집을 찾기가 쉽지.
0: 지방에 가면 네. 10억짜리가 잘 없어요.
1: 그렇죠.
0: 중소도시 가면 뭐 1억, 2억 아파트가 수두룩하니까 10억짜리 집이 있어? 뭐 이런 분들은 또 10억이 또 고가주택이 맞습니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굉장히 첨예한 문제고 토론회 때는 이제 어떤 한 교수가 이제 충북대였나 충남대 교수님이 10억이다. 시가 10억이 이제 초고가 아닌가라고 해서 대통령께서 웃으면서 서울에서 시가 10억을 초고가로 하면 이거 밀란 생긴다라고 해서 웃으면서 이제 해피행으로 좀 끝나기도 했고요. 생애 최초 양도세 비과세라는 혜택이 있는데 12억까지 네. 비과세 해주는데요. 2년 보유 2년 거주해주게 되면 12억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 계속 사고 팔고 하니까 생애 최초 한 번만 비과세 혜택을 주자라고 해서 술렁술렁 아 진짜 생애 최초 아 이렇게 해도 되나? 뭐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1: 생애 한 번. 한 1회. 번. 네.
0: 비과세는 한 번만 주자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저도 이게 이 얘기 듣고 아 이게 아 진짜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좀
1: 그러니까 그러면은 집값이 안정될까요?
0: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맛있는 빵을 아빠가 사왔어요. 아버지가.
1: 네.
0: 퇴근길에 맛있는 빵을 사왔는데 내일 또 이 빵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기꺼이 오늘 내가 좀 배가 부르니까 동생한테 좀 양보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그쵸.
0: 뭐 내일 먹으면 되니까. 근데 이 빵을 아버지가 앞으로도 사올 것 같지가 않아. 딱 한 번이야라고 하면 배가 불러도 이게 양보하기가 어렵잖아요.
1: 네.
0: 그러면 비과세를 한 번만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든 아껴가지고 정말 좋은 거 오히려 똘똘한 체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정말 부모님이 증여해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좋은 걸 한 번에 사서 비과세를 받는 게 맞지. 이거를 처음에 한번 잘못 사게 되면 영원히 비과세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희소성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 집은 네. 사실은 지금 또 똘똘한 체가 서울 집을 팔면 그 비슷한 집을 사기 어렵잖아요. 전세 끼고도 못 사고 대출도 안 나오니까 어떻게든 쥐고 가려고 주인들이 꾹 쥐고 있는 건데 언제든지 살 수 있어 그러면 그 매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똘똘한 체를 더 강화해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대통령이 이제 전세 대출을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규제 강화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0: 네.
1: 전세 대출 줘도 괜찮은 겁니까?
0: 아, 이게 좀 걱정이긴 해요. 이게 근데 모든 정책이 명암이 있으니까 전세 대출을 많이 풀어주게 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또 갭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집값을 밀어올리는 부작용이 문재인 정부 때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전세 가격에 대해서 전세 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고요. 저도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차라리 처음부터 안 해줬더라면 2009년도 MB 정부 때 네. 도입을 했을 때 전세 대출이 도입되기 전에는 집주인들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아니 세입자가 2년 동안 돈 벌 게 뻔한데 1억 못 올리잖아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이 정도 올렸는데 전세 대출이 이제 도입되고부터 1억 올려줘. 저 돈 없는데요. 은행에 가봐. 저리 대출 해줘. 이게 1억, 2억씩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 부작용은 반드시 있는데 지금은 이제 누구라도 전세 대출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또 긍정의 효과를 보자면 상향 효과를 했잖아요. 이게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위로 올라오게 되고 빌라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로 오게 되고 구축에 사시는 분들이 신축으로 가게 되고 이런 긍정의 효과가 있는데 이걸 너무 갑자기 조이게 되면 저는 또 우리 삶이 힘들어지잖아요. 네. 최근에 금단 신도시 제가 한번 갔었는데 신축 아파트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 전세 가격이 3억 5천이고 5년 전에 입주한 아파트 전세 가격이 4억 5천? 네. 왜 신축이 더 저렴하지라고 물어보니까 전세 대출이 안 나오니까 기존에 전세 대출 받으신 분들은 그 집에서 그냥 인질 잡혀서 계속 올려주면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네. 4억 5천이 된 거고 신축 아파트가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안 나오니까 3억 5천밖에 못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전세 대출은 좀 약간 좀 고려를 좀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규제를 하더라도 천천히 10년, 20년에 걸쳐서 가랑비에 어쩌듯이 좀 줄여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반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이제 곧 세제 개편을 하죠. 네. 보유세는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거죠.
0: 그렇습니다.
1: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대상을 해서 올릴 거냐가 관건일 텐데 뭐 그 대상이 되는 게 이제 초고가 주택 그리고 비거주 1주택 세 부담이 늘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0: 지금 거의 윤곽은 나온 것 같고요. 아마 8월 초 정도 되면 아마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그런데 물론 세제 개편이 된다고 해서 이게 소득세법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국회 논의 과정은 그칠 것 같은데요. 지금 나와 있는 여러 언론을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보게 되면 보유세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디가 올라가냐면 초고가 주택의 비거주. 이 두 가지가 이제 관건인데 그럼 초고가는 얼마로 볼 것인가 현재 나오는 얘기를 보게 되면 공시가격 30억 정도.
1: 공시가격 30억.
0: 네. 그러면 네. 한 시세로 한 40억 42억 정도 때 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비거주가 되잖아요. 네. 초고가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더 올리겠다는 건데 보유세를 어떻게 올리냐면 종합부동산세를 말씀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 이하까지는 0.5에서 2.7%까지 세율이 적용되니까 최고 2.7%까지 네. 3주택 이상은 0.5에서 5%까지 그러니까 밑에 구간은 그대로인데 금액이 비싸질수록 점점 늘어납니다.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비거주하는 공시가격 30억 넘어가는 초고가 비거주 주택은 3주택으로 간주해서 중과세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두 배 정도 세율이 두 배 정도 올라가는 건 좀 각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는 초고가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1세대 1주택자들은 12억까지 공제가 되거든요. 한마디로 네.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12억 아래의 집들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예. 집 하나 있는 분들은 하나가 아닌 두 채 이상 있는 분들은 9억까지 이제 공제를 해주거든요. 9억이 넘어가야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비거주는 1세대 1주택으로 12억 보지 않고 9억으로 줄이는 방안이 지금 유력하게 검토가 됩니다. 그러면 거주하지 않는 집인데 집값이 한 12억?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안 내다가 이제 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분들은 좀 스트레스를 좀 받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이제 장기 거주 특별 공제로 바꾸는데 80%까지 공제해 주거든요.
1: 네.
0: 기존에는 상한 없이 무조건 20억이 남아도 80%, 40억이 남아도 80%는 공제해 줬는데 이제 상한을 10억까지만 맥스 금액이 80% 공제해 주는데 상한 금액은 10억까지가 지금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제 개편안이 나온다고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여야 합의를 하는데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는 살짝 좀 후퇴하지 않을까. 왜?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게 되면 이제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야당하고

0: 같이 해야 되는데 야당이 이걸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살짝 좀 후퇴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실제 세금이 고지되는 시기는 내년
0: 12월이 되겠습니다.
1: 네. 것 같다는 말씀이죠. 네. 국세청장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를 했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똘똘한 한 채를 권유하고 있다. 그래서 제도를 손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똘똘한 한 채.
0: 이게 이제 똘똘한 한 채가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왜 이러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자를 규제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집을 많이 가지면 안 되는구나. 한 채만 가져야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한 채로 가다 보니까 최근에는 다주택자는 줄어드는데 집값은 여전히 올라요. 그래서 정부가 야 이거 한 채 가진도 집값이 올라가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비거주 1주택자도 이제 규제를 하겠다는 건데

0: 이니까 실제로 강남이 혜택은 다 받지 않았냐. 부자 동네 초고가 주택들이 혜택은 다 받고 서민들은 별로 받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아무래도 똘똘한 한 채를 더 부추기고 강남 쪽에 매물이 안 나오는 요인이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초고가 주택의 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0: 이거는 사람마다 다 틀려가지고요. 아. 저는 아무래도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간이 배밖에 나와가지고 아이유나 손흥민 집 정도가 초고가 아닙니까? 뭐 기본 한 100억, 150억 100억? 정도인데 이거는 네.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고요. 앞서서도 보듯이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10억이라고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10억도 비싸다. 서울에서는 아마 공시가격 30억이 좀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아마 야당은 50억 주장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중간에 한 공시가격 40억이 최종 통과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1: 공시가격으로 40억.
0: 네네.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그 결과는 한번 봐야겠죠.
1: 네. 자, 5920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집을 언제 사야 하나 고민이 큰 실수요자입니다. 언제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0: 이게 어려운 숙제이기도 한데 오늘 아침에 오전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내용이 나왔는데 네. 그 방송 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떨어질 때 우리 사고 싶죠. 우리가 지금 집값도 비싸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집을 안 사고 싶은데 막상 떨어질 때 사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을 좀 보셔라. 지금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사지 마시고요. 충분히 떨어지고 반등할 때 네. 그러니까 2022년 하반기 2023년 초에 올림픽파크 포리온 미계약도 나오고 막 떨어졌을 때 그때 사신 분은 약간 좀 간이 부어가지고 잘 모르는 분들이 샀고요. 일반적으로는 반등치고 올라갈 때 2024년 상반기 정도 사신 분들이 잘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집값이 떨어질 때는 떨어질 때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시는 게 맞고요. 오늘 주식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들어가지 말고 좀 더 충분히 지켜보고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어라고 한다면 나의 자본과 필요성에 따라서 또 너무 많이 올라간다 가지 말고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2021년 고점 회복되지 못한 아파트 위주로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제 다음 주에 정부 세제 개편안 나온다고 하는데 하반기 집값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0: 세제 개편안 일단 뚜껑 열어봐야 되고요.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하고 이제 기준금리인데 세제 개편안은 지금 나온 뭐 예측한 내용들인데 주로 초고가 주택에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초고가 시장은 좀 움츠려들 것 같습니다. 최근 오늘 또 제가 오전에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 시장 모니터링 해보니까 네. 굉장히 좀 민감하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시장이 좀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초고가 강남,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가 상승률이 많이 올라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중저가 아파트 시장은 보유세와는 굉장히 자유로운 시장. 10억 이하의 보유세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들 시장은 여전히 전세난 때문에 좀 강세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윤 부장의 복덕방 오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끝곡으로 메리 호킨스의 Those Were the Days 보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본격적인 7·8·초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는데요. 가장 무더운 시기라서 이 시기에는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재난위기경보는 심각단계까지 격상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한낮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으로 올라 몹시 무덥겠습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는 전남 광양 과 일부 경남 지역은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33도, 청주와 광주, 강릉 35도, 대구와 경주, 경산과 밀양은 38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2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밤에도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에 각별히 건강관리 잘하셔야겠고요. 한낮 야외활동과 야외작업은 최대한 피하시기 바랍니다. 오후까지 강원 중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중북부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주 후반에는 두 개의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뒤덮으면서 폭염의 기세는 더 심해지겠습니다. 조한일이었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현태입니다. 뉴스 중계탑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심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가 38도를 웃도는 곳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오전 8% 넘게 급락하며 거래 일시 중단 조치가 발동됐습니다. 중국 반도체 소식이 악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와 브라질의 정상회담이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열렸습니다. 국회에서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놓고 여야 입장차가 계속됐습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가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내국인은 5년 연속 줄었는데 외국인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폭염 재난 위기 경보가 어제부터 심각 단계로 높아진 가운데 오늘도 전국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체감 온도가 38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훈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2: 기온이 다시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오후 1시 기준 경남 양산은 39도까지 올랐고 부산과 창원 등 영남 곳곳에서 37도 이상이 관측됐습니다. 기온은 오후 3시 전후까지 계속 오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8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덥겠습니다. 폭염특보도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과 제주 산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영남 지역 대부분은 폭염경보로 강화된 상태입니다. 특히 양산과 밀양 등 영남 내륙과 전남 광주 광양에는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지역에선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야외 활동과 실외 작업을 최대한 중단하거나 연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강원과 경북을 중심으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오는 곳에선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습도가 높아져 무덥겠습니다. 정부는 어제부터 폭염재난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활동과 피해저감시설 운영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26일까지 전국에서 온열질환자는 1,399명 발생했고 이 가운데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폭염은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고 점점 강도를 더해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세훈입니다.
1: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국적인 폭염과 관련해 쪽방촌과 작업장, 건설현장 등 폭염 취약 지역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점검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부 지역 기온이 40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보돼 이번 주가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오전 8% 넘게 급락하며 석 달 만에 6,300선을 밑돌았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 소식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최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5.26% 하락한 6,400.27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장 초반 매도세가 몰리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하지만 하락 흐름을 바꾸진 못했고 6,200선까지 밀렸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6,300선을 밑돈 건 지난 4월 20일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이후 낙폭이 확대돼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며 20분간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올해 들어서만 8번째입니다.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개인은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제조의 핵심 장비인 노광 장비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밤사이 뉴욕 증시 기술주가 하락한 데다 중국 창신 메모리의 상하이 증시 상장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급에 영향을 준 걸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급락하며 이달 중 최저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SK스퀘어와 삼성전기, 현대차 등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모두 하락세입니다. 코스닥은 2.97% 내린 742.13으로 개장해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장 초반 5% 넘게 급락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1: 이혁은 금융위원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증권사,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만나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기본 예탁금 강화 등의 효과를 우선 점검한 뒤 수요가 진정되지 않으면 추가 조치도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나라는 양해각서 7건을 체결하며 에너지와 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0: 김하대 호의를 받으며 브라질 대통령궁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룰라 대통령과 마주치자 뜨겁게 포옹하며 반가움을 드러냈습니다. 공식 환영식에 이어 140분간 정상회담이 진행됐고 에너지와 공급망, 우주협력 등 7건의 정부 간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만남에서도 소년공이란 공통 경험을 바탕으로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어려서 고생한 사람들은 모든 기회를 소중하게 여긴다며 이 대통령과 자신 둘 다 어렵게 자란 환경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더 많은 사람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습니다. 두 정상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자원, 에너지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양국 기업과 기관 간 핵심 광물 공급망의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방산과 항공 우주 등 첨단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오는 9월 브라질의 알칸트라 발사기지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새로운 발사체를 발사하게 될 거라며 이 대통령에게 직접 참석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 메르코스르 무역협정 체결에는 더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 경제 중심지인 상파울루에서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 등 세일즈 외교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1: 이어서 정치권 소식 좀 더 알아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원동희 기자.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놓고 여야가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4: 네,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오는 30일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민주당은 반대를 외치는 국민의힘을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검찰개혁을 저지하려 한다. 보안수사권을 유지하자는 주장은 정치검찰과 결탁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냐며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면 범죄 대란이 현실이 되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의 대책이라고 민주당이 내놓은 방안이 하나같이 허술하다며 서두르지 말고 추가 토론 등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 선고를 두고도 여야가 다른 입장을 보였죠.
4: 민주당은 지난 대선 기간 윤 전 대통령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며 선거비용 환수를 요구했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은 판결이 확정되면

0: 7억 원을 고스란히 돌려줘야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다 중단되지 않았냐며 그 재판이나 재개하라고 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유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며 민주당은 재판만 재개되면 선거비용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1: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자세한 내용도 전해주시죠.
0: 네, 조정식 국회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 임기 내에 개헌을 매듭짚자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개헌안 주요 내용으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수록, 대통령 계엄 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개편, 선거관리 개혁 등을 꼽았는데요. 조 의장은 곧 의장 직속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선 야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도 나왔는데요. 조 의장은 지금 임기 연장 개헌에 대해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면서 개헌 논의 과정에서 권력구조 문제가 나오면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개헌 자문이나 개헌 특위를 통해서 의견 수렴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조 의장은 또 국정이 정쟁에 발목 잡혀 멈춰서는 일만큼은 막겠다면서 앞으로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들은 해당 회기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지난해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이 늘면서 총 인구가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수도권 쏠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82만 명입니다. 1년 전인 2024년보다 1만 명 정도 증가하며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인구가 는 건 외국인의 영향입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외국인 수는 211만 명으로 1년 사이 7만 명 더 늘었습니다. 반면 내국인은 5만 명가량 감소하며 2021년부터 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인구 고령화는 더 심화하고 있습니다. 중위연령, 즉 전체 인구를 나이 순으로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는 46.8세로 높아졌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5.7세나 더 많아진 겁니다. 지난해 기준 수도권 인구는 2,638만 명, 1년 사이 0.3% 늘며 전체 인구의 50.9%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호남과 영남권의 인구는 0.4% 감소했습니다.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의 비율은 36.6%로 역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평균 가구 원수는 2.16명으로 0.03명 더 줄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국가연구기관 6곳의 전산망에서 보안상 허점이 발견됐습니다. 백신 설치율이 크게 낮았고 저장장치 무단 반출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우주와 원자력, 전자통신 등 국가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정부 연구기관 정작 전산망 보안은 낙제점이었습니다. 감사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했더니 다수의 허점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1년간만 조사했는데도 기관 내부 PC의 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떼낸 사례가 690건이나 적발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하드디스크 탈부착 이력 자료 자체가 없을 정도로 관리는 부실했습니다. 감사원은 기술 자료 유출 등 보안 사고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는데 실제로 황우현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대학으로 옮기면서 보안과제 등이 들어있던 하드디스크를 그대로 들고 갔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서버 보안에도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제외한 5개 연구기관은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체 서버 중 2.2%에만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감사원이 일부 서버만 점검했는데도 4개 기관의 서버 21대에서 38종의 악성 프로그램이 발견됐습니다. 감사원은 확인된 보안 취약점에 대해 보안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통보 25건, 주의 2건 등 모두 27건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요청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강경 대응이 효과를 보고 있다며 협상이 결렬되면 다시 군사작전을 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1: 현지 시각 27일 경합주 미시간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의 승리를 언급하며 이란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미국과 회담을 원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군의 강력한 해상 봉쇄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회담을 요청했다면서 합의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엔 다시 군사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또 예고했습니다. 회담을 하루 앞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선 이란 정과 관련해 약간 차이는 있지만 꽤 비슷하다며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앞서 미국 자동차 공장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한국 등 해외로 떠났던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경제정책 성과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등 안보 사안과 함께 미국 제조업 등 경제 현안에서도 강경한 대응을 언급하면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0: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올 가을 대규모 병력 동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군 3만 명 파병설도 제기했는데 러시아 측은 이런 주장에 별다른 반응을 하진 않았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만에서 50만 명 규모의 병력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정보기관의 첩보라며 푸틴이 러시아 총선 이후인 10월 초에 실제로 동원을 강행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의 반발이 두려워 동원령 계획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고도 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푸틴의 새로운 동원령이 러시아에게 전쟁이 얼마나 큰 부담을 주고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원령이 현실화하면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전쟁의 여파를 절감하기 시작한 러시아 국민들의 분노를 더 부추길 수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군 3만 명을 추가 파병받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주장도 거듭 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이란과 중국의 러시아 협력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대규모 동원령과 북한군 파병설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이 러시아 국민을 겨냥한 노골적인 테러라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가 카스피해의 이란 연계 선박을 공격한 것을 두고 극도로 위험한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0: 간추린 뉴스는 오승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3: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 추진하는 특별법안에 핵무기의 개발과 제조 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핵물질 전용이나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해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이는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계기로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품보다 저렴한 공기청정기 호환필터 상당수가 유해가스와 미세먼지 제거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판 제품 20개를 시험한 결과 유해가스 제거 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4개, 미세먼지 제거 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8개에 그쳤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공기청정기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도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인기 로열젤리 제품 10종 가운데 7종이 국내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이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로열젤리 제품 10종을 선정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7종이 로열젤리 품질을 판단하는 10HDA 함량이 기준보다 낮았습니다. 특히 5종은 국내 기준치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2026학년도 지방의과대학 26곳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전체 합격자의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한림대와 순천향대는 지역인재 법정 비율을 채우지 못했고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고신대, 원광대, 경북대는 저소득층 지역인재를 한 명도 뽑지 않았거나 기준에 못 미치게 선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상반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071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1.3%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소비돈으로 지난달 외국인 카드 지출액이 2조 544억 원으로 두 달 연속 2조 원을 넘었습니다. 오늘도 극단적인 낮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충북, 경북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나가겠지만 습기가 더해져 무덥겠습니다. 또 일몰 이후에도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1도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0: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오현태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이 폭염으로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가축회사와 양식업에도 지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한낮에 농작업을 하지 않는 게 물론 상책이겠습니다만 애써 키운 밭작물과 또 과실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하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애지중지 키운 농작물을 도난당하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요즘 일본 각지에서 농작물이 밤사이 사라지는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 유명 모델이 피해 농가를 위해서 SNS에서 지원금 모금에 나선 지 하루 만에 목표액을 달성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피해가 발생한 곳은 후쿠오카현의 한 배농장과 시즈오카현의 고추냉이 밭인데요. 이 소식을 접한 30대 유명 모델이 SNS에서 모금을 시작했고 유명 인기인의 선한 이것이 지금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선한 이것에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고 오늘 문제인데요. 세 글자 단어고요. 보통 선한 이것 하면 선행이나 미담을 접하면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힘을 뜻하죠. 뭘까요? 초성 힌트 드리면 조금 맞히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히읗 이응 이응 히읗 리을입니다. 이응 히읗 리을. 네, 저도 살짝 헷갈렸네요. 자, 정답과 함께 오늘은 여러분도 선한 이것에 혹시 동화되신 적이 있으신지 또 기억에 남는 선한 이것에 대한 그런 기억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들은 이렇게 들으면 나도 뭔가 해보고 싶은 그런 힘이 생기잖아요. 그걸 뜻하는 겁니다. 자, 오늘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통해서 문자 참여 가능하시고요. 무료인 KBS 콩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들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커피 쿠폰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이게 교통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교통정보 먼저 전해 듣고 가겠습니다. 공인의 시전해 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고속도로도 돌발 소식이 많은 편입니다. 먼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무안 4터널 출구부 2차로 승용차 단독 사고로 막혀 있고요. 더 올라가선 서천 진출로에서 화물차에서 쏟아진 위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천 요금소 서울 쪽 진입이 전면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더딘 흐름이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도 계양에서 송내 사이 주춤하다가 조남분기점과 수암터널 4차로 각각 화물차와 승용차 사고 처리 중인데요. 이 여파 받아서 조남에서 수암터널 쪽 지나시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급락하며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폭염 재난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 전남 광양과 영남 내륙 지역엔 폭염 중대경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폭염 취약 사업장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노동부는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시원한 물 제공, 냉방 장치 설치, 휴식 부여, 보냉 장구 지급, 이상 증세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과 만나 14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에너지와 공급망, 우주와 방산 분야 등 협력 확대에 뜻을 모으고 한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체결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오늘의 퀴즈 내드렸습니다. 앞서 일본 전역에서 애써 키운 농작물을 밤새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한 유명 모델이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기 위해서 SNS를 통해 모금을 한 결과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목표액이 달성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피해를 입은 농가 가운데 배 농장은 지난해에도 배 6천 개를 도난당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또 며칠 전에 배나무 70그루 중에 50그루 분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망연자실했을까요? 또 80대 농민이 심어둔 고추냉이 5천 포기 중에 4천 포기가량이 도난당했다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모아진 성금은 이 농장들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명 모델의 선한 이것이 큰 화제가 되고 있고요. 또 호평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방금 말씀드린 선한 이것에서 이것은 세 글자로 우리가 보통 선한 이것 하면 선행이나 미담을 접하면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힘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응, 히읗, 리을 초성 힌트까지 드렸는데요. 자, 관련해서 보내신 문자 몇 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끝번호 2719님. 인천은 푹푹 찌네요. 정답 선한 이것입니다 하고 잘 맞춰주셨고요. 다들 건강하시기 바란다고 하셨어요. 뭐 인천만 푹푹 찌겠습니까 지금? 한반도 전역이 정말 끓고 있습니다. 5585님, 이렇게 더운 날씨일수록 쉽게 처지기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나부터 주변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이게 바로 선한 이것이죠. 예, 좋습니다. 홍경신님, 좋은 얘기를 듣기만 해도 세상이 밝게 보이고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전국일지도 이런 소식 전해주시니 선한 이것을 끼치는 방송이네요 라고 또 아유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아, 힘이 납니다. 네, 3631님 한 분 더 볼까요? 우리나라도 선한 이것을 끼치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정치인들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또 따끔한 일침을 가해주셨네요. 예, 좋습니다. 뭐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뭐 게시판이나 또 문자를 통해서 나눠주시면 중간중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 소식 전해 듣죠. 오늘 먼저 가볼 곳은 청주입니다. 김은지 리포터.
4: 네, 안녕하세요. 청주입니다.
0: 네, 청주도 많이 덥죠.
4: 네, 청주 현재 기온 33도고요.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청주에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와 가축폐사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청주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4명입니다. 충북에서는 가장 많았고요. 축산 농가에서도 가축폐사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된 만큼 한낮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는 등의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0: 예. 자, 이제 지역 소식 전해 들어야 할 텐데 오늘

0: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1: 네, 청주 세관고등학교 야구부가 지난 12일 서울 목동 야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창단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0: 네.
1: 세관고는 송진우, 장종훈 선수 등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스타를 배출한 야구 명문인데요. 이번 우승은 1955년 야구부 창단 이후 첫 청룡기 정상이고요. 이 전국 규모 메이저 대회 우승으로는 1982년 황금사자기 이후 무려 44년 만입니다.
0: 네.
1: 우승 소식이 전해진 뒤 이 청주 곳곳에는 축하 현수막이 내걸렸고요. 지역 기업과 시민들의 후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최근 청주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세관고 야구부의 청룡기 우승 소식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0: 예, 창단 이후 처음이고 44년 만에 전국 메이저 대회 우승이면 정말 지역이 들썩들썩할 것 같은데 일단 그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1: 네, 이 대회는 1946년 시작된 이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고교 야구 대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많은 프로야구 스타들이 이 대회를 거쳐갔고요. 이 고교 선수들에게는 이 꿈의 무대로도 불리는 대회이기도 한데요.
0: 네.
1: 이 세관고는 이 대회 결승전에서 이 경북고를 6대2로 꺾었습니다. 먼저 제81회 이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 우승까지의 과정을 세관고 야구부 김기남 수석 코치에게 들어보시죠.
2: 세관고등학교 수석 코치로 있는 김기남 코치입니다. 대회를 하면서는 진짜 사실 뭐 몸이 안 좋았던 선수들도 많거든요. 3번 타자 이제 이용석 선수가 다치면서 사실 결승을 앞두고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데트볼을 맞았는데 몸에 맞는 공을 엄지손가락에 맞았어요. 엄지손가락. 골절이 돼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뒤에 받쳐주는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서 고맙고 기특하고. 다 정말 잘했죠. 잘했는데 정말 저희 팀 주장 황동민 선수, 허정희 선수, 정말 이번 대회 김동희 선수와 박상민 선수 이렇게 너무 잘 던져줘서 저희 팀이 여기까지 진짜 오게 된 게 없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사실 경기를 좀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도 많았었는데 사실 첫 경기가 제일 고비였던 것 같아요. 상대가 뭐 쉬운 상대는 없지만 그래도 리드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초반 기세로 리드를 하지 못해가지고 마지막까지 경기가 좀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좀 첫 경기가 좀 가장 힘들었지 않았나.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무엇보다도 우리 선수들이 참 많이 이번 우승으로 고무돼 있을 것 같은데 직접 좀 만나보셨나요?
1: 네, 저는 지난주에 이 세관고 야구부 훈련 현장 직접 다녀와 봤는데요. 폭염 속에서도 선수들은 다음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0: 네.
1: 특히 2학년 4번 타자 이용석 선수는 이 준결승전에서 상대 투수 공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0: 네.
1: 이 결승전에서는 직접 경기에 나서진 못했습니다.

0: 모든 선수가 자신의 자리에서 이 팀을 위해 헌신하면서 우승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주요 활약해 이 최우수 선수에 선정된 3학년 서정희 선수와 이 결승전에서 2타점 적시타를 기록한 김우진 선수 직접 만나봤습니다.
1: 안녕하세요, 서정희입니다. 이번에 최우수 선수상 받았습니다. 이번에 팀이 우승하는데 그래도 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서 주신 것 같습니다. 타율이 5할 2푼 9리였고 타점 7타점 7득점 6도루가 5도루였습니다. 저희 찬스 때 놓치지 않고 점수를 잘 냈던 것이랑 저희 또 수비 에러가 없었던 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실험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여기저기 축하해 주신 거 들으면은 그래도 저희가 우승을 했구나 실감하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세안고 2학년 김우진이라 합니다. 그럼 결승전 때 2타점 적시타 치고 3회 때 다이빙 캐치 초반에 저희가 1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점수를 잘 못 내다가 저 다섯 대 왔는데 이번에 저가 내야겠다 해가지고 2점 적시타 쳐가지고 이번 우승은 엄청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바뀐 점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친구들 항상 잘 챙겨주고 같이 친하게 지내고 잘한다.
3: 네. 우리 뭐 세광고 야구부 선수들 근데 뭐 우승의 기쁨을 만끽할 겨를도 없이 벌써 다음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던데 네. 분위기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0: 맞습니다. 이 세광고 야구부는 다음 달 열리는 봉황대기 전국 고교 야구 대회를 목표로 다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3: 네.
0: 또 오는 8월 7일 오후 5시에는 청룡기 우승을 축하하는 이 시민 축하 행사도 열릴 예정인데요.
3: 네.
0: 이 자리에는 세광고 출신의 야구 레전드인 이 송진우 선수와 장종우 선수도 참석해서 이 후배들의 우승을 축하한다고 합니다.
3: 네.
0: 행사에 참석한 시민에게는 선수들의 친필 사인이 담긴 야구공 500개도 증정될 예정이고요. 이 44년 만에 전국 메이저 대회 우승으로 충북 야구의 새로운 역사를 쓴 세광고. 앞으로 어떤 모습 보여줄지 더욱 기대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세광고 야구부의 앞으로의 계획까지 세광고 야구부 방진호 감독에게 들어봤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세광고등학교 감독 방진호입니다. 이번에 청룡기라는 메이저대회에서 저희가 우승을 했고요. 아마야구 메이저대회 중에 역사가 가장 깊은 대회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일단은 뭐 저희도 3년 만에 다시 결승을 간 거라서 그때는 저희가 우승을 못했고 준우승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긴장도 많이 되고 또 막 분위기가 막 들떠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차분하게 가라앉혀가지고 지켜봤던 것들이 조금 저희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대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차분하게 달라진 거 없이 기존에 하던 대로 그거를 좀 유지해가지고 다음 대회도 또 정상에 한번 노려보려고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우 선배님 계실 때 우승을 하고 44년 만에 우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충북 동민들이 염원이 진짜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 염원을 이뤄드린 것 같아서 또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하던 대로 지금 아이들이 잘 해주고 있고 인성도 좋고 실력도 좋은 선수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창단 첫 청룡기 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이룬 최강구 야구부. 이번 우승이 앞으로 선수들의 성장과 이 충북 야구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네, 이 어린 선수들 한번 분위기 타면 무섭잖아요. 봉황대기에서는 또 세광고가 어떤 성적을 낼지 관심을 갖고 봐야겠습니다. 청주 김은지 리포터였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전국 일주가 마련한 전국 책방 일주 독서가 피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동으로 가보죠. 김봉원 리포터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안동입니다.
3: 네, 안동도 오늘 뭐 기온이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먼저 날씨부터 전해주시죠.
5: 네, 경북도 수일째 찜통 더위 그리고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고요. 오늘 경북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구와 경북 세 곳에 발령됐던 최고 단계의 폭염 중대경보는 다행히도 조금 전 모두 폭염경보로 하향된 상태입니다.
3: 네, 그렇군요. 그래도 더워요. 예. 자, 지역의 독특한 매력을 간직한 책방을 돌아보는 시간인데 김보은 리포터는 그 경북 북부 지역에 가일서가라는 독립서점을 다녀오셨네요.
5: 네. 하회마을 가는 길 안동 풍천면 가일마을에 위치한 한옥책방인데요. 안동 권시 집성촌으로 이루어진 이 마을은 안동에 남아있는 많은 전통마을 가운데서도 원형이 잘 보존된 마을입니다.
3: 네.
5: 이 마을에서도 가장 안쪽에 자리 잡은 곳이 바로 가일서가인데요. 제가 방문해보니 오랜 고택을 개조한 듯 보이는 한옥 북카페 형태였습니다.

0: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사실 이곳은 조선시대 지어진 건축물로 안동시 문화유산 제25호로 지정된 곳이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지금 계절에 방문하시면 새소리와 벌레 소리와 같은 자연의 속삭임을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서점입니다.
1: 근데 물론 뭐 한옥이란 공간에서 오는 편안함은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이 문화유산을 개조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 문화유산 공간에 서점이 문을 열 수 있었던 걸까요?
0: 네, 종손의 허락이 있기에 가능했는데요.
1: 아하.
0: 관련 이야기 운영자인 이가람 대표로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2: 여기가 이제 안동에서도 600년 동안 그 권씨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가을마을 안에 있는 서점입니다. 저희가 안동에 와서 서점을 자리를 오랫동안 찾다가 대부분 이제 한옥들이 버려지고 운영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저희 이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헤매다가 우연하게 이제 권종만 요 종손 어르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노력보다도 이 가을서가를 운영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종손 어르신께서 잘 이해해 주셔서 공간을 열 수 있었고 올해 7년 차로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한 10년 이상 공간이 비어 있었고 또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여기가 그 권오설이라는 그 독립운동가의 공간이기도 해서 저희 서점을 열고 여기를 고쳐서 계속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문을 열게 됐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미음자 한옥인데 앞에 쪽에 정면에 해당하는 곳은 이제 책이 보관된 장소가 있고 또 저희가 또 기거하는 작은 장소가 있고 간단한 주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청 양쪽에는 저희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장 큰 방이 있고 왼쪽이죠. 왼쪽 편에는 저희가 공연이나 전시를 할 때 아티스트들이 묵고 갈 수 있는 작은 숙소도 있습니다. 뭐 어떤 서점이 되겠다라는 지향보다는 부모가 되고 나서 가장 해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을 고민하다가 그게 이제 다른 것보다는 책이 가장 낫지 않겠나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아내랑 저랑 늦은 결혼을 하고 나중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다른 가치보다는 인문학적이고 많이 읽고 타인도 이해를 하고 또 문학을 많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열었죠. 책방을.
1: 예, 뭐 아이를 위해 서점 문을 연 것도 의미 있지만 그 문화유산을 서점으로 바꾸기까지 많은 노력과 또 그 과정이 있었기에 이 가일서가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북카페 겸 독립서점 이 가일서가 입구에 들어서면 기존에 소를 키웠던 축사였던 곳을 개조해 책방으로 바뀌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마주하는 대청에는 시골 한옥과 잘 어울리는 나무 테이블이 놓여져 있었고 기존에 방으로 쓰이던 공간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으로 또 바뀌어 있었습니다.
1: 예. 근데 이제 보통 독립서점들은 책방지기들의 취향이 묻어나기 마련이잖아요.
0: 맞아요.
1: 이 서점은 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0: 네, 운영자가 바라는 편안한 서점, 또 한옥의 문턱을 낮추고 새도 바람도 사람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점인데요.
1: 네.
0: 운영자의 안목이 느껴지는 독서 모임 프로그램 이외에도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공연 등 다양한 것들을 운영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관련 이야기 계속해서 대표를 통해 들어보시죠.
2: 정기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 진행한 이제 독서, 주로 이제 고전 문학을 읽습니다. 고전 문학을 같이 저희 오래된 회원분들하고 같이 읽고, 그리고 다른 일정에는 저희가 영어책도 또 옛날 주로 이제 문학들을 많이 읽습니다. 영어로 된 문학들을 읽어드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해제를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 두 개가 있습니다.
3: 아, 원문으로 된 걸 읽는다고요?
2: 네네, 그렇습니다.
3: 아, 그날 안 오길 참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출판사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또 안동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2: 네네. 나는 안동에 삽니다라고 하는 여기 이제 안동분들이 아닌 외지에서 안동에 들어와서 사는 7명들이 같이 모여서 글을 쓰고 책을 낸 그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은 출판사이기도 합니다. 리유닉이라는 이름의 출판사를 가지고 있고 책은 한 15권, 20권?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정도 출판을 했고 대부분의 주요 서적들은 이제 나를 쓰다라는 아이들 4명에서 5명이 모여서 출판을 하는 그 책이 10권 정도 나왔고 주변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시집이랄지 뭐 관련된 서적들을 냈을 때 그리고 개인 출판들이 있습니다.
3: 네, 가장 중요한 게 그래도 서점이니까 네. 또 어떤 책들을 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몇 권을 소장하고 있는지 이런 서점으로서의 기능 이런 네.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2: 네. 초기에 시작했을 때는 양쪽 방에 책을 가득 채웠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책을 한 곳으로 몰고 100권 내외의 좋은 책들만 선별해서 네. 대부분 이제 뭐 경제 경영서, 뭐 자기계발서들은 가능하면 지향하고 고전 문학이나 철학, 시집 그런 것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출판사까지 직접 운영하고 있군요.
0: 네, 그렇습니다. 규모는

0: 크지 않지만 알차게 또 운영자의 취향이 묻어나는 프로그램과 책들이 비치되어 있었는데요. 네. 마침 제가 찾은 날은 고전문학 독서 모임이 진행되는 날이라 운 좋게도 참관이 가능했습니다. 이날은 러시아 서적인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서류로 확인해 보시고 독립서점 이용자들까지 끝으로 만나봤습니다.
1: 여기서는 그 니힐리즘이라는 허무주의로 지표가 됐는데 혹시 그걸 그냥 우리 가정이나 우리 직장에서 조금 적용을 시켜본다면
2: 저는 그렇게 딱 이분법으로 딱 나눠지지가 않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책을 다 못 읽었어요. 근데 한 12장 정도까지 읽으면서 와 이건 너무 내 얘기다. 여기서 큰아버지로 나오면 빠빼빼드리오 미치가 너무 제 얘기인 것 같아요.
3: 빠빼는 전데?
2: 책방이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늘 언제나 가서 편안하게 차 한 잔이랑 함께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다가 올 수 있는 편안한 곳. 여기는 자유.

0: 가시고 또 자연이 가깝잖아요. 그 자연 안에서 또 자기만의 자유를 느끼고 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리고 한옥이라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 주는 멋스러움도 있답니다.
1: 선생님들이 이곳에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뭔가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전통과 현대는 그게 두 개의 개념의 믹스로만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 지금은 저희들만의 새로운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요즘에 정보라든가 모든 게 되게 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핸드폰을 사용을 해서. 그런데 직접 저희가 와서 책을 직접 읽고 직접 책을 고르고 사람들한테 새로운 좀 추억 같은 것도 줄 수 있는 것 같고 시간을 조금 더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2: 네, 독서 모임에서는 책을 읽고 느낀 개개인의 감정과 소회를 나눴는데요. 이곳에서는 이처럼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시는 것도 의미 있겠고 또 내 집 드나들 듯 자유롭게 와서 누구든 이 공간을 이용해보셔도 좋겠습니다.
3: 네.
2: 우거진 자연을 벗삼아 책장을 넘겨도 책을 내려놓고 잠시 멍하니 한옥 마당을 바라보면서 마당 위로 열린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또 비가 올 때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배경 삼아 독서 산매경에 빠지는 것도 이 곳만의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3: 네.
2: 지금까지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네, 자연이 주는 편안함 속에 책방지게 따뜻한 감성까지 묻어난 서점인 것 같은데요. 오랜 세월이 스며 있는 그 문화유산에서 색다른 체험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 책방 일주 독서가 피서다. 오늘은 안동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김봉훈 리포터였습니다.
4: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3: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오늘은 경기 인천 지역의 소식을 한겨레 전국부 경인지역 담당 이승욱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예, 지난 18일 그 인천 성남동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죠. 이 진화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일단 화재 진화 과정부터 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5: 네, 지난 18일 오전 6시 44분쯤 인천 서해구 성남동에 있는 쿠팡 32 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나 109시간 만에 22일에 진화됐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 연면적이 29만 9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대형 창고입니다. 1층은 냉동, 냉장, 신선식품 창고로 1층부터 7층은 생활용품 보관 공간으로 8층은 구내식당과 화물차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3: 네.
5: 층고가 워낙 높아서 일반 건물로 환산하면 15층 이상 규모와 맞먹습니다. 6층에서 시작된 불은 7층까지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8시간여 만에 국가소방 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서울, 경기, 충남, 충북, 강원 등 전국 8개 시도에서 인력과 장비가 지원됐고 최종적으로 845명의 소방대원과 239대의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3: 네.
5: 큰 불길을 잡은 초진은 20일 오후 8시 발생 61시간 만에 이루어졌고요. 이후에도 잔불이 남아서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22일 오후 8시 35분에야 완진이 선언됐습니다. 불이 시작된 지 109시간 40여 분 만입니다. 초신 기준으로는 역대 물류센터 화재 가운데 가장 길었습니다. 완진까지 걸린 시간은 지난 2021년 130시간 동안 화재가 이어진 이천 덕평 물류센터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3: 이렇게 며칠씩이나 걸릴 정도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뭔가요?
5: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메자닌 구조입니다. 불이 난 6층과 7층의 경우 층고 10m 가운데 약 8m 높이로 3단짜리 철제 선반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사실상 3개 층이 겹쳐진 형태인 것입니다.
3: 예.
5: 불이 철제 선반에 있는 생활 잡화물을 태우면서 상층부로 쉽게 번지기도 하고요. 또 소방대원이 진입했을 때 내부 구조를 알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층고가 높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물줄기가 정작 사전까지 닿기 쉽지 않습니다. 2024년에 대형 물류센터의 경우 스프링클러 물줄기를 더 강하게 하는 식의 강한 화재 안전 기준이 마련이 됐는데 그 전에 지어진 물류센터는 해당 기준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3: 예.
5: 이번에 화재가 난 32 물류센터도 이런 경우에 속합니다.
3: 그렇군요.
5: 이런 구조에서 강한 복사열에 방화 셔터도 녹아내리면서 방화구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건물 자체도 높다 보니 소방대원의 접근과 진입도 어려웠습니다.
3: 그러니까 뭐 진화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일단 오늘 오전부터 소방당국과 경찰이 지금 관계기관들과 함께 합동감식에 들어갔죠.
5: 뭐 네, 지금까지

0: 아직까지 그 화재 원인에 대해서 좀 밝혀진 내용이 있나요?
1: 아직 화재 원인은 우리부중입니다. 다만 소방당국은 이번 합동감식을 통해 발화 지점을 확인하고 발화물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물을 다수 수거했습니다. 발화 지점은 6층 메자닌 구조로 된 3층 철제 구조물에서 2층짜리 4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는 소방당국이 작성한 추방 화재 등 사고 상황 보고서에 있는 CCTV 영상 사진과 같습니다. 소방당국은 해당 4개에 있던 박스에서 충전용 배터리와 여러 가전제품 등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정확한 화재 원인인지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날 합동감식에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40여 명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당시에 어쨌든 화재 진압 작업으로 현장 주변 도로가 전면 또 통제되기도 했었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1: 네, 그 물류센터 바로 옆을 지나는 분수대로와 길주로 일부 구간은 여전히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화재로 손상된 외벽 외장재가 떨어질 위험이 있어서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0: 네.
1: 쿠팡은 물류센터 외벽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기도 했는데 아직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실제 제가 지난주 목요일 현장에 나가봤는데
0: 네.
1: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철제 외벽 일부가 아래로 떨어지는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0: 어허.
1: 현장이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님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0: 어휴, 아찔하네요. 그 주민들도 여전히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요. 근데 불은 꺼졌는데 왜 집에 못 들어가는 건가요?
1: 화재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인근 주민들은 대피소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화재 현장

0: 주변에 매연과 유해 물질이 여전히 떠돌고 있어서 집안 환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 네.
0: 또 공기청정기를 틀어도 한계가 크다고 합니다.
1: 아하.
0: 대피소로 상중인 곳은 신현초, 신현지초, 신현여중 등 세 곳입니다. 대피소마다 규모 차이가 있지만 총 대략 200명 안팎의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피소에 계신 한 분은 창문만 열어도 속이 뒤집히고 숨을 쉴 수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고요. 또 화재 당시 충격으로 인거를 맞으며 버티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언제 완전히 귀가가 가능할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1: 하여간 뭐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지금 뭐 정확한 피해 집계나 뭐 보상 대책 같은 것들은 좀 나왔나요?
0: 사회부는 27일 오전 쿠팡 부사장 등과 면담을 가지고 화재로 직접 간접 피해를 입은 주민 전체를 위한 보편적 보상 방안과 물류센터와 가까워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은 주민들을 위한 선별적 보상 방안을 함께 검토해달라고 쿠팡 측이 요청했습니다. 물적 피해뿐 아니라 주변 상권의 영업 피해, 공공시설 피해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보상 절차와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사회부는 앞서 긴급 대응과 복구에 들어간 자체 예산을 쿠팡 측에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도 검토 중입니다.
1: 예.
0: 쿠팡은 27일부터 신현 원창동 서구 제2청사에 피해 지원 센터를 열고 피해 접수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메스꺼움과 머리 아픔 등 후유증을 호소했습니다. 쿠팡은 무료 건강검진,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 청소비, 세차비 지원, 전문 손해사정인 무상 지원 등을 담은 종합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11월 30일까지 전담 콜센터를 운영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피해 인정 범위와 보상 대상 등 세부적인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 하여간 뭐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만 이렇게 대형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피해를 입히면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대단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인천 지역에는 지금 이런 물류센터가 얼마나 되나요?
0: 네, 인천 지역

0: 들어서고 있는 셈입니다.
1: 근데 제 기억으로 예전에는 그 외곽 지역에 주로 뭐 물류센터들이 들어섰던 것 같은데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지역처럼 요즘은 이제 주거지나 도심에 이렇게 물류센터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문제 아닙니까?
0: 네, 2020년 인천의 물류센터 현황을 보면 외곽 지역인 옛 중구에 45곳, 또 옛 서구 즉 서해구에 39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는 서해구가 93곳, 중구가 66곳으로 순위가 역전됐습니다. 실제 이번 화재가 난 쿠팡 32 물류센터도 서해구에 있는 것으로 2025년 창고업 등록을 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200m 내에 주거단지가 있는데 이번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심 속 물류센터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옛 서구에 속해 있다 이번에 분구한 검단구의 경우 이현주 검단구 의원이 최근 5분 발언을 통해 검단구는 수도권 서북부의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대규모 물류시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물류시설 확대와 화재와 산업재해 위험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근데 그 인천 쿠팡 32 물류센터 화재 이후에 이 제물포 항동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또 화재가 일어났죠?
0: 네. 네, 32 물류센터가 완진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또 불이 났습니다.
1: 예.
0: 22일 저녁 8시 35분에 32 물류센터에서 완진이 선언됐는데 다음 날인 23일 오전 6시 55분쯤 인천 제물포구 항동 7가에 있는 쿠팡 15 물류센터 6층 냉동창고에서 불이 발생한 것입니다. 32 물류센터에서 약 7km 떨어진 곳입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냉동창고 안에 있는 고소작업대, 그러니까 렌탈 장비의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행히 이번 물류센터 관계자들이 소화기로 초기에 진화했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 금방 정리되긴 했지만 대형 화재가 완전히 꺼진 뒤 하루 만에 또 다른 쿠팡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다는 점 때문에 회사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와 의문이 다시 제기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1: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무엇보다 재발 방지 대책이 좀 빨리 마련되어야겠습니다.
0: 네,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인천소방본부는 어제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인천 지역 대형 물류센터 16곳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 안전점검을 벌입니다. 정부 차원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화재 발생 이틀 뒤인 20일 물류시설 화재안전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 소방 방재 분야 민간 전문가, 물류업계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데요. 운영 관리, 건축, 소방 방재 등 3개 분과로 나눠서 물류시설의 설계 단계부터 운영 관리까지 화재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시설 특성을 반영한 건축 구조와 화재 안전 기준을 어떻게 개선할지, 관리 감독 체계를 어떻게 강화할지, 화재 대응과 피난을 고려한 소방시설 설치 운영 방안은 무엇인지가 핵심 논의 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1: 네.
0: 도심 속 물류센터에 대한 대책도 마련 중입니다. 인천시는 지구 단위 계획 내 주거지에 인근 500m 내는 대규모 물류센터가 들어서는 것을 막도록 도시계획 위반을 준비 중입니다. 해당 도시계획 위반은 하반기 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1: 네, 이건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빨리 좀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 한겨레 전국부 이승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비틀즈의 I want to hold your hand 1부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전남 광주 광양과 경남 합천, 의령과 진주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특히 경남과 전남 남동부를 중심으로는 폭염특보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남부지방은 35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요. 폭염중대경보가 중대경보 지역은 38도를 웃도는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무더위 속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는 만큼 한낮 야외 활동과 야외 작업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시원한 실내에 머무르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33도, 청주와 광주, 강릉 35도, 대구와 경주, 경산, 양산은 38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2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 도 내려져 있습니다. 높은 습도 때문에 밤에도 열기가 가득해서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강원 중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중북부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아서 오늘보다 자외선도 더 강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방침에 국민의힘은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냐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치 공세로 개혁을 저지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요청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엔 다시 군사작전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사우디와 무력 공방 중인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의 핵심 석유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에서 제기되는 협상 재개설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중동지역 긴장이 재고조된 가운데 정부가 7, 8월 원유 도입분을 전년 평균 대비 110% 이상, 9월 물량도 전년 대비 90% 이상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라디오 전국 일주 2부 시작합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인천 쿠팡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대원들은 이 폭염 속에서도 무거운 방화복을 입고 화마와 싸워야 했는데요. 이렇게 쉴 곳이 마땅치 않아 거리에 앉아있는 소방대원들을 위해서 인근 카페에서는 출입문에 소방관분들 들어와서 쉬세요, 커피 드립니다 라고 크게 써붙였다고 해요. 그리고 나흘 동안 본사와 함께 약 900잔의 음료를 대접했다는데요. 또 다른 카페에서는 인근 사업자와 쿠팡 측에서 커피값을 미리 내는 선결제를 했다고도 하고요. 뭐 이 밖에도 소위 돈줄을 내고 애국 소비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선한 이것을, 오늘 정답인 선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선한 이것이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행이나 미담을 접하면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힘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관련해서 보내주신 문자는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볼 거고요.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우리 고장의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 전국 문화 일주 시간이 또 마지막 순서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내주신 문자 몇 개 보죠. 8024급 번호 쓰시는 분. 중3 딸이 지하철에서 한 여성이 2천 원만 달라고 부탁하길래 선뜻 주었다고 합니다. 순간 혹시 거짓말이 아닐까 의심이 들었는데요. 그 여성분이 급히 지하철을 타라고 하면서도 계속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더니 5천 원을 송금해 주셨다고 해요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아,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사회에 좋은 사람들이 역시 더 많구나 하는 확신이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선한 이것이겠죠. 예. 저는 뭐 예전에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데 이 중학생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네. 2946님. 사찰 공양관에서 봉사한 지 1년이 훌쩍 지났네요. 제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선한 이것을 끼쳤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라고 또 주셨고요. 좋은 일 하시네요. 0694님. 나이가 들수록 나의 모든 행동이 젊은이들에게 좋은 이것을 미칠 수 있도록 나이값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생각하는 우리 사회 어른들이 더 많아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나이가 뭐 이렇게 그 나이 먹은 거를 자랑으로 여기고 뭐 이렇게 대담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조심하시고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676님. 40년 동안 사귄 절친의 SNS 대문 사진에 이 글자가 나옵니다. 친구는 일상

0: 하네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한 분만 더 볼까요? 5893님, 저는 평소 산책을 하면서 주위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요. 요즘은 더워서 산책을 못해서요. 텀블러라도 늘 들고 다니자라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또 자연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 누군가 분명히 지켜보고 있을 것도 같은데요. 지켜본다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도 선한 이것이 미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좋은 일들 하시는 분들 참 많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의 문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네요.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전화 연결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 전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6.3 지방선거를 두고 지금 곳곳에서 잡음이 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고 있는데 어제 이 경남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가 또 있었죠. 결과가 나왔네요.
1: 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영시장 선거투표지 6만 9,693표를 다시 확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시장이 3만 3,626표, 국민의힘 천영기 전 시장이 3만 3,588표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초 두 후보의 표차는 44표였지만 재검표 과정에서 기존 무효표 중 6표가 천 전 시장 득표로 인정되면서 격차가 38표로 줄었습니다.
0: 네.
1: 그러나 당선 결과는 바뀌지 않아 강 시장 당선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재검표에는 천 전 시장과 강 시장 측 관계자와 참관인 등이 참석했는데요. 그간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이영돈 PD도 참여했습니다. 경남도 선관위는 이번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18일까지 천 전 시장이 제기한 선거 소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재검표 비용 1,900여만 원은 소청을 제기한 천 전 시장이 부담합니다.
0: 네, 유효표는 늘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네요. 올해 그 남부지방 가뭄이 심한데 뭐 이 때문에 또 경북 포항에선 시민들 식수원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요.
1: 지난 23일과 24일 포항 남구에서 수돗물에서 짠맛이 난다는 주민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남구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유강정수장의 취수원을 형산강에서 영천댐과 임화댐으로 긴급 변경했습니다.
0: 네.
1: 이 같은 현상은 가뭄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7월 포항의 강수량은 41mm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5%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형산강 수위가 낮아졌고 바닷물이 상류로 유입돼 취수원 염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포항시는 당분간 댐 물을 식수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장마가 사실상 끝난 만큼 시민들을 대상으로 물절약 홍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 유정복 전 인천시장과 관련해서 가상자산 은닉 의혹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유 전 시장을 압수수색했다고요?
1: 네, 유정복 전 인천시장과 그의 부인은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 2만 1000개를 해외 거래소로 옮긴 뒤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인천경찰청은 이 혐의 조사차 어제 유 전 시장의 자택과 인천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유 전 시장 부부를 소환 조사했고 고발인인 박찬대 지방선거 당시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측 관계자 조사도 마쳤습니다.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재산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0: 네.
1: 유 전 시장 측은 또 당시 그 선거 공보물에 기재된 재산액이 실제보다 7,800여만 원 적은 것으로 확인됐었는데요.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재산신고 누락의 고의 여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0: 예, 그렇군요.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전남 해남에서 폭염에 밭일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사건이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고요.
1: 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5일 해남에서 숨진 태국 국적의 30대 노동자의 농장주와 동료를 상대로 당시 작업 환경과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체감 온도와 근무 시간, 작업 시간대를 토대로 휴식 시간이 충분히 제공됐는지, 또 노동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한 뒤 즉시 작업을 중단했는지, 또 119 신고 등 응급 조치가 제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폭염 작업 때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는

0: 등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당국은 조사 결과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1: 예.
0: 경찰도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농장주의 조치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파악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1: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역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였습니다.

0: 방방곡곡 빛나는 우리의 문화예술을 소개합니다. 전국 문화일주.
1: 네, 오늘 마지막 순서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는 전국문화일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우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안재우입니다.
1: 자, 오늘 찾아갈 문화예술 현장은 어디입니까?
2: 네,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로 가보고자 하는데요.
1: 네.
2: 강릉, 여름, 그리고 문화예술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네, 매해 이맘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강릉을 방문할 생각에 들뜨는 바로 그 이유에 대해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 네. 네,
2: 이번 주 주제는 달빛과 영사기가 빛내는 강릉의 여름바다 2026 정동진 독립영화제입니다.
1: 아, 달빛과 영사기라. 이 제목만 들어도 참 낭만적이네요.
2: 네.
1: 먼저 일정과 구체적인 장소부터 그럼 좀 알려주시죠.
2: 네. 우선 일정부터 말씀드리면요. 제28회를 맞이하는 올해 정동진 독립영화제는 다음 주 금요일인 8월 7일에 개막해서 8월 10일 월요일까지 이렇게 나흘 동안 개최되고요.
1: 네.
2: 총 27편의 영화들이 정동진 주민들을 비롯해서 강릉 시민들을 그리고 이 영화제만의 독특한 매력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및 알아가고 싶은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 상영 장소는요. 자, 정동진 독립영화제는 우리나라의 여러 영화제 가운데 특히 장소 특정성이 매우 강한 영화제인데요.
1: 네. 네,
2: 바로 영동지방의 가장 대표적 문화예술 명소 가운데 하나인 강릉 독립예술극장 신영 그리고 또 하나의 장소가 정동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
1: 오, 초등학교 운동장.
2: 네.
1: 그러니까 야외 상영을 한다는 거죠?
2: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 정동진 독립영화제가 상당히 장소 특정성이 강한 영화제라는 것이죠.
1: 그러네요.
2: 네, 즉 이제 야외 상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학교 운동장이나 광장과 같은 충분히 넓은 공간 그리고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스크린 이 두 가지 요소만 갖추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1: 그럼요. 네.
2: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낭만 바닷가 그리고 모래시계 바닷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 영동지방이 대표적인 여름 휴양지 가운데 하나인 정동진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초등학교라는 그런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에서 상업성보다는 예술성에 초점을 맞춘 독립영화를 그것도 영화제의 프로그래머가 엄선한 훌륭한 독립영화들을 매미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바다의 파도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지는 그런 오직 정동진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만 만끽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야외 상영인 것이죠.
1: 아, 좋네요.
2: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요. 이 야외 상영이 모두 해질녘 이후 에만 한다는 것입니다.
1: 네. 네.
2: 따라서 정동진의 그런 낭만적인 밤을 그 달빛, 별빛 그리고 영사기의 빛만이 밝히는 정말 이 영화적 낭만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영인 것이죠.
1: 그렇군요. 그 초등학교 말고 앞서 한 극장에서도 영화제 열린다고 하셨잖아요. 여기는 어떤 곳이죠?
2: 네. 이 강릉 독립예술극장 신영이라고 하는 극장인데요.
1: 네.
2: 네. 이제 야외 상영은 밤에 열린다면 낮 상영들은 모두 여기서 진행이 되고요.
1: 네. 네,
2: 특히 이제 이 극장은 우리나라 영화인들로부터 네,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은 특히 평론가들로부터 이 큰 호평과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 그대로 강릉 독립예술극장 신영이잖아요. 이 이름 그대로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를 전문적으로 상영하는 네, 이 강릉을 방문하는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참새가 있는 동네의 방앗간과도 같은, 네, 즉 반드시 방문하는 극장입니다.
1: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주에 독립서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1: 네.
2: 네, 이 영화계의 독립서점과 같은 곳이 바로 강릉 독립예술극장 신영이라는 이 다소 길고 독특한 이름을 가진 극장인데요.
1: 네. 네,
2: 독립영화와 예술영화, 즉 블록버스터 영화와 같은 그런 상업영화가 아닌 영화들의 상영을 전문적으로 기획하는 극장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해가 지기 전 상영대의 상영이 진행이 됩니다.
1: 네.
2: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사실, 이 정동진 독립영화제와 강릉 독립예술극장 신영은요, 단순히 영화제와 극장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관계가 되겠고요. 이 관계가 강릉의 문화예술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1: 그렇군요. 이 정동진 독립영화제와 이 극장이 글쎄 뭐 강릉 문화예술계에 어떤 의미로 자리하고 있는지 좀 더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이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동진 독립영화제가 기획 차원에서 갖고 있는 특이성과 역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정동진 독립영화제의 주최 기관은 강릉 시네마테크라는 기관이고요.
1: 네.
2: 자, 이제 이름에 중요한 영어 용어가 하나 있죠. 시네마테크. 네, 시네마는 당연히 영화를 뜻하고요.
1: 네.
2: 테크는 어원이 비블리오테크, 즉 불어로 도서관입니다.
1: 네. 네,
2: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나이트클럽을 디스코텍이라고 불렀잖아요.
1: 네.
2: 네, 이 디스코텍의 테크 또 그 어원이 비블리오테크의 테크인데요. 네, 즉 디스코 음악 음반들을 도서관의 도서처럼 보관하고 영업시간에 디스코 자키 즉 DJ가 그 음반들을 골라서 재생하는 곳. 을 뜻하는 말인 것이죠.
1: 네.
2: 네, 이 시네마 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극장을 뜻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 영화의 필름과 파일을 소장하고 관리하는 즉 보존하고 복원하는 곳 그리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실천하는 조직까지 의미하고요. 또 그 풍성하고 잘 관리된 작품들을 다양한 상영회를 기획해서 상영실에서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곳이자 조직인 것이죠.
1: 네.
2: 네, 강릉 시네마 테크는 바로 그런 의도로 1996년에 조직된 강릉의 지역단체이고요. 설립 3년 뒤인 1999년에 우리의 지금까지의 결실을 가장 강릉적인 방식으로 우리나라 영화인들에게 보여주자는 정신으로 탄생시킨 게 바로 제1회 정동진 독립영화제였던 것이죠.
1: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영화제는 제28회 영화제이고요. 또한 강릉 시네마테크의 설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영화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강릉 시네마테크가 2012년에 개관한 극장이 바로 강릉 독립예술극장 신영인 것이죠.
1: 그렇군요. 설명을 쭉 듣고 나니 뭐 좀 이해가 됩니다.
2: 네.
1: 어쨌든 이 강릉 시네마 테크가 문을 연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 올해 영화제는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올해에는 그럼 어떤 영화들이 상영되나요?
2: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 27편의 독립영화들이 올해 정동진의 선택을 받았는데요. 이 중 장편 영화는 딱 두 편이고요.
1: 네. 네,
2: 나머지 25편은 짧게는 7분, 아무리 길어도 35분 길이의 단편 영화들입니다.
1: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이 단편 영화들을 4개에서 5개 정도씩 묶어서 섹션 1부터 섹션 6까지 이렇게 6개의 섹션으로 나눠서 상영을 하고요. 네, 각 섹션의 총 상영 시간은 한 편의 장편 영화와 비슷한 것이죠.
1: 네.
2: 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섹션 1부터 6은 정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의 야간 야외 상영과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에서의 주간 실내 상영 모두를 통해서 관람하실 수 있고요. 반면 두 편의 장편 영화 즉 유소영 감독의 공순이 그리고 정승호 감독의 철들 무렵 이 두 편은 주간 실내 상영 없이 정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의 야간 야외 상영만 있는데요. 네, 둘 다 상영 시간이 시작 시간이 말이죠.
1: 네.
2: 밤 10시 40분입니다.
1: 너무 했는데요.
2: 네. 따라서 네. 끝나는 시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네. 둘 다 자정이 넘는
1: 그렇겠네요.
2: 시간까지 상영하는데요.
1: 네. 네.
2: 자, 제가 이와 관련해서 딱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지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보게 정동진의 새벽바다를 본 적이 없는 사람과 한반도의 아름다운 도나지 말라라고 말이죠.
1: 네. 네.
2: 이 그만큼 정동진의 새벽은 정말 아름다운 극치인데요. 네, 그걸 훌륭한 영화 여운과 함께 즐긴다라. 네,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네요.
1: 아,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2: 네, 네.
1: 어쨌든 올해가 좀 특별하니까 영화제 부대 행사들도 좀 특별할 것 같은데 네. 어떤지 모르겠어요?
2: 네.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정동진 독립영화제 아무래도 큰 영화제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 또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영화제이다 보니까 대형 영화제보다는 부대 행사 구성이 다소 소박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랄까요. 이 때로는 최고급 뷔페 레스토랑에 가는 것보다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국밥집에서의 경험이 더 소중한 것처럼 예, 평론가인 제가 봤을 때 아, 이렇게 소박하지만 영화제의 정신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정성스럽고 생각이 깊은 부대 행사들을 기획하셨구나라는 인상을 바로 이 정동진 독립영화제로부터 봤는데요.
1: 네.
2: 네, 부대 행사는 총 4개고요. 그 가운데 2개만 소개해드리자면 하나는 자 이름이 좀 재밌습니다. 땡그랑 동전상. 이라는 행사입니다. 네, 이 정동진 독립영화제는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비경쟁 영화제, 즉 경쟁 부문이 없는 영화제인데요.
1: 네.
2: 대신 관객들이 동전과 지폐 등 현금으로 좋아하는 영화에 투표해서 일종의 관객상을 시상하기는 합니다.
1: 그래요.
2: 네. 그래서 이제 최고 금액 작품이 아니라 최다 득표 작품, 즉 관객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좋아하는 영화에게 지불하면 그렇게 해서 모인 총 금액이 아니고 총 지불 횟수가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작품의 감독에게 자기 작품한테 모인 금액을 일종의 상금으로 수여하는 그런 아주 이색적인 행사입니다.
1: 총 금액이 아닌 총 지불 네. 횟수.
2: 네, 그래서 아, 이걸 조금 이게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조금 이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1: 네.
2: 만약 감독 A와 B가 있는데 A는 한 관객으로부터 300원을 받았고요.
1: 네.
2: B는 두 관객으로부터 100원씩. 그래서 총 200원을 받았다면 이제 총액은 A가 300이 200보다 100원 더 많은 거니까 100원 더 받은 거잖아요.
1: 그렇죠.
2: 하지만 총 득표수는 100원짜리 두 개 받은 B가 한 표 더 받은 거죠.
1: 그러네요.
2: 300원짜리 그 300원을 낸 한 사람보다 말이죠.
1: 네.
2: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은 돈이 아니라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감독이 각 표의 후원 금액 총액을 상금으로 수여하는 그런 관객 참여형 행사가 바로 땡그랑 동전상입니다.
1: 재밌네요.
2: 네, 그리고 참고로 말이죠. 그 대신 모든 영화의 관람료는 완전히 무료입니다.
1: 아, 그래요?
2: 네. 따라서 이 땡그랑 동전상은 뭐랄까요? 일종의 자율 관람료 지불 제도의 기능 또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1: 네, 아주 흥미롭습니다.
2: 네.
1: 그리고 다른 행사는요?
2: 네, 이 별밤 우체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하나의 관객 체험형 행사인데요. 영화와 영화제에 대한 소감을 영화제에서 특별 제작한 엽서에 적어서 역시 영화제에서 특별 제작한 우표를 그 엽서에 붙인 뒤에 영화제에서 준비한 특별 우체통에 넣으면 영화제에서 그 엽서를 관객의 거주지로 발송해주는 그런 또 이색적인 행사입니다.
1: 네.
2: 네, 그래서 이제 엽서를 붙이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즉 영화제가 끝나고 짧게는 며칠 길게는 관객이 이렇게 신청한다면 무려 1년 뒤에 그 엽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집에서 우편물들을 확인하다가 갑자기 그 엽서 그리고 자기 손으로 직접 쓴 영화 감상과 이제 극적인 재회를 또 할 수 있겠죠.
1: 네.
2: 네,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프로그램에서 강조드리는 능동적 예술 감상의 너무나 좋은 예이자 또 낭만 한 숟가락까지 더해진 그런 멋진 부대행사입니다.
1: 아, 정말 그 낭만이란 말로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2: 네, 네.
1: 네. 자, 끝으로 정동진 독립영화제 뭐 정리하는 뜻에서 총평 부탁드립니다.
2: 네, 이 정동진의 여름 밤바다를 환상적으로 활용하는 지역 특정적 영화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이 시대 최고의 영화 장인 가운데 하나인 레오스 카락스라는 감독이 있는데요. 이 레오스 카락스가 2015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화는 밤이요, 밤은 영화다. 라고 말이죠.
1: 네.
2: 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영화인들이 동감하는데요. 이 정동진 독립영화제는 영화와 밤의 관계에 대한 이 거장의 철학에 대한 아주 완벽한 헌사와도 같은 영화제죠. 그래서 감상의 시간과 전체적 분위기 또한 어떻게 영화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가를 특히 요즘 과 같은 이 OTT 시대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영상을 마구 볼 수 있는 시대에 네, 그 어떤 시간, 분위기, 장소 이런 것들의 또 중요성을 환기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특별한 영화제인 것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전국문화일주 오늘은 한여름 강릉의 달빛과 또 파도가 어우러지는 정동진 독립영화제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8월 7일에 막을 올리니까요. 이때 강릉으로 이제 휴가 계획 있으신 분들은 만끽하셔도 좋겠습니다. 안재우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자, 이제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리고 마무리해야겠네요. 선한 정답은 영향력이었습니다. 뭐 쉽게들 정답 맞춰주셨어요. 8539님, 선행을 하는 사람을 보면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병원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인데요. 이 더위에 저를 낳느라 고생하셨을 엄마에게 커피 쿠폰 드리고 싶어요 하셨는데 드려야죠. 아, 이런 건 드려야죠.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8848님, 일상에서 분리배출 철저히 하고 거리에 쓰레기 안 버리고 줍는 것도 주위에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하셨는데 아유 저 건전한 생각,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3702님, 작년부터 1년에 24만 원 회비 내고 도심에서 텃밭 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추, 오이, 가지, 감자, 상추 등을 심어서 위아래 집, 이웃, 사돈 집, 친구들, 시댁과 형제들에게 조금씩 나눠 먹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 이런 것도 정말 작은 나눔에서 기쁨이 크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일들 많이 하고 계시네요. 자,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2시 20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인사드리죠.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와 함께합니다. 섬 주민들은 나라의 죄인인 정약전을 멀리하려 합니다. 홀어머니와 살고 있는 젊은 어부 창대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던 창대가 마음을 연 것은 정약전이 그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 덕분입니다. 상놈이 공부를 왜 하냐고 정약전이 묻습니다. 그러자 창대가 답하죠. 사람 노릇하려고요. 홀로 글 공부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대에게 정약전은 글과 공부를 제대로 가르쳐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대신 정약전은 내가 아는 지식과 너의 물고기 지식을 바꾸자고 제안하죠. 그렇게 창대는 정약전에게 바다와 그 안에 온갖 생물을, 정약전은 창대에게 사서삼경을 비롯한 학문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스승입니다. 이준익 감독은 역사와 나란하거나 혹은 그의 가려졌던 사연을 그리는 데 능통한 연출가입니다. 황산벌, 왕의 남자, 평양성, 사도 같은 사극뿐 아니라 동주, 박열 등을 통해 멀고도 가깝게 시대를 넘나드는 이야기와 그 안의 인물들을 부지런히 조명해왔습니다. 그는 역사를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선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또 다른 연출작인 라디오스타의 유명한 대사가 떠오릅니다. 홀로 빛나는 별은 없다. 감독은 언제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읽을 수 있는 것들을 가장 먼저 주목하려 합니다. 자산어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주가 윤동주 옆에 섰던 청년 송몽규의 기계와 고민을 이해하게 만든 것처럼, 박열이 꼭 그만큼이나 용감했고 강인했던 여성 후미코를 조명했던 것처럼, 이 영화는 정약전의 곁에서 서로 가르침과 우정을 주고받았던 창대라는 청년을 새롭게 주목합니다. 세상에 치이고 버림받은 학자와 출세를 꿈꾸지만 방법을 알지 못하는 어부가 그렇게 서로의 곁에 나란히 섭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2: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 눈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가수 박상철 씨와 말씀 나눕니다. 박상철 씨는 시인으로 등단해서 첫 시집 허수아비를 출간했는데요. 지난해에는 대한가수협회장으로 당선되면서 가수로 문인으로 가수들의 대변인으로 인생 황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인 박출 가수 박상철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가수 박상철 씨, 네, 또 시인 박출 씨, 네, 같은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상철입니다.
0: 네, 어제는 이제 신춘문예 당선하시면서 첫 시집 내셨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1: 네.
0: 허수아비, 곱씹을수록 시가 진짜 느낌이 좀 다르네요. 여러 가지 그 깊은 뜻이 있네요, 그 안에.
1: 네, 근데 이 허수아비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0: 네.
1: 참 전혀 새로움에서 도전하는 그런 느낌, 예. 새로움, 처음 시작 그런 건데 참 다행히 여러분들 많이 사랑 주신 덕분에 예. 열심히 네. 잘 하고 있습니다.
0: 초판이 완판됐다고 합니다. 지금 열심히 2세 이제 곧 3세 가는 네. 건가요?
1: 예. 그래서 2세에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0: 네.
1: 또 이제 인터넷으로 정말 생각보다 많이 사주시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0: 근데 원래부터 우리 박상철 씨 어릴 때부터 꿈이 가수셨어요?
1: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가수였습니다. 말하면 제가 이제 강원도 삼척하고도 근덕 동막하고도 양리라는 완전 시골 동네요.
0: 예.
1: 뭐 차를 버스를 타고도 뭐 한 2시간 정도 와야 되는 그 당시에.
0: 그렇죠. 진짜 척척 산골이죠. 예. 예.
1: 그러니까 제가 6-7살 땐 버스조차 없었구나. 그러니까 그냥 걸어서 동막까지 걸어가는 정도의 그런 곳에 살았는데 대학생 형들이 그때는 보면 이게 왜 그 빈농들 이런 데 가서 왜
0: 뭐 그렇죠. 뭐 야학해 주고 뭐 농촌 그렇죠. 봉사활동
1: 그렇죠.
0: 오는
1: 둥글게
0: 거죠.
1: 둥글게 짱하면 영화도 틀어주고. 근데 그런 이제 대회를 하는 거 해요. 동네 어른들하고 같이.
0: 네.
1: 가면 꼭 인기상 줍니다. 저를.
0: 끼가 있었네요.
1: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유 가서 해야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학교 다닐 때도 이제 계속 이제 아우 노래 잘한다 하니까 잘한다는 소리가요. 정말 이 꿈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0: 네. 네.
1: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제가 트럼펫을 했습니다.
0: 맞아요. 제가 트럼펫 예전에 예, 연주하시던 옷 기억나요.
1: 네네네. 예. 그래도 이제 콘서트 때 제가 했었는데, 그러니까 트럼펫을 연주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곡을 쓰게 됐죠, 제가. 그리고 이제 그때 그 트럼펫 하다 보니까 이제 행진곡들 계속 그 하다 보면 악보가 막 찢어지고 이래요.
0: 네.
1: 막 급하게 넘기고 만약에 찢어지고 하면 그 테이프로 옛날 스카치 테이프를 발라요. 그러면 그게 또 오래되면 누더기가 돼가지고 누렇게 나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0: 예.
1: 그걸 이제 2학년 때 새롭게 제가 이제 악보를 새로 만들어봤죠.
0: 아.
1: 그 악보를 한 권을 그리고 나니까 악보가 보이더라고요.
0: 19살 때 이제 가수 되려고 무작정 상경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1: 아 대학 시험 보고 난 뒤에.
0: 아, 그래요?
1: 그러는데 이제 꿈이 가수였으니까
0: 예.
1: 서울 올라와서 뭐 그렇게 예, 그런 시절이 있었죠.
0: 그래서 뭐 어디 찾아갔습니까? 직접 어디를?
1: 작곡실 찾아갔죠. 작곡실 찾아가서 이제 가수를 좀 시켜달라고 했더니
0: 네.
1: 뭐 그러면서 뭐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메들리 테이프 하나 내고 노숙자 생활도 하고 뭐 일반 그 자부 일도 좀 하고 막 그런 예, 학교도 좀 다니면서 막 뭐 그런 일이 있었죠.
0: 아, 예. 그 작곡가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1: 충무로.
0: 충무로에.
1: 예, 예. 지금도 그 건물이 있더라고요.
0: 제대로 찾아가신 거 맞나요?
1: 저한테는 그분하고는 안 맞.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거냐면 지금 유명한 가수 이름을 얘기 못합니다.
0: 네.
1: 근데 그런 가수들 키우기 위해서 신이 무너.

0: 문화생들이 오잖아요. 거기 문화생이 한 명이 나 저죠.
1: 아, 그럼 이제 가서 그러면, 심부름하고 뭐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배우고 곡도 받고.
0: 저는 이제 일단 자부도 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갖다 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걸로 또 이제 앞에 가수를 키우는 거죠.
1: 아, 수업료를 말하자면 내는 거군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다고 하던데요.
0: 한 천만 원 정도였는데.
1: 그때 천만 원이면
0: 어마무시하죠. 지금 돈 하면 거의 뭐 그게 80년대니까 어마무시하겠죠.
1: 그게? 그 삼척의 산골에서 그 20살짜리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0: 일당 잡부를 했습니다.
1: 아.
0: 근데 일당 잡부가 처음에는 3만 5천 원부터 시작했어요.
1: 예.
0: 근데 그것도 엄청났어요. 그때 막 봉급이 한 공무원 봉급이 24만 원 뭐 30만 원 이럴 때잖아요.
1: 진짜 그때. 힘든 일을 한 거, 험한 일을 한 거네요.
0: 예. 예. 그렇게 번 돈을 거의 한 천만 원 정도를.
1: 이야, 정말 피땀 흘려서 벌은 돈이네요. 말하자면.
0: 가만 생각해 보면 세월 지나서 긍정적으로 보려고 보다 보니까
1: 예.
0: 뭐 그래도 그 당시에 노래도 배우고 또 뭐 뭐 그런 세월이 음반도 뭐 메들리 테이프도 냈고 어쨌든 그런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저가
1: 예.
0: 오늘이 있는 거니까 뭐 그 소음료로 생각하죠.
1: 뭐 지금은 잘 됐으니까
0: 네네.
1: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야 그러면 그 천만 원 날리고 나서 노숙 생활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0: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내 돈은 다 어디 가고 제가 아니 이거 뭐 좀 뭐 밀어 주셔야 돼. 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가수를 밀고 있었죠 그때 이제 얘기를 못 합니다.
1: 아직 네 차례는 아니야.
0: 얘기하면 다 아는
1: 아,
0: 가수니까.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1: 예.
0: 하고 있었으니까 뭐 나는 그대로 돈 날아가고 그냥 하니까 이제 아이 왜 안 해줘요 한마디 하니까 야 인마 네가 내가 너 지금까지 가르치고 막 한 걸 다 뭐야라고 하니까 어린 나이에 어른한테 어떻게 대듭니까? 그걸 한마디 하니까 아 그래도 저도 좀 키워주세요 하니까 아이 그 망신 놈 뭐쩌죠 하면 그 다음에 뭐 나가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 아 그렇게 쫓겨나는 거군요.
0: 그럼 실의에 아. 빠지니까 이제 젊은 나이니까 아 뭐 그냥 뭐 노조생 예.
1: 그분은 지금 이제 박상철 씨 이렇게 스타 가수 된 거를 보고 혹시 다시 만나실 일은 있으셨어요?
0: 그 선생님을 제가
1: 네.
0: 그 TV는 사랑을 싣고해서
1: 네.
0: 제가 찾았어요. 직접 만나지 못했는데 찾았는데
1: 네.
0: 그쪽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당시에
1: 네.
0: 돌아가셨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1: 아, 왜 찾으셨어요? 지금 아니, 좀 약간 맺힌 것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0: 나중엔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면 안 감사한 게 없어요. 매 순간이 감사함이더라고요. 가만 생각하니까 방송국 와서 제가 이제 KBS도 왔을 때 김수미
1: 네.
0: 아나운서님 뵙고
1: 네.
0: 그때 라디오 쫓아내면서 노래 좀 틀어주세요 왔을 때 그분들이 안 틀어줬으면 어떻게 히트가 됐을 거며 또 그 당시에 그분한테서 노래를 배운 그 시간들 그 돈 천만 원 이상이 아니라 이거는 내 인생 전체가 그때 배운 그 음악들이 내가 지금 지나서 보니까 그 이상의 값어치가 된다.
1: 아.
0: 감사하지 않을 게 없죠.
1: 박상철 씨가 이제 오늘날 네. 이 자리까지 오게 된
0: 그렇습니다.
1: 원동력이 된 것 같네요. 그
0: 그렇죠.
1: 아프고 힘들었던 시절마저. 저는 이제 박상철 씨 처음에 신인 가수 때 뵀을 때는
0: 네네.
1: 정말 예의 바르고
0: 네네.
1: 너무 품성이 반듯하고 이런
0: 네네.
1: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도전하고 열정을 가지신 그런 분이네요.
0: 그러니까 네. 가수로 또 방송국에 올 때도 저는 그랬거든요. 음반을 딱 만들어서 이제 80년대 제가 이제 그 메들리에서 망했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생각해 제가 제일 후회됐던 게 제대로 된 도전도 안 해보고 방송국 근처도 안 해보고 남이 해주길 바라고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했어요. 방송국에 맨날 가면은 뭐 매니저가 작곡가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방송 쫓아가서
1: 네.
0: 뭘 해가지고 내가 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할 때도 음반도 만들어서 아씨, 되든 안 되든 일단은 방송국 내가 가보자. 그래서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1: 네.
0: 혼자 음반 만들어서
1: 매니저도 없이 그냥 직접 뛴 거죠.
0: 일단 네. 와보자.
1: 네.
0: 그때 조규철 형님 만나고
1: 맞아요. 저 희망가요의 악단장님이셨어요.
0: 그렇죠. 그래서 그 형님한테
1: 네.
0: 저 좀 KBS 들어갈 수 있게 해줘라.
1: 예.
0: 그래서 이제 자꾸 만나다 보니까 형 따라서 라디오국 와서 CD 돌리고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라디오에 노래 나오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예, 네. 그렇게 정말
0: 그런 마음이죠.
1: 직접 부딪힌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네네. 무조건이 히트할 때 제가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0: 감사합니다.
1: 원래 그 이제 전국 노래자랑에서 사실은 삼척편

0: 해서
1: 네네.
0: 그때 1등 하셔가지고
1: 네,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0: 그렇죠. 그때 최우수상 받으셔. 그때는 트로트 아니었어요.
1: 그때도 이제 트로트를 좋아했는데
0: 네.
1: 이제 전국 노래자랑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번 망해봤으니까 꿈은 계속 가수잖아요.
0: 네.
1: 미용을 해서 돈을 벌어서 빨리 벌어서 가수가 된다. 그러면 이제 작곡가 사무실 계속 작곡가 사무실은 다니면서 제가 노래를 하고 있었던 단계였잖아요.
0: 네.
1: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유명 작곡가를 만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전국 노래자랑에 뭐 이호서 선생님부터가 유명 작곡가 분들이 그날 심사위원 나오는
0: 맞아요.
1: 걸
0: 심사를 하죠.
1: 그렇죠. 본 거죠. 저기 가서 저기 매달리자. 그래서 삼척에 전국 노래자랑에 왔을 때. 출연을 하게 되고 가서 제가 그 얘기했죠. 저는 꿈이 가수입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이제 그때 홍순창 감독님이셨는데 지금 네. 다 은퇴하셨지만 저는 꿈이 가수인데 저는 여기 나온 이유가 가수가 되려고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네 삼척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0: 예, 그 네. 유현 씨 노래 불렀어요. 화려한 날은 가고 나의 화려한 날은
1: 세 곡을 냅니다.
0: 아 예. 예.
1: 뭐든 그렇지만
0: 그렇죠.
1: 한 곡을 냈으면 그 노래 안 했죠. 그런데
0: 맞아요.
1: 트로트 두 곡을 내고 화려한 날은 가고를 냈는데 그 담당 그 지금도 계시잖아요. 그 정한옥 작가님.
0: 그게 왜냐하면 노래들이 이제 비슷한 노래들만 계속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트로트가 뭐 몇 곡 나왔으면 발라드도 나와야 되고 댄스도 나와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랬을 것 같아요.
1: 그 사실은 화려한 날은 가고는 제가 그렇게 잘 부르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노래를 하래요.
0: 예.
1: 아니면 떨어지는데 시킨 대로 한 거죠. 네네.
0: 아 그래도 노래를 잘하니까 최우수상을 받아서 그때 이제 작곡가 박현진 선생님하고 인연을 맺게 되셨나 봐요.
1: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FD였습니다. 그 베이로 선배님이 그분이 그때 신인이셨. 그때도 이제 베이로 선배님 신인이셨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노래를 이제 음반이 처음 나와 봐봐 사랑한다 말해 봐. 봐, 뭐 이러고 다니실 때인데 전화번호를 받았죠.
0: 네.
1: 제가 꿈이 가수인데 음반을 내고 싶은데 지금 저는 능력이 안 돼서 작곡가 선생님 좀 연결 좀 시켜주세요라고 하니까 그 당시 신토불이 받으러 다닌다고 난리 났던 거예요. 배우 선배님이. 그래서 박현진 선생님을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 이제 전국 노래자랑 작곡가 중에서 만약에 이호 선생님 만났으면 이호 선생님한테 갔으면 네. 그래야 되는데 박현진 선생님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0: 박현진 선생님 뭐 트로트 쪽에서는 대단한 분이죠. 예. 박구현 씨 아버님.
1: 네, 그렇죠. 그 당시에. 그래서 예. 이제 선생님 만나고 그리고 이제 한 7, 8년은 이제 노래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음반을 내게 됐죠.
0: 그러니까 작곡가를 만난다고 바로 또 음반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1집이 부메랑이었는데
1: 네.
0: 그때부터 제가 뵀어요.
1: 그때부터 왔죠.
0: 열심히 했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만큼 안 되더라고요.
1: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부메랑이라는 곡을 받을 때 당시에 곡을 한 13곡인가 제가 음반을 그 당시에는 음반을 그렇게 해야 7곡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게 실수하면 안 되는데 7곡인지 13곡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곡을 받아서 이제 음반을 내는데
0: 그때는 이제 싱글이 아니라 지금처럼 앞뒤로 노래를 채워야 음반을 낼 수가 있잖아요.
1: 그런 시대였으니까.
0: 예.
1: 그래서 제가 이제 음반을 만들어서 나오는데 그 오래 걸렸던 이유는 한번 망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빨리빨리 내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빨리 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내가 준비가 확실할 때. 그래서 기간이 좀 오래 걸렸고 그래서 부메랑 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0: 네.
1: 좌우가
0: 그때부터 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 오, 좌우가 때. 예. 예.
0: 그 질문 많이 받으셨잖아요. 김자옥 씨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
1: 원래 이 노래가 좌우가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좌욱이었어요.
0: 아.
1: 이거 저 주세요 했죠.
0: 좌욱이.
1: 네, 저 네. 주세요 했는데 이태우 선배를 주더라고요.
0: 아, 이태우 씨.
1: 저는 부메랑 주고.
0: 먼저 불렀나 이태우 씨가?
1: 잠깐 했죠.
0: 아.
1: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이거 멜로디 좀 바꾸고 멜로디 가사 좀 확실하게 좀 바꿔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니까 이미 망한 노래니까 아. 네 맘대로 해 해가지고 가사 다 바꾸 좀 앞에 좀 팍 바꿔가지고 예. 시작하게 됐죠.
0: 이태우 씨가 미쓰고 부르셨던 뭐 그렇습니다. 분이죠. 예.

0: 저 이태호 씨는 또 창법이 다르니까 전혀 다른 좌우가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박상철 씨는 힘있게 쫙 뽑아내는 창법이고.
1: 그때는 이제 이렇게 했죠. 내 곁을 떠나간 그 사람은
0: 바이브레이션이 독특하셨어요.
1: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루를 살았던 그 사람 뭐 이렇게 불렀어요.
0: 예, 이태호 씨 지금 성대모사를 잘하시네요. 아 그게 이제 박상철 씨 앞에 와서 이렇게 터졌는데
1: 네.
0: 근데 사실 그때도 그 박상철 씨를 아마 처음에 가수 무조건이 나왔을 때 많이 본 사람인데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얼굴을 이제 연기로 좀 알리셨단 말이죠.
1: 아,
0: 그쵸?
1: 그때는 제가 그 이제 좌우가 때인데 좌우가를 이제 홍보를 하려고 이제 KBS도 들어오고 이제 라디오만 열심히 다녔죠.
0: 네.
1: 이제 TV 방송을 좀 나가고 싶어서 찾아갔더니 출연이 안 돼요. 아무리 쫓아다녀도. 근데 라디오는 열심히 다니니까 틀어주더라고요.
0: 예.
1: 그때는 이제 막 다니다 보니까 이제 막 방송에서 이제 PD님들이 아유, 저 어린애가 혼자 쫓아다니는데 불쌍해서 한번 틀어주고 또 이래서.
0: 다들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는데 네. 좀 잘 됐으면 좋겠다고.
1: 네네.
0: 예.
1: 근데 이제 TV 쪽에서 출연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재연 프로그램이 생겼잖아요.
0: 네.
1: 이것이 인생이다. 또 팀원의 사랑을 싣고 노래는 히트가 되고 있는데 가수 얼굴을 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KBS 지금 5층 있잖아요.
0: 네.
1: 지금 라디오 있는데 그 5층에 그 재연 연기 이것이 인생이다 하고 그 사무실이 있어요.
0: 네.
1: 그 사무실을 제가 올라갔죠.
0: 직접 또 찾아가는 거예요?
1: 올라가서.
0: 진짜, 예.
1: 그리고 그때 황재현 국장님 은퇴했지만 거기 찾아가지고 이제 딱 가서 저 연기 한번 시켜주십시오 하니까 아이고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거기서 계속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연기가 되냐고 이제 옆에 이제 매주 PD님한테 연기 하고 싶다는데 한번 시켜보라고 해서 단역부터 하게 됐습니다.
0: 사실 재연 배우로 네. 이름을 알리셨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장윤정 씨 같은 경우에도 신인 때 네, 그런 생활을 했었고.
1: 장윤정은 이제 제가 KBS에서 하고 제가 이제 그다음에 그 M본부 그 예. 서프라이즈라는
0: 프로그램이 있었죠.
1: 그 프로를 저는 초창기부터 쭉 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윤정이도 좀 이렇게 예. 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됐 그제.
0: 연기 안 해보셨잖아요 그 전에 처음 해보시는 거죠.
1: 아 이건 연기 학원은 열심히 다녀봤습니다.
0: 아 준비가 돼 있었군요.
1: 연기 학원 예원이라고 옛날에
0: 예.
1: 그 강남에 있는 예원을 열심히 다녔는데
0: 아예 우연이 되는 건 없네요. 예.
1: 사투리를 하도 해가지고
0: 그렇죠. 삼척이 좀 말이 세요. 약간 그 강원도인데도 경상도 억양도 좀 있고.
1: 네.
0: 예.
1: 지금도 연기 나가면 연기 못 한다고 난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사투리 안 쓰면 똑같이 하거든요. 문제는 사투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희한하게.
0: 예.
1: 네.
0: 아무튼 그런저런 열심히 진짜 뛰어서 이 무조건이라는 노래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무조건으로 국민 가수가 됐어요. 이 노래는 진짜 어떻게 부르게 되셨어요?
1: 이거는 좌우가가 그 당시에는 지금 이제 무조건이 예. 센데 그때 좌우가는 엄청났던 것 같아요. 지금 무조건보다 한참 셌죠.
0: 좌우가는 이제 이름을 다 바꾸면 되면 돼요. 수민아 상처라 뭐. 예.
1: 그 당시 좌우가는 전 프로에서 다 1등 했으니까 그 당시
0: 그렇죠?
1: 엄청났죠. 그때.
0: 예.
1: 그래가지고 그거 막 히트돼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저 무조건이라는 노래를 박현진 선생님께서 특급 사랑이라고 해서
0: 원래 제목이 특급 사랑이에요. 원래 제목이
1: 원래는
0: 처음에.
1: 불러줘였습니다.
0: 불러줘.
1: 그런데 나중에 알았죠. 그러니까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 예. 가지고 야 상철아 너를 위해서 만든 곡이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들어보니 노래 좋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래서 노래를 이제 저는 이제 노래는 좋은데 특급 사랑이란 제목이 아니 뭐 그 새마을호도 막 생기고 이런 때인데 특급은 특급 열차 벌써 지나갔는데 그래서 그 조건 없이 무조건 가자 해가지고 무조건으로 제가 바꾸자 하니까
0: 제가 제목을 직접 제안하신 거예요?
1: 그렇죠.
0: 무조건은.
1: 바꿨죠. 제가 다 바꾸고.
0: 아, 그거 특급 사랑이었어요. 이렇게 대박은 안 났을 것 같아요. 예.
1: 그러니까 이제 편곡 8번 했습니다. 제가. 신경 많이 썼어요.
0: 그게 맨 처음에 그 노래도 좋지만 짜짜라 짜라 짜라 짠짠짠 이게 전주부터 사람들이

0: 같이 따라 부르는 그 맛이 있거든요.
1: 그게 어떻게 됐냐면 예. 제가 이제 그 악기를 할 때 트럼펫 할 때 그 운명 교향곡이잖아.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바 이렇게 소리가 커져요. 네. 처음에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바밤 커진 그래서 야, 이 운명 교향곡 느낌에서 무조건이니까 야, 쫙 밀고 가자. 이래가지고 빠빠빠빠밤 빠빠빠밤 똑같이 가면 안 되니까 네. 빠빠빠빠밤 빠바밤 이렇게.
0: 야, 그게 운명 교향곡에서 힌트를 얻은 거군요.
1: 그래서 편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별생각. 그 다음에 이제 짜짜라짜라짜라짠짠짠. 근데 그때는 이거는 왜 했냐면 월드컵 할 때 대한민국. 근데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짜짜라짜라짜라 예. 이렇게 바꾼 거죠.
0: 아주 순발력이 뛰어나십니다.
1: 이거는 혼자서 예. 한 건 아니고요. 같이 이렇게 계속 하면서.
0: 진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정상의 자리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박상철 씨 하면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좀 시원시원한 그 창법. 그 전까지 트로트 하면은 좀 이렇게 구성지고 약간 막깔지고 이런데 뭐랄까 이게 어떻게 보면 락 같은 좀 시원시원하게 지르는 거기서 많은 분들이 좀 시큰함을 느끼셨던 게 아닌가.
1: 예. 사실은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룹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락적인 음악을 좀 많이 했었는데 목소리 자체가 정통 트롯이 안 맞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꿈이 트로트 가수인데 우리 어머니가 노래를 아주 구성지게 부르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때는 선배님들이 전부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현철 선배님은 현철 선배님 생각이 색깔이 있었고 태진아 선배님은 태진아 선배님 색깔이 있고 어떤 송대환 선배님이나 또 뭐 서른선 선배님 다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데 저는 그냥 지금 말하면 오디션처럼 목소리가 그렇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또 그런 가수가 인정을 못 받던 시대니까 나만의 색깔을 가지려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좀 그래 나는 그냥 지르자 샤우트로 해보자. 그래서 그대로 쭉 하다 보니까 목은 무리가 많이 가는데 조금 또 그 나름대로 뭐 시끄럽지만 또 행사장에서는 또 시끄러운 게 또 매력.

0: 왜, 아, 그거 왜 그런 그 극한의 이런 고통을
1: 이제 그렇게 있으면서 제 스스로에게 아, 죽을 것 같더라고. 힘들고. 근데 그걸 딱 지내고 나니까 나오니까 언제 내가 죽었지? 나 이렇게 살이 끊어질 것 같았는데 괜찮은 거예요. 어,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본 거죠. 동전은 양면이고 밤이 있으면 아침이 있고 늘 변하는 내가 죽는다고 생각한 순간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 새로운 빛은 반드시 또 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벽이 가장 추운데 또 지나보면 빛이 오는 순간에 또 나를 비추고 있고 겨울이 춥다 하면 여름이 있고 아 그래서 그 견딤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결국은 이제 저는 아 동전은 양면이다. 결국은 견디고 참고 반성하고 새로움을 또 찾고 그러다 보니까 시를 쓸 때도 더 많은 책을 보게 되고 네. 더 힘들 때 같이 여기 안에 들어가서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그런 것들이 늘 힘든 순간마다 저는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0: 괜히 시인이 되신 게 아니네요. 네, 아니 제가 박상철 씨하고 이틀 동안 함께하면서 아, 스타는 네. 우연히 나오는 스타는 없구나. 예, 다 준비된 가운데 우연히 통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좀 인사드릴까요? 네,
1: 이 노래는 그 김병걸 선생님이 어느 날 가사를 저한테 보내오셨어요. 곡을 좀 붙여보자고. 그래서 그 가사를 보다 보니까 이제 아, 뭐 좋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곡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쓴 곡인데 아주 불청역이라는 아주 간이 역이 있어요. 작은 역이.
0: 실제 있는 역입니까?
1: 문경에 예. 있는 역인데 제가 몇 번 갔다 왔는데 아마 선생님께서는 거기서 불청역에서 아마 대구 쪽으로 많이 다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사를 멜로디를 붙여서 곡을 했는데 네. 반응이 좋아서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네. 박상철 씨의 노래 불정역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지난해 시 허수아비로 신춘문예 당선되셔서 이제 시인으로 데뷔하셨죠. 또 대한가수협회장으로 바쁜 나날 보내고 있는 박상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7말 8초 여름 휴가철과 함께 폭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난 뒤 가장 무더운 시기인 만큼 건강관리 잘하셔야겠는데요. 경남과 전남 남동부를 중심으로

0: 로 폭염 중대 경보가,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체감 온도는 28도에서 38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경남을 중심으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이나 작업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서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폭염에 취약한 주변 어르신분들의 안전을 확인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현재 전남 광주 광양의 기온이 37.8도까지 올랐고요. 대구도 35.3도, 서울은 31.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남부지방은 35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요. 폭염 중대경보 지역은 38도를 웃돌겠습니다. 오늘은 오후까지 강원 중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중북부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오전부터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낮 기온 서울과 춘천 33도, 대구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시황을 KB증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3: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코스피는 10%, 코스닥은 7% 넘게 급락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매도 사이드카 그리고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3에서 14%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732.09포인트 하락한 6023.66에 코스닥은 59.01포인트 밀린 705.85에 마감됐습니다. 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 약세 속에 미국 증시 혼조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 종일 약세 흐름 보였고 코스피 시장 하루 변동폭이 42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코스피 수급에서 개인은 5조 3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외국인은 5조 7천억 원대 순매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200종목 전반이 하락한 가운데 삼성전기와 두산퓨얼셀 등 반도체 기판과 MLCC 관련주, 연료전지, 건설과 전력설비주, 태양광 에너지, 우주항공산업, 원전 등은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등 하락세가 뚜렷했던 가운데 펩트론과 코스모 로보틱스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59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2: 고용노동부가 폭염에 취약한 전국의 사업장 1000곳을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건설, 조선, 물류, 제조업 등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들이 냉방장치를 설치하고 시원한 물을 제공하는지, 휴식을 부여하는지 등 폭염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숙박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초과해서 받을 경우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앞으로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택시와 식당에도 이 같은 제재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5,181만 7천 명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내국인은 5만여 명 줄었으나 외국인이 6만여 명 증가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년 대비 60만 명 늘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예비 창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는 정보 공개서에서 가맹본부를 사모펀드가 보유했는지, 가맹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평균 영업 위약금이 얼마인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점주가 지역별 가맹점 수와 평균

매출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등록, 취소 등 관련 절차는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7에서 8월 원유 도입분을 전년 평균 대비 110% 이상, 9월 물량도 전년 대비 90% 이상 확보했다고 중동상황 1일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17일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한국행 유조선은 6척이며 모두 국내에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중단 등으로 국제 유가는 다소 하락했고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소폭 내렸습니다. 브라질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 준비에 합의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올해 12월 메르코수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메르코수르 무역협상 재개를 발표하기 위해 한국과 브라질이 실무그룹을 설립하기로 두 정상이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도 극단적인 낮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충북, 경북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지만 습기가 더해져 무덥겠습니다. 해가 진 이후에도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8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무덥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승연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정부가 공급 확대부터 대출 규제 세제 개편까지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지난 3주간 정부 부처부터 대통령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에 총리가 주관하는 토론회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 대장정을 마쳤는데요. 당장 다음 주에 나올 부동산 세제 개편 안에는 어떤 안이 담길지 또 앞으로 나올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킬지 관심이 모이고 있죠. 부동산 대토론의 내용부터 앞으로 정부 대책에 대한 전망까지 잠시 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오늘은 뭐 검은 화요일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2: 아, 요즘에 블랙 뭐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참 새삼스럽지도 않은데 오늘 코스피 10.8%, 오늘은 폭락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1: 떨어져서
2: 6023을 마천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장 사실 거의 후반부까지 계속 하락세였고요. 오늘 막판에 11.2%까지 떨어져서 592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낙폭을 줄이긴 했는데 코스피가 5000선대를 다시 들어갔던 게 지난 4월 14일 이후 3개월 반 만이었습니다. 7월 들어서만 오늘까지 28%가 하락을 해서 외환위기 때 1997년 10월에 마이너스 27% 하락했던 거를 이제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펀더멘털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데 네. 이렇게까지 코스피가 급락을 했다. 이것도 사실 뭐 정말 기록이라고 이제 봐야 될 거고요. 월간 기준 사상 최대 하락률은 뭐 기록이죠. 오늘 외국인이 4.7조 팔았고 개인과 기관이 받아줬는데 개인이 오늘 3.8조 넘게 순매수를 해서 또 오늘도 사실 개인이 또 시장을 또 지켜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덜해도 뭐 역시 7.7% 하락을 해서 705로 마쳤는데 코스닥도 장중에 697, 8.8%까지 폭락을 해서 2025년 4월 이후더군요. 15개월.

0: 6개월 만에 600선대로는 잠시 찍기도 했습니다. 뭐 오전에 동반 사이드카 개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발동이 됐고 오전장 후반, 오후장 초반 이렇게 서킷 브레이커 양시장 모두 발동이 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펀더멘탈적인 거는 역시 오늘도 특별히 없고요. 어제 CXMT 말씀을 잠깐 드려서 그게 시장에 좀 영향이 있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또 미국 시장에서 중국의 그러니까 디오토메이션이라는 미국의 기술 쪽 그 전문 매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국에서 DUV 장비를 공급할 거다. 이 얘기가 나온 게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DUV 장비라는 건 사실 ASML 그러니까 이쪽 장비의 세계 최고 회사인 ASML이 이미 20년 전에 만든 그쪽 기술이라고 하는데 왜 중국에서 이 DUV 장비를 공급한다는 게 이렇게까지 시장에 큰 파급을 영향을 미쳤냐라는 부분에 대한 분석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우리 과거에 태양광이나 배터리, 석유화학, 철강 쪽 이게 다 글로벌 공급 과잉을 중국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산업들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차근차근 장비까지 반도체 쪽에서 기술력을 확장을 하다 보면 확대를 하다 보면 결국은 반도체도 이렇게 배터리나 태양광처럼 또 글로벌 공급 과잉을 중국에서부터 또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우려가 커졌고 공급 과잉이 되면 당연히 지금과 같은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없을 뿐더러 지금의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는 점. 한마디로 이제 공급망이 교란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컸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한꺼풀 더 들어가 보면 만약에 중국이 미국이 그렇게 견제를 하는데도 규제를 하는데도 자체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이렇게 발전을 시킨다고 하면
1: 네.
0: 결국 AI 산업에 있어서 미국의 장악력이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 부분이 시장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 밀릴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걱정이 오늘 바닥에 깔려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생각도 좀 되고요. 그거 말고는 또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2,500억 달러 보증 승계했는데 이게 또 엔비디아가 또 GPU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냐. 이른바 순환 매출이죠. 이거에 대한 우려감을 또 같이 부각.

0: 악순환 고리가 오늘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무려 14.6% 폭락을 해서 155만 원까지 내려왔고요. 이제 딱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그 고점 대비.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13% 떨어지면서 22만 원으로 딱 마감이 좀 된 상황입니다.
1: 네. 주식시장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요 상품들에 대해서 뭐 고강도 추가 규제를 도입하겠다 네. 이렇게 밝혔나 보네요.
0: 예, 추가 규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 나와서요. 이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 오늘 장이 이렇게 폭락을 하니까 이호건 금융위원장 주재로 증권사랑 운용사 또 유관기관장들이 모여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향 간담회 이 다소 긴 이름의 대책회의를 오늘 긴급하게 열었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보면 나눠졌는데 지난 10년을 발표했던 보완 대책 그러니까 기본 예탁금을 현금 3천만 원으로 3배 올린다라는 거 그거를 네. 8월 초가 아니라 이달 31일로 앞당긴다라는 거. 그다음에 최소 매매 단위를 현재 한 계좌에서 20계좌로 대폭 늘리고 사전 교육 평가를 1시간 추가하는 등 강화한다. 이 내용을 재확인한 거 하나 하고 네. 만약에 31일 날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도 시장이 계속 불안하다. 그러면 추가로 대책을 내놓게 했는데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이 개인별 총량 관리를 하겠다. 이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개인 투자자가 자기가 총 투자하는 금액에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포함한 고위험 상품군에 대한 비중을 전체 금액의 20%로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는데 그중에서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든가 또는 다른 레버리지 ETF 같은 이런 상품들에 투자하는 금액을 1000만 원 중에 20%는 200만 원 이내로 제한을 하겠다 이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법적으로 가능하냐 여부는 일단 차치하고 이렇게까지 총량을 규제해서 어쨌든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그런 규제 방안을 좀 내놓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자산 운용사들한테 지금 변동성이 커지는 가장 큰 이유잖아요. 단일 종목 레버리 상품이 장 마감 직전에 이제 그 두 배를 맞춰야 되니까 더 팔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1: 네, 리밸런싱을 한다고.
0: 그래서 그 리밸런싱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장 중에 나눠서 분산을 시켜라 이런 또 주문을 또 오늘 금융당국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한지도 싶은데 어쨌든 금융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깊은 조정의 원인이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거의 집중돼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우리가 퇴직연금을 할 때도 위험 자산 70% 안전 자산 그렇죠. 30%가 있는데 그러면 개인들에게도 고위험이라고 하는 20% 그런 자산 그룹을 따로 만들어 줄 건가 보네요.
0: 예, 예, 예.
1: 국내 증시 부진이 길어지다 보니까 서학개미들의 그 미국 주식 투자 규모가 최근 들어서 확대되고 있다고요.
0: 예. 사실 이제 조정이라는 게 지난달 말부터인데 뭐 이번 달 본격적으로 이제 조정에 들어갔다고 봐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에 그러니까 7월 들어서 서학개미들의 미국 투자 규모가 어제 현재까지 35.8억 달러 우리 돈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 네.
0: 최근에 특히 이 거래일 동안에 10억 5천만 달러 1조 5천억 이상 투자금이 좀 늘어나는 게 좀 눈에 띄고요. 최근에 이 거래일 동안 또 유난히 장이 변동성이 컸던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뭘 사나 봤더니 필라델피아 반도체 3배를 추정하는 ETF죠. 이 속스 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거가 가장 많이 17억 5천만 달러를 샀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ADR도 우리 하이닉스 본주에 비해서 좀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근데도 하이닉스 ADR을 6억 1천만 달러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알파벳도 네. 좀 샀고 그다음에 QQQ라고 해서 나스닥 100 두 배 추종하는 ETF 이것도 되게 많이 사시는 건데 이것도 역시 많이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연초 이후에 국장이 미국장에 비해서 훨씬 좋은 수익률을 보이면서 서학개미들이 조금 돌아오는 모습도 있었고 또 리아 계좌 통해서 복귀를 좀 유도하는 부분도 있어서 서학개미들의 미국 투자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들 좀 보여들었는데 다시 이렇게 서학개미들의 미국 투자가 늘어난 이유는 역시 최근의 주식시장 상황을 보면
1: 네.
0: 그래도 미국 시장이 좀 안전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는 지난 6월 19일 날 9,385로 고점 찍은 이후에 오늘까지 마이너스 35%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에 S&P 500은 계산을 해보니까 그냥 거의 보합이고요. 다우지수는 오히려 조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강보합이고 나스닥이 그나마 좀 떨어졌는데 그래도 6% 정도 하락.
1: 예.
0: 그러니까 우리와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좀 그 비교적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 이유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쏠림이 우리는 너무 크고 S&P 500이나 나스닥이든 어쨌든 다우든 뉴욕 시장에 있는 세 지수들은 비교적 괜찮은 회사들이 골고루 좀 편제되어 있다, 좀 균형이 있다, 뭐 이런 차이가 되는 거라고 좀 봐야 되는 건데요. 어쨌든 우리가 너무 한쪽에 좀 편중되어 있는 이런 시장의 어떤 상황 자체, 구조적인 상황 자체가 이렇게 결국 서학개미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어떤 구조적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런 움직임이 계속 나면 앞으로 환율이 또 어떻게 될지에 그렇죠. 대해서 또 말들이 많아지겠네요.
0: 네.
1: 한국은행이 지난달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 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가

0: 2년 반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고 하네요.
1: 예. 이게 6월 달이죠.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 금리가 연 4.36%로 한 달 전보다 0.04%포인트가 올랐는데 이게 2023년 11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 가계대출 금리도 그렇고 이게 지금 사실은 금리,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전 얘기인데 이제 한국은행이 이번 달 7월에 금리를 올렸고 지금 뭐 8월이나 그 이후에도 한두 번 더 금리를 올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좀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보니까 이제 주담대만 뿐만이 아니라 일반 신용대출 금리도 5.7%로 0.23%포인트가 상승해서 역시 작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좀 기록했고요. 전세자금 대출도 4.07%인데 0.1%포인트가 올랐고. 근데 좀 중요한 거는 주담대 가운데서 고정형 금리 비중이 다시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네. 변동형 고정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금리가 계속 한국은행의 금리를 더 올려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변동형은 그만큼 금리가 또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고정형은 그 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올리든 말든 상관없이 그대로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앞으로 투자 차례 금리를 만약 더 올리게 된다 그러면 이 변동형 상품 거의 전체 상품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출이자 부담들이 더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 부분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기업대출 금리도 4.27%로 역시 0.14%가 전달보다 더 올라서 작년 3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해서 연말로 가면 갈수록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이 금리 부담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제뉴스를 보다 보면 미국 연준이 점도표를 공개했다. 점도표가 매파적으로 변했다. 같은 말을 자주 들으실 겁니다. 대체 점도표가 뭐길래 전 세계 증시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걸까요? 점도표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미국 중앙은행 위원들이 만든 미래 금리 지도입니다. 미국의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 위원들이 각자 생각하는 미래의 적정 금리 위치에 점을 찍어 하나의 표로 만든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보기에 올해 말 금리는 이 정도가 적당해. 내년에는 이만큼 내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각자의 전망이 점으로 찍히는 겁니다. 점들이 높은 곳에 많이 모이면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오래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위원이 많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점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금리 인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점도표는 연준이 시장에 보내는 일종의 신호인 셈입니다.
3: 미국 금리 얘기인데 한국에 사는 나랑 무슨 상관이지?
2: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들이 위쪽에 몰리면 달러가 강해져 원 달러 환율과 대출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점들이 아래로 내려오면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환율 부담이 줄고 국내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도표는 금리 인하 날짜를 약속한 시간표가 아닙니다. 물가와 고용, 경기 상황이 달라지면 점도표 위의 점도 언제든 다른 곳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 위원들의 현재 생각을 보여주는 힌트, 점도표.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어제까지 3주간 이어진 부동산 대토론회의 대장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부터 발표될 것이라고 하죠. 수도권 집값이 과연 안정될까요? 부동산 대토론회에 함께 참여하신 분인데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부동산 대토론회 대통령 주간 회의도 갔다 오셨고 어저께 네. 그저께 국무총리 회의도 갔다 오셨나요?
2: 네, 갔다 왔습니다.
1: 그렇군요. 저는 이제 국무총리 회의는 초대를 받긴 했는데 근데 이제 불참을 해가지고 어제 분위기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어떤 내용들이 좀 어제는 있었는지 얘기해 주시면 그거부터 먼저 얘기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2: 어제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제가 이제 국토부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이렇게 세 차례 다녀왔는데 세 네. 번의 토론회가 분위기가 좀 더 다 달랐다고 느껴졌습니다. 네. 국토부 때는 아무래도 공급이 하나의 축이 있었기 때문에 네. 공급에 대한 얘기들을 전문가 위주로 의견을 들었고 그 패널들 외에도 토론 그 얘기 의견을 듣긴 했지만 그렇게 적나라한 얘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초대를 한 참여자들 그 초대 받으신 분들 주체가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네. 일반 시민이나 뭐 청년들보다는 공급을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그런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1: 공급업체 네. 주체들이요?
2: 네. 그래서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뭐 대출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법적인 뭐 소송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민원들을 굉장히 길게 뭐 4분, 5분을 쓰면 면서 얘기를 하는 민원의 장이 좀 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오히려 세제에 관련된 질문은 거의 없었고요. 네. 국토부 장관님이 답변하기 굉장히 바빴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2: 좀 특이했어요.
1: 사실 이제 국무총리 주간 회의가 열리게 됐던 배경은 세제 관련해서 지켜야 될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주간 회의 때 얘기를 다 못하면은 국무총리 주도로 그런 회의를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생긴 것으로 저희가 대통령 회의 때 가가지고 이제 느꼈었는데 네. 막상 어제 회의는 그런 내용을 네. 발언하신 분보다는 다른 내용 발언하신 분이 많군요.
2: 네, 맞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그 중간에 자신의 그 의사를 분명히 밝혔었잖아요. 네. 오늘 듣고 싶었던 얘기는 좀 더 디테일한 가액이라든가 맞아요. 이런 기준이다. 그래서 저도 그쪽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갔거든요. 근데 오히려 세제 때는 심지어 손을 들으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드는 순간이 있어서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그 분위기를 네. 쉽게 예상해 볼 수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대통령의 그 토론회 때의 생각은 약간 디테일한 그런 지역적인 부분, 초고가 주택은 뭐 얼마냐, 네. 재산세 실효세율은 얼마로 하는 것이 좋겠냐, 본인 생각도 있는데 뭐 이건 너무 심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네. 전문가 패널 등을 통해서 듣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진 않았다.
2: 거의 안 났다. 많이 안 나온 게 아니라 아예 안 났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은 국무총리 주도의 그 부동산 대토론회가 소개 목적을 달성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좀 애매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그 지방에 계신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한 게 또 하나의 특이점이었는데 네. 지방의 민원들도 들으시고 이게 시간 안에 소화가 안 되니까 또 국토부 장관께서 필요하면 내가 창원이라는 지역에 직접 내려가서 따로 또 간담회를 하겠다 그런 약속까지 하셔서 계속 간담회만 하다 보면 정책은 언제 수립하나 그런 한편에 또 우려 도 있었습니다.
1: 네. 그리고 통상 이런 토론회를 하면은 전문가 패널들이 발제를 하시잖아요.
2: 네.
1: 어제는 좀 어떤 내용의 발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그 총리 회의 때는 어떤 내용 발제가 있었어요?
2: 국토교통부 때 하셨던 분이 세 번을 다 하셨고 마찬가지로 금융과 세제 쪽도 동일한 분들이 다 네. 발표를 하셨는데요.
1: 그렇군요.
2: 예, 그래도 동일한 내용은 아니었고 대통령 그 대토론의 시간이 거의 3시간 걸쳐서 했잖아요.
1: 네.
2: 그래서 그때 조금 디벨롭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앞으로 이제 방향성 조금 구체적으로 발제를 하시기는 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명확하게 공급 측면에서는 어떤 걸 딱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안이 도출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공급은 이제 그 진미윤 교수님이 하셨잖아요.
2: 네.
1: 진미윤 교수님 공급과 관련해서는 그 대토론회 때도 비아파트 착공량이 굉장히 감소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국무총리 네. 회의 때도 그런 얘기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금융이랑 세제 분야가 있었어서
2: 네.
1: 어쨌든 이제 주제가 세 개니까 그 세 개 분야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2: 네.
1: 일단 순서대로 좀 여쭙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세 개 분야 전체적으로 이런 대책을 종합적으로 내는 거는 지금 주택시장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2: 네.
1: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대책들이 있는 거니까 또 그런 대책들이 뭘 나올지를 같이 좀 얘기를 해보고 네. 과연 그게 잘 작동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대책이 좀 잘 안 작동될 수도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김혜성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의 그 문제점이 좀 어떤 부분이라고 보고 계신지부터 좀 궁금해요.
2: 첫 번째 제가 드렸던 자료를 한번 지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몇 번 그림이죠?
2: 첫 번째 입주 물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1: 아, 1번 그림이군요.
2: 네, 1번 그림입니다. 네. 지금 이제 공급과 그리고 금융 세제 관련해서 하는 것도 저 부동산 가격이 정체제가 아니다 보니 공급과 또 수요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급을 잘 해야 되고 또 수요 쪽도 공급이 나오는 동안에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금융과 세제를 그걸로 인해서 강화를 시키고 있는 건데 네. 그게 대전제는 서울의 공급이 부족하다인데 사실상 이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은 확정된 입주 예정 물량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 입주 물량 굉장히 많이 줄었죠. 올해가 2만 7천 호, 내년이 1만 7천 호, 그다음에가 1만 1천 호,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이 아닌 지방 쪽 물량들도 같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공급이 서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기보다는 수요가 서울과 수도권에 너무나 쏠려 있기 때문에 수요를 계속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공급이 뭐 전 정권 때도 270만 호, 지금 정권은 350만 호 굉장한 물량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기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제가 사실 대통령이라고 해도 공급을 원활하게 하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단기 공급만 이제 쫓으면서 방치를 해두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올해랑 내년에 자치구별 입주 물량인데요. 보시면 뭐 서초나 성북, 마포, 강동, 성동 같이 비교적 사업성이 나오는 지역들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안 해도 자기들끼리 그래도 물량들이 계속해서 공급이 돼요. 그렇지만 외곽 같은 경우들은 뭔가의 지원책이 있지 않는 이상은 신축이 계속해서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네. 세 번째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네. 서울에 지금 서울 안에서는 사실상 정비사업으로만 공급을 할 수 있는 물량들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택지가 없으니까. 근데 서울의 노후주택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비중이 48.5%로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색깔이 짙을수록 더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외곽 지역일수록 흔히 말하는 그 노도광 이런 지역들이 노후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요.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들은 분담금이 코로나 전으로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어떤 조치 없이는 계속해서 그냥 계속 이렇게 노후화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강남 서초 송파 위주로는 신축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도 양극화 얘기 많이 나오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주거 환경에 의한 양극화는 더 많이 격차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요 얘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거는 물론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수요 외에도 공급 쪽 특히 장기 공급에 대한 측면도 수요 못지않게 굉장히 강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장기간이 걸리고 지금 정권에서 아무리 잘해도 지금 정권이 아니라 다른 정권에서 빛을 볼 수 있는 네.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 사실 좀 더 적극적인 면이 덜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더 강조돼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서울 내 아파트 공급량이 감소를 했고 그리고 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좀 더 공급이 돼야 된다.
2: 네.
1: 그런데 이게 저도 부동산 데이터를 이제 많이 봤지만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연평균 한 3만 세대가 공급되다가 만 세대 후반이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점비 40% 정도 감소가 된 건데 네.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이제 준공 데이터를 찾기가 어려워서 국토부 데이터를 직접 인용을 해야 되는데 비아파트는 공급량이 마이너스 80%에 육박하거든요.
2: 네.
1: 그리고 물량도 연간 기준으로 8만 호 그리고 오피스텔도 잘 아시지만 오피스텔도 연 2만 호씩 지어졌는데 요즘에 2천 세대가 지어져요.
2: 네.
1: 그래서 지난 대토론회 때도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빼달라는 그런 요청도 다른 분이 하셨었고 이런 네.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준공 데이터만 보다 보니까 아파트 준공량 감소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량적으로 더 감소가 된 거는 비아파트 감소폭이 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아파트든 비아파트든 지금 감소폭이 예사롭지 않은 수준이다.
2: 네.
1: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급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이 돼서 이제 국토부 토론회 때도 그렇고 대토론회 때도 그렇고 이런 얘기가 조금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어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어제가 아니죠. 이제 국무총리 주간 회의 때는 그런 공급단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2: 다행히 그래도 네. 국무총리 회의 때는 저도 얘기를 했었고 비아파트 쪽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께서도 비아파트는 반드시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서 아. 어떻게 하실지 좀 기대가 됩니다.
1: 그렇군요.
2: 네.
1: 세제 관련 정책은 뭐 다음 주까지는 내야 된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나오지만은 그러면 세제 관련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 대책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2: 네.
1: 그런 부분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발언을 하신 거네요.
2: 네.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은 단기 공급 전략이 사실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잖아요. 다른 공급들 때문에. 그런데
1: 네.
2: 그거에 방점을 맞추면 이거 사실 비아파트는 매매보다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를 하는 부분이라서 그쪽에 조금 중점을 두고도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이 됐습니다.
1: 네. 아까 그 서울에 있는 강북권이라든가 그러니까 고가주택이 아닌 그런 지역의 노후도도 굉장히 높다는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2: 네.
1: 그럼 이런 지역들의 경우에는 여기 이런 지역들도 결국은 정비사업 등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고가주택들은 알아서 잘 굴러가는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2: 네.
1: 그렇지 않은 지역 특히 서울 외곽뿐만 아니라 지방도 노후주택이 많은데 이런 지역들은 오히려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거든요.
2: 네.
1: 위원님도 약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2: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외곽이나 지방에 무조건 용적률을 높여주고 뭐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늘리고 이거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 네.
2: 인구 구조가 지금은 서울 위주로 집중되지만 더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이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방식 그러니까 주택 전체를 멸실하고 다시 짓고 계속해서 신축 양성되는 이런 방식의 주택 공급은 사실은 이제는 거의 막바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1: 네.
2: 그럼 그냥 우리는 이 노후화된 주택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서울시나 뭐 국토부에서 거시적인 그림 자체가 지금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전에는
1: 아.
2: 그게 정기적으로 나왔었는데
1: 예.
2: 지금은 권역별 계획이 굉장히 오랫동안 중단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 뭐 주거 환경을 그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개선을 시킬 곳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을 동일한 방식으로 하면은 뭐 너무나 또 주택이 혼재되기 때문에
1: 맞아요. 되는 데만 될 것 같아요.
2: 예, 그것보다는 지금 그냥 노후화된 상태에서 어떻게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좀 이렇게 깊이 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 아, 그런 쪽으로 뭐 아이디어나 대안 같은 걸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2: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주택을 멸실하고 대부분의 주택이나 아파트 상가로만 짓고 있잖아요.
1: 예.
2: 근데 지금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도 많이 바뀌고 있고 또 이런 사업성도 안 나오다 보니까 복합용도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일 것 같아요. 근데 복합용도로 개발한다는 거는 주거 외의 용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1: 예.
2: 그거는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개인들의 조합원들이 물론 기본적인 투자자들이 되겠지만 그거 외에 기관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보완 장치를 좀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복합용도로 어느 쪽 장기 운영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고민의 사업성을 좀 새롭게 고민을 해보고 주택 부분은 분양 또는 임대로 하되 상업성 부분들은 그냥 아파트 상가가 아니라 장기 운영 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운영할 주체나 뭐 그런 기업체들을 처음부터 세팅을 해서
1: 네.
2: 뭐 일본이나 유럽 사례처럼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업 모델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걸 정부와 또 그 건설사와 또 시행사라고 불리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는 주체와 같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확실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쨌든 요즘엔 시대가 많이 과거와는 달라졌는데 그 분양 일변도에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뭐 딸깍 분양만으로 끝내는 그런 것보다는 운영까지 염두에 둔 그런 종합적인 사업 계획으로 공급에 대한 방향성도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아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2: 네.
1: 근데 공급 부분이 어쨌든 중요한 이슈였는데 국토부 장관의 그 발언으로 제 8월 중에 뭔가 부동산 공급 관련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조금 기다려봐야지 될 것 같고요.
2: 네.
1: 그리고 금융과 세제 부분이 있었는데 금융 부분은 질문이 가장 많았던 부분이잖아요.
2: 네.
1: 이제 여러 토론회에 참여하셨고 금융 쪽과 관련해서 이제 위원님이 좀 종합적으로 금융 부분과 관련한 정책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2: 금융 관련해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청년들은 아무래도 자산 형성이나 뭐 지금 소득이 좀 적은데 예전에 남들은 다 대출받아서 집 샀는데 이제는 못 사게 하는, 그리고 대출이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전세나 매매가 좀 어려운 이런 직접적인 좀 민원들이 많이 올라왔었고요. 네. 그 대표적으로는 청년과 그거 외에는 갑자기 금융정책은 유예를 두지 않고 즉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했던 어떤 계약이나 이런 사건들이 갑자기 바뀐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못하게 되는 그런 두 가지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한 패널은 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대출 금융 규제가 바뀐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25억 아파트에 예전에 10억 정도 빌려놓은 사람이 이거를 대출을 연장을 할 때는 소급해서 적용받지 않고 그대로 이제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똑같은 잣대로 다시 새롭게 좀 이제 제도를 적용시켜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시기도 했는데 네. 사실 저는 그거는 금융혼란이 정말 많이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 쪽에 있어서는 이제 금융 쪽에서 좀 소외된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조금 지원책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대출에 있어서는 사실 개개인에게는 너무나 큰 자산 형성이고 금융적인 금융기관의 혼란도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급보다

0: 이제는 제도가 발표되고 그 이후에 적용을 받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 그 전체적으로 금융을 보면은 이제 수요자분들이 이런저런 이제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신혼부부다 청년이다 등등 뭐 출산 가구다에 따라 가지고 수요 금융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또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제 박선웅 교수 모셔가지고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 수요금을 너무 늘리다 보니까 한정된 재원으로 공급자 금융이 좀 안 가면서 주택 공급이 더디게 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위원님은 좀 금융과 관련해서 이번 여러 번 회의가 다 수요자 중심으로 목소리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은데 네. 그게 또 광범위하게 퍼지면은 미시적으로 과열을 만들기도 하는 요소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그리고 맞아요. 이번에 대통령 대토론회 때였죠. 그 수원에 사시는 그 장금 대출. 네. 그래서 뭐 요즘에 장금 열사 뭐 이런 또 별칭도 붙었던데 그분이 해결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그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면은 그게 또 즉각적으로 해결이 되는 게 계속 되다 보면 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도 있는 문제라서 기준을 빠르게 좀 세워서 똑같은 기준을 뭐 민원자들이든 아니든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1: 네.
0: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너무나 크게 빠르게 늘어난 부분은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기준을 세워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지금 완화되기 전까지는 지금도 주택시장 굉장히 과열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조를 유지하고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됐을 때 다른 제도도 똑같이 모든 수요자들에게 공평하게 해주는 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어제는 국무총리 주간의 그 회의에서는 네. 공급자들의 민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급자들이 최근에 대출이 PF가 안 나오다 보니까 공급을 하다가 중단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그런 자리에 와서 민원을 냈다고 해서 해결을 해주기보다는 공급자가 대출이 안 나오는 이유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거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그거를 나중에 해소하기 어려울 때 아마 그게 안 나왔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뭔가 민원을 듣되 그거를 반영을 해서 뭔가 이렇게 소외된 사람이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는데 사용을 하되 그걸 즉각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는 사실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그날 얘기하면 되고 얘기 못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네. 다소 체계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없진 않죠.
0: 네.
1: 그 공급금융이랑 수요금융으로 제가 굳이 좀 나누긴 했는데 금융이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대출 총량제라는 거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대출을 평소보다는 이제 많이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대출을 열어달라는 수요자 쪽의 목소리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0: 네.
1: 이게 그러면은 과거처럼 한도 끝도 없이 열리게 된다면은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로 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0: 공감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게 그래서 연말은 대출 안 나오고 연초 되면 대출이 또 잘 되고 이게 반복적으로 있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작년 포함해서 한 3년 정도 데이터를 보면은 여름에 굉장히 불장이었다가 가을부터 뭐 금융 이런 총량제 때문에 식었다가 다시 상반기 되면 오르고 이렇게 됐었잖아요.
1: 아, 상반기는 열리고 네. 하반기는 낮으니까요.
0: 네. 그리고 그것들을 시장 참여자들도 인지를 해서 대출 연초에 받아라 막 이런 얘기들도 돌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은 그나마 중간부터 관리를 하면서 은행에서 뭐 이렇게 한꺼번에 연말보다는 나누면서 순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관리조차도 이제 1년을 두고 그거를 이제 분기별로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택 대출 수요를 열어주게 된다면은 과열로 좀 갈 거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압력소 뚜껑을 금융으로 막아놨는데
0: 네.
1: 그거를 열어달라는 수요자 금융 요청이 아주 많다 보니까 또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뭔가 압력소 뚜껑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0: 네.
1: 그런 진단을 내리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총량제 관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개인들도 사실 그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일정한 금액을 대출받고 집 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 서울주택이 이제 평균 가격이 16억 원인데 대출 없이는 살 수 없는 구조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금융위원회랑 또 은행에서 관리를 좀 안정감을 주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거든요. 특히나 뭐 세제보다도 금융은 너무나 급작스럽게 제도가 변하니까
1: 네.
0: 더 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거에 따라서 거래량과 주택가격이 널뛴다는 거는 이게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주택을 계속 사고 싶은데 내가 대출 나올 때 사려고 했던 지역과 그렇지 않을 때가 확 달라지니까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금융규제를 확 풀어버리면 또 선호 지역으로 확 몰릴 수밖에 없는 이게 반복적으로 이제 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0: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세제 카드를 조금 만지작거리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다음 주에 세제 개편안이 좀 나올 거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 어떤 식으로 좀 나올 걸로 보고 계십니까?
0: 세제가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지금 또 있긴 하더라고요.
1: 그래요?
0: 예. 세제는 대통령께서 토론회에도 어느 분야보다 명확하게 시그널 주신 것 같아요.
1: 관심이 많아 보였죠.
0: 네.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막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기셨고 거래세보다는 보유세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았고 또 보유세 강화하는 그런 주 타깃도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다주택자만이 투기 세력으로 보고 강화를 했는데 이제는 거주형 주택이라는 표현을 새롭게 쓰셨죠.
1: 네.
0: 그래서 거주용이 아닌 그럼 투자용 투기용이 뭐냐.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라 하더라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들은 전부 다주택자로 본다 했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그리고 초고가 주택도 중저가랑 유사하게 내는 건 말이 안 된다 해서 초고가 주택 이렇게 세 가지 타겟으로 굉장히 강화를 할 거는 확실하게 보이고요.
1: 네.
0: 다만 이제 초고가 주택의 가액을 얼마나 할 거냐. 이게 그날 그 자리에서는 뭐 10억 기준도 나왔었고
1: 네.
0: 또 대통령께서는 30억에서 50억 얘기도 하기는 해서 그 30억에서 50억 사이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1: 네, 저는 그때 예. 들으면서도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일까요?
0: 그 금액을 네. 정하는 거요?
1: 네.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에 높은 보유세를 매기는 게 아까 지금 김혜선 위원님도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문제가 뭐냐라고 하니까 입주가 적다고 했잖아요.
0: 네.
1: 근데 이 이슈가 초고가 주택에 보유세를 매기면은
0: 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 되는 건 아니지 않아요?
0: 그렇죠. 예. 주택가격이 올라서 세제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하려고 한다는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세제 때문에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게 즉각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은 좀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양도세 때 해보니까 양도세 강화한다고 하니 매물들이 저가로 많이 출회됐잖아요.
1: 네.
0: 그래서 보유세도 강화를 하되 예전에 해봤을 때는 매물을 꽁꽁꽁 계속 잠궈놓는 형상들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더 촘촘하게 구체적인 타겟을 재설정해서 예전에는 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함으로써 좀 주택들 이제 고가 주택 선호도 높은 지역들도 저가로 내놓게 하려는 좀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니까 5월 9일까지 있었던 양도세 중과를 배제했던
0: 네.
1: 그런 부분의 효과로
0: 네.
1: 좀 작동을 하긴 했었잖아요.
0: 했었죠.
1: 올해 2월 3월에 네. 고가 주택의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근데 지금 초고가 주택에 대한 이제 초보유세 그런 논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으려는 매물 유도 정책이다.
0: 매물 유도를 하면은 아무래도 급한 사람들은 또 저가로 내놓을 테니까 그게 뭐 시간을 떠나서 가격 조정의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저도 네. 그런 생각이 들기는
0: 네.
1: 하는데요. 근데 네. 이게 그러니까는 현 주택 시장에 대한 진단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대책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종합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면은 지금 아파트나 비아파트 공급량이 엄청나게 감소했던 부분이라든가 임차료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초고가 주택의 매물을 유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럼 연쇄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 느낌도 좀 받네요.
0: 네, 맞습니다.
1: 세제 개편안은 네, 네. 그럼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말고 다른 부분은 어떻게 바뀔 걸로 보고 계십니까?
0: 그러니까 보유세는 그런 이제 위주로 계속해서 강화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취득세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이 지금 상태로 공감이 많이 되는 상황이라 건드리진 않을 것 같고
1: 네.
0: 양도세 또 거래세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논의가 좀 적긴 했어요.
1: 네.
0: 그 양도세도 그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이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보유세만 강화하고 지금 양도세 강화되는 상태니까 이대로면 또 옛날 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 네.
0: 일시적으로 양도세 거래세를 조금 이렇게 완화해 주는 그런 이벤트성 유예를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들기는 해요.
1: 아. 네.
0: 그래서 거래세가 5월 10일자로 다시 강화가 됐는데
1: 네.
0: 그거를 바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
1: 거래세는 양도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0: 양도소득세.
1: 네. 네.
0: 바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대신에 이제 보유세가 내년부터 적용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적용되기 전에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조금 완화해 주는 그런 이제 유예 기간을 두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1: 그러면 시장은 어디로 가요?
0: 일시적으로 보유세를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감당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네. 그래도 저가로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다주택자나 이제 고가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팔고 또다시 다른 주택을 살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럼 사실 그게 시장이 안정화되기보다는 거래가 또 이제 느는 거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매물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어찌됐든 매물을 추리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는 거 아닐까. 네.
1: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뭐 점수를 매기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게 기대했던 바를 좀 잘 달성할 거라고 보시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요.
0: 네.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제나 금융 관련된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주거 안정을 주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과거에 여러 번 계속해서 데이터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1: 네.
0: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는 뭐 집값 안정이나 이런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게 공급이 빠르게 따라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다시 눌렀던 만큼 올라오는 게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고 싶은 그런 선호도 높은 지역들을 많이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정말 가장 필요한 부분인 거죠.
1: 네.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세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좀 늦어질 수 있다는 거는 최근에 들으신 내용이에요?
0: 네, 최근에. 예, 오늘.
1: 아, 이게 일정 때문에 뭔가 있다. 다음 주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예. 않고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0: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1: 아, 왜냐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내용이 저도 대토론에 참여했지만 뭐 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결론을 못 내버린 상태에서
0: 네.
1: 이제 총리 주간 회의까지 공급 중심으로 좀 가버리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을 이제 외부적으로 충분히 교류하지 못했던 것 같긴 합니다.
0: 그리고 대통령도 지금 외국에 계시니까
1: 네.
0: 그 전체 결정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나. 예, 일정에 껴맞추기보다는.
1: 아, 그러게요.
0: 예.
1: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서도 그래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시면 이런저런 보고를 하고 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은 여러 가지 토론회를 했고 이제 결론까지 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약간 걸린다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예.
1: 그리고 세금과 관련해서 이거 말고도 좀 논쟁이 되던 부분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공급 금융 세제를 다뤘잖아요.
0: 네.
1: 지금 김혜선 위원님이 처음에 좀 공급이 제일 문제라고 좀 얘기를 하셨는데
0: 네.
1: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더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공급에 관련돼서요?
1: 아니요. 지금 이제 시장에 필요한 예 맞아요. 문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0: 일단 세제도 그 국무총리 주재 그 토론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공급은 좀 명확하게 답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세제 관련해서는 그냥 되게 통상적인 답변만 있었어요. 그래서 세제에 대한 요청이 있었을 때
1: 네.
0: 그거를 뭔가 공감을 충분히 한다거나 그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겠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뭐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하고 있다라는 식의 그냥 통상적인 답변이어서 사실 또 긴박하기도 하고 시일이 그래서 세제는 거의 결정이 된 상태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뭐 가입 기준이라든가
1: 네.
0: 이런 정말 디테일한 것만 남겨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세제나 사실 금융은 굉장히 단기적인 거고 또 금융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매입을 함에 있어서 그 수요 거래량을 좀 조절하는 정책일 수 있고 또
1: 네.
0: 세제는 밸런스를 맞추는 거잖아요. 특히
1: 네.
0: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는 세제인 만큼 뭐 고가주택 부자 뭐 자산가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균형에 맞추는 하나의 정책 수단인데 이거 자체가 주거 안정을 깰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급과 관련된 것들 특히 전월세 정책들이 가장 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매도 그렇지만 전월세 시장은 진짜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그 방도가 사실 그 딱히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게 없을 정도. 그래서 전월세에 대한 굉장히 지원책이나 아니면 단기 공급 정책 이런 게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는.
1: 어떤 대책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거나 생각하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전월세 안정 관련해가지고.
0: 그날도 계속 얘기 나왔던 거는 그래도 지금까지 했던 정책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효과가 있었던 것들은 그 신축 매입 임대주택 이런 것들은 그래도 많이 좀 활성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축이 아니라 구축들도 매입을 하는 얘기들도 있었고 신축 매입 주택을 할 때 그 안에 임차인들이 또 그 살고 있는 경우들은 내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것도 임차인을 그냥 승계해서 하는 그런 것들도 제안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그 개인들이 민간 임대 사업을 하는 거를 당장에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완화 정책을 내놓기가 쉽지가 않을 거잖아요. 그런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이 임대를 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지원책들, 네. 세제 혜택들 같은 것들도 고민을 해서 추가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법제화, 그리고 어느 기업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정권 완전 초창기 때, 네. 그때 기재부 중심으로 해서 프로젝트 리츠로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하는 거를, 네. 굉장히 야심차게, 맞아요.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정부 부처 변화가 있으면서 지금은 좀 얘기가 쏙 들어간 상태인데,
1: 그렇군요.
0: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지금 나서서 임대주택을 뭐 할 수 있는 제도도 없고 그럴 만한 기업들도 없기 때문에 그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좀 판을 깔아줘야 되는데 그게 가장 좋은 게 프로젝트 리츠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의들도 정부 차원에서는 좀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합니다.
1: 그러면은 김혜성 위원님은 지금 어쨌든 8월 정도가 되면은 뭐 8월 중순이든 말이든 부동산 대책 나올 거고 세제 대책도 이제 나올 거고 앞으로 시장은 이제 계속 앞으로 흘러갈 텐데,
0: 네.
1: 정부가 기대하는 그런 목적 달성이 이런 대토론회 또 3주간에 걸쳤던 대장정 이런, 네. 거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잖아요. 그런 결과물을 통해서 뭐 잘 잡아질 거라고 잘 목표 달성해질 거라고 생각하는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더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0: 저는 이 토론회 자체가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고는 생각을 해요.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네. 어떤 한 시민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정책이 시장에 영향력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뢰도를 좀 얻으려면 이 정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수립을 했는지의 그 과정을 우리가 또 모르고 수립했던 정책이 어느 정도 잘 진도가 나가고 있는 건지는 발표가 사실 잘 없으니까 했던 것도 하나 것 같고 뭐 반복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또 신뢰도가 굉장히 깨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 시민들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정책이 이렇게 많은 목소리를 내는구나. 저만 해도 의견이 이렇게 격차가 크구나 이런 거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얻는 데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한편 이게 많은 의견을 들었을 때 그걸 정책에 반영하는 게 또 맞나라는 생각이 또 있기는 해요. 정부 정책이라는 게 물론 많은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어야 되지만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시민들을 끌고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는 어떤 분들은 불합리함을 당할 수도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의견만 듣다 보면 정부에서 끌고 나가서 주도권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을 하기가 또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많은 의견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정부에서 이런 일들을 업으로 하시는 그런 전문적인 정책 수립하시는 분들이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좀 현명하게 이제는 정책 수립을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끌려가기보다는 그런 균형을 잘 맞추길 바라겠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간다 우리의 갓세.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주식장의 불기둥을 잡는 투자 안목부터 삶을 지탱하는 건강과 철학의 깊이까지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에 만나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자동차나 배 또는 비행기 같은 것의 흔들림 때문에 메스껍고 어지러워지는 증상을 멀미 또는 멀미증이라고 합니다. 멀미 때문에 자동차를 탈 수 없어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차를 탔을 때 느끼는 멀미는 차멀미라고 한 단어로 돼 있지만 비행기를 탔을 때 느끼는 멀미는 한 단어로 돼 있지 않아서 비행기와 멀미를 띄어썼습니다. 그렇다면 배를 탔을 때 느끼게 되는 멀미를 뜻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아마 배멀미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배 밑에 사이시옷을 써서 뱃멀미라고 합니다. 뱃멀미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인데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은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배멀미가 아니라 뱃멀미로 적는 것입니다. 멀미 중에는 움직이는 큰 물결이나 흐름의 어지러워짐 또는 그런 증세를 뜻하는 물멀미도 있고 또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생기는 멀미로 산멀미도 있습니다. 또 인멀미 또는 사람멀미라는 것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느끼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세를 뜻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에게 부대끼고 시달려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세를 뜻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실 텐데요. 이동하실 때는 양산과 시원한 물을 챙기시고요.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남 양산과 의령, 창녕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양산의 낮 기온이 39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한낮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일 때 내려지는데요. 건강한 사람도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을 정도로 극단적인 더위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5도 이상을 웃돌겠습니다.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해서 밤 최저 기온은 25도를 웃돌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중부지방과 호남은 가끔 구름 많게 겠고 영남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구름의 양이 오늘보다 적어서 내일은 오전부터 전국적으로 자외선에 몹시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6도, 대전과 대구 25도, 낮 기온은 서울 33도, 대전 34도, 광양 37도, 양산은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0: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5도입니다. 조원일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27분 일본 규슈 구마모토 남쪽 23km 지역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로 분석됐으며 이번 지진으로 전남, 광주, 경남, 부산, 제주 지역에 진도 3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또 울산, 대구, 경북, 전북, 충북, 충남, 강원, 경기 지역 등에는 진도 2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온열 질환자가 그제까지 1,399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8명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온열 질환 5건 중 4건은 실외에서 발생했는데 작업장이 가장 많았고 논밭과 길가 등의 순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온열 질환자 중 약 30%를 차지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건설 현장과 쪽방촌 등 폭염 취약 장소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점검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번 주가 폭염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국지성 호우와 태풍의 위협도 여전하다며 최근 장마로 인한 피해 시설 복구와 산사태 위험 대비에 서둘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5년간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 중 4분의 1이 7, 8월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나 주택 등 주거시설 화재 역시 7월에 천여 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습니다. 선풍기와 에어컨 관련 화재 원인으로는 전선 연결 부위의 접촉 불량이나 전선 피복 손상에 따른 단락 현상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소방본부는 냉방기기 화재 예방을 위해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피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열사병 환자가 급증하자 다카이치 총리가 열사병 대책회의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곳곳에서는 최근 기온이 40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최근 일주일간 열사병으로 병원에 이송된 사람이 1,80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5,181만 7천 명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내국인은 5만여 명이 줄었으나 외국인이 6만여 명 증가했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전년 대비 60만 명이 늘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습니다. 1인 가구의 비율은 서울이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50.9%가 몰렸고 호남과 영남 인구는 0.4% 감소했으며 아파트 거주 비율은 약 54%로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달에만 200만 명 육박해 지난해 6월보다 23%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상반기 누적 관광객은 1,071만 명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21% 늘어났습니다. 관광객 증가와 함께 관광 소비도 늘어 지난달 외국인 카드 지출액은 2조 500여억 원으로 두 달 연속 2조 원을 넘겼습니다.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 등 군 지휘관 6명에게는 징역 10년에서 15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에 열립니다.

열릴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도와 충북, 경북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몰 이후에도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조항이었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소위원회 열어서 보안수사권 폐지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이 1시간 만에 퇴장하는 등 갈등도 벌어졌습니다. 국회 운영위 소위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새 지도부 뽑는 전당대회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충청지역 시작으로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당이 다시 한번 내용에 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해서 주권자 국민의 선택 문제라며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중동 사태가 글로벌 경제와 대한민국에 끼칠 영향 그리고 한미 간 쟁점 현안을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조정식 국회의장 얘기부터 먼저 하나 짚어보고 갈게요. 아마 기자 간담회를 열었나 본데요.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해서 아마 기자들이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주권자 국민의 선택 문제다라면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직전에 사실 국회의장 되기 전에 의원이면서 이재명 대통령 정무특보를 했었잖아요. 네. 자, 신재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2: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을 그 다른 사람도 아닌 국회의장이 했다. 네. 이거는 저 지금 우리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정식 국회의장이 의장 되기 전에 국회의원이면서 대통령 정무특보를 했잖아요. 네네. 저는 오늘 대통령 정무특보로 뭐 발언한 게 아닌가 뭐 이런 그 착각이 들 정도로 충격적인 발언인데 네. 전임 우원식 의장은 이게 헌법 128조 2항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을 하는 경우에도 그 개헌 시점에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
1: 네.
2: 아, 그거는 이 헌법을 고치더라도 안 된다는 게 뭐 절대 다수설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원식 전 국회의장도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 때 이게 개헌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
1: 네네.
2: 김민석 지금 나와서 정청래 전 대표랑 경쟁하는 이분이 국무총리 시절에 국회 본회의에서 비슷한 질문을 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다음에 현행 헌법상으로는 안 됩니다.
1: 네.
2: 그 국무총리 시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 조정식이 새로운 해석을 내놓은 건데 예, 국민들이 원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연임 개헌이.
1: 네. 네.
2: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독재자들의 논리예요. 국민이 원하면 뭐 못할 게 뭐 있냐. 겉으로는 국민 주권주의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1인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1: 그 요거를 조금만 먼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이제 김상일 평론가께 비슷한 질문을 드릴 텐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좀 뭐 이런 내용 권력 구조 개편이 아닌 다른 내용의 그 개헌 이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여당에서. 그럴 때 혹시 이 권력 구조 개편으로 가는 혹시 뭐 대통령 연임을 포함한 이걸로 가는 거 아니냐고 사실 야당에서 계속 의심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 네.
1: 그런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2: 네.
1: 정말 그런 그 로드맵을 갖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2: 없는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까지 그 야당에서 그 이재명 정권이 굉장히 그 개헌에 집착하잖아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기 위해서라도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 근데 야당은 의심하는 게 결국 그런 식으로 손대서 본인 임기 연장하려는 개헌을 꿈꾸니까 잠깐만 개헌 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네. 민주당의 다수의 사람들은 그 음모론이다. 그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국민 뜻에 따라서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 그리고 대통령 같은 경우도 나는 연임은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2: 없어요.
1: 예. 네, 그렇다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하튼 이런 것들이 야당 입장에선 아 정말 이게 그런 이너서클에서는 좀 위기가 되고 있었나?
2: 그렇다고 봐야죠. 네.
1: 자 그렇게 보시는 네. 거고요. 자 김성일 평론가님.
3: 네.
1: 요 얘기를 딱 들으셨을 때 조정식 국회의장이 그냥 개인 견해다. 아마 이렇게 해명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본인의 그 개인적인 생각이지 이건 누구하고도 교감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이제 재차 물어보면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또 오해를 살 만한 구석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3: 오해를 자초했고 비판을 자초한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되면 대통령도 오해를 받게 되고
1: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대답을 강요당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3: 또 오해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정 지지율에 결코 보탬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회의 권위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국회의장이 왜 현 대통령과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물론 이제 원론적인 얘기일 수는 있어요. 주권자가 국민이니까. 그런데 국회라는 것이 입법기관이고 헌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으면 일단은 지켜져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3: 그러니까 뭐 아까 절대 다수설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헌법이 있는 동안은 그것을 지키는 게 맞죠. 개정을 하더라도 그거를 감안하고 개정을 하는 게 맞죠.
1: 네.
3: 그런데 그걸 감안하지 않고 하겠다는 거는 그때의 특수성으로 일반적인 과거의 합의를 얻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네. 합의라는 건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는 합의로 그게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합의가 아니라 힘으로 그 합의를 깨겠다라는 걸로 또 읽혀질 수도 있잖아요. 또 역사적으로는.
1: 네네.
3: 그래서 국회의 권위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지금 현직 대통령께도 과히 그닥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네.
2: 그 대통령하고 네네. 굉장히 가까운 조원철 법제처장이
1: 네네.
2: 작년인가 국회 나와서 오늘 조정식 국회의장하고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1: 그렇죠.
2: 예, 예. 국민이 원하면 뭐 현직 대통령 연임도 가능한 개헌을 할 수 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조원철 개인의 의견이라고 이제 치부가 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거는 국회의장이잖아요. 국회 안만 대통령 그 정무특보를 했대지만 상권 분립이 엄연히 있는 나라의 그 국회의장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조정식 국회의장의 얘기는요. 그 유시민 씨의 여러 가지 그 지적이 네. 아 이게 사실이었구나. 유시민의 주장이 옳았구나 하는 걸 입증시켜 주는 게 아닌가. 근데 제가 오늘 그 영상을 다시 찾아봤는데 유시민 씨가 얼마 전에 매불쇼에 나와서 친명 그 패널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해야 되는데 자꾸만 저 딴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 비판해서 속상하다 뭐 그런 얘기를 그때 들었다. 그런데
1: 네.
2: 이거는 연임은 가능하다는 설도 있지만 이건 불가능하다.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쭉 했거든요. 그런데
1: 네.
2: 결국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 얘기를 함으로써 유시민의 그 염려 유시민이 지금 이재명 정권 필패할 것이다. 필패의 길로 가고 있다. 그게 이런.

0: 그런 근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공소 취소를 한다든가 연임 계엄을 하게 되면은 이건 민주당 정권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개인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당 전체가 볼모가 돼서 같이 망하는 길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유시민 씨가 그때 그렇게 세게 비판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 같아요. 네.
1: 공소 취소, 대통령 연임. 네. 결국은 네. 자신의 재판에 대한 어떤 뭐 두려움이랄까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대형 이슈로 연결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뭐 김상일 평론가님.
2: 명확한 뭐 명백한 실수일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예. 이렇게 짚어봐야 될 부분은 있어요. 뭐냐면 이게 본인이 발언으로 준비한 건 아니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즉석에서 그냥 문답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 덕분에 국회의장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보면 그러니까
1: 감사한 마음이 그렇게
2: 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게 그 부담
1: 네.
2: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답변을 적절하게 생각해내지 못한 결과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게 뭐 실수로 응답을 잘못한 거였든 아니면 뭐 진짜 그런 의도가 있든 잘 네. 모르겠으나 그렇게 됐을 때에 현 정부 성공에 결코 도움이 안 되고 현 정부가 성공을 했다고 진짜 거의 절대 다수가 박수치고 환호할 때 진짜 꺼내 볼까 말까 그래도 꺼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슈인 것 같은데 이런 걸 이렇게 꺼낸다는 게 참
1: 네.
2: 예, 도움이 안 되네요. 예.
1: 그래요.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민주당은 보안수사권 폐지 내용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모레 목요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입법 저지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3: 법치 파괴의 주범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권력을 오남용한 정치 검찰입니다. 국민의힘의 검찰 직접 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 검찰의 국민의힘 결탁의 증거입니다. 국민의힘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역사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십시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 수사 총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 이번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봅니다.
4: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좋은 검찰개혁을 계속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중수청에 7개 범죄에 대한 보안수사 전담부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형사사법체계를 뒤집어 놓고 달랑 부서 하나 만드는 것이 대안입니까? 향후 일어날 혼란을 모두 전담부서에 전가시키고 민주당은 적당히 면피하겠다는 잔수입니다.
1: 뭐 정점식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면요. 김상일 평론가님. 달랑 보안수사 전담부서 만들면 이게 해결될 문제냐.
2: 네.
1: 자 어떤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어떤 보완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떤 것들이 지금 준비가 좀 되고 있나요?
2: 뭐 준비가 되고 있는 거는 뭐 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건
1: 예, 예, 예.
2: 보안수사권을 없애진 않겠다. 그러나 검사가 보안수사권을 가지는 거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는 안 된다.
1: 그거는 검사 불안하다. 보안수사는 안 된다. 네,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
2: 검사의 보안수사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1: 네.
2: 그걸 중수처로 가져오겠다. 그러나 중수처로 가져오는데 선명한 약자인 범위 안에서 하겠다 이런 건데 그게 뭐 선명한 약자를 그렇게 정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1: 제가 잘 이해 안 되는 게
2: 7개 분야로 줄이는 거는 저는 네. 전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1: 예, 예.
2: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 보안수사 전담부서를 두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수사 역량이 굉장히 그 잘 뭐랄까요? 보장이 담보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독립성. 왜냐하면 이게 또 행안부 산하에 있다 보니까 그 검찰청법처럼 네. 중수청법을 만들어서 어떤 독립성을 굉장히 강화하는 방향의 어떤 보완책이 또 필요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1: 그래요. 근데 제가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검찰은 없어지잖아요.
0: 네.
1: 그럼 뭐 저 공소청하고 이제 중수청이 생기는 건데 중수청에 검찰에 준하는 수사관들이 있는 거잖아요.
2: 그렇죠.
1: 그 사람들이 보안 수사를 하게 되면 그거는 보안 수사가 남는 겁니까? 안 남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0: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를 못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수청 지금 검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 선택을 하게 해서 공소청으로 갈래, 중수청으로 갈래.
1: 예.
0: 그 했는데 중수청으로 가겠다는 검사는 거의 없다는 거 아니에요?
1: 예, 예.
0: 근데 중수청에 가서 수사하는 사람한테는 검사라는 타이틀은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1: 예, 예.
0: 그러니까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 오로지 여기에만 그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검사 자체를 좀 악마하는 건데 자, 그럼 제가 하나 거꾸로 물어볼게요. 이 정권 이제 임기 1년 좀 지났는데 지난 1년 동안 특검이 없는 기간이 있었네요? 특검 3개가 동시에 진행된 적도 있고요.
1: 예. 예.
0: 뭐 지금 종합특검 같은 거는 연장 막 무리하게 법까지 바꾸면서 연장했는데 자 그럼 지금 또 선관위 특검을 출범시키기로 여야 합의가 돼 있잖아요. 근데 10월 3일이면은 이 공소청 검사들은 수사를 못합니다.
1: 네.
0: 근데 그 선관위 특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파견검사 받아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럼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수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1: 하죠.
0: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민주당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게 뭐 애들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때 한동훈 의원이 지적했지만 지금대로 가면요. 경찰이 48시간 영장 없이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1: 네.
0: 지금 현행대로 하면은 긴급 체포를 하는 즉시 검사에게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검사가 이거 보고 긴급체포 요건이 아니다 그러면 네. 그것도 취소를 시켜줘요. 그래갖고 풀려난 사례 오늘 중앙일보 보면 그래갖고 경찰에 부당한 긴급체포를 당했다가 검찰이 그걸 승인해 주지 않아서
1: 네.
0: 그 풀려난 사례가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검사가 해 주던 거를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통해서 48시간 구금을 풀어야 돼요. 이런 겁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검찰 개혁입니까? 그리고 이 민주당 사람들은 이게 검찰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 검찰 제도가 역사 속에서 왜 나왔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데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경찰권의 횡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거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상 검찰 제도가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래놓고 지금 거꾸로 그 저 경찰 국가 비슷한 거 만들려고 그런 것 같아요.
1: 네. 자, 이 부분 잠깐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그래서 조금 더 수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막 서둘러서 지금 이제 곧 이번 주에 처리하겠다는 거잖아요.
2: 그렇죠.
1: 법을. 자 그러면 그리고 김민석 전 총리는 총리직 던지기 직전에 정부의 입장은 검찰 개혁 추진단이 막 20억 가까운 돈 들여서 막 하고 있는데 그거 결론 나오기도 전에 정부의 입장 발표해 버리고 저 보안 사건 완전 폐지다. 그러고 와버렸어요. 그러면 자 이게 혹시 쟁점이 돼서 정청래 후보가 조금 더 강성 지지층 호응을 받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용할까 봐 두려워서 그런 부분을 그냥 뭐 퉁친다는 표현은 약간 속어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2: 네.
1: 보안수사권이 있었으면 했던 대통령과 법무장관도 이런 흐름을 보고 아 여기에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하긴 힘들구나 이런 상황 인식을 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첨예한 민생 문제를 집권 여당이나 정부 여당이 조금 국민의 책임을 방기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아요.
2: 근데 이제 뭐 방법론이죠. 네, 네. 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고. 대통령이 원하는 거를 지난 1년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특히 국회와 여당과 관련된 국정 어젠다는요, 대통령 뜻대로 잘 못했다고 저는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무엇 내가 그걸 세게 주장한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을 바꾸는 게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1: 그렇다면 당대표가 나하고 맞는 그렇죠. 파트너가 와야 된다.
2: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더 강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에서 저는 사실은 우리 뭐 두 분 다 아시지만 전 이재명 대통령 팬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이 대놓고서 추진하는 방향이나 이런 걸 보니까 국가 산업 경쟁력 부분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거 잘 정해서 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말 이럴 거면 정말 국가와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향을 가는 데 있어서 당이 무슨 선명성 그 강성 지지층의 표심에 구애하는 선명성 이슈만 막 띄워요. 예? 그러면 제가 대통령이면 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5년 그 짧은 기간 내에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1: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못 해먹겠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노무현 그런 심리가 있을 것 같다.
2: 심지어 요새는요. 네. 저는 이런 그 유튜브를 보다 이런 것까지 봐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네. 뭐 지역 감정 해소와 뭐 이런 걸 위해서 대연정까지도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그 순수성만큼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요새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당시 정권 재창출을 못했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까지 유튜브가 이제는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야 이게 도대체 우리 당이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0: 아니 보안수사권 예. 문제는 그 국민의 뭐 그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지금 네.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은 이 보안수사권 에 그 존폐 여부를 전당대회에서 정청래와 그 김민석의 유불리를 그 측정하는
1: 네.
0: 아, 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최소한의 예외는 남겨놔야 된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의 경쟁자인 김민석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정청래와 차별화하려고 안 해요. 소신이 있다면 정말 해야죠. 우리가 집권당으로서 정말 국민의 안정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1: 네.
0: 이 문제 이렇게 쉽게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게 논쟁부터는 해야 되는데 이거 논쟁을 붙으면 본인이 불리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 이거 나도 정청래하고 똑같은 생각이야. 빨리 처리합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안수사권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불순해요. 이거를 그 보안수사권이 없어지느냐 존속되는가 그것이 국민 안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차원의
1: 그 자체를 보지 않았다.
0: 그게 없어요.
2: 그런데 그게 예. 현실적 선택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러면 현실적 선택들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장동혁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서 중간 수순으로 뭘 밟아서 가야 되겠다든가 지금은 조금 뭐 저기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1: 네.
2: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1: 듭니다. 자, 요거는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정성호 법무장관 뭐 건강상 이유까지 들었고 그다음에 뭐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 거기다 대고 저 박지원 의원은 죽더라도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모시라고 이제 직장 내 갑질이라는 뭐 일부 저 조크도 있는데 정성호 네. 장관 왜 그만두는 걸까요? 그만두려고 하는 걸까요?
2: 그러니까 피로감이 그게 달았고
1: 예.
2: 그다음에 거기에 무기력감까지 느껴진 거 아닌가. 왜냐하면 뭐 행정부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 네.
2: 초선 국회의원이면 한참 후배잖아요. 초선 후 저기 국회의원들이 한참 다선 의원 출신에 내지는 현직을 갖고 있는 장관을 가르치고 옥박지르고 그리고 좀 강성 지지층의 지지가 있다고 반개혁으로 몰고 모욕적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1: 예.
2: 그러면은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는 과거 인연을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뭐 타일른다 그러면 좀 그렇고 설득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됐을까요? 예? 안 됐을 것 같고요.
1: 거기에 좌절감.
2: 무력 무기력함 같은 걸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도 나름의 진정성을 가지고 방송에서 얘기하려고 저 노력하는데 그게 그 굉장한 비난과 뭐 이런 걸로 저한테 되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 스스로 돌아보게 돼요. 내가 정말 틀렸나? 아니면 내가 진짜 그 뭐 내가 사심이 조금 있는 건가? 뭐 이런 거 돌아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까지 가죠. 내가 방송을 왜 하지? 응? 이 방송을 했을 때 뭐 하지? 이런 생각해요. 그러다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도 호수에 돌 하나 던지는 심정으로 하다 보면 나와 같은 심정으로 돌 던진 사람들이 많이 나무르는 사이에 있어서 어느 날 내가 던진 돌이 물 위로 빼끔 비칠 때 그 감동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또 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피로감이 쌓였고 이번에 어쨌든 보안 수사와 관련된 법이 통과되는 게 네. 방아쇠 역할은 했다. 그러나 그게 뭐 모든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1: 네. 김재호 의원님.
0: 그 정성호 장관 관련해서 오늘 제가 새로운 팩트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이분이 법무부 장관 되기 직전에 예. 서울대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네. 그때 굉장히 또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예, 그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선 때 말이죠. 여러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지 유권자들이 다 아는데 그분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거 아니냐. 그러면 공소 취소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것도 폭탄 발언이에요.
1: 예.
0: 이런 분이 그 이후에 법무부 장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보안수사권은 좀 남겨놔야 된다. 전권 송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했던 요 두 가지를 엮어보면요. 공소취소는 해야 되는데 보안수사권은 좀 남겨놔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래설이 나오는 거라고요. 예, 공소취소의 주체는 네. 검찰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을 남겨놓고 예, 공소취소를 유도해보자. 뭐 이런 식의 거라고 충분히 그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검찰에 보안수사권 전혀 안 주고 그런데 공소취소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1: 네.
0: 정성호 장관이 보면 예, 대통령이 그럼 본인은 뭐 어떻게 하냐고요. 그 물이 그 검찰을 다루는 뭐가 돼야 되는데 그게 감당이 되겠어요?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겠죠. 그리고 이게 저 잘못되고 나중에 정권 바뀌면 이게 감옥 갈 사안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빠져나오고 싶은 거죠.
1: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죽을 때까지 모셔라 네. 이런 얘기를 했다. 뭐 그런 그 특강에서의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2: 뭐 미래 일이니까 네. 너무 또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공소 취소를 하자라는 것이 지금 뭐 사안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 다 하자는 거겠어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에 대해서 뭐 정성호 장관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건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공소 취소해요? 어렵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많은 일들이 파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런 모든 파편적인 퍼즐들을 다 종합해서 봐야 할 때가 있지 않을까. 지금 신재 의원님 말씀대로라면은요. 저는 유시민 작가한테 가서 엎드려서 사과 드려야 돼요. 예.
1: 자,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5: 네, 오늘도 더운 날씨에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퇴근길 정체가 길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휴가지에서 돌아오는 차들도 꽤 있는데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는 경기광주 휴게소에서 동곤지암 쪽으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는 유성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대형 화물차 관련한 사고입니다. 남세종 부근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보니까 입장 거봉 포도 휴게소 부근에서 안성 분기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양재 부근에서 한남 나들목 쪽으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강서 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두 길이 모두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는데요. 강변문호 일산 쪽 청담대교 부근에서는 추돌 사고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0: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상일 정치평론가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계속해서 얘기 나눕니다. 자, 민주당 새 지도 뽑는 전당대회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충청 지역 당원 투표 이번 주말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자, 아무래도 당대표 후보들은 내가 이재명 대통령의 최적의 그 국정운영 파트너다. 요거를 소구하려고 이제 노력을 할 텐데요. 지금 김상일 평론가님 네. 정청래 후보한테는 그거를 방해할 사람으로 프레임이 지금 이렇게 씌워져 있잖아요. 네. 자, 이게 뭐 본인이 어느 정도 초래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또 네. 과도하게 완전히 낙인 찍힌 그 부분도 뭐 없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정 후보가 그 프레임을 벗어나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파트너로서 내가 적합한 사람이고 내가 민주당을 정말 일관되게 지켜온 사람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프레임을 벗어나면서 강성 지지층의 지지도 얻으면서 반전을 할 여지는 남아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2: 저는 많지는 않다고 보는 게요. 네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1: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2: 행동으로 보여도 본인이 당사자가 인정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가장 예. 좋은 건 당사자가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게 하거나 어떤 액션 내지는 어떤 미팅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림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 생각 안 할까요? 할 거 아니에요. 왜? 이해찬 총리의 부인도 후원회장으로 이렇게 옆에 세워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고 그러는데 네. 그걸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안 된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또. 대통령이 그거에 대한 신뢰나
1: 인정을 안 한다?
2: 그렇죠. 인정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그게 쉬울까 진짜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저는 있는 거고요. 본인은 네. 뭐 얘기를 해요. 뭐 안 지나서나 본인은 대통령 걱정하고 대통령에 그렇죠.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네네.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냐라는 걸로 질문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딜레마는 있어요. 딜레마는 뭐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처음부터 좀 이렇게 좀 품격 있게 내지는 이렇게 끌어안고 품 넓게 가는 식으로 출발했잖아요.
1: 네.
2: 근데 지금은 이제 품이 넓은 게 아니라 같이 싸우고 있으면 이게 두둥강 나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그래요. 지금 김상일 네. 평론가 말씀하신 거는 약간 신천지 의혹 제기도 네. 좀 약간 맞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는 네. 제가 느낌이 네. 나는데 신천지 부분 사실상 정청래라는 세 글자를 얘기하지 않았을 뿐 정청래 연루설이라고 누가 봐도 해석될 수 있는 네. 그 어떤 취지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뭐 최민희 한민수 뭐 이성윤 이런 분들은 근거를 대라 근거 못 대면 이거는 당을 이렇게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얘기인데 그럼 당신이 책임져야지
2: 그렇죠.
1: 그러면 연루설이 확인되면 정청래가 책임지고 연루설이 확인 안 되면 김민석이 책임져야 될 상황인데
3: 그렇죠
1: 자 그러면 이게 상당히 무슨 게임이라 그러나요 이거를 치킨 게임이라 그러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2: 그런데 그 의혹은 의혹을 제기한 쪽에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1: 네네.
2: 의혹을 받는 쪽 보고 해명하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네.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고.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 쪽에서 의혹을 제기했으니까. 근데 지금 자세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는 게 지금 며칠째예요. 차일필.
1: 네.
2: 그리고 오히려 이 신천지 민주당 이 유착 관련된 거는 저 검경 합수본에서 뜨문뜨문 거기서 오히려 무슨 소식이 나오잖아요.
1: 그런데 김민석 발언 이후에 또 나온 거예요, 그게?
2: 그렇죠.
1: 예.
2: 처음에는 저 신천지가 민주당에도 침투했다. 검경 합수본이 그걸 수사 그 확인했다.
3: 그리고 그 시점은 63 그 민주당 내부의 63 선거 그 경선할 때 그 과정에서 신천지가 여기 조직적으로 침투해 들어왔다였는데 또 그 이후에 김민석 후보가 발언한 다음에
4: 네.
3: 또 거기 검경 합수부에서 나온 거는 국민의힘 수사할 때 여기 그 여기 수도권의 서북부를 담당하는 심원지파라고 있더만요.
4: 네네.
3: 신천지가 지역 조직이 있는데 거기 청년회장이 나는 민주당적도 갖고 있고 국민의힘 당적도 갖고 있는 이중당적자다. 그런 사람 많다. 이런 얘기를 그때 다 확보를 했는데.
4: 왜 수사는 안 했냐.
3: 국민의힘만 건드리고 민주당은 일도 안 건드렸다 이거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뭐 네. 의혹을 제기하는 건 좋은데 근거 제시가 여태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4: 그래요. 이게 네. 약간 분열적 요소로 갈 가능성이 네. 있다 이제 그 이런 거잖아요.
3: 네.
4: 자 그렇다면 그게 과연 어떤 식으로 갈지 조금 이제 살펴봐야 할 텐데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우리가 유시민 작가가 이런저런 얘기한 거 공소 취소도. 강력하게 비난을 했고 미친 X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아까 신지호 의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그 대통령 연임 개헌 뭐 이런 부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말 이거를 증명하는 게 아니냐.
2: 네.
4: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시민의 얘기는 그래도 막판 정청래에게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별 도움이 안 됩니까? 그쪽 강성 지지층 정청래를 지지한 사람들을 뭉치게 한 효과는 있습니까?
2: 예, 강성은 확실히 결집이 되고 있는
4: 그래요.
2: 예.
4: 그럼 그게 반대편도 또 결집하거든요.
2: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당원의 숫자라는 거는 정해져 있고
4: 네.
2: 전 국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투표하러 나오는 숫자도
4: 네.
2: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또 정해져 있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4: 네.
2: 그렇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이 대통령을 생각해서 투표를 안 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효과가 있고 결집한다면
4: 네.
2: 정청래 후보는 소위 말하는 현찰이 늘어나는 거고 김민석 후보는 어음을 쥐고 있는데 그 어음이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고
4: 네.
2: 그런 상황이 좀 짙어질 수 있는 부분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투표율이 뭐 40%에서 뭐 한 60% 사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4: 예.
2: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한 40%다. 그럼 정청래 후보가 절대적으로 좀 유리해지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상황에 따라 조금씩 계산법이 셈법이 조금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중도적이거나 뭐 아니면은 그런 성향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투표장에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또 그거는
4: 그러니까요.
2: 오히려 역풍
4: 상황에 따라서 예.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2: 역풍이 될 수 있는
4: 자 신지호 의원님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질문드려 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이제 겨우 1년 지나가지고 집권 2년 차 맞았잖아요. 근데 4년을 남은 대통령을 누군가가 이렇게 잘 파토를 안 내고 잘 갈 수 있게 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보면은 정청래 의원이 과연 될 수 있겠냐 하지만
3: 네.
4: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선거 한동훈
3: 네.
4: 뭐 이런 선거
3: 네.
4: 누구 때문에 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이 파고들기 시작하고 정청래 의원이 약간 저 언더독 전략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3: 네.
4: 여러 명이 나 때려 나 맞을래 뭐 이런 그 전략 쓰고 그런 게 또 사람 정서적으로 좀 소구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결코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3: 그래서 저는 보세요? 처음에
4: 네.
3: 이거 뭐 게임 끝났다 이미 왜냐하면 대통령이 역대 최고의 총리라고 그렇게까지 그냥 대통령이 그 홍보맨이 돼갖고 상찬을 해주고 김민석 띄우기를 해주고 호남 반도체 800조 원 엄청난 그 선물을 안기고 게임 끝났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4: 네.
3: 이게 김민석의 친명이냐 반명이냐 이 프레임이 안 먹히는 이유가 지금 공소취소 연임개헌 이런 그 키워드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뭐 설전을 벌이고 논쟁을 하니까 본질이 네.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런 표현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민주당 저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였다고 저는 기억이 나요.
4: 네.
3: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런 표현합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다르고 어다르고

0: 상당히 달라요. 민주당의 이재명이냐 이재명의 민주당이냐. 그래서 그럼 공소취소 연임 겸 이걸 보면은 그 두 가지 키워드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면 지금 유시민 이쪽에서는 뭐냐 정권 재창출이 중요한데 네. 여기 이제 민주정부 4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5기 정부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정권 재창출이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정권 재창출보다 이재명 보위가 우선이구나. 그러니까 공소취소 연임개헌 이런 말들이 그냥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1: 전통적인 지지층이 이탈할 수도 있다.
0: 그렇다면은 이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재명 보위가 더 중요해요.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게임으로 좀 이 성격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청래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1: 제가 순간적으로 완전 농담이 지금 머리에 떠올랐는데 신 의원님. 이재명 보위가 중요해요. 민주당 정권 재창출이 중요해요. 두 가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연임 개헌이에요. 여태 그건 제가 아, 완전 농담이고.
2: 예, 여태 지금 예. 말씀하시는 게 이제 뭐 일단은 당이 다르시니까 네. 그렇게 더 이해하고 싶은 부분이 일단 하나 작용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1: 네.
2: 일단 유시민 작가의 음모론을 굉장히 힘을 실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아요. 네. 이거는 철저하게 저는 김민석 후보의 패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 구도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디테일들이고 전체 큰 구도 그냥 네. 조금 떨어져서 보고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보이는 구도는요. 이거는 대통령이냐 아니냐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면 대통령이 사실상 레임덕이 되는 거고 아니면 대통령의 그게 사실상 대통령의 재신임 투표였다고요.
1: 네. 아주 명확하고 심플했네요.
2: 그렇죠. 아주 네. 심플했던 거예요. 그런데 네. 김민석 후보가 네? 뭐 자존심이 상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너의 존재는 뭐야? 어? 뭐 대통령의 뭐 저기야 뭐 어? 부어 그냥 뭐 이렇게 용기 요청가 부르는 뭐 저기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이게 본인의 얼굴과 이름을 깃발을 드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건 저는 그 패착이라고 봐요.
1: 그래요.
0: 근데 제가 이 얘기만 할게요. 예. 이재명 예.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가 그렇게 밀어줬잖아요.
1: 네.
0: 진짜 정청래 묻으려면 간단한 한 수가 있어요. 저 공소취소 안 할 겁니다. 이 한마디면 그냥 김민석이 무난하게 됩니다. 예, 근데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해요.
1: 자, 또 국민의힘도 조금 우리가 다뤄야 되니까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세 명에 대해서 징계 절차에 들어갔어요. 권영진, 그다음에 조경태, 진종호. 자, 이 세 명을 보고 친한동계 중에서도 우리 신재호 의원님도 그렇지만 친한동계 중에서도 진종호 의원만 딱 뽑은 걸 보고 나름대로 조금 고심은 했구나. 거기 이제 보좌진을 파견을 했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 부분 진종호 의원은 뭐 부당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당내 어떤 눈높이에서는 아 이거는 그냥 지나가긴 힘들다. 한 명 뽑으면 누구냐 거기서. 그냥 치킨 먹고 온 사람들 아 그거 다 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제가 해석을 하자면 조경태 의원은 이제 당내 경선 절차가 있었는데도 여당 의원들한테 그렇게 전화를 저 사람 안 된다고 한 부분. 자, 먼저 권영진부터 먼저 해볼게요. 권영진 의원은 그 최고위에서 되게 좀 약간 강한 발언이 나왔어요.
0: 네.
1: 자, 자진 탈당을 하거나 그거 안 되면 제명을 포함한 최고 징계.
0: 네.
1: 근데 사실 권영진 의원이 그동안 좀 뭐라 그럴까 소장파 의원 모임에서 당 장동혁 지도부를 많이 비판해온 게 약간 녹아들지 않나. 당사자인 정점식 원내대표는 선처를 바란다고요.
0: 네.
1: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0: 저는요.
1: 네.
0: 그 권영진 의원 그 멱살잡이는 뭐 비난받아 마땅하고 예.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 이 혹시 정치 같이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0: 그거 같이 그렇죠? 시작했어요. 네. 저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1: 예.
0: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조광환 최고위원 있잖아요.
1: 네.
0: 7월 중순경에 그 경기도의 현역 의원 한 대여섯 명이 모여서 다음번 경기도당 위원장은 김은혜 의원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0: 본인이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하겠다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1: 네.
0: 기자회견 끝나고 거기 밖에 나가서 이제 이른바 백브리핑 백불을 하는데 거기서 현역 의원들 뭐 여러 명 이름이 등장해요. 육두문자 씁니다.
1: 거기에 대해서 징계 안 했다 이거죠.
0: 기자들하고 일문일답하는데 네. 육두문자를 여러 차례 써요. 모욕적인 표현. 네? 덜 떨어졌다부터 시작해갖고 오락가락하고 뭐. 네. 그런데 그러면 똑같아야 돼요. 잣대는. 그러니까 이 권영진은 징계할 거면 조광안도 같이 올려놓고 징계를 논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영진은 폐쇄된 공간에서 그 멱살잡이 하다가 기자들한테 발각된 거고 이거는 기자들 앞에 대놓고 일문일답하면서 욕설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제가 봤을 때는 조광안이 죄질이 훨씬 불량합니다.
1: 같은 잣대를 들여야
0: 같은
1: 된다.
0: 같은 잣대를 해야 되고
1: 네.
0: 그다음에 진종호가 무소속 한동훈을 지원한 게 이게 징계거리가 된다면
1: 네.
0: 최고위원 김재원이 과거에 자신의 경북 그 지역구에서 공천 탈락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북 도의원 거기 출정식인가 가갖고 손 흔들고 뭐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당선이 돼요.
1: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었어요.
0: 아무런 조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징계 대상에 오른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반장동혁이라는 거 말고. 그러니까 딱 그렇게 골라서 지금 징계를 하려는데 뭐 하려면 다 같이 해라.
1: 네. 자 같은 잣대를 들이대라. 동의하십니까?
2: 네. 저는 동의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직전에 대선 후보 경선도 보세요.
1: 네.
2: 네. 아니 당의 대표격인 권한 그때 권한 대행이었나요? 비대위원장이었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자신들의 후보를 만들어 놓고 외부 후보를 사실상
1: 네. 네?
2: 그 지원하는 듯한 그런 행위들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괜찮은 건가요? 그렇잖아요. 예,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러나 네. 저는 이제 이거는 순전히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권영진 의원의 행위는 절대적으로 잘못됐죠. 절대적으로 잘못됐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고. 근데 그것이 제명이냐는 논란이 좀 저는 있다고 보는 게 자 보세요. 강자가 약자에 대한 폭행과 이런 걸 했다면 저는 당연히 제명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국회의원 뭐도 그만둬라 이렇게 막 비난할 수 있다고 보는데 힘이 강한 사람은요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강한 사람은 항의를 해요. 그런데 항의의 방식이 잘못됐고 좀 과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비례성으로 따질 때 이거는 비슷한 뭐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본인보다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그 권력자에게 뭐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잘못해가지고서
1: 네.
2: 좀 약간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1: 네네.
2: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약자에게 일반 뭐 폭행을 가했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의석도 부족한데 의석이 줄어드는 걸 감수하고 제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례성에 의한 그리고 네. 절차에 의한 징계라기보단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 제명 거의 뭐 반대파
1: 네네.
2: 척결 숙청 뭐 이런 의미가 훨씬 크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자 시간이 이제 2분 이내로 남아서 짧게 질문 드리면 1분 이내로 네. 이제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허위 발언 혐의로 1심 징역형에 집행유예 당선 무효형입니다. 확정되면. 자,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뤄져 있는데 여튼 같은 견지에서 봐야 된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유죄로
1: 예.
0: 에, 저 397억 원 반환이잖아요.
1: 네네.
0: 그럼 지금 중단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같은 법률을 적용하면 그것도 99% 유죄입니다. 예. 다만 지금 재판이 중단돼 있어서 그거 할 뿐이다.
1: 네.
0: 그럼 뭐 민주당도 434억 원 토해내야 됩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그
2: 그거는
1: 법원
2: 나중에 할
1: 그거는 이제 나중 일이고 자,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유죄다.

0: 그걸 진짜 항쟁과 투쟁 끝에 해가지고서 내보낸 거 아닙니까? 그거 뭐 막은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다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게 좀 아니라고 보고요.
1: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반성을 하거나 해야 된다.
0: 국민과 국가와 역사를 놓고 지금 현직 대통령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네. 저 사람이 어쨌든 임기간에는 잘하길 바라고 그리고 따질 타이밍에 가서 다시 따지는 게 맞는 거죠.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2살 소망이는 집안의 작은 통역사입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품에서 자라온 다섯 남매. 하지만 넷째인 소망이를 제외한 네 명의 형제들은 저마다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와 막내는 청각장애와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고, 둘째는 자폐, 셋째 역시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말과 마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은 가족에게 소망이는 서로를 이어주는 든든한 존재인데요. 하지만 다섯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님의 하루는 걱정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쌓여만 가는 치료비와 재활비, 그리고 아이들만 남겨질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오늘도 주름진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을 꼭 잡는 소망이. 소망이 가족이 더 밝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도 대부분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양산이 39도까지 올랐고 서울은 32.7도를 기록했는데요. 당분간은 이렇게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폭염특보와 함께 열대야주의보도 대부분 내려져 있고요.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경남을 중심으로는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경남 양산, 의령, 창녕 등지로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 최고기온 39도 이상으로 올라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각별히 이들 지역에서는 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당분간 자외선 지수도 오후에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도 오후 12시부터 3시 사이에 전국 거의 모든 지역이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또 자외선 지수뿐만 아니라 오존 농도도 대부분 높은 단계를 나타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6도, 대부분 22도에서 26도로 출발해 열대야의 기준인 25도 이상의 밤 기온을 유지하는 곳이 많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도 서울, 세종, 대전이 34도, 광주 같은 기온, 부산 35, 강릉 36, 대구 37도 등으로 덥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1도입니다. 최영이었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태극기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폭염 재난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오늘도 경남 양산이 39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야외 활동과 실외 작업을 최대한 중단하거나 연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일본 규슈 구마모토 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국내에서도 진도 2에서 3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구마모토에서는 지진으로 공항 활주로가 폐쇄됐고 4만 8천여 가구의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반도체주가 급락하며 코스피가 10%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선 모두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방침에 국민의힘은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냐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치 공세로 개혁을 저지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외국인 유입 덕에 우리나라 총 인구가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총 인구는 전년보다 1만 명가량 증가한 5,182만 명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열흘 넘게 이어지던 미국의 이란 공습이 나흘째 멈춰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가능성 내비치면서도 협상이 결렬되면은 다시 군사작전에 나설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오늘은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와 함께 미국 이란 간 종전협정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이런 중동 정세가 세계 경제와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울러서 한미 간 쟁점 현안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교수님 어서 오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3: 자, 미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 뭐 합의할 수 있다 하면서도 다시 또 때릴 수도 있다. 합의가 금방 될 것처럼 하다가 또다시 공습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러 차례입니다. 이게 이제 중간선거 국면으로 사실상 접어들고 있는데 좀 초조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종전협정이 체결은 되는 건지 체결된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 건지 사실 세계가 주목하고 있잖아요. 자, 체결되긴 되는 겁니까?
4: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MOU 체결되고 나서 네. 그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상당히 경제 제재나 독일 자산 해제 이런 부분 그리고 핵협상에 뭔가 동결이나 뭐 축소 이런 핵 역량 그런 거 없이 네. 독일 자산도 풀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상당히 이란에게 매력적으로 들리겠다 생각을 해서 좀 호르무즈 해협 관련돼서 좀 이란도 양보하면서 좀 그 삐걱거리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60일이 더 넘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진전이 네. 될 거라고 봤는데 그 진통 과정이 생각보다 길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미국이라는 모두 다시 전면전으로 돌아가서 군사적 국면으로 돌아가는 건 원치 않기 때문에 네. 여전히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트럼프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로 좀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확실히 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숨 고르기 좀 하고 있는데 네.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이제 궁지에 몰려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은 이런 핵물질 어떻게 할 건가? 그 거기에 상응해서 이란 그 어떤 제재를 얼마나 풀어줄 건가 플러스 이제 호르무즈 요 정도 이제 저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좀 쉽게 말해서 약점이 잡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란 핵물질 이거를 가지고 이란에서 좀 뭐 뻗댕긴다 그러나요? 제재를 풀어준다고 하는데도 이거 제재도 더 풀어줘야 되고 우리 이거 뭐 완전히 없애고 이거 확언은 못한다. 약간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 좀 추측은 하거든요.
4: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예.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에 대한 이란의 의지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하고 동결레선 풀어주면서 이란 원유도 수출하게 해주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있어서는 뭐 자유통행을 허용해 주지 않을까. 미국 네. 측이 뭐 이런 기대가 있었는지 알았나 추정을 해보는데
3: 네.
4: 뭐 핵협상은 뭐 말도 못 꺼내고 예. 그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 그 개방 문제 가지고서 이제 양측이 붙고 있으니까 이란 측에서는 언론 보도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보고 핵협상 안 가더라도 호르무즈 네. 해협에서 나오는 경제적 이익만 잘 지킬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핵 포기하지 않고 그 미국과 대치하면서 계속 그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을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3: 네네.
4: 그런데 그걸 미국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지금 대치가 되고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과연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이란한테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네. 어떠한 형태로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수수료가 됐든 통일료를 받는 것을 용인할 수는 없잖아요.
3: 네네.
4: 그런 부분에서 보다 좀 실리적인 선택을 해 주기를 좀 기대를 하는데 지금은 강경파가 더 득세하면서
3: 네.
4: 이란 내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는 그런 목소리가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협상 국면이 좀 난항을 겪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3: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이란은 좀 더 권위주의 사회고 미국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더 마음이 급한 건 사실 지금 트럼프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괴멸시킬 수도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는 이제 알게 된 거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은 내야 되는데 그 결론이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이 전쟁을 왜 시작했지 이런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4: 그렇죠. 그러니까
3: 트럼프는 물론 우리가 이겼다 주장은 하겠지만. 그렇죠.
4: 여전히 군사 전문가들 입장으로는
3: 네.
4: 미국이 보다 더 강하게 군사적으로 밀어붙였으면은
3: 네.
4: 이란을 항복시킬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 너무 조급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3: 네.
4: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쟁의 목적이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국내적 여론을 잠재우면서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이 부족한 거고
3: 네.
4: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뭐 타코라는 오명을 들으면서 군사축했다가 협상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수십 번을 말을 바꾸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어려움을 그 자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3: 네.
4: 이란도 이제는 학습이 충분히 되지 않았겠습니까?
3: 네네.
4: 우리가 버티면 미국이 먼저 협상하자고 나올 거다.
3: 네.
4: 이렇게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3: 네.
4: 이란은 생존의 문제니까 버틸 수 있고 미국은 정치 경제적인 이유니까 선거가 있으니까 더 조급하게 달려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3: 네.
4: 이란 내 상황도 녹록하지는 않거든요.
3: 그렇죠. 그리고 경제라든지.
4: 예, 예. 2주 동안에 거의 13일 동안 공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부사령관 얘기하는 게 거의 다 때렸다는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때릴 수 있는 거는.
3: 예. 예.
4: 그리고 더 때리는 거는 군사적으로 실익이 없을 거 없고 방공막이 아무래도 패트리스나 사드 그러니까 뭐 오만에이라든지 주변 미군 기지를 지키는 그런 그 방공미사일이 수가 부족할 수 있으니 좀 숨고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를 하고 있지만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전쟁이고요. 정치적인 비난만 감수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리고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는 떨어지겠지만 이란 같은 경우는 생존의 문제가 막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과연 이란 국민들이 우리가 그 전임 지도자 장례식장에서 보여줬던 그 소수의 인원들만큼 정말로
3: 네.
4: 막 그 격렬하게 미국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러한 그런 그 극렬한 지지층들만큼 지금 이란 정부를 지지하는가? 이거는 저희가 좀 신중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 그래요.
4: 이란이 참 외교를 잘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신뢰를 좀 더 추구해야 되는 그런 국면인데 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3: 그래요. 민주국가는 민주국가대로 정치 외교적인 여러 변수를 다 고려해야 되는 약점이 있지만 이란도 어떤 한계 상황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같이 그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 와중에 미사일 부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관이 공습에 실익이 적다며 공습 중단을 권고했고요. 합참의장은 요격미사일 부족을 경고했다. 이런 보도도 미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자, 미 군사적 자산 고갈이라는 현실적 한계 미국이 부딪힌 거 아니냐.

0: 아니냐. 미국이 미사일이 떨어져 간다. 이거 사실일까요?
1: 그거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네. 아예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 얘기를 종합해 보면 어쨌든 전쟁 초기에 그 오만이라든지 주요 국을 지키기 위해서 한 뭐 패트리트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1,500발 정도를 썼다.
0: 네.
1: 그 남은 미사일이 한 1,000발 정도 된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 급하게 공수를 해왔다고 해도
0: 네.
1: 과연 그 얼마만큼 공수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어떤 위성 정보를 꼭 이란이 받아서 보다 정확하게 미군 기지를 때릴 수 있는 역량이 갖추졌다. 이러한 추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미국의 방공망이 뚫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수가 부족할 수도 있고 방공망이 뚫렸을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의 그 방어태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어느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미국이 네. 필요하면 다른 지역에서 갖고 오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또 인도태평양이라든 다른 지역에서 또 공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쉽지는 않은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0: 네. 전쟁 장기화에 따른 현상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미국 정부가 미군 전사자 수를 축소 짓겠다는 논란 이렇고요. 미 의회 전쟁 승인 시한인 전쟁 권한법 60일 제한을 우회하려고 뭐 작전 개시를 재지정하려 한다 뭐 이런 의혹도 또 불거졌습니다. 이런 논란이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행보 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1: 아무래도 그 전쟁에 대한 그 미국 국민들의 지지를 악화시키는 데 기여를 하겠죠.
0: 네.
1: 그러니까 사실 불필요한 논란이 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가 규정해 놓은 전쟁권한법 60일 제한 이거를 이제 우회하기 위해서 MOU 체결되기 전에
0: 네.
1: 뭐 장대한 분노 작전을 해서 그거를 시행한 60일이 다 지났기 때문에 60일이 지나면 다시 또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
0: 네.
1: 이런 부분이 번거로우니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사망한 안타까운 그 미국 희생자 4명을 이제 따로 분류했다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0: 네. 네.
1: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 꼼수에 의해서 벌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해외에 나가서 미국을 위해서 어떤 그 봉사하고 헌신하는 어떤 그 아들이 딸이 그 희생된 거 아니겠어요?
0: 네.
1: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욕보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0: 미국민들이 가장 우선으로 두는 가치인데 저게 그죠?
1: 그렇죠. 예, 예. 서비스 하는 분들에 대한 그 유니폼 입은 분들에 대한 굉장히 존중이 있거든요.
0: 예,
1: 그
0: 예.
1: 부분에 대한 어떤 가치가 훼손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눈살이 찌푸려지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 뭐 어떤 그 대응을 하더라도 이
0: 네.
1: 부분에 있어서는 뭐 트럼프 행정부에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FOMC 회의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 소강으로 물가가 떨어질 테니까 금리를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내려라. 연준을 직접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독립기관인 연준을 막 대통령이 막 대놓고 이렇게 압박하는 것도 이 외국인들 눈에는 좀 참 신기한데 이렇게 연준을 압박하면서 금리를 내리라고 하는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고요.
0: 그러니까 네.
1: 정치 성과를 강조를 해서 여당이니까 중간선거 승리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국내 이슈가 경제 문제거든요.
0: 네. 그러니까
1: 특히 물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어포더빌리티, 물가가 너무 높아서 생필품이라든지 어떤 그 필요한 물품들을 사기가 너무 곤란하다는
0: 네.
1: 미국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하거든요. 그걸 잡기 위해서는 물가를 떨어뜨려야 되고 물가를
0: 네.
1: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이제 그 금리가 낮아져야 되는 건데 그걸 잘 아시는 분이
0: 네.
1: 이란 전쟁을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지금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이게 좀 굉장히 어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충수가 되는 건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를 좀 떨어뜨려야 이제 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선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니까 계속 이제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데
0: 네.
1: 뭐 뜻대로 작용할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교수님 물가 얘기하셨으니까 우리 이제 상호 관세 15% 이제 합의를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강제 노동 관세라고 해서 추가로 이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그 대상이 이제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 외교안보 당국은 아 우린 그거 안 적용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좀 그 또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1: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렇지만 네.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요국들에 대한 관세율을 15% 이상으로 올리는 거는 미국한테도 부담인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한국이나
0: 아까 우리가 물가 얘기도 했잖아요.
1: 예, 일본이나 그렇죠? 그다음에 그 EU 같이 주요 수출국들 그 국가들이 그 기업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하려면 관세율 지금 15%도 사실은 한국 같이 FTA가 있어서 무관세로 들어올 수 있는 제품들이 일방적인 주장에 15%를 부과했고 네. 그나마 예. 다른 그 경쟁국들하고 똑같은 그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15%에게 넘어가고 그것이 차등화가 돼버리면 그러면 한국 예를 들어 한국 기업들의 어떤 그 미국 시장 공략이라든지 진출 그다음에 투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0: 네.
1: 과연 그것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위법할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과정은 상호관세가 지난 2월에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150일 동안 무역 그 122조에 의해서 10%
0: 네.
1: 이제 부과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네. 301조를 동원해서 지금 그 다시 이제 그 상호 그 관세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맥시멈이 15%일 거다. 그래서 네. 10.5%가 이제 중거점이 돼가지고 조만간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주요국들에 대한 어떤 그 관세율은 15%를 최고점으로 해가지고 동등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자, 트럼프 2기 출범 후 1년 6개월간 공석이던 주한미국 대사가 이번 주 부임합니다. 주한미국 대사 부임이 왜 이렇게까지 늦어졌었죠?
1: 1기 때도 그랬어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네, 그랬고 해리 해리스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0: 네.
1: 이제 그 대사로 오셨는데 거의 1년 6개월 그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한국만 동맹국들 중에 막 그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그런 그 비판 기사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트럼프 네. 대통령 자체가 관료 외교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주요국의 대사를 임명하는 것도 자기의 선거나 어떤 그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계 인사들이 많이 그 임명이 됐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한국이라는 부분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제 순서가 지금 정도 올리는 거고 워낙 그 대사 임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속도가 늦는 행정부다 보니까 이번에도 한 1년 6개월 정도가 네. 걸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자, 한국계가 이제 오게 되는데 여튼 한미 양국이 시급히 소통해야 할 현안 어떤 게 좀 우선순위에 올라 있을까요?
1: 지금 많죠. 그 미사일 시틸바크 네. 한인 이제 그 연방 하원에서 지내신 분이 오기 때문에
0: 네.
1: 우리 정부에서도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습니다. 기대인 측면은 이제 공석이던 주한미국 대사가 자리를 채우게 됨으로 해가지고 한미 간에
0: 네.
1: 또 소통이 좀 그것보다 더 촉진될 수 있다 이 기대를 갖고 있고요. 특히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안보 협상 그리고 이제 대미 투자 이런 부분에서 긴밀하게 또 소통을 해야 되고 그 소통 창구 하나 더 늘어나는 거니까 기대가 있죠. 그래서 뭔가 소통이나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매개체가
0: 네.
1: 또 생겼다. 그러나 우려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미셸 바크 대사께서 아무래도 구구 성향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정부가 나가고 있는 뭐 쿠팡 문 좀 불편하게 느끼는 쿠팡 문제라든지 종교 탄압 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뭐 그 부분은 뭐 대사로 오시면 좀 바뀌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견제를 네. 해야겠죠.
0: 이재명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지금 브라질에 도착해 있는데 이 대통령의 미국 일정 특히 AI 서밋 일정 어떻게 평가하세요?
1: 굉장히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어떤 그 실용 외교를 추구하는 어떤 그러한 그 네. 정부의 특성을 잘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미, 브라질, 그 칠레, 그다음에 그 아르헨티나 방문하시는 거잖아요.
0: 네.
1: 근데 그 남미를 갈 때 직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한 곳에 그 중간에 들리셔가지고 급유를 하고 좀 쉬셨다가 다시 가셔야 되는데
0: 네.
1: 주로 가는 루트가 미국 아니면 유럽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을 들러 가시는데
0: 네.
1: 그러면 워싱턴 DC를 들릴 거냐, 뉴욕을 갈 거냐, 애틀랜타를 갈 거냐, 아니면 가는 그런 부분인데 뭐 전임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방문하시면 경제 그 이러한 행보를 보이시다가도 이제 그 DC를 들리셔서 이제 대통령 순방 하고 이렇게 가시는데
0: 네.
1: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정말로 그 글로벌 AI 그 빅테크 기업 수장들만 만나고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서밋을 통해 가지고 우리 경제적인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그런 중요한 행보를 보이고 바로 갔단 말이에요. 바로 가셨단
0: 네.
1: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 이 정부가 보여주는 그러한 그 외교 그다음에 어떤 그 대외 정책의 기조를 잘 볼 수 있는 거고 상당히 우리가 이제 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예 이제 그 토대를 놓는 그러한 그 행보를 정상께서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한 신뢰와 기대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 네. 하여튼 미국 영토에 들어갔는데 미국 대통령을 안 만나고 온 그 일정 좀 특이한 상황인데 그것을 어떤 실용주의적이고 경제 행보 그런 경제 외교 행보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브라질에서는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도착 직후엔 우리 공군이 도입하는 브라질산 C-390 수송기를 직접 시찰했습니다. 우리가 뭐 수송기나 뭐 군용기를 많이 파는데 여기서는 사들이네요.
1: 그러니까 C-390 그 수송기 같은 경우에는
0: 네.
1: 이제 그 브라질에서 제작합니다만 우리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는
0: 그렇군요.
1: 예, 그러한 컨소시엄을 맺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C-390 수송기를 우리가 이제 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기로 했습니다만 그 안에 우리와의 부품이나 그 협력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방산 측면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브라질 도착하시자마자 가서 시찰하시고 보고 그만큼
0: 네.
1: 브라질에게 한국이 브라질과의 방산 협력을 한국이 굉장히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호르무즈 해협 불안으로 글로벌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여전히 큽니다. 한국과 같은 수출 주도형 국가는 공급망 다변화. 또 외교 노선도 좀 더 탄력적으로 해가지고 이 경제 안보 리스크를 최대한 뭐 줄여야 할 텐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변수 이런 것도 또 있을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우선순위를 잘 둬야 되겠죠.
0: 그러니까 네네.
1: 원유 수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 70%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
0: 네.
1: 그 이제 너무 편중됐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니까 상당히 그 에너지 위기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그 단기간에 극복하기 위한 그러한 움직임을 너무 빨리 하다 보면 이제 경제성이라든지 이제 그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등한시하고 다변화에 너무 그 치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0: 네.
1: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체계적으로 다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고 사실 가격이라든지 여타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예, 우리가 이제 그 가격을 좀 무시하면서 공급이 우선시되면서 그거를 충당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우리 정부가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그 공급상의 다변화 그거를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해나가야 된다. 단기적, 중장기적
0: 네.
1: 플랜을 나눠가지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그래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했습니다. 당장 박사과정 뭐 학생들 4년 이상 걸릴 수도 있으니까 학생들 체류 문제 불거지면서 뭐 한국인 유학생들 걱정도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미국 당국이 이런 조치에 나선 배경이 무엇인지 이게 뭐 이민법 뭐 이런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건지 우리 정부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1: 굉장히 그 자충수예요. 이게
0: 네.
1: 취업 비자를 그 제한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0: 네네.
1: 이거는 이제 학생 비자, 뭐 H 비자, J 비자를 갖다가 4년 그리고 특정 기간으로 그 제약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다시 거쳐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는 그런 학생들의 어떤 의지를 꺾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0: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1: 그렇죠. 미국 예. 그 대학들 같은 경우에도 우수한 인재를 받아들이고 그 학생들이 와서 그 체류하면서 쓰는 학비라든지 어떤 생활비 이런 게 지역 경제, 학교 재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네. 그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미국이 취업하면서 어떤 이민자인 나라로서의 미국에 네. 어떤 그러한 전략적인 가치, 그다음에 그 중요한 브레인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0: 네네.
1: 그런 부분인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제약해가지고 의지를 꺾는 거는 아무리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네.

0: 대통령이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 한 축이 강경한 이민 규제 정책이긴 하지만 이거는 상당히 자충수적인 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네. 우리 입장에서는 중간선거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이게 또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점점 내정 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1: 네.
0: 지속적으로 우리 유학생들 우리 그 대한민국의 우려를 좀 전달을 하면서 중간선거가 지나면 이제 그 전반적인 이러한 제한 기조를 푸는데 좀 그 별도로 요청을 하고
1: 네.
0: 안 된다면 대한민국이라도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좀 예의를 달라 이렇게 좀 외교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미국 하원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을 차별 규제한 외국 공무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 개정안. 이게 발의가 됐어요. 미국 의회가 외국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이 카드까지 꺼내든 배경. 이것도 역시 또 중간선거 의식한 뭐 이민법 관련 어떤 정책입니까? 그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0: 그렇다고 봐야죠. 이 법을 발의한
1: 네.
0: 그 하원의원이 공화당 그 미국 서부에 있는
1: 네.
0: 그런 워싱턴 주의 그 하원의원인데요.
1: 네. 바움가트너 의원.
0: 예, 바움가트너 의원인데 그 미국 그 하원의원 같은 경우에 그 쿠팡의 로비를 받지 않았나 추정이 되고 있어요.
1: 네네.
0: 왜냐하면 그러한 그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한 그런 사례로서 쿠팡을 그 직접적으로 거론한 걸 보면
1: 네.
0: 쿠팡의 로비를 받은 그런 하원의원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하원의원 입장에서는 그 미국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좋은 명분이거든요. 미국 기업이 차별을 받는다. 그래서
1: 네.
0: 어떤 그 국민의 대표인 내 하원의원이 그다음에 상원의원이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발의했다. 이거는 나중에 자기 재선이라든지 정치적인 성과를 내세우는데 굉장히 좋은 명분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홍보하는 명분을 쓸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통과돼서 이게 그 뭔가 그 효력을 발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1: 네.
0: 이만큼 일개 기업이 그 워싱턴의 로비를 통해 가지고 국가 간의 관계를 얼마나 그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나 보여주는 굉장히 어떤 나쁜 사례거든요.
1: 지금 쿠팡 사례 말씀하시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자꾸 이제 연방 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그 고려해서 이렇게 이러한 법도 발의하고 보고서 내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1: 네.
0: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미대사관이라든지 또 우리 어떤 그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만 관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제가 한 번만 또 되짚어 보면 쿠팡 사실 매출 대부분 한국에서 챙기면서 미국 정치권 로비를 통해서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한 모습 사실 되게 좀 아름답진 않아 보입니다. 한국민들 그 눈높이에서 볼 때. 그래서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그때 쿠팡 청문회 할 때 보니까 의원들이 많이 흥분을 하더라고요. 막 흥분하고 막 너무 괘씸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정부에서도 자칫 조금 더 정교하지 않게 막 감정적으로 하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이런 문제를 할 때는 미국 측에 조금 더 봐라 우리 꼭 쿠팡을 어떻게 그 중점적으로 어떻게 때리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을 우리가 대할 때도 똑같이 조치했다 이런 객관적으로 보여주면서 좀 감정을 자제하면서 정교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0: 우리 그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네네.
0: 외교당국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1: 네.
0: 말씀하신 그 쿠팡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이 부분은 정치인들이 하시는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적절해 보이고요. 우리 정부 외교당국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그 정부가 갖고 있는 기업들을 그 대하는 원칙,
1: 네.
0: 그다음에 그 제도 이런 부분에
1: 기준.
0: 대해서
1: 예,
0: 네. 기준을 가지고서 명확히 설명을 하고 그 기준에 의거해서 미국 기업들도 동등하게 대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미국 그 의회 보고서에 쓰인 것은 쿠팡 일방적인 주장만 반영이 된 거거든요.
1: 네네.
0: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팩트를 통해서 반박을 하면서 그 연방의회라든지 워싱턴 정가의 어떤 그 정치인들이라든지 전문가들에 대해서 설득하는 작업 그래서 그 소명을 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는 카운터파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결코 긍정적인 결과를 갖고 올 수 없다는 걸 잘 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을 수
1: 그러니까
0: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이제 외교보다도 만약에 정부 사이드에서 이제 네. 공정이나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뭐 치밀하게 하겠지만 그런 전체적인 국민의 정서가 있으니까 그게 투영돼서 혹시 역공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우려는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처리됐으면 좋겠고 더더욱 이제 뭐 약간 무역 이슈가 안 됐으면 좋겠는 약간 그런 조짐을 보이잖아요. 지금 저 미셸 박스틸도 스틸박도 그렇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이런 일이 최근에 있었다고 합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안보리 회의 도중에 프랑스 대표가 발언을 시작하니까 미국 대표단이 회의실 밖으로 퇴장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1: 이게 좀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과 네. 프랑스 사이에. 그러니까 안보리 회의를 하면서 상대국이 발언하는데 항의의 차원에서 이제 그 다 퇴장하는 것은 좀 그 찾아보기 좀 쉽지 않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미국과 프랑스 같이 어떤 그 우호 동맹국 사이에서는 그런 일이 잘 벌어지지 않는데
0: 네.
1: 그 내막을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유엔 인권 최고위원 연임안을 놓고서 미국과 프랑스가 다른 의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제 미국 이제 그 대표단이 이제 그 퇴장을 하는 이런 해프닝이 좀 벌어지긴 했는데요.
0: 네.
1: 이것이 비단 이번 그 해프닝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미국과 유럽 동맹들 간에 조금 삐걱거리고 있는 그리고 뭔가 마찰을 보이고 있는 관계를 이제 상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 국가들 어쨌든 미국이란 나라가 유럽에서 이민자들이 와서 그리고 유럽의 거의 제반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어떤 건국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화적 열등감. 어떤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이제 그 강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좀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행보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좀 보다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0: 네.
1: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좀 비롯되는 이러한 마찰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하다 보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동맹을 못 살게 구는 이러다 보니까 기존 유럽을 유럽 국가들을 비롯한 동맹들과의 마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1: 그렇죠. 아무래도 보다 더 강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0: 네.
1: 동맹 길들이를 그 좀 보다 좀 노골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김도형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첫 소식은 날씨 폭염 얘기입니다. 폭염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어제 격상되고 오늘 이틀째입니다. 오늘 기온은 어땠습니까?
1: 일단은 오늘 경남 양산 같은 경우에는요. 3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부산, 창원, 김해, 창녕도 37도를 넘었고요. 네. 서울도 32.6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의 찜통이었습니다. 최상위 단계가 폭염 중대 경보라는 건데요.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되고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될 때 내려지는데요. 네. 경남, 김해, 밀양, 양산, 의령, 창녕, 합천, 그리고 전남, 광양 등 일곱 곳에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유독 영남 지역이 펄펄 끓는 이유는 뭡니까?
1: 예, 올 장마 때 비가 극과 극으로 갈렸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는 평년에 최대 1.5배에 달하는 비가 쏟아졌는데 네. 영남 같은 경우에는 평년에 30% 이하, 그리고 부산, 울산 등 경남 일부에는 10%를 못 미쳤습니다. 네. 비다운 비가 없이 열기가 계속 쌓인 데다가 남서풍이 소백산맥을 넘으면서 더 뜨겁고 건조해지는 팬 현상까지 겹치면서 영남이 가마솥이 된 겁니다. 앞으로도 걱정인데요. 8월 들어서 대기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까지 겹치는 이른바 열돔 현상이 예보가 돼 있어서요. 폭염이 꺾이기는커녕 절정을 향해 갈 전망입니다. 특히 대구는 주말에 40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 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해야 합니다. 지금 피해 상황 어떻게 집계됐는지 또 대응 요령은 뭔지도 알려주세요.
1: 네, 온열 질환자는 어제까지 누적 1,399명 그리고 사망자가 8명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의 피해가 심한데요. 사망자 8명 가운데 7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이었습니다. 호주와 중국 연구진이 6개 대륙에 걸친 연구 623건을 분석을 했는데요. 기온이 1도 오를 때 노인층의 질병 발생률이 1.6% 그리고 사망률이 2.2%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심혈관, 호흡 뇌혈관 질환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상승한다는 겁니다. 노인 같은 경우에는 더위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데 만성 질환까지 있으면은 더 위험합니다. 폭염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 하는데요.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고요. 밝은 색에 헐렁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야외 사업장에서는 폭염특보 때 1시간마다 10분에서 15분 이상 쉬어야 하고 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5개 작업은 피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고온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1번 수칙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인명피해뿐 아니라 재산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축피해도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1: 예, 경북에는 이달 16일까지 돼지 폐사가 1,456마리였는데 이후 열흘 동안 5,400마리가 더 폐사를 했고요. 닭도 7만 마리 가까이 폐사를 했습니다. 오늘 김해 한 돼지 농가에서는 돼지가 지쳐서 사료를 안 먹을 정도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24시간 냉방을 돌려서 전기료도 150% 더 나온다고 하고요. 여기에 가뭄까지 겹쳤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밀양의 저수지 40곳 중 39곳이 격일 제한 급수에 들어갔고요. 일부 저수지는 저수율이 0에서 1%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폭염 수준이 예사롭지 않다. 쪽방촌과 건설 현장 등 취약 장소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점검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0: 오늘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1: 예, 732포인트 그러니까 10.84% 떨어졌는데요. 6023회 장을 마쳤습니다. 하락폭 기준으로는 역대 2위입니다. 1위가 지난달 23일이었는데요. 910포인트 떨어졌거든요. 한 달 사이에 역대 1, 2위 폭락이 다 나온 셈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쪽 다 매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 5,992까지 밀리면서 6,00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가 막판에 낙폭을 소폭 만회해서 겨우 6,000선을 지켰고요. 코스닥도 705.85로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13%, 14%까지 떨어지면서 네. 지수 하락을 주도를 했습니다.
0: 폭락의 이유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특히 어제 중국 반도체 기업 상장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1: 예, 중국 최대의 DRAM 업체인 창신 메모리 CXMT인데요. 어제 상하이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첫날 주가가 466% 폭등을 하면서 시가총액 712조 원. 그래서 중국 증시 시총 1위에 올랐습니다. 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이어서 세계 4위 DRAM 업체가 대규모 자금 조달 창구를 확보를 한 건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중국 반도체 자립 전략을 대표하는 국가 챔피언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반도체 핵심 장비인 노광 장비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한국 반도체의 기술 우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덮친 겁니다.
0: 네, 우리가 바짝 긴장해야 할 이유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비단 오늘뿐 아니라 시장 변동성이 요즘 보니까 매우 큽니다. 금융당국이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1: 예, 이어광 금융위원장이 오늘 기자간담회에 있었는데요.
0: 네.
1: 시장 변동성 증대로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가 흔들리고 있는 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변동성을 키운 주범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오는 31일 시행되는 기본 예탁금 강화 등 보완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을 하고요. 사전 네. 교육평가 강화도 조속히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진정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전체 금융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 예컨대 20% 이내로만 레버리지 투자를 허용하는 투자 총량 제한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0: 네. 대부업체 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1: 예,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한 접근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대출 중개 플랫폼 핀다에 따르면 지난달 대부업 대출 약정이 2천 건에 육박을 해서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해 10월에 비해서 두 배로 늘었습니다. 월 약정액도 넉 달 연속 100억 원을 넘었고요. 특히 지난달에는 신용대출만 65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전체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금감원 실태조사를 보면은 작년 말 등록한 대부업체

0: 총 대출 잔액이 13조 1000억 원으로 2023년 말보다 6000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1: 네. 한쪽에서 이제 풍선 효과다. 가계 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부업으로 갔다. 금융당국은 시장 정상화다. 이렇게 그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민주당이 이번 주 보안수사권 폐지 내용 담은 형사소송법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 경찰 수사력에 대해서 뭐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성폭행 신고한 19세 여성이 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에 숨졌습니다. 어느 매체가 보도했어요?
0: 예, KBS 단독 보도인데요. 네. 지난해 말에 경기 안산의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9살 최모 양이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셨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40대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네. 조사가 좀 석연치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이뤄진 첫 조사 당시에 차량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요. 조사는 1시간 만에 끝났고 이후 추가 피해자 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에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최 양 같은 경우에는 사흘 뒤에 이의 신청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1: 네, 성폭행 의심 정황이 경찰 수사 결과와는 다르게 이제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 무슨 얘기예요?
0: 예, KBS가 그 진료 기록을 입수를 했는데요. 네. 사건 당일 응급 검사에서 급성 통증을 호소하고 항생제를 처방한 게 확인이 됐고요. 또 산부인과 기록에서도 출혈과 통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강제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CCTV에 술에 취해서 몸을 못 가누는 채양이 사장을 10초가량 붙잡고 버티는 장면, 그리고 30분 뒤에 친구를 만나서 싫다고 했는데 계속 그러잖아라고 울먹이는 장면 등도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채양이 사장과 웃으면서 대화하는 듯한 장면에 더 주목을 해서 무혐의로 판단을 했는데요. 네. 경찰이 검찰 요청에 따라 보안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도 무혐의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검찰이 보안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1: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앞으로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해요?
0: 예,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은 평생 두 개까지 임플란트 비용의 30%를 본인이 부담을 하면은 네.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치아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해서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아 어르신들이 대상에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받으려고 자기 돈으로 임플란트를 한 뒤에 추가 지원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2027년부터는 이 문턱을 없애겠다라는 계획입니다.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 시사.

0: 어렵고 헷갈리는 법 이야기 쉽고 명쾌하게 정해드리는 코너 손변이 정해드립니다. 오늘도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0: 오늘 손정혜 변호사님이 정해주신 이슈는 어떤 겁니까?
1: 네. 바로 세계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SK그룹과 관련한 최태연, 노소영 간장의 이혼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이 선고가 됐는데요.
0: 네.
1: 9년 만에 결실을 가지는 판결이기도 하고 금액도 엄청나죠. 9천억이 네. 넘는 금액입니다. 이 판결 한번 분석해 보기 위해서 정해봤습니다.
0: 네. 이전에 대법원이 2심 결과 두고 다시 해라. 파기환송심 판결을 해서 그 결과가 지난 금요일에 나온 건데요. 이 재판 결과를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 주세요.
1: 네. 일단 2심 결과를 두고 다시 해라. 문제가 있다. 법리에 오해가 있다라고 대법원에서 파기 돌려보낸 이유는
0: 네.
1: 결국은 비자금과 관련해서 비자금의 존부 여부는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았지만 비자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자금은 불법적인 요소 그러니까 뇌물이고 불법적인 자금인데 불법적인 자금으로 형성된 기여도를 법에서는 인정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재산분할의 가액, 재산분할 비율 다시 산정해야 된다. 이렇게 파기환송심으로 돌려보냈고요.
0: 네.
1: 원래 2심에서는 1조 3천억 이상의 금액이 나왔었죠. 대법원에서 다시 돌려서 파기환송심, 두 번째 환송심에서의 판결은 9,400억 대가 나왔고요.
0: 네.
1: 일부 3천 얼마가

0: 빠졌죠. 3천억 정도가요. 네. 그거는 일단은 그 친인척들에게 증여한 그 주식의 가액이 빠지면서 금액이 낮아지는 결과가 노출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 비율은 35%에서 다소 조금 낮아진 3분의 1, 그러니까 33.3이긴 하지만 네. 상당 부분 노관장 측의 재산 분할 기여도가 인정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 그래요. 자,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거 다시 파기환송했을 때 처음에 뭐 한 650억 그랬다가 1조 3천억 그랬는데 다시 하라 그래서 아, 이거 650억으로 다시 또 회귀하는 건가 이런 전 잘 모르니까 그냥 어렴풋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되게 세밀하게 이제 따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9,440억 1조 원에 육박하는 돈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굳이 승패를 따지자면 노소영이 최태원한테 이겼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0: 일단 1심의 600억 기준으로 보면 상당 부분 승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 그리고 일반인 시각에서 900억도 평생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돈인데 9천억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액수를 일단 획득한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재산 분할에 기여도 아내로서 기여한 네. 부분이 인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SK 주식이 엄청 올랐습니다. 네. 현재는 자산 규모가 10조 원대 이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10조 원에 비견해서 현재 1조 원 가까이 돈이니까 결국은 수치상으로는 10% 미만 아니냐. 그런 이제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일단 재판부에선 역시나 현명하게 노소영 관장이 주장하는 재산 분할 기여도는 상당 부분 인정을 해주고 네. 다만 최태원 회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증액된 이 10조 원대 규모가 아니라 이 1심 사실심 종결심인 한 2조에서 3조 사이 네. 2조 후반대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 액수를 정했기 때문에 이 최태원 회장 측에서도 일부는 또 주장이 인용됐다라고 볼 수 있는 판결입니다.
1: 그래요. 산정 시점도 되게 중요하다는 건데 그건 뒤에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뭐 10조라는 기준에서 보면 그거를 홀라당 많이 갖고 간 거는 아니고 또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 1조 가까이 얻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면은 되게 좀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어쨌든 이 판결에 밑에 깔린 어떤 철학이랄까 어떤 판결의 취지랄까 그건 뭘까요?
0: 이 판례는 네. 대기업이든 일반인이든 비슷한 논리가 적용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사 특유 재산 그 사람이 혼인 전에 갖고 있거나 또는 집안에서 증여되거나 상속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네. 실질적 기여도가 있다면 배우자에게 분할할 수 있다라는 기본 원리를 재확인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재산을 보통은 분할할 때 남자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게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다 샀는데 왜 아내가 목이 있느냐 이런 주장들을 하잖아요. 네. 재산 분할의 기여도에서는요. 형성에 대한 기여도도 보지만 유지 관리와 감소 방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살림을 안 하면 그와 관련한 가사 도우미 비용이 나간다거나 내가 가사 업무를 해야 되느냐고 일에 전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것을 내조해공 그리고 가사 업무 육아 업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사건에서도 노소영 관장은 가사뿐만 아니라 야구뿐만 아니라 대외 활동을 통해서 최태원 회장이 SK그룹을 네. 성장시키고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네. 그리고 현재 판결문이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의 판결문이 공개가 되고 보도가 되는 것 때문에 지난 항소심에서 위법이다. 문제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 아마도 풀텍스트의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을 것이에요. 아마 네. 요약본만 돌아다니거나 요약된 내용의 설명자료만 있을 것인데요. 네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도를 평가해서 3분의 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혼인 기간이 길고 그 기간 동안 노소영 관장이 3명의 아이들을 성장시켰잖아요. 네. 그런 점들 그리고 직접 간접적으로 노소영 관장의 집안 측에서 어떤 SK 성장에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 이런 점들도 평가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1: 그래요. 그 노소영 관장이 그때 2심 판결 이후에 뭐 가정의 가치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재산 분할에도 직접적인 어떤 인과관계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런 거는.
0: 일단은 유책 배우자 여부가 재산 분할 비율과 가액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데요. 네네. 이 사건은 사실은 가정을 유지하라는 판결과 준비 없습니다. 아, 우리가 과거의 재벌가들 보면 누군가를 새롭게 만난다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아니라 그냥 한 명 한 명이 더 있는 중첩적인 소위 말하는 중첩관계를 형성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건 아예 이혼 청구를 하면서

0: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강하게 작동했고 위자료도 네. 20억이나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고 이제는 재벌가들이나 가지신 분들이 많은 분들은 3분의 1을 내어주면서까지 가정을 깨트려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죠. 네. 그만큼 이 오너 리스크에는 이제 가정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 요소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특히 명문화돼서 대기업의 기업의 주식을 분할하느니 마느니 재산 분할 기여도가 얼마이느니는 네. 거의 최초의 판례이거나 명시적인 판례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정을 유지하는 것보다 가정을 해체하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주는 판례가 아닐까 합니다.
1: 그래요. 두 사람은 SK 선대회장 장남, 그다음에 저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딸 이래가지고 결혼 자체도 되게 관심을 모았었는데 34년간 혼인 기간 중 14년을 별거 상태로 지낸 걸로 알려졌고요. 자 그러다가 최태원 회장이 언론에 혼외자가 있다 편지를 보냈어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인데 그 편지에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0: 네. 일단 노관장과 10년이 넘게 깊은 고를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 노력했으나 더 이상은 앞으로 동행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 관계를 잘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혼외자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공개했고요. 네. 그 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고 싶다라고 이혼에 대한 결심을 고백했고요.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주목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이혼 조정 신청을 제기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노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 이혼을 거부하는 의사 표시를 하다가 네. 한 2년이 지나서 2019년경에 이르러서는 나도 이제는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본격적인 재산 분할 다툼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1: 그래요. 아까 이제 뭐 비자금 300억 이 부분은 이제 법원에서 인정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왜 SK가 그다음에 SK텔레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뭐 노태우 정권의 영향력이 작용했다 이런 평가도 있었잖아요. 법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까?
0: 일단 명시적으로는 지금 판결문이 공개되기 어렵고 또 네네. 가사 판결문은 보도금지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데요. 네네. 일반 국민적인 상식으로는 그 당시에 제2 이동통신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을 때 네. 성경이 컨소시엄 경쟁에 뛰어들었고 특히 성경그룹이 이 이동통신 전화 부분 지금 SKT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네네. 이것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정권의 힘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들을 하고요. 다만 SKT 측에서는 그 전신그룹에 있어서 그 당시에 그런 논란이 제기돼서 오히려 사업권을 자진 반납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 정권에 여러 가지 경쟁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을 받아서 다시 사업권을 받았기 때문에 네. 직접적인 그 관여나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주장한 이건 역시도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굉장히 쟁점이 됐던 사건이죠.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어떤 뭐 처가의 도움이 됐든 또는 배우자의 도움이 존재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SK 주식에 대한 기여도는 인정됐다라는 네.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그리고 변호사님 이 비율 얘기 잠깐 다시 해보면 일반인들 이혼 사건에서 뭐 30년 정도 결혼생활 유지하거나 하면 5대 5 반반 이 재산 분할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비율을 판사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는 관행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분할 비율이 낮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0: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인정됐다라고 보는 게요.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진짜 서민으로 전세금 정도 도와주고 수십 년 살아서 네네. 재산이 축적된 경우에는 5대 5이지만 중간에 예를 들면 처가나 시댁에서 엄청난 금액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아서 네네. 대부분의 재산이 그걸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한다면 기여도는 조금 낮아집니다. 일반의 기여도. 또는 네네. 요즘 일반 서민들 중에도 워낙 연봉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가사 양육의 기여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연봉이 고소득자인 경우는 또 그쪽의 기여도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네. 정확히 5대 5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혼인 기간이 한 30년이 넘는다라는 네. 측면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이제 기여를 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설명되니까 3분의 1 수준까지 인정이 된 걸로 그래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 돈은 보통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주게 됩니까?
0: 지금 담보대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부 네. 담보대출이 실행되어 있는 건 있지만 아직 담보가치가 남아있다. 워낙에 주식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1: 네.
0: 또 일부 우량주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받아서 할 것이다. 또 계열사 일부 주식을 정리할 것이다. 각종의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큰 돈을 마련할 수 없을 겁니다.

0: 네, 재상고를 할 실익은 현재로서는 결론이 바뀔 가능성 많지는 않지만 지급 시한을 벌려고 재상고할 가능성은 실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판결이 나오면 보통 금전 지급 바로 가집행할 수 있거든요. 네. 바로 집행이 가능한데 특이하게 재산 분할은 확정돼야 이자가 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고까지 안 해야 확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벌기 위한 재상고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이탈리아 파페라 그룹 일볼로의 아키미 디체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당분간 찜통 더위는 8월 초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경남에는 폭염중대경보가,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폭염경보와 주의보 지역이 더 곳곳으로 늘고 있습니다. 체감온도가 많은 지역으로 28도에서 최고 38도까지 당분간 유지가 될 텐데요. 전국 대부분 체감온도 33도 이상, 남부지방 중심으로 35도 이상이 예상됩니다. 되고 경남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 이들 지역은 체감온도 39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각별히 수분 섭취 당분간 오후에 자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아침 기온이 높습니다. 밤새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많아서 25도 이상의 기온을 보일 텐데요. 서울의 내일 아침 최저기온 26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 내일 낮 최고기온 서울, 세종, 대전, 광주가 34도, 부산 35, 강릉 36, 대구 37도 등으로 대부분 오늘과 비슷한 낮더위가 예상됩니다. 자외선 지수는 내일 오후에 매우 높음, 붉은색이 대부분이 되겠고요. 오존 농도도 일부 중서부와 대부분 남동부 지역이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0도입니다. 최용미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오늘 경남 양산 지역 낮 기온이 39도까지 치솟는 등 전국에 폭염이 계속됐습니다. 정부는 폭염 재난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10% 넘게 폭락했습니다. 반도체 주가 급락해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모두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첫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불이 시작됐던 6층 구역에서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배터리 등이 수거됐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고 국내 일부 지역에도 700건이 넘는

0: 흔들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폭염 재난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오늘도 경남 양산이 39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세음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1: 오늘도 강한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경남 양산은 39도까지 올랐고 북창원 38.2도, 의령 37.6도 등 경남 곳곳에서 낮 기온이 37도를 넘어서는 무더위가 나타났습니다. 경북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 중대 경보는 폭염 경보로 한 단계 낮아졌지만 경남 양산과 의령 등지에 내려진 폭염 중대 경보는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선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은 영남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 강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4도, 대구 37도 등으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 산지에는 폭염주의보가, 서울 동부와 경기 북부, 강원 영서는 폭염경보가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발효시각은 내일 오전부터입니다. 기상청은 야외활동과 실외작업을 최대한 중단하거나 연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어제부터 폭염재난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활동과 피해저감시설 운영을 강화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전국에는 큰 비 없이 소나기만 지나겠고 폭염은 당분간 기세를 더하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에 이어 서쪽 상공에서 티베트 고기압까지 확장해 올 거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는 1482명 발생했고 이 가운데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이세훈입니다.
0: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진 제주에서 양식장 광어 2만여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4일 서귀포시 대정읍 양식장 두 곳에서 광어 폐사 신고가 접수돼 오늘 서귀포시 국립수산과학원 등과 합동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피해 규모는 9천여 마리로 파악됐지만 추가 집계 결과 폐사한 광어는 2만여 마리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도체 주가 급락하며 코스피가 10%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모두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오늘 코스피는 10.84% 급락한 6023.66에 마감했습니다. 하루 전보다 732.09포인트가 빠졌습니다. 910포인트가 하락한 지난달 23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 큰 하락폭입니다. 5%대 하락한 6,400선에서 장을 시작한 코스피. 장 초반 매도세가 몰리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이후 서킷 브레이커까지 나와 거래가 20분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락 흐름을 되돌리진 못했습니다. 마감 직전 5,992.91까지 밀리며 6,000선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엔비디아가 고객사에 투자한 뒤 다시 자사 칩을 판매하는 구조를 두고 AI 투자가 과도한 기대에 기반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의 상하이 증시 상장도 국내 반도체주 수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3%, 14%대 급락해 22만 전자, 155만 닉스로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59.01포인트, 7.72% 내린 705.85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 697.45로 내려앉으면서 1년 3개월 만에 700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0: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원론적인 얘기였을 뿐이라고 진화에 나섰는데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분위기입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3: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 나선 조정식 국회의장은 내년이 개헌 적기라며 개헌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개헌의 내용은 논의해야 한다면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에도 생각을 밝혔습니다.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여론만 동의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도 추진할 수 있다는 뜻 아니냐는 해석에 국민의힘은 즉각 발끈했습니다.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 임기 연장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헌법조항 위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진정한 내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조 의장의 이력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 연임을 위해 총대를 맨 거란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의장실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이야기였을 뿐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의장실은 임기 연장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헌법조항을 인식하고 있다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건 발언 취지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당내 연임 관련 논의가 있었다거나 조 의장과 사전에 소통한 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헌을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해 109석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0: 109시간 넘게 화재가 이어졌던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첫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감식팀은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6층 구역에 진입해 배터리 등 생활용품을 확보했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오늘 첫 합동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불이 완전히 꺼진 지 엿새 만입니다. 소방과 경찰, 국과수 등 관계기관 인력 40여 명이 투입돼 오전 10시부터 3시간 반가량 진행됐습니다. 감식이 집중된 곳은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류센터 6층. 이곳은 복층 구조물인 멘자닌이 설치돼 모두 3단으로 나뉘어 있는데 발화 추정 지점인 가운데 층이 주요 감식 대상이었습니다. 합동 감식팀은 이 지점에서 화재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배터리 등 생활용품을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비닐팩 8개 분량입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감식팀은 다만 불길이 번진 7층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발화 추정 지점에서 필요한 증거물 수거를 마친 만큼 2차 현장 감식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는 지난 18일 아침 7시쯤 발생해 109시간이 넘어 완진됐고 소방관 2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탈진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0: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아 당시 참전부대를 재현한 행진을 하는 등 대대적인 행사를 벌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북중 친선을 강조하면서 체제 결속을 도모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도 처음으로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유지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북한이 조국 해방전쟁 승리의 날로 주장하는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인 어제 기념행진 등 대규모 행사를 열고 체제 결속을 다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체육관 광장에서 전쟁 시기 상징종대 기념행진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복식을 갖춘 대규모 병력들이 광장을 행진했는데 당시 이른바 서울해방작전, 대전해방작전을 수행한 부대라고 통신은 소개했습니다. 이날 행진에는 현대 북한군의 장비를 갖춘 인민군 육해공군 종대들도 참여했습니다. 어제 평양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공연엔 김정은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 딸 주애와 동행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공연을 보다 눈물을 흘리는 듯한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주애가 북한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한 건 올해가 처음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주애를 미래 계승자로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 이날 공연에선 중국군의 참전을 기념하는 영상물과 중국 노래가 공연되는 등 북중 친선이 강조됐습니다.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 이후 전략적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북중 관계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0: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쓰나미주의보도 발령됐는데 국내에서도 지진 흔들림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우수경 기자입니다.
6: 오늘 오후 4시 27분쯤 일본 규슈 서부 구마모토현에서 일본 기상청 발표 기준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구마모토시 등에서는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됐고 도쿄에서도 건물이 간헐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일부 건물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으며 구마모토 내 4만 8천여 가구가 정전이라고 일본 규슈전력이 발표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구마모토 공항 활주로가 폐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으로 인한 1m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여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NHK는 오후 5시 8분쯤

0: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남남 서쪽 49km 해역에서 규모 6.1의 여진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원자력청은 강진과 관련해 규슈와 시코쿠 등 원전 세 곳은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마모토에는 TSMC 공장이 있는데 TSMC 측은 공장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도 진동이 전달됐습니다. 전남 광주와 경남, 부산, 제주도 지역에 진도 3의 흔들림이, 울산과 경북 등에서는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흔들림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소방청은 전국에서 700건이 넘는 유감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1: 프랑스 파리에선 대낮에 흉기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임신부를 비롯해 여성 3명이 거리 곳곳에서 이른바 묻지마 공격을 당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2: 현지 시각 27일 오전 프랑스 파리 북서부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대로변을 돌아다니며 여성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남성은 길 가던 임신부를 비롯해 여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는데 이 가운데 2명이 중상을 입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근처에 있던 시민들과 비번이었던 경찰관에 제압됐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 알라가 자신에게 여성들을 죽이라고 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는 정신질환을 가진 30대로 과거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도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로랑 누네즈 프랑스 내무장관은 이번 범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횡설수설하며 두서없이 진술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지난 2월 개선문 인근에서 괴한이 흉기를 휘두른 이후 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파리 시내 경비는 한층 강화됐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피의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요청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강경한 대응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엔 다시 군사작전에 나설 것이라고 또 위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3: 현지 시각 27일 경합주 미 시간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의 승리를 언급하며 이란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미국과 회담을 원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군의 강력한 해상 봉쇄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회담을 요청했다면서 합의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엔 다시 군사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또 예고했습니다. 회담을 하루 앞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선 이란 전과 관련해 약간 차이는 있지만 꽤 비슷하다며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앞서 미국 자동차 공장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한국 등 해외로 떠났던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경제정책 성과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등 안보 사안과 함께 미국 제조업 등 경제 현안에서도 강경한 대응을 언급하면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1: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10월 A매치에서 베네수엘라, 우즈베키스탄과 각각 맞붙습니다. 두 경기 개최 장소와 시간은 추후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김봉진 기자가 전합니다.
4: 새 사령탑을 찾고 있는 남자 축구 대표팀의 10월 A매치 상대가 베네수엘라와 우즈베키스탄으로 정해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10월 2일에는 베네수엘라를, 나흘 뒤인 6일에는 우즈베키스탄과 국가대표 A매치를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두 경기의 개최 장소와 시간은 추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FIFA 랭킹 47위 베네수엘라는 우리가 한번 상대해 승리한 팀이고 우즈베키스탄은 랭킹 62위로 우리 대표팀이 역대 전적에서 11승 4무 1패로 앞서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공석 중인 남자 대표팀 감독의 선임과 관련해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공식 절차를 밟아갈 계획입니다. 대한체육회와 회원 종목단체가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핸드볼 경기장 출입 제한에 따른 체육행정 전반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조속한 정상화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필요 전산 장비와 자료가 사무실에 있어 필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9월 아시안게임 준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체육회

0: 신임 사무총장에 장관급인 중앙선관이 사무총장을 역임한 김대년 체육회 선거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내정됐습니다. KBS 뉴스 김봉진입니다.
1: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12월 한 메르코스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발표를 목표로 실무 준비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국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과 메르코스르 간 무역협정 협상이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5,181만 7천 명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년 대비 60만 명 늘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습니다. 2027년 기준 월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49만 4,738원에서 692만 9,885원으로 6.7% 인상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최근 K자형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32% 수준인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월 87만 5,533원, 4인 가구 기준 월 221만 7,56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앞으로 예비 창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지원금 받는 정보 공개서에서 가맹본부를 사모펀드가 보유했는지, 가맹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평균 영업위약금이 얼마인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점주가 지역별 가맹점 수와 평균 매출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숙박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초과해서 받을 경우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1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지휘관 7명에게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7회 2부 심리로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국회에 투입된 707 특수임무단 김현태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 여단장에게 징역 15년, 김대우 전 방첩수사단장 등은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입니다. 6.3 지방선거기간에 불거진 가상자산 은닉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유 전 시장 부부는 보유 가상자산 2만여 개를 해외 거래소로 이전해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폭염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오늘도 극단적인 낮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충북, 경북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지만 습기가 더해져 무덥겠습니다. 일몰 이후에도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백창복이었습니다.

0: KBS 열린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의 황현입니다. 홍준표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거쳐서 경남지사와 대구시장을 역임하면서 오랫동안 보수정치 중심에 서 있었던 분이시죠. 거침없는 말과 독자적인 정치 행보로 때론 논쟁의 중심에 서기도 했지만 여야를 넘나드는 정치 경험만큼은 누구보다 풍부한 인물입니다. 정치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난 지금 그의 눈에는 갈등과 재편을 거듭하는 오늘의 정치권이 과연 어떻게 보일까요? 잠시 후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함께 정치권의 오늘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정치권에서 물러났다고 했지만요. 여전히 그의 말 한마디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내용을 향해서는 당의 기강을 강조하고 최근에는 또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만나서 여야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분 소개합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오늘 나와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네. 고맙습니다.
1: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네.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3: 바쁘지 않습니다.
1: 그렇군요. 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3: 백수입니다.
1: 아, 그래서 더 바쁘지 않습니까 요즘에?
3: 백수가 되면 하나 좋은 게
1: 네.
3: 갈등이 없다는 겁니다.
1: 갈등이 없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
3: 그러니까 정치판이나 검사들이나 이게 내가 43년 공직 생활을 했는데
1: 네네.
3: 정치 30년 하고 검사 법조 생활을 이제 13년 하고 갈등 속에서 지금 43년을 살았거든요.
1: 그렇죠. 치열한 갈등 속에서
3: 그렇죠.
1: 사셨죠.
3: 네. 눈만 뜨면 죽고 사는 갈등에서 43년을 살았는데 백수되고 하나 좋은 게 이제는 갈등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겪어야 할 갈등이 없다는 겁니다.
1: 요즘은 그럼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사고.
3: 그렇죠.
1: 오.
3: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하고 살죠.
1: 자유롭게 하고.
3: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에 안 들면 못된 소리도 좀 하고.
1: 네. 아니 원래 그러셨잖아요. 근데.
3: 원래 그래 했는데.
1: 네네.
3: 그때는 정치할 때는 그래 했는데.
1: 네네.
3: 그때는 진영에 해가 되는 거는 이야기 못하죠.
1: 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공개하셨군요.
3: 그렇죠. 지금은 진영에 이가 되고 해가 되고를 떠나서 잘못된 것이 보여지면 자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참 편한 세상을 살고 있는 편이죠.
1: 네, 요즘 마음은 정말 한결 편해지신 것 같아요.
3: 그 요즘 가끔 만나는 사람들 보면
1: 네.
3: 얼굴이 참 좋아졌다고 합니다.
1: 네네 피부가 너무 좋아지셨어요, 네. 진짜로. 네.
3: 나는 저요 평생을 스킨 외에는 바르지 않습니다.
1: 로션 안 바르세요?
3: 로션은 그 찐득찐득해서.
1: 아 그래요?
3: 그게 스킨 딱 바르고 아침에
1: 네.
3: 샤워하고 스킨 바르고 그게 끝인데.
1: 아.
3: 내 누구처럼 강남 피부과 가본 일도 없고.
1: 그렇군요.
3: 담배를 끊으니까
1: 아.
3: 한 15년 됐죠. 담배 끊은 지가. 담배를 끊으니까. 피부 색깔이 좋아지더만.
1: 제가 봤을 때 정치가 피부에 제일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3: 그렇죠.
1: 네.
3: 갈등의 연속이니까.
1: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야기 계속 나눠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샵9730,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홍준표 전 시장님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에게 문자로 많이 보내주십시오. 제가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에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도 좋고 의견도 좋으니까요. 뭐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야기 계속 좀 이어가 볼게요.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법조인과 정치인으로 보낸 43년 만에 해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3: 그렇죠.
1: 해주셨습니다. 정치일선에서 한 발 떨어져서 전국을 봤을 때는 좀 뭐랄까요? 좀 다른 눈이 생기나요? 어떠십니까?
3: 그게 이제 30년 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1: 네.
3: 이제 외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죠.
1: 한쪽으로 바라보셨다.
3: 그럴 수밖에 없죠.
1: 네.
3: 보수 진영에 있었으니까 세상을 보수 진영의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죠.
1: 그렇죠.
3: 그런데 정치를 그만두고 난 뒤에 이제 두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됐죠.
1: 양쪽 의견을 다 듣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3: 그렇죠. 네. 두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훨씬 그 세상이 잘 보이죠.
1: 잘 보인다는 얘기는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3: 생각을 하지 않으면 뇌가 늙어요.
1: 네.
3: 치매라는 거는 치매 방지에 가장 좋은 게 바둑입니다.
1: 네네네. 머리를 쓰는 거죠.
3: 그렇죠.
1: 네네.
3: 뇌세포가 죽지 않아요.
1: 계속 머리를 쓰고 계셔서.
3: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정치를 떠난 뒤에도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셨고 일단 세상을 균형 있게 보게 됐다라고 방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치 현안에 대한 발언은 계속 좀 이어가시는 것 같아요.
3: 그거는 제가 정치를 현실 정치는 떠났지만은 대한민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는 눈 감아서는 안 되겠죠.
1: 네네네.
3: 그래서 일종의 그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딜레땅트라고 하기도 하죠.
1: 네.
3: 쓸데없는 잡다한 지식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낙천적으로 보는 사람들. 예.
1: 지금은 그러면 전 시장님의 위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보수의 원로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정치평론가? 뭐 이렇게 좀 해석해야 되나요?
3: 그런 말보다도 게이트키퍼라고 보면 될 겁니다.
1: 게이트키퍼.
3: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1: 막아내는 거군요.
3: 막아내는 역할을 참 작게나마 하는 게 정치를 그만둔 내 입장이 아닐까.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정확하게 지적을 해내는 것이 본인의 지금 역할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시는군요.
3: 그게 이제 여론화돼가지고 바로 잡히면 다행이고
1: 네.
3: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대한민국도 어려워지는 거지.
1: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6.3 지방선거 끝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잖아요. 네. 여야 승패를 떠나서 이번 선거가 보여준 가장 중요한 민심. 홍준표 전 시장님이 보셨을 땐 뭐라고 보십니까?
3: 원래 정권 교체 후에 첫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1: 네.
3: 여당이 진 사례가 없습니다.
1: 거의 여당이 대통령 초반에는 많이 승리를 거두죠.
3: 그렇죠.
1: 네.
3: 그건 총선이고 지방선거 똑같습니다.
1: 네.
3: 그러나 처음 이번에 지방선거 시작할 때 15대 1이라고 했잖아요.
1: 맞아요. 네.
3: 경북 빼고는 다 이긴다.
1: 네.
3: 그런데 12대 4가 됐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선전한 겁니다. 선전한 겁니다.
1: 게다가 또 재보궐선거에서도 좀 성적이 좋았던 걸로
3: 그렇죠.
1: 보이죠. 네.
3: 그렇죠.
1: 그러면 민주당이 패배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3: 민주당이 승리했죠.
1: 그렇죠. 숫자로 봤을 때.
3: 승리를 했는데 네. 12대 3 같으면 승리를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처럼 15대 1로 못 이긴 거는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은 아쉽다고 그래 보는 거죠.
1: 실패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군요.
3: 민주당이 지방선거는 승리를 했고
1: 네.
3: 국민의힘은 선전을 했죠.
1: 그럼 국민의힘이 선거를 이번에 잘 치른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3: 좀 아쉬운 거는 선거 전에 당대표를 중심으로
1: 네.
3: 좀 뭉쳤으면 부산, 울산 이길 수 있었지 않을까.
1: 부산시장, 울산시장.
3: 그렇습니다.
1: 네네.
3: 그건 이길 수 있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입니다.
1: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어느 정도 당대표와 선을 그으면서 오히려 당선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3: 그거는 서울 민심일 겁니다.
1: 네네네.
3: 서울 민심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서울 민심은. 서울 민심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1: 네네.
3: 전국의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데 서울은.
1: 네.
3: 전라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전국의 민심이 전부 모여드는 데인데 아마 민주당에서 저는 처음에 후보를 잘못 내지 않았나.
1: 민주당에서 서울시 후보를 잘못 낸 것 아니냐. 정원우 후보.
3: 그래 맞습니다.
1: 정원우 후보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다른 후보였으면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었다.
3: 나는 김민석 후보가 나왔으면 민주당이 이겼을 것으로 봅니다.
1: 아, 김민석 후보가 그때 당시 국무총리였죠.
3: 그렇습니다.
1: 후보가 나왔다면 김민석 총리가 당선됐을 것이다.
3: 난 그래 봤습니다.
1: 네네.
3: 그런데 정원호 후보가 성동구청장 출신인데 성동구청장 출신한테 서울시 전체를 맡기기에는 서울시민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았을까.
1: 그렇군요.
3: 그래

0: 그래서 저게 그 여당 지지율만으로는 이길 수 있을까? 아, 그런 출발할 때 아, 그런 의구심은 좀 들었어요.
1: 네.
0: 들었는데 보니까 토론도 회피하고 뭐 이상하게 칸쿤 사태도 터지고 이러니까 결국은 그게 역전돼 버렸죠.
1: 네. 지지율이 굉장히 앞선 곳으로 여론조사에 나왔었는데 막판에는 그렇습니다. 뒤집혀졌죠.
0: 그렇습니다.
1: 네네. 네. 전체적인 판세를 그렇게 보셨군요. 확실히 서울은 좀 다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경상도 그렇습니다. 지역보다는.
0: 네. 네. 네.
1: 또 선거를 이렇게 평가해 주셨고. 장동구 당대표 말씀을 잠깐 꺼내셨으니까 네. 장동구 당대표 이야기 좀 해볼게요. 홍준 시장께서 이제 선거 결과만으로 장동구 당대표에게 이게 사퇴 요구할 명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0: 명분 없죠. 선전했으니까.
1: 이후에 굉장히 그런 거 가지고 아니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 좀 갈등이 계속
0: 나는
1: 심각해지잖아요.
0: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1: 네.
0: 거기에 장동희 대표 물러나라고 하는 그 애들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장 공천은 국회의원들이 했습니다.
1: 네.
0: 중앙당이 하지 않고 자기 지역에 부산 같은데도 자기 지역에 구청장이 떨어졌어요. 지가 공천한 사람들이. 응? 그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이거든. 자기가 홍천 잘못했으니까.
1: 기초의원들 떨어진 사람들 책임져야 된다.
0: 그렇죠.
1: 네.
0: 서울시도 서울시의원이나 기초의원은 참패했어요.
1: 네. 그렇죠. 서울시장만 네? 당선이 된 거죠.
0: 서울시장만 당선됐지 서울시의원 기초의원들 참패했어요. 그럼 공천한 사람들이 책임져야지. 그런데 자기 지역에 자기가 선정한 기초의원, 광역의원, 구청장 다 떨어뜨려 놓고 그걸 갖다가 지 책임인데 국민들은 그거 모를 거예요. 그 장동희가 공천한 줄 안다고. 그 중앙당인 공천은 그거 안 해요.
1: 응? 기초의원들은 이제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0: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들이 해요.
1: 공천을 하죠. 네.
0: 그리고 기초단체장도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들이 다 해요. 기초단체장 중에서 뭐 60만 이상인가 그거는 중앙당에서 했지만은 그 외에는 전부 국회의원들이 다 해요. 근데 자기들이 공천한 애들은 다 떨어뜨려 놓고 전멸했는데 장동희 보고 책임지라는 게 그게 정치적 그 논리에 맞느냐 이 말이에요.
1: 그럼 지금 현재도 장동혁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할 명분은 현직 의원이 없는 거네요. 없다고 보시는군요.
0: 없고
1: 네네네.
0: 15대 1에서 12대 4로 만든 거는 그나마 참 아쉬운 거는 선거 시작 전에 전부 일치 단결해서 네. 당대표를 중심으로 했으면 기초단체장도 많이 건졌을 겁니다.
1: 그렇군요. 이게 좀 다른 각의 질문이긴 한데 사실 네. 이번 선거 결과가 좀 묘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긴 선거인지 진 선거인지도 잘 이해가 안 가고 민주당에서도 정청래 당대표도 이 선거가 이긴 건지 진 건지 민주당에서 막 책임지라는 얘기도 나오고.
0: 그게 예.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 때문이고.
1: 네. 아 서울시를 졌기 때문에.
0: 그렇죠.
1: 네.
0: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 때문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자기들은 책임 안 지고 당대표를 어떻게 하면 한번 끌어내려볼까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어쨌든
0: 후안무치하지.
1: 이유를 만들어서 네. 당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한 행동이다.
0: 네. 그렇죠.
1: 라고 보고 계십니다.
0: 그 왜 당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하겠습니까?
1: 왜 그렇습니까?
0: 장동희가 1.5선밖에 안 돼요.
1: 인정은 안 하는 겁니까?
0: 초재선들은 장동희하고 자기하고 동격이라고 생각해.
1: 아.
0: 네? 그래 착각을 해.
1: 나랑 동격인데 왜 저 사람은 당대표야? 뭐 이런 느낌인가요?
0: 아니 자기들은 그 도전도 못 해봤어요.
1: 그렇죠. 그렇죠. 예예. 네? 예.
0: 그리고 3선 이상 중진 애들은 걔들 중에 대부분이 최고위원도 잘 못 나가요. 떨어질 거 싶어서.
1: 그렇죠. 상임위원장도 안 되는 상황이죠.
0: 아니 그러니까 최고위원도 못 나가는 사람들이 그 앉아서 1.5선 밑에서 국회 그 당하려고 하니까 배알이 뒤틀리지. 그러니까 이게 놀부심보야.
1: 아 놀부심보다.
0: 그래.
1: 네.
0: 놀부심보로 당대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준석이가 당대표 할 때는 그런 무성이야.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했어. 조선들도 이준석이 깔봤어요.
1: 그때 이런 뭐 마이너스 3선이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었잖아요. 네.
0: 세 번 떨어졌다고.
1: 맞아요.
0: 그런데
1: 당대표가 됐습니다.
0: 당대표가 됐잖아요. 예. 당원과 국민들의 지지로. 자기들은 그건 도전도 못 해봤어. 그건 도전해서 됐는데 그걸 인정을 안 했다고. 그거하고 똑같아요.
1: 약간 좀 인정을 안 해주는 내부의 그 심리적인 그 마음들이 좀.
0: 그게 놀부심보야.
1: 놀부심보다 그거를. 예.
0: 자기는 할 능력이 안 되고 남 잘 되는 거는 못 보고 꼴은 못 보고.
1: 네네.
0: 그러니까.
1: 배 아파서 저러는 거다.
0: 그 배알이 털리고 배 아픈 거지. 그 놀부심 보지.
1: 나는 당대표 못하는데 나는 지금 2선인데 당대표 아닌데 왜 저기는 1.5선이 당대표라고 있어? 약간 이런 마인드군요.
0: 아니 네. 그렇게 하려면 자기들이 도전을 했어야지.
1: 그렇죠.
0: 도전 못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건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한 자리이긴 하죠. 네? 예, 예, 그렇게 네? 인정을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또 당대표가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새로운 야당 의제와 아젠다 제공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주문을 좀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지금 상황에서 내놔야 될 아젠다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0: 야권 통합입니다.
1: 야권 통합이요?
0: 그렇습니다.
1: 야권 통합이라는 것은 뭐 합당 같은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0: 이준석이 개혁신당하고 합당해야죠.
1: 아, 개혁신당과의 그렇죠. 합당이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이준석 대표도 그 당에서 집단 이집에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 씌워가지고 쫓아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1: 네.
0: 응? 거기다가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면서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준석이 데리고 대선 치르면서 내가 그 당에 같이 있을 때 내가 조정을 한 두 번 했어요.
1: 네.
0: 하도 싸워서 왔길래 윤석열 그 후보한테 너 그러면 당신 그러면 대선 못 치른다. 이준석이 품어하마라. 이라고 두 번이나 그
1: 말씀하셨어요.
0: 이준석이를 부모 안은 일이 있어요.
1: 네.
0: 그런데 부모 안고 대통령이 되고 난 뒤부터 마음이 돌변했어. 저는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다. 당대표로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 이준석이 쫓아내는 작업에 앞장섰던 애들이 지금 한동계가 좀 있습니다.
1: 그렇습니까?
0: 그때는 친윤의 전위대였지. 친윤의 전이대하다가 지금 친한계로 옮긴 애들이 좀 있습니다.
1: 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개혁신당과의 합당.
0: 그렇죠.
1: 이거 첫 번째로 보시는 거군요.
0: 그렇죠.
1: 이준석 대표를 다시 국민의힘으로
0: 합당을 하려면 이제 그냥 흡수합당이 아니고 신설합당을 해야 되겠죠. 국민의힘은 이제 당명도 바꾸고
1: 타이틀 바꾸고요. 완전 새롭게 좀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0: 정통 보수주의 정당으로 지금 다시 바꿔야 되는데
1: 네네.
0: 지금 국민의힘의 당은 당 정강 정책에 보면 거의 좌파 정책도 많아요. 정강 정책에.
1: 네네.
0: 그 정통 보수주의 정당도 아니라고. 그런데 그 정강 정책 읽어본 국회의원들이 아마 몇 명이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1: 네.
0: 아마 거의 없을 거야. 그 정강 정책에 좌파 정책도 있어요.
1: 예를 들어 어떤 정책이 있나요?
0: 그런데 그 이재명 후보가 후보 시절 말던 기본소득. 그 국민의 지금 그게 있어요.
1: 국민의힘도 있죠. 맞아요. 네네.
0: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그런데 저거당의 정강정책에 그게 있다니까요. 그 누가 만든 거냐. 김종인이가 그 비대위원장 할 때 정강정책을 만든 거예요.
1: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1: 네. 그리고 다 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0: 아니, 다 빼야죠.
1: 아, 다 빼고 아예 새롭게 간판을
0: 정통
1: 달고.
0: 정통 보수주의 정당으로.
1: 네.
0: 정강정책을 다시 바꿔야지.
1: 네. 근데 요즘 약간 좀 돌아가는 판세는 약간 끝에 있었던 분들이 좀 가운데로 모이게 하려는 분위기이긴 하잖아요.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그와는 다르다.
0: 원래 중도층이라는 네. 거는 정치판의 중도층이라는 거는 센 쪽에 붙습니다.
1: 중도는 센 쪽에 붙는다.
0: 그렇죠.
1: 네.
0: 중도를 위한 정책은 없어요. 좌파 정책 우파

0: 정책이 있고 시대에 따라서 어느 정책을 취하는 정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느냐.
1: 네.
0: 그쪽으로 중도층을 몰리게 돼 있어요.
1: 지금은 그러면 더 센 쪽에 중도가 가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0: 거죠?
1: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 첫 번째 정치적 의제는 일단 합당이다. 개혁식 끝나가야 합당. 이준석 당대표, 전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타이틀도 새로 바꾸고 보수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세워야 된다라는 게
0: 정통 보수주의를 다시 세워야죠.
1: 정통 보수주의를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게 홍준표 전 시장님의 말씀이셨고요.
0: 그리고 두 번째.
1: 네.
0: 합당을 하고 난 뒤에 윤석열 한동훈이를 끌고 들어와서 이 당을 괴멸시킨 한국 보수가 괴멸시킨 사람들의 책임을 물어야 돼요.
1: 괴멸시킨 사람이라고 하면 뭐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0: 거죠? 뭐 윤핵관이 중심이겠죠.
1: 뭐 계엄을 주도했던 사람이라든가. 아니,
0: 그건 이미 사법적으로 처리됐고
1: 네.
0: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거는 윤석열이 한동훈이를 보수 중에 끌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누린 사람들이 있어요.
1: 네네.
0: 그 사람들을 정리를 해야죠.
1: 그런데 보수를 다시 세우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한동훈 의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0: 한동훈이는 이 땅의 보수 집단을 두 번을 괴멸시킨 사람입니다.
1: 보수를 괴멸시킨 사람이 한동훈 의원이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제일 처음에 괴멸시킬 때가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이하고 둘이가 지금 문재인 사냥개였잖아요. 보수 집단 괴멸시킬 때 그때 아마 수백 명을 구속하고 천여 명 이상을 끌고 갔어요. 그때 내가 자유한국당 대표를 했어요.
1: 네.
0: 자고 일어나면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끌려가고 그거 검찰, 수사할 때
1: 검찰로 끌려갔다는
0: 그렇죠?
1: 얘기죠?
0: 그렇죠.
1: 예, 예.
0: 자기들 그 검찰로 끌고 가가지고 윤석열이 한동훈이가 문재인 사냥개 돼가지고 보수주당 전부 사냥을 하면서 그때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서 자살한 사람이 다섯 명입니다.
1: 그렇군요.
0: 황현희 씨 똑똑한 줄 알았는데 왜 그걸 기억을 못하고 있지? 그때 다섯 명이 자살했어요. 그리고 박근혜를 35년 구형한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그래가지고 박근혜가 어디 거기에 35년 징역 갈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안거든. 그렇게 해서 이명박이 잡아였고 할 때 그 다 그 윤석열이 한동훈이가 한 짓입니다. 그때 하면 괴멸시켰죠. 겨우 살아나가지고 두 번째 괴멸시킨 거 윤석열 정권이 이제 소위 윤핵관들이 윤석열을 데려오고 한동훈을 데려와가지고
1: 네.
0: 이제 경선에서 신천지 이용해서 이제 경선에 이기고 그 다음에 대통령 돼가지고 왜 계엄을 했겠어요? 당과 대표가 서로 마음 맞춰했다면 그게 무너질 정권이 아니잖아요. 사상은 그 태극태극했다고.
1: 그렇죠. 두 분이서 막
0: 그렇죠.
1: 잡음이 많이 나왔죠.
0: 아, 그렇죠.
1: 네네.
0: 윤석열 그 전 대통령 말을 들어보면 하도 깐족되니까 두들겨 패고 싶었다. 그 이야기도 나한테 하더라고.
1: 아,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까?
0: 네.
1: 아, 그거는 뭐 사석에서 나눈 말씀이십니까?
0: 아니.
1: 예. 두들겨 패고
0: 옛날에
1: 싶었다는.
0: 옛날에 예. 관저에 갔을 때 총성 직후에 그 관저에 간 것도 내가 요청해서 갔다. 뭐 그 이상한 애들이 이야기하는데.
1: 네네네.
0: 관저에 갔을 때도 총선 한 달 전에 관저에 만나자고 요청이 왔어요.
1: 네.
0: 그런데 총선 전에는 내가 만나는 게 할 말이 없다. 총선을 해봅시다. 그런 게 총선 참패하고 난 그날. 전화가 왔더라고.
1: 오, 그날 당일 날요? 예예예. 예.
0: 사흘 뒤에 보자.
1: 네.
0: 그런데 관저에 갔잖아요. 6시 반에 가서 10시 반까지 관저에서 이야기를 들었죠.
1: 그때 그 얘기를 했습니까? 두드려 패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요?
0: 하도 깐족되고 되더니까.
1: 아, 그런 얘기도 하시는 거군요.
0: 아니, 그걸 갖다 나는 일방적으로 듣기만 했지.
2: 네네네.
0: 근데 거기서도 이야기가 밖에서는 지금 이상한 애들이 뭐 나와가지고 내가 총리를 시켜달라고 했다. 천만에.
2: 맞아요. 그때 그런 얘기 나오긴 했었어요.
0: 내가 시켜달라고 한 게 아니고
2: 네.
0: 나를 부른 거는 아마 윤 대통령이 그 당시에 총리 이야기를 하려고 불렀을 거야.
2: 아, 그렇긴 했군요.
0: 네. 네. 그런데 나한테 이래 묻더라고. 총리를 교체를 해야 되겠는데. 비서실장하고.
2: 네.
0: 누구를 했으면 좋겠냐. 근데 김한길이를 하라고 했지.
2: 아, 김한길 전 의원? 그래, 예. 민주당에? 예.
0: 윤석열이 국민통합위원회 그 위원장으로 와 있었잖아요.
2: 네네네.
0: 그리고 대선 때 그 윤석열이 지지했고, 민주당 출신이니까, 야당을 잘 아니까, 야당하고 이야기가 될 것이다. 김한길이 추천하고, 비서실장은 지금 죽은 장제원이를 추천했어요.
2: 네네네.
0: 이 친구가 아주 명석하다. 그랬는데 그것을 나오고 난 뒤에 이제 내가 그 관저에 들어갈 때는 비서실장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운동하고 나하고 둘이서만 통화해서 들어갔으니까.
2: 네, 직접 연락이.
0: 그 당시 이관섭 비서실장인데 이관섭 비서실장도 모르게 그걸 통해가 내 전화를 받은 게 아니니까. 그래 이제 나오니까 그 용산 대통령실에는 그 당시에 장제원이가 밀어연 행정관들, 그다음에 그 한동훈이가 밀어연 행정관들 막 복잡해 있었거든. 그런데 그 애들이 서로 그 대통령실 정보를 자기 보수들한테 토스해 주는 거예요.
2: 아,
0: 근데 갑자기 정보들을. 이제 그 있던 아침에 대구 내려와 가지고 있으니까 이관섭 실장이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 총리 수락했나고 그러길래. 그래 내가 그게 뭔 소리냐. 내가 총리 청거를 김한길이로 했다. 김한길 씨로 했다. 그래서 할 수 없어 가지고 내 들어왔다가 간 걸 당신 몰랐냐. 저는 일체 몰랐다. 근데 그 행정관들이 기자들한테 퍼뜨린 거예요.
2: 네.
0: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이 오해받겠다 싶어가지고 내 총리 청거를 김한길로 하고 비서실장은 장제원이로 했다. 그럼 내가 그걸 중앙일보 기자한테 내가 이야기를 해줬다고. 다시는 내가 총리를 지금 내가 대통령 출마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총리가 대통령 된 일이 있나? 최규하가 권한대행만 했지. 원래 그게 총리는 정권과 책임지고 물러나는 자리다.
2: 그렇군요.
0: 그래서 네.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2: 네네. 어쨌든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한동훈 대표는 보수의 재건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0: 보수를 얘기하셨고. 개멸시키는데 뭘.
2: 기본이나 보수를 괴멸했다.
0: 네, 그러니까.
2: 예.
0: 한동훈 이야기 더 묻지 말아요.
2: 아,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0: 나는 한동훈.
2: 예.
0: 그 친구만 생각하면 2017년도 2018년도 자유한국당 대표할 때 17년도 그 문재인 사냥개 돼가지고 우리 보수 집단을 전부 천여 명을 학살하던 그 생각. 그리고 두 번째 이 당에 들어와서 그나마 속죄하고 한국 보수 집단을 위해서 일해줄 줄 알았는데 윤석열이하고 깐죽대며 태극태극하다가 나라 망친 거. 두 번이나 그래 했는데 그런 애를 다시 언급하고 싶겠어요?
2: 계엄의 영향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0: 나는
2: 있다라고.
0: 나는 절반이라고 봅니다.
2: 아 절반 정도의 계엄의 영향을 줬다.
0: 민주당의 그 국정 말하자면 만행.
2: 네네.
0: 그때 만행이었지 뭐 국회에서.
2: 그때 뭐 탄핵을 많이 했었긴 했죠. 네.
0: 플러스 한동훈의 그 깐죽거림 그리고 그 대통령하고 불화 그렇게 반반이라고 봅니다.
1: 반반이라고 보신다. 아,
0: 개헌의 원인이.
1: 네네. 홍준표 전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 좀 해볼게요. 안 그래도 제가 홍카콜라를 봤어요. 봤는데 거기서 유죄 예상을 하신 것도 제가 봤는데 실제로 유죄가 나왔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당혹스러운 재판 결과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397억 이거 선거비용 반환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올 말에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아요.
0: 그게 네.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했어.
1: 이거 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0: 그래. 예. 한 달 전에 그 홍카콜라에서 오세훈 시장 선거도 아주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저거는 무죄를 쓰기가 어려울 것이다.
1: 유죄가 나올 것이다.
0: 그렇죠.
1: 네. 이거 국민의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397억을 내야 되는 걸로 결론이 나면은 뭐 당사를 팔아야 되나요?
0: 국민의힘에 당사 파는 거는 별도로 하고
1: 네.
0: 대통령이 당선 무효가 됐습니다.
1: 그렇죠. 대통령 아예 당선 무효형이 나온 거죠.
0: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에서 나오더라도 대통령 대접 못 받아요.
1: 네.
0: 비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당선 무효된 거는 역사상 처음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
1: 네네네.
0: 그게 국가적 수치지. 그냥 국민의힘이 400억을 토해낸다.
1: 네.
0: 그건 법에 거래되어 있으니까 토해내야 되겠지.
1: 그렇죠.
0: 그건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1: 아, 그 돈은 이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0: 국가적 수치지.
1: 근데 이제 대통령이 당선 무효형이 나왔으니까.
0: 국가적 수치지.
1: 오히려 그 지점을 더 높게,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더 보시는 거군요.
0: 그렇죠.
1: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판결 뒤집어질 것이라고
0: 나는
1: 예상하십니까?
0: 그렇지 않다고.
1: 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0: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 대선 후보 경선할 때도 내가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내가 그때 아마 처음으로 질문을 했을 거예요.
1: 네.
0: 경선 토론할 때 부인이 이런 사건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주식 이득 본 게 하나도 없다. 손해만 봤다. 그 말도 한 일이 있어요.
1: 네네네.
0: 그거 이분 기소에 빠졌더만. 근데 그게 8억 얼마가 이득 봤잖아.
1: 그러니까요. 그것도 허위사실이었네요.
0: 아니, 허위사실이지. 그때 아마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도 대선 후보 경선 토론 때 내가 제기를 했어요.
1: 네네네.
0: 제기를 했는데 이런 허물을 안고 또 장모의 위조 공문서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를 안고 어떻게 선거를 치르고 어떻게 대통령을 하려고 하냐. 내 질문을 그래 한 적이 있어요.
1: 네네네. 그 저는 이 시점에서 그럼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그때 대선 후보로 두 분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다투셨잖아요. 지금 결과가 이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당선 무효형이 나올 정도로 뭐 형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 이제 뭐 3심까지는 가봐야겠지만 또 민주당에서는 요즘 또 신천지 얘기 나오잖아요. 신천지 뭐 당원들 뭐 개입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사실 그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거는 그때 당시 홍준표 후보 아닙니까? 억울하진 않으세요?
0: 근데 예. 그거는 내 팔자지.
1: 아, 그 팔자라고 생각하세요? 또 굉장히 또 의외네요.
0: 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았다.
1: 아, 뜻이 열리지 않았다.
0: 그 당내 선거를 하는데
1: 네.
0: 윤석열 후보가 밖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당내 기방이 없다. 그래서 당 지도부에 원래 천 원짜리 책임당원을 하려면 3개월을 납부해야지 투표권을 주는데.
1: 그랬었죠 원래. 네.
0: 그런데 그게 바꿨죠. 1개월만 납부해도 투표권 주는 거로 규정을 바꿨어요.
1: 갑자기 바뀌었죠.
0: 네. 예. 바꿔가지고 그때 들어온 게 19만입니다. 천 원짜리 당원이.
1: 네네.
0: 천 원만 내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투표권 받은 사람이 19만인데 그 중에 내가 이만희 교주한테 들은 이야기는 자기들이 11만을 집어였대. 근데 거기에서 이번에 합수본에서 수사한 거는 6만 5천이라고 나오더만요.
1: 네네.
0: 그거는
1: 더
0: 그 당시
1: 것이다.
0: 경선 때 예. 천 원짜리 한 번 내고 투표권 행사하고 빠져나간 게 절반이 넘을 거예요.
1: 아 들어왔다가 투표하고 네, 나갔다.
0: 빠져나가고 예. 계속 책임당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6만 5천인가 그럴 거예요.
1: 아니,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 압도적으로 이기고 계셨고.

0: 예, 경북 청도에 있어요.
1: 네네.
0: 고향이 거기니까. 별장에 내려왔을 때 이제 안 만났어요.
1: 만나셨어요?
0: 만나서 이제 한 시간 반 동안
1: 네.
0: 자백을 받았어요.
1: 뭐라 하시던가요, 그분은?
0: 네. 하여튼
1: 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0: 나한테 미안하다.
1: 아, 미안하다라고. 미안하다. 아, 그렇군요.
0: 에, 그래 내가 앉아서 그건 내 팔자라서 할 수 없는 거고.
1: 네네.
0: 그래서 내가 진상을 알았죠. 비로소. 근데 내가 그걸 거지로도 이야기를 안 한 거는 이미 선거는 끝나버렸고
1: 결과는 나왔고.
0: 아, 예. 뭐 우리가 정권을 잡았는데 그 거지 흠집될 필요가 있겠나.
1: 네.
0: 그 생각으로 이야기를 안 했죠.
1: 그렇군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보수의 자세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인정하고
0: 그게
1: 받아들이고.
0: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게 네. 내 팔자라니까.
1: 근데 아니 이게 팔자라고 하고 넘어가기엔 너무 큰 일이잖아요.
0: 지금 사실. 민주당에도 저 신천지가 입당했다고 하잖아요.
1: 요즘 이제 뭐
0: 지금 나오죠?
1: 수사하고 있다고
0: 나는
1: 하죠.
0: 나 신천지를 그 어떻게 운용을 했는지 이만희 그 교수한테 자세히 들었어요.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자세히 들었는데 그 당시에 자기 찾아온 당의 고위 간부도 누군지 이야기 다 들었어요.
1: 그렇습니까?
0: 다 들었는데 아마 그때 이후로 아마 오늘 그 뉴스 보니까 민주당에도 들어갔다.
1: 네.
0: 지난 지방선거 때
1: 네.
0: 금년에 지방선거 때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건 아마 이만희 교수가 관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1: 아, 지방선거 때 들어간 건 관여가 안 됐을 것이다.
0: 이번 지방선거
1: 이번
0: 때
1: 지방선거.
0: 민주당.
1: 예, 예.
0: 왜 그런가 하면.
1: 왜요, 왜요?
0: 이만희 교수가 지금 나이가 95이 넘었을 겁니다.
1: 네네네.
0: 정신이 좀 오락가락해요. 내가 만났을 그렇습니까? 때만 하더라도 네. 2022년도는 그때는 정신이 말짱했어요. 근데 그 뒤에 들어보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1: 네.
0: 그게 지휘계통에 잘 몇 개 들어가지는 않는데요. 응? 그래서
1: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예,
0: 말을 잘 안 듣는 게 아니고 이미 저 나이가 지금 98이 넘었을 거예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1: 네네네.
0: 그러니까 말을 이제 몇 개 들어가지 않는 거지.
1: 네.
0: 그래서 민주당에 가입한 거는 아마 조직적으로 위에서 강요해서 가입하고 그런 형태가 아닐 거예요.
1: 그럼 뭐 그 밑에 단계 분의 지시가 있다거나 그럴 수도
0: 그렇죠.
1: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0: 지파장이나 뭐 그런 애들이 민주당과 거래하려고 했겠죠.
1: 그럴 수 있다라고 네.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아, 그 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또 해주시니까 또 굉장히 좀 색다르고 재밌네요. 또 그런 이야기까지는 몰랐고 또 이렇게까지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실 줄도 몰랐거든요. 그 대선 결과에 대해서.
0: 나 정치를 그만뒀으니까. 이제 눈치 볼 데가 없잖아요.
1: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0: 그렇죠.
1: 저도 오늘 굉장히 좀 편안하게 재밌게
0: 옛날에 정치할
1: 듣고 있습니다.
0: 때야 조선일보 눈치도 봐야 되고 동아일보도 봐야 되고 뭐 족벌론도 눈치들 다 봐야 네. 되는데 지금 볼 필요 없잖아요.
1: 저 KBS 눈치는 안 보십니까?
0: KBS요. 이거 뭐 옛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 네. 누구 편에 들어서
1: 맞습니다. 예.
0: 방송하고 하는 건 아니죠.
1: 그죠. 저희는 수신을
0: 주로
1: 갔을,
0: 뭐 네. 이제 정권 편을 들기는 하지.
1: 알겠습니다. 아, 역시 오늘 인터뷰 너무 즐겁고 재밌고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당내에서 지금 계속 징계 얘기 나오잖아요. 그 징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징계는요.
1: 네네.
0: 그게 정치 보복이다 그러는데 내가 참 웃기는 게.
1: 정치 보복 아닙니까 그러면?
0: 정치 보복은 아니죠. 징계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게 왜 정치 보복이에요.
1: 당원 당규에 따라서.
0: 그렇죠.
1: 그런데 한동계 쪽에만 징계를 좀 유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0: 그거는 부산 북갑의 보궐선거 때문입니다.
1: 네네.
0: 만약 이번에 부산 북갑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무소속도 왔잖아요.
1: 네.
0: 그죠?
1: 근데 그건
0: 일부 국회의원들이 가서 예. 치킨 파티도 하고 또 어느 국회의원들은 보좌관도 파견하고 거기다가 또 어떤 친구는 보니까 거기에 한 달짜리 방 얻어가지고 따라다녔더만 응? 그거는
1: 해당이라고 보십니까?
0: 해당이 아니라 그거는 반당이지.
1: 반당 행위다.

0: 해당을 넘어서서 반당행이지. 그렇게 되면 내년 총, 내후년 총선 못 해요. 그런 걸 징계 안 하고 어떻게 당이 존립할 수 있습니까?
1: 징계해야 된다.
0: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제명을 해야죠.
1: 어, 당에서 제명을 해야
0: 제명을
1: 된다.
0: 제명을 해야죠.
1: 네.
0: 그리 안 하고 어떻게 당의 기강을 잡습니까?
1: 근데 반대 의견도 나오는 게 김재원 의원도 거기에서 무소속 후보를 도왔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긴 하잖아요.
0: 그거는 김재원 이야기 나온 거는 네네. 아마 일부 도의원일 겁니다.
1: 네. 맞습니다.
0: 도의원 그거 그 개소식 할 때 한번 간 게 그게 전부예요. 그거 가지고 뭐 자기 말하자면 친분 때문에 간 건데
1: 네.
0: 그런 거 가지고 징계를 하기는 좀 그거죠.
1: 같은 케이스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홍준표 시장님 말대로
0: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1: 어느 정도 봐야죠. 허용할 수 있는 법이지만 친한계 행동은 그거는 반당행이다.
0: 그거는 해당을 넘어서서 반당이야. 예,
1: 반당행이라고 보시죠. 그래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여쭤보면서 국민의힘 이야기 중에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민주당입니까? 아니면 내부 분열을 더 좀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더 좀 관심을 갖고 조심해야 될 게 민주당을 더 그렇게 조심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 분열을 더 좀 단속을 해야 되는 겁니까?
0: 어차피 네. 장동영이 대표를 수용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 데리고 지금 당을 하고 있는데
1: 네네.
0: 그거는 가라앉지는 않을 거예요.
1: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그럼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0: 어떻게? 어떻게? 국회의원 제명하려면요.
1: 네.
0: 당대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제명이 됩니다.
1: 네네.
0: 응? 국회의원은 윤리위에서 제명이 올라오더라도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의원총회 투표해서 다시 해야 돼요.
1: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님의 전제는 지금 장동혁 대표는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게 약간 전제로 깔려 있는 것 같거든요.
0: 아니
1: 네.
0: 장동혁이 지금 빼내고 또 누구를 이제 전당대회를 또 하면 거기에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 할 사람이 없다.
0: 예?
1: 라는 생각이시군요.
0: 지금 윤석열이 그 끌어들인 세력들이 중진들이 상당수가 거기 있어요. 걔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애들입니다.
1: 네네네.
0: 근데 정치적 책임을 안 지고 지금도 앉아서 압력하는 거지. 밖에 나와서 떠들지는 못하고 뒤에서 조정하고 그 기자들한테 비실명으로 써주기로 약속하고 헛소리하고 그래 하는 거지. 그 비열한 거지.
1: 비열한 것이다.
0: 아니 비열하지.
1: 알겠습니다.
0: 근데 걔들은 또 비열하게 해서 3선, 4선, 5선까지 선수를 쌓은 애들이야. 널.
1: 누구 말씀하시는지 왠지 상상이 가는 것 같아가지고 왜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근데 그 계속 내부 분열이 이어지다 보면은 그 지금 뭐 장동혁 당대표에 대한 말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그 홍준표 전 시장님께서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맨날 당대표 끌어내리고 거기 또 뭐 비대위원장 또 앉히고 또 전당대회 한다고 또 하고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0: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1: 네네.
0: 장동혁이를 끌어내릴 사유도 없고
1: 사유가 없다.
0: 사유도 없고 장동혁이는 당원과 국민이 뽑은 대표입니다.
1: 그렇죠.
0: 국회의원들이 네. 왜 함부로 네 나가라 안 나가라 소리합니까? 네? 의원총회에서 장동혁이 끌어내리라는 그런 규정이 당헌 당규에 없어요.
1: 알겠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오늘 알았던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깐 로고 듣고 2부에서 또 이야기 그래. 나누시죠. 알겠습니다. 네. 아 로고 듣고 오시죠.
2: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홍준표 시장님 모시니까 문자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하나하나 조금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0: 아니, 뭐 욕설 문자도 오고
1: 다.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응? 엄청나게 팬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김진희님께서 홍준표님과 함께하는 열린 토론 본방사수 중입니다. 우리 정치에 대한 쓴소리 오늘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쓴소리 일부에서 몇 개 나갔습니다. 예.
0: 글쎄요.
1: 예. 뭐 쥐어받고 싶다고도 나왔고. 자, 5005님. 황현희님 오늘 좀 눈치를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요. 홍카콜라의 카리스마의 위력인가요? 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아이, 그럼요. 저도 뭐 홍준표 전 시장님 오시면 항상 예,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방송을 해야죠. 자, 1212님. 홍준표님 직설적으로 발음만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 잘못된 길을 가면 따끔하게 한 소리 해주십시오. 홍카콜라 화이팅! 이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그 사실 그 홍준표 전 시장님도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층들이 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층들이 막 가식 떨고 막 이렇게 좀 공정하지 않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싫어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전 시장님 그냥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그냥 시원시원하세요. 예, 그냥 얘기하고 그냥 다 이야기하시고 말씀 주시고 그래서.
0: 나 정치를 30년을 했는데
1: 네.
0: 정치판에서 나처럼 하면 손해를 많이 봐요.
1: 아이, 그걸
0: 손해를 많이 봐요.
1: 아십니까?
0: 아, 알고 있어요.
1: 손을 보시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예.
0: 속에 할 말을 안 하고 살면 암이 생겨요. 병이 생긴다.
1: 답답해서 못 견디시는군요. 이게 마음에 있는 말을 못 하면.
0: 아이고, 할 말은 하고 살아야죠.
1: 할 말은 하고.
0: 예.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되는데.
1: 네.
0: 참 정치판에서 요즘은 뭐 가발 쓰고 뭐 어깨 뽕 넣고 가슴 브라자 차고 그래 다니는 사람도 키높이 구두 신고 그래 다니는 사람도 나 봤는데
1: 아,
0: 그렇게까지
1: 예.
0: 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지 참 요즘 정치가 그래요.
1: 아, 그런 모습을 약간 좀 가식적이라고 아니, 보시는 거군요.
0: 가식적이 아니라. 비주얼 정치지.
1: 보여지는 정치다.
0: 그렇죠.
1: 응?
0: 내용이 없어요.
1: 네. 아니 근데 이왕이면 정치에도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면 좋잖아요. 이렇게 좀 멀끔한 모습도 나오면 좋기도 하고요.
0: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죠.
1: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
0: 그렇죠.
1: 예. 근데 그게 홍준표 전 시장님이니까 가능한 거 아닐까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은 이 사회에서 못 견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그래 적이 많지.
1: 그래서
0: 그래,
1: 저기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파리치리님 홍카콜라 역시 시원합니다. 김상훈님 홍카콜라님 너무 재밌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이건 좀 굉장히 다른 각의 질문이 하나 와가지고 이건 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함경태님께서 이거 정치 얘기는 아니고요. 담배는 대체 어떻게 끊으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0: 그게 담배를 이제 끊게 된 계기는 그렇습니다.
1: 네네네.
0: 저희 둘째 아들이 해병대를 나왔어요.
1: 네.
0: 그래서 군대에서 담배를 배워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는 둘째 아들을 불러가지고
1: 네.
0: 아버지가 담배를 이래 피고 있는데 이 진짜 만병의 권인이 원인이 담배다. 담배를 끊어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이제 그래 이야기하더라고. 아버지 담배 핀 지가 몇 년 됐냐고.
1: 네.
0: 내가 한 40년 됐다. 나는 3년밖에 안 됐습니다. 먼저 한번 끊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1: 단번에 끊으셨어요?
0: 아들 담배 끊게 하려고, 니코틴 껌을 샀어요. 니코레트.
1: 네.
0: 그걸 사가지고, 그날부터 담배를 딱 끊어버렸어요.
1: 그렇게 되면 껌에 중독되지 않나요?
0: 껌은 이게 네. 건강에 상관이 없는 게
1: 네.
0: 건강에 상관이 없는 게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검은 건강에 상관이 없답니다.
1: 타르가 없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네요. 네. 검은 계속 씻고 계세요 요즘에도?
0: 그 검은 요즘도 씻고 있죠.
1: 그 검은 중독되신 거예요 그게?
0: 그거는 몸에 별로 해롭다 안다고 하니까. 그
1: 니코틴만 이제 충전시켜주니까. 그렇죠. 아, 또 그렇게 또 금연을 하셨군요. 네. 예, 담배가 연초를 하시는 것보다는 아니니까.
0: 그런데
1: 예.
0: 니코레트도 이제 끊는 사람은 끊어요.
1: 맞아요. 예.
0: 그래갖고 또 끊어요. 네. 그런데 나는 뭐 그 나이도 들었고 별 불편함이 없으니까.
1: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한경태님이 궁금해하셔서 한번 네. 여쭤봤습니다. 껌으로 예, 그렇게 좀 결단을 내리시고 예, 담배껌, 네. 니코틴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또 정치 이야기 시작해 보죠. 민주당과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최근 이재명 정부를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정책별로 좀 평가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하셨어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잘한 일과 이 지점은 좀 우려가 되는데라고 생각하시는 지점들이 좀 있으세요?
0: 가장 잘한 거는 이제 경제 문제죠.
1: 경제 문제다. 네. 네.
0: 물론 이제 AI 시대에 맞아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제 잘 나가니까
1: 네.
0: 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정시도 아마 출범할 때 아마 3천이 안 됐을 거예요. 주가 지수가.
1: 그렇습니다. 2,500 좀 넘었었죠.
0: 2,600 정도 됐을 건데
1: 네.
0: 그게 이제 9천까지 올라간 일이 있었으니까. 근데 내가 그걸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어느 이제 방송하고 인터뷰하면서 걱정스러운 게 정시가 과연 저게 정상이냐.
1: 너무 급하게 올랐다. 네.
0: 차근차근에 올라가야 되는데.
1: 그렇죠.
0: 너무 폭등했다. 저 폭락할 때 나중에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하냐. 오늘 보니까 6천까지 폭락을 했더라고.
1: 오늘 6천 밑으로 잠깐 넘었다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네. 오늘 10% 넘게 하라 그랬습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정시가 너무 불안하다. 환율이 불안하다. 네? 경제 문제 중에서. 그리고 네. 부동산 세제 개편을 한다는데 나는 지금 부자를 증오하는 세제 개편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부자만 괴로운 게 아니고
1: 네.
0: 전 세입자들도 괴로워진다.
1: 그렇죠. 세금을 전가시키는 행동이 나올 수 있다.
0: 전부 전 세입자한테 전가되는 거죠.
1: 세금을 내야 되니까.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그거는 서민을 더 괴롭히는 거라고. 가진 자들이 자기가 꼬박 세금 내는 게 아닙니다.
1: 네.
0: 내가 말하는 거는 다주택자들은 얼마든지 중과해도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주택 하나 갖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보유세를 제도 3배로 폭등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팔고 시골도 못 가요. 그러면 조세 저항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청와대 김용범 실장인가 그 사람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말씀 보면 보유세를 대폭 올리겠다. 그러면 조세 저항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1: 불안 요소군요.
0: 부동산 정책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1: 부동산도 지금 전월세도 상승 구간이고 아파트 가격도 상승 구간이고.
0: 지금 전월세가 네. 없잖아요.
1: 전월세도 없으니까 상승하겠죠.
0: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너가 가진 집에 너가 들어서 살고 갭 투자를 하지 말아라고 해서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건 좋은데
1: 네.
0: 서울 같은 경우가 부동산이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1: 그럼요. 네.
0: 서울하고 근교가.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땅이 없잖아요. 서울은 빈 땅이.
1: 새로 질 아파트가 없는 거죠.
0: 빈 땅이 없잖아요.
1: 네.
0: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재개발 재건축을 해가지고 가구수를 갖다가 1.5배에서 2배 정도 늘려야 된다고. 그럼 용적률을 높여줘야죠. 예? 당연히 그 도심은 초고층 빌딩에 그 건물을 주거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1: 네.
0: 그리고 지금은 또 1인 가구 시대가 돼 있다고. 예? 신혼부부들하고 1인 가구 시대가 됐는데
1: 네.
0: 주택 수요가 더 많아지지. 그러면 1인 가구 그걸 갖다가 대폭 소형 주택을 많이 지어야 된다고.
1: 사람 수는 줄어들지만 가구 수는 늘어나니까요.
0: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서울에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때 뭐 가구 수가 안 늘어난다. 그건 대통령이 몰라서 하는 소리야.
1: 네.
0: 내가 잠실 재건축 할 때 지금 내가 주도해서 한 겁니다. 잠실에서 전구 개원할 때.
1: 네네네.
0: 지금 거기에 2만 4천 세대를 재건축했잖아요. 그 주도에서 내 법률 개정하고 해서 잠실 재건축을 하고 동네문 가서도 이제 청량리 지금 588을 허물고 창녀청 허물고 거기다가 그 56전 60몇 층짜리 그 주상복합 빌딩 올렸잖아요. 그 재건축도 내가 한 겁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 해봤는데 네.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가구수 줄지 않아요. 가구수는 폭등적으로 늘어요.
1: 그럼 이재명 정부가 지금 선택해야 되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에 집중해서 위로 용적률을 높여서 위로 짓고 그렇죠. 가구수를 늘려주는 것밖에 없다라고
0: 그렇게 해야지.
1: 거군요.
0: 홍콩 네. 가보세요. 도심에는 다 그래요. 대도시 가보세요. 도심에는 다 그래요. 도심에 사는 가장 큰 이점은 직장하고 가깝다는 거예요. 우선 교통이 원활해지죠.
1: 직주근접이죠. 네.
0: 그러니까 내가 그 부동산 대책하는 걸 그 토론하는 걸 보고
1: 이번
0: 저건 잘못됐다. 저건 잘못된 게 저런 식으로 하면 진짜 그 조세 저항이 심하게 올 거다. 결국 집 가진 야들을 돈 뜯어가지고 나라 재원 만들겠다는 거거든. 그건 아니죠.
1: 응?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0: 그건 아니죠. 그건 사회주의적인 정책이지.
1: 네.
0: 응? 정당하게 뜯어야지 세금도. 세금이 폭등하면 제일 죽는 게 서민들이 죽습니다. 가진 자들이 그 세금을 자기가 냅니까? 전부 전가시키지.
1: 알겠습니다. 지금 뭐 잘한 것도 경제지만 지금 좀 조심해야 되고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주식의 하락장과 부동산의 상승장 그리고 세금이 부과되는 그 모습 그리고 공급이 되지 않는 그 실정 그런 지점들이 경제적으로 좀 불안하고 좀 안타까운 일이다.
0: 아니 인식이 잘못됐더라 이 말이야.
1: 생각이 잘못됐다.
0: 아 인식이 잘못됐어요.
1: 네.
0: 그 보유세를 대폭 증가하겠다는 거 그것도 그거는 내가 보건대는 부자를 증오하는 증오세지 그거 정상적인 세제 아닙니다.
1: 알겠습니다. 아 오늘 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세요. 다른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어서 이거 넘어가도 될까요? 예예. 아 오늘 조정식 국회의장이 그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 홍준표 전 시장님도 개헌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개헌해야 된다. 네. 근데 오늘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언급하면서 그동안 여당이 설거왔던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했었잖아요. 이거는 개헌에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 걸림돌이 아니고 그건 네. 국회의장이 좀 무지해서 그래요.
1: 아 이건 무지해서 그런가?
0: 그게 무식해서 그래요.
1: 네네.
0: 헌법 128조 2항은 아예 현직 대통령한테는 개정되는 때 헌법이 적용 안 되도록 못 박아놨어요.
1: 해당이 없는데 근데 이걸 모를까요? 설마?
0: 아니 그 무죄에서 그렇죠. 왜 그런 법을 만들게? 그것도 개정 대상이라고 아마 착각을 한 모양인데
1: 네.
0: 왜 국민들이 그 헌법에 그 조항을 넣어놨을까요? 독재 방지 조항입니다.
1: 그렇죠. 우리나라에 특이한 그 문화가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0: 그 조항은 개정할 수 없는 조항이야.
1: 응?
0: 독재 방지 조항이야. 그래서 그걸 모르고 국회의장이 그것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한다? 개정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독재 정권을 초련하는 길을 열어주는 무식한 이야기야.
1: 잘못된 이야기다.
0: 아니, 이거 무식한 이야기지.
1: 아니, SNS에 글을 올렸대요. 국회장실은 조정식 의장의 발언과 관련 해석이 좀 이어지자 발언 취지가 좀 다르다라고 해명했는데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취지다라고 이야기했고요.
0: 원론적 취지가 아니고 그게 네. 무식해서 그렇다니까 그 그 법 조항을 만든 이유가 독재 방지 조항인데 네. 개정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야.
1: 개정 대상 아니죠. 그 128조 2항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말 실수한 거 아닙니까?
0: 잘못 그러면? 인식하고 있어.
1: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0: 그렇죠.
1: 네네네.
0: 그 조항 자체는 개정 대상이 아니에요.
1: 네. 아니 근데 이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사실 개헌 얘기가 좀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40년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이면.
0: 네. 나 뭐 장 대표한테 유튜브에서 개헌하라고 그랬어요.
1: 네네.
0: 해가지고 그야말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표결할 때 안 들어가면 그뿐이다. 안 들어가면 3분의 2가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네. 네. 그러니까 개헌 합의 자체를 개헌하는 그 추진 자체를 거부할 필요는 없다.
1: 논의와 합의는 해라.
0: 해라.
1: 예.
0: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네. 단지 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금 잘못 말한 그 부분은 저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아니고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 말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할 때하고 똑같이 해버려야 돼.
1: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는 연임할 가능성이 없다. 생각이 없다. 뭐 이런 걸
0: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네,
1: 안 한다.
0: 안 한다도 아니고
1: 뭡니까?
0: 128조 그거는 개헌 대상이 아니다.
1: 개헌 대상이 아니다. 아니,
0: 개정 대상이 아니다.
1: 네네.
0: 그게 중요한 말이잖아.
1: 대통령이 직접 연임 안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되잖아요.
0: 예. 그래 했다가 예. 연임한 사람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1: 아 예전에 또 우리가 경험이 있으니까 아예 못 박아야 되는 거군요. 법으로.
0: 그렇죠.
1: 그러네요.
0: 예. 그건 안 건드린다. 그 말이 나와야죠.
1: 맞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좀 한번 여쭤볼 게 그 예전에 유시민 전 작가님, 예. 아니, 작가님과 굉장히 또 두 분이 또 친분도 있으신 것 같고 토론도 네. 두 분이 많이 네. 하시고 저도 좀 즐겨 봤었는데 연이은 유시민 작가의 그 이재명 정부 비판 발언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썩은 내가 난다라는 말부터 굉장히 강한 어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발언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0: 유 작가가 자기 진영 수호 논리입니다.
1: 자기 진영 수호 논리다.
0: 네. 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 보수 진영 인사들을 국정에 끌어들이니까.
1: 네.
0: 그러니까, 진보 진영을 강화해야 할 시기에 보수 진영을 끌어들이면서 흐리게 만드니까 자기 진영을 강화하기 위한, 유 작가의 논리지. 그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반대하는 논리는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반대한 건 아니고 진보라는 그 가치를 좀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는 말들이다.
0: 강화하자는 그 말입니다.
1: 강화하자. 지금 네. 왜 많이 악화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0: 그렇죠.
1: 그러면?
0: 지금 뭐 적십사 총재도 인유아이가 가고 뭐 지금 뭐 또 뭐 보수 진영 인사들이 네. 며칠 들어가 있잖아요.
1: 근데 예전에도 이런 인사는 좀 있었잖아요. 좀 중용하는 인사들이.
0: 그거는 이제 DJ 때 예, 예, 예. 좀 있었죠.
1: 네.
0: 근데 DJ 때는 출범 당시부터 공동정권으로 출발했잖아요.
1: 그렇죠. DJP 연합이 있었죠.
0: 그렇죠.
1: 네.
0: 지금은 단독정권으로 출발했어요.
1: 그래서
0: 유 작가 생각은 진보진영 강화 논리지 나는 유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반대한다. 그런 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최근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오찬하셨잖아요.
0: 네.
1: 어떤 이야기 좀 주고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0: 이렇게 어, 세 분이 사셨군요.
1: 요즘은 뭐 정치판을 나왔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친한 민주당 그 정진위원들이 있어요.
0: 네.
1: 가끔 만납니다.
0: 그렇죠. 오래된 인연이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예. 예. 가끔 만나서 식사하시면서 그냥 일상적인 대화하시는 예, 거군요. 예, 예. 예. 민주당 전당대회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 예상이라기보다도 내가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 딱 이 말은 한번 한 일이 있어요.
0: 아, 어떤 겁니까?
1: 식사할 때
0: 네.
1: 딱 한마디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을 할 때 당은 박근혜 대표가 장악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5년 내내 반쪽짜리 대통령이었다.
0: 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말이네요.
1: 그 이야기를 내.
0: 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1: 딱 한마디 해줬어요.
0: 오, 그때 식사하실 때.
1: 네.
0: 그때도 국무총리 얘기 좀 나오지 않았나요?
1: 에이, 천만에.
0: 어,
1: 그건 정치 초벌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0: 네.
1: 하는 소리고.
0: 아, 그렇군요.
1: 만약 국무총리 그게 꼭 제안할 생각이 있었다면 안가에 부릅니다.
0: 조용히 불러야 그렇죠. 되는 거군요. 아무도 모르게.
1: 그렇죠.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네. 정치 초보 기자들도 제대로 된 기자도 아닌
0: 맞습니다.
1: 사이비 예. 비슷한 애들이 생각하는 네.
0: 제가
1: 자리입니다.
0: 제가 정치 초보라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오늘 KBS 열린 토론 이곳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인터뷰 너무 즐겁게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1: 아이고, 벌써 시간이 됐습니까?
0: 예, 자주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자주 나올 수는 없고 가끔 나오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예.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생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한 프로야구 경기 상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선두 삼성과 4위 기아의 경기부터 만나볼까요? 최원태 대 올러가 선발로 라팍에서 만났습니다. 올러가 최근 부진했는데요. 오늘도 올러의 부진은 이어졌습니다. 1회 말에만 이재현의 홈런을 포함해서 장장 8실점을 하면서 크게 흔들렸고요. 3회 말 한 점 더 추가하면서 9대0까지 점수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4회 초와 5회 초 기아가 반격에 성공하면서 현재 점수는 9대5입니다. 스코어는 5회 말로 진행 중입니다. 10연승은 불발됐지만 선두 경쟁에 다시 불을 지핀 2위 KT는 고영표 선발로 NC를 상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영표가 잘 던져주고 있습니다. 1회에 1점, 5회에 석점, 그리고 6회에 1점 추가하면서 7회 초 현재 5대0으로 5점 차 리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진에 빠져있는 3위 LG의 경기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키움과의 3연전을 시작했는데요. 최하위와의 대결이지만 키움이 늘 유독 LG와는 강했습니다. 7회 초 현재 LG가 3대1로 2점차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을 야구를 위해서는 매서운 추격이 필요한 6위 하나는 롯데를 만났습니다. 박세웅 대 화이트의 맞대결로 시작된 경기. 롯데가 먼저 선취점을 따냈습니다. 2회 초 4득점을 하면서 먼저 4대0으로 앞서갔는데요. 3회 말과 4회 말 한화가 추격하면서 점수는 현재 4대3 한 점 차입니다. 5위 두산은 한화의 추격을 뿌리칠 수가 있을까요? SSG와의 경기입니다. SSG가 1회 말 선취점을 추적하면서 먼저 앞서 나갔는데요. 7회 초 두산이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7회 말 현재 1대1 동점인 상황입니다. 축구협회 청문회가 오는 30일 예정돼 있는 가운데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은 출석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임생 전 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축구협회는 대표팀이 임시감독 체제로 치를 10월 A매치 상대로 베네수엘라와 우즈베키스탄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를 궁지에 몰아넣었던 카보베르데 수비수 시드니 로페스 카브랄의 연장전 동점골이 팬들이 뽑은 북중미 월드컵 최고의 골로 뽑혔습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우가 오른쪽 팔꿈치에 공을 맞은 여파로 두 경기 연속 결장했습니다. 파리올림픽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특급 조커로 금메달을 합작했던 펜싱 국가대표 도경동이 세계선수권 개인전에서 생애 첫 은메달을 목에 걸며 다가올 아시안게임의 전망을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사무실 출입 제한 장기화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며 출입 정상화와 필수 업무 수행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0: 스포츠 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1: You can catch me.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 월간 루키의 이동환 기자, 월간 점프볼의 조영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박재민 위원 오랜만입니다.
2: 뭐 그렇게 오래됐나요?
1: 네. 여름 되고 처음 만난 것 같은데.
2: 아 예, 요즘 또 네. 이제 차기작 드라마로 이제 복귀를 하느라고 아직. 뭐 어느 채널인지 어떤 드라마인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제 사전 제작이거든요 요즘.
1: 아, 예.
2: 이제 가을에 오픈이 될 거고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로 분합니다.
1: 아 그래요?
2: 네,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로 분해서
1: 네.
2: 몇 주 못 나왔습니다. 사실 딱히 나와도 뭐 할 얘기가 없었고
1: 네.
2: 누적시켜서 봐야겠다.
1: 네.
2: 그 사이 르브론이 이적을 했네요.
1: 네.
2: 할 얘기 많아졌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주 잘 오셨습니다. 큰 소식 많을 때 네, 드디어 우리 또 입담꾼 박재민 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말씀대로 오늘은 르브론 이야기부터 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사실상 뭐 생선지가 확정되지 않았다. 계속해서 여기저기 썰만 난무하는 격이다라고 했는데 르브론의 선택 필라델피아였습니다.
3: 사실 7월이 되자마자 이제 FA 시장이 열렸고 NBA 팬들이 르브론이 어디로 가느냐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1: 네.
3: 한간에서는 월드컵이 끝나면 결정을 내릴 거다라는 말이 있었는데도 결정이 안 내려지고 있었는데 지난주 이제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이죠. 르브론 제임스가 필라델피아 행을 선택한 것이 알려지고 르브론이 본인의 입장문도 올렸습니다.
1: 네. 자, 2년 800만 불.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2: 와.
1: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이제 필라델피아를 선택하게 된 배경인데요. 일단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4: 일단 뭐 르브론은 무조건 이제 우승 은퇴하기 전에 한 번 더 우승하겠다는 의지로 필라델피아를 선택했고요. 뭐 방금 연봉 얘기를 하셨는데 연봉이 지난 시즌 5,300만 달러에서 이번 시즌 400만 달러로 무려 92.5%가 삭감이 됐습니다.
2: 그래 이게 우리 집에
1: 네.
2: 매끼 식사를 차려주시던 뭐 이 뭐 별 세 개짜리 뭐 미슐
1: 네.
2: 요 레벨의 요리사 계시다가. 지금 갑자기 그냥 즉석밥을 해먹는 수준인 거예요.
1: 네.
2: 연봉이 지금 거의 뭐 10분의 1 밑으로 바뀌었으니까.
1: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네. 사실상. 이야. 그러니까 가족도 아니고 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정황상 그야말로 우승 하나만 바라보고 옮기는 것 같아요.
3: 그렇죠. 사실 이제 르브론이 낭만이나 가족을 생각했다면 다른 팀을 골랐을 가능성이
2: 그쵸.
3: 높습니다. 가족이라면 역시 현재 가족이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쪽에
1: 네네.
3: 뭐 골든스테이트라든지 그리고 낭만을 생각한다면 커리랑 함께 뛴다는 명물이 있는 골든스테이트나 아니면은 본인이 한때 몸을 담았던 마이애미나
2: 클리블랜드
3: 혹은 진짜 친정팀인 클리블랜드로
2: 그렇죠.
3: 갔겠죠. 근데 이제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필라델피아로 가게 되면서 아 이건 정말 우승이 아니고서는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 저는 인간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 게 르브론이 고트 논쟁에서 항상 마이클 조던에 밀리는 단 한 가지가 반지 개수란 말이에요. 이 반지 개수에 대해서 사실 제가 봤을 땐 거의 트라우마에 가까운
1: 네.
2: 좀 느낌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 뭐 반지 몇 개도 2년 더 하고 두 개 가져가지 뭐. 이런 느낌으로 정말 윈나우를 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러니까요. 사실 이 금액만 보더라도 뭐 사실 제가 잘은 모릅니다. 르브론의 생활 수준을. 생활비는 나온가? 그동안
2: 생활비는
1: 네, 그동안 받던 돈에 비하면은 유지 현재 생활이 유지는 될까 싶을 정도의 연봉이긴 해요.
4: 재테크를 아마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요?
2: 네. 아니요 이 정도면 네. 사실상 생활 힘들죠.
4: 아, 그런 거
2: 온수나 나오겠어요?
1: 예? 네. 네?
2: 아, 1년에 50몇억 네. 벌어가지고 온수 나오겠냐고요?
1: 그렇습니다.
2: 저희가 걱정할 바가 아닙니다.
1: 그 르브론의 에이전트 격인 리치 폴이 르브론의 결정에 제일런 브라운의 이적이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어요.
3: 그렇죠. 사실 이제 르브론의 이제 이 이적을 두고 이야기 나올 때 르브론 본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이 에이전트인 리치 폴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2: 그렇죠.
3: 했고 실제로 이제 결정이 난 뒤에도 리치 폴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제일런 브라운을 필라델피아가 헐값에 데려오면서 사실상 그때 아 판도가 바뀌었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리치 폴이 했고요. 실제로 이제 현지 기사들 보면은 필라델피아 구단도 제일런 브라운을 데려오기 전까지는 아 우리가 르브론을 데려온다고 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1: 네. 네.
2: 아마
1: 네.
2: 거의 약간 아이 뭐 그럴 일이 있겠어 정도였을 것 같아요.
3: 맞아요. 근데 이제 제일런 브라운을 데려오고 나서 진짜 해볼만 하겠는걸 하면서 적극적으로 르브론 제임스에게 어필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필라델피아의 이제 현재 프런트에 있는 이 밥 마이어스라는 분, 이분이 골든스테이트 왕조를 만든 단장입니다. 이분이 리치 폴이 운영하는 팟캐스트에 나가서 르브론 당신이 필라델피아 온다면 우승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가장 많이 열릴 것이다 라고 어필을 하면서 이제 이런 결정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뭐 사실 자꾸 연봉 위주로 가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 과정도 보면은 필라델피아가 이 연봉을 제시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2: 그렇죠.
1: 왠지 이제 아마 르브론과 협의를 통해서 양자 협의를 통해서 이뤄질 것 같은데 그만큼 서로 간의 목적은 확실하다라고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2: 르브론이 여태까지 사실 낭만을 챙겼던 적은 많이 없어요.
5: 맞아요.
2: 페이컷을 예를 들어 예전에 뭐 케빈 듀란트나 이런 선수들처럼 과감하게 해본 적도 없고 항상 자기 몫은 충실하게 챙기면서 본인이 로스터의 구성에 어느 정도 입김을 가하는 그러니까 낭만이라는 걸 그렇게 추구하던 선수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실리를 챙기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낭만스럽지 않은 낭만?
1: 네.
2: 야, 나 이 정도는 내가 마지막인데 양보할 수 있어. 사실 지금 르브론 생각해 보면 마애미로 간다고 했을 땐 어떤 이야기 들었을까요? 클리블랜드 아쉽죠. 왜 우리한테 안 왔냐. 클리블랜드 갔으면 뭐 약간 낭만은 살지만 딱히 르브론이 실제로 얻어가는 것도 없고 실리주의의 르브론에게는 이번 선택은 저는 놀랍지만 뭐 생경하진 않다. 르브론 여태까지 보여줬던 행보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특이한 선택은 아니었다. 충분히 실리를 챙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그리고 또 밝혀진 조건 중에 굉장히 재밌는 대목 중에 하나가 르브론이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출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을 필라델피아가 제시했다고 해요. 이것도 이제 마음을 움직이는데 일조하지 않았을까. 헬리콥터는 또 이제 안 좋은 격이 있죠.
3: 네. 네. 이 뉴욕과 필라델피아가 아무래도 같은 대서양 연안권 이제에 있고 실제로 그 거리가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과 대전 정도의 거리라고 해요. 헬리콥터로는 한 4, 50분 정도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1: 네.
3: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은 NBA 선수들이 뭐 헬리콥터로 이동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어떤 러시아우를 피해서 르브론도 이제 그런 부분을 아마 생각을 한 것 같고 뭐 사실 뉴욕은 항상 르브론이 예전부터 이적을 할 때면 아 뉴욕 닉스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르브론과 항상 링크가 됐던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욕 생활을 경험해 보는 건 르브론에게도 뭐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사실 다른 구단이라고 여러 가지 파격적인 조건을 안 제시했을 리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르브론이 가장 이제 무게 중심을 뒀던 거는 우승이었던 목표였을 텐데 세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라델피아의 우승 가능성.
2: 확 올라갔죠.
4: 네, 방송 전에 얘기했는데 일단 멤버가 뭐 맥시, 엠비드, 브라운, 르브론, 에치컴 이렇게 다섯 명인데 와 진짜 어떤 농구를 보여줄지 진짜 궁금해지거든요.
3: 그렇죠. 지금 이제 이 르브론 제임스의 필라델피아 행이 알려지고 나서 곧바로 이제 미국 현지에 있는 이 도박사들 어떤 사이트에서는 뉴욕 닉스를 제치고 동부 우승 1순위로 그렇죠. 떠올랐고요.
2: 네.
3: 그리고 NBA 전체로 봐도 지난 시즌 챔피언인 오클라호마 시티 그리고 지난 시즌 준우승 팀인 세란토니오 다음으로 필라델피아가 맞아요. 우승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1: 네.
3: 그 정도로 지금 필라델피아는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2: 뭐 단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이제 건비드. 이제 엠비드가 충분히 건강하게 82경기 중에서 3분의 2 이상을 좀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인가. 백업 센터진이 필라델피아가 중간에 트레이드를 통해서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이제 무게감이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엠비드의 부상의 뭐 경우라면. 그래도 뭐 KCP 같은 외곽 자원도 왔고 일단 확실하게 필라델피아가 르브론을 데리고 오면서 구심점이 되는 퍼즐 조각을 찾은 건 맞습니다.
1: 필라델피아 구단 역시도 우승에 목말라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4: 네. 필라델피아는 1983년 우승 후에 43년 동안 우승이 없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당시 멤버가 뭐 줄리어스 어빙, 모제스 말론.
2: 와.
4: 저는 정말 이름만 들어본 네. 선수들이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 명예 전당 네. 선수들이네요.
1: 그렇죠.
3: 네. 또 이 필라델피아가 사실 이 도시가 이 필라델피아 팬들로 필리건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훌리건을 빗댄 거죠.
1: 네.
3: 엄청나게 열정적인 스포츠 도시거든요.
2: 맞아요.
3: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르브론 제임스가 이번에 필라델피아에서 우승을 이끈다. 이번 파이널에서 뉴욕 도시가 뒤집혔던 것처럼 아마 엄청나게 시끄러워질 겁니다.
2: 제가 봤을 때 르브론은 향후 한 2년 정도는 필라델피아 못 떠납니다. 모든 차편 다 맞고
1: 네.
2: 필라델피아 그 정도거든요. 이제 영화 로키 있지 않습니까?
1: 네네네.
2: 로키의 실제 촬영지이기도 한데 그게 실제로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필라델피아 시민들이 워낙 스포츠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영화적인 어떤 분위기 조성에도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열광적인 팬들을 등에 업고 굉장히 동부의 이 왕권을 노리는 필라델피아의 새로운 모습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1: 네. 르브론이 들어오는 필라델피아는 선수단 정리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움직임이 시작된 것 같던데요.
3: 네, 그렇죠. 아무래도 르브론 제임스를 뭐 헐값에 데려왔지만 NBA 이제 규정상 로스터 자리는 한정되었기 때문에요. 예, 기존에 있는 선수 중에 좀 이제 그래도 내보내야 될 선수를 내보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켄타비우스 칼델퍼프 르브론 제임스의 2020년 우승 동료죠. 그쵸. 레이커스에서 이 선수를 이제 또 데려오기로 하면서 또 한 명 더 방출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 네. 그럼 어떻게 브론디지 제임스는 오나요?
3: 그렇죠. 이게 실제로 좀 루머가 들리긴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로서는 일단은 아 그럴 계획은 없다 필라델피아가. 네.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1: 근데 필라델피아가 아까 이제 막 뭐 뒤집

0: 뒤집어질 거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조가 보이는 게 티켓값이 많이 뛰었다 그래요?
1: 네. 프리시즌 티켓값이 급등했고 또 미국 이제 메이저리그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이제 브라이스 하퍼라는 선수도 르브론을 또 환영한다는 또 멘트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필라델피아 전체가 지금 좀 그 꿈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0: 네. NBA 팬들은 사실 근데 처음에 이제 루머가 나왔던 골든스테이트로 간다면 아 이거를 우리가 정말 꿈에 그렸던 조합을 보겠구나라는 꿈을 꿨었는데 결국 그 꿈은 이뤄지진 않았네요.
2: 네, 저 사실 그 NBA 팬들은 한 번쯤 꿈꿔봤어요. 아 르브론과 커리가 같이 뛰어봤으면 좋겠다.
1: 그쵸.
2: 사실 이게 파리 올림픽 때 한시적으로 맞아요. 이뤄지긴 했지만 네. 이걸 또 한 시즌 동안 뛴다는 것도 다른 얘기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이제 많은 팬들이 기대했지만 역시 르브론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실리를 택하면서 또 골든스테이트는 사실 르브론을 못 잡아서 지금 로스터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나름대로 또 위기에 좀 봉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골든스테이트 얘기 잠깐 하자면은 르브론도 놓쳤고. 별다른 전력 보강도 없잖아요.
1: 그렇죠. 뭐 많은 루머가 돌았던 이제 뭐 야니스 아데토쿤보, 제일런 브라운, 뭐 르브론, 에이디까지 정말 한 명도 잡지 못했고요. 뭐 알 호퍼드, 뭐 포르징기스, 뭐 디앤서니 멜튼 뭐 재계약을 한 게 전부거든요. 정말 그 영입이 이제 숫자 0. 숫자 0입이 됐는데.
3: 0입이 됐죠.
1: 네. 아, 새 시즌 굉장히 좀 행보가 좀 불안해졌습니다.
3: 골스는 제가 봤을 때 내심 르브론의 영입을 기대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정도로 굉장히 로우키로 움직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큰 고기 작은 고기 다 놓치고
0: 네.
3: 사실상 저는 이제 굉장히 걱정인 게 그래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뭐 스테픈 커리라든지 드레이먼드 그린이라든지 이 선수들의 이제 마지막 시즌이 될 수도 있는 몇 안 남은 시즌이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모습이 이 영입이 안 되고 보강이 안 되면서 너무 초라하게 끝나지 않을까 하는 팬으로서는 좀 아쉬운
0: 그렇죠.
3: 마음이 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르브론이 떠나는 레이커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3: 별로
0: 것 같습니다.
3: 안 궁금해요. 손대범 위원이나 궁금하겠죠.
0: 네. 자 궁금해하시는 분들 손대범 네. 기자를 위해서 좀 알아보면 네. 팀 재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2: 네 지금 일단 뭐 돈치치와 리브스 이 두 선수 중심으로 개편이 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셨지만 이 손대범 위원도 우려를 표할 정도로 지금 무브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돈치치 리브스 중심으로 정말 많은 롤플레이어들을 영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좀 과도한 지출이 있었습니다. 돈도 많이 쓰고 드래프트 지명권도 너무 많이 팔아서
3: 네.
2: 사실 정말 많이 열심히 움직였지만 그렇게 기대가 크진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 약간 레이커스는 지금 미래가 안 보여요.
1: 맞아요.
3: 너무 많이 1라운드 티켓들을 워낙 많이 바꿔지겠기 때문에
0: 레이커스가 그런 상황이면 안타깝지만 손대범 기자가 실망할 거는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3: 그 네. 부분이야말로 사실 네. 진전 NBA 재미가 아닌가. 네.
0: 자 그리고 러셀 웨스트브룩은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시즌에도 비슷한 상황 아니었나요?
2: 그렇죠. 사실 세크라멘토로 이적할 때도 이제 굉장히 염가에 이적을 했었고, 그러니까 웨스트브룩은 이제 사실 레이커스에서 부진한 뒤로부터는 이제 NBA 내에서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지난 시즌 세크라멘토에서 정말 뭐 많이 뛰기도 했지만은 냉정하게 봤을 때는 이제는 코트에서 뭔가 승리를 이끄는 모습은 좀 기대하기 힘든 선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어떤 팀도 크게 관심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0: 사실 기량이 그 정도로 떨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1: 네.
0: 약간은 좀 평가 절하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1: 근데 겉으로 보는 기록은 좋아 보이는데 이 선수가 턴오버도 많고
3: 맞아요.
1: 또 야투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NBA 판타지 하시는 분들도 뽑기 좀 꺼려한 선수거든요.
3: 그러니까 웨스트브룩이 가장 큰 문제 뭐냐 하면 피지컬로 한마디로 운동 능력으로 승부를 보던 선수인데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 슛이라도 잘 들어가야 되거든요. 롤플레이어로서 본인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선수의 슛이 정말 효율이 떨어져요.
0: 네.
3: 되게 떨어지고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볼핸들러의 역할을 맡는 걸 좋아하는데 항상 제가 러셀 웨스트브룩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기가 굉장히 딱딱해져요. 리듬이 부드럽게 치고 들어가고 막 흘룰흘룰흘룰 이런 느낌의 경기가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웨스트브룩이 코트에 있으면 모든 뭐 포메이션이 다 딱딱해요. 어떤 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는데 그 정도로 뭔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지만 실수도 많고 그리고 미세하게 정교하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거기도 무대포를 좀 밀어붙이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 사실 구단 입장에서는 부드럽게 경기를 조율해줄 수 있는 베테랑의 역할을 맡기고 싶은데
0: 네.
3: 그런 조각일까? 그러다 보니 이제 시즌 중반에 아마 저는 콜을 받지 않을까.
1: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4: 알겠습니다.
0: 뭐 좋게 표현해서 절도 있는 농구를 한다. 뭐 이렇게 포장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3: 절도 있죠.
0: 예. 네. 그 이제 NBA 소식은 르브론의 필라델피아 행이 가장 큰 소식이었는데 그 이외의 소식도 간략하게 이동환 기자가 정리를 해주시죠.
2: 네.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필라델피아 행을 결정하면서 이제 나머지 이적들이 곧 이뤄질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서 관심 모으는 이제 더마 드로잔인데 그렇죠. 드로잔 같은 경우는 뭐 토론토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덴버가 지금 굉장한 위기입니다. 내부 FA 잡느라 지금 샐러리 캡이 꽉 차는 걸 넘어서 폭발할 지경이어서 말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브로니 제임스 같은 경우는 레이커스 잔류가 현재로서는 유력하다. 그쵸.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국내 농구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주간 르브론은 드디어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간 이현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썸머리그를 마치고 돌아와서 대표팀에 합류를 했죠.
1: 네, 25일에 대표팀에 합류를 해서 지금 훈련을 같이 하고 있고요. 오늘 대표팀이 이제 그 안양 정관장이랑 비공개 연습 경기를 치렀는데 거기도 출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0: 그 이현중 선수 미국 진출 관련해서는 아직 업데이트된 소식이 없을까요?
2: 네, 현재로서는 이제 별다른 이야기는 들리진 않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이현준 선수를 비롯해서 이현준 선수 이제 에이전시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는 건 아는데 쓰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마 제대로 된 소식이 나올 때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오늘 그 샌안토니오 공식 유튜브에 이번 서머리그 다큐멘터리가 올라왔거든요. 썸네일이 또 이현중 선수가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었는데 댓글이 전부 다 이현중 선수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부디 예, 좋은 일이 있기를 일단 한 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0: 그 혹시 그 시점은 한 언제쯤으로 예상이 될까요? 결정이 난 시점이.
2: 아, 근데 지금으로서는 좀 언제 날 거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이현준 선수가 기대할 수 있는 결국 투웨이 계약이나 트레이닝 캠프 계약인데 이건 사실은 거의 뭐 8, 9월 내에 그쵸. 그냥 수시로 이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지금 NBA의 투웨이 계약 이제 남은 자리가 한 20자리 정도 있는데 팀들이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르브론 제임스 외에도 지금 좀 굵직한 FA들이 남아있어서 그 선수 정해지고 로스터 자리가 좀 정리가 되면은 또 투웨이 계약자들을 계약할 가능성이 있어요.
3: 이제 샌안토니의 로스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놓고 이제 한 7월 중순까지 그때가 이제 기점이었다면 그 기점에 좋은 소식이 들리지 못했다면 사실 이제부터는 또 언제가 데드라인입니다가 없이 무한정 한 두 달 정도 두 달 반 정도 길게는 기다리면서 이제 개막이 10월 달이다 보니 이제 그 전에 마지막 로스터의 자리 투웨이 자리까지 저희가 좀 기다려봐야 되는 저는 뭐 부디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0: 그렇습니다.
3: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겠죠.
3: 맞아요.
0: 애타는 시간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현중 선수가 대표팀에 합류하면서 이제 전력이 한층 안정이 됐을 텐데 우리가 예선 2라운드에서 만난 레바논에 부상 변수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 네, 레바논 에이스가 이제 와엘 아라지라고 아시아 최고 가드로 꼽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자국리그 경기를 뛰다가 이제 무릎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아직 뭐 공식 발표는 없지만 부상 장면이 이제 십자인대 파열이 의심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과의 이제 윈도우 4에는 출전이 일단 불가능하고요. 네. 뭐 레바논으로서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사실 대한민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호재라고 볼 수 있어서 좀 우리나라에겐 좀 유리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3: 그래도 아락지가 그렇게 다쳤군요.
1: 네.
0: 그 부상은 안타깝습니다만 일단은 레바논과 대결해서 조금 좀 한시름 덜었다 정도로 네.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레바논 경기가 중요하죠.
1: 네, 맞습니다. 레바논 원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아무래도 중동 원정이기 때문에 좀 체력적인 부담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차 적응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요. 아라지가 빠지면서 우리나라가 확실히 유리해진 건 맞고 지난해 아시아컵에서 우리나라가 아라지 없는 레바논을 상대로 굉장히 큰 점수차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팀은 일단 9월에 필리핀과 평가전을 치른다고 합니다.
2: 네, 몇 년 전에 이제 그 안양에서 또 필리핀과 이제 이 평가전을 치렀었는데 이번에도 치릅니다. 또 이제 필리핀 하면은 또 이제 KBL에서 뛰고 있는 아시아 쿼터 선수들, 뭐 이제 칼 타마요나, 캔버 같은 선수들이 있는 팀이거든요. 두 경기가 열릴 예정이고 이 이제 수원 KT의 홈구장인 KT 소닉붐 아레나에서 이제 경기를 치르는데 또 많은 팬들이 또 수원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자, 그리고 국내 농구 소식도 전해드리면요. 대표팀에서도 맹활약한 KCC 최준용 선수가 해외 진출을 선언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1: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최준용 선수 이제 에이전시에서 보도자료를 뿌렸죠. 내일 오전 11시에 이제 해외 진출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데 네. 이 자리에서 최준용 선수가 이제 직접 계획

0: 이걸 밝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나온 이제 기사에 따르면은 뭐 일본보다는 좀 미국 쪽 진출을 타진한다.
1: 미국 쪽이요?
0: 네. 그러니까
2: 최준용 선수가 최근에 그 다른 저희 김진영 선수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에 나와서 일본은 아니다.
0: 네.
2: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좀 굉장히 저도 좀 놀라웠던 게 일본이 아니라면 사실 대한민국 선수가 진출한 혹은 진출 가능성 있는 리그가 숫자가 그게 많지 않거든요.
3: 네. 호주.
2: 네. 그래서 네. 굉장히 궁금해지는 바이긴 합니다.
0: 네. 네.
1: 그나저나 KCC는 우승을 했습니다만 송교창도 빠지고 최준용도 그렇죠. 빠지고 어떡합니까?
0: 네.
3: 그러니까 이 포워드라인에 이 두 명의 국가대표 선수가 빠졌는데
1: 네.
3: 또 이게 송교창 선수랑 상황이 되는 게 송교창 선수는 이미 구단과 합의를 마치고 그냥 이제 로스터에서 아예 빼고 그렇죠. 이제 먼저 해외 진출을 했는데
2: 거기서 마음의 준비가 됐죠.
3: 네. 네. 최준용 선수는 이제 연봉 협상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지금 갑자기 해외 진출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KCC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인데 또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이번 시즌부터 2, 3쿼터에 외국 선수가 두 명이 뛰게 되면서 그나마 이제 2, 3쿼터에는 그 자리를 좀 메울 수 있는 여진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최준용 선수가 뭐 내일 기자회견에서 내용을 밝히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해외 진출을 진짜로 하게 된다면은 KCC는 그 공백을 어떻게든 메워야 되고
1: 네.
3: 근데 KCC 최준용 선수가 그걸 시도했다가 좀 녹록지 않아서 그냥 팀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또 뭐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1: 네. 일단은 내일 기자회견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해외 진출도 최준용답게 하네요.
2: 네. 아니 모르는 네. 겁니다. 갑자기 네. 저는 KCC와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0: 네. 자, WKBL도 이제 내일 퓨처3가 개막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농구 국가대표팀 평가전과 경기들을 만나다 보면 어느덧 또 농구의 계절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1: 네.
0: 그 시간을 기쁘게 기다리도록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배우 겸 해설위원님 박재민 씨, 월간 루키의 이동환 기자, 월간 점프볼의 조영주 기자 함께했습니다. 세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낮 동안 뜨거웠던 열기가 그대로 고스란히 밤에도 남아 있겠습니다. 열대야주의보 내려져 있는 곳이 많아졌고 현재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이 거의 대부분으로 오늘 더 늘었습니다. 특히나 경남의 폭염중대경보가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경남을 중심으로 예상됩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텐데요. 이들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 39도 이상, 그 밖의 지역 남부지방 중심으로 35도 이상, 나머지 지역 33도 이상의 낮더위가 있겠고 아침 기온도 열대야의 기준인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6도 등으로 전국의 내일 아침 최저기온 22도에서 26도 분포 예상되고요. 내일 낮 기온 서울, 세종, 대전, 광주 34, 부산 35, 강릉 36, 대구 37도까지 오르면서 거의 오늘과 비슷한 기온이 내일뿐 아니라 당분간 쭉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자외선 지수도 대부분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되고요. 일부 중서부와 대부분 남동부 지역의 오존 농도도 내일 오후 나빠지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서울이 35, 6도까지 대구는 39도의 기온을 쭉 유지할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 28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0: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중국발 반도체 충격이 주식시장을 강타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두 자릿수 폭락했습니다.
1: 코스피 역시 10% 넘게 떨어지면서 6천선을 겨우 지켰습니다. 먼저 최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도체 주가는 개장부터 내리막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3%, 14%대 하락. 22만 전자, 155만 닉스로 약 석 달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삼성전자는 시총 1조 달러 클럽에서도 밀려났습니다. 외국인이 두 종목을 대거 내다 팔았습니다. SK하이닉스를 3조 2천억 원, 삼성전자는 1조 6천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제조 핵심 장비 양산에 들어갔다는 소식과 함께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의 성공적 상장이 국내 반도체주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2: 중국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위협이 현실화되었다.
1: 미국 빅테크들의 AI 투자 여력에 대한 의구심도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3: 오픈 AI한테 엔비디아가 뭐 보증서 준다 이런 것도 조금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불확실성이 좀 되게 큰 것 같아요.
1: 코스피도 녹아내렸습니다.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제동장치가 잇따라 나왔지만 장중 6천선 아래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종가는 6천포인트를 겨우 지킨 수준입니다. 하루 새 732포인트, 역대 두 번째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연이어

0: 최인영입니다.
1: 우리뿐 아니라 일본과 대만 증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창신메모리 상장에 더해 중국 국영기업이 반도체 생산 핵심 장비를 양산한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입니다.
2: 일본 니케이 지수가 4% 가까이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키옥시아 등 반도체 관련주의 매도세가 커진 탓입니다. 대만 증시도 시가총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TSMC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장중 낙폭이 4%를 넘겼습니다. 글로벌 반도체주가 잇따라 조정 국면에 들어서고 CXMT로 대표되는 중국발 반도체 굴기 소식이 더해지며 투자 심리가 위축된 걸로 보입니다. CXMT가 기업 공개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면서 기술 추격을 예고한 이후 중국 국영기업이 심자외선 노광장비 양산에 착수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며 후폭풍이 커졌습니다. 세계 최대 노광장비 업체 ASML의 주가는 6%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장비 조달 병목을 완화해 중국 반도체 기업 생산력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다만 첨단 반도체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장 과도한 위기론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CXMT는 전날 대비 4.08% 내린 47위 안으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CXMT 상장 이후 중국 현지에서도 자국 반도체 굴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주가 과열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1: 규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정부가 경고를 더했습니다. 수요가 줄지 않으면 투자 한도를 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불러모은 간담회에서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지목했습니다. 수요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금융투자액의 20%까지만 레버리지를 담게 하겠다며 구체적인 비율도 언급했습니다. 거래규모 제한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낸 겁니다. 나아가 투자자 교육 의무 강화 등 추가 보완책도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 광고가 중단됐습니다. 오는 31일부터는 현금 3천만 원이 없으면 아예 살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규제에 거래 규모는 움츠러든 모습입니다. 한때 19조 원을 넘기도 했던 하루 거래 대금은 7조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문제는 투자 문턱이 높아지기 전에 미리 사두겠다는 수요가 몰린다는 겁니다. 시장에 풀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좌수는 16일 대책 발표 후에도 6% 늘었습니다.
4: 지금이라도 다시 또 재발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담는 거를 좀 제한하는.
3: 금융당국은 장 마감 직전 목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주식과 선물을 사거나 파는 게 집중돼 변동성을 키운다며

0: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 있는 대형 쇼핑몰이 강진으로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건물 안에서 숨진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오늘 일본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 피해 상황 먼저 이랑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평지를 비추던 폐쇄회로 카메라가 지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흔들립니다. 창고형 마트에 장을 보러 갔던 사람들은 쏟아지는 상자에 날벼락을 맞았고 또 다른 대형 쇼핑몰은 지진 발생 1시간 뒤 폭발음과 함께 건물 골조가 드러날 정도로 크게 부서졌습니다. 이 쇼핑몰 안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사망자 수 확인에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현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규모 7.1의 강진이 일본 규슈의 구마모토현을 강타한 건 오늘 오후 4시 27분쯤. 30여 분 뒤쯤엔 구마모토시 인근 해역에서 규모 6.1의 여진이 덮쳤습니다. 건물 수십 채가 붕괴되고 일부 주택에서 불이 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제지공장 굴뚝도 강진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졌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상자는 최소 50명 이상.
2: 이미 부상자도 나왔다고 들었고 정전이나 화재가 발생한 지역도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입니다.
1: 4만 8천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화물 열차가 탈선해 전복되기도 했습니다. 도요타와 혼다의 현지 공장의 일부 가동이 중단된 가운데 TSMC 공장은 강진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구마모토현 지진으로 현재까지 접수된 한국인 인명 피해는 없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0: 네, 일본의 강진은 부산과 경남 등 우리나라에서도 감지됐습니다. 진동에 놀란 시민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기도 했고 신고와 문의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서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천장에 매달린 조명이 크게 흔들립니다. 천장형 에어컨도 이리저리 출렁입니다. 일본 지진의 진동은 바다 건너 한반도까지 전달됐습니다.
4: 창 딱 보고 있었는데 막 뭐가 흔들리는 것 같더니 그러니까 현기증이 계속 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3: 부산과 울산, 경남은 물론 전남, 광주, 제주, 그리고 인천에서도 진도 3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특히 진앙과의 거리가 300여 킬로미터로 가장 가까운 부산에서는 흔들림을 크게 느낄 정도였습니다.
5: 주차장에 차 댔는데 차가 흔들려서 이상하다. 차가 왜 이리 흔들리지?
3: 부산 소방본부에 접수된 감지 신고와 문의만 290여 건. 전국적으로 700건 넘는 신고가 폭주했습니다. 현재까지 별다른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6: 지진 관련 유감 신고가 집중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119 종합상황실에서는 시민들께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의 영향인 것을 알리고 지진 대피 요령을 안내하였습니다.
3: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이번 지진이 원전에 미친 영향은 없으며 발전소는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정윤입니다.
0: 미국 중북부 위스콘신에선 거대한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강력한 회오리 바람에 집이 뜯겨나가고 차가 뒤집히는 등 큰 피해가 났습니다. 뉴욕 박일종 특파원이 전합니다.
7: 현지 시각 월요일 낮 짙은 구름 탓에 마치 밤처럼 컴컴합니다. 곧이어 거센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바람에 굴러간 대형 그늘막은 차량을 덮칩니다.
8: That's unfortunate. That's my truck.
7: 인근을 지나던 차량에선 거대한 토네이도가 포착됐습니다. 하늘엔 검은 물체들이 날아다니는 모습도 보입니다. 도로 주변 건물들이 부서지면서 잔해가 고속도로 통행을 막았습니다. 중앙분리대 위로 얹혀진 대형 트레일러와 금속 잔해에 쌓인 차량은 바람의 위력을 실감케 합니다. 토네이도가 지나간 마을은 폐허가 됐습니다. 지붕과 벽이 뜯겨나갔거나 골조만 남은 집도 있습니다.
9: 바깥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런데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위층으로 갔을 때 집이 흔들렸어요. 심각하다고 느꼈어요.
7: 도로 곳곳엔 차량이 뒤집히고 가로수가 부러지고 쓰러지면서 차량 통행이 어려운 지경이 됐습니다. 이번 토네이도는 전체 6등급 중에 아래에서 세 번째 강도로 추정되지만 최대 풍속이 시속 200km가 넘었습니다. 3만여 가구에 전기가 끊긴 가운데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0: 한국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1: 다음은 국내 폭염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기온이 밤에도 식지 않고 있는데요. 바닷가는 좀 나은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김서영 기자, 바닷가를 찾는 시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곳 더위는 좀 식었을까요?
2: 네, 밤 9시가 지났지만 낮 동안 백사장을 뜨겁게 달군 열기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나마 열기를 식혀주고 있습니다. 이곳 광안리 해수욕장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바닷바람을 쐬고 바닷물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지난 18일부터 11일째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번갈아 내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부산 금정구에선 38.3도까지 올랐고 강서구도 37도, 중구도 35.3도를 기록했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11일 연속으로 열대야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계속된 폭염에 온열질환자도 속출해 전국적으로 1,400여 명, 부산에서만 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당분간 부산에서도 밤낮 없이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폭염 시간대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줄이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김서영입니다.
1: 이런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건설 현장에선 반드시 휴식 시간을 주도록 규정이 도입돼 있죠. 그런데 같은 건설 현장인데도 실내 공사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뙤약볕에 그대로 노출된 공사장. 15kg 무게의 합판을 연결해 조립식 거푸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4: 오전 11시가 조금 지난 이곳의 온도는 30도인데요.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해보니 작업자 주변의 실제 온도는 40도가 넘습니다.
3: 그나마 숨통을 틔우는 건 정각마다 울리는 휴식 알림. 냉방시설이 설치된 휴게실로 이동해 수분을 보충하며 10분간 쉽니다. 폭염 속 휴식을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 기준 개정으로 생긴 변화입니다.
5: 휴식 시간이 없다면 정말 일 자체를, 업무 자체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고통이 올 거라는 느낌이 들고요.
3: 그런데 같은 건설 현장인 이곳은 다릅니다. 연마기로 마루를 다듬는 실내에서 온도를 재보니 섭씨 38도. 자욱한 분진 속에 얼음물도 휴식도 없이 일합니다. 통풍이 전혀 되지 않는 방진복부터 방진 마스크 그리고 안전모까지 체감 온도는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폭염 속 작업 중지 지침은 5개 작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내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잘 쉬란 식이 되기 쉽습니다. 작업량에 따라 돈을 받다 보니 스스로 휴식을 챙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6: 휴게실은 1층에 있다고 그러는데 누가 가나요? 일하지? 엘베 타려고 한 30분 기다려 왔다 갔다 하면 1시간이 그냥 날아가잖아요. 일당이 깎이는 거예요.
3: 실내 공정 근로자들은 실내 체감 온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작업 중지 등 폭염 대책을 의무화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내일 고용노동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1: 네, 지도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오늘 체감 온도 38도를 기록한 경남 양산시입니다. 이 체감 온도 38도는 온열질환자 숫자가 가파르게 뛰어오르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이 정도의 폭염이 길게 이어지면 온열질환자가 더 큰 폭으로 급증할 수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7: 구급차에 실려가는 30대 이주 노동자입니다. 해남 배추밭에서 작업하다 숙소로 가던 길에 쓰러졌고 끝내 숨졌습니다. 쓰러졌을 당시 체온은 43도. 지난 26일 숨진 경남 하동과 전북 김제의 80대와 90대 여성도 사인은 열사병이었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일주일 전만 해도 하루 20명 안팎이었지만 이번 주 들어 매일 7명씩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9명으로 늘었습니다. 남부지방의 체감 온도가 38도 안팎으로 오른 시점부터인데 이때부터 온열 질환자가 급증합니다. 폭염 중대경보 기준을 38도로 잡은 이유입니다.
8: 어떤 온도가 됐을 때 사망이었냐, 질환이었냐, 보건대학원 교수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38도를 경계로 해서 위험도가 크게 증가하는 게 확인이 돼서
7: 폭염은 오래 지속될수록 열이 축적돼 피해를 키웁니다. 특히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연일 계속되면 실내도 밤 시간도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8: 특히 창문이 한쪽만 있는 방, 뭐 옥탑방, 반지하 이런 부분

0: 들은 밤에도 일이 안 빠지고.
1: 이미 35도를 웃도는 폭염 일수는 대구가 9일, 포항 8일, 경남 밀양과 양산은 7일째 이어지고 있고 열대야도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월 20일부터 12일 연속으로 폭염이 길게 이어지면서 전체 온열 질환 사망자의 35%가 이때 몰렸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2: 이런 폭염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합니다. 집에서도 더위를 피하기 힘든 이들을 위해 동네 목욕탕과 호텔이 열대야 대피소로 변신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쪽방촌은 통풍이 잘 안 돼 밤에도 열기가 그대로입니다. 선풍기를 틀어봐도 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4: 그냥 뚱눈으로 쓸 때가 있어요. 더워서요.
3: 이제는 집 근처에 있는 목욕탕에 가서 열대야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탕에서 씻은 뒤 에어컨을 트는 수면실에서 시원하게 잘 수 있습니다.
4: 아침에 또 나갈 때 샤워하고 나가니까 개운하죠. 힘이 되고.
3: 서울시는 영등포와 남대문 등 쪽방촌 주민들에게 인근 목욕탕 5곳을 밤더위 대피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천여 명이 이용했을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5: 하루에 10분 이상은 가서 주무시고 오세요. 그래서 뭐 점차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 호텔도 폭염 기간에 취약계층을 위한 열대야 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6: 이달부터 두 달 동안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저녁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이렇게 호텔에서 편하게 쉬면서 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종로구가 호텔 두 곳과 함께 지난해부터 지원을 시작했고 100명 넘게 이용했습니다.
7: 객실을 여유 있을 때는 최대한 지원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3: 강북구를 제외한 서울 24개 자치구 청사 건물도 폭염특보 기간은 24시간 개방돼 누구나 무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우입니다.
8: 경북 포항에서 갯바위와 연결된 인도교가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그나마 다리가 무너진 부분에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면했습니다. 백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 갯바위로 가는 다리를 따라 한 남성이 걸어갑니다. 갑자기 다리 상판이 꺾이더니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무너져 내립니다. 놀란 남성은 황급히 발길을 돌립니다. 오늘 오후 1시쯤 경북 포항시 구룡포 앞바다에 해상 인도교가 무너졌습니다. 전체 200여 미터 가운데 중간 부분의 상판과 교각 일부가 내려앉은 겁니다.
10: 너무 큰 소리가 나서 뭐 바다에서 그러나 보니까 물기둥이 올라왔어요.
9: 다리 건너 갯바위에 있던 관광객 등 17명이 고립됐지만 40여 분 만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다리는 교각 2개 구간 약 50m 정도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다행히 붕괴 당시에는 해당 구간을 지나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실종자에 대비해 수중수색도 진행됐습니다.
11: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2시간 이상 수색을 계속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9: 2015년 준공된 이 다리는 2년 전 안전등급 보통 수준인 C등급을 받아 보수공사가 이뤄졌고 갯바위에 설치된 전망대 출입은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포항시는 사고 당시 파도가 높게 일지도 않았고 별다른 징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해 다른 해상시설도 긴급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와 관리자를 상대로 붕괴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백유진입니다.
8: 아동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종 전 청주시 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기존 혐의에 아동학대 혐의를 더했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정다연 기자입니다.
12: 2024년부터 1년 동안 13세 미만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 등을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 최 전 의원 측은 그러나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13: 미성년자인 거 알고 범행하신 건가요?
14: 다른 피해자도 있나요?
15: 수사 중상 수사 열심히 받았습니다.
12: 결국 경찰은 최 전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과 함께 1년치 통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통신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15시간 고강도 조사를 벌인 지 단 하루 만입니다. 앞서 지난 9일과 15일 한 차례 통신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과 협의 과정에서 반려 또는 자진 철회했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0: 증거인멸 정황이 크다고 판단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5월 1차 소환 조사에서 회사원으로 신분을 속인 점, 휴대전화 경찰 포렌식 결과와 최 전 의원이 이미 제출한 결과가 일부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기존에 알려진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 목적 대화, 성판매 권유 외에 아동학대까지 혐의도 5개로 늘었습니다. 검찰이 검토를 거쳐 법원에 청구하면 이틀 안에는 심사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최 전 의원을 상대로 또 다른 범죄 혐의나 피해자가 있는지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다현입니다.
1: 20대 여성이 집에 갇힌 채 흉기를 든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하다 힘겹게 탈출해 신고했습니다. 이 신고가 처음도 아니었지만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바로 풀어줬고 여성은 밤새 스토킹과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 목과 팔, 몸 구석구석 멍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 6일 새벽 20대 여성 A씨는 늦게 귀가했다며 자택에서 연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남성은 휴대전화를 빼앗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3: 목표가 진짜 죽일 것처럼 죽이려고 하고 마지막에 시크릿 자해하는 행동을 하면서 나는 여기서 죽이고 나도 그냥 죽으면 그만이다.
2: A씨는 남성이 한눈을 팔 때 가까스로 맨발로 탈출했고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남성을 집 밖으로 내보내기만 할 뿐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인근을 맴돌던 남성, 전화를 받아달라며 수십 차례 연락하는 등 밤새 스토킹을 이어갔습니다. 남성은 지난해에도 피해자를 때리거나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세 차례 신고를 당했고 이 때문에 여성은 피해자 보호 등급 중 가장 높은 A등급으로 분류된 상태였습니다.
4: 흉기를 이용해서 자해 협박까지 했다고 하면 굉장히 중한 사건이에요. 피해자를 임의 동행을 하지 않았다. 이건 굉장히 수사 초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
2: 피해자 측 항의에 경찰은 사건 19시간 만에야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다만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잠정 조치 4호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구금하지 않은 데에 대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1: 경찰은 이런 교제폭력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불과 넉 달 전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사건의 남성처럼 고위험군일 경우 적극적으로 구금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정은 기자입니다.
5: 스토킹하던 여성을 퇴근길에 무참히 살해한 김훈. 이후 경찰은 스토킹 범죄와 교제폭력 등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6: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7: 유재성
6: 유치장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현행법 체제 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들을 통해
5: 경찰은 내부 지침을 만들어 가해자 위험성을 3단계로 나눴는데 가해 남성의 경우 감금 폭행의 흉기 사용, 살해 협박까지 이어가 고위험 등급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가능한 일주일 안에 구속영장과 전자장치 부착, 유치까지 적극 신청하라는 게 당시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서명 경고부터 접근 금지에 해당하는 잠정 조치만 신청했을 뿐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 수십 통을 남겼고 가족에게까지 연락하며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잠정 조치 위반입니다. 경찰은 남성이 범행을 시인한 데다 전과도 없는 점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8: 남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서 가볍게 말입니다. 했다가 나중에 더 큰 사건으로 비화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성들이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면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당연히 있다.
5: 경찰은 가해 남성을 특수협박과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1: 프랑스 파리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임신부 등 여성 3명이 영문도 모른 채 공격당해 다쳤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9: 프랑스 파리 북서부의 대로변을 서성거리는 한 남자. 자세히 보니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0: Attention, monsieur, il est armé, attention.
1: 빠르게 길을 건너더니 한 여성을 공격합니다.
0: Attention! Attention! Attention!
1: 이 남성은 길 가던 임신부를 비롯해 여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근처에 있던 시민들과 비번이었던 경찰관에 제압됐습니다.
2: 이 사람 아픈 사람이에요. 아프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 사람이 여자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1: 달라가 자신에게 여성들을 죽이라고 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2: 갑자기 이만한 큰 흉기 두 자루를 들고 다가오는 남자가 보였고 여성들을 칼로 찌르고 있었습니다. 알라가 내게 이 일을 하라고 보냈다고 말했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1: 피의자는 정신질환을 가진 30대로 과거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도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2: 저는 이번 범행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용의자는 현재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1: 지난 5월 일본문 인근에서 괴한이 흉기를 휘두른 이후 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파리 시내 경비는 한층 강화됐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피의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3: 북한이 전승절이라 주장하는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행사를 벌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북중 친선을 강조했고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도 처음으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4: 6.25 전쟁 당시 복장을 한 북한 병력이 광장을 행진합니다. 정전협정 체결일을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이 73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행진을 벌였습니다. 당시 서울과 대전 해방작전 등을 수행한 부대라고 주장했고 현대적 장비를 갖춘 북한 인민군 육해공군 종대들도 참여했습니다.
5: 김정은 동지의 영도에 따라 전승 세대의 분멸의 공조 후에 위대한 승리의 기념비를 끊임없이 세우며
4: 연설자로 나선 노광철 국방상은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절대로 방관하진 않을 거라며 전쟁 억제력을 명백하게 행사해 헌법과 주권을 수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승절 기념 공연은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가 처음으로 참석했는데 김 위원장과 친밀한 모습을 보이고 노병의 손을 맞잡는 등 존재감을 부각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공연을 보다 북받친 듯 눈물을 흘리는 듯한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국군 참전을 기념하는 영상물과 중국 노래가 공연되는 등 북중 친선이 강조됐습니다.
6: 북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고 석좌 교수입니다. 나아가서 한미의 연대를 견지하는 북중의 협력을 과시하는 의도도
4: 이번 행사엔 중국과 러시아 외교관들이 초청되며 최근 밀착한 북중러 관계도 함께 부각됐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3: 북한군 3만 명을 추가 파병할 거다. 러시아가 50만 명을 동원할 거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임종빈 기자가 전황을 정리해봤습니다.
7: 현재 가장 치열한 전장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입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주를 합친 돈바스 지역인데요. 특히 러시아가 아직 점령하지 못한 포크로우스크와 코스티안 티니우카를 두고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도시는 도로와 철도망이 집결하는 보급과 방어의 거점이자 물러설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두 도시를 잇는 전략적 통로에서 일부 마을을 추가 점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한 달 사이에는 우크라이나가 서울 절반 정도의 면적을 탈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9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가수 박상철 씨와 말씀 나눕니다. 박상철 씨는 시인으로 등단해서 첫 시집 허수아비를 출간했는데요. 지난해에는 대한가수협회장으로 당선되면서 가수로 문인으로 가수들의 대변인으로 인생 황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인 박출 가수 박상철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가수 박상철 씨, 네, 또 시인 박출 씨, 네, 같은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상철입니다.
0: 네, 어제는 이제 신춘문예 당선하시면서 첫 시집 내셨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1: 네.
0: 허수아비, 곱씹을수록 시가 진짜 느낌이 좀 다르네요. 여러 가지 그 깊은 뜻이 있네요, 그 안에.
1: 네, 근데 이 허수아비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0: 네.
1: 참 전혀 새로움에서 도전하는 그런 예. 느낌, 새로움, 처음 시작 그런 건데 참 다행히 여러분들 많이 사랑 주신 덕분에 예. 열심히 네. 잘 하고 있습니다.
0: 초판이 완판됐다고 합니다. 지금 열심히 2세 이제 곧 3세 가는 네. 건가요?
1: 예. 그래서 2세에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0: 네.
1: 또 이제 인터넷으로 정말 생각보다 많이 사주시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0: 근데 원래부터 우리 박상철 씨 어릴 때부터 꿈이 가수셨어요?
1: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가수였습니다. 말하면 제가 이제 강원도 삼척하고도 근덕 동막하고도 양리라는 완전 시골 동네요.
0: 예.
1: 뭐 차를 버스를 타고도 뭐 한 2시간 정도 와야 되는 그 당시에.
0: 그렇죠. 진짜 척척 산골이죠. 예. 예.
1: 그러니까 제가 6-7살 땐 버스조차 없었구나. 그러니까 그냥 걸어서 동막까지 걸어가는 정도의 그런 곳에 살았는데 대학생 형들이 그때는 보면 이게 왜 그 빈농들 이런 데 가서 왜
0: 뭐 그렇죠. 뭐 야학해 주고 뭐 농촌 그렇죠. 봉사 활동
1: 그렇죠.
0: 오는
1: 둥글게
0: 거죠.
1: 둥글게 둥글게 짱하면 영화도 틀어 주고. 근데 그런 이제 대회를 하는 거 해요. 동네 어른들하고 같이.
0: 네.
1: 가면 꼭 인기상 줍니다, 저를.
0: 끼가 있었네요.
1: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유, 가서 해야지 뭐 이런 거죠. 그런 이제 뭐 학교 다닐 때도 이제 계속 이제 아우, 노래 잘한다 하니까 잘한다는 소리가요. 정말 이 꿈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0: 네. 네.
1: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제가 트럼펫을 했습니다.
0: 맞아요. 제가 트럼펫 예전에 예, 연주하시던 옷 기억나요.
1: 네. 예. 그래도 이제 콘서트 때 제가 했었는데 그러니까 트럼펫을 연주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곡을 쓰게 됐죠, 제가. 그리고 이제 그때 그 트럼펫 하다 보니까 이제 행진곡들 계속 그 하다 보면 악보가 막 찢어지고 이래요.
0: 네.
1: 막 급하게 넘기고 만약에 찢어지고 하면 그 테이프로 옛날 스카치 테이프를 발라요. 그러면 그게 또 오래되면 누더기가 돼가지고 누렇게 아직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0: 예.
1: 그걸 이제 2학년 때 새롭게 제가 이제 악보를 새로 만들어봤죠.
0: 아.
1: 그 악보를 한 권을 그리고 나니까 악보가 보이더라고요.
0: 19살 때 이제 가수 되려고 무작정 상경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1: 아, 대학 시험 보고 난 뒤에.
0: 아, 그래요?
1: 그러는데 이제 꿈이 가수였으니까
0: 예.
1: 서울 올라와서 뭐 그렇게 예, 그런 시절이 있었죠.
0: 그래서 어디 찾아갔습니까? 직접 어디를?
1: 작곡실 찾아갔죠. 작곡실 찾아가서 이제 가수를 좀 시켜달라고 했더니
0: 네.
1: 뭐 그러면서 뭐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메들 테이프 하나 내고 노숙자 생활도 하고 뭐 일반 그 작부 일도 좀 하고 막 그런 예, 학교도 좀 다니면서 막 뭐 그런 일이 있었죠.
0: 아, 예. 그 작곡가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1: 충무로.
0: 충무로에.
1: 예, 예. 지금도 그 건물이 있더라고요.
0: 제대로 찾아가신 거 맞나요?
1: 저한테는 그분하고는 안 맞.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거냐면 지금 유명한 가수 이름을 얘기 못합니다. 그런데
0: 네.
1: 그런 가수들 키우기 위해서 신인 문화생들이 오잖아요. 거기 문화생이 한 명이 저죠.
0: 아, 그럼 이제 가서 그러면, 심부름하고 뭐 그러면서
1: 그렇죠.
0: 이제 배우고 곡도 받고.
1: 저는 이제 일단 작부도 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갖다 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걸로 또 이제 앞에 가수를 키우는 거죠.
0: 아, 수업료를 말하자면 내는 거군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다고 하던데요.
1: 한 1,000만 원 정도였는데.
0: 그때 1,000만 원이면
1: 어마무시하죠. 지금 돈 하면 거의 뭐 그게 80년대니까 어마무시하겠죠.
0: 그 삼척에 산골에서 그 20살짜리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1: 일당잡부를 했습니다.
0: 아.
1: 근데 일당잡부가 처음에는 3만 5천 원부터 시작했어요.
0: 예.
1: 근데 그것도 엄청났어요. 그때 막 봉급이 한 공무원 봉급이 24만 원 뭐 30만 원 이럴 때잖아요.
0: 그러니까 진짜 힘든

0: 한 거, 험한 일을 한 거네요. 예. 예.
1: 그렇게 번 돈을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를.
0: 이야, 정말 피땀 흘려서 벌은 돈이 있네요. 말하자면.
1: 가만 생각해보면 세월 지나서 긍정적으로 보려고 보다 보니까. 예. 뭐, 그래도 그 당시에 노래도 배우고 또 뭐, 그런 세월이 음반도 뭐, 메들리 테이프도 냈고 어쨌든 그런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저가 예. 오늘이 있는 거니까 뭐 그 소음료로 생각하죠.
0: 뭐 지금은 잘 됐으니까 네네.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야, 그러면 그 1,000만 원 날리고 나서 노숙 생활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내 돈은 다 어디 가고 제가 아니 이거 뭐 좀 뭐 밀어 주셔야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가수를 밀고 있었죠. 그때 이제 얘기를 못합니다.
0: 아직 네 차례는 아니야.
1: 얘기하면 다 아는 가수니까.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예. 하고 있었으니까 뭐 나는 그대로 돈 날아가고 그냥 하니까 이제 왜 안 해줘요 한마디 하니까 야 인마 내가 너 지금까지 가르치고 한 걸 다 뭐야 라고 하니까 어린 나이에 어른한테 어떻게 대듭니까? 그걸 한마디 하니까 아 그래도 저도 좀 키워주세요 하니까 아이 금방진놈 뭐 쩌쩌 하면 그 다음에 뭐 나가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0: 아, 그렇게 쫓겨나는 거군요.
1: 그럼 실의에 아. 빠지니까 이제 젊은 나이니까 아, 뭐 그냥 뭐 노자상 그, 예.
0: 그분은 지금 이제 박상철 씨 이렇게 스타 가수 된 거를 보고 혹시 다시 만나실 일은 있으셨어요?
1: 그 선생님을 제가 네. 그 TV는 사랑을 싣고에서 네. 제가 찾았어요. 직접 만나지 못했는데 찾았는데 네. 그쪽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당시에 네.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0: 아, 왜 찾으셨어요? 지금 아니, 좀 약간 맺힌 것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1: 나중엔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면 안 감사한 게 없어요. 매 순간이 감사함이더라고요. 가만 생각하니까 방송국 와서 제가 이제 KBS도 왔을 때 임수민 네. 아나운서님 뵙고 네. 그때 라디오 쫓아내면서 노래 좀 틀어주세요 왔을 때 그분들이 안 틀어줬으면 어떻게 히트가 됐을 거며 또 그 당시에 그분한테서 노래를 배운 그 시간들 그 돈 천만 원 이상이 아니라 이거는 내 인생 전체가 그때 배운 그 음악들이 내가 지금 지나서 보니까 그 이상의 값어치가 된다. 아. 감사하지 않을 게 없죠.
0: 박상철 씨가 이제 오늘날 네.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그렇습니다. 원동력이 된 것 같네요. 그 그렇죠. 아프고 힘들었던 시절마저. 저는 이제 박상철 씨 처음에 신인 가수 때 뵀을 때는 네네. 정말 예의 바르고 네네. 너무 품성이 반듯하고 이런 네네.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도전하고 열정을 가지신 그런 분이네요.
1: 그러니까 네. 가수로 또 방송국에 올 때도 저는 그랬거든요. 음반을 딱 만들어서 이제 80년대 제가 이제 그 메들리에서 망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생각해 제가 제일 후회됐던 게 제대로 된 도전도 안 해보고 방송국 근처도 안 해보고 남이 해주길 바라고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했어요. 방송국에 맨날 가면은 뭐 매니저가 작곡가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방송 쫓아가서 네. 뭘 해가지고 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할 때도 음반도 만들어서 아씨, 되든 안 되든 일단은 방송국 내가 가보자. 그래서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네. 혼자 음반 만들어서
0: 매니저도 없이 그냥 직접 아니, 뛴 거죠.
1: 일단 와보자. 네. 그때 조규철 형님 만나고
0: 맞아요. 저 희망가요의 악단장님이셨어요.
1: 그래서 그 형님한테 네. 저 좀 캡에서 들어갈 수 있게 해줘라. 예. 그래서 이제 자꾸 만나다 보니까 형 따라서 라디오국 와서 CD 돌리고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라디오에 노래 나오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예. 네. 그렇게 정말
1: 그런 마음이죠.
0: 직접 부딪힌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네네. 무조건이 히트할 때 제가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1: 감사합니다.
0: 원래 그 이제 전국 노래자랑에서 사실은 삼척편에서 네네. 그때 1등 하셔가지고.
1: 네,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0: 그렇죠. 예, 그때 예. 최우수상 받으셔. 그때는 트로트 아니었어요.
1: 그때도 이제 트로트를 좋아했는데. 네. 이제 전국 노래자랑,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번 망해봤으니까 꿈은 계속 가수잖아요. 네. 미용을 해서 돈을 벌어서 빨리 벌어서 가수가 된다. 그러면 이제 작곡가 사무실 계속 작곡가 사무실은 다니면서 제가 노래를 하고 있었던 단계였잖아요. 네.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유명 작곡가를 만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전국 노래자랑에 뭐 이호서 선생님부터가 유명 작곡가분

0: 예, 전국 노래자랑에 왔을 때 출연을 하게 되고 가서 제가 그 얘기했죠. 저는 꿈이 가수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이제 그때 홍순창 감독님이셨는데 지금 네. 다 은퇴하셨지만 저는 꿈이 가수인데 저는 여기 나온 이유가 가수가 되려고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네, 삼척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1: 예, 그 네. 유열 씨 노래 불렀어요. 화려한 날은 가고 나의 화려한 날은
0: 세 곡을 냅니다.
1: 아, 예, 예.
0: 뭐든 그렇지만
1: 그렇죠.
0: 한 곡을 냈으면 그 노래 안 했죠. 그런데
1: 맞아요.
0: 트로트 두 곡을 내고 화려한 날은 가고를 냈는데
1: 어.
0: 그 담당 그 지금도 계시잖아요. 그 어. 정한욱 작가님.
1: 그게 왜냐하면 노래들이 이제 비슷한 노래들만 계속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에.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트로트가 뭐 몇 곡 나왔으면 발라드도 에. 나와야 되고 댄스도 나와야 되고 에.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랬을 것 같아요.
0: 그 사실은 화려한 날은 가고는 제가 그렇게 잘 부르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노래를 하래요.
1: 예.
0: 아니면 떨어지는데 시킨 대로 한 거죠. 네네.
1: 아 그래도 노래를 잘하니까 최우수상을 받아서 그때 이제 작곡가 박현진 선생님하고 인연을 맺게 되셨나봐요.
0: 그래서 어. 그 당시에 이제 FD였습니다. 그 베이로 선배님이
1: 아.
0: 그분이 그때 신인이셨 그때도 이제 베이로 선배님 신인이셨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노래를 이제 음반이 처음 나와 봐봐 사랑한다 말해 봐. 봐, 뭐 이러고 다니실 때인데 전화번호를 받았죠.
1: 네.
0: 제가 꿈이 가수인데 음반을 내고 싶은데 지금 저는 능력이 안 돼서 작곡가 선생님 좀 연결 좀 시켜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당시 신토불이 받으러 다닌다고 난리 났던 거예요. 배우 네. 선배님이. 그래서 박현진 선생님을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 이제 전국 노래자랑 작곡가 중에서 만약에 이호 선생님 만났으면 이호 선생님한테 갔을 때 네. 그래야 되는데 박현진 선생님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1: 박현진 선생님 뭐 트로트 쪽에서는 대단한 분이죠. 예, 박구윤 씨 아버님.
0: 네, 그렇죠. 예. 그 당시에. 그래서 예. 이제 선생님 만나고 그리고 이제 한 7, 8년은 이제 노래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음반을 내게 됐죠.
1: 그러니까 작곡가를 만난다고 바로 또 음반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1집이 부메랑이었는데
0: 네.
1: 그때부터 제가 뵀어요.
0: 그 집이 왔죠.
1: 열심히 했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만큼 안 되더라고요.
0: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부메랑이라는 곡을 받을 때 당시에 곡을 한 13곡인가 제가 음반을 그 당시에는 음반을 그렇게 해야 7곡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수하면 안 되는데 7곡인지 13곡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곡을 받아서 이제 음반을 내는데
1: 그때는 이제 싱글이 아니라 지금처럼 앞뒤로 아, 노래를 예. 채워야 음반을 낼 수가 있잖아요.
0: 그런 시대였으니까.
1: 예.
0: 그래서 제가 이제 음반을 만들어서 나오는데 그 오래 걸렸던 이유는 한번 망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빨리빨리 내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빨리 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내가 준비가 확실할 때. 그래서 기간이 좀 오래 걸렸고 그래서 부메랑 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1: 네.
0: 좌우가.
1: 그때부터 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0: 오, 좌우가 때. 예.
1: 그 질문 많이 받으셨잖아요. 김자옥 씨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
0: 원래 이 노래가 좌우가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좌욱이었어요.
1: 아.
0: 이거 줘 주세요 했죠.
1: 좌욱이.
0: 네, 줘 주세요 네. 했는데 이태호 선배를 주더라고요.
1: 아, 이태호 씨.
0: 저는 부메랑 주고.
1: 먼저 불렀나 이태호 씨가?
0: 잠깐 했죠.
1: 아.
0: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이거 멜로디 좀 바꾸고 멜로디 가사 좀 확실하게 좀 바꿔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니까 이미 망한 노래니까 아. 네 마음대로 해 해가지고 가사 다 바꾸 좀 앞에 좀 팍 바꿔가지고 예. 시작하게 됐죠.
1: 이태호 씨가 미쓰고 부르셨던
0: 뭐 그렇습니다.
1: 분이죠. 예. 이태호 씨는 또 창법이 다르니까 전혀 다른 좌우가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상철 씨는 힘 있게 쫙 뽑아내는 창법이고
0: 그때는 이제 이렇게 했죠. 내 곁을 떠나간 그 사람은
1: 맞아, 바이브레이션이 독특하셨어요.
0: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루를 살았던 그 사람 뭐 이렇게 불렀어요.
1: 예, 이태호 씨 지금 성대모사를 잘하시네. 아 그게 이제 박상철 씨 앞에 와서 이렇게 터졌는데
0: 네.
1: 근데 사실 그때도 그 박상철 씨를 아마 처음에 가수 무조건이 나왔을 때 많이 본 사람인데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얼굴을 이제 연기로 좀 알리셨단 말이죠.
0: 아,
1: 그쵸?
0: 그때 그때는

0: 제가 그 이제 좌우가 때인데 좌우가를 이제 홍보를 하려고 이제 KBS도 들어오고 이제 라디오만 열심히 다녔죠.
1: 네.
0: 이제 TV 방송을 좀 나가고 싶어서 찾아갔더니 출연이 안 돼요. 아무리 쫓아다녀도. 근데 라디오는 열심히 다니니까 틀어주더라고요.
1: 예.
0: 그때는 이제 막 다니다 보니까 이제 막 방송에서 이제 PD님들이 아유 저 어린애가 혼자 쫓아다니는데 불쌍해서 한번 틀어주고 또뭐또뭐 이래서
1: 다들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는데 좀
0: 네.
1: 저잘 됐으면 좋겠다고.
0: 네네.
1: 예.
0: 근데 이제 TV 쪽에서 출연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재연 프로그램이 생겼잖아요.
1: 네.
0: 이것이 인생이다. 뭐
1: 예.
0: 또 TV는 사랑을 싣고 노래는 히트가 되고 있는데 가수 얼굴을 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KBS 지금 요 5층 있잖아요. 지금
1: 네.
0: 라디오 있는데 그 5층에 그 재연 연기 그저저 이것이 인생이다 하고 그 사무실이 있어요.
1: 네.
0: 그 사무실을 제가 올라갔죠.
1: 직접 또 찾아가는 거예요?
0: 올라갔죠.
1: 굉장히
0: 올라가서
1: 진짜, 예.
0: 그리고 그때 황재영 국장님 은퇴했지만 거기 찾아가지고 이제 딱 가서 저 연기 한번 시켜주십시오 하니까 아이고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거기서 계속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연기가 되냐고 이제 옆에 이제 매주 PD님한테 연기 하고 싶다는데 한번 시켜보라고 해서 단역부터 하게
1: 아하,
0: 됐습니다.
1: 사실 재연 배우로
0: 네.
1: 이름을 알리셨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장윤정 씨 같은 경우에도 신인 때 네, 그런 생활을 했었고.
0: 장윤정은 이제 제가 KBS에서 하고 제가 이제 그다음에 그 M본부 그
1: 예,
0: 서프라이
1: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이
0: 그
1: 있었죠.
0: 프로를 저는 초창기부터 쭉 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윤정이도 좀 이렇게 하고
1: 예.
0: 싶다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됐 그죠.
1: 연기 안 해보셨잖아요, 그 전에. 처음 해보시는 거죠?
0: 연기하고는 열심히 다녀봤습니다.
1: 아, 준비가 돼 있었군요.
0: 연기학원 예원이라고
1: 오,
0: 옛날에 그
1: 예.
0: 강남에 있는 예원을 열심히 다녔는데
1: 아, 이게 우연이 되는 건 없네요. 예.
0: 사투리를 하도 해가지고
1: 그쵸, 삼척이 좀
0: 아.
1: 말이 세요. 약간 그 강원도인데도 경상도 억양도 좀 있고.
0: 네.
1: 예.
0: 지금도 연기 나가면 연기 못한다고 난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사투리 안 쓰면 똑같이 하거든요. 문제는 사투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희한하게.
1: 예.
0: 네.
1: 아무튼 그런저런 열심히 진짜 뛰어서 이 무조건이라는 노래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무조건으로 국민 가수가 됐어요. 이 노래는 진짜 어떻게 부르게 되셨어요?
0: 이거는 좌우가가 그 당시에는 지금 이제 무조건이
1: 예.
0: 센데 그때 좌우가는 엄청났던 것 같아요. 지금 무조건보다 한참 셌죠.
1: 좌우간의 이제 이름을 다 바꾸면 되면 돼요. 수미나 뭐
0: 예.
1: 상처라 뭐 예.
0: 그 당시 좌우가는 전 프로에서 다 1등 했으니까 그 당시
1: 그렇죠.
0: 엄청났죠 그때.
1: 예.
0: 그래가지고 그거 막 히트돼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저 무조건이라는 노래를 박현진 선생님께서 특급 사랑이라고 해서
1: 원래
0: 전화가 온
1: 제목이
0: 거야.
1: 특급 사랑이에요. 원래 제목이
0: 원래는
1: 처음에
0: 불러줘였습니다.
1: 불러줘.
0: 그런데 나중에 알았죠. 그러니까 전화가 온 거야. 전화
1: 예.
0: 와가지고 야 상철아 너를 위해서 만든 곡이다. 그래서 오 감사합니다. 들어보니 노래 좋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래서 노래를 이제 저는 이제 노래는 좋은데 특급 사랑이란 제목이 아니 뭐그 새마을호도 막 생기고 이런 때인데 아 특급은 특급 열차 벌써 지나갔는데 그래서 그
1: 아.
0: 조건 없이 무조건 가져야 가지고 무조건으로 제가 바꾸자 하니까 제가
1: 제목을 직접 제안하신 거예요?
0: 그렇죠 바꿨죠
1: 무조건은?
0: 제가 다
1: 아, 그거
0: 바꾸고
1: 특급 사랑이었으면
0: 가사 좀
1: 이렇게 대박은
0: 바꾸고
1: 안 났을 것 같아요. 예.
0: 그러니까 이제 편곡 8번 했습니다 제가
1: 아.
0: 신경 많이 썼어요.
1: 그게 맨 처음에 그 노래도 좋지만 짜짜라 짜라짜라 짠짠짠 이게 전주부터 사람들이 같이 따라 부르는 그 맛이
0: 그게
1: 있거든요.
0: 어떻게 됐냐면
1: 예.
0: 제가 이제 그 악기를 할 때, 트럼펫 할 때, 그, 운명교향곡 있잖아.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바밤, 이렇게 소리가 커져요.
1: 네.
0: 처음에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바밤 커진, 그래서, 야, 이 운명교향곡 느낌에서 무조건이니까, 야, 쫙 밀고 가자. 이래가지고, 빠빠빠빠밤, 빠빠빠밤, 똑같이 가면 안 되니까,
1: 네.
0: 빠빠빠빠밤, 빠바밤,
1: 야,
0: 이렇게.
1: 그게 운명교향곡에서 힌트를 얻은 거군요.
0: 그래서 편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별생각 그
1: 이야.
0: 다음에 이제 짜짜라짜라짜라 짠짠짠 근데 그때는 이거는 왜 했냐면 월드컵 할때 대한민국 근데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1: 예.
0: 짜짜라짜

0: 알았지 알았지 이렇게 바꾼 거죠.
1: 아주 순발력이 뛰어나십니다.
0: 이거는 혼자서 예. 한 건 아니고요. 같이 이렇게 계속하면서.
1: 진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정상의 자리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박상철 씨 하면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좀 시원시원한 그 창법. 그 전까지 트로트 하면은 좀 이렇게 구성지고 약간 막깔지고 이런데 뭐랄까 이게 어떻게 보면 락 같은. 좀 시원시원하게 지르는 거기서 많은 분들이 좀 시큰함을 느끼셨던 게 아닌가.
0: 예. 사실은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룹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락적인 음악을 좀 많이 했었는데 목소리 자체가 정통 트로트 안 맞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1: 아.
0: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꿈이 트로트 가수인데 우리 어머니가 노래를 아주 구성지게 부르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때는 선배님들이 전부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어요.
1: 네.
0: 현철 선배님은 현철 선배님 생각이 색깔이 있었고 태냐 선배님은 태냐 선배님 색깔이 있고 어떻게 송대환 선배님이나 또 뭐 철원 선배님 다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데 저는 그냥 지금 말하면 오디션처럼 목소리가 그렇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또 그런 가수가 인정을 못 받던 시대니까 나만의 색깔을 가지려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좀 그래 나는 그냥 지르자 샤우트로 해보자. 그래서 그대로 쭉 가다 보니까 목은 무리가 많이 가는데 조금 또 그 나름대로 뭐 시끄럽지만 또 행사장에서는 또 시끄러운 게 또 매력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1: 네, 겸손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수 활동하신 지 한 30여 년 되셨죠.
0: 예. 네.
1: 지금 뭐 협회장으로서 시인으로서 또 새로운 행보를 계속 걷고 계신데 어떤 그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으셨잖아요. 나름대로 네. 박상철 씨만의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 힘, 철학 이런 것들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0: 가장 암울한 시절도 있었잖아요. 너무 네. 고통스럽고 힘들고 죽어야 되는 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진짜 차가운 물에 들어가서 막 그 별거 다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순간에 이게 끝이구나 하는 순간에 또 새로운 그 물 깊은 제가 이제 바닷속에 이 저 한 1월 달에 들어가서 한 20분씩 이렇게 있고 했단 말이에요.
1: 그런 극한의 이런 고통을
0: 이제 그렇게 있으면서 제 스스로에게 죽을 것 같더라고. 힘들고 근데 그걸 딱 지내고 나니까 나오니까 언제 내가 죽었지? 나 이렇게 살이 끊어질 것 같았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본 거죠. 동전은 양면이고 밤이 있으면 아침이 있고 늘 변하는 내가 죽는다고 생각한 순간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 새로운 빛은 반드시 또 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벽이 가장 추운데 또 지나보면 빛이 오는 순간에 또 나를 비추고 있고 겨울이 춥다 하면 여름이 있고 그래서 그 견딤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결국은 이제 저는 동전은 양면이다. 결국은 견디고 참고 반성하고 새로움을 또 찾고 그러다 보니까 시를 쓸 때도 더 많은 책을 보게 되고
1: 네.
0: 더 힘들 때 같이 여기 안에 들어가서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그런 것들이 늘 힘든 순간마다 저는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1: 괜히 시인이 되신 게 아니네요. 네, 아니 제가 박상철 씨하고 이틀 동안 함께하면서 스타는 네. 우연히 나오는 스타는 없구나. 예, 다 준비된 가운데 우연히 통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좀 인사드릴까요?
0: 네, 이 노래는 그 김병걸 선생님이 어느 날 가사를 저한테 보내오셨어요. 곡을 좀 붙여보자고. 그래서 그 가사를 보다 보니까 이제 좋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곡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쓴 곡인데 아주 불청역이라는 아주 간이 여기 있어요. 작은 여기.
1: 아, 실제 있는 예, 역입니까?
0: 문경에 예. 있는 역인데 제가 몇 번 갔다 왔는데 아마 선생님께서는 거기서 불정역에서 아마 대구 쪽으로 많이 다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사를 멜로디를 붙여서 곡을 했는데 네. 반응이 좋아서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박상철 씨의 노래 불정역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난해 시 허수아비로 신춘문예 당선되셔서 이제 시인으로 데뷔하셨죠. 또 대한가수협회장으로 바쁜 나날 보내고 있는 박상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중부지방과 전라권은 가끔 구름 많겠고 경상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원 내륙 산지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특히 경남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돼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늘과 무더위 쉼터, 냉방시설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해 수분 섭취와 충분한 휴식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영유아와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야외활동 시간 줄이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2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전국이 32도에서 37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호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27분쯤 일본 규슈 서부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한때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으며 구마모토 내 4만 8천여 가구가 정전됐다고 일본 규슈 전력이 발표했습니다. 또 대형 쇼핑몰의 일부가 붕괴돼 내부에 다수가 갇힌 것으로 보인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구마모토 공항의 활주로도 폐쇄돼 오후 5시 5분 인천공항을 출발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여객기 KE2155편이 결항됐습니다. 여진도 발생해 오후 5시 8분쯤 이 일대에서 규모 6.1의 여진이 있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규슈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지진과 관련해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피해 여부를 지속 파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방청은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 지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780건 이상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진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에서 백린이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한때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평택시 서탄면 오산공군기지에서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탄두에서 백린으로 의심되는 화학물질이 누출됐다는 신고가 소방당국 등에 접수됐습니다. 백린은 포탄 발연제의 충전제로 사용되며 피부에 닿으면 연소가 끝날 때까지 파고들 만큼 위험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가운데 평택시는 저녁 6시 15분쯤 상황이 마무리 단계라며 주민들에게 일상생활로 복귀를 바란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649만 4,738원보다 6.7% 오른 692만 9,885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을 기반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수치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의 80여 개 복지급여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지표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한 개헌에 대해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 의장은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의 문제라며 이같이

0: 밝혔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의장실 장현주 공보소통수석비서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개헌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보도는 조 의장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을 열어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에 국민의힘은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뜻과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동안 공석이었던 주한 미국 대사가 이번 주 한국에 부임합니다. 외교가에 따르면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는 오는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합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1975년 미국으로 온 이민자 가족 출신으로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선출위원, 오렌지 카운티 행정 책임자 등을 역임한 뒤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폭염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오늘도 극단적인 낮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충북, 경북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지만 습기가 더해져 무덥겠습니다. 일몰 이후에도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종현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오늘 밤 1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르면서 온열 질환자와 이로 인한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어제까지 온열 질환자는 1,482명 발생했고요.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부분이 바깥 활동을 하다가 발생했고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많았습니다. 요즘 같은 폭염에는 규칙적으로 자주 물을 마시는 게 좋고요. 또 커피 같은 카페인이나 단 음료보다는 물이 좋습니다. 바깥 활동하실 때에는 되도록 밝은 색의 옷을 입고요. 양산이나 모자로 햇볕을 차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저질환자들은 특히 수분 섭취와 또 복용 중인 약물 관리에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미리미리 의료진과 상담해서 건강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 충전소 오늘 밤 1라디오 7월 28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0: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도 폭염이 주요 의제 중에 하나였다고요?
1: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남미 순방 중이고요.
0: 예.
1: 이번 주 국무회의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장마가 지나가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지역은 기온이 40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보되는 등 이번 주가 중대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0: 네.
1: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폭염 수준이 예사롭지 않은 만큼 정부도 한층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며 복지부, 노동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쪽방촌과 작업장, 건설 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장소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국지성 호우와 태풍의 위협도 여전한 만큼 행안부, 기후부, 산림청 등의 지방정부와 함께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설 복구와 지반 약화에 따른 산사태 위험 대비를 서둘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0: 네. 더불어민주당은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전

0: 전국 순회 경선 첫 투표가 시작됐다고요?
1: 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본경선 권역투표가 오늘 충청권에서부터 시작되면서 당권주자들도 일제히 해당 지역을 찾아 득표전에 들어갔는데요. 네. 민주당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이틀간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지역 그리고 29일부터 이틀간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투표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다음 달 1일과 2일 합동연설회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이에 맞춰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 등 이 당권주자들은 각각 충청과 이 PK 지역을 훑으며 한 표를 호소했는데요. 이번 주말 합동연설회에서 발표되는 첫 두 지역 투표 결과로 이 기선을 제압해야 향후 경선을 리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전력을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순회 경선 첫날인 오늘 이 친명계 주자인 김민석 후보는 중도 외연 확장 기조를 강조하며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 내란당 내란당이라고 말만 하고 거기에 깨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견제구를 던졌고요. 네. 정 후보는 반면 고 이해찬 전 총리 묘소를 찾아 참배하는 등 이 민주당 지지층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나갔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대통령과 싸우는 정 후보 도 대통령을 뒷받침만 하는 김 후보도 아니다라고 양자를 모두 비판하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0: 네,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 진종호, 또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서 이제 후폭풍이 거세다고요.
1: 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내 비판에도 말씀하신 조경태, 진종호, 권영진 등 현역 의원 3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자 당사자와 비당권파를 위주로 당내 반발과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비당권파에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장동혁 대표 측이 이른바 징계 정치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멱살 논란을 일으킨 권영진 의원 징계 문제를 놓고는 공개적으로 이견도 표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의원의 언행은 분명 잘못이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고 원내대표께서도 그 마음을 받아주신 것으로 안다며 잘못에는 책임이 따르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할 때는 다시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멱살이 잡혔던 당사자, 피해자인 정정식 원내대표도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예. 개인적으로는 선처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오늘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리위가 국민 상식에 부합하기보다 강성 당원들이 원하는 결정을 한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징계 정치가 당원 강화 수단으로 사용되는 당권 강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0: 반발이 분출하고 또 일부 의원은 사퇴하는 등 이 혼선이 계속되고 있어 당내에서 이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서 이 국민의힘 당내 소장파 의원을 중심으로 당 대표 제도를 없애자 뭐 이런 주장도 나왔다고 하는데 뭐 장동혁 대표는 당연히 또 정면으로 반박했다고요.
0: 네. 당초에는 이제 뭐 소장파 뭐 친한계 등 이른바 이 비주류 비당권파에서는 이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다가
1: 예.
0: 장 대표가 물러설 뜻이 전혀 없다고 맞서자 아예 당 대표 제도를 없애자 뭐 원내 중심 정당으로 당 체제를 개혁하자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이에 대해 이 현역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할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태스크포스 출범식에서 당 대표를 없애고 원내 중심 정당으로 가겠다면 적어도 원내 대표 선거에 당원들 의사가 50% 이상 반영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1: 예.
0: 장 대표는 또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 모든 의사 결정에서 당원들을 무시하고 원내 의원들만 의사결정을 독점하겠다는 것도 정당 정치의 기본 방향과 어긋난다면서 당원 의사를 무시하거나 당원들이 선출하지 않은 누군가에 의해 공천을 하겠다는 발상은 정당 정치의 기본 원칙과 완전히 모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정점식 원내대표의 국민중심 정당론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대표 폐지론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는데요. 장 대표는 또 공천을 100% 국민경선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1: 예.
0: 국민경선을 할 경우 원내에서 일은 하지 않고 그저 언론에만 매달리거나 자기 정치하는 사람을 걸러낼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또 그런 방식은 인지도에 의한 경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 신인의 진입을 결국 차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예.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를 좀 언급하면서 지금 공방이 거세다고요.
0: 네, 사실 이게 뭐 조 의장이 준비했던 모두 발언에 있던 내용도 아니고 이 기자의
1: 예.
0: 질의응답 말미쯤에 나와서 사실 좀 상당히 많이 이목이 끌렸는데요.
1: 네.
0: 이 조정식 의장이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에서 개헌의 적기라고 이 내년도 개헌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를 언급해 이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1: 예.
0: 조 의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전반기에 우원식 전 의장께서 단계적 원포인트 개헌을 발의했었는데 결국 안타깝게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곧 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고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독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 개헌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이 지점과 관련해서 기자로부터 야권은 여당이 개헌을 추진하는 궁극 목표를 현 대통령 임기 연장이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의혹을 불식시킬 방법이 있느냐 이제 이런 취지의 질문이 나왔는데요.
1: 네.
0: 조 의장은 그러자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이고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에 대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다 이렇게 답변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발언에 보수 야당과 진보 시민단체가 모두 강력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1: 네.
0: 국민의힘은 박충권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임기 연장 논의는 민주주의 원칙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고 국민의 선택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정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정략적 사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맹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뭐든지 개헌을 갖다 붙이더니 드디어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대통령 계속하려고 자기 특보였던 조정식을 국회의장 시킨 것이라고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등 이 49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시민개헌넷도 오늘 낸 입장문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현행 헌법에서 불가하다고 분명히 못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헌법에 따라 분명히 가능하지 않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나 중임이 마치 국민의 선택에 따라 가능하거나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조 의장은 해당 발언을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논란이 되자 장현주 공보수석 브리핑을 통해 권력구조 개편 개헌 관련 조 의장의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개헌을 진행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조 의장은 헌법 개정은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128조 2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1: 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이제 소위원회 열고 예,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또 선관위 특검 법안을 동시에 심사했다고요.
0: 네, 여야는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0: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법과 보안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순서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예. 당초 소위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앞서서 이 선관위 특검법을 먼저 심사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이 이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원내 주도부 간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이유로 안건 순서를 바꿔서 형사소송법을 먼저 심사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협의 없는 순서 변경이라고 반발하며 이 위원회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예.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 뭐 이 30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제 30일에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조정식 의장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조 의장은 앞서 전해드린 이 간담회 자리에서 이번 주에 딱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며 필요하다면 나중에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1: 네. 오늘 오후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도 진동을 느꼈다고 하고요. 일본 현지 피해가 좀 상당하다면서요. 계속해서 피해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오후 일본 규슈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향후 경남 지역에도 지진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라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예. 경남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27분부터 이 오후 5시 10분께까지 경남 지역에 들어온 지진 흔들림 신고 건수가 총 215건으로 집계됐는데요. 다행히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 외에 별다른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외교부는 일본 현지에서도 이 지진으로 인해 현재까지 접수된 한국인 인명 피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본 현지의 피해는 지금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는 지진 발생 약 1시간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인적, 물적 피해에 관해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미 부상자가 나오고 있고 정전, 화재가 발생한 지역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도로와 다리가 파괴되거나 건물 붕괴도 발생했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NHK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구마모토시 가시마마치에 있는 대형 쇼핑몰 이온몰이 이 지진으로 추정되는 충격으로 인해 오후 6시께 폭발음을 일으키며 건물 지붕과 벽면 등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요.
1: 예.
0: 일본 소방청 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쇼핑몰 2층 부분이 붕괴해 다수의 사람이 갇혀있고 일부 부상자는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구마모토 TV와 TBS, 후시 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들은 일본 구마모토형 경찰의 말을 인용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1: 예.
0: 이 정확한 사망자를 확인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오후 8시 20분경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일본 육상자 위대 42 신속 대응 연대와 8 정찰 부대를 중심으로 이온몰 구마모토에서 생명 구조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이 지진이 나면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1: 또 원전
0: 그렇습니다. 핵발전소 안전 문제인데요. 다행히 국제 원자력 기구는 일본 원자력 규제 위원회가 진앙에서 약 100km 떨어진 가고시마현 센다이 원전에서 지진에 따른 피해 또는 안전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원전은 현재 계속 가동 중이라고 IAEA에 통보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아라 미누로 관방장관은 현재까지 구마모토 TSMC 팹 공장 관련 피해 발생 보고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1: 예, 좀 구조가 좀 속히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쇼핑몰. 오늘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 오산 공군 기지에서 백린이라는 물질 누출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0: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지금 상황은 좀 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0: 예, 오늘 오후 5시 7분께 평택시 서탄면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 공군기지에서 백린이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미군 측은 탄두에서 화학물질 누출이 의심된다고 112와 119에 신고했는데 이 탄두 두 개에서 백린이 흘러내렸고 누출량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신고 내용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1: 예.
0: 이 백린이라는 물질은 포탄 발연제 충전제로 사용되며 소이탄 또는 연막탄으로 쓰이는데요. 사람 피부에 닿으면 연소가 끝날 때까지 계속 파고들 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사용 금지를 권고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이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상태이고요. 백린 누출 사실이 알려지자 평택시는 오후 5시 37분 재난문자를 발송해서 K-55 미군기지 내 백린 누출, 인근 주민은 피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주 주민들에게
1: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0: 예, 알렸습니다. 이에 소방당국이 장비 9대와 인력 31명을 동원해서 현장으로 출동해서 미군 측과 대응에 나섰는데요. 경찰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군부대로부터 300에서 500m 떨어진 지점에 순찰차를 배치해 시민 접근을 차단하고 차량 우회를 안내했습니다. 다만 미군 측은 재난문자 발송 이후 평택 시에 누출된 백리는 사전에 약 80% 희석된 상태여서 인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은 낮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제 미군 측이 애초에 이 신고를 할 때도 이 백린이 누출 지점이 부대 경계선으로부터 약 300m 이상 3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대 바깥까지 이제 위험 상황이 그 발생할 가능성은 좀 낮은 상태였던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평택시는 이에 따라 대피명령 발령 36분 만인 오후 6시 13분께 대피명령 해제라고 알리면서 백린 노출은 부대 내 조치 완료, 인근 주민들은 일상생활로 복귀 바란다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다시 발송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탄약고 내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됐으나 현재는 수습돼서 위험성이 없다고 미군 측에서 알려왔다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1: 네, 뉴스피의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한밤의 지식 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0: 네, 최신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한밤의 경제친구 고란지교 알고란의 고란 경제전문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원래는 이제 환율에 대한 주제를 놓고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1: 지금 환율 얘기할 때가
0: 주식시장 얘기를 또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1: 아, 네. 정말?
0: 오늘 이제 코스피만 10% 넘게 폭락을 했고요.
1: 네, 맞습니다.
0: 장중에는 6천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좀 납득이 안 간다는 그쵸.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겁니까?
1: 그러니까 이게 다들 이제 설명이 조금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0: 예.
1: 이제 대표적인 숫자로 보자면 이제 사이드카가 너무 많이 울려가지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얘기도 할 수 없을 정도고 서킷 브레이커인데 이게 지수가 8% 이상 떨어져야지 발동이 되는 거거든요. 아예 시장을 20분간 매매를 정지시켜 버리는 게 2000년에 도입이 됐거든요. 지금까지 14번이 이제 발동이 됐어요.
0: 예.
1: 근데 올해 8번 발동됐어요.
0: 14번 중에 8번이 네. 올해만 발동됐다.
1: 네. 게다가 아하. 6월 이후에 6번이 발동됐습니다.
0: 6월 이후에.
1: 네, 네.
0: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설명이 힘든
1: 맞아요.
0: 상황인 거죠. 무슨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1: 그 역대로 서킷 브레이커가 언제 나왔냐를 보면 네. 그 이유를 보면 고개가 좀 숙여져요.
0: 그렇죠. 뭐 금융 위기나
1: 맞아요.
0: 뭐 코로나나 코로나 뭐 이런 거겠죠. 9.11 테러.
1: 맞아요.
0: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
1: 네.
0: 예.
1: 그래서 잘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닷컴 버블 붕괴 때랑 뭐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닷컴 버블 때와는 또 이제 상황이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때는 꿈과 희망으로 그냥 가격이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실적에 받쳐주는 상승인데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맞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시장은 일단 그렇게 반응하고
0: 있으니까. 결과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네네. 설명은 어떻게 뭐 해야 되니까 외국인이 오늘 뭐 4조인가요? 5조인가요? 엄청나게
1: 팔았어요.
0: 팔았더라고요.
1: 네네.
0: 왜 이렇게 파는 건지.
1: 외국인 이제 계속 팔았다가 예. 오히려 최근에 주가 많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사는 경향을 좀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또 많이 팔았거든요.
0: 예.
1: 자, 그럼 왜 팔았냐를 보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수를 움직이는 건 사실 그냥 반도체입니다. 소위 말하는 삼전 닉스와 그 친구들. 이게 거의 시가총액의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떨어지면 그냥 다 같이 떨어져요.
0: 사실 이제 반도체가 떨어져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반도체와 상관없는 주식들도 오늘 폭락한 주식들이 또 꽤 많던데요.
1: 네, 같이 떨어집니다.
0: 그러니까요.
1: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ETF로 움직이는 시장이라서 네. 반도체가 떨어지면서 ETF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ETF 매도 나오면 ETF에 들어있는 종목들 중에 반도체와는 좀 상관없는 예를 들면 뭐 배당주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예요. 그 배당주 ETF도 떨어지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거기 안에 들어있던 애들도 같이 빠지는 상황 펼쳐지고. 그리고 지금은 그냥 주도주인 반도체가 떨어지면서 다른 종목들도 같이 떨어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아니 상관없는 종목들도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또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게 실적으로 놓고 보자면 그 어떤 기업보다 삼전닉스의 실적이 제일 좋습니다. 그 PER 지수라고 하는 주가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 숫자로 봐도 제일 낮아요.
0: 예.
1: 그런 애들도 빠지니까 그렇지 못한 애들은 더 빠진다라고 이제 설명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ETF 때문에 그렇게 동반 하락하는 경향이 더 좋은 거고 반도체가 왜 빠졌냐를 보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순환 금융에 대한 우려, 매도자 금융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중국 반도체 굴기에 대한 예. 걱정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순환 금융은 뭐냐면 보통 이렇게 기업이 이제 뭔가 장사를 한다라고 하면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장사잖아요. 근데 물건을 파는데 이 사는 쪽이 돈이 없어. 그러니까 파는 쪽이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물건을 팔아요.
0: 약간 뭐 외상 비슷한 걸 수도 있겠네.
1: 외상이라고 해야 되나?
0: 그럼 비슷한
1: 이걸,
0: 거.
1: 네, 그렇죠. 그럼 이게 과연 그 물건을 판 기업이 돈을 번 건가? 라는 의문이 들죠.
0: 예.
1: 재무제표상으로는 돈을 번 건데 실상 뜯어보면은 현금이 안 들어왔네가 되는 거잖아요.
0: 예.
1: 이거는 어떻게 보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물건을 사간 이 B라는 회사가 지금 당장은 돈을 못 벌지만 A가 파는 물건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걸 잘 하면 이제 나중에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기대감이 과연 실현이 될까? 에 대해서 의문이 되는 거고.
0: 그 회사가 당사자 회사가 엔비디아인가요?
1: A가 엔비디아고요.
0: 예.
1: B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픈 AI입니다.
0: 네. 오픈 AI에서 그 돈을 못 번다는 얘기잖아요.
1: 지금 돈을 잘 못 벌고 있어요. 게다가 최근 또 안 좋은 게 뭐냐면 상장까지 좀 미뤄져가지고 얘네 돈 진짜 없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지금 그 순환금융에 대한 우려가 지금 바로 나온 게 뭐냐면 엔비디아가 2,500억 달러 정도의 규모 오픈AI에 지급 보증을 서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픈AI가 돈을 조달해야 되는데 얘네 자체 신용만으로는 돈을 빌려주는 곳이 없으니까 엔비디아가 만약에 오픈AI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대신 갚아줄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오픈AI에다가 자기들 HBM을 파는 겁니다. 예. GPU를. 그렇게 되면 이게 엔비디아는 돈을 번 건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예. 이제 고개를 다우다
0: 그런 우려 때문에 한 가지. 네. 또 한 가지는
1: 또 한 가지가
0: 창신 반도체인가요? 이름이? 네,
1: 창신 메모리.
0: 창신 메모리.
1: 네. CXMT가 상장을 했는데요. 예. 월요일 날 상장했어요.
0: 엊그제, 어제.
1: 네, 상장했는데 어우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0: 몇 퍼센트가
1: 460%가 뛰어가지고 야,
0: 그 첫날에는 뭐 상한가 중국은 원래 상한가가 없나요?
1: 아, 그 이제 과창판이라는 증시에 예. 상장이 됐거든요. 예. 이게 어떤 중국의 나스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창판의 특성상 상장을 하면 5호 거래일 동안은 상한가 규정이 없습니다. 아,
0: 그 중국은 그렇게 규정이 됐군요.
1: 네, 5호 거래일 동안.
0: 거래일 동안.
1: 그래서 첫날 네. 460%가 올랐는데
0: 그러니까요.
1: 상장하자마자 중국 본토 A주 시가총액 1위가 됐습니다.
0: 예.
1: 원래는 공상은행이었거든요.
0: 네, 중국 본토에 있는 주식시장에서.
1: 네, 그 가운데. 홍콩은 예, 아니고요.
0: 홍콩 아니고.
1: 거기서 그냥 1등으로 야, 바로 치고 올라왔어요.
0: 예, 하루 만에.
1: 하루 만에. 오늘은
0: 그러니까
1: 조금
0: 엄청난
1: 떨어졌습니다.
0: 기대감이 있다는
1: 맞아요.
0: 거예요.
1: 맞아요.
0: 오늘은 떨어져도 뭐 4%인가 떨어진
1: 맞아요.
0: 것 같은데.
1: 우리 떨어진 예. 거 비하면 사실 떨어진 것도 아니죠.
0: 아무것도 아니죠.
1: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0: 그럼 진짜 그 그러면은 그쵸? 거기가 기술이 그만큼 있느냐가 관건이잖아요.
1: 네, 일단 시장은 약간 새로 뭔가 치고 나오는 것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성장세가 가파르긴 합니다. 이 D램 부분에 있어서 레거시 D램 부분에 있어서 1등은 삼성전자, 2등은 SK하이닉스, 3등이 마이크론이에요. 그리고 4등이 창신 메모리인데 지난해 1분기 기준으로 보자면 여기 점유율이 3% 정도밖에 안 됐어요.
0: 예.
1: 미미하죠. 그런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8% 육박합니다.
0: 많이 늘었네요.
1: 1년 사이에 갑자기 올라온 거죠.
0: D램이.
1: 네네. 그 레거시 D램 중심이고요. 아직까지 고부가가치인 HBM은 여기는 아직 기술이 안 됩니다.
0: 근데 그거 뭐 곧 만들 거라는 얘기도 있던데.
1: 뭐 진짜일까? 그런 얘기도 있는데 예. 전문가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 이제 고부가가치 메모리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많이 뒤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0: 뒤진다.
1: 있고요.
0: 예.
1: 그리고 실제로 창신 메모리가 이제 상장을 하려고 하면 그 이제 그 증권 당국에 기업 보고서를 제출하잖아요. 거기 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조달한 한 14조 원 정도 되거든요.
0: 예.
1: 이 돈을 가지고 뭐 할래라고 보면 레거시 D램 그 캐펙스 확장에 쓰겠다라고 이제 계획이 나와 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이 창신 메모리 쪽도 당장은 우리가 고부가가치 이거는 너무 따라잡기가 힘들거든요. 우리가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레거시 D램 쪽에다가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갑자기 이 시장을 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유율도 뺏기고 만약에 여기서 치고 들어오면 당연히 뭔가 가격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쪽이 조금 근데 가격이 그렇게 뭐 싸지도 않다라고 하는데 지금 식장이 걱정하는 거는 싸게 치고 들어오면 우리 점유율 뺏길 거 아니냐라는
0: 그렇죠.
1: 걱정이고
0: 예.
1: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저는 시장이 걱정하는 건 어떤 산업에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밀어주면 그 산업이 초토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0: 예.
1: 우리 철강, 화학, 디스플레이 중국이 들어와서 다 망했어요.
0: 예.
1: 망했다는 표현이 좀 너무 강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그 글로벌에 있어서 산업의 절대 강자로 군림했었는데 갑자기 중국이 들어와가지고 치고 오면서 굉장히 쇠퇴하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0: 예.
1: 지금 반도체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1등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갑자기 치고 들어오고 중국이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중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0: 예.
1: 그러면 다른 여타 쇠락의 길을 겪었던 산업 꼬리를 나는 게 아니냐. 라고 질의 걱정을 하면서
0: 사실 근데 그런 네. 우려는 한참 전부터 나온 우려 아닙니까?
1: 맞아요.
0: 예.
1: 근데
0: 꽤 오래 전부터 중국 반도체에 대한 얘기는 나왔던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0: 물론 이번엔 또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1: 분위기가 안 좋으면 예. 언제나 이렇게 그간 숨겨놓았던 악재가 예. 이제 표면위로 올라오는
0: 것 같아요. 어쨌든 어제 상장을 해서 뭐 엄청나게
1: 인기를 끌었죠.
0: 예. 인기를 끌었으니까 예. 기업 공개를 하고
1: 네네.
0: 나서 예. 분명히 자극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 뭐 샌디스크나 마이크론도 물론 많이 떨어지긴 했잖아요. 그렇죠? 예. ADR, 하이닉스 ADR도 많이
1: 네네.
0: 떨어졌던 영향도 분명히 있긴 하겠죠.
1: 그쵸.
0: 그래도 그렇지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1: 네. 네.
0: 다 떨어지니까. 미국은 그 친구들만 떨어졌지 다른 게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1: 네. 놀랍게도 우리 그 난리가 났다고 하잖아요. 네. S&P 500이나 다우지수는
0: 올랐어요.
1: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0: 예.
1: 애플은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계속 거긴 또.
1: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1: 우리가 너무
0: 우리만 왜 이러나
1: 너무 반도체 쏠림이 심하기 때문에
0: 일본도 근데 오늘 꽤 많이 떨어졌던데
1: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키옥시아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예. 여기 일본 떨어진 것도 약간 지금 어떻게 보자면 우리 증시가 일종의 예. 표준이 되면서 여러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예. 이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다른 여타 이제 대만이나 일본 증시 같은 곳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오늘 키옥시아가 하한가 갔어요.
0: 아, 예.
1: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전해드렸나요? 키옥시아가 한때 시가총액 1위가 됐다고 일본 증시에서.
0: 예. 반도체 소부장 업체인 거군요.
1: 키옥시아가요. 예. 낸드 플래시 만드는 곳입니다.
0: 아,
1: 낸드 업체.
0: 아. 예.
1: 그런데 여기가 그 전통의 도요다를 누르고 소프트뱅크를 예. 누르고 한때 시가총액 1등에 올랐거든요. 우리 삼전닉스 잘 나갈 때.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 7위로 내려앉았습니다.
0: 예, 어. 거긴 더 많이 떨어졌네요.
1: 네, 더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어요. 예. 네.
0: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 그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내일이죠?
1: 네.
0: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 당연히 잘 나오겠죠.
0: 예.
1: 잘 나오는데 잘 나와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라서 지금 여태까지 뭐 삼성전자 잠정 실적도 그렇고 빅테크 실적도 그렇고 실적 자체는 잘 나와도 주가는 떨어졌거든요.
0: 예.
1: 왜? 일단 빅테크들은 야 앞으로 돈을 또 이렇게 쓴다고? 야 그럼 어떻게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야? 라고 하면서 이제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 앞으로도 잘 볼 수 있어?
0: 예.
1: 마이크론도 야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좋은데
0: 너무 기대가 너무 크니까
1: 맞아요. 다음에도 예. 잘할 거야?
0: 성적이 잘 나와도 더 잘해야지 거의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1: 더 잘해야지가 이제 더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의심을 예. 하는 거죠. 이번에 SK하이닉스도 영업이익이 지금 64조 예상하고 있어요.
0: 그거는 컨센서스가요?
1: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75% 예상하고 있어요.
0: 그러니까 번 돈의 75%가 이익이 나는 네. 회사가 지구상에
1: 마이크론
0: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1: 네, 맞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걱정하고 있고요.
0: 예. 그리고 그 내일부터 국내에는 하이닉스 주식하고 미국의 하이닉스 ADR하고 예. 이게 상호 교환이 시작된다는 뉴스를 봤어요.
1: 네, 맞습니다.
0: 이게 무슨 말입니까?
1: 그 본주가 이제 그 예탁원에 입고가 돼야지 그 주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교환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0: 예.
1: 지금까지는 이제 입고 절차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0: 예.
1: 그런데 이제 입고가 이제 29일이 내일이구나. 이제 내일부터 이제 입고가 돼서 이제 본주와 ADR을 교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0: 예.
1: 그렇게 되면 지금 ADR이 더 비싸게 거래되잖아요.
0: 예.
1: 그럼 딱 드는 생각이 본주를 사다가 ADR로 바꿔서 미국에서 팔면 차익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0: 그런 얘기 한번 하셨잖아요.
1: 라고 할 수 있지만 예. 일단 개인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0: 개인은 불가능하다.
1: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개인은 그냥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차원에서 외환 신고를 하고 예탁 결제원을 거치고 또 미국에서 ADR 요거 수탁하고 있는 거 CTN행이거든요. CTN행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기 예. 때문에 개인이 거의 접근하는 건 불가능하다.
0: 그 절차가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1: 네. 시간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있어요. ADR 추가 발행 한도 제약이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ADR을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2.5%예요.
0: 예.
1: 그래서 만약에 본주를 갖고 와서 ADR로 하면 본주의 2.5%만 지금 ADR로 발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0: 예.
1: 그런데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이거 이미 다 한도가 찼다라는 얘기가 막 들리고 있어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한도를 추가로 늘리지 않 는 본주를 사다가 ADR로 바꾸는 게 거의 어렵다.
0: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1: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길이 열렸기 때문에 2.5%가 거의 다 찼다라고 하는데
0: 그럼 어쨌든 그 괴리율이라고 하는 건 좀 좁혀질 수는 있겠네요.
1: 맞아요. 좁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0: 가치는 대로 가치는 비슷해야 되는 거니까.
1: 네.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한도가 거의 다 찼다는 얘기가 들고 있어서 그 괴리율이 좁혀지는 게 조금 그렇게 빠른 속도로 큰 폭으로 이루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0: 예. 환율을 얘기 짧게만 좀 해보죠.
1: 환율은
0: 환율이 좀 한 달 사이인가요? 한 두 달 사이인가? 1560원까지 갔다가
1: 맞아요.
0: 지금 오늘 1460원대
1: 네네네.
0: 정도죠, 지금.
1: 네.
0: 예. 좀 드라마틱하게 좀 많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1: 특히 이제 엔화와 비교되는데 엔화의 네. 프록시 통화가 원화라고 해서 동반 약세를 보였거든요.
0: 동반 약세인데 지금 엔화는 굉장히 약세고
1: 네.
0: 우리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가
1: 괜찮아요.
0: 됐거든요.
1: 네.
0: 이건 또 왜 그런지도 궁금하고.
1: 일단 엔화 약세는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이제 정부가 자신들의 재정 정책을 발표했는데 역시 돈 풀겠다라고 했어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화 약세로 이제 가는 지금 그 사나이 총리.
0: 우리는 오히려 금리를 좀 올렸잖아요.
1: 네, 맞아요. 근데 일본도 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어쨌든 아, 정부에서 돈 푼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확장적
0: 재정. 유동성 공급이 되는 거니까.
1: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환율이 그나마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안정세를 찾는 건 저는 이게 앞서서 이제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서 그때랑 어떻게 환율 수준이 갔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스테리다. 우리 경제 상황은 그때랑은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이번에 이제 환율이 조금 내려온 걸로 설명이 된다는 게 시장에 그때는 달러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환율이 뛴 거고요. 지금은 달러는 있는데 비싸게 사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이닉스 ADR 상장하면서 265억 달러가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0: 들어왔습니까?
1: 지금 들어왔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이걸 들어와가지고 이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일단 이거 들어와서 하이닉스다가 선물한 매도를 해가지고 환율을 고정시키는 효과도 있고 실제로 들어오면 이제 파는 것도 있고 그리고 수출기업 입장에서도 환율이 오를 것 같아 불안한데라면서 쟁여줬던 달러를 시장에 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외환시장에 달러의 공급이 늘어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 다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장에 풀리니까 환율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위기 때는 그냥 달러가 없었어요, 시장에. 그러니까 비싼 거였고 지금은 달러는 있는데 이걸 시장에 내놓지 않으니까 환율이 비싸진 거였고요. 그래서 환율이 지금 1460원대, 1400원대 후반에서 조금 이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 이게 과연 지속적으로 이루어질까를 보면
0: 예.
1: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왜 그렇습니까?
1: 왜냐하면 아까 외국인 매도 말씀하셨잖아요.
0: 예.
1: 외국인들이 매도하면 그게 다 달러 수요잖아요.
0: 오늘도 이제 매도는 많이 했는데 또 환율은 그렇게 약간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 ADR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걸로 이제 가고 있고요. ADR 265억 달러가 얼마냐면 하루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래대금 자체가 100억 달러예요.
0: 예.
1: 거래대금이 100억 달러인데 265억 달러가 들어오는 거니까 굉장히 엄청난 돈이 들어온다라고
0: 봅니다. 하이닉스 ADR 발행이 환율 우리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된 거는 굉장히 효과가 크다.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건 일회적인 이벤트잖아요.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0: 예, 그게 다 소진되면 그럼 그쵸. 어떻게 될까요?
1: 그래서 지금 그럼 이제 1,400원대 초반이나 아니면 1,300원도 볼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하는 건 조금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다수의 시각이고요.
0: 예.
1: 구조적으로 우리가 해외 투자가 늘고 해외 투자는 이제 기업들의 투자도 있고 직접 투자도 있고 주식 투자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외국인 매도도 있고 이렇게 하면 구조적으로 고환율 상태는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0: 예, 그럼 연말로 가면서 환율이 좀 지금보다 조금 더 안정될 수도 있겠지만은 다시 또 오를 수도 있다는 건가요?
1: 1,400원대 후반, 1,500원대 초반에서 거래되지 않을까라고. 네.
0: 예. 거기서 머물 것이다. 머물 가능성이 높다. 그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 네, 그렇죠. 네, 네.
0: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SK 하이닉스 실적이 좀 중요할 것 같고.
1: 저는 약간 실적 잘 나오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상황을 좀 반전시킬 만한 주주 환원책이 좀 같이 나와주면 어떨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0: 주주 환원책이요?
1: 네,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등.
0: 아, 배당. 아. 그리고 뭐 그 액면 분할 얘기도 들리던데 그건.
1: 아, 예. 그렇죠. 지금은 액면 분할보다는 약간 자사주 소각이 더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0: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1: 네.
0: 예. 아무튼 그 최태원 회장께서. 계속 가지고 있으라고 며칠 전에 얘기를 뭘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예. 또 요즘 뭐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 올해 또 사실 올해 이제 붐이 일면서 많은 분들이 주식 안 하시던 분들도 주식 시장에 뛰어드신 분들이 많고 또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대부분 손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1: 그래서 요즘 예. 유행어가 포모가 유행이었잖아요.
0: 예.
1: 요새는 조모래요.
0: 조모는 무슨 뜻입니까?
1: Joy of missing out. 이 판에 안 들어간 게 너무 기쁘다.

0: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식이 없는 사람들이 불안했는데 네. 지금은
1: 없는 사람들이
0: 없는 사람이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하다.
1: 네. 조모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0: 완전히 급반전됐네요. 그죠?
1: 맞습니다.
0: 아, 이게 뭐 한두 달 사이 이렇게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 가지고 주식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도 그렇죠?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요. 예. 아무튼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정. 이 좀 감을 잡을 수가
1: 너무
0: 없으니까.
1: 너무 변동폭이 커요.
0: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제를 알기 쉽게 고란지교 고란경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0: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 알고 있었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네,
0: 저는 이미 초고령 사회인 줄 알았어요.
1: 그러니까 직전이라고 이제 얘기가 많이 나갔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좀 되기는 합니다. 국가데이터처에서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1,072만 명이에요.
0: 예.
1: 그러니까 전체 20.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인데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거든요. 우리가 20.7%니까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그 기준을 넘었습니다.
0: 예.
1: 그리고 0세에서 14세 유소년 인구가 10.1%까지 줄었어요.
0: 10.1%.
1: 예. 그리고 생산 연령 인구 있죠.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데 69.2%로 처음으로 7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번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인구 그 노인 인구 205명을 아이 100명. 비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 예,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예, 65세 이상의 이제 어르신들이 한 두 배 정도 더 많다.
1: 예.
0: 15세 이하의 영유아보다도.
1: 예.
0: 숫자를 보니까 그러네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사회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비를 해야겠죠.
1: 네. 가장 큰 거는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돌볼 사람이 늘어난다라는 건데 실제로 2018년을 정점으로 해서 생산 연령 인구가 쭉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층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의료, 돌봄, 연금과 같은 복지 수요 이게 이제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1인 가구가 되게 많습니다. 전체 가구의 이제 3분의 1을 넘었어요. 36.6%. 그리고 지역 소멸 문제도 심각한데 수도권의 인구 비중이 50% 넘었습니다. 50.9%까지 높아져서 이제 이게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국인은 자연 감소하지만 외국인 유학생과 계절 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전체 인구는 좀 소폭 늘어난 상황입니다.
0: 네.
1: 지금 출산율을 높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확보하는 거, 돌봄 체계를 구성하는 방법,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모든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이런 고민은 뭐 진작에부터 시작이 됐었어야죠.
1: 그렇죠.
0: 물론 이제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1: 뾰족한 방법을
0: 해법이
1: 찾기가.
0: 해법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겠죠. 그렇죠? 알면서도 지금 막기 힘든.
1: 예, 그러니까요.
0: 뭔가 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계속 나와야겠습니다. 영유아들이 이제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교육열만큼은
1: 안 주는
0: 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1: 예.
0: 영유아 사교육. 예, 저도 뭐 아이를 키우면서 직접 느껴봤습니다만 영유아 사교육은 일찍 시작할수록 이득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근데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그 결과가 좀 달랐다면서요?
1: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영유아의 사교육을 주제로 그 전문가들의 연구를 종합해서 발표했는데 보통 일찍 시작하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0: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우면 영어를 잘한다.
1: 네.
0: 쉽게 생각하면 그런 얘기죠.
1: 근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는 게 결과입니다.
0: 그런 것은 아니다.
1: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릴수록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2세 아이들 가는데 0세부터 사교육을 시작한 비율이 2016년에는 11.9%. 전 이것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난해 32.9%로 3배 가까이 늘었고요. 4세 고시, 뭐 7세 고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기 사교육 열풍이 거세진 상황인데 연구진이 아동 발달 데이터를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 영유아기의 사교육 경험은 초등학교 1학년 시점의 언어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뭐 실행 기능과 뚜렷한 연관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학습 위주의 사교육을 많이 경험한 아이일수록 자존감이 낮은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0: 예. 그렇다면은 전문가들은 이 영유아기의 아이들의 이제 뇌 발달 문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 보통 아이들 뇌가 스펀지 같다. 그래서 흡수력이 좋으니까 빨리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건 네. 대표적인 오해라고 합니다. 영유아기가 뇌가 가장 발달하는 시기, 활발하게 발달한 시기인 것은 맞지만 그 시기에 뇌가 원하는 것은 문제집을 풀거나 선행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계획하고 집중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 학원 보내면서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거든요. 이게 예. 부모님들 가장 고민하시는 방법일 텐데
0: 그렇죠.
1: 이런 기능들은 부모와의 상호작용, 충분히 놀고 충분히 자고 충분히 움직이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낮은 환경에서 더 발달한다라는 겁니다. 이 민감기라고 하는 게 민감한 시기이긴 하지만 그때 아니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경험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 뇌가 발달하는 부분은 남보다 빨리, 남보다 많이, 남보다 먼저라는 뜻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경험에 잘 반응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0: 예,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또 옆에 아이가 학원을 가고 영어 유치원을 가는데 우리 아이는 안 보내면은 큰일 나지 않을까라는
1: 부모님의 불안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사교육의 예, 동력인 것 예. 같기도 해요. 예, 경험상.
0: 또 영유아 시기에 사교육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싸지 예. 않아요. 어마어마해요.
1: 어마어마해요. 예.
0: 그러다 보면은 또 경제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고 예. 요즘 그 일기예보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워낙에 뭐 비가 변화무쌍하게 오기 때문에 저도 야, 이 참 맞히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려운 이유가 나름 있다면서요, 이게.
1: 원래도 여름에 대기가 더 불안정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게 이른바 송곳폭우라 그래서 좁게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니까 같은 서울 안에 있어도 강수량이 10배 차이 나는 거예요. 예를 예. 들어서 20일 날 이제 기상청에서 예보를 한 게 서울 인천에 하루에 30에서 100mm 비가 올 거다. 오전에는 30에서 50, 오후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가 올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은평구에는 시간당 47mm 안팎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강남하고 강동은 3mm 정도 내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같은 서울에도 1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기상청 입장에서는 서울에 많은 비라고 예보를 했지만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따라서 강남에 계시던 분들은 뭐 비 온다더니 비가 별로 안 오네 하셨을 수도 있고 은평구에 계시는 분은 와 진짜 비가 많이 온다 하실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름철에는 비구름이 만들어질 때 빨리 만들어지고 빨리 사라지니까 여러 예측 모델들을 적용하는데 그걸 못 따라간다라는 점도 예보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0: 예. 그 틀릴지라도 그래도 이게 재난이라는 게 미리 대비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예. 비가 올 거라고 얘기했다가 안 올 수는 있지만 안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비가 많이 오면 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까.
1: 맞습니다.
0: 그런 것들도 감안해야 하는 기상청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원래 예보를 하는 거는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건데 예. 실제로 예를 들어서 서울인데 강남에 100mm, 송파에 30mm라고 예보를 했다가 비구름이 비껴가서 송파에 100mm가 내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상청 입장에서는 미리 좀 약간 겁을 먹고 많이 대비할 수 있도록 넓게 서울에 100mm 이렇게 예보하는 게 나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수도권이나 서울처럼 비교적 넓은 권역을 기준으로 위험을 알리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또 기술적으로도 자치구별로 강수량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좀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폭우가 예보가 되면 여기 비가 이만큼 반드시 온다 이게 아니라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심하시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0: 예. 일기예보가 맞지 않으면 물론 뭐 생활에 약간 불편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산을 들고
1: 가는데
0: 예, 비가 안 왔네 이러면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0: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큰 피해를 막는
1: 예방하는 거니까
0: 재난 방지의 목적이 있다는 걸 좀 감안을 좀 해야겠네. 그래도 또 마치려고 노력은 해야죠.
1: 아, 그럼요.
0: 네. 아파트 오수관에 이게 막혀가지고 역류를 내가지고 네. 저층 세대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간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1: 예.
0: 이걸 뜯어봤더니 쌀이 거기서 나왔다고요?
1: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에 말씀하신 것처럼 변기를 통해서 오수가 역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전문업체에서 이틀 동안 밤샘 작업을 하고 배관을 세척을 했는데
0: 네.
1: 오수관 안에 40kg에 달하는 쌀이 발견됐습니다. 거의 반가만데 누군가 변기나 하수구를 통해서 쌀을 버린 거죠. 그런데
0: 예.
1: 이 쌀이 배관에 쌓이면서 물기를 막았고 결국은 갈 곳을 잃은 오수가 저층 세대 변기를 역류한 건데
0: 예.
1: 쌀은 물에 닿으면 불잖아요. 그래서 미리 불려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0: 예.
1: 그래서 서로 엉겨붙어서 많은 양이 들어가면 배관을 막을 가능성이 큽니다.
0: 예, 이 많은 쌀을 왜 버렸을까도 궁금해지는데
1: 네.
0: 뭐 오래돼서 못 먹는 쌀일 수도 있죠. 그럼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1: 그렇죠.
0: 예. 예. 이걸 이렇게 하수구에 버리면 안 될 텐데.
1: 네.
0: 근데 이게 사고가 나게 되면은 아파트 전체의 비용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1: 네. 그러니까 배관을 세척하고 오염된 공간 청소하고 피해 복구 들어가는 비용은 결국은 공동관리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생각해보면 한 사람이 잘못한 거 다른 세대가 재산 피해를 입고 그거 전체가 입주민이 담당해야 된다는 거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제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아파트 측에서는 사실 변기는 배설물하고 녹는 화장지만 버리라고 했는데 쌀, 음식물, 물티슈, 생리대, 양말 이런 게 다 버려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0: 네.
1: 그러면 안 된다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기본 원칙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간간이 이렇게 변기에 버리는
1: 분들이 있어요.
0: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예.
0: 그 하수구 막힘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니까 반드시 분리해서 버리셔야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부츠칼이라고 이게 길 가는 행인을 일부러 이렇게 밀치거나
1: 네.
0: 어깨를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1: 네.
0: 그게 요즘부터 이런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1: 네, 그게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네. 지나가는 사람 발을 거는 거예요.
0: 아예 이제 발을 걸어놓은
1: 예.
0: 것들이는.
1: 예. 일본의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영상이랑 촬영이 되고 온라인에 퍼지고 있는데
0: 예.
1: 영상 속의 남성이 전철을 기다리는 승객 사이를 막 돌아다니면서 지나간 사람 다리를 자기 발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중에서 승강장 가장자리에 걸었다가 갑자기 중심을 잃을 뻔했고 이후에는 체격이 좀 작은 남성에게도 뒷다리를 걸어서 균형을 무너뜨린 모습 포착이 됐는데요.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주로 여성이나 체격이 작은 사람만 골라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 남성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0: 승강장에서 넘어지면 진짜
1: 위험하죠.
0: 위험할 수 있는데.
1: 예. 예. 승강장 가장자리에서 예. 발을 걸면 아시다시피 어느 쪽으로 넘어져도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0: 그렇죠.
1: 선로 쪽으로 넘어지면 이제 열차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0: 만약에 열차가 들어오는 순간이라면.
1: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 단순한 시비다 장난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역이나 길거리에 노약자 여성들에게 일부러 어깨를 세게 부딪히고 지나가는 부츠카리가 일본에서는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이 되어 왔는데요.
0: 예.
1: 이게 저는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골라서 고의적으로 신체적 위해를 가했다라고 하는 점이 그런 부분과 비슷한 부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라고 누리꾼들도 비판하고 있는데요.
0: 일종의 폭력이죠, 이건.
1: 네, 그렇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런 행위는 인명피해가 커질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순찰이나 신속한 제지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0: 일본에서 이런 사람이
1: 등장했다.
0: 등장했다. 예. 혹시나 일본 갈 일이 있으면
1: 조심하실
0: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현경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밤 일라디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아델의 스카이폴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그늘과 냉방시설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해 수분 섭취와 충분한 휴식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영유아와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야외활동 시간 줄이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가 않아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2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전국이 32도에서 37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호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다 있음은 무감함과 균형을 이룬다. 나에게로 다 있음은 인정하는 행위, 책임지는 행위, 실천하는 행위로 나아가는 시작이다. 이때 일시적이든 지속적이든 모든 타인과 가까워지는 길이 열린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영정입니다. 오늘은 K-템페스트의 산문집 연결된의 문장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시인이자 래퍼로 무대에 서는 저자는 예술가적 시선을 통해서 타인 그리고 사회와의 연결을 모색해 가는데요. 편집자의 방 스페셜, 오늘은 책을 통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아,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 40만 독자가 기다려온 혼모노 성인아 작가의 첫 기담집 인비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겨레 출판에서 나온 책인데요. 기묘하고 서늘한 이야기가 궁금한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죠. 문자는 샵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편집자들의 전성시대를 맞이합니다. 편집자의 방 스페셜. 네, 오늘은 특별한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자, 가망서사의 박우진 대표, 나진산 강설의 편집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자, 그 작은 서점 이제 처음 찾아와 주신 두 분인데요. 우리 청취자들의 애칭이 다독이거든요. 우리 다독이들에게 인사 좀 해 주시죠. 먼저 박우진 대표님.
2: 아, 네, 안녕하세요. 1인 출판사 가망서사를 하고 있는 박우진입니다. 작은 서점은 저희 책 여러 번 소개해 주셔서 네. 제가 즐겨 듣고 되게 내적 친밀감을 갖고 있던 프로그램인데 네. 이렇게 직접 나와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네. 영광이고 기쁩니다.
0: 자, 그러면 우리 강설의 편집장님 어떤 분이시죠?

0: 있죠?
1: 네, 안녕하세요. 네. 전 늘 그 청취자로 자문서점을 만나오다가 네. 편집자로 처음 인사드리게 됐고요. 낮은산 출판사에서 18년째 와. 책을 만들고 있는 강설예입니다.
0: 네. 네. 두 분 다 딱 들어오시는데 이 아우라가 남달라 보였습니다. 다 정말 이 잔뼈가 굵은 네? 뿌리가 이제 엄청 깊게 내려진 그런 두 분의 어떤 그 인생이 이렇게 뒤에 후광처럼 확 있더라고요. 자, 그럼 먼저 우리 가망서사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가망서사 참 출판사 이름이 독특하다는 생각이 항상 했는데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건가요?
2: 네. 말 그대로 가망 있는 이야기라는 뜻이고요. 가망은 그 절망과 희망 사이에 있는 가능한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막 되게 멀고 추상적인 희망이 아니라 우리 손에 이렇게 잡히는 그런 정도의 희망을 생각하면서 지은 이름이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무리 절망을 한 상태여도 아침에 이불 밖으로 나올 힘이 있으면 그날 하루가 어떻게든 사라지잖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이불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할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저 이제 반려 고양이가 그런 존재인데요. 제가 아무리 힘든 그 아침을 보내고 있어도 이제 고양이가 와가지고 이제 밥을 내놔라 이렇게 하면서 등을 콱 찍으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밥도 주고 화장실도 치우고 뭐 집안을 이렇게 돌보는 일들을 좀 하다 보면 어떻게든 또 이제 시간이 가고 하루가 또 사라지잖아요. 그런 정도의 그 이불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힘 가능한 희망이라고 좀 생각하면서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0: 아, 그 어떤 이름의 그 결이 좀 맞는 책들을 항상 저희가 접했던 것 같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2: 아, 감사합니다.
0: 가망서사에서 나온 책들 보면 이제 저희 방송에서는 김경영 그 알라딘의 MD님과 뭐 김진영 편집자님이 소개해 주셨던 보이죠. 이름보다 오래된 이런 책들. 그래서 아니 이런 책은 어디서 나와요? 보면 가망서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느낌에 대중과 타협하지 않는 뭐 내용도 그렇고 장르도 그렇고 어떤 반형 만듦새도 그렇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혹시 박우준 대표님은 우리 회사 우리 출판사에는 이게 대표작입니다 하는 게 있으세요?
2: 아, 그 제가 뭐 엄청 많은 책을 낸 건 아닌데 또 하나하나 나름의 그 시간과 사연이 담겨 있기 때문에 대표작을 꼽기가 너무 어렵고
0: 마치 어느 자식이 제일 예뻐요? 맞아요. 질문 같은데
2: 그래서 언제 질문을 받느냐에 따라 대답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굳이 꼽는다면 지금 작업하고 있는 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게 지금의 저의 지향하고도 조금 많이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0: 지금 작업 중인 책이 뭔데요?
2: 보이저의 그 노나 페르난데스라고 하는 그 작가의 대표작인 그 소설을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미지의 차원이라는 작품이고 지금 8월 정도에 출간하려고 작업 중인데요. 아마 보이저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작가가 칠레의 그 피노체트 독재 정권 하에서 성장해서 성인이 된 세대예요. 그래서 자기 어린 시절에 왜 이렇게 세상에 무시무시하고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졌는가를 반추하면서 작업을 하는 작가고요. 이번 작품의 그 미지의 차원도 그 당시에 그 정권의 범죄에 가담을 했던 군인이 양심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칠레의 그 독재와 그 이후 민주화 과정이 한국과 너무너무 비슷해요.
0: 그렇더라고요.
2: 그래서 그 시절을 이제 건너온 사람들의 그 어떤 상처라든지 그 좀 발휘했던 용기 이런 것들도 한국 사람들이랑 굉장히 닮아 있어서 저도 읽으면서 너무 남일 같지 않고 그렇다 이렇게 놀라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 작품과 노나 페르난데스라고 하는 작가를 한국 독자들에게 잘 알리고 싶다 이런 욕망에 들끓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저희 미래 대표작으로 한번 꼽아보고 싶습니다.
0: 그렇군요. 보이저는 저희가 소개하면서 그 정말 손 꼽힐 정도로 너무 좋은 책이다 했는데 그 같은 작가의 책을 또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강설의 편집자님이 지금 계시는 낮은산이라는 그 출판사 이름도 뭔가 이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낮은산이라. 어떤 의미죠?
3: 그 말 그대로 그냥 높은 산이 아니고
1: 낮은 네. 산으로 네. 네. 예, 좀 누구나 어렵지 않게 네. 이렇게 오를 수 있는 나직한 네. 산 같은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사실 어떤 의미로 이름을 지었는지 저희 대표님한테 네. 물어본 적은 없어서 근데 이제 한 출판사의 어떤 이름의 의미라는 거는 이 출간 목록에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낮은 산은 2001년에 이제 아동 청소년 문학책을 시작으로 해서 권정생, 김중미, 유은실 등 한국을 이제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출간했고요. 네. 지금은 이제 독자 분야를 확장해서 성인 문화, 이제 네. 시와 소설을 제외한 모든 장르와 분야의 책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0: 혹시 저희 작은 서점에서 낮은 산에서 나온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1: 네, 그 오춘실의 사계절이라는 아~ 예, 작년에 네네. 나왔던 에세이를 그
0: 노란색 수영복 네네네. 입고 계시는 네. 예, 어르신들의 모습 담긴 네. 아, 그 책이 낮은 산 거죠.
1: 이제 네. 사랑받았던 책이고요. 네, 네. 네. 아, 그 이현실 대표님이 네. 소개를 맞아, 해주셨죠. 맞아요. 네, 되게 반갑고 네. 감사했고요. 네, 한 몇 주 전에 이제 낸 책이 있는데 그 전주에 이제 거의 국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그 비혼 여성 공동체 비비라는 이제 그곳의 이제 첫 기록으로 이제 그 비비의 원년 멤버인 이제 봄봄 작가님이 쓰신 우리는 혼자 늙지 않는다 요 책이 이제 최근에 나왔고요. 그래서 요 책은 사실 비혼 여성들한테는 그 비비라는 공동체 자체가 뭐랄까 그 어떤 그 혼자의 시간과 공간은 유지하면서 네. 함께의 삶을 함께 늙어갈 수 있는 어떤 그 커뮤니티로서 낙원 같은 어떤 하나의 낙원이라고 이제 회자가 됐던 공동체 이제 첫 기록이어서 좀 의미를 갖고 있고 네. 그리고 그 2022년에 이제 출간됐던 장희로 기자님의 시사인의 장희로 기자님의 네. 슬픔의 방문이라는 이 책도 또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 세 책이 다 작가의 첫 책이라는 네, 이제 네. 공통점이 좀 있고요. 어떤 숨어 있는 고수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첫 책, 그러니까 그냥 글 쓰는 사람이었던 분들을 어떤 저자로 만드는 네. 데 좀 보람을 많이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0: 원석 같은 분을 이렇게 발굴하는 데 네. 재능이 있으신.
1: 재능은 모르겠는데 품이 많이 들긴 하는데 그 작업이 네. 저한테도 큰 배움이고 보람이기도 하고 네. 또 작가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일이고.
0: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분과 함께 편집자의 방 스페셜 로 이제 꾸며볼 텐데 오늘 어떤 주제로 책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건가요?
2: 자기 자신을 찾아간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책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저희 경우는 이 주제를 막 이번 기회에 막 특별히 생각했다라기보다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좀 삶의 화두 같은 네. 것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혼자서 출판사를 하면서 저 자신뿐만 아니라 출판사의 정체성을 또 스스로 만들고 유지해 나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네. 더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아나운서님은 언제 내가 나 자신으로 존재한다 이런 느낌을 받으세요?
0: 갑자기 쑥 들어오는 질문.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한 번도 생각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던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네.
2: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는 막 요리사가 되겠어 라든지 작가가 되겠어 이런 식으로 좀 사회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정체성에 내가 도달하면 네. 그때 내가 좀 뚜렷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막연히 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내가 가진 이제 어떤 기질이 있잖아요. 내가 가진 되게 소중한 나의 기질. 네. 이 잘 발휘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때 내가 나 같답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0: 아, 그러니까 일적으로 어떤 그게 충족이 됐을 네. 때.
2: 꼭 일이 아니어도.
0: 아니어도.
2: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되게 다정한 사람이라고 쳐봐요. 제가 다정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이 다정함을 발휘해서 이제 누군가를 돕거나 돌볼 수 있을 때 네. 내가 아, 너무 나 같아 라고 느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좀 상시적으로 되게 기쁘게 누군가를 돕거나 돌볼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읽는 걸 좋아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0: 또 그런 책입니다.
1: 어떤 책이에요? 어떤 책 골라오셨을까요?
0: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케이 템페스트가 지은 연결된이라는 책입니다.
1: 네. 그 저자 이름이 좀 특이하네요. 케이 템페스트.
0: 아, 네네. 네.
1: 필명일까요?
0: 네. 아니요, 본인의 이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네, 이분은 이제 시인인데요.
1: 시인이에요. 네. 네.
0: 시를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를 이제 읊는 퍼포먼스를 하는 예술가예요.
1: 낭독가세요?
0: 그러니까 네, 낭독을 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예술가이고요. 이런 장르를 스포큰 월드라고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은 템페스트가 자신의 예술 그리고 정체성의 중심인 창작성을 네. 성찰하는 데에서 시작을 해서 그 창작성이 어떻게 타인 그리고 세계와의 연결의 매개가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에세이입니다.
1: 영국? 사람이군요.
0: 네네네.
1: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저자도 사실 좀 처음 듣는 사람이고 하는 일도 좀 익숙치 않잖아요. 그럼에도 이 책이 우리 독자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다는 얘기죠?
0: 네. 네. 저도 사실 이 저자를 알아서 이 책을 보게 된 것이 아니고요. 네. 이 책을 우연히 읽다가 좋아서 아 저자가 누구지? 이렇게 찾아보게 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누구고 어떤 작업을 해왔는지 그런 사전 정보가 전혀 없어도 네. 읽으시는데 무리가 없고요. 그거는 이제 저자가 창작성을 자신의 예술을 이루는 기술이나 도구의 차원으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내가 시를 쓰기 위해서 단어를 어떻게 고르는지 어떻게 문장을 조합하는지 어떤 요소로 퍼포먼스를 구성하는지 이런 것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저자가 말하는 창작성은 예술을 하는 인간의 좀 근원적인 측면 그러니까 경이로움을 느끼는 능력 네. 그리고 그 순간에 응하려는 욕구예요. 이걸 한번 제 말로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아기나 어린 고양이들에게 좀 두드러지게 발견되는 특성인 것 같아요. 저는 아기보다는 고양이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고양이 예를 들어보면 고양이가 이제 어릴 때 캐초딩 시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잘 놀거든요. 막 끝만 흔들어줘도 막 이렇게 막 뛰고 네. 뭐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아닌데 막 그거 막 잡으러 다니고 막 굴리고 그래서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 고양이가 뭘 하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그 대상을 되게 살아서 움직이는 어떤 것으로 상상을 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연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방식이랑은 조금 다를지언정 어쨌든 고양이도 창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아기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온갖 것들 흥미로워하고 막 경이로워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되게 그 팔딱팔딱한 생명력을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살아있는 순간 그렇게 살아있음을 실감하는 순간에 우리가 발휘하는 기질, 특성을 창작성이라고 저자는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창작성을 매개로 하는 연결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조금 풀어서 설명을
1: 연결. 네. 그러네요. 지금 책 제목이 사실 연결된이잖아요. 네네네네. 그거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자면
0: 저자가 이제 무대에서든 거리에서든 시를 읊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모여들어서 사람들이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공통의 감정이 발생할 거라고 이제 상상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연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축적이 되면 우리는 타인을 좀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고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사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너무 뭉클한 그 시적 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생명체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책의 표현을 좀 인용을 해보면 연결이란 지금 이곳에 내려앉아 함께인 사람들과 더불어 나아가는 것이고요. 즉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해드렸던 것들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예술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읽어도 무방하고요. 더구나 이 책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좀 떠받치는 그 사회적 연결에 대한 고민이 좀 깊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정말 그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이렇게

0: 다시 한번 짚어본 개념이 사람과의 관계, 연결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 연결의 의미를 같이 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는 그런 책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강선혜 편집자님도 이 책 읽어보셨어요?
1: 네. 저도 네. 이 우진 대표님 아니었으면 절대 닿지 않았을 연결될 리 없었을 네. 책인데 저자가 글을 문장을 되게 잘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밑줄 글 부분이 많은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예, 되게 밀도가 높고 이렇게 분량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 읽기 어렵거나 뭐 진도가 안 나가는 책은 아니지만 문장 하나하나 좀 곱씹을 부분들이 많고
0: 네.
1: 그리고 이 연결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사실은 좀 뭐라고 할까 달아버린 느낌이 조금 있는데 그걸 좀 새롭게 환기해주는 책으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0: 아니, 그러니까 저자가 이런 뭐 지금 사회적 연결 어떤 예술을 통해서 이제 그 연결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 고민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2: 아, 그 계기 네, 그 한 노숙인을 만난 일화를 들려드릴게요.
0: 네.
2: 그 주신 질문을 조금 바꿔보자면 사회적 연결이 자기한테 어떻게 내재되어 있는지를 들여다보게 된 그런 일인데요. 그 아까 영국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국인인 저자가 이제 미국에 투어 공연을 하러 간 거예요.
0: 네.
2: 근데 미국 자체가 좀 노숙인이 많은 데다가 그 갔던 지역이 되게 온화한 기후의 지역이어서 노숙인이 진짜 많았던 거예요.
0: 네.
2: 근데 그게 익숙해서 이제 행인들이 노숙인을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면서 이렇게 지나다니는 풍경을 보면서 저자가 아, 이 행성을 살아가는 방식이 참 간사하고 기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분리된 세계가 각각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어떤 마주침 없이 그냥 평행하게 공존하고 있는
0: 네.
2: 그런 풍경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풍경 안에서 자기가 공원에서 노트북으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어떤 노숙인이 다가와서 말을 걸게 돼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그 노숙인이 한 6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그 자기가 17살 때 어머니로부터 받은 시집 한 권을 지금까지 내내 간직해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시집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답게 느껴지고 그 어머니나 유년 시절과 이어져 있다고 느껴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0: 네.
2: 그래서 저자가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이제 감명을 받는데요. 저 사람이 그 많은 삶의 곡절 안에서 그 책 한 권을 계속 지니고 왔다라는 사실 때문에 감명을 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자 자신이 사실은 거리를 떠돌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0: 저자가요?
2: 네네네. 그 어렸을 때 좀 이렇게 방황하고 삶의 의미를 못 찾으면서 세상에서 좀 금지된 일들도 이제 하고 그런 네네. 어떤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참담함으로부터 좀 자신을 구해준 것이 음악과 문학이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시절로부터 창작성을 쫓아서
0: 네.
2: 자기 삶을 이제 구해온 여정인데요. 그때 그 저자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노숙인과 내가 사실은 같은 시절을 거쳐왔는데 한 사람은 투어 공연을 다닌 예술가가
0: 네.
2: 되고 한 사람은 노숙인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나 자신의 의지나 능력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 걸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그 방황했던 시절에 그 친구들 중에서도 흑인이거나 좀 가난한 집안의 친구들은 이제 뭐 감옥에 가거나 병원으로 가거나 뭐 죽거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너무나 그 충분히 백인 중산층이었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재기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0: 네.
2: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뼈아프게 생각하면서 그 이후에 예술이나 창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자리에서 항상 이 노숙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0: 네.
2: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을 할 때 이 세계가 얼마나 이제 불공평하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기억하자라는 뜻에서 그랬던 것도 있고요. 그 노숙인이 비록 세상에서는 이름이 없는 존재일지언정 자기한테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렇게 기리고 좀 출처를 밝히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0: 저자에 대한 소개를 보니까 1985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고 백인이자 중산층이었던 자신과 달리 어린 시절 같이 방황했던 흑인 노동자 계급의 친구들은 감옥에 가거나
2: 네,
0: 죽기도 했음을 잊지 않고 있다. 남녀의 이분법적 성별 구분을 벗고자 케이트에서 K로 이름을 바꾸었고 그 뒤로 그를 받는 대명사는 she가 아닌 they로 쓰인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2: 아, 네네네.
0: 아, 잠깐만요. 아, 근데 좀 특이한 게 이게 원제는 unconnection이에요.
2: 네.
0: 근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제목은 연결된하고 옆에 쉼표가 또 있거든요. 이거는 네. 무슨 의미예요?
2: 네. 이게 원제랑 다르게 쉼표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번역가나 편집자가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냥 저게 이제 쉼표가 없을 때나 혹시 그 마침표가 찍혀 있는 것을 상상을 해보시면 네. 되게 어감이 달라지는 걸 그렇죠. 느끼실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자, 그리고 우리 강소혜 편집자님께서도 이 책을 좀 이제 다 같이 다 읽어보셨는데 네. 어떤 대목에서 좀 이렇게 아까 밑줄을 많이 칠 수 있는 밀도가 높은 네. 책이라고 하셨는데 좀 소개해 주시고 싶은 대목이 있으세요?
1: 네. 사실 저희가 주제를 이제 먼저 정한 게 아니라 네. 어떤 책을 소개해 볼까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다가 제가 이제 이따 소개해 드릴 책을 이제 먼저 얘기하고 이 책을 듣고 아, 이 책을 읽어봐야겠다 하고서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묘하게 그 제가 선택한 책에 마치 되게 충실한 각주 같은 이런 책을 선택하셨지 서로 뭐 맞추거나 네네. 어떤 주제가 이러니까 뭐 어떻게 어떤 책들을 좀 이렇게 선별해보자 이런 그 준비가 없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연결 그리고 다이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제가 평소에도 또 많이 쓰는 이제 단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연결 됐다는 감각을 우리가 진짜로 느낄 때는 어떤 그러니까 뭐 책을 읽든 뭐 영화를 보든 어떤 예술 작품이든 사람이든 다 있음을 느낄 때인 것 같고 그게 조금 더 감각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육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여기서 이제 연결된 만이 아니라 이제 본문에서 다 있음이라는 이제 단어를 썼던 것이 굉장히 신선하고 공감이 됐어요.
0: 그 이제 우리의 오늘 주제 자기 자신을 찾아가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이제 봐야 될 텐데 박우진 편집자님은 이 책 어떤 독자들에게 좀 권하고 싶으세요?
2: 저는 좀 경쟁에 지친 사람들에게 좀 권하고 싶은데요. 네. 저희가 항상 끊임없이 나를 누군가와 비교하고 타인을 좀 미워하고 그리고 세상의 욕망을 욕망하게 만드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경쟁이 상시화되고 그 경쟁 속에서 자기를 증명하도록 네. 몰아붙이는 그런 환경에 좀 피로를 느끼는 분들께 권하고 싶어요. 좀 고요하게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순간을 선사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세상의 유행과 풍문 이런 것들에 좀 휩쓸려서 좀 균형을 잃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읽으니까 되게 마음에 쏙쏙 와닿더라고요.
0: 아, 그래요? 그 마음에 쏙쏙 박혔던 문장들도 한번 좀 공유를 해볼까요? 좀 낭독을 해주시면 아, 이런 책이구나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2: 맞아요. 이게 이 책이 누군가의 설명을 듣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눈에 좀 닿는 구절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보셨을 때 훨씬 더 와닿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골라봤는데요.

0: 살면서 우리는 줄곧 물질적 소유와 사회적 지위와 타인의 인정에 큰 가치를 두도록 배워왔다. 미미하고 더딘 것, 작은 건넴과 건네어받음, 있는 그대로의 다가섬에 가치를 두려한다면 스스로 배워나간다. 무심하게 지나쳤던 것들에 눈길을 주는 데서부터 시작해 볼 수도 있으리라. 두 그루의 나무가 뿌리에서 만나는 곳, 지나던 길에 보았던 담장의 벽돌, 기찻길에 새겨진 꽃의 문양, 사물의 색감, 내 몸의 감각, 힘들고 휘청일 때 수년이 이곳에 스미기보다는 허상에 이끌릴 때, 부유하고 있을 때도 같은 시도를 한다. 권태를 직시하고 그로부터 간단히 벗어나려는 충동에 지지 않는다.
1: 나 자신을 찾는 게 뭐 되게 힘든 어떤 철학적인 작업이 아니라 그냥 무심하게 지나쳤던 것들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면서 시작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네요.
0: 네.
1: 자, 이쯤에서 우리 책과 어울리는 노래를 한 곡 좀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우진의 편집자님, 대표님이 골라오신 곡. 이 연결된 것과 되게 찰떡처럼 연결된 예, 곡이 뭘까요?
0: 저는 악뮤의 낙하라는 곡을 골라봤는데요. 그 오빠인 찬영님이 동생 수연님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네. 네가 어떤 바닥에 있더라도 함께 가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만든 곡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가는 것은 사실 추락인데 네. 그것을 뒤집어서 함께 낙하하는 일로 바꾸어 놓은 거잖아요. 네. 그렇게 연결되려고 하는 마음이 이 책과 이어지는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1: 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악뮤와 또 아이유가 함께한 곡 낙하 들으셨습니다. 편집자의 방 스페셜 강설의 박우진 편집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요. 자기 자신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아,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 오늘 귀 쫑긋 그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듣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자, 두 번째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자, 이번엔 강설의 편집자님이 가져오신 책이죠? 이게 제가 좋아하는 뭐 그래픽 노블 만화네요.
1: 그래픽 노블을 네. 자주
0: 읽으시네요. 아무래도 좀 편하니까 네.
1: 네. 네. 글이 좀 적어서
0: 네, 그렇죠. 네.
1: 이 책은 한국 책은 아니고요. 프랑스 네. 그래픽 노블이고 이 나단이라고 불러줘라는 제목에 여기서 이제 나단은 이 책 주인공 이름이에요.
0: 네.
1: 이 주인공은 이제 10대이고 FTM 그러니까 female to male 트랜스젠더 이제 네. 청소년이고요. 이제 여성의 몸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릴라로 불리던 이 여자아이가 다른 성별로 이제 자신을 정체화하고
0: 네.
1: 여러 장벽을 넘어서 남성인 나단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0: 네.
1: 그래서 나단이라고 불러줘라는 제목 자체가 이제 나를 좀 나 자신으로 대해줘라는 뜻이기도 해서 저희 주제와 또 맞기도 하고.
0: 아, 네. 아까 전에 진짜 그 앞서 책이 우리 이제 강설의 편집자님이 할 얘기에 이제 뭐 각주가 되어주는 책이라고 했는데 아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이군요. 진짜 네. 나 자신을 찾아가는 한 청소년의 이야기.
1: 네, 네.
0: 근데 이게 지금 이제 트랜스젠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주제가 아직은 우리 출판 시장에서 좀 낯설고 또 장벽이 있는 영역일 네. 텐데 책 내용이 우선 이제 만화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무겁지는 않아요. 그렇죠?
1: 네.
0: 네. 누구나 쉽게 네, 네. 접할 수 있는 방식인 네. 것 같습니다. 네.
1: 사실 뭐 이 지금 이제 트랜스젠더 당사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이제는 아주 낯설다라고는 할 수 없긴 한데 어쨌든 청소년 트랜스젠더다 그렇죠, 네. 보니까 좀 무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했는데 이 나단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워낙 유쾌한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배경으로 여름이 배경이고 이제 수영장, 뭐 해변, 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해서 이제 시각적으로 좀 산뜻한 느낌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물이 주는 어떤 부력, 부양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시원한 그런 느낌도 있고 이 책은 이제 릴라라는 이제 여자아이가 12살이 된 순간 이 표지에 이제 나와 있는 그림처럼 자기 티셔츠를 이렇게 늘려서 속을 들여다보면서 나랑 장난해? 라고 내뱉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제 2차 성징이 시작돼서 이 성별 불일치를 이제 또렷이 자각한 순간인 거죠.
0: 네.
1: 사춘기를 맞이해서 이제 자기 몸에 변화가 올 때 뭐 많이들 이제 좀 뭐 불편하거나 이게 뭐 되게 환영할 만한 어떤 그런 그 놀라움만이 아니라 되게 이물스러울 수 있는데 이제 이 릴라라는 친구는 아예 그 몸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0: 네.
1: 이제 많은 사람이 또 뭐 그 사춘기가 아니더라도 자기 몸에 이렇게 별로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어떠세요?
0: 당연하지요.
1: 네. 근데 이제 이 불만족과 불일치는
0: 다른
1: 전혀
0: 얘기죠.
1: 다른 그렇죠. 문제이기 때문에
0: 네, 네.
1: 저도 이제 그런 불일치를 겪어본 적이 없는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나단과 같은 어떤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겪는 어떤 정신적인 또는 신체적인 고통을 이제 완전히 네. 이해할 수는 없죠.
0: 네.
1: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들이 우리와 같이 지금 살고 있는 존재라는
0: 네, 네.
1: 것.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0: 사실 이런 그 왜 넌 바이너리라 그러잖아요. 이런 네. 거에 대한 인식 교육 이런 것들이 우리는 조금 보수적으로 학교에서도 접하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인식이 있는데 그 최근에 이렇게 막 여행을 좀 많이 다니는 친구 얘기가 미국에는 화장실이 3개야.
1: 네네.
0: 네, 저는 네. 아직 가보질 않아서 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한참 네. 했었는데
1: 네.
0: 그런 어떤 성 소수자에게도 좀 안전하게 편리하게 사회가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장치도 제공하고 이런 분위기가 뭐 미국, 유럽 이제 이런 서양 국가에선 있잖아요. 우리는 좀 그렇지 못한
1: 네.
0: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 책이 또 주는 메시지가 좀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한 아이가 이제 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여기서는 이제 가족들이 막 이제 격려를 해주잖아요.
1: 네네.
0: 근데 부모 입장에서 자신의 딸이 아들이 되는 거고 남동생도 누나를 갑자기 이제 형이라고 불러야 되는 게 굉장히 막 엄청난 혼란이 네네. 오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이 친구는 잘 극복해 나갈지 기대가 되는데.
1: 뭐 사실 겪어보지 못한 네. 저로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당사자가 아닌 다음에야 이 지난한 과정을 다 뭐 이해할 수는 없는데 가족이 나단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되게 재미있어요. 특히 이제 부모님이 이제 특히 엄마가 이제 이 딸이 어렸을 때부터 그 좀 머리도 남자 아이처럼 되게 짧게 이제 유지하고 싶어하고 네. 뭐 2차 성징 올라올 쯤에는 이제 막 너무 못 견뎌하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마음의 준비를 이미 합니다.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우리 공주님은 6개월 후쯤에 커밍아웃 하겠구나. 이것만 해도 사실 좀 난 부모인 건데 이제 네. 그 이 릴라가 남자가 되고 싶다는 건 상상도 못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기 각각의 친구들한테 뭐 이제 고민을 터놓으면서 우리 딸은 이제 뭐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고 이런 고민까지는 이제 터놓는데 네. 이제 어느 날 이제 릴라가 계속 더 점점 예민해지고 이제 성적이 막 떨어지고 이러면서 같이 좀 얘기 좀 해보자 하면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릴라한테 대화를 청하는데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격해지고 엄마가 거의 뭐 소리치듯이 넌 그래서 남자가 되고 싶은 거야? 라고 하는데 릴라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남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남자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지금부터 나를 나단이라고 불러줘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장면을 남동생도 네. 지켜봅니다. 이 장면에서 저도 릴라 또래의 딸이 있거든요.
0: 네, 네, 네.
1: 부모한테 너무 감정이입이 되면서 딱 이 부모 같은 거예요. 아, 우리 딸이 뭐 여자가 좋아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제가 이렇게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날 와서 엄마 난 남자야. 남자가 돼야겠어 라고 할 때 내 심정이 어떨까. 이걸 뭐 준비를 한다고 그 동요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0: 네.
1: 근데 사실 릴라의 부모도 되게 남다른 사람이거나 막 엄청나게 막 뭐 포용력이 있거나 열려있는 사람이 아니고 처음에는 굉장히 겁을 먹고 또 이 딸이 이제 아들이 된다고 했을 때 이제 딸을 잃는 것 같은 어떤 상실감도 느끼고 또 뭐 때로는 아 그냥 사춘기일 뿐이야 라면서 이제 애써서 이제 좀 무시해 보려고 또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겪는데요.
0: 네.
1: 그런 적잖은 어떤 충격에도 이제 불구하고 결국은 딸이 신체적으로도 그리고 법적으로도 남성이 되는 그 전 과정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0: 네.
1: 이제 지원을 합니다.
0: 네.
1: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엄마는 이제 막 말하다가 우리 딸 뭐 이러다가 아니지 우리 아들 뭐 이러고 아빠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축구를 하고 난 다음에 화장실에서 막 자기 혼잣말을 막 하는 거예요. 남동생이 있었으니까 이 릴라에게 난 아들만 둘이야. 아들 둘. 그게 그렇게 어려워? 하면서 막 중얼거리면서 변기에 막 토를 이제 하고
0: 네.
1: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제 자기 딸의 성별 재지정을 이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책에 또 등장하는 그 여러 이제 인물들 뭐
0: 네.
1: 나단 주변의 이제 사람들 가족뿐만 아니라 뭐 의사 개명 신청을 받는 공무원 뭐 선생님 친구들이 사실 되게 유머러스하고 포용력이 있어요.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니야 싶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그 트랜스젠더들에 대한 지지 뭐 조금 더 넓게 보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이들을 향한 어떤 응원으로 좀 여겨져서 오히려 되게 울컥하고 네 그리고 그런 점들 때문에 이 책이 이렇게 무겁게만은 읽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이런 성별 재지정 이런 용어도 네. 오늘 좀 처음에 읽히게 되는 박우진 편집자님도 이거 나단이라고 불러줘 읽어보셨어요?
2: 아, 네. 저도 네네. 아마 강설의 편집자님이 아니었으면 모르고 지나갔을 네. 책인데요. 저희가 되게 공교롭게도 이제 맞춘 게 아닌데 둘 다 사실은 퀴어 서사를 네, 가지고 그러네요. 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언급해 주셨듯이 네. K-Tempest도 K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원래 KT였다가 그런 이분법적인 성별 구분을 벗고자 K라는 이름을 붙인 거여가지고 이 두 책이 되게 공명하면서 네. 그 퀴어들이 가지고 있는 뭐 몸과 정신의 불일치 그리고 좀 세상과 자신의 어긋남 이런 경계에서 이제 쓰여진 이야기여서 그러게요. 저도 뭉클하게 봤습니다.
0: 그러니까 요즘은 경제용으로 이제 뭐 워낙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FOMO라 그러잖아요. Fear of Missing Out. 내가 뭔가 이 단체에 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서 벗어날까 봐 그 갖는 두려움이 있다면 요즘은 조모라 그런다면서요. Joy of Missing Out. 나 그들과 달라 하면서 근데 이게 문제 약간 지금은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의 조모. 요즘 주식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근데 지금 약간 그 단어가 떠올랐던 게 자기 자신을 찾아간다는 게 바로 FOMO에서 조모로 가는 그런 과정이랑 별 다르지 않은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네. 네.
0: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이 나단이라는 이 주인공 는 그래서 나 자신을 행복하게 잘 찾아가는 건가요?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끝날까요?
1: 이 책이 저는 좋았던 게 이 마지막 장면 때문인데요. 네. 이 마지막 장면이 이제 되게 캄캄한 밤하늘의 장면으로 끝나는데 이제 그토록 원하던 이제 남성이 되고자 했던 그 자기 자신이라고 여겨지는 과정을 이제 거쳐서 뭐 수술도 하고 주민등록증도 이제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꾸고 이러면서 이제 나단이 되었는데 이제 그 해변에서 첫 장면에도 이제 해변이 나오는데 그 해변에서 이제 친구들과 이 남성이 된 것을 이제 축하하고 기념하는 어떤 시간을 갖는데요. 이제 밤이 되고 친구들은 이제 하나둘 떠나고 이제 그 모래밭에 이렇게 누워서 이 캄캄한 밤하늘의 이제 별들을 보면서 나단이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남자라는 건 뭐야? 별들도 성별이 있나? 이렇게 딱 끝나요. 해피엔딩 같으세요?
0: 아, 그러게요. 결국 그 자신을 찾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지난한 과정이 계속 될 거라는 네. 남시네요. 어찌 보면.
1: 그게 저는 딱 아 이제 되고 싶었던 남자가 됐어. 짠. 이제 해피엔딩 이렇게 끝났으면 조금 네. 미심쩍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밤하늘의 어떤 별처럼 이렇게 수많은 개인이 있는데
0: 맞아요.
1: 이걸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 둘로만 나눌 수 있나? 그리고 실제로 이 젠더 스펙트럼이 굉장히 촘촘하고 넓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속에 그러면 속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자리를 세상에서 찾을 수 있을까?
0: 네.
1: 뭐 이런 질문이기도 하고 또 그 이 그토록 원하는 자기 자신이 이제 뭐 되었으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는다는 이 여정 자체가 사실은 죽는 날까지 완성이 없고 계속된다는 어떤 그런 암시 같기도 하고요.
0: 그렇네요. 그럼 이제 두 분이 생각하실 때 오늘 주제가 자기 자신을 찾아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어찌됐든 평생 내가 지금처럼 성적인 정체성도 있을 테고 뭐 인종 어떤 경제적인 문제 뭐든 하여튼간 어떤 주제로든 계속 그거에 대한 고민을 죽는 날까지 해야 된다는 건데 진짜 나는 무엇인가 하는 이 숙제 이 두 책이 던져주는 답이랄까요? 어떻게 좀 오늘 마무리를 해봐야 될까요?
2: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책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이 그러니까 타인과의 이제 협업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 이전에 나 자신이 이미 타인들이 깃들고 침범해 있는 상태라는 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찾는다는 것은 또렷한 선으로 나의 윤곽을 그리는 일이 아니라
0: 네.
2: 그 여러 만남과 연관 속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일에 가깝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1: 맞아요. 그 작은 서점에서도 한번 소개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일본 광고 카피도감 네. 이 책에서 이제 본 카피가 있는데 그 이와나미 서점의 광고고 책으로 이렇게 겹겹이 둘러싸서 그 나무 나이테를 이렇게 표현한 이미지 아래 네. 내 인생은 나 이외의 인생으로 만들어진다. 아, 이런 문구가 맞아요. 쓰여 있는데요. 그 우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는 게 무슨 딱 실체가 있고 따로 이렇게 오롯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 이외의 것들이 들러붙어서 근데 그게 뭐 꼭 되게 유쾌하고 좋은 것들만은 아니고 뭐 어떤 먼지일 수도 있고 좀 얼룩일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둘러붙어서 만들어져 있고 그렇다고 또 그게 지금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얼마든지 계속 네. 뭐 늘리기도 하고 모양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까 나단이라고 불러줘의 어떤 주석이 네. 될 수 있는 책이 연결된 이었다. 둘 다 어떤 관계라든가 네. 서로의 이 어떤 반응, 호응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이제 자신을 찾아간다는 것에 자신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보게 하고 또 찾아가는 그 여정도 각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것들도 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네. 되지 않을까.
0: 네. 아, 그 강설의 편집자님 이 책이 프랑스 사실 책인데 네네. 우리나라에 출판된 또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다면서 이 얘기는 꼭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제가 사실 이 책을 소개하고 싶었던 네네. 가장 큰 이유이고
0: 네. 그 네. 전국에 지금 한 200여 부도 안 남았다고 들었어요. 네. 예.
1: 이게 보시면 그 연결된 또 마찬가지인데 네. 이 번역을 한 역자와 이제 책 출판사의 발행인이 이나래님으로 같은 사람이고요. 이분이 이제 프랑스에 살고 계셨는데 예, 거기서 이제 그 도서전에 이제 참석을 했다가 이 책을 발견을 하고 한국에서 그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 네. 여러 출판사에 문을 두드렸는데 다 거절을 당했고
0: 그랬군요.
1: 근데 이분이 출판계에서 일을 하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 책을 내기 위해서 네. 출판사를 차리고 등록을 해서
0: 이 책 하나만을 위해서
1: 네. 번역을 하고 네. 만들어서 이렇게 내서 큰 서점에 유통을 하지는 못했고 않았고 텀블벅으로 일단 소개를 하고 지금 작은 서점들에서 판매를 했고요. 네.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는 2019년에 나왔고 이제 한국에서는 2020년에 그 번역 출간돼서 지금 한 6년 정도 됐는데요. 네. 초판 이제 1000부를 찍고 이제 200여 부가 남았는데 네. 이 200여 부 남은 200여 부를 독자와 연결하고 네. 이 오로지 한 권을 위해 만들어진 이 상어 출판사도 그 마지막 여정으로 문을 닫으려고 한다고.
0: 이 한 권을 위해서 존재한 출판사라니. 네, 네. 와.
1: 그래서 이 책을 네. 사실 뭐 인터넷 서점이나 큰 서점에서 사실 수가 없어서.
0: 그럼 만약에 오늘 얘기 듣고 네. 나 꼭 한번 접하고 싶어 네, 네.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1: 그래서 그냥 이 책 제목 나단이라고 불러줘라거나 네, 네. 아니면 이제 상어 출판사를 검색을 하시면 그 기부 에디션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0: 그래요?
1: 예, 이 남은 책들은 이제 이 관련 단체들 뭐 띵동이나 네. 커뮤니티 이런 곳에 이제 기부를 하면서 이 책들을 소진하고 네. 출판사도 이제 소임을 다하는 이런 여정을 걷게 된다고요. 제가 아는 분은 아니에요.
0: 네네. 아 근데 굉장히 네. 재밌는 네. 이야기잖아요.
1: 그래서
0: 네.
1: 저도 책을 이렇게 만들어 온 사람으로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실패할 줄 알면서도 네. 그리고 꽤 유쾌한 어떤 실패라고
0: 어떤
1: 할까요?
0: 소명을 갖고 일을 시작했다고 봐야 될까요? 이분께서는?
1: 아, 소명이 있었으면 저는 시작 못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좋은데 그냥 나도 좋으니까 좀 같이 네. 읽어보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셨을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또 6년을 버티셨을 것 같고
0: 좀 재밌는 얘기
1: 또 이게 기부가 되어서 네. 좀 힘을 보탤 수 있으니까 네. 좀 관심들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아 이제 시간이 또 우리가 예, 네. 끝낼 시간이 점점 다가와서 마지막으로 우리 강설 편집자님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1: 이 책 읽으면서도 루시드 폴의 그 물이 되는 꿈 좀 오래된 노래이긴 한데 이게 떠올라서 저도 다 읽고 나서 되게 오랜만에 이 노래를 좀 들어봤는데 노래 가사가 되게 좋거든요. 되게 네. 단순한데 뭐 물이 되는 꿈, 뭐 강이 되는 꿈, 바다가 되는 꿈 이런 이제 문장들이 이어지면서 약간 클라이맥스처럼 내가 되는 꿈이라는 이제 가사가 나오고요. 그게 이제 나단이라고 불러줘의 여정 그리고 네. 이 상어 출판사의 여정과 또 좀 닿아 있는 면이 있어서 이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0: 알겠습니다. 루시드 폴의 물이 되는 꿈 끝곡으로 딱 지금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자, 편집자의 방 스페셜 오늘은 가망서사의 박우진 대표 그리고 나진산 강설의 편집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다독이 분들 오늘 살펴본 두 권의 책 K-템페스트에 연결된 쉼표 그리고 카트린 카스트로의 나단이라고 불러줘를 통해서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군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작은 서점도 오늘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연정이었습니다.

0: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와 함께합니다. 섬 주민들은 나라의 죄인인 정약전을 멀리하려 합니다. 홀어머니와 살고 있는 젊은 어부 창대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던 창대가 마음을 연 것은 정약전이 그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 덕분입니다. 창놈이 공부를 왜 하냐고 정약전이 묻습니다. 그러자 창대가 답하죠. 사람 노릇하려고요. 홀로 글 공부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대에게 정약전은 글과 공부를 제대로 가르쳐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대신 정약전은 내가 아는 지식과 너의 물고기 지식을 바꾸자고 제안하죠. 그렇게 창대는 정약전에게 바다와 그 안에 온갖 생물을, 정약전은 창대에게 사서삼경을 비롯한 학문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스승입니다. 이준익 감독은 역사와 나란하거나 혹은 그의 가려졌던 사연을 그리는 데 능통한 연출가입니다. 황산벌, 왕의 남자, 평양성, 사도 같은 사극뿐 아니라 동주, 박열 등을 통해 멀고도 가깝게 시대를 넘나드는 이야기와 그 안의 인물들을 부지런히 조명해왔습니다. 그는 역사를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선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또 다른 연출작인 라디오스타의 유명한 대사가 떠오릅니다. 홀로 빛나는 별은 없다. 감독은 언제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읽을 수 있는 것들을 가장 먼저 주목하려 합니다. 자산어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주가 윤동주 옆에 섰던 청년 송몽규의 기계와 고민을 이해하게 만든 것처럼, 박열이 꼭 그만큼이나 용감했고 강인했던 여성 후미코를 조명했던 것처럼, 이 영화는 정약전의 곁에서 서로 가르침과 우정을 주고받았던 창대라는 청년을 새롭게 주목합니다. 세상에 치이고 버림받은 학자와 출세를 꿈꾸지만 방법을 알지 못하는 어부가 그렇게 서로의 곁에 나란히 섭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KBS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28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 중부지방과 전라권은 가끔 구름 많겠고, 경상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원 내륙 산지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특히 경남에는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돼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늘과 냉방시설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해 수분 섭취와 충분한 휴식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폭염 영향예보를 참고해 영유아와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야외활동 시간 줄이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2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전국이 32도에서 37도입니다. 모레도 중부지방과 전라권은 가끔 구름 많겠고, 경상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1도에서 28도,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전국이 31도에서 38도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라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26도, 파주 25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34도, 인천과 수원, 파주 32도입니다. 강원 영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철원 24도, 춘천과 원주 25도, 대관령 21도입니다. 낮 기온은 철원 33도, 춘천과 원주 34도, 대관령 30도입니다. 강원 영동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와 강릉 동해 26도입니다. 낮 기온은 속초 35도, 강릉과 동해 36도입니다. 충청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26도, 충주 25도, 대전 26도, 세종 24도, 천안과 보령 26도입니다. 낮 기온은 청주 35도, 충주 33도, 대전과 세종 34도, 천안 33도, 보령 32도입니다. 전라남북도 맑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전주와 군산, 광주 26도, 목포와 여수, 순천 26도입니다. 낮 기온은 전주 35도, 군산과 광주 34도, 목포 32도, 여수와 순천 35도입니다. 경상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 25도, 포항 26도, 안동 25도, 부산 26도, 울산 26도, 진주 25도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포항 37도, 안동 34도, 부산 34도, 울산 36도, 진주 37도입니다. 제주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6도, 낮 기온은 33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4시 27분쯤 일본 규슈 서부 구마모토 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구마모토 공항이 폐쇄됐고 4만 8천여 가구가 정전됐다고 일본 규슈 전력이 발표했습니다. 또 대형 쇼핑몰의 일부가 붕괴돼 입점 점포 직원 20여 명의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부상자는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어제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충분한 검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소위회의 도중 퇴장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기지에서 백린 누출 신고가 접수돼 한때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가 30분 만에 해제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평택시 서탄면 오산공군기지에서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탄두에서 백린으로 의심되는 화학물질이 누출됐다는 신고가 소방당국 등에 접수됐습니다. 백린은 포탄 발연제의 충전제로 사용되며 피부에 닿으면 연소가 끝날 때까지 파고들 만큼 위험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주한미군은 사고 신고 2시간 35분 만인 오후 7시 40분쯤 보도 자료를 통해 비상대응팀이 약 300m 반경에 안전선을 설정해 상황을 수습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현할 것을 결정한 사실이 회의록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확보한 회의록을 보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참사 직후 윤 전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 회의에서 가해자가 없는 이번 사고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 희생자 등을 사고 사망자, 사상자로 표현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참사 압사를 사고로 희생자, 피해자를 사망자, 사상자로 바꾸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지휘관 7명에게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7-2부 심리로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국회에 투입된 707 특수임무단 김현태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어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 여단장에게 징역 15년, 김대우 전 방첩수사단장과 김봉규, 정성욱 전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배터리 등 생활용품을 수거했습니다. 인천소방본부와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등은 어제 쿠팡 물류센터에서 3시간 반가량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감식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물류센터 6층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감식팀은 이곳에서 화재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배터리 등 생활 물품을 비닐팩으로 8팩 분량 정도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649만 4,738원보다 6.7% 오른 692만 9,885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기반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수치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의 80여 개 복지급여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

나타나는 지표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과 호남 지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경상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몰 이후에도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미터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종현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예전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할 때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하는 화장실 귀신 얘기 들으면 혼자서 화장실 못 갔던 기억 있으신가요? 만약 인터넷을 접속했는데 유령을 만나고 싶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면 아마 그 다음에 컴퓨터를 켜고 싶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영화 이야기, 인터넷에 접속한 사람들이 사라져간다는 설정의 공포영화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회로 만나봅니다. 신의 21의 이다혜 기자, 영화 전문기자 김현수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혁오의 오하이오.

0: 네, 오늘은 인터넷에 유령이 나오는 사이트를 접속한 사람들이 사라져간다는 설정의 공포 영화 구루사와 기요시 감독의 회로 만나봅니다. 신의 21의 이다희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이게 2001년에 제작된 영화인데 이번에 재개봉을 했어요, 국내에서는.
2: 최근 국내 영화계에서 저희가 이전에도 많이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예를 네. 들면 뭐 손마이신지 감독의 이사 같은 영화도 다루면서 이 재개봉 열풍에 대한 이야기를

0: 많이 드렸었잖아요.
1: 네.
0: 그 과거에 개봉했던 영화가 다시 이제 재개봉하기도 하고 일본 영화의 경우에는 과거에 개봉하지 못했던 영화들 가운데에서 꼭 볼만한 영화들을 이제 다시 배급사가 예전 영화들을 수입해서 개봉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4K 리마스터링이라고 해서 필름 영화들을 디지털로 복원을 하는 이제 기술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예전 영화들을 더욱 말끔한 화질과 좋은 음향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번 이 영화 회로 역시도 개봉 25주년을 맞아서 4K 리마스터링이 이제 일본에서 됐었고 그 새로운 판본이 지금 한국에 이제 개봉을 하게 된 케이스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영화를 보셨던 분들도 새롭게 극장에서 좀 더 좋은 화질에서 특히 이 영화는 너무 어두운 화면 위주의 영화다
1: 맞아요.
0: 보니까
1: 그렇죠.
0: 좋은 화질의 큰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아 근데 이 영화는 안 보여서 무서워요.
1: 아. 네, 저게
2: 그러니까 이게 환하게 보이는 게 아니어서
1: 지쳐가지고, 예.
2: 그리고 이 영화 그 회로라는 작품에서 이제 중요한 그 공포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는 혹은 사라지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불분명하게 겹쳐서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벽의 얼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스며들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다음에는 벽에 검은 얼룩이 남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보통은 이제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면 뭐 소리가 나잖아요. 시끄럽게 뭔가 이제 큰 소음이 난단 말이에요. 네. 어떤 경우는 비명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그 조용해요. 이렇게 그냥 벽으로 이렇게 스며들듯이 사람이 사라지는데 이제 그런 다음에 남는 얼룩이 이제 일본에서는 그 다다미라고 해서 바닥을 이제 처리하잖아요.
1: 네.
2: 전통주택에서는. 그럼 이 다다미는 계속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됩니다. 이게 나무 같은 거기 때문에.
1: 낡으니까요.
2: 네, 낡아서 네. 이제 그걸 갈아줘야 돼요. 여름에 장마철 되고 그러면 그 특유의 냄새 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때 갈아주지 않고 이렇게 막 장마에 비 오고 막 습하고 그러면 거기가 이제 까맣게 변색도 되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얼룩이 남아있는 집이라고 하는 게
1: 네.
2: 사실은 일본에서는 그렇게까지 낯설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고 특히나 한국에서도 곰팡이 피는 집에 살아보신 분 계시면
1: 네.
2: 벽에 그 가구 같은 이사할 때 가구 같은 거 빼면 그 벽에 곰팡이 쓸어 있을 때 있거든요.
1: 그런 경우 있죠.
2: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생소한 이미지가 나와서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어디서 본 것 같은 얼룩인데
1: 기분 나쁘고
2: 예. 그게 사실은 이런 거였다면 하는 식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뭐 엄청나게 무서운 장면이 확확 나와서 사람들을 놀라키는 게 아니라 곱씹을수록 좀 기분 나빠지는 네. 그런 장면들이 많죠.
0: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에 소개했던 호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상한 괴 생명체가 대낮에
1: 그것도 신기하긴 했어요. 대낮에 이제, 동나오는 게

0: 없는데.
1: 이런 예. 그 형체를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한 어떤 충격이 있는 영화잖아요. 근데 회로 같은 경우에는 전 예전에 이걸 이제 DVD 시절에 이제 처음 봤었는데 이게 DVD가 요즘 이제 뭐 OTT에서 스마트 TV로 볼 수 있는 영화의 화질보다 현저히 화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0: 그렇죠.
1: 이 회로에서 보여지는 어떤 사람이 사라지는 방식이라든지 혹은 방의 그 거뭇거뭇한 얼룩들의 그 형체가 제대로 뚜렷하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다 보니까 더 무서워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때 오는 공포가
0: 뭔가 더 상상하게 만드니까요.
1: 네. 네. 그리고 영화가 편집이라든지 여러 어떤 그 공포 효과를 내는 기법들이 정말 전무후무한 그러니까. 독특한 방식으로 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가 정말
2: 멈추고 그
1: TV 앞을
2: 네.
1: TV 앞을 벗어나고 싶은 충동이 계속해서 일게 만드는 그런 서서히 보는 관객을 조여오고 압박해오는 심리적인 어떤 스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굉장하고 이게 오히려 아날로그 시절의 어떤 투박한 기술로 구현이 되었다 보니까 그 공포 효과가 더욱더 극대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우리가 왜 공포 영화 속에서 나올 법한 뻔한 귀신이나 유령 또 그들이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패턴 같은 네, 것들. 네. 그렇게 예측이 되는 것들은 전 사실 별로 안 무섭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서양 쪽 공포 영화는 좀 보면서 웃을 때도 있고 그런데 뭔가 예, 이 일본식 공포는 그 예상을 벗어난다 그래야 되나요? 예.
2: 근데 저는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하는데 많이는 못 보거든요. 그리고 저 공포도 그리고 서브가 장르가 되게 많아요.
1: 그러니까
2: 예를 들면은 공포 중에서도 뭐 텍사스 전기톱 뭐 이런
1: 살인 것들
2: 사건.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전기톱 드르륵 하면서 연사마가 나오는 거고.
0: 네.
2: 그러니까 주인공이 인간이냐? 비인간이냐?
0: 네.
2: 이 계열로 일단 크게 나뉘고
0: 그쵸.
2: 인간인 경우에도 한 사람만 노리느냐 아니면 무참을 다수를
0: 네.
2: 노리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고 그럼 그런 장면들을 구체적으로 재현하느냐 아니면은 상상하게 만드느냐 이런 것도 다 나뉘기 때문에 공포영화 취향이라고 하는 것도 공포영화 좋아해라고 하는 게 크게 그냥 묶이기가 어려울 때가
0: 맞아.
2: 많아요.
0: 예.
2: 근데 어쨌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건 이렇게 좀 심리적인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편인데 저도 무서워는 하거든요. 무섭기는 하지만 좋아하는 편인 게 이런 심리적인 공포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은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2: 뭐가 무서운지 생각 안 해본 걸 무섭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0: 네. 맞아요. 네.
2: 예를 들면은 예측을 빗나가는 게 핵심인데
0: 네.
2: 그것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으로 상상하게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면 무슨 컨저링 같은 영화였나? 이제 박수 소리, 엄청 유명한 박수 소리가
1: 네.
2: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포 영화에서 옷장이 나오잖아요.
0: 네.
2: 그럼 이제 다들 기대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저 옷장이 안에서부터 팍 열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이 방으로 들어올 때 박수 치면서 찾는 놀이를 하고 있고 이 박수 소리가 나중에 진짜 기절하게 만들거든요 사람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비틀 때 재미가 나오는데 알고 있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비틀 수 있기 때문에 공포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은 공포영화를 좋아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이런 식의 인간 심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다루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0: 네. 네,
2: 그래서 지금 이 구로사와 게요시 감독의 뭐 오늘 이야기하는 회로나 아니면은 이제 역시 얼마 전에 재개봉했던 큐어나 이런 영화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때 안심하는가 같은 것들을 계속 찔러요. 안심하지 못하게.
0: 네.
2: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풍경 혹은 내가 저거 왜 저러지? 라고 했지만 넘겼던 풍경들을 다시 보게 만들기 때문에 아, 이 감독이 진짜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영화에서 이제 자주 보여주는 게 화면이란 말이에요.
0: 네.
2: 이제 특히나 이 영화가 처음 만들어졌던 2001년도로부터 지금 25년이 흘렀잖아요.
1: 네.
2: 우리는 지금은 매일매일 훨씬 더 많이 화면을 본단 말이에요. 그 화면을 볼 때에는 화면이 어두울수록 내 얼굴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0: 네.
2: 그런 때 느껴지는 그런 것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 영화 보고 나면 내 얼굴 화면에서 이렇게 비칠 때 엄청 기분 나빠지거든요. 이런 식의 발상을 가지고 노는 게 이 감독의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0: 네. 예,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 정말 그 제2호러의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감독인데

0: 이 작품은 본인이 직접 집필한 소설이라고요?
1: 네, 감독이 직접 쓴 소설을 이제 영화화하기도 했는데요. 이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이분이 1955년생이에요. 지금은 현재 그 도쿄예술대 영상연구과 영화 전공 교수로 있는데, 지금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제자로 활동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감독이 바로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이에요. 이분이 이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8mm 비디오를 가지고 영화를 제작을 했었고,
0: 네.
1: 저희가 소개하기도 했던 그 이사의 소마이 신지 감독 네. 있잖아요. 그 소마이 신지 감독이 81년에 만들었던 영화 중에 세일러복과 기관총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조감독을 하면서 이제 영화계에 입문을 했고, 이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 이제 이 조감독 영화계에 입문하기 전에 이제 영화를 배웠던 영화 제작을 또 이 배웠던 분이 이 하스미 시게이코라고 일본 영화 비평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화 비평가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 밑에서 이제 또 영화를 공부하기도 했던 그런 감독이고, 독특하게 영화를 처음 이제 만들기 시작할 때 로망 포르노 영화 제작을 하면서 많이 시작했어요. 저희가 그 소마이 신지 감독 이야기 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같이 했었는데, 이 특정한 장르와 어떤 제약 조건만을 던져주고 감독에게 마음대로 만들어봐라 해서 오히려 그런 환경이 감독들로부터 창의력을 더 불러일으키게 그렇죠. 만들었었던 거고.
0: 영화 산업 발전했죠.
1: 네. 그러다 보니까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도 그러면 나도 이 판에 뛰어들어서 나의 창작력을 발휘해보겠다라고 해서 뛰어들었는데요. 이분은 독특하게 그렇게 뛰어들었다가 이 제작사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0: 아, 그래요?
1: 당신이
0: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1: 마음대로 만들어봐라라고 했는데 당신이 기획한 시나리오는
2: 이렇게까지 마음대로 안 돼.
1: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제작 도중에 오히려 거절을 당해서 이제 이 제작 무산당할 뻔하기도 했는데
0: 네.
1: 본인이 이 만들던 영상 그리고 자기의 원래 기획 이런 것들을 막 다시 이제 재조립해가지고 그 도레미파 소녀 피가 끓는다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지금은 컬트 영화로 또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로망 포르노 업계에서도 배척당했던 그런 감독이었고
0: 네.
1: 그 이유 그 배척당했던 이유는 그거예요. 이 감독이 기획한 이야기와 연출 방식이 너무 난해하다. 당시에는 추구하지 않았던 이상한 방식의 편집 그리고 쓸데없이 긴 롱테이크 이런
0: 그쵸.
1: 식으로 영화가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당시 로망 포르노 업계에서도 설 자리를 잃었었고, 근데 공교롭게도 그런 어떤 위기의식이 감독으로 하여금 더 창작력을 불러일으키게 했는지 그 이후에 만들었던 97년의 이 큐어 라는 영화가 이 감독을 국제적인 이제 명성을 알릴 수 있게 해준 대표작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만들었던 영화들이 계속해서 칸, 베를린, 베니스 영화제 모두 초청이 되면서 거의 이제 90년대에 이제 전성기를 맞이했고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 구로사와 기요시의 이 공포 영화가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링이나 주원 시리즈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공포를 또 추구했던 그런 감독으로서 가장 그 활발하게 활약을 했고, 그 시기 즈음에 자신의 전성기 시절에 만들었던 영화가 바로 2001년에 나온 오늘 소개하는 이 회로라는 영화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2: 맞아요.
1: 공포 영화라고 할 수 있죠.
2: 그리고 지금 설명해 주시면서 뭐 이 난해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롱테이크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0: 네.
2: 일반적으로 롱테이크라고 하면 한 장면을 뭐 편집 없이 길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0: 네.
2: 근데 이런 롱테이크가 가장 많이 쓰이는 장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어쨌든 많이 쓰이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런 예술 영화로 보통 분류되는 이런 작가주의 영화들에서 이런 롱테이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이겠습니다만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왜 영화가 저 멀리서 사람이 개미만한 크기로 산 올라가는 거를 계속 몇 분 동안 보여준다는 거죠. 뭐 얼굴 표정도 안 보이고 사람 뭐 무슨 옷 입었는지도 안 보이고 저 끝에서 사람도 걸어가는 거를 몇 분 동안 왜 보여주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보통 롱테이크가 많은 영화는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사건이 안 벌어지는데 그걸 오랫동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뭐 영화들에서 롱테이크 나온다. 그러면은 네. 너무 무섭습니다.
0: 계속 보면서 찾게 되죠.
2: 네,
0: 뭐가 찾게 나오려고 되고. 이걸 보여주는 네. 거야? 그쵸. 약간 이런 느낌?
2: 그리고 그러니까 뭐가 나올, 뭐가 뭘 보여주려고 이걸 보라고 하는 거지? 네. 라고 하는 거를 상상하고 찾게 만드는 게 한 가지가 있고 아 여기서 못 빠져나간다. 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0: 네. 그러니까
2: 빨리 여기서 이 상황을 끝내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꽉 잡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그쵸. 이 롱테이크가 그러니까 조성하는 거예요.
0: 정말 안 무서운 공포 영화는 저기서 벌어지는 거 나오고 아무 상관이 그쵸.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안 무서운데 네. 네. 저도 그 안에 있는 네. 느낌?
1: 맞아요. 네.
2: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면에서 그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 어렵다라고 이제 깊이 되었던 이유가 가장 이 사람다운 방식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날리게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이 회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그 장면의 이미지가 어둑어둑한 방 안에서 방 구석에 굉장히 검은 형체가 사람 형상으로 보이는 무언가가 있는데
0: 네.
1: 움직이질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저 형체가 뭔가 되게 미묘하게 움직임이 계속 발생해요. 근데 저 형체가 빨리 뭐 눈앞으로 튀어나오든 그치? 뭘 네. 하든
2: 해소가 돼야
1: 뭔가 해소가 되는데. 돼야 되는데 네. 자꾸 이게 너무 길게 시간을 끄니까 더 무서워지는 거죠.
0: 그쵸.
1: 도대체 저게 언제
0: 얼마나
1: 튀어나올까.
0: 얼마나 무서우려고 지금 네. 저기서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죠.
1: 그런 형체의 움직임이나 네. 이런 것들이 기존에 뭐 할리우드 영화에서 자주 쓰이는 우리가 흔히 점프스케어라고 표현하는 깜짝깜짝 놀래키는
0: 튀어나오던지
1: 그러니까 예.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꾸물꾸물하고 있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더 어려워.
0: 그리고 오히려 움직임이 무서운. 되게 예사롭지 않아요.
2: 네. 맞아요. 네. 네.
1: 그리고 이 어떤 뭐 약간 무언가에 홀린 등장 인물 중에 이제 몇 명이 죽음의 어떤 위기에 놓인 인물들이 기괴한 동작을 하거든요.
0: 근데 영화 끝나고 나서 계속 생각나는 거는 그 기괴한
1: 네.
0: 그 이상한 포즈 있잖아요.
1: 네.
0: 그게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뭐 국내 이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 이제 내한했을 때 봉준호 감독하고 대담 같은 걸 많이 진행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나온 게 봉준호 감독이 이제 이 살인의 추억을 만들기도 전에 이 영화들을 이제 접하고 나서 도대체 저 동작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러니까. 거냐 네. 보면서 영화 보면서 막 따라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 공포영화사에서는 좀 회자되는 기괴한
2: 맞아요.
1: 동작 장면 중에 하나로 지금도 널리 알려져 있어요.
0: 네. 공포영화 감독들의 감독이겠네요.
1: 그러니까요.
2: 뭐 실제로 많이 얘기하죠. 공포영화 좋아하는 감독 중에서 이 영화들을 호평하지 않는 사람 없을 네. 거예요. 그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고 뭐 공포영화 좋아하는데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이 큐어랑 회로 정도는 기본이고 그럼 이제 이렇게 분위기만 잘 잡느냐.
0: 네.
2: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장면도 잘 찍습니다. 저는 네. 제가 처음 본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영화가 지옥의 경비원인가 이런 영화였거든요.
0: 네.
2: 왜 이렇게 지금 여기 방송국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큰 건물들에서 왜 밤 늦게까지 일할 때 있잖아요. 사람들
0: 네.
2: 없을 때.
0: 그렇죠.
2: 학교나 이런데.
0: 숙직 같은 거 해야 네. 되니까. 네.
2: 그 사실 이렇게 큰 건물에 사람이 없고 나 혼자 있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 공간들을 돌아다닐 때 느껴지는
0: 공포가 네. 있죠. 예.
2: 온갖 소리가 다 크게 들리고 막 이런 감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어떤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영화여서 아 진짜 이 무엇이 인간을 두렵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감독이에요.
0: 네.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 외에도 진짜 일본의 공포영화가 한때 아시아 공포영화들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죠.
1: 그 링하고 주온 시리즈의 작가로 알려져 있는 타카하시 히로시 감독이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하고 또 절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공포를 테마로 한 창작자들이 굉장히 좀 친분을
2: 뭐
1: 가지고 있는 것 같고
2: 이런
1: 예. 예전에 이제 뭐 감독이나 이제 작가들이 내한했을 때 많이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유령에 대한 탐구 그리고 이 어떤 미지의 영역에 대한 이분들의 탐구가 너무 굉장해서 뭐

0: 실제로 뭐 심령술사나 이런 사람들을 막 찾으러 다닌다든지 혹은 이제 일본 사회가 90년대가 그 버블 경제가 끝나고 난 이후에 멈춰버린 10년이라고 해서
1: 네.
0: 그 굉장한 그 사회적으로 침체기가
1: 그렇죠.
0: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어떤 사회 전반적으로 뭔가 가라앉아 있고
1: 우울한
0: 우울한
1: 분위기.
0: 분위기가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절에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공포 영화가 이제 창작
1: 완전히 예.
0: 붐을 일으키게 됐고
1: 그렇군요.
0: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묘하게 이제 가져다가 이야기로 만들었고 그때 주로 이제 이 창작자들의 감독들의 관심사가 사람들의 이런 공포 이 현실에서의 어떤 불안감, 위기의식을 어떻게 하면 영화에서 좀 극대화해서 표현을 해야 될까? 그거를 집요하게 좀 탐구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회로 이 영화가 2001년 영화라 요즘 볼수 없는 전자기기들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2: 아날로그 요즘은 아날로그라고 하는
1: 네.
2: 예, 뭐 카세트 테이프부터 해서 뭐 TV 라디오 같은 것들 꽤 많이 나오고요.
1: 네.
2: 근데 이제 중요하게는 이 영화가 어쨌든 인터넷이라고 하는 걸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떠올려 보시면 2001년도 즈음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썼습니다만 이제 지금처럼 막 속도가 나오지도 않았고,
1: 그렇죠.
2: 그러니까 뭐 이미지 올리고 영상 올리고 받고 뭐 이런 것들 다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던 때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던 시기였던 거죠. 이게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실제로 이제 뭐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화들이 이 인터넷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 문화가 사람들 관계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들 를 다루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한국에서는 뭐 접속 같은 영화도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1: 네.
2: 근데 이제 이 회로에서 보여주는 비전은 훨씬 어두운 거죠. 인간은 외로워. 원래 외로워. 혼자 있어. 그 옛날에는 그걸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
1: 네.
2: 근데 인터넷이라는 게 당신이 누구하고든 연결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을 준다. 하지만 그것은 해소될 수 없다라고 하는 되게 좀 그런 어두운 생각을
1: 네.
2: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지금 보면 아니 저기요 저기요 감독님도 쓰시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인터넷을 가지고 뭐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우리에게 뭘 가져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 그래요 예 옛날엔 이런 생각도 했군요 같은 느낌이 있기는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뭐 어떻게 연결되고 우리가 어떻게 보이고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든지 간에 결국은 숨쉬고 먹고 배설하고 이런 모든 활동을 다 결국은 이 오프라인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결국은 나 혼자 있는 방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미세하게 건드리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유효한 그런 문제의식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0: 지금은 너무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 그 당시 90년대만 하더라도
2: 신문 완전 신문
1: 그렇죠.
0: 뭔가 문화적인 어떤 탐구 대상이긴 분명했던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이 이걸로 인해서 연결된다는 것에 대한
1: 그렇죠.
0: 어떤 판타지가 그 당시에는 분명히
2: 있었죠.
0: 있었던 것 같고 이 영화는 그 판타지를 역이용해서 공포가 전이된다. 인터넷을 통해서 플로피 디스크나 뭐
1: 네.
0: 이런 디지털 기기들을 통해서 공포가 전이돼. 그 위기가 같이 함께 위기가 몰아닥친다. 모든 사람이 죽어나간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비틀어서 이용하고
1: 맞아요.
0: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다혜 기자의 추천곡 들어볼게요.
2: 예, 저는 정우의 낡은 괴담 들어보겠습니다.

0: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알고 싶을 때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가 동행해 드립니다.
1: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회로 줄거리 살펴볼까요?
2: 네. 줄거리는 일단 대학생인 요스케, 직장인인 미치 이렇게 두 명의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작은 그런 거죠. 주변에서 이 두 사람의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무엇이 이상한지도 알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그 이상한 일들의 끝에는 사람들이 계속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죽어갑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죽음이 반복되는 와중에 이 주인공들 역시 거기에 이제 뭔가 왜 그렇지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다가 무언가에 연결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줄거리 사실 줄거리라고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주인공이 계속 뭔가 이상한 주변에서 네. 겪는 이상한 일들을 알아보려고 하다가 본인들도 이상한 일을 겪는다. 그 가운데에는 인터넷이 네. 있다. 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 그 료스케라는 남자 학생이 하나 등장하는데 네. 이 친구는 컴퓨터에 무지한 상태로 등장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무슨 유령을 만나고 싶습니까? 라는 타이틀의 괴담 사이트 무슨 접속을 이런 거를 호기심을 갖고 했다가 컴퓨터 화면에 너무 이상한

0: 기괴한 어떤 방해 이미지, 누군가 죽은 것 같은 어떤 죽은 사람의 어떤 모습이 찍혀 있는 듯한 방해 이미지가 자꾸 컴퓨터에 나타나고 분명히 전원을 껐는데도 코드를 다 뽑았는데도 자꾸만 이게 켜지는 이상한 네.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게 왜 도대체 왜 이런지를 또 알아보겠다고 이 학교 전산실에 정말 생판 모르는 어떤 여학생한테 가가지고 이거를 같이 이 원인을 좀 찾아달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 여자 친구 학생까지도 같이 어떤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1: 연달아서
0: 계속 벌어지게 돼요.
2: 그러니까
1: 이 일본에서도 그렇고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이 괴담이라고 하는 장르가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0: 네. 네.
1: 아주 오랫동안 유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학교를 다닐 때는 실제로 그 괴담이 너무 심각하게 돌아서
2: 그쵸.
1: 학교에서 통신문을 나눠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학생들 두 명, 세 명씩 짝지어서 집에 가게 하고 왜냐면 그때 실제로 인신매매가 심하던 시절에
0: 무슨 마스크 해가지고
1: 네. 이런 일들이 실제 벌어지는 것과 도시괴담의 형태를 띈 이야기하고 분리가 안 되는 정도로
2: 그때 뭐 화장실 실제로 못 가가지고
1: 맞아요.
2: 옷에다 실내하는 아이들 속출하고 네, 맞아요. 그랬잖아요. 네. 예.
1: 화장실에서 무슨 빨간 휴지 줄까 뭐 이런 얘기들도 네. 다 있고 네. 근데 초등학생이나 이렇게 어린 친구들은 그걸 맞아요.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것도 실제로 장난도 쳤고 이렇게 무서우라고
2: 네.
1: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도시 괴담이라고 하는 형태가 인기를 끌면서 그 연장선에서 뭐 링 같은 영화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링에서도 거기는 비디오 테이프가 나온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떤 아이들의 죽음과 관련해서 애들이 그 전에 비디오 테이프 봤대요. 근데 그 비디오 테이프가 좀 희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소문이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문에서 시작했지만 그게 진짜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우리는 인간은 재밌는 얘기에 약하고
2: 그렇죠. 네. 호기심이 있고
1: 그리고 사실 고등학교 때 비 오는 날만 되면 선생님 무서운 얘기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 다들 했잖아요.
2: 맞아요.
1: 무서운 얘기가 갖는 또 그런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어요.
2: 네.
1: 그러니까 그냥 허무맹랑해 보이는 이야기인데 그게 진짜라면 이라고 하는 대로 연결하는 이런 식의 괴담 구조의 이야기들이 뭐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거죠.
2: 네. 영화에서 계속 유령 같은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가 허물어지듯 사라지는데 이게 또 실제 연기였다고요?
0: 이 배우들이 네. 아까도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굉장히 그 기괴한 동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실제 연기를 통해서 이제 표현을 했었고.
2: 그러니까요.
0: 그리고 이 벽에 얼룩처럼 보여져 있는 뭐 검은 형체가
2: 네.
0: 이 공기 중으로 먼지처럼 흩날리면서 뭐 사라지는 어떤 장면이라든지 혹은 어떤 이 형체가 이제 자꾸만 모니터 앞으로 조금씩 뭐 다가오는 이런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 배우들의 직접 연기뿐만 아니라 일본은 오래전부터 그 특수효과 촬영이 굉장히 좀 발달을 그쵸. 해서
1: CG 말고 특촬
2: 네. 네. 그러니까
0: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네. 실제 어떤 뭐 모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져다가 직접 이제 촬영을 하는 방식이 오랫동안 이제 굉장히 노하우가 탄탄하게 쌓여 있었는데
2: 네.
0: 그런 특수 촬영 효과에 쓰이는 어떤 모션 컨트롤 카메라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거를 오히려 활용해서 굉장히 아날로그하게
1: 그러니까요.
0: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작 과정 중에서 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극 중에 이 미치라는 여성이 이제 계속해서 자기 주변에서 친구들이 죽거나 혹은 사라지는 일들을 겪어서 어리둥절해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와중에 저 높은 이제 이 공장 부지 어떤 높은 옥상 같은 곳에서 갑자기 네. 여자가 떨어져 자살하는 장면을 목격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2: 네.
0: 근데 그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공포 영화나 혹은 스릴러 영화에서 묘사하는 장면보다 더 충격적인 식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네. 물론 멀리 떨어져 카메라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대로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그 공포스러운 순간을 묘사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걸 찍었지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장면에서조차도 컴퓨터 그래픽이 전혀 쓰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찍었는지 찾아보니까 그 번지 점프하는 거 있잖아요. 네. 실제 그 이제 엑스트라 배우에게 번지 점프 하는 그 장비를 채워서 실제로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제 떨어지는 식의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2: 그렇군요.
0: 그러니까 그런 식의 모든 장면들이 아날로그 촬영을 통해서 다 실제로 찍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 그러니까 더 실감나겠죠.
0: 네, 예. 실감나게 표현을 했었고 물론 이제 어떤 뭐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이런 것들은 편집을 통해서 약간 그쵸. 일종의 눈속임처럼 묘사가 되지만 우리가 보는 영화에서는 도대체 저걸 어떻게 찍었나 깜짝 놀라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 이제 배우들의 놀라운 연기를 통해서 이제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보는 공포 영화와는 다른 매력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2: 빨간 테이프의 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데 그 빨간 테이프로 봉인된 문에 대한 설명은 좀 확실히 없었던 것 같아요.
0: 우리가 백룸 이야기할 때 백룸도 네. 이 문에 테이핑해가지고 네. 그게 어떤 다른 세계로 다른 차원으로 가는 이 입구처럼 만들어 놓잖아요. 네. 이 영화에서도 묘하게 물론 이 백룸 감독이 이 회로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 전혀 아니겠지만 공교롭게도 비슷한 맥락의 빨간 테이프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 영화의 설정에서는 봉인된 방이라고 해서 그쵸. 나와서 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라라는 네. 식의 이제 괴담처럼 이야기가 퍼지잖아요. 네. 근데 그 봉인된 방이 뭘로 봉인되어 있냐면 빨간 테이프로 봉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영화에서도 그 빨간 테이프의 기능이 제대로 묘사가 되진 않지만 힌트를 주는 장면은 있어요. 그 공사 현장에서 인부가 무언가를 막기 위해서 그냥 이제 테이핑을 해서 이제 벽에다가 네모나게 이제 마킹을 했는데 이 집이 오래된 집이 이제 철거를 하게 되면서 그 마킹이 무너져 내렸고 그로 인해서 공교롭게도 뭔가 이 현실에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어떤 차원의 문이 봉인되어 있던 것이 해제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영화의 중간에 이제 묘사가 되는 그 철거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빨간 테이프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와 사후 세계를 연결하는 어떤 통로를 만들어주는 역할 그런 걸로 쓰여서 영화 보고 나면 기분이 오싹해서라도 빨간 테이프 못 쓰게 되는 그런 효과도 낳게 돼요. 네.
1: 그러니까 이게 봉인하는 역할이기도 한데 문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인 거예요.
0: 네. 네.
1: 그러니까 뭐 몰랐으면 그 문 안 열었죠. 네, 네. 그냥 만약에 테이프 안 붙어있었다.
2: 근데 열지
1: 지나가요.
2: 말라고 하면 꼭 열게 네. 되잖아요.
1: 빨간 테이프 네. 왜 붙어있지? 이렇게 뜯는 거죠. 뜯는 장면도 천천히 찍었어요. 아. 이렇게 문을 뜯을 때 그 오싹한 느낌 같은 게 있죠.
0: 네. 아까 이다희 기자님이 이야기해 준 것 중에 이 구로사 기요시 감독이 익숙한 것들을 공포로 만들어준다. 네. 빨간 테이프도 딱 그건 그렇죠.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한 네. 소재인데.
1: 아무것도 아닌데.
0: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공포스럽게 우리가 쓰고 싶지 않게 만들어놓잖아요.
2: 네. 위치와 류스케 이야기가 따로 전개가 되는데 후반부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되죠?
0: 이 장면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평가하실지는 궁금한데 약간 장르가 SF처럼 약간 이동을 해요.
2: 네.
0: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상황이 이 두 사람 혹은 이제 몇 사람만을 남겨두고 도심 전체가 혹은 뭐 국가나 지구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된 상황에서 모두가 죽어나갔고 이 두 사람만 살아남는 거죠.
1: 그러니까 약간 포스트 아포칼립스 같은
0: 네,
1: 거죠.
0: 갑자기 막 비행기도 날아가던 비행기도 떨어져서 폭파하고 그 열심히 이제 도망을 가는데 두 사람 중에서 이 류스케는 이미 뭔가 이 사후 세계로 자꾸만 빨려 들어가려고 하고 정신은 혼미해져 있고
2: 네.
0: 미치는 이 사람이 사라지면 자기 그쵸. 혼자 남으니까 네. 더 이제 공포스러운 어떤 고독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 둘만이라도 끝까지 살아남자라고 해서 계속해서
2: 네.
0: 어떤 이 초토화된 도시를 벗어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배를 타고 망망대해로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떠난 상황에서 우리가 영화가 이제 끝날 때쯤에는 첫 장면과 연결이 되는 거죠. 영화의 그러니까. 첫 장면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야? 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알 수 없는 표정의 야쿠석 쿄지가
2: 반가운 우리 갑자기.
1: 영화 보시면서 이제 그 무서운 장면

0: 이 어떻게 무섭게 연출되는가 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영화 보신 다음에 큐어까지 연결해서 보세요. 두 작품 실제로도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기도 하고
1: 네.
0: 이 회로가 무서운 것과 다른 방식으로 큐어는 또 무섭습니다. 아, 그래서
1: 경험하고 싶지 않은데
0: 네, 근데 참 신기하게도 네. 이 그 특유의 뒷맛이 안 좋은 그런 공포가
1: 네.
0: 이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
1: 잔상이 난다고 하죠.
0: 예. 예, 그런 카타르시스의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1: 올 여름에 좀 시원하게 보내면 잔상을 많이 남기면 좋겠네요.
2: 예, 에어컨 안 키셔도 진짜 예, 우스삭해지고
0: 우스삭해요.
2: 그리고 네. 심지어 인물들이 네. 위험한 상황에 빠지면 다 추위를 느낍니다.
0: 아, 그치.
2: 그런 묘사들이 등장합니다.
0: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링이라고 하는 작품이 영화화 되기 전에 소설 나왔을 때 이제 그땐 동네마다 도서대여점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1: 네,
0: 대여점에서 도서관, 지금 도서관처럼 책을 빌려서 돈 주고 빌리는 거였지만 빌려서 읽게 됐었는데 이제 그때 저도 이제 동네 도서대여점의 단골이었던 거예요.
1: 네.
0: 근데 이제 어느 날 갔더니 그 주인분이 막 그 전화 통화를 끊고 나서 뭐 툭툭툭툭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링이 나와서 정말 막 인기를 끌던 때였던 거죠. 그래서 이른바 잘 나가는 책은 빨리빨리 회전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1: 누가 안 갖고 와서
0: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0: 뭐 그래서 연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갖고 온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유 갖고 그 애기 엄마가 갖고 온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이 링이라고 하는 소설을 빌렸는데 이 링은 거기 나오는 비디오테이프를 본 사람들이 이 죽음의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라는 네.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생이 그걸 보고 나서 자기가 감염된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사실 회로도 마찬가지거든요.
1: 네.
0: 이걸 보고 나면 나도 뭔가 봐서 안 될 것을 본 느낌이 드는 게 이 불쾌함의 정점이에요. 그래서
1: 그렇군요.
0: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이제 이런 게 현실하고 자꾸 구분이 안 간 거죠. 그래서 링을 숨겨둔 거예요. 그 반납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 집에
1: 다시는
0: 마음에
1: 만져보기 보고 싶지도 않은
0: 요, 이게 네. 뭔가 감염됐다.
1: 아저씨가 가지러 가셔야 돼.
0: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숨겨놔서 전화했더니 이제 그 학생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1: 네.
0: 이제 자기 애한테 물어보니까 애가 그렇다고 한다.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1: 야.
0: 그러니까 이제 이렇다는 거는 그만큼 이 이야기가 이야기로 끝나지 않은.
1: 그렇죠.
0: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잖아요.
1: 어마어마한 잔상을 남기는 거죠.
0: 그렇습니다.
1: 네. 그래요. 자, 이번에는 김현수 기자의 추천곡 들어볼게요.
2: 이 영화가 제목이 회로인데 영문 제목이 펄스예요. 어떤 그 전자의 어떤 기파의 어떤 파동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영화를 보시면 그러니까 펄스를 통해서 공포와 죽음이 사람과 사람으로 전이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제목이라고 여겨지는데
1: 네.
2: 뭐 영화와 연관이 있는 곡은 아니지만 제목이 똑같아서 구카스텐의 펄스라는 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1: 네.

0: 영화 회로 한 줄 감상평 들어볼게요.
1: 저는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죽음 이후 더욱 외로워질 것이라는 공포. 이 영화의 기획 의도 가운데 그런 게 있었대요. 사후 세계는 고독하고 허무할 것이다. 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어떤 그 모습에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하는 네. 유령들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죽음을 거부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이 영화에서 보여지거든요.
0: 네.
1: 그런 주제의식을 좀 담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2: 저는 몇 번을 봐도 무섭다. 네, 알고 있는 얘긴데도 다시 봐도 무섭더라고요.
0: 맞아요. 저 오늘 구로사 기요시 감독의 회로 이다혜 김현수 기자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정연종.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우린 참 어리석게도 그 순간에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정현종 시인의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홍준표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거쳐서 경남지사와 대구시장을 역임하면서 오랫동안 보수 정치의 중심에 서 있었던 분이시죠. 거침없는 말과 독자적인 정치 행보로 때론 논쟁의 중심에 서기도 했지만 여야를 넘나드는 정치 경험만큼은 누구보다 풍부한 인물입니다. 정치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난 지금 그의 눈에는 갈등과 재편을 거듭하는 오늘의 정치권이 과연 어떻게 보일까요? 잠시 후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함께 정치권의 오늘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정치권에서 물러났다고 했지만요. 여전히 그의 말 한마디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내용을 향해서는 당의 기강을 강조하고 최근에는 또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만나서 여야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분 소개합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오늘 나와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네, 고맙습니다.
1: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네.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3: 바쁘지 않습니다.
1: 그렇군요. 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3: 백수입니다.
1: 아, 그래서 더 바쁘지 않습니까 요즘에?
3: 백수가 되면 하나 좋은 게
1: 네.
3: 갈등이 없다는 겁니다.
1: 갈등이 없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
3: 그러니까 정치판이나 검사들이나 이게 나 43년 공직 생활을 했는데
1: 네네.
3: 정치 30년 하고 검사 법조 생활을 이제 13년 하고 갈등 속에서 지금 43년을 살았거든.
1: 그렇죠. 치열한 갈등 속에서
3: 그렇죠.
1: 사셨죠.
3: 네. 눈만 뜨면 죽고 사는 갈등에서 43년을 살았는데 백수되고 하나 좋은 게 이제는 갈등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겪어야 할 갈등이 없다는 겁니다.
1: 요즘은 그럼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사고.
3: 그렇죠. 오.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하고 살죠.
1: 자유롭게 하고.
3: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에 안 들면 못된 소리도 좀 하고.
1: 네. 아니 원래 그러셨잖아요.
3: 원래 그래 했는데.
1: 네네.
3: 그때는 정치할 때는 그래 했는데.
1: 네네.
3: 그때는 진영에 해가 되는 거는 이야기 못하죠.
1: 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공개하셨군요.
3: 그렇죠. 지금은 진영에 이가 되고 해가 되고를 떠나서 잘못된 것이 보여지면 자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참 편한 세상을 살고 있는 편이죠.
1: 네, 요즘 마음은 정말 한결 편해지신 것 같아요.
3: 그 요즘 가끔 만나는 사람들 보면
1: 네.
3: 얼굴이 참 좋아졌다고 합니다.
1: 네네, 피부가 너무 좋아지셨어요, 진짜로. 네. 네.
3: 나는 저요 평생을 스킨 외에는 바르지 않습니다.
1: 로션 안 바르세요?
3: 로션은 그 찐득찐득해서.
1: 아, 그래요?
3: 그게 스킨 딱 바르고 아침에
1: 네.
3: 샤워하고 스킨 바르고 그게 끝인데.
1: 아.
3: 내 누구처럼 강남 피부과 가본 일도 없고.
1: 그렇군요.
3: 담배를 끊으니까.
1: 아.
3: 한 15년 됐죠? 담배 끊은 지가. 담배를 끊으니까. 피부 색깔이 좋아지더만.
1: 제가 봤을 때 정치가 피부에 제일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3: 그렇죠.
1: 네.
3: 갈등의 연속이니까.
1: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오늘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야기 계속 나눠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홍준표 전 시장님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에게 문자로 많이 보내주십시오. 제가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이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도 좋고 의견도 좋으니까요. 뭐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야기 계속 좀 이어가 볼게요.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법조인과 정치인으로 보낸

0: 43년 만에 해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하셨습니다. 정치일선에서 한 발 떨어져서 전국을 봤을 때는 좀 뭐랄까요? 좀 다른 눈이 생기나요? 어떻습니까?
1: 그게 이제 30년 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0: 네.
1: 이제 외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죠.
0: 한쪽으로 바라보셨다.
1: 그럴 수밖에 없죠.
0: 네.
1: 보수 진영에 있었으니까. 세상을 보수 진영의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죠.
0: 그렇죠.
1: 그런데 정치를 그만두고 난 뒤에 이제 두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됐죠.
0: 양쪽 의견을 다 듣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1: 그렇죠. 네. 두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훨씬 그 세상이 잘 보이죠.
0: 잘 보인다는 얘기는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1: 생각을 하지 않으면 뇌가 늙어요.
0: 네.
1: 치매라는 거는 치매 방지에 가장 좋은 게 바둑입니다.
0: 네네네. 머리를 쓰는 거죠.
1: 그렇죠.
0: 네네.
1: 뇌세포가 죽지 않아요.
0: 계속 머리를 쓰고 계셔서.
1: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정치를 떠난 뒤에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셨고 일단 세상을 균형 있게 보게 됐다라고 방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치 현안에 대한 발언은 계속 좀 이어가시는 것 같아요.
1: 그거는 제가 정치를 현실 정치는 떠났지만은 대한민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는 눈 감아서는 안 되겠죠.
0: 네네네.
1: 그래서 일종의 그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딜레땅트라고 하기도 하죠.
0: 네.
1: 쓸데없는 잡다한 지식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낙천적으로 보는 사람들. 예.
0: 지금은 그러면 전 시장님의 위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보수의 원로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정치평론가? 뭐 이렇게 좀 해석해야 되나요?
1: 그런 말보다도 게이트키퍼라고 보면 될 겁니다.
0: 게이트키퍼.
1: 예. 그렇게 대한민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0: 막아내는 거군요.
1: 막아내는 역할을 참 작게나마 하는 게 정치를 그만둔 내 입장이 아닐까.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정확하게 지적을 해내는 것이 본인의 지금 역할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시는군요.
1: 그게 이제 여론화돼가지고 바로 잡히면 다행이고
0: 네.
1: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대한민국도 어려워지는 거지.
0: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6.3 지방선거 끝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잖아요. 네. 여야 승패를 떠나서 이번 선거가 보여준 가장 중요한 민심. 홍준표 전 시장님이 보셨을 땐 뭐라고 보십니까?
1: 원래 정권 교체 후에 첫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0: 네.
1: 여당이 진 사례가 없습니다.
0: 거의 여당이 대통령 초반에는 많이 승리를 거두죠.
1: 그렇죠.
0: 네.
1: 그건 총선이고 지방선거 똑같습니다.
0: 네.
1: 그러나 처음 이번에 지방선거 시작할 때 15대 1이라고 했잖아요.
0: 맞아요. 네.
1: 경북 빼고는 다 이긴다.
0: 네.
1: 그런데 12대 4가 됐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선전한 겁니다. 선전한 겁니다.
0: 게다가 또 재보궐선거에서도 좀 성적이 좋았던 걸로
1: 그렇죠.
0: 보이죠. 네.
1: 그렇죠.
0: 그러면 민주당이 패배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1: 민주당이 승리했죠.
0: 그렇죠. 숫자로 봤을 때.
1: 승리를 했는데 네. 12대 3 같으면 승리를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처럼 15대 1로 못 이긴 거는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은 아쉽다고 그래 보는 거죠.
0: 실패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군요.
1: 민주당이 지방선거는 승리를 했고
0: 네.
1: 국민의힘은 선전을 했죠.
0: 그럼 국민의힘이 선거를 이번에 잘 치른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1: 좀 아쉬운 거는 선거 전에 당대표를 중심으로
0: 네.
1: 좀 뭉쳤으면 부산, 울산 이길 수 있었지 않을까.
0: 부산시장, 울산시장.
1: 그렇습니다.
0: 네네.
1: 그건 이길 수 있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입니다.
0: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어느 정도 당대표와 선을 그으면서 오히려 당선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 그거는 서울 민심일 겁니다.
0: 네네네.
1: 서울 민심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서울 민심은. 서울 민심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0: 네네.
1: 전국의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데 서울은.
0: 네.
1: 응? 전라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전국의 민심이 전부 모여드는 데인데 아마 민주당에서 저는 처음에 후보를 잘못 내지 않았나.
0: 민주당에서 서울시 후보를 잘못 낸 것 아니냐. 정원우
1: 난
0: 후보.
1: 그래 봤습니다.
0: 정원우 후보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다른 후보였으면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었다.
1: 나는 김민석 후보가 나왔으면 민주당이 이겼을 것으로 봅니다.
0: 아, 김민석 후보가 그때 당시 국무총리였죠.
1: 그렇습니다.
0: 후보가 나왔다면 김민석 총리가 당선됐을 것이다.
1: 난 그래 봤습니다.
0: 네네.
1: 그런데 정원우 후보가 성동구청장 출신인데 성동구청장 출신한테 서울시 전체를 맡기기에는 서울시민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았을까.
0: 그렇군요.
1: 그래서 저게 그 여당 지지율만으로는 이길 수 있을까. 아, 그런 출발할 때 아, 그런 의구심은 좀 들었어요.
0: 네.
1: 들었는데 보니까 토론도 회피하고 뭐 이상하게 칸쿤 사태도 터지고 이러니까 결국은 이게 역전돼 버렸죠.
0: 네. 지지율이 굉장히 앞선 곳으로 여론조사에 나왔었는데 막판에는 그렇습니다. 뒤집혀졌죠.
1: 그렇습니다.
0: 네네. 네. 전체적인 판세를 그렇게 보셨군요. 확실히 서울은 좀 다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경상도 그렇습니다. 지역보다는.
1: 네. 네. 네.
0: 또 선거를 이렇게 평가해 주셨고. 장동욱 당대표 말씀을 잠깐 꺼내셨으니까 네. 장동욱 당대표 이야기 좀 해볼게요. 홍준원 시장께서 이제 선거 결과만으로 장동욱 당대표에게 이게 사퇴 요구할 명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1: 명분 없죠. 선전했으니까.
0: 이후에 굉장히 그런 거 가지고 아니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 좀 갈등이 계속
1: 나는
0: 심각해지잖아요.
1: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0: 네.
1: 거기에 장동인 대표 물러나라고 하는 그 애들 중에서 기초다체장 공천은 국회의원들이 했습니다.
0: 네.
1: 중앙당이 하지 않고 자기 지역에 부산 같은 데도 자기 지역에 구청장이 떨어졌어요. 지가 공천한 사람들이. 응? 그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이거든. 자기가 공천 잘못했으니까.
0: 기초의원들 떨어진 사람들 책임져야 된다.
1: 그렇죠.
0: 네.
1: 서울시도 서울시의원이나 기초의원은 참패했어요.
0: 네. 그렇죠. 서울시장만 네? 당선이 된 거죠.
1: 서울시장만 당선됐지 서울시의원 기초의원들 참패했어요. 그럼 공천한 사람들이 책임져야지. 그런데 자기 지역에 자기가 선정한 기초의원, 광역의원, 구청장 다 떨어뜨려 놓고 그걸 갖다가 지 책임인데 국민들은 그거 모를 거예요. 그 장동희가 공천한 줄 안다고. 그 중앙당에는 공천 그거 안 해요.
0: 응? 기초의원들은 이제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1: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들이 해요.
0: 공천을 하죠. 네.
1: 그리고 기초단체장도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들이 다 해요. 기초단체장 중에서 뭐 60만 이상인가 그거는 중앙당에서 했지만은 그 외에는 전부 국회의원들이 다 해요. 근데 자기들이 공천한 애들은 다 떨어뜨려 놓고 전멸했는데 장동희 보고 책임지라는 게 그게 정치적 그 논리에 맞느냐 이 말이에요.
0: 그럼 지금 현재도 장동혁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할 명분은 현직 의원이 없는 거네요. 없다고 보시는군요.
1: 없고
0: 네네네.
1: 15대 1에서 12대 4로 만든 거는 그나마 참 아쉬운 거는 선거 시작 전에 전부 일치 단결해서 네. 당대표를 중심으로 했으면 기초단체장도 많이 건졌을 겁니다.
0: 그렇군요. 이게 좀 다른 각의 질문이긴 한데 사실 이번 선거 결과가 좀 묘했잖아요. 국민의힘이 이긴 선거인지 진 선거인지도 잘 이해가 안 가고 민주당에서도 정청래 당대표도 이 선거가 이긴 건지 진 건지 민주당에서 막 책임지라는 얘기도 나오고.
1: 그게 예.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 때문이고.
0: 네. 아 서울시를 졌기 때문에.
1: 그렇죠.
0: 네.
1: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 때문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자기들은 책임 안 지고 당대표를 어떻게 하면 한번 끌어내려볼까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0: 어쨌든
1: 후안무치하지.
0: 이유를 만들어서 네. 당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한 행동이다. 네.
1: 그렇죠.
0: 라고 보고 계십니다.
1: 그 왜 당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하겠습니까?
0: 왜 그렇습니까?
1: 장동희가 1.5선밖에 안 돼요.
0: 인정은 안 하는 겁니까?
1: 초재선들은 장동

0: 자기하고 자기하고 동격이라고 생각해.
1: 아,
0: 예? 그래 착각을 해.
1: 나랑 동격인데 왜 저 사람은 당 대표야? 뭐 이런 느낌이.
0: 아니 자기들은 그 도전도 못 해봤어요.
2: 그렇죠, 그렇죠. 예예. 예.
0: 그리고 삼선 이상 중진 애들은 걔들 중에 대부분이 최고위원도 잘 못 나가요. 떨어질까 싶어서.
2: 그렇죠. 상임위원장도 안 되는 상황이죠.
0: 아니 그러니까 최고위원도 못 나가는 사람들이 그 앉아서 1.5선 밑에서 국회 그 당하려고 하니까 배알이 뒤틀리지. 그러니까 이게 놀부심보야.
2: 아 놀부심보다.
0: 그래.
2: 네.
0: 놀부심보로 당대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준석이가 당대표 할 때는 그런 무성이야.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했어. 조선들도 이준석이 깔봤어요.
2: 그때 이런 뭐 마이너스 3선이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었잖아요. 네.
0: 3번 떨어졌다고.
2: 맞아요.
0: 그런데
2: 당대표가 됐어요.
0: 당대표가 됐잖아요.
2: 예.
0: 당원과 국민들의 지지로. 자기들은 그건 도전도 못 해봤어. 그건 도전해서 됐는데 그걸 인정은 안 했다고. 그거하고 똑같아요.
2: 약간 좀 인정을 안 해주는 내부의 그 심리적인 그 마음들이 좀.
0: 그게 놀부심보야.
2: 놀부심보다 그거를. 예.
0: 자기는 할 능력이 안 되고 남 잘 되는 거는 못 보고 꼴은 못 보고.
2: 네네.
0: 그러니까.
2: 배 아파서 저러는 거다.
0: 배알이 털리고 배 아픈 거지. 놀부심보지.
2: 나는 당대표 못하는데 나는 지금 2선인데 당대표 아닌데 왜 저기는 1.5선이 당대표라고 있어? 약간 이런 마인드군요.
0: 아니. 예. 그렇게 하려면 자기들이 도전을 했어야지.
2: 그렇죠.
0: 도전 못했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응? 예,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건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한 자리이긴 하죠. 예, 예. 그렇게 응? 인정을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또 당대표가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새로운 야당 의제와 아젠다 제공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주문을 좀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지금 상황에서 내놔야 될 아젠다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0: 야권 통합입니다.
2: 야권 통합이요?
0: 그렇습니다.
2: 야권 통합이라는 것은 뭐 합당 같은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0: 이준석이 개혁신당하고 합당해야죠.
2: 아, 개혁신당과의 그렇죠. 합당이다.
0: 그렇습니다.
2: 네.
0: 이준석 대표도 그 당에서 집단 이집에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 씌워가지고 쫓아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2: 네.
0: 응? 거기다가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면서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준석이 데리고 대선 치르면서 내가 그 당에 같이 있을 때 내가 조정을 한 두 번 했어요.
2: 네.
0: 하도 싸워서 왔길래 윤석열 그 후보한테 너 그러면 당신 그러면 대선 못 치른다. 이준석이 품어하마라. 이라고 두 번이나 그
2: 말씀하셨어요.
0: 이준석이를 품어하는 일이 있어요.
2: 네.
0: 그런데 품어안고 대통령이 되고 난 뒤부터 마음이 돌변했어. 저는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다. 당대표로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 이준석이 쫓아내는 작업에 앞장섰던 애들이 지금 한동훈 개가 좀 있습니다.
2: 그렇습니까?
0: 그때는 친윤의 전위대였지. 친윤의 전위대하다가 지금 친한계로 옮긴 애들이 좀 있습니다.
2: 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개혁신당과의 합당.
0: 그렇죠.
2: 이것 첫 번째로 보시는 거군요.
0: 그렇죠.
2: 이준석 대표를 다시 국민의힘으로
0: 합당을 하려면 이제. 그냥 흡수합당이 아니고 신설합당을 해야 되겠죠. 국민의힘은 이제 당명도 바꾸고
2: 타이틀 바꾸고요. 완전 새롭게 좀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0: 정통 보수주의 정당으로 지금 다시 바꿔야 되는데
2: 네네.
0: 지금 국민의힘의 당은 그 당 정강 정책에 보면 거의 좌파 정책도 많아요. 정강 정책에.
2: 네네.
0: 그 정통 보수주의 정당도 아니라고. 그런데 그 정강 정책 읽어본 국회의원들이 아마 몇 명이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2: 네.
0: 아마 거의 없을 거야. 그 정강정책에 자파정책도 있어요.
2: 예를 들어 어떤 정책이 있나요?
0: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후보 시절 말등 기본소득. 그 국민의 지금 그게 있어요.
2: 국민의힘도 있죠. 맞아요.
0: 네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그런데 저거당의 정강정책에 그게 있다니까요. 그 누가 만든 거냐? 김종인이가 그 비대위원장할 때 정강정책을 만든 거예요.
2: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0: 그렇죠.
2: 네.
0: 그래서.
2: 네. 그리고 다 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0: 아니, 다 빼야죠.
2: 아, 다 빼고 아예 새롭게 간판을
0: 정통 달고. 정통 보수주의 정당으로.
2: 네.
0: 정강정책을 다시 바꿔야지.
2: 네. 근데 요즘 약간 좀 돌아가는 판세는 약간 끝에 있었던 분들이 좀 가운데로 모이게 하려는 분위기이긴 하잖아요.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그와는 다르다.
0: 원래 네. 중도층이라는 거는 정치판의 중도층이라는 거는 센 쪽에 붙습니다.
2: 중도는 센 쪽에 붙는다.
0: 그렇죠.
2: 네.
0: 중도를 위한 정책은 없어요. 좌파 정책, 우파 정책이 있고 시대에 따라서 어느 정책을 취하는 정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느냐.
2: 네.
0: 그쪽으로 중도층을 몰리게 돼 있어요.
2: 지금은 그러면 더 센 쪽에 중도가 가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0: 그렇죠?
2: 겁니까? 알겠습니다. 아, 첫 번째 정치적 의제는 일단 합당이다. 개혁식 끝나가야 합당. 이준석 당대표 전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타이틀도 새로 바꾸고 보수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세워야 된다라는 게
0: 정통 보수주의로 다시 세워야죠.
2: 정통 보수주의를 다시 세워야 된다라는 게 홍준표 전 시장님의 말씀이셨고요.
0: 그리고 두 번째
2: 네.
0: 합당을 하고 난 뒤에 윤석열 한동훈이를 끌고 들어와서 이 당을 괴멸시킨 한국 보수가 괴멸시킨 사람들의 책임을 물어야 돼요.
2: 괴멸시킨 사람이라고 하면 뭐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0: 윤핵관이 중심이겠죠.
2: 뭐 계엄을 주도했던 사람이라든가. 아니,
0: 그건 이미 사법적으로 처리됐고
2: 네.
0: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거는 윤석열이 한동훈이를 보수 중앙에 끌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누린 사람들이 있어요.
2: 네네.
0: 그 사람들을 정리를 해야죠.
2: 근데 보수를 다시 세우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한동훈 의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0: 한동훈이는 이 땅의 보수 집단을 두 번을 괴멸시킨 사람입니다.
2: 보수를 괴멸시킨 사람이 한동훈 의원이다.
0: 그렇습니다.
2: 네.
0: 제일 처음에 괴멸시킬 때가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이하고 둘이가 지금 문재인 사냥개였잖아요. 보수 집단 개멸시킬 때 그때 아마 수백 명을 구속하고 천여 명 이상을 끌고 갔어요. 그때 내가 자유한국당 대표를 했어요.
2: 네.
0: 자고 일어나면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끌려가고 그거 검찰, 수사할 때
2: 검찰로 끌려갔다는
0: 그렇죠?
2: 얘기죠?
0: 그렇죠. 예예. 자기들 그 검찰로 끌고 가가지고 윤석열이 한동훈이가 문재인 사냥개 돼가지고 보수주당 전부 사냥을 하면서 그때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서 자살한 사람이 다섯 명입니다.
2: 그렇군요.
0: 황인희 씨 똑똑한 줄 알았는데 왜 그걸 기억을 못하고 있지? 그때 다섯 명이 자살했어요. 그리고 박근혜를 35년 구형한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그래가지고 박근혜가 어디 거기에 35년 징역 갈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안거든. 그렇게 해서 이명박이 잡아였고 할 때 그 다 그 윤석열이 한동훈이가 한 짓입니다. 그때 하면 괴멸시켰죠. 겨우 살아나가지고 두 번째 괴멸시킨 거 윤석열 정권이 이제 소위 윤핵관들이 윤석열을 데려오고 한동훈을 데려와가지고
2: 네.
0: 이제 경선에서 신천지 이용해서 이제 경선에 이기고 그 다음에 대통령 돼가지고 왜 계엄을 했겠어요? 당과 대표가 서로 마음 맞춰 했다면 그게 무너질 정권이 아니잖아요. 사상은 거 티극태극했다고.
2: 그렇죠. 두 분이서 막
0: 그렇죠.
2: 잡음이 많이 나왔죠.
0: 아, 그렇죠.
2: 네네.
0: 윤석열 그 전 대통령 말을 들어보면 하도 깐족되니까 두들겨 패고 싶었다. 그 이야기도 나한테 하더라고.
1: 아,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까?
0: 예.
1: 아, 그거는 뭐 사석에서 나눈 말씀이신가요?
0: 아니.
1: 예. 두들겨 패고 싶었다.
0: 옛날에 그, 예, 예. 관저에 갔을 때 총성 직후에 그 관저에 간 것도 내가 요청해서 갔다 뭐 그 이상한 애들이 이야기하는데.
1: 네네네.
0: 관저에 갔을 때도 총선 한 달 전에 관저에 만나자고 요청이 왔어요.
1: 네.
0: 그때 총선 전에는 내가 만나는 게 할 말이 없다. 총선을 해봅시다. 그런 게 총선 참패하고 난 그날 전화가 왔더라고.
1: 오, 그날 그날 당일 날요? 예예예. 예.
0: 사흘 뒤에 보자.
1: 네.
0: 그런데 관저에 갔잖아요. 6시 반에 가서 10시 반까지 관저에서 이야기를 들었죠.
1: 그때 그 얘기를 했습니까? 두드려 패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요?
0: 하도 깐족되고 대더니까.
1: 아, 그런 얘기도 하시는 거군요.
0: 아니, 그걸 갖다 나는 일방적으로 듣기만 했지.
1: 네네네.
0: 근데 거기서도 이야기가 밖에서는 지금 이상한 애들이 뭐 나와가지고 내가 총리를 시켜달라고 했다. 천만에.
1: 맞아요. 그때 그런 얘기 나오긴 했었어요.
0: 내가 시켜달라고 한 게 아니고
1: 네.
0: 나를 부른 거는 아마 윤 대통령이 그 당시에 총리 이야기를 하려고 불렀을 거야.
1: 아, 그렇긴 했군요.
0: 네. 네. 그런데 나한테 이래 묻더라고. 총리를 교체를 해야 되겠는데. 비서실장하고.
1: 네.
0: 누구를 했으면 좋겠냐. 근데 김한길이를 하라고 했지.
1: 아, 김한길 전 의원 민주당에 예.
0: 윤석열이 국민통합위원회 그 위원장으로 와 있었잖아요.
1: 네네네.
0: 그리고 대선 때 그 윤석열이 지지했고 민주당 출신이니까 야당을 잘 아니까 야당하고 이야기가 될 것이다. 김한길이 추천하고 비서실장은 지금 죽은 장제호의를 추천했어요.
1: 네네네.
0: 이 친구가 아주 명석하다. 그랬는데 그것은 나오고 난 뒤에 이제 내가 그 관저에 들어갈 때는 비서실장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운동하고 나하고 둘이서만 통화해서 들어갔으니까.
1: 네, 직접 연락이
0: 그 당시에
1: 왔군요.
0: 이관섭 비서실장인데 이관섭 비서실장도 모르게 그걸 통해가 내 전화를 받은 게 아니니까. 그래 이제 나오니까 그 용산 대통령실에는 그 당시에 장제원이가 밀어연 행정관들 그다음에 그 한동훈이가 밀어연 행정관들 막 복잡해 있었거든. 그런데 그 애들이 서로 그 대통령실 정보를 자기 보수들한테 토스해 주는 거예요.
1: 아,
0: 그런데 갑자기 정보들을. 이제
1: 네.
0: 그 있던 아침에 대구 내려와 가지고 있으니까 이관섭 실장이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 총리 수락했나고 그러길래. 그래 내가 그게 뭔 소리냐. 내가 총리 청거를 김한길이로 했다. 김한길 씨로 했다.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내 들어왔다가 간 걸 당신 몰랐냐. 저는 일체 몰랐다. 근데 그 행정관들이 기자들한테 퍼뜨린 거예요.
1: 네.
0: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이 오해받겠다 싶어가지고 내 총리 청거를 김한길로 하고 비서실장은 장제원이로 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중앙일보 기자한테 내가 이야기를 해줬다고. 다시는 내가 총리를 지금 내가 대통령 출마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총리가 대통령 된 일이 있나. 최규하가 권한대행만 했지. 원래 그게 총리는 정권과 책임지고 물러나는 자리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네.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1: 네네. 어쨌든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보수의 재건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0: 두 번이나 보수를 괴멸시키는데 뭘.
1: 두 번이나 보수를 괴멸했다.
0: 그러니까
1: 예.
0: 한동훈 이야기 더 묻지 말아요.
1: 아,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0: 나는
1: 예.
0: 그 친구 뭐 생각하면 2017년도 2018년도 자유한국당 대표할 때 17년도 그 문재인 사냥개 돼가지고 우리 보수 집단을 전부 천여 명을 학살하던 그 생각. 그리고 두 번째 이 당에 들어와서 그나마 속죄하고 한국 보수 집단을 위해서 일해줄 줄 알았는데

0: 윤석열이하고 깐죽대며 태극태극하다가 나라 망친 거. 두 번이나 그래 했는데 그런 애를 다시 언급하고 싶겠어요?
1: 계엄의 영향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0: 나는
1: 있다라고.
0: 나는 절반이라고 봅니다.
1: 아, 절반 정도의 계엄의 영향을 줬다.
0: 민주당의 그 국정 말하자면 만행.
1: 네네.
0: 그때 만행이었지 뭐 국회에서.
1: 그때 뭐 탄핵을 많이 했었긴 했죠. 네.
0: 플러스 한동훈의 그 간죽거림. 그리고 그 대통령하고 불화. 그렇게 반반이라고 봅니다.
1: 반반이라고 보신다.
0: 계엄의 원인이.
1: 네네. 홍준표 전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 좀 해볼게요. 안 그래도 제가 홍카콜라를 봤어요. 봤는데 거기서 유죄 예상을 하신 것도 제가 봤는데 실제로 유죄가 나왔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당혹스러운 재판 결과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397억 이거 선거 비용 반환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올 말에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아요.
0: 그게 네.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했어.
1: 이거 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0: 그래.
1: 예.
0: 한 달 전에 그 홍카콜라에서 오세훈 시장 선거도 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저거는 무죄를 쓰기가 어려울 것이다.
1: 유죄가 나올 것이다.
0: 그렇죠.
1: 네. 이거 국민의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397억을 내야 되는 걸로 결론이 나면은 뭐 당사를 팔아야 되나요?
0: 국민의힘에 당사 파는 거는 별도로 하고
1: 네.
0: 대통령이 당선 무효가 됐습니다.
1: 그렇죠. 대통령 아예 당선 무효형이 나온 거죠.
0: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에서 나오더라도 대통령 대접 못 받아요.
1: 네.
0: 비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당선 무효된 거는 역사상 처음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1: 네네네.
0: 그게 국가적 수치지. 그냥 국민의힘이 400억을 토해낸다.
1: 네.
0: 그건 법에 그래 되어 있으니까 토해내야 되겠지.
1: 그렇죠.
0: 그건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1: 아, 그 돈은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0: 국가적 수치지.
1: 근데 이제 대통령이 당선 무효형이 나왔으니까.
0: 그게 당연히 국가적 수치지.
1: 오히려 그 지점을 더 높게,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더 보시는 거군요.
0: 그렇죠.
1: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판결 뒤집어질 것이라고
0: 나는
1: 예상하십니까?
0: 그렇지 않다고.
1: 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0: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 대선 후보 경선할 때도 내가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내가 그때 아마 처음으로 질문을 했을 거예요.
1: 네.
0: 경선 토론할 때 부인이 이런 사건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주식 이득 본 게 하나도 없다. 손해만 봤다. 그 말도 한 일이 있어요.
1: 네네네.
0: 그 이분 기소에 빠졌더만. 근데 그게 8억 얼마가 이득 받잖아.
1: 그러니까요. 그것도 허위사실이었네요.
0: 허위사실이지. 그때 아마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도 대선 후보 경선 토론 때 내가 제기를 했어요.
1: 네네네.
0: 제기를 했는데 이런 허물을 안고 또 장모의 위조 공모서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를 안고 어떻게 선거를 치르고 어떻게 대통령을 하려고 하냐. 내 질문을 그래 한 적이 있어요.
1: 네네네. 저는 이 시점에서 그럼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그때 대선 후보로 두 분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다투셨잖아요. 지금 결과가 이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당선 무효형이 나올 정도로 뭐 형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 이제 뭐 3심까지는 가봐야겠지만 또 민주당에서는 요즘 또 신천지 얘기 나오잖아요. 네. 신천지 뭐 당원들 뭐 개입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사실 그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거는 그때 당시 홍준표 후보 아닙니까? 억울하진 않으세요?
0: 근데 예. 그거는 내 팔자지.
1: 아, 그걸 팔자로 생각하세요? 또 굉장히 또 의미네요.
0: 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았다.
1: 아, 뜻이 그때 열리지 않았다.
0: 그 당내 선거를 하는데
1: 네.
0: 윤석열 후보가 밖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당내 기반이 없다.

0: 그래서 당 지도부의 원래 1,000원짜리 책임당원을 하려면 3개월을 납부해야지 투표권을 주는데.
1: 그랬었죠 원래. 네.
0: 그런데 그게 바꿨죠. 1개월만 납부해도 투표권 주는 거로 규정을 바꿨어요.
1: 갑자기 바뀌었죠.
0: 네. 예. 바꿔가지고 그때 들어온 게 19만입니다. 1,000원짜리 당원이.
1: 네네.
0: 1,000원만 내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투표권 받은 사람이 19만인데 그중에 내가 이만희 교주한테 들은 이야기는 자기들이 11만을 지불했대. 근데 거기에서 이번에 합수본에서 수사한 거는 6만 5천이라고 나오더만요.
1: 네네.
0: 그거는
1: 더
0: 그 당시
1: 것이다.
0: 경선 때
1: 예.
0: 1,000원짜리 한 번 내고 투표권 행사하고 빠져나간 게 절반이 넘을 거예요.
1: 아 들어왔다가 투표하고 네, 나갔다.
0: 빠져나가고
1: 예.
0: 계속 책임당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6만 5천인간 그럴 거예요.
1: 아니,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 압도적으로 이기고 계셨고.
0: 그렇죠.
1: 근데 당대표 아니, 그러니까 당원 투표로 이제 또 완전히 뒤집어진 거잖아요.
0: 그렇죠. 그게 이제 신천지 몰표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건 내 팔자고. 내가 그때 몰랐으니까. 그래서 내가 대구시장 내려가고 난 뒤에 2022년 8월에 이만희 교주 별장이 경북 청도에 있어요.
1: 네네.
0: 고향이 거기니까. 별장이
1: 만나셨어요?
0: 내려왔을 때 이제 한 만났어.
1: 만나셨어요?
0: 만나서 이제 한 시간 반 동안
1: 네.
0: 자백을 받았어요.
1: 뭘 하시던가요, 그분은?
0: 네. 하여튼
1: 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0: 나한테 미안하다.
1: 아 미안하다라고. 미안하다.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 내가 앉아서 그건 내 팔자라서 할 수 없는 거고.
1: 네네.
0: 그래서 내가 진상을 알았죠. 비로소. 근데 내가 그걸 그 뒤로도 이야기를 안 한 거는 이미 선거는 끝나버렸고
1: 결과는 나왔고.
0: 아, 예. 뭐 우리가 정권을 잡았는데 그것이 흠집될 필요가 있겠나.
1: 네.
0: 그 생각으로 이야기를 안 했죠.
1: 그렇군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보수의 자세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인정하고
0: 그게
1: 받아들이고.
0: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게 네. 내 팔자라니까.
1: 근데 아니 이게 팔자라고 하고 넘어가기엔 너무 큰 일이잖아요.
0: 지금
1: 사실.
0: 민주당에도 저 신천지가 입당했다고 하잖아요.
1: 요즘 이제 뭐
0: 지금 나오죠?
1: 수사하고 있다고
0: 나는
1: 하죠.
0: 나 신천지를 그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이만희 그 교주한테 자세히 들었어요.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자세히 들었는데 그 당시에 자기 찾아온 당의 고위 간부도 누군지 이야기 다 들었어요.
1: 그렇습니까?
0: 다 들었는데 아마 그때 이후로 아마 오늘 그 뉴스 보니까 민주당에도 들어갔다.
1: 네.
0: 지난 지방선거 때
1: 네.
0: 금년에 지방선거 때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마 이만희 교주가 관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1: 아 지방선거 때 들어간 건 관여가 안 됐을 것이다.
0: 이번 지방선거
1: 이번
0: 때
1: 지방선거.
0: 민주당
1: 예예.
0: 왜 그런가 하면
1: 왜요?
0: 이만희 교주가 지금 나이가 95이 넘었을 겁니다.
1: 네네네.
0: 정신이 좀 오락가락해요. 내가 만났을
1: 그렇습니까?
0: 때만 하더라도 네. 2022년도는 그때는 정신이 말짱했어요. 근데 그 뒤에 들어보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1: 네.
0: 그게 지휘계통에 잘 몇 개 들어가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1: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0: 말을 잘 안 듣는 게 아니고 이미 저 나이가 지금 95이 넘었을 거예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1: 네네네.
0: 그러니까 말을 이제 몇 개 들어가지 않는 거지.
1: 네.
0: 그래서 민주당에 가입한 거는 아마 조직적으로 위에서 강요해서 가입하고 그런 형태가 아닐 거예요.
1: 그럼 뭐 그 밑에 단계 분의 지시가 있다거나 그럴 수도
0: 그렇죠.
1: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0: 지파장이나 뭐 그런 애들이 민주당과 거래하려고 했겠죠.
1: 그럴 수 있다라고 네.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아, 그 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또 해주시니까 또 굉장히 좀 색다르고 재밌네요. 또 그런 이야기까지는 몰랐고 또 이렇게까지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실 줄도 몰랐거든요. 그 대선 결과에 대해서.
0: 나 정치를 그만뒀으니까. 이제 눈치 볼 데가 없잖아요.
1: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0: 그렇죠.
1: 저도 오늘 굉장히 좀 편안하게 재밌게
0: 옛날에 정치할 때야 조선일보 눈치도 봐야 되고 동아일보도 봐야 되고 뭐 족벌론도 눈치들 다 봐야 네. 되는데 저, 지금 볼 필요 없잖아요.
1: 저 KBS 눈치는 안 보십니까?
0: KBS요. 이거 뭐 옛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 네. 어, 그 뭐요 누구 편에 들어서
1: 오, 그 맞습니다. 예.
0: 방송하고 하는 건 아니죠.
1: 그죠. 저희는 수십 년
0: 주로 뭐 네. 이제 정권 편을 들기는 하지.
1: 알겠습니다. 아 역시. 오늘 인터뷰 너무 즐겁고 재밌고 아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당내에서 지금 계속 징계 얘기 나오잖아요. 그 징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징계는요.
1: 네네.
0: 그게 정치 보복이다 그러는데 내가 참 웃기는 게.
1: 정치 보복 아닙니까 그러면?
0: 정치 보복은 아니죠. 징계는 어. 당헌 당규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게 왜 정치 보복이에요?
1: 당헌 당규에 따라서.
0: 그렇죠.
1: 근데 한동훈계 쪽에만 징계를 좀 유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0: 그거는 북부. 어, 북, 부산 북갑의 어, 보궐선거 때문입니다.
1: 네네.
0: 만약 이번에 부산 북갑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무소속도 왔잖아요.
1: 네.
0: 그죠?
1: 근데 그건
0: 그 일부 국회의원들이 가서 예. 치킨 파티도 하고 또 어느 국회의원들은 보좌관도 파견하고 거기다가 또 어떤 친구는 보니까 거기에 한 달짜리 방 얻어가지고 따라다녔더만, 응? 그거는.
1: 해당이라고 보십니까?
0: 해당이 아니라 그거는 반당이지.
1: 반당행위다.
0: 해당을 넘어서서 반당행위지. 그렇게 되면 내년 총, 내후년 총선 못 해요? 그런 걸 징계 안 하고 어떻게 당이 존립할 수 있습니까?
1: 징계해야 된다.
0: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제명을 해야죠.
1: 어 당에서 제명을 해야
0: 제명을
1: 된다.
0: 제명을 해야죠.
1: 네.
0: 그리 안 하고 어떻게 당의 기강을 잡습니까?
1: 근데 반대 의견도 나오는 게 김재원 의원도 거기에서 무소속 후보를 도왔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긴 하잖아요.
0: 김재원 이야기 나온 거는 네네. 아마 일부 도의원일 겁니다.
1: 네. 맞습니다.
0: 도의원 그거 그 개소식 할 때 한 번 간 게 그게 전부예요. 그거 가지고 뭐 자기 말하자면 친분 때문에 간 건데
1: 네.
0: 그런 거 가지고 징계를 하기는 좀 그거죠.
1: 같은 케이스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홍준표 시장님 말대로
0: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1: 어느 정도 봐야죠. 허용할 수 있는 법이지만 친한계 행동은 그거는 반당 행위다.
0: 그거는 해당을 넘어서서 반당이야. 예,
1: 반당 행위라고 보시죠. 그래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0: 그렇죠.
1: 생각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어, 국민의힘 여쭤보면서 국민의힘 이야기 중에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민주당입니까? 아니면 내부 분열을 더 좀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더 좀 관심을 갖고 조심해야 될 게 민주당을 더 그렇게 조심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 분열을 더 좀 단속을 해야 되는 겁니까?
0: 어차피 네. 장동영이 대표를 수용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 데리고 지금 당을 하고 있는데
1: 네네.
0: 그거는 가라앉지는 않을 거예요.
1: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그럼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0: 어떻게? 어떻게? 국회의원 제명하려면요.
1: 네.
0: 당대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제명이 됩니다.
1: 네네.
0: 응? 국회의원은 윤리위에서 제명이 올라오더라도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의원총회 투표해서 다시 해야 돼요.
1: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님의 전제는 지금 장동혁 대표는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게 약간 전제로 깔려 있는 것 같거든요.
0: 아니
1: 네.
0: 장동혁이 지금 빼내고 또 누구를 이제 전당대회를 또 하면 거기에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 할 사람이 없다.
0: 예?
1: 라는 생각이시군요.
0: 지금 윤석열이 그 끌어들인 세력들이 중진들이 상당수가 거기 있어요. 걔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애들입니다.
1: 네네네.
0: 그런데 정치적 책임을 안 지고 지금도 앉아서 압력하는 거지. 밖에 나와서 떠들지는 못하고 뒤에서 조정하고 그 기자들한테 비실명으로 써주기로 약속하고 헛소리하고 그래 하는 거지. 그 비열한 거지.
1: 비열한 것이다.
0: 아니 비열하지.
1: 알겠습니다.
0: 근데 걔들은 또 비열하게 해서 3선, 4선, 5선까지 산 선수를 쌓은 애들이야. 널.
1: 누구 말씀하시는지 왠지 상상이 가는 것 같아가지고 왜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근데 그 계속 내부 분열이 이어지다 보면은 그 지금 뭐 장동윤 당대표에 대한 말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그 홍준표 전 시장님께서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맨날 당대표 끌어내리고 거의 또 뭐 비대위원장 또 안 치고 또 전당대회 한다고 또 하고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0: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1: 네네.
0: 장동혁이를 끌어내릴 사유도 없고
1: 사유가 없다.
0: 사유도 없고 장동혁이는 당원과 국민이 뽑은 대표입니다.
1: 그렇죠.
0: 국회의원들이 네. 왜 함부로 네 나가라 안 나가라 소리합니까? 네? 의원총회에서 장동혁이 끌어내리라는 그런 규정이 당헌 당규에 없어요.
1: 알겠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오늘 알았던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깐 로고 듣고 2부에서 또 이야기 그래. 나누시죠. 알겠습니다. 네. 아 로고 듣고 오시죠.
2: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홍준표 시장님 모시니까 문자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하나하나 조금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0: 아니, 뭐 욕설 문자도 오고
1: 다.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응? 엄청나게 팬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김진희 님께서 홍준표 님과 함께하는 열린 토론 본방 사수 중입니다. 우리 정치에 대한 쓴소리 오늘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쓴소리 일부에서 몇 개 나갔습니다. 예.
0: 글쎄요.
1: 예. 뭐 쥐어받고 싶다도 나왔고. 자, 5005님. 황현희님 오늘 좀 눈치를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요. 홍카콜라의 카리스마의 위력인가요? 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아 그럼요. 저도 뭐 홍준표 전 시장님 오시면 항상 예,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방송을 해야죠. 자 1212님 홍준표님 직설적으로 발언만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 잘못된 길을 가면 따끔하게 한 소리 해주십시오. 홍카콜라 화이팅! 이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그 사실 그 홍준표 전 시장님도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층들이 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층들이 막 가식 떨고 막 이렇게 좀 공정하지 않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싫어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전 시장님 그냥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시원시원하세요. 예, 네, 그냥 얘기하고 그냥 다 이야기하시고 말씀 주시고 그래서.
0: 나 정치를 30년을 했는데
1: 네.
0: 정치판에서 나처럼 하면 아. 손해를 많이 봐요.
1: 아이 그걸
0: 손해를 많이 봐요.
1: 아십니까?
0: 아, 알고 있어요.
1: 손을 보시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예.
0: 속에 할 말을 안 하고 살면 암이 생겨요. 병이 생긴다.
1: 답답해서 못 견디시는군요. 이게 마음에 있는 말을 못 하면.
0: 아이고. 할 말은 하고 살아야죠.
1: 할 말은 하고.
0: 예.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되는데.
1: 네.
0: 참 정치판에서 요즘은 뭐 가발 쓰고 뭐 어깨 뽕 넣고 가슴 브라자 차고 그래 다니는 사람도 키높이 구두 신고 그래 다니는 사람도 나 봤는데
1: 아,
0: 그렇게까지
1: 예.
0: 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지 참 요즘 정치가 그래요.
1: 아 그런 모습을 약간 좀 가식적이라고 아니, 보시는 거군요.
0: 가식적이 아니라. 비주얼 정치지.
1: 보여지는 정치다.
0: 그렇죠. 내용이 없어요.
1: 네. 아니 근데 이왕이면 정치에도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면 좋잖아요. 이렇게 좀 멀끔한 모습도 나오면 좋기도 하고요.
0: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죠.
1: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
0: 그렇죠.
1: 예. 근데 그게 홍준표 전 시장님이니까 가능한 거 아닐까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은 이 사회에서 못 견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그래 적이 많지.
1: 그래서
0: 그래 적이 많지.
1: 알겠습니다. 8272님 홍카콜라 역시 시원합니다. 김상훈님 홍카콜라님 너무 재밌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이건 좀 굉장히 다른 각의 질문이 하나 와가지고 이건 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함경태님께서 이거 정치 얘기는 아니고요. 담배는 대체 어떻게 끊으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0: 그게 담배를 이제 끊게 된 계기는 그렇습니다.
1: 네네네.
0: 저희 둘째 아들이 해병대를 나왔어요.
1: 네.
0: 그래서 군대에서 담배를 배워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는 둘째 아들을 불러가지고
1: 네.
0: 아버지가 담배를 이래 피고 있는데 진짜 만병의 권인이 원인이 담배다. 담배를 끊어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이제 그래 이야기하더라고. 아버지 담배 핀 지가 몇 년 됐냐고.
1: 네.
0: 내 한 40년 됐다. 나는 3년밖에 안 됐습니다. 먼저 한번 끊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1: 단번에 끊으셨어요?
0: 아들 담배 끊게 하려고 니코틴 껌을 샀어요. 니코레트.
1: 네.
0: 그걸 사가지고 그날부터 담배를 딱 끊어버렸어요.
1: 그렇게 되면 껌에 중독되지 않나요?
0: 껌은 이게 네. 건강에 상관이 없는 게
1: 네.
0: 건강에 상관이 없는 게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껌은 건강에 상관이 없답니다.
1: 타르가 없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네요. 네. 네. 껌은 계속 씹고 계세요 요즘에도?
0: 그 껌은 요즘도 씹고 있죠.
1: 그게 껌이 중독되신 거예요 그게?
0: 그거는 몸에 별로 해롭다 않다고 하니까. 그
1: 니코틴만 이제 충전시켜주니까. 그렇죠. 아, 또 그렇게 또 금연을 하셨군요. 네. 예, 담배가 연초를 하시는 것보다는 아니니까.
0: 그런데
1: 예.
0: 니코레트도 이제 끊는 사람은 끊어요.
1: 맞아요. 예.
0: 그래갖고 또 끊어요. 네. 그런데 나는 뭐 그 나이도 들었고 별 불편함이 없으니까.
1: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한경태님이 궁금해하셔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껌으로 예, 그렇게 좀 결단을 내리시고 예, 담배껌, 네. 니코틴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또 정치 이야기 시작해 보죠. 민주당과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최근 이재명 정부를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정책별로 좀 평가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하셨어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잘한 일과 이 지점은 좀 우려가 되는데라고 생각하시는 지점들이 좀 있으세요?
0: 가장 잘한 거는 이제 경제 문제죠.
1: 경제 문제다. 네. 네.
0: 물론 이제 AI 시대에 맞아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제 잘 나가니까
1: 네.
0: 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정시도 아마 출범할 때 아마 3천이 안 됐을 거예요. 주가 지수가.
1: 그렇습니다. 2,500 좀 넘었었죠.
0: 2,600 정도 됐을 건데
1: 네.
0: 그게 이제 9천까지 올라간 일이 있었으니까. 근데 내가 그걸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어느 이제 방송하고 인터뷰하면서 걱정스러운 게 정시가 과연 저게 정상이냐.
1: 너무 급하게 올랐다. 네.
0: 차근차근에 올라가야 되는데.
1: 그렇죠.
0: 너무 폭등했다. 저 폭락할 때 나중에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하냐. 오늘 보니까 6천까지 폭락을 했더라고.
1: 오늘 6천 밑으로 잠깐 넘었다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네. 오늘 1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정시가 너무 불안하다. 환율이 불안하다. 네? 경제 문제 중에서. 그리고 네. 부동산 세제 개편을 한다는데 나는 지금 부자를 증오하는 세제 개편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부자만 괴로운 게 아니고
1: 네.
0: 전 세입자들도 괴로워진다.
1: 그렇죠. 세금을 전가시키는 행동이 나올 수 있다.
0: 전부 전 세입자한테 전가되는 거죠.
1: 세금을 내야 되니까.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그거는 서민을 더 괴롭히는 거라고. 가진 자들이 자기가 꼬박 세금 내는 게 아닙니다.
1: 네.
0: 내가 말하는 거는 다주택자들은 얼마든지 중과해도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주택 하나 갖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보유세를 제도 3배로 폭등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팔고 시골도 못 가요. 그러면 조세 저항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청와대 김용범 실장인가 그 사람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말씀 보면 보유세를

0: 대폭 올리겠다. 그러면 조세 저항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1: 그런 요소군요.
0: 부동산 정책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1: 부동산도 지금 전월세도 상승 구간이고 아파트 가격도 상승 구간이고
0: 지금 그런, 전월세가 네. 없잖아요.
1: 전월세도 없으니까 상승하겠죠.
0: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너가 가진 집에 너가 들어서 살고 갭 투자를 하지 말아라고 해서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건 좋은데 네. 서울 같은 경우가 부동산이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1: 그럼요.
0: 네. 서울하고 근교가. 그러면 이게 왜 땅이 없잖아요. 서울은 빈 땅이.
1: 새로 질 아파트가 없는 거죠.
0: 빈 땅이 없잖아요.
1: 네.
0: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재개발 재건축을 해가지고 가구수를 갖다가 1.5배에서 2배 정도 늘려야 된다고. 그럼 용적률을 높여줘야죠. 네? 당연히 그 도심은 초고층 빌딩에 그 건물을 주거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1: 네.
0: 그리고 지금은 또 1인 가구 시대가 돼 있다고. 네? 신혼부부들하고 1인 가구 시대가 됐는데
1: 네.
0: 주택 수요가 더 많아지지. 그러면 1인 가구 그걸 갖다가 대폭 소형 주택을 많이 지어야 된다고.
1: 사람 수는 줄어들지만 가구 수는 늘어나니까요.
0: 늘어납니다.
1: 네.
0: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서울에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때 뭐 가구 수가 안 늘어난다. 그건 대통령이 몰라서 하는 소리야.
1: 네.
0: 내가 잠실 재건축할 때 지금 내가 주도해서 한 겁니다. 잠실에서 전구 개원할 때.
1: 네네네.
0: 지금 거기에 2만 4천 세대를 재건축했잖아요. 그 주도에서 내 법률 개정하고 해서 잠실 재건축을 하고 동네문 가서도 이제 청량리 지금 588을 허물고 창녀청 허물고 거기다가 그 56전 60몇 층짜리 그 주상복합 빌딩 올렸잖아요. 그 재건축도 내가 한 겁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 해봤는데
1: 네.
0: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가구수 줄지 않아요. 가구수는 폭등적으로 늘어요.
1: 그럼 이재명 정부가 지금 선택해야 되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에 집중해서 위로 용적률을 높여서 위로 짓고
0: 그렇죠.
1: 가구 수를 늘려주는 것밖에 없다라고
0: 그렇게 해야지.
1: 거군요.
0: 홍콩 네. 가보세요. 도심에는 다 그래요. 대도시 가보세요. 도심에는 다 그래요. 도심에 사는 가장 큰 이점은 직장하고 가깝다는 거예요. 우선 교통이 원활해지죠.
1: 직주 근접이죠. 네.
0: 그러니까 내가 그 부동산 대책하는 걸 그 토론하는 걸 보고
1: 이번
0: 저건 잘못됐다. 저건 잘못된 게 저런 식으로 하면 진짜 그 조세 저항이 심하게 올 거다. 결국 집 가진 자들을 돈 뜯어가지고 나라 재원 만들겠다는 거거든. 그건 아니죠.
1: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시는
0: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사회주의적인 정책이지.
1: 네.
0: 정당하게 뜯어야지 세금도. 세금이 폭등하면 제일 죽는 게 서민들이 죽습니다. 가진 자들이 그 세금을 자기가 냅니까? 전부 정가시키지.
1: 알겠습니다. 지금 뭐 잘한 것도 경제지만 지금 좀 조심해야 되고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주식의 하락장과 부동산의 상승장 그리고 세금이 부과되는 그 모습 그리고 공급이 되지 않는 그 실정 그런 지점들이 경제적으로 좀 불안하고 좀 안타까운 일이다.
0: 아니
1: 보시는군요.
0: 인식이 잘못됐더라 이 말이야.
1: 생각이 잘못됐다.
0: 아 인식이 잘못됐어요.
1: 네.
0: 그 보유세를 대폭 증가하겠다는 거 그것도 그거는 내가 보건대는 부자를 증오하는 증오세지 그거 정상적인 세제 아닙니다.
1: 알겠습니다. 아 오늘 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세요. 다른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어서 이거 넘어가도 될까요? 예예. 아 오늘 조정식 국회의장이 그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 홍준표 전 시장님도 개헌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개헌해야 된다. 네. 근데 오늘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언급하면서 그동안 여당이 설거웠던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했었잖아요. 이거는 개헌에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 걸림돌이 아니고 그건 네. 국회의장이 좀 무지해서 그래요.
1: 아이고.

0: 수 있다. 그 이야기는 독재 정권을 초련하는 길을 열어주는 무식한 이야기야.
1: 잘못된 이야기다.
0: 아니 이건 무식한 이야기지.
1: 아니 그 SNS에 글을 올렸대요. 국회장실은 조정식 의장의 발언과 관련 해석이 좀 이어지자 발언 취지가 좀 다르다라고 해명했는데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취지다라고 이야기했고요.
0: 원론적 취지가 아니고 그게 네. 무식해서 그렇다니까. 그 법 조항을 만든 이유가 독재 방지 조항인데 네. 개정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야.
1: 개정 대상 아니죠. 그 128조 2항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말실수한 거 아닙니까?
0: 잘못 그러면? 인식하고 있어.
1: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0: 그렇죠.
1: 네네네.
0: 그 조항 자체는 개정 대상이 아니에요.
1: 네. 아니 근데 이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사실 개헌 얘기가 좀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40년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이면.
0: 네. 나 뭐 장 대표한테 유튜브에서 개헌하라고 그랬어요.
1: 네네.
0: 해가지고 그야말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표결할 때 안 들어가면 그뿐이다. 안 들어가면 3분의 2가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개헌 합의 자체를 개헌하는 그 추진 자체를 거부할 필요는 없다.
1: 논의와 합의는 해라.
0: 해라.
1: 예.
0: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네. 단지 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금 잘못 말한 그 부분은 저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아니고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 말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할 때하고 똑같이 해버려야 돼.
1: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는 연임할 가능성이 없다. 생각이 없다. 뭐 이런 걸
0: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네,
1: 안 한다.
0: 안 한다도 아니고
1: 뭡니까?
0: 128조 그거는 개헌 대상이 아니다.
1: 개헌 대상이 아니다. 아니,
0: 개정 대상이 아니다.
1: 네네.
0: 그게 중요한 말이야.
1: 대통령이 직접 연임 안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되잖아요.
0: 예. 그래 했다가 예. 연임한 사람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1: 아 예전에 또 우리가 경험이 있으니까 아예 못 박아야 되는 거군요. 법으로.
0: 그렇죠.
1: 그러네요.
0: 예. 그건 안 건드린다. 그 말이 나와야죠.
1: 맞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좀 한번 여쭤볼 게 그 예전에 유시민 전 작가님, 예. 아 작가님과. 굉장히 또 두 분이 또 친분도 있으신 것 같고 토론도 두 분이 많이 네. 하시고 저도 좀 즐겨 봤었는데 연이은 유시민 작가의 그 이재명 정부 비판 발언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썩은 내가 난다라는 말부터 굉장히 강한 어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발언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0: 유 작가가 자기 진영 수호 논리입니다.
1: 자기 진영 수호 논리다.
0: 네. 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 보수 진영 인사들을 국정에 끌어들이니까.
1: 네.
0: 그러니까, 진보 진영을 강화해야 할 시기에 보수 진영을 끌어들이면서 흐리게 만드니까 자기 진영을 강화하기 위한, 유 작가의 논리지. 그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반대하는 논리는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에 반대한 건 아니고 진보라는 그 가치를 좀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는 말들이다.
0: 강화하자는 그 말입니다.
1: 강화하자. 지금 네. 왜 많이 악화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0: 그렇죠.
1: 그러면?
0: 지금 뭐 적십사 총재도 인유아이가 가고 뭐 지금 뭐 또 뭐 보수 진영 인사들이 네. 며칠 들어가 있잖아요.
1: 근데 예전에도 이런 인사는 좀 있었잖아요. 좀 중용하는 인사들이.
0: 그거는 이제 DJ 때
1: 예, 예, 예.
0: 있었죠.
1: 네.
0: 근데 DJ 때는 출범 당시부터 공동정권으로 출발했잖아요.
1: 그렇죠. DJP 연합이 있었죠.
0: 그렇죠.
1: 네.
0: 지금은 단독정권으로 출발했어요.
1: 그래서
0: 유 작가 생각은 진보진영 강화 논리지 나는 유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반대한다. 그런 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최근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오찬하셨잖아요.
0: 네.
1: 어떤 이야기 좀 주고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0: 정동영 통일원 장관하고도 식사를 했어요.
1: 아 같이 이렇게 세 분이 사셨군요.
0: 요즘은 뭐 정치판을 나왔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친한 민주당 그 중진 의원들이 있어요.
1: 네.
0: 가끔 만납니다.
1: 그렇죠. 오래된 인연이 있으시겠네요.
0: 그렇죠.
1: 민주당에서도. 예. 예. 가끔 만나서 식사하시면서 그냥 일상적인 대화하시는
0: 예,
1: 거군요.
0: 예, 예.
1: 예. 민주당 전당대회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0: 예상이라기보다도 내가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 딱 이 말은 한번 한 일이 있어요.
1: 아, 어떤 겁니까?
0: 식사할 때
1: 네.
0: 딱 한마디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을 할 때

0: 야당은 박근혜 대표가 장악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5년 내내 반쪽짜리 대통령이었다.
1: 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말이네요.
0: 그 이야기를 내.
1: 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0: 딱 한마디 해줬어요.
1: 오, 그때 식사하실 때.
0: 네.
1: 그때도 국무총리 얘기 좀 나오지 않았나요?
0: 에이, 천만에.
1: 어,
0: 그건 정치 초벌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네. 하는 소리고.
1: 아, 그렇군요.
0: 만약 국무총리 그게 꼭 제안할 생각이 있었다면 안가에 부릅니다.
1: 조용히 불러야 그렇죠. 되는 거군요. 아무도 모르게.
0: 그렇죠.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정치 초보 기자들도 제대로 된 기자도 아닌
1: 맞습니다.
0: 사이비 예. 비슷한 애들이 생각하는 네.
1: 제가,
0: 그런 자리입니다.
1: 제가 정치 초보라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오늘 KBS 열린 토론 이곳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인터뷰 너무 즐겁게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0: 아이고, 벌써 시간이 됐습니다.
1: 예, 자주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자주 나올 수는 없고 가끔 나오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예.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동전 요즘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간편 결제가 일상화되면서 현금을 꺼내는 일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특히 동전은 무게와 부피가 있다 보니 들고 다니는 경우가 거의 없죠. 동전은 은행 등 금융기관들에게도 부담인데요. 일부 은행에서는 요일과 시간, 계좌 조건까지 제한하면서 동전 입금을 받고 있을 정도죠. 이렇게 쌓인 동전은 다시 한국은행으로 이동되는데요. 수송과 보관 과정마다 비용이 발생하고 한국은행 역시 공간과 처리의 한계를 호소할 지경입니다. 돼지저금 통해 동전 한 입, 두 입 모아 목돈을 만들던 일도 추억이 되고 있는데요. 대중교통마저도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운영할 만큼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동전 발행과 회수, 보관 방식 전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논의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이재성의 기타 하나 동전 한 입으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는 경제로 하나 되기 순서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이신 이혜정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2: 최근 북중 관계가 굉장히 밀착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1: 네.
2: 북중 우호 조약이 65주년을 맞게 되면서 북중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 보면서 북중 간의 교류가 밀착될 때 남북 중 3자 간 협력도 가능할까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 네.
2: 먼저 북중 관계를 좀 말씀드리면 지난 4월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했죠. 그래서 외교라인에서 최선희 외무상과 이 전략적 소통, 고위급 교류 강화, 그리고 북중 우호 조약 65주년 공동기념 추진에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6월에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죠.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북중 관계를 국가의 제1 전략 사업이자 이 전방위 전략 협조 관계로 격상시키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 군사, 경제, 사회 분야의 협력 확대를 중심 의제로 설정하기도 했죠.
1: 네.
2: 이어서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이제 북한의 최태성 총리가 중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창 총리를 포함한 중국의 지도부와 이 우호 조약 65주년 행사와 정상 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을 했고요. 또 7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왕후닝 중국 정협 주석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 정협 이념 라인에서 이 북중 관계를 외교와 경제 관계를 넘어서 당, 정협, 사상, 사회문화, 지방 교류까지 포괄하는 이 다층적 제도화 구조를 논의를 했는데요.
1: 네.
2: 특히나 이 왕후닝 정협 주석이 그 2026년 7월 원산 갈마 해양 관광지구를 참관을 한 것으로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북중 우호 조약 65주년을 계기로 이 원산 금강산 국제 관광지대를 북중 관광 경제협력의 핵심 거점으로 이 상징화한 조치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향후에 북중 간의 이 관광객 교류, 특히나 중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북한을 방문할지, 그리고 이 환동의 두만강 관광 벨트는 어떤 모습으로 조성되어 나갈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1: 지난 6월에 열린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밀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2: 예, 지난 6월에 열린 북중 정상회담 그리고 말씀드린 북중 우호조약 이 65주년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접경 지역의 이 통상 관련한 문제 그리고 발전 전략을 상호 간에 연계시키는 문제 그리고 사회문화 교류 세 가지 분야에서 다시 제도화를 논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이후에 북중 간의 협력은 이 접경 통상구를 재개하는 문제 그리고 농업, 건설, 과학기술, 보건을 포함한 이 발전 전략을 연계하는 협력, 특히나 청년이나 교류, 관광, 지방 교류를 포함한 사회문화적 협력으로 점차 협력의 범위가 확대되어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
1: 네.
2: 특히나 두만강, 압록강 유역이나 나아가서 원산, 금강산축까지 연결되는 이 지역 단위 협력의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이죠.
1: 이런 북중 밀착에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2: 북중 간에 이제 올해가 북중 우호조약 65주년으로 뭔가 다양한 이런 이벤트들이 지속될 것 같은데요.
1: 네.
2: 우리도 북한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왕후닝 중국 정협 주석도 방문을 한 바가 있는 이 원산 지역과 또 북중 접경 지역을 연결하는 이 다자형 실무형 협력 사업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북중 러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환동의 지역 그리고 두만강 협력 구도에 대응해서 한국도 이 GTI 그리고 환동의 지역 협력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제도적으로 참여 기반을 확보해 나가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남북 중 간의 협력은 북핵 문제, 제재 문제, 미중 간의 전략 구도 문제를 감안할 때 이 정치나 군사적 프로젝트를 논의하기보다는 관광이나 보건, 환경, 재난, 지방 교류와 같이 이런 실무형, 생활형 의제를 중심으로 좀 논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생활협력형 연수나 관광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상호간의 신뢰 신뢰를 형성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이 지방 도시 네트워크를 제도화해서 결국 환동의 두만강 다자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이 단계적으로 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1: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남북중 협력 추진이 가능한 분야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2: 일단 북한과 중국이 가장 높은 관심을 표명한 지역이 원산이니만큼 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제재 상황을 고려할 때 전격적인 관광이라기보다는 이 원산을 거점으로 한 접경 지역의 보건 환경, 재난 연수나 이 관광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가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관광을 단순 소비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이나 환경, 재난 협력을 겸한 학습이나 연수의 플랫폼으로 활용한 방안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북핵 문제나 이런 제재 문제, 뭐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남북 중 다자 협력이 우선 추진 가능한 분야는 감염병이나 자연재해 대응, 기후나 산림 수자원 협력이나 접경 지역 협력 같은 소프트한 분야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들이 상대적으로 좀 정치적 부담은 낮으면서 네. 협력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원산을 거점으로 접경 지역의 보건, 환경, 재난 연수나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원산과 두만강 접경 지역을 활용한 보건, 환경, 재난 대응 협력을 이 연수나 관광에 결합한 프로그램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 검토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 말씀하신 내용은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2: 우선은 지금 남북 양자 간의 대화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자 간의 협력과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방안들을 우리가 먼저 고민하는 게 현실적인 접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은 중국, 러시아, 우리가 함께 뭐 세계보건기구 WHO나 UN환경계획, UNEP나 UN 그 세계관광기구 UNWTO 같은 이런 국제기구들과 공동으로 감염병 대응이나 홍수 산불 대응, 해안 침식이나 관광 안전, 공공보건과 관련한 연수 모듈을 개발하는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환동의 두만강 지역의 보건, 환경, 관광 안전의 역량을 국제 기준에 맞춰서 표준화하는 방안도 이런 국제기구들과 함께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남북관계나 국제정세와 이런 상황들이 여건이 허락할 경우에는 원산, 금강산, 두만강 일대를 이제 함께 공동 견학하는 프로그램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동의 두만강 협력벨트의 보건, 환경, 이 관광과 관련한 이런 역량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좀 장기적으로는 이 다국가 간 경유하는 연수나 관광 프로그램들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동의 이 접경 안전 아카데미나 원산 두만강 공공안전 연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제도화해서 이 다자형 접경 안전 교육 연수 플랫폼 같은 것들을 구축하고 이런 플랫폼을 정례화하는 방향으로 이게 단계적으로 좀 우리가 검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남북 중 간의 협력 추진이 가능한 분야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2: 우리가 뭐 여러 차례 살펴본 지방발전 20승십과 같이 북한이 이 지방도시 발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1: 네.
2: 근데 그거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북중 간의 정상회담 이후에 이런 지방 간 교류나 우호도시 협력이나 청년, 교육, 관광과 관련한 협력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해석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움직임들을 우리가 남북 중의 다자구도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강도의 협력망을 형성해서 청년, 교육, 환경 분야에서 반복적인 교류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신뢰 자산 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지방 도시 네트워크형 이 관광, 교육, 환경 협력 사업을 추진해서 뭐 원산, 지린, 연해주, 강원, 부산 지역을 잇는 지방 정부 간, 대학 간, 그리고 연구 기관 간, 그리고 각 지역의 관광기구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관광과 교육,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는 이 지방, 도시 네트워크형 협력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이 내용도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2: 예컨대 강원도나 부산, 뭐 중국의 지린성, 러시아 연해주, 그리고 북한의 원산을 포함한 각 지역의 대학과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들을 고민을 해보고 이런 관련한 정책 포럼이나 관광과 환경 분야와 관련한 MOU를 체결해서 요 환동의 두만강 협력의 제도적인 지식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건이 허락이 되면 청년이나 대학생 간 교류나 관광 운영 프로그램 그리고 해양 환경에 대한 공동 조사 그리고 각 우호 도시의 방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시범 사업을 한번 운영을 해보고 이러한 시범 교류를 통해서 차세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관광이나 환경 분야에서의 실무 역량을 축적하고 공동 조사를 실시하는 것들을 고민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그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이 지속 가능한 지역 외교 플랫폼으로 제도화하는 것들을 고민할 수 있을 텐데 북한의 원산이나 나선 지역이 참여하는 환동의 지방 포럼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의 관광 브랜드를 개발하는 혹은 또 연례적인 축제를 새롭게 개발해서 정례적으로 연수나 교육 과정들을 운영하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지역 외교의 플랫폼으로 제도화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 밖에 남북 중 협력 추진이 가능한 분야 또 있을까요?
2: 환동의 두만강 다자 관광벨트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경제로 하나 되기 현대경제연구원의 통일경제센터장이신 이혜정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3: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주목받는 경제 현상을 주요 용어를 통해 짚어보는 경제용어 노트 순서인데요. 디지털 경제 금융 연구원장이신 정유신 성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 볼까요?
4: 뭐 국부 한국형 국부펀드, 뭐 국부 나라가 부자가 되면 좋은 건데, 그러니까 국부펀드 그러면 원래 소버린 웰스 펀드, 그래서 뭐 SWF 이렇게 하는데요. 소버린 이제 나라의 그 부를 네. 키워주는 펀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국가 자산을 전문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관리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어떤 국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투자 펀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일반 예산 뭐 그럼 세금 걷어가지고 뭐 국방에 복지에 뭐 이렇게 이제 지출 이렇게 하잖아요. 네. 우리 세출 같은 걸 이렇게 하거든요. 국부는 이제 그 원금을 갖다 투자 수익을 축적해가지고 결국 이제 미래 세대의 이제 몫을 키우는 지금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갖다 만드는 투자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재원은 보통 이제 시작한 게 저기 중동 그 석유 재벌들 그 이제 산유국 이제 석유 수입해가지고 그걸로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네. 같이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 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수출에서 외환보유가 많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런 나라들은 무역흑자나 외환보유고 이런 걸 갖다 기초로 해서 이제 또 국부펀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마다 굉장히 다르고 다양합니다.
1: 그렇겠네요. 국부펀드가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좀 궁금한데 먼저 대표적인 국부펀드 하면 어떤 게 있나요?
4: 처음 시작된 거는 뭐 현대적 의미에서 뭐 최초 국부펀드 모델은 이제 1953년이니까 꽤 오래됐죠. 지금 한 70, 어떻게 되는 거야? 한 70한 3, 4년 됐는데 네. 쿠웨이트 투자청이 만든 국부펀드가 있어요. 그 당시 뭐 국부펀드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현대적인 최초의 그 국부펀드 모델이다 이렇게 하고 석유 팔아가 쿠웨이트도 석유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네. 그 이제 자금이 워낙 많으니까 이거를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야, 이거 석유가 뭐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이거 좀 돈 번 걸로 뭔가 만들어야 된다.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그래갖고 이제 펀드를 조성했다고 하고 있고요. 크게 이제 국부펀드는 이제 이런 그 석유 비롯한 원자재. 원자재, 다른 석유 외에 원자재도 벌어든 돈이니까 그거 갖고서 이제 재원을 해서 만드는 국부펀드가 있고 네. 또 비원자재. 뭐 아까 말씀드린 무역자라고 안 보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게 있는데
1: 네.
4: 말씀하신 이제 대표적인 국부펀드 대표적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영향이 큰 거 뭐 이런 건데 규모도 크고 노르웨이 정부 연금 펀드. 노르웨이가 그렇게 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 그렇게요?
4: 세계 1위예요. 2조 달러
1: 와.
4: 운용 규모가. 지금 환율이 올랐으니까 지금 3천 조죠. 우리나라 돈으로.
1: 엄청나네요.
4: 이 뭐 단연 1위고 그다음에
1: 노르웨이.
4: 중국 투자공사 CIC 차이나 인베스먼트 코퍼레이션이겠죠. 중우투자공사가 만든 그 또 그 국부펀드가 있어요. 이제 여기도 이제 뭐 아까 잠깐 말씀했지만 중국이 또 외환 보유고 무역 흑자가 워낙 크니까
2: 예.
4: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게 지금 1.3조 달러니까 1,800조.
2: 오.
4: 어, 그리고 이제 아부다비,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 또 만든 게 각각 한 1,400조, 1,300조니까 그러니까 뭐 상당히 큰 거예요. 1,000조 이상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싱가포르 유명한 우리 잘 알고 있는 테마셋. 요게 이제 400조. 우리나라도 있어요, 이미.
2: 아, 우리나라도 있어요?
4: 중국이 CIC, 차이나 인베스먼트 코퍼레이션이니까 우리나라는 KIC겠죠? 코리아 인베스먼트 코퍼레이션. 그래서 한국 투자공사. 얘가 이제 외환 보유고 기준으로 그 기초로 해가지고 만든 건데 그게 이제 320조. 저 정도는 아니죠.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대표 펀드들이. 큰 데는 뭐 3천조니까.
2: 예. 근데 최근에 이제 한국형 국부 펀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그러면 이게 이전에 있는 그 펀드와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4: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우리 KIC 한국 그 국 펀드는 외환 보유 중심 상당히 이제 좀 해외 뭐 주식 채권 이런 거 해외 주채권 많이 이제 산 게 좀 그냥 나중만 이자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은행 이자에서 조금 아이가 보수적이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였고
2: 네.
4: 이번에 이제 나오는 그 한국형 국펀드는 좀 이제 그 뭐랄까나 배경하고 목적이 좀 달라요. 그래서 너무 지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세계 경제가 지금 뭐
2: 맞아요.
4: 기술혁명이 너무 심하니까 뭐 인공지능 반도체 특히 이제 그걸 뒷받침하는 또 에너지 전력 뭐 우주항공 뭐 그다음 히토르 같은 핵심 광물 그러니까 뭐 엄청난 지금 사실은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민간에다 맡기면 좀 곤란하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성과 내려면은 굉장히 중장기 프로젝트잖아요. 미니멈 한 10년 이상씩 가야 되는 건데
2: 그렇겠죠.
4: 민간한테 맡기면 가령 뭐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뭐 한 3년 5년 내에 승부를 해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대부분이 오너가 아니고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경영하는
2: 네.
4: 사장들이면
2: 전문 경영인이면
4: 소중하게 뭐 한 3년마다 평가를 받는데 어떻게 10년씩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투자가 아니라면 결국은 이제 이쪽을 다 뺏기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국가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시장 실패 영역이다. 국가가 주도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뭐 요새 뭐 한국 뭐 반도체 난리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또 인공지능 뭐 에너지 이런 쪽에 좀 하려면은 좀 그런 펀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형이란 말을 붙였고, 이게 사실은 또 이제 국민 성장 펀드라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규모도 커요. 150조.
2: 들어봤어요.
4: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하지만 그거하고는 좀 별개로 해가지고, 좀 주도적으로 좀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국펀드도 연결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되겠다. 소극적인 게 아니라 이제 그런 한국투자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좀 소극적 방어적인 그 운용이에요. 그 은행 이자보다는 좀 더 수익을 내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2: 왜냐하면 지키는 투자.
4: 예, 이건 뭐 외환 보유고 깎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2: 네.
4: 그러니까 좀 지키는 그런 투자라 그러면 이거는 좀 약간 공격적인.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KIC 국부펀드는 주로 해외 주식채권 쪽에 투자를 이렇게 운용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는 해외만이 아니라 국내에 지금 놔두면 시장 실패잖아요. 국내 기업들이 그렇게 장기 프로젝트 투자 안 할 거란 말이에요.
2: 네.
4: 그리고 규모가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은 국가가 나서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의 전략 산업. 그다음에 인프라 뭐 이런 것들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필요하면 해외 쪽에 주식 기업을 갖다가 M&A 할 수도 있는 거고 해외 쪽에 에너지 뭐 이런 것 갖다 사와야 되는 것도 있는 거니까 국내에 같이 하는 건데 국내도 한다. 뭐 이런 펀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2: 그러면 이번 이 국부 펀드를 만들 돈은 주로 어디에서 나올까요?
4: 그러니까 뭐 앞으로 계속 커지겠지만 초기 자본금 한 20조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딴 데랑 차별화되려니까 혈세를 건드리면 안 된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뭐 세금 새로 걷거나 또는 뭐 국채 발행해서 뭐 이렇게 자금 조달하면 이건 빚이잖아요. 빚.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야 좀 반대 같은 거를 또 걱정을 덜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이라든지 뭐 그걸 갖다 뭐 담보를 해서 뭐 자금 조달할 수도 있는 거고 팔아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뭐 상속세 대신에 이제 뭐 대기업들 뭐 이렇게 또 그것 때문에 그 주식 같은 거 이렇게 현물로
2: 네.
4: 대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쓴다든지 아니면 또 추가로 이제 뭐 민간에서 기부금 받는다든지 뭐 펀드 자체에서 발생하는 어떤 투자 운용 수익 갖다 여기다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세금이나 뭐 국가의 부채를 늘리는 뭐 이런 거 혈세 건드리거나 아니면 국가 부채를 늘리고 이런 거 말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걱정을 덜어드린 상태를 갖고 미래성장 동력을 적절 운영해서 조달 만들겠습니다. 그게 이제 취지고 재원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1: 그렇게 형성한 한국형 국부펀드는 주로 어디에 투자를 하게 되나요?
4: 네, 지금 뭐 격렬하게 지금 세계 국가가 지금 경쟁하는 분야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1순위가 아무래도 이제 뭐 반도체.
1: 역시.
4: 우리가 좀 그러고 좀 뭔가 포텐셜이 있는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없는 데다 막 쏟아볼 순 없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왜냐하면 이게 AI 뭐 지금 뭐 3대 강국 하기 딱 했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게 AI 흐름이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에서. 그다음에 점점점 어디로 가요? 현장으로. 그래서 피지컬 AI.
1: 아.
4: 우리가 또 강점이 있잖아요. 이거 로봇 뭐 이쪽 우리나라에서 그 사용이 지금 세계 1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활용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쪽에다가 좀 더 투자해서 놓치지 않겠다. 미래 성장 동력 될 수 있는 거를. 그리고 이제 뭐 이 순위는 이제 금융, 에너지. 에너지 중요하거든요.
1: 네.
4: 물 이런 쪽에서 국가 기관 산업을 갖다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금 이거 제대로 키우려면 결국 이제 첫 번째 1순위하고 전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해외 공급망, 뭐 희토류, 광물질. 이게 있어야 또 반도체고 AI 관인 거니까.
1: 그러니까
4: 그렇죠.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AI 반도체 이쪽에서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해외에서는 국부 펀드를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4: 먼저 아까 제일 큰 데가 노르웨이라고 그랬잖아요.
1: 네.
4: 노르웨이 국부 펀드는 이거는 저도 잘 몰랐어요. 이쪽이 유전이 어마어마한가 봐. 북해 유전이고.
1: 아,
4: 그 수익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게 전 세계 상장 주식의 1.5%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그러니까 이게 7,200개 상장 주식을 지금 지분을 갖고 있고요. 또 얘네들이 이제 또 그 북구가 또 그런 게 세잖아요. 환경. 예? 그래서 유럽이 센데 특히 북구 이게 세가지고 ESG 여기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 이를테면 자기네들 주식 지분 투자할 때 야, 니네 기업들 거기 환경 뭐 체크해봐. 환경 오염 많이 시킨 거 지금 만들고 있어? 그러면 나 너 투자 안 해. 팔아. 뭐 이렇게. 그렇게 해갖고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싱가포르 테마셋 같은 경우는 이제 국영 기업 지분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한 400조 우리나라 돈으로. 아까 말씀드렸고 포트폴리오 보유하고 있고 얘네들은 굉장히 사실은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테마셋이 우리가 유명한 이유가
1: 네.
4: 상당히 그 선제적으로 얘네들이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많이 성공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벤치마킹 많이 했던 그런 국펀드고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우디처럼. 야, 지금 우리 석유 많아갖고 그런데 계속 나는 거 아닙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거 갖다가 좀 하는 저축형 모델이다. 테마색은 사실 아까 이제 적절했는데 국가의 어떤 그런 그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투자 모델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듣다 보면 이게 국민연금이나 국민성장펀드와는 어떻게 다른 건지 또 궁금해지거든요.
4: 네, 뭐 펀드 연금 이게 워낙 커가지고
1: 네.
4: 국민연금은 사실은 이제 우리들이 낸 보험료 그걸 갖다가 이제 모아갖고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후연금 저희한테 지급받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국민연금도 지금 엄청나게 커요.
1: 맞아요.
4: 펀드 그 기준을 보면은 세계 몇 대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립금이 1,670조.
1: 와.
4: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지금 그 사우디 뭐 아부다비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이 정도가 굉장히 큰 거고 국부보다 훨씬 커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적극적으로 미래성장 동력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목적을 가진 그런 펀드는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들 은퇴하고 받아야 되는 거니까.
1: 네,
4: 그래서
1: 네.
4: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한테 부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가 딱 명확 내 때리가 붙어 있어갖고 정부의 어떤 산업정책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자금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성장펀드는 국민성장펀드는 그거 좀 비슷한 거 아니야? 예, 약간 비슷하긴 한데
1: 느낌이 좀 그래요.
4: 예, 이거는 이제 좀 정부 보증 자금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민간들 자금 같은 거 모아서 했잖아요. 그래서
1: 네.
4: 이거는 이제 보증 자금 그다음에 민간 자금이니까 뭐라카나 약간의 그 부채성이 있는 거죠. 또 민간 쪽에서 돈을 내는 거니까 수익을 적극적으로 어느 순간에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약간 성격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환경 국펀드 같은 따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간으로 투자한다. 이런 점에서 이제 국민성장펀드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럼 마지막으로 이 한국형 국부펀드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알려주세요.
4: 성공하면은 이제 미래성장 동력이 생기는 거죠.
1: 네.
4: 우리가 지금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저출산 뭐 또 여러 가지 얘기해서 성장률이 계속 떨어져갖고 포텐셜 잠재 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만들겠다. 그럼 만드는데 결국은 어떤 그런 인프라가 있어야지만 되잖아요. 민간 기업들은 짧게 짧게만 보고 가니까.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꼭 성공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네.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뭐 좀 정부가 투자 분야를 정하더라도 운영은 전문가가 해야 된다.
1: 아.
4: 절대로 정치가 손을 정치 타면 안 된다.
1: 네.
4: 막 그래갖고 막 뭐 이제 그 전에 전 정권에서 만들었어. 그래갖고 나중에 되니까 막 수익이 좀 안 났어. 예컨대 아까 KIC가 한 것도 갑자기 글로벌이 금리가 올라가면 수익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막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막 그 흔들고 막 그러면은 뭐 갈아버리고 그다음에 뭐 다시 뭐 그 없애고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1: 네.
4: 그래서 절대로 정치를 타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단 전문가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하는 것 같다 계속 이렇게 또 이렇게 좀 관리를 해야 되겠죠. 위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그렇죠. 지켜야 테마색 같은 국번도에 성공할 때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용어 노트 디지털 경제금융연구원장이신 정유신 서강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윤수일의 아름다워 듣고 올게요.

0: 새로운 남북 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앞서가는 기업과 성공한 기업인을 소개하는 성공 전략 시간입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전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예, 반갑습니다.
1: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월트 디즈니가 본격적으로 디즈니랜드를 건설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 이 디즈니랜드가 기존의 놀이공원하고는 좀 패러다임이 달랐다면서요.
2: 그렇죠. 우리가 어떤 그 혁신가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혁신을 할 때 기존의 어떤 발상법이라고 그럴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뭐 과학 용어로 표현하면은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뭐 헨리 포드가 T모델이라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죠. 어떻게 바꿨느냐. 그 전까지는 자동차라는 것은 부자들이 끄는 사치품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1: 네.
2: 왜 사치품이어야 돼? 누구나가 타고 다니는 대중적인 차가 되면 되지. 그래서 그 경제학자 중에 그 루드비 폰 미제스라는 분이 한 얘기가 있는데 현재의 사치품은 미래의 생활 필수품이다.
1: 오.
2: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의 전형적인 게 헨리 포드의 T모델이라는 자동차였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스마트폰의 그 애플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죠. 사실은 그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만든 회사는 애플이 아닙니다. 그 2G폰 시대의 절대 강자인 노키아에서 먼저 만들었었어요.
1: 네네네.
2: 그러니까 노키아가 근데 참 이 비즈니스라는 세계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아이러니한 게 노키아라는 회사가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2G폰 1위 기업이었는데 자신이 만들었던 스마트폰 때문에 이 회사가 망한 거예요.
1: 그래요?
2: 예, 네, 망했죠. 지금은 완전히 노키아는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1: 아~
2: 스마트폰 상과 아무 상관이 없는 회사예요, 이제는. 그런 걸 보게 되면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가들의 등장은 굉장히 파괴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어떤 세계를 열어젖히는 거죠. 이 놀이공원에서 이제 이 월트 디즈니가 열어젖힌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 중에 하나는 놀이공원을 영화 세트장 개념으로 접근한 거예요.
1: 아~
2: 그냥 가서 탈 것이 있는 거 노는 것이 아니라
1: 네.
2: 영화 세트장으로 바라본 거예요. 개념적인 다시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경영 용어에서도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개념 정의를 잘하라 그러거든요. 문제의 정의를 잘 내려라.
1: 네.
2: 저도 말은 쉽게 하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런데 월트 디즈니는 놀이공원을 노는 공간이 아니라 영화 세트장으로 개념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접근 방식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뽑는 인력도 달라집니다.
1: 그렇겠죠.
2: 예, 디즈니에서도 인력 데려오지만 그러면서 그 데려오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영화 세트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상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잘 호칭을 잘 붙여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인류 기업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카피 감각이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압축해서 표현해야 되거든요. 왜?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1: 네.
2: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도 그 기술자들, 가치관 기술자들을 그냥 뭐 차장, 부장 이런 직급으로 부는 게 아니라 이매지니어.
1: 오.
2: 이매지니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붙여줬어요. 그리고 이들을 전 세계로 보냅니다. 유럽, 뭐 미국에서 최고의 놀이공원들을 다 보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정의를 다시 하고 거기에 맞는 인력들을 뽑고 그들에게 역할을 부여해 주기 위한 이름도 다시 바꾸고 그리고 그들이 최고를 볼 수 있도록 그들한테 투자를 하고
1: 이야.
2: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좀 남다른 사람이죠.
1: 현실로 만드는 기술자들 이런 이름 붙여주면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될 것 같은데
2: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1: 그쵸?
2: 어떻게 불러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동기부여가 바뀌어요. 월드 디즈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걸 굉장히 잘 본능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경영자 같아요.
1: 아니 이런 분위기라면 진짜 그 조직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넘쳐났을 것 같은데요.
2: 예. 그 월트 디즈니는 디즈니라는 회사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미 대기업이 된 거예요. 세계적인 대기업. 세계 최대 애니메이션 기업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어요. 영화도 많이 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 큰 기업은 아무리 혁신적이려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관료주의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1: 그렇죠.
2: 예. 작은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그 끈적끈적한 에너지, 활기 같은 것들이 나오기가 본능 원래적으로 어려웠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제 월트 디즈니는 작은 조직을 유지해가면서 직원들의 그런 의견들을 계속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직원들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칭찬도 해주고 아주 혹독한 비판도 하고 근데 비판을 하게 되면 기분을 나빠했을 텐데 직원들이 그러지 않았대요. 어.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월트 디즈니의 애정을 열정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고 또 이들도 새로운 혁신적인 비즈니스 놀이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일원이라는 거.
1: 아.
2: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의 그 에너지를 극대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이것이 이제 뭐 좀 말이 길어지지만 유명한 심리학 책보다 보면 나오는 비유가 있죠. 어떤 큰 성당을 짓고 있는 석공이 있었는데 어떤 석공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물어봅니다. 어떤 석공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그랬더니 나는 월급을 받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있어. 두 번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두 번째 석공한테 물어보죠.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 그랬더니 나는 돈을 깎고 있어. 성당을 지어요. 세 번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나는 그 위대한 신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1: 야.
2: 이 돌을 깎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삶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몰입도와 삶의 의미와 만족도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 천지 차이겠네요.
2: 네, 현대 심리학에서. 그런데
1: 네.
2: 그 디즈니랜드 멤버들, 디즈니랜드의 구성원들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이런 조직은 일을 정말 무섭게 합니다.
1: 잘 할 수밖에 없겠네요.
2: 네, 굉장히 무섭게 하고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도 이제 드디어 20대 초, 10대 후반에 가졌던 그런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게 되는 거죠.
1: 어떻게 보면 직원 전부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진짜
2: 그렇죠.
1: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2: 큰 조직에서는 이게 쉽지 않아요.
1: 안 되죠.
2: KBS도 제가 보기에는.
1: 월급을 받아갑니다라고 그러니까 말하는
2: 큰 조직들은 뭐 그러신 분도 계신데 이게 네. 쉽지가 않아요.
1: 맞아요.
2: 예. 어떤 회사도 아마 삼성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1: 그렇죠. 내가 부품으로 느껴지기 쉬우니까.
2: 예, 예.
1: 이 놀이공원을 노는 공간이 아니라 영화 세트장으로 네. 생각한 것도 이제 놀이공원을 스토리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 전부 월트 디즈니가 최초겠죠?
2: 네, 맞습니다. 이것도 최초의 개념입니다. 놀이공원을 영화 세트장으로 보고 놀이공원의 스토리를 입힌 거예요. 근데 일반 영화와 놀이공원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일반 영화나 애니메이션은 스토리를 보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아무리 내가 적극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수동적인 행위입니다.
1: 맞죠.
2: 근데 놀이공원은 뭐예요? 관객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참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놀이공원의 스토리도 단순하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어떤 환상이라든가 모험, 그다음 개척, 미래 가만히 보면 가장 미국적인 가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어찌 보면 디즈니도 미국을 대표하는 그 어떤 상징 코드를 가진 기업이거든요.
1: 그러네요.
2: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그런
1: 네.
2: 기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맥도날드라든가 코카콜라라든가 그다음에 디즈니 이런 회사들이 그 나라의 이제 코드 같은 기업을 그 문화적 상징 코드 같은 기업을 가진 나라 기업들이 있습니다.
1: 네.
2: 우리나라는 딱 떠오르는 회사가 별로 없는데 미국은 그런 회사들이 있죠. 뭐 프랑스 기업들도 좀 있죠. 명품 기업들.
1: 네.
2: 명품 하면 프랑스 기업.
1: 맞아요.
2: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문화적 코드와 결합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뭐 그래서 놀이공원에 담을 스토리도 환상, 모험, 개척, 미래에 맞는 거죠. 뭐 서부시대 얘기라든가 우주개발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 보는 관객이 아니라 스토리에 참여한 같은 주인공이 되도록 그 놀이공원을 영화 세트장처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와 영화와 그다음에 꿈과 환상과 모험이 들어가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 거죠.
1: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겠다 싶은데
2: 네.
1: 디즈니는 이 디즈니랜드가 외부로부터 어떤 간섭도 받지 않는 완전 무결한
2: 예.
1: 공간이 되길 원했다고 하던데
2: 예.
1: 이걸 위해서 뭘 했어요?
2: 그러니까 놀이공원에 들어가는 순간 외부 세계와 차단돼야 됩니다.
1: 어허허.
2: 이게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놀이공원 들어가면 또 끝나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1: 그래요?
2: 네, 그랬대요. 저도 뭐 그 시절에 놀이공원에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디즈니랜드에 들어가는 순간 다른 세상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서 차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 어떻게 생각해야 됐냐면 이 공간은 깨끗해야 돼. 그래서 쾌적해야 돼. 그리고 완벽한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들도 전체로 통일감이 다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색깔도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색깔 하나하나까지. 건물의 벽에 입힌 색깔까지. 그래서 월트 디즈니가 그 색깔의 조화를 담당하는 직원을 따로 뒀답니다.
1: 진짜 꼼꼼한 사람이네.
2: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주변과 차단이 된 세계를 만들어야 돼. 여기 완전 다른 세상이어야 돼.
1: 근데 그게 가능하도록 하려면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2: 그래서 이 월트 디즈니가 옛날에도 애니메이션 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미술 교육을 하는 디즈니 미술 아카데미 같은 걸 만들었듯이
1: 기억나요.
2: 예, 이분이 이제 보면 대단한 게 이 직원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선구자적인 기업이 있었을까. 저도 이제 여러 기업가들의 책 같은 걸 읽어보게 되면
1: 많이 보시죠.
2: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0: 그렇게까지 나섰던 기억이 많지 않아요. 이분은 디즈니 대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매표원, 놀이기구 안내원, 청소원까지.
1: 와.
0: 이들이 뭐냐면 그냥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연극 배우가 연기하듯이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의 멤버를 이제 캐스트 멤버라고 부르는데
1: 이름 또 붙여줬네.
0: 그러니까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손님들 소비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은 관객이라고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캐스트 멤버들이 즐겁고 유쾌한 공연을 하기 위해서 매뉴얼이 400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대사도 다 외워야 되고 옷차림, 태도, 한치의 이런까지 오점도 없이 다 완벽하게 연기할 수 있도록 이걸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단기간에 태워야 되는데 이 디즈니의 성공 비결을 분석하는 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신입사원이 교육이 끝나면 보통 사람들이 디즈니 마술에 걸린 영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직원 교육과 서비스의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철저했던 그 경영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디즈니는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다 기획되고 연출된 거예요.
1: 철저히.
0: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놀이공원이 등장을 했고 지금도 사실은 세계 최대 놀이공원으로서 그쵸. 만들어진 후에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1: 최고예요.
0: 그래서 이제 이 디즈니랜드가 어쩌면 놀이공원 산업에 패러다임을 바꿨고 가격은 엄청 비싸지만 가족이 함께 노는 문화도 바꿨고 그래서 그 위대한 혁신은 살아가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 그다음에 문화를 바꿉니다. 월트 디즈니가 그런 면에서 위대한 기업가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1: 이야. 네, 흥미로운 월트 디즈니의 디즈니랜드 건설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전문이었어요.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경제로 통일로 노고지리가 부르는 찻잔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주변에 보면은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절했다가 날 미워하면 어쩌나, 괜히 사이가 어색해지고 멀어지면 어쩌나, 아마 그런 걱정 때문이겠죠. 한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미움받을 용기란 책에서는

네, 오늘은 박철 시인의 시 한 편 소개합니다. 제목은 사랑은 큰일이 아닐 겁니다. 사랑은 큰일이 아닐 겁니다. 사랑은 작은 일입니다. 7월의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한낮의 더위를 피해 바람을 불어주는 일. 자동차 클랭슨 소리에 잠 깬 이에게 맑은 물 한 잔 건네는 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손등 한번 만져보는 일. 여름이 되어도 우리는 지난 봄, 여름, 가을, 겨울 작은 일에 가슴 조여 기뻐했듯이 작은 사랑을 나눕니다. 큰 사랑은 모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이라는 지구에서 큰 사랑은 필요치 않습니다. 혜진은 저녁 들판을 걸으며 어깨에 어깨를 걸어보면 그게 저 바다에 흘러넘치는 수평선이 됩니다. 7월의 이 여름날 우리들의 사랑은 그렇게 작고 끝없는 잊혀지지 않는 힘입니다. 강영숙의 사랑 준비했습니다.

0: 사무실의 빈자리가 군데군데 보이고 아침 출근길 교통이 평소보다 수월하게 느껴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입니다. 아직 휴가를 떠나지 못하셨다면 이 시간 잠시 추억의 노래 휴가를 즐겨보시죠.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대중가요 평론가 송명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송명아 씨는 여름철마다 음악 페스티벌

0: 뒤에.
1: 아, 휴가는 아니고 예, 최적의 일이군요.
0: 예, 그렇습니다.
1: 그래도 가면 좀 즐기지 않으시나요?
0: 힘들어서 즐기지 못하겠더라고요.
1: 아니, 감상하는데 이렇게 힘이 듭니까?
0: 예전에는 페스티벌 가면은 이제 펜스 잡는다고 해가지고 네. 제일 앞자리 이제 펜스 잡고서 머리 흔들고 막 이러고
1: 가장 정적인 팬이었죠.
0: 예, 놀았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는 힘들어서 그거 못 하겠더라고요.
1: 아니, 당연히 지금은 이제 평론가로서 예. 리뷰어로서 가시는 거니까 좀 멀찍이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죠.
0: 예, 그래서 즐기지를 못하니까 예. 일로 가는 거죠.
1: 아,
0: 뒤에서 이제
1: 마음은 펜스에 가 있는데.
0: 네, 방관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거
1: 아, 그게
0: 있고
1: 힘들다. 예.
0: 마리프레스룸이지 이제 예. 텐트 하나 이렇게 쳐놓는데 있거든요. 예, 예. 거기서 이제 다른 매체에서 온 기자들하고 서로 이제 정보 같은 거 교환하면서
1: 예.
0: 예, 거기서 기사 작성하고 뭐
1: 그런
0: 그렇습니다.
1: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하고 예.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재밌지 않나요?
0: 재밌어요. 1년에 한 번 만나는 거거든요. 여름 페스티벌 때.
1: 예, 예.
0: 안 그러면 뭐 다른 큰 공연이나 있으면은 가긴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1: 아.
0: 여기 이제 프레스룸이 있으니까
1: 네네.
0: 그래도 공연과 공연 사이에 쉴 때 뭐 이럴 때는 뭐 먹기도 하면서 거기서 얘기도 하거든요.
1: 네.
0: 그 재밌습니다.
1: 그거. 그쪽 분야 전문 기자들에게 1년에 한 번 있는 단합대회가 되겠네요.
0: 그렇죠.
1: 예. 자, 즐겁게 또 취재하시기 바라고요.
0: 네.
1: 그 올여름 음악 페스티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좀 소개해 주세요.
0: 인천에 이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1: 가장 유명한
0: 네. 예, 그리고 전주에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있고 그리고 부산 국제락 페스티벌
1: 아,
0: 열리고요.
1: 네.
0: 제가 지금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는 요게 요거 세 개를
1: 생각하고
0: 있는데
1: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고 큰 축제겠죠.
0: 오래된 페스티벌들이고 그 페스티벌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리고 지금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페스티벌로 자리를 잡았는데
1: 네.
0: 약간 조춤하면서 부산 국제락 페스티벌이 또 치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걸 그 비교해가지고
1: 네.
0: 또 기사도 만들고 할 계획으로 있어요.
1: 네. 네. 자 그런 것도 비교도 재밌겠습니다.
0: 네.
1: 자 오늘 선곡 주제는 어떻게 잡으셨나요?
0: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죠.
1: 네.
0: 휴가 때 들으면 좋을. 예전에는 뭐 휴가 때 들으려고 카세트 테이프도 녹음하고.
1: 그랬죠.
0: 뭐 CD 굽는다고
1: CD
0: 얘기하죠.
1: 굽는다 예. 예.
0: 좋은 음악들 놀러 가서 들을 음악들 CD 구워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뭐 플레이리스트라고 많이 부르죠.
1: 플레이리스트 성공
0: 예.
1: 목록.
0: 예. 네. 플레이리스트 휴가 때 들으면 좋을 플레이리스트 2주 동안 준비했습니다.
1: 다음 주까지.
0: 네.
1: 송영아 씨의 개인적인 플레이리스트에서 좀 많이 가져오셨겠죠?
0: 그렇습니다. 저는 플레이리스트가 굉장히 여러 개예요.
1: 예, 예.
0: 뭐 비 오는 날 듣는
1: 그렇죠.
0: 음악, 뭐 가을에
1: 테마별로 다 있겠죠.
0: 예, 가을에 어떨 때 듣는 플레이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여름 휴가 때 듣는 플레이리스트도 이제 시기별로
1: 네.
0: 뭐 그리고 팝하고 가요를 나눠서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리스트 다 만들어 놨어요.
1: 네. 뭐 너튜브 채널 같은 거 따로 안 하시나요? 그걸로?
0: 그거로는 안 하고요.
1: 네.
0: 저희 이제 잡지 만드는 거 그런 거 인터뷰 뒷얘기들
1: 아.
0: 예, 이런 영상들 올리는 거는 하고 있습니다.
1: 거기에 번외로 또 이렇게 송명아의 플레이리스트에서 예, 저작권 좀 저촉 안 되게 해서.
0: 그거는 책에 연재하고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0: 예.
1: 자 여름철 휴가를 떠날 때 휴가길에 듣기 좋을 만한 플레이리스트니까
0: 네.
1: 어떤 분위기인지 짐작이 되는데 먼저 두 곡 들어볼까요?
0: 우선 준비한 곡은 오세은 씨의 여행 준비했습니다.
1: 오세훈 씨가 이 시간에 몇 번 얘기가 나왔던 분인데 딕 패밀리의 그 유명한 또 만나요를 작곡했던 싱어송라이터였나요?
0: 예, 맞습니다. 1970년대에 활동했던 싱어송라이터고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싱어송라이터예요.
1: 네.
0: 70년대를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 가운데 한 명으로 꼽는 분도 계시고요.
1: 예.
0: 창작곡 외에도 클로드 제롬의 샹송에 가사를 붙인 고아라는 곡이 사랑을 받았는데
1: 아.
0: 이 노래는 유전선 씨의 버전으로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1: 그렇죠. 예.
0: 가사가 염세적이라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면서 또 희귀 음반이 되기도 했어요.
1: 오세훈 씨의 고아라는 곡이 금지곡이 됐었군요.
0: 예. 또 80년대에는 기타 연주자 겸 편곡자로 활동을 하면서 한영애 씨, 남궁옥폰 씨의 음반에 참여하기도 했고 2000년대 넘어서도 블루스 앨범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1: 네.
0: 오늘 준비한 여행은 그 오세훈 씨의 네 번째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이 앨범에는 컨트리에서부터 블루스 레게에 이르기까지 많은 장르를 또 실험한 음반이기도 합니다.
1: 재밌는 음반이네요.
0: 네. 그 여행이라는 곡은 구정곡으로도 많이 불렸고 봄, 여름, 가을

0: 겨울이 그 신발 CF를 한 적이 있었는데.
1: 어떤 브랜드인지 알겠네요.
0: 예, 거기에 출연해서 기타 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1: 그 노래.
0: 네. 그래서 가사 보면은 훌쩍 어디든 떠나가야지 뭐 기차를 타고 갈까 뭐 이렇게 가사가 시작이 되는데 네. 여행의 배경음악으로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훌쩍 어디든 떠나가야지 아마 지금 가장 간절한 주문 같습니다. 이어서 들어볼 곡은 뭔가요?
0: 이어서 들을 곡은 강은철 씨의 산포로 가는 길입니다. 아.
1: 가장 유명한 곡이죠. 강은철 씨의 곡 중에. 네.
0: 강은철 씨는 제가 긴머리 소녀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음악실 쉘브로 출신 그러니까 네. 이종환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이에요. 한국의 폴 사이먼으로 불릴 만큼 폴 사이먼의 노래를 잘 소화했던 가수였죠.
1: 네.
0: 지금도 무대에서 박서 같은 노래 한 번씩 부르면 정말 폴 사이먼보다 더 폴 사이먼 같은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1: 음색도 비슷하고요.
0: 네. 예. 산포로 가는 길은 배따라기의 이혜민 씨가 고등학교 때 만든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예. 산포라는 곳이 실제로 있는 지명인가요?
0: 경남 진해에 있는 마을 이름이라고 해요.
1: 아.
0: 이혜민 씨가 잠시 이곳에 머물 때 그곳 경치가 아름다워서 쓴 가사로 되어 있고요.
1: 예.
0: 경남 진해의 산포마을에는 2008년 산포로 가는 길 노래비가 들어선 바 있습니다.
1: 이혜민 씨가 고등학교 시절에 만들었다고 하니까 참 천재성을 엿볼 수 있는 곡인데.
0: 이혜민 씨는 장르에 관계없이 네. 좋은 노래들을 굉장히 많이 만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가장 뭐 의외인 곡이 호랑나비라는가.
0: 그렇습니다. 네.
1: 자, 두 곡 듣겠습니다. 오세훈의 여행, 강은철의 산포로 가는 길.

0: 네, 강원철의 산포로 가는 길 들으셨고요. 앞에 들으신 곡은 오세은의 여행이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오늘은 휴가 때 들으면 좋을 만한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송명아 씨는 뭐 그동안 여러 곳 많이 다녀오셨겠지만은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 어딜 꼽을 수 있을까요?
1: 다 인상적인 게 재밌었는데요.
0: 그게 좋은 인상이든 나쁜 인상이든.
1: 그렇습니다.
0: 가장 인상적인 건 이제 긍정적으로 또 가고 싶은 거.
1: 도시 중에서는 춘천이었었고요.
0: 아, 그래요?
1: 예. 섬 중에서는 물론 제주도고. 네. 산육에서는 지리산이었습니다.
0: 아, 또 테마별로 다르군요. 또 역시 플레이리스트처럼.
1: 그렇습니다.
0: 여행지도 이렇게 딱 꼽아놓는 거예요. 리스트를. 예.
1: 산에 가면 좋은데. 네. 힘들잖아요. 네. 그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지리산 갔을 때였었나? 그런 적이 있었는데.
0: 천왕봉까지 올라가셨어요?
1: 네. 물을 말통이라고 하나요?
0: 네.
1: 그런데 지고 올라오셔가지고.
0: 오.
1: 자, 대전에서 오신 분들 이리 모이세요. 해가지고.
0: 어떤 모르는 분이?
1: 네, 모르는 분이요. 대전에서 오신 분들만 그 물 나눠주신 분이요.
0: 아니, 너무 지역 차별 아닙니까? 아니, 거기서까지 그러면 안 되죠.
1: 근데 뭐, 다른 지역분들은 또 다른 지역분들끼리 나눠 먹고 그러시더라고요.
0: 야, 그러니까 그 하얗게 생긴 그 말통 같은 거 물 플라스틱으로 된 거 네. 담아가지고.
1: 저는 정말 힘들게 올라갔었는데 그걸 네. 가지고 올라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0: 아, 대단하시네요. 네.
1: 그런 인정 같은 게 많이 있는 네. 그런 여행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0: 네, 좋은 여행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볼 노래들 어떤 건가요?
1: 대표적인 또 여행 노래 가운데 하나인데요. 조용필 씨의 여행을 떠나요. 아, 준비했습니다.
0: 여행의 주제가 같은 노래죠.
1: 그렇습니다.
0: 벌써 발매된 지 꽤 됐네요.
1: 40년이 훌쩍 넘었죠.
0: 예.
1: 81년에 발매된 조용필 씨의 7집 앨범 수록곡인데요. 앨범은 전체적으로 뉴웨이브와 락의 성격이 강한 앨범이었었는데 흥미롭게도 이 음반의 수록곡 가운데 다섯 곡은 일본에서 먼저 발매된 곡이었어요.
0: 아, 그 당시에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으셨죠.
1: 네, 일본에서 활동을 많이 하실 무렵이었어가지고 네. 일본에서 먼저 발매가 됐었고 발매 당시에는 어제 오늘 그리고가 커다란 히트를 했지만 여행을 떠나요 이 노래가 세월의 흐름에 관계없이 네. 꾸준하게 여행지에서 또 운동 경기가 열리는 운동장에서 아, 애창되고
0: 그러네요.
1: 있습니다.
0: 예, 이 노래의 장점은 떼창이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1: 그렇죠.
0: 그리고 떼창할 때 도무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끝났는가 싶으면 또 어딘가에서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르 또 시작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또 따라하고 계속 그 무한 도돌이.
1: 노래방에서도 선곡하면 친구들이 싫어하죠.
0: 그게 이제 마지막 곡으로 많이 하는데
1: 네.
0: 안 가려고 다시 부르고 또 부르고 그냥 계속 대표하는.
1: 반주가 끝나도 계속 부르고 있잖아요.
0: 예.
1: 그녀의 웃음소리뿐도 그렇고 이 노래도 그렇습니다.
0: 무한 반복의 어떤 덫에 걸걸 많은 마성의 노래입니다. 이어서 준비한 곡이 박인희 씨 노래네요.
1: 예, 방랑자 준비했습니다. 박인희 씨가 1978년에 발표한 번안곡이고요.
0: 네.
1: 원곡은 칸초네인 니콜라 리발이나 지아니 모란디의 음성으로 잘 알려진 바가본도예요. 원곡의 제목 역시 방랑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가사 내용은 박인희 씨의 온전한 창작물이고요.
0: 네.
1: 그림자 벗을 삼아 걷는 길은 서산에 해가 지면 멈추지만 마음의 님을 따라 가고 있는 나의 길은 꿈으로 이어진 영원한 길. 이 도입부 가사는 문학 소녀였을 당시에 이제 박인희 씨의 감성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0: 네.
1: 매력적이고.
0: 그 참 잘하시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정선 씨의 또 매끈한 편곡하고 잘 어우러진 그런 곡이라고 생각됩니다.
0: 네, 소개해 주신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박인희의 방랑자.

0: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박인희의 방랑자였습니다. 옛 노래 이야기, 오늘은 여름휴가 때 들으면 좋을 만한 선곡 리스트 소개하고 있습니다. 송명아 씨는 휴가 갈 때 꼭 챙기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꼭 챙긴다.
1: 이어폰.
0: 속옷 같은 거 말고.
1: 이어폰이요.
0: 이어폰. 역시나 예. 예, 음악 듣는 장비 필요하죠.
1: 어디 여행 다니거나 기차 계속 타고 있지만 버스 타거나 기차 타거나 그럴 때는 이어폰이 필수 같아요.
0: 네. 그렇죠. 외부 소음을 찾아내주고.
1: 예, 외부 소음 찾아내주고.
0: 음악을 감상할 수 있고.
1: 예. 그런데서 또 여행 다니면서 이어폰 끼고 있으면 네. 생활의 BGM이라고 하죠. OST가 되는 거죠.
0: 맞아요.
1: 네.
0: 근데 가끔 열차 타고 갈 때 이어폰 꽂고 눈을 감고 있다가 네. 정차할 곳에 못 내려서 네. 지나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1: 아, 몇 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0: 그죠?
1: 예.
0: 너무 곤이 잠이 들 수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음악 듣다가. 예. 그러면 이제 내려야 되는데.
1: 근데 이어폰 안 끼고 있어도 그럴 때는 일어나지 못해요.
0: 예. 이어폰 끼면 더 그럴 수 있겠죠.
1: 네.
0: 최대한 어디까지 가봤습니까? 대전 지나서.
1: 저는 이제 대구까지 많이 네. 동대구역까지는 많이 가봤습니다.
0: 다행이네요. 그래도 부산까지 안 가시고. 자, 이어지는 노래 어떤 겁니까?
1: 송창식 씨의 고래사냥 준비했습니다.
0: 네, 고래사냥은 뭐 당시 청춘의 찬가 같은 노래였죠.
1: 네. 소위 70, 80년대의 청년 문화를 대표하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영화 바보들의 행진 OST에 삽입됐던 곡인데

0: 그 주인공의 친구였죠. 영철이 자전거를 타고 바다로 뛰어드는 장면에 삽입되기도 했습니다.
1: 네.
0: 송창식 씨를 일약 10대 가수로 등극시켜준 곡이기도 하지만 한동안 또 금지곡의 멍에를 벗어나지 못했던 곡이기도 해요.
1: 예, 왜 금지곡이었을까요?
0: 아무래도 청년들을 선동한다는 그런 의미 때문에.
1: 떠나자. 예. 막 바다에 뛰어들고 막 이러니까.
0: 바다에 뛰어드는 장면은 그때 또 자살하는 장면이었었으니까.
1: 그러니까.
0: 예, 좋지 않다 뭐 이런 거였었죠.
1: 예. 곡은 이제 송창식 씨가 쓰신 곡이고.
0: 네.
1: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이 한 소절만 들어도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노래잖아요.
0: 그렇죠.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뭔가 끌어올리기만 만드는 선동하는 그런 멜로디도 그렇고 가사도 네. 그렇고.
1: 그러니까 작곡은 송창식 씨고
0: 네.
1: 작사는 누구죠?
0: 영화의 원작 소설을 썼던 최인호 씨가 작사를 했어요.
1: 최인호 소설가 그래서 쓰셨군요. 네.
0: 예. 최인호 씨는 나중에 고래사냥이라는 동명소설을 썼고 그 고래사냥이라는 소설 역시도 영화로 만들어졌었죠.
1: 예. 자, 이어서 들어볼 곡은 밴드 이름이 여름사냥이네요. 여름에만 활동하는 밴드였습니까?
0: 잠깐 활동을 했었고요. 한 장의 앨범밖에 없어요.
1: 일종의 프로젝트 팀이었나요?
0: 원래 시작은 그렇지 않았었을 건데.
1: 예, 하다 보니.
0: 예, 오래 활동 못하고 일찍 좀 해체를 한 게 좀 아쉬운 그런 밴드였습니다. 헤비메탈 밴드 철장미 출신의 드러머 김도형 씨 그리고 기타리스트 정기송 씨로 구성된 밴드인데요.
1: 철장미는 아이언 로즈 이런 건가요?
0: 그렇죠. 좀 헤비메탈 밴드 이름 같잖아요.
1: 예.
0: 철장미의 보컬리스트는 K2의 김성면 씨였었죠.
1: 아, 김성면 씨.
0: 네. 여름사냥은 1990년에 이 앨범 한 장을 발표한 뒤에 해산을 했는데요. 이 앨범에는 이 곡 외에도 여름의 끝 떠나요 이런 여름 여행의 배경음악으로 쓸만한 노래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밴드 이름하고 말씀하셨더니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1: 네, 밴드는 해체돼도 그 멤버들은 다 활동을 계속하신 거죠.
0: 그렇죠. 김도영 씨는 여름사냥 이후에 솔로와 나일론이라는 밴드에서 한 장의 앨범을 발표를 했고요. 정기성 씨는 이후에 그 신해철 씨가 결성한
1: 넥스트 멤버죠.
0: 예, 일기 기타리스트로 참여해 활동을 했습니다.
1: 네.
0: 신해철 씨하고 정기성 씨는 정기성 씨가 여름사냥으로 활동하던 시절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만났다고 해요.
1: 신해철 씨가 DJ 할 때.
0: 그랬었는지 아니면 둘 다 뭐 다른 게스트로 나갔을지
1: 예.
0: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동해든 서해든 기차든 버스든 어디든지 좋으니까 아무튼 떠나자라는 가사가 뭔가 좀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런 곡이에요.
1: 네. 좀 비슷한 느낌의 그런 가사를 가진 곡들인데요. 송창식의 고래사냥, 여름사냥의 아무튼 떠나자 두 곡 듣겠습니다.

0: 아무튼 떠나자 여름사냥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고래사냥 송창식의 노래였죠. 송명아 씨는 휴가 가실 때 시간 단위로 계획을 짜서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움직이십니까?
1: 발길 닿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0: 자유분방. 예.
1: 시간을 짜서 하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만약에 호텔에서 묵을 때 네. 아침 시간 꼭 맞춰가지고.
0: 아침 시간, 퇴실 시간 이런
1: 네,
0: 거.
1: 네. 그거는 딱 맞추고. 왜냐하면 아침을 안 먹으면 너무 손해 같더라고요.
0: 그럼요. 조식 제공이면 당연히 먹어야죠.
1: 네. 그래서 시계 맞추고 자가지고 네. 아침 먹고 와서 다시 자더라도
0: 네, 아침 꼭 먹습니다. 그때 빼고는 시계를 맞춰본 적이 없다. 시계에 쫓겨본 적이 없다.
1: 그렇죠.
0: 저랑 같이 다니셔도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들어볼 곡은 어떤 곡이죠?
1: 들국화의 세계로 가는 기차하고 네. 최성원 씨의 제주도의 푸른밤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들국화와 들국화 멤버의 솔로 앨범 곡이군요.
1: 네.
0: 세계로 가는 기차가 전인권 씨 목소리가 아니었죠?
1: 네. 들국화의 데뷔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들국화의 보컬리스트는 다들 아시듯이 전인권 씨잖아요.
0: 네.
1: 때에 따라서 최성원 씨가 작곡한 곡은 최성원 씨가 직접 부르기도 했는데 오늘 준비한 세계로 가는 기차는 원조 멤버였던 조덕환 씨가 만들고 부른 곡이에요.
0: 조덕환 씨.
1: 예. 그래서인지 수록된 다른 들국화의 노래와는 좀 느낌이 다른 초창기 락앤롤 스타일의 흥겨운 곡입니다.
0: 예.
1: 조덕환 씨는 음반을 녹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으로 건너갔고 이런 스타일의 음악은 이후 들국화 음반에서는 좀 찾아볼 수가 없게 됐죠.
0: 그렇군요. 이어서 최성원 씨의 제주도의 푸른밤. 제주도에 꼭 가고 싶게 만들어준 그런 최고의 노래였어요.
1: 그렇죠. 지금도 제주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노래가 이 노래고.
0: 정말 낭만적이죠.
1: 예, 물선전에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노래는요.
0: 맞아요.
1: 들국화가 해산한 뒤에 최성원 씨가 발표한 첫 독집에 수록된 곡이고요.
0: 네.
1: 인공위성 성시경 씨의 리메이크로도 잘 알려졌습니다.
0: 네. 가사에 등장하는 푸르메라는 게 당시 지인의 어떤 딸 이름이었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우연히 부산에서 최성원 씨가 이제 제주도로 가는 배를 탔다가 지인의 집에 머물게 됐는데 네. 그때 느낀 감정을 담은 곡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때 지인의 딸 이름이 푸르메였었는데 최성원 씨가 다시 모트로 돌아오면서 그 딸에게 노래를 선물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요.
0: 그렇군요.
1: 그렇게 탄생한 곡이 바로 이 노래입니다.
0: 네. 88년도에 발표됐으니까 그때 푸르메 양은 이제 완전한 어른이 되셨겠군요.
1: 그렇게 돼요.
0: 네.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실까요? 들국화의 세계로 가는 기차,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밤 두 곡입니다.

네, 들국화의 세계로 가는 기차,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밤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옛 노래 이야기, 여름 휴가길에 들으면 좋을 플레이리스트 만나보고 있는데요.

0: 이제 마지막 곡 하나 남았죠?
1: 네. 마지막 곡도 뭐 여행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곡인데 네. 오장박의 내일이 찾아오면 준비했습니다. 아,
0: 오석준, 장필순, 박정훈 이 세 분의 조합이 그 당시에 큰 화제가 됐었는데
1: 네.
0: 아, 그러면 오장박의 내일이 찾아오면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송명아 씨 좋은 주제와 이야기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파리의 작은 미술관. 김정화 지음, 성우 오은수 읽음. 오른쪽 구석에 프로메테우스가 있다. 나에게 귀스타브 모로를 처음 각인시킨 바로 그 그림이다. 그림은 원화를 봐야 하는구나. 누구나 한 번쯤 해볼 법한 이 말이 처음 이 작품 앞에 섰을 때는 자연스레 내 입에서 튀어나왔다.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쳐 인간에게 주었고 쇠사슬에 묶여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히는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몰라도 된다. 이 그림에는 설명을 넘어서는 힘이 있다. 모로가 그린 것은 고통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는 존재의 결기다. 미래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단호한 순교자처럼 그는 프로메테우스를 비장하고 강인하게 세워놓았다. 40대에 접어들어 살롱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모로가 자신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세상에 선언하는 작품처럼 느껴진다.

그는 다시 죽음의 세계로 떨어진다. 그림은 에우리디케를 찾으러 가기 전의 죽음인지 혹은 다시 죽음의 세계로 떨어진 다음인지 알려주지 않는다. 다만 무덤 앞 물가에서 벼락을 맞아 밑둥만 남은 말라 죽어가는 나무에 기대선 오르페우스의 깊은 슬픔이 전부를 말해준다. 붓질은 눌러 찍은 듯 거칠고 무덤 뒤에 진갈색 숲과 그 너머의 음울한 진청색 하늘이 강하게 맞선다. 오르페우스의 옷에 깔린 진청색은 그 대비를 더 무겁게 끌어당긴다. 1891년경 작품이라고 한다. 1890년, 모로의 유일한 친구 알렉상드린이 세상을 떠났고 이 그림은 그 상실을 끌어안은 화가 자신의 비애를 토로하고 있다. 옆에 프로메테우스와 비교해보면 더 선명해진다. 한쪽에는 선지자적 야심이, 다른 쪽에는 죽음과 상실 앞에 침잠이 있다. 화풍도 달라졌다. 프로메테우스가 대생의 뼈대 위에 서 있다면 말년의 오르페우스는 색채가 먼저 감정을 밀어올린다. 대상의 설명보다 내면의 기류가 앞선다. 이제 살롬의 앞에 선다. 팜파탈의 전형으로 그려진 요염하고도 환상적인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여인이다. 모로는 1870년 무렵부터 살로메를 붙잡고 여러 버전으로 반복해 그렸다. 춤추는 살로메, 감옥 앞에 살로메, 잘린 요한의 머리와 마주하는 살로메.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은 춤추는 살로메다. 몸 위에 연꽃, 호루스의 눈 같은 상징들이 가는 선으로 촘촘히 새겨져 있어 보석 세공처럼 반짝인다. 그래서 이 그림은 문신한 살로메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4층 전시실에서 이 작품들을 보고 있자니 3층이 크고 넓게 작가의 세계를 펼쳐 보이는 자리였다면 4층의 작품들은 훨씬 더 깊고 내밀한 목소리로 다가오는 듯하다. 3층이 조망이라면 4층은 대면에 가깝다. 이제야 모로가 자신의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무엇을 어떤 순서로 건네고 싶었는지 그 마음속 동선이 어렴풋이 읽힌다. 1층은 작품을 구상하는 과정에서의 생각이 담긴 스케치, 자칫 소홀히 취급되기 쉬운 드로잉 같은 소형 작업들까지 전부 보존하려는 공간이다. 중요한 것은 그 보존이 수장고처럼 닫힌 형태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람객은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가 빽빽한 벽면을 따라 작품을 끝까지 볼 수 있다. 과장해 말하자면 보이는 소장고다. 요즘 박물관들이 소장품을 수장고에 잠재우지 않고 공공에게 최대한 개방하려는 취지로 전면에 드러내는 흐름이 있는데 모로는 이미 그와 비슷한 발상을 자기 방식으로 실현해 두었다. 실제로 살았던 아파트를 보존한 2층은 작가가 어떤 세상에서 살아왔는지, 그의 표현대로 어떤 환경에서 꿈을 꾸었는지를 감각적으로 보여주는 층이다. 부모에 대한 회상, 개인사가 담긴 실제 사용하던 물건과 기록물의 사이를 걸으며 우리는 예술가 모로 이전에 인간 모로를 만나게 된다. 오늘날 박물관의 어휘를 빌리자면 아카이브를 적극 활용한 전시 공간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그리고 3층 전시실에서 모로는 예술이 찬미하는 아름다움과 승리의 아우라를 크게 펼쳐 보이며 자신의 세계를 한 번에 조망하도록 만든다. 그 다음에야 4층이다.

캐릭터는 작가가 작품을 통해 관람객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려는 듯하다. 그래서 3층에서 4층으로 오르는 휘돌아가는 계단이 화가의 내밀한 세계로 들어가는 신비한 출입구처럼 느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모로가 방문객들이 1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수직 동선을 따라가며 단순히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깊게 느끼는 쪽으로 지각을 이동시키길 바랐다고 짐작한다. 모로라는 세상은 그렇게 층을 오를수록 조금씩 가까워지는 방식이라야 비로소 열리는 것일지 모른다.

0: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1: 생각에 잠긴 채 4층 안쪽 전시실을 돌아 나오며 계단 가까운 방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전시실 가운데 가림막 벽의 창가 쪽에 대형 정사각형 작품 하나가 눈길을 붙잡는다. 얼핏 보면 흰색과 갈색으로 칠해진 어슴푸레한 면만 보이고 뚜렷한 형태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는 순간 바탕에 숨겨진 엄청나게 세밀한 드로잉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제목을 찾아보게 된다. 알렉산더 대왕의 승리. 기원전 326년 알렉산더 대왕이 북인도의 왕을 정복한 사건을 그린 그림이다. 승리의 여신 니케가 날개를 펼친 채 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고 높은 왕좌에 앉은 알렉산더 그리고 그 발치에서 바닥에 엎드려 애원하는 패자. 그러나 곧 이 사건이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중심이라기보다 상상과 환상을 마음껏 펼치기 위한 장치처럼 느껴진다. 가운데 흰 덩어리가 거대한 산임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그림이 열리기 시작한다. 산 속에 섬세한 선으로 그린 궁전이 숨어 있다. 마치 펜으로 그린 세밀화처럼 겹겹이 겹친 건축물들이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펼쳐져 있다. 건물의 구석구석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아래에 연못이 보이는가 싶더니 이제는 커다란 부처 입상까지 드러난다. 그 밑에는 정면을 향한 코끼리 세 마리가 늠름하게 서 있다. 처음에는 갈색으로만 보이던 양쪽 하단에는 수많은 인도 사람들이 촘촘한 선으로 빼곡하게 그려져 있다는 것도 뒤늦게 알아차린다. 색채는 대생을 따라가기도 하고 대생의 선과 무관하게 넓은 면으로 번지기도 한다. 관람객의 눈은 색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그 안에 숨은 형상을 발견하고 멈춘다. 그러다 다시 옮기고 또 멈춘다. 지극히 사실적인 디테일들이 겹쳐지고 쌓이며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환상의 세계 속을 한없이 걷게 한다. 마침내 오른쪽 아래 구석에 다다르면 연꽃을 손에 쥔 채 바닥에 앉아있는 젊은 여인과 그 뒤에선 전사를 만날 수 있다. 두 사람은 다소곳이 고개를 숙여 관람객에게 목례하는 듯하다. 전사의 발밑에는 작가의 서명이 있다. 모로는 이 작품을 1874년에 시작해 1890년경에 끝냈다고 한다. 이 끝없는 디테일의 세계를 발견하는 놀라움은 옆에 전시된 주피터와 세멜레에서 더 커진다. 그림 앞에 서면 첫눈에 표면의 반짝임과 색채에 압도된다. 세로 2미터가 넘는 화폭 전체가 푸른빛을 띤 거대한 보석처럼 반짝인다. 신들의 왕 주피터가 인간 세멜레를 사랑하자 주피터의 아내 주노가 질투에 사로잡혀 꾀를 낸다. 세멜레에게 주피터의 본 모습을 보여달라고 청하게 만든 것이다. 번개의 신인 주피터가 본 모습으로 나타나는 순간 세멜레는 그 번개를 견디지 못하고 타죽고 말았다. 결국 세멜레는 죽고 그녀가 잉태했던 아이는 주피터의 허벅지에 꿰매어져 다리 차기를 기다렸다가 세상에 나와 바쿠스가 된다. 그림의 중심에서 왕좌에 앉은 주피터의 머리 뒤로 빨갛고 노란 불길이 뻗어나온다. 그의 무릎 위에는 죽어가는 세멜레와 날개 달린 아기가 놓여있다. 그 아래에는 죽음과 고통을 상징하는 두 알레고리, 독수리와 반인반수의 신이 자리한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밤과 죽음의 세계가 펼쳐지고 초승달을 머리에 인 여신이 그 영역을 상징한다. 거대한 화폭의 구석구석이 어디 한 군데 비어있지 않다. 건축물을 바탕으로 인물과 식물, 크고 작은 형상들이 층층이 자리 잡아 시선이 잠시도 쉬지 못하게 만든다. 수집가의 의뢰로 그린 작품이며 1895년에 완성했다고 한다. 주피터의 무릎에서 두 팔을 머리 위로 들고 허리를 뒤로 젖힌 채 죽어가는 세멜레의 하얀 나신에 다시 한번 눈길을 준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사방에서 그녀와 흡사한 여인들이 눈에 들어온다. 길게 늘어난 허리, 빛나는 흰 피부, 몽환적으로 드러나는 몸의 윤과 그들은 모두 살로메이기도 하고 모두 세멜레이기도 하다. 귀스타브 모로라는 세상은 19세기 말 상징주의의 문을 열었다고도 하고 20세기 초현실주의의 근원이라고도 한다. 1924년 초현실주의 선언을 발표한 앙드레 브르통은 모로를 초현실주의의 목소리를 듣지는 않았지만 초현실주의와 공감하는 근대의 선구자로 꼽았다. 무의식과 꿈, 환상의 세계를 탐구했던 브르통에게 모로의 회화는 초현실의 근원으로 읽혔던 것이다. 브르통은 20세기 중반 모로 전시를 기획하며 세간에서 잊혔던 모로를 다시 불러내는 역할도 했다. 1960년 귀스타브 모로의 환상적인 예술 서문에서 브르통은 이렇게 썼다. 16세의 귀스타브 모로 미술관을 발견하면서 평생의 사랑의 방식이 결정되었다. 아름다움과 사랑이 무엇인지 나는 이 미술관에서 만난 몇몇 여인들의 얼굴과 육체를 통해 처음 깨달았다. 그것은 완전한 마법과도 같았다. 출구로 향하려 하니 계단 바로 곁 이젤 위에서 모로의 자화상과 맞닥뜨린다. 이젤 위에 놓였으니 어디든 옮길 수 있겠다. 1850년 24세의 모로가 자신을 그린 그림이다. 몸을 왼쪽으로 틀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살짝 돌린 채 정면을 바라보려 한다. 두 눈동자는 오른쪽으로 쏠려 있고 굳게 담은 입과 강한 시선이 관람객을 붙잡는다. 그의 눈길에는 질문이 담겨 있는 듯하다. 모로라는 세상은 어땠느냐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았느냐고 묻는 것 같다.

여러분은 지금 골목길에서 만나는 예술가들의 삶, 미술 에세이 파리의 작은 미술관을 들으셨습니다. 수많은 예술가들이 사랑에 맞이하는 파리에는 루브르와 오르세 미술관 외에도 무심히 지나치기에는 아쉬운 공간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유리 피라미드를 한 발짝만 벗어나면 파리는 한 예술가의 삶과 시간을 농밀하게 축적해 담아낸 작은 미술관들을 발견할 수 있는 도시죠.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작품을 무엇으로 그렸는가로 해석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저자가 수많은 전시와 미술관을 기획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파리의 미술관이라는 공간 자체를 하나의 텍스트로 읽어낸 특별함이 담겨 있습니다. 작품이 놓인 위치, 방과 방을 잇는 동선, 창으로 들어오는 빛의 방향과 시선의 흐름까지 이 모든 요소가 어떻게 감상의 순서를 만들고 예술가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지를 치밀하게 짚어내는데요. 이 책은 한 작품, 한 작가를 나열하는 대신 공간과 전시, 그리고 그 안에 축적된 화가의 선택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독자들이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다시금 제안합니다. 이 책을 통해 미술작품과 예술가에 얽힌 이야기들을 포함해 미술관이라는 건축적 요소, 파리라는 도시의 예술사적 가치, 그리고 이 도시를 스쳐 지나간 찬란하게 빛났던 예술가 등 작품을 보는 방식을 새롭게 설계하는 경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익숙한 감상법을 뒤집는 또 하나의 시선, 파리의 작은 미술관. 지금까지 성우 오은수였습니다.

소설 극장 개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27번째

0: 안녕하세요. 아, 혹시 여기에 승범한의원이 어디 있나요? 내비게이션은 이곳으로 알려주는데 한약방뿐이라.
1: 위를 봐야지.
2: 최 사장이 철물점 위를 가리켰다. 그 손끝을 따라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2층 창에 승범한의원 간판을 발견하자 머쓱한지 헛기침을 했다.
0: 감사합니다. 아, 참. 여기 평판은 어떤가요?
1: 평판?
0: 아, 뭐 병은 잘 보는지 환자들한테 친절한지.
2: 그 말에 최 사장은 팔짱을 끼고 남자를 위아래 쳐다봤다. 외지인이 지방 한의원을 찾아왔는데 최소한의 정보도 모른 채로 오지는 않았을 테고 어떤 말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인지를 가늠해봤다.
1: 잘 보.
0: 에?
1: 갑자기 삐끗한데 허리도 침 몇 번에 씻은 듯이 나왔고, 뭐 며칠 전엔 독거노인인 어르신이 걱정되어서 밤에 찾아갔다가 돌아가신 걸 봤다지. 살리려고 심폐소생을 했다지만 결국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근래 많이 힘들어하더라고. 그러니 치료를 받으러 왔다면 잘 온 것이고 시비를 걸려고 왔다면 그냥 가시오.
2: 최 사장이 앞으로 나서며 남자를 내려다봤다. 한 걸음 내디뎠을 뿐인데 위압감이 크게 들었다. 남자는 급히 인사를 하고는 건물로 들어섰다.

0: 정민은 탕제실에서 나와 데스크 앞에 앉았다. 요 며칠 해가 서쪽에서 떴는지 환자들이 한의원을 찾아왔다. 그것도 아주 많이. 한약방보다 약을 잘 짓는다는 소문이 돌았고 역시 침과 약을 함께하니 빨리 낫는다는 사람도 늘었다. 오전과 오후 동안 약탕기의 약은 쉴 새 없이 돌아갔다. 그녀는 엎드렸다. 갑자기 안 하던 일을 하려니까 놀란 근육이 뭉쳐 뻣뻣했다. 그동안 열심히 요가를 했는데도 약을 빼고 포장하는 일은 유달리 힘들었다.
1: 도망간 퇴경씨를 다시 붙잡아올까.
0: 데스크에 얼굴을 붙인 채로 곰곰이 생각해봤다.
1: 그날 갑작스럽게 귀신이 폐악질을 부렸다는 사실은 말할 수가 없고. 아, 귀가 얇으니 돈으로 꼬드길까?
0: 정민은 팔에 고개를 괴었다. 그때 승범이 원장실에서 나왔다. 우편물을 확인하다가 나왔는지 손에는 종이 몇 장이 있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제멋대로 삐죽였는데도 모르는지 울적한 표정을 짓다가 정미와 눈이 마주치자 재빨리 종이를 뒤로 감췄다.
1: 뭐예요?
2: 아, 뭐가요?
1: 누가 봐도 수상하게 감춘 그거요.
0: 정미가 고갯짓했다. 승범의 눈길이 뒤를 향하다가 그냥 어깨를 쓰겼다.
2: 그냥 카드사에서 온 것들이에요. 돈 달라고. 괜찮아요. 뭐 요즘 조근우 선생을 필두로 귀신 환자 치료하고 있으니 덕분에 환자도 늘었고 계속 이 정도면.
0: 점점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줄어들었다. 몇 달 거의 환자가 없었으니 빚을 갚기는커녕 늘어났을 것이었다. 한의원 유지비와 가게세, 인건비도 다달이 나갈 테니. 자기만 믿으라고 뻥뻥 소리치던 사람이 막상 돈 갚으라는 우편물에 현타가 왔는지 기가 죽어있다.
2: 꾸준히 더 노력하면.
0: 웅얼거리는 승범의 입을 막듯 종소리가 났다. 한의원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섰는데 이곳에 평생 올 일 없을 것 같은 사람. 제일 한방병원의 부원장 송기훈이었다.
3: 어서오세요. 어? 송선생님!
0: 환자인 줄 알고 인사하던 정미가 아는 얼굴에 당황했다.
2: 네가 여기 웬일이야?
0: 승범이 다시 손에 든 종이를 뒤로 숨기며 더듬더듬 말했다. 송기훈이 한의원을 둘러봤다.
4: 아, 그래도 옛 동료가 개원했다는데 한 번쯤 와봐야지.
2: 개원한 지가 언젠데 지금에서야 오냐? 아, 그리고 개원한 지 보면서 빈손이냐? 그리고 누가 좋아한다고?
0: 쏴붙이는 승범에 아랑곳하지 않고 송기훈이 말했다.
4: 소라 말이야. 원장님이 신경 많이 쓰시는데 바쁘실 땐 내가 들여다보거든. 많이 호전된 거 들어서 알고 있지?
2: 아, 그럼. 야, 오늘은 힘들었지? 어? 어서 앉아. 뭐 마실래? 커피 줄까?
0: 소라의 이름에 금방이라도 소금을 뿌릴 기세였던 승범이 웃는 낯으로 돌변했다. 승범은 종이를 가운 주머니에 쑤셔넣으며 친절히 물었다.
4: 원두 커피는 없을 테니까. 이쌤, 달달한 믹스커피 부탁해요.
0: 송기훈이 정미를 향해 싱긋 웃어보였다.
2: 아니야, 내가 해줄게. 여기까지 힘들게 왔을 텐데 내가 해줄 게 없고 막 그러네.
0: 나긋하게 말을 하고 돌아선 승범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소리 없는 욕을 하는지 입술이 실룩였다.
1: 에휴, 어쩜 저 두 사람은 장소가 변해도 하는 짓은 똑같을까.

0: 승범을 지켜보던 정미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눈이 마주치자 승범은 정미 보고 쉬라 하고는 커피를 타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송기유는 눈을 굴리고 목을 빼 이곳저곳을 염탐했다. 승범도 그가 어떤 의도로 이곳에 왔는지 조심스레 관찰했다. 언제나처럼 재수 없는 느긋함을 가장했지만 다리를 떠는 걸 보니 뭔가가 조급해 보였다.
1: 아직 점심시간 전인데 환자가 없네?
0: 송기윤이 물었다.
2: 아, 오전에 한꺼번에 몰렸다가 빠진 지 얼마 안 돼. 약탄기 돌아가는 거 봐라.
0: 이렇게 사담을 나눌 정도로 친하지는 않은 사이인지라 승범은 뭔 일이 있다는 걸 확신했다. 커피를 건네며 맞은편에 앉았다.
2: 점심은? 먹고 갈래?
1: 아, 아니야. 괜찮아. 너 바쁘다며. 겸사겸사 들른 거라. 가야지. 서울까지 한참이더라.
0: 송기훈이 손살에 치며 커피를 마셨다. 승범은 웃는 낯으로 그를 가만히 봤다. 역시 성질급한 송기훈이 슬쩍 말을 꺼냈다.
1: 너 요즘 병원장님하고 연락해?
2: 아, 아니, 개별적으로 서로 연락하고 지낼 만한 사이는 아니니까.
0: 소라를 맡기고 왔을 때 대화한 게 마지막이었다. 이후로 병의 차도는 병원장의 직속 비서인 윤비서가 주기적으로 메일을 줬고 승범의 질문에 의무적으로 답할 뿐이었다. 그 대답에 송기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그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가늠하는 듯. 결국 못 참고 승범이 소리를 질렀다.
2: 아, 뭔데? 내가 그런 것까지 너한테 뻥칠 것 같냐?
1: 너한테 하도 당한 게 많아서.
2: 마지막은 내가 너한테 당한 게 아니야?
0: 승범이 부원장 자리를 뺏긴 것을 짚자 송기윤이 답했다.
1: 아니지. 마지막은 사람들 앞에서 너한테 돌려까기 당한 나지. 덕분에 이상하게 소문이 나서 내 입지가 예전만 하지 않아.
2: 그건 사실이지. 부모의 뒤에서 네 가면이 안 벗겨질 거라 생각했어?
1: 뭐야? 니놈은 처음부터 그랬어!
3: 아이 참, 그만들 좀 해요!
0: 내 이럴 줄 알았다는 듯 한숨과 함께 정미가 둘 사이를 가로막았다. 대체 두 사람은 처음부터 어떻게 꼬였기에 얼굴만 마주쳤다 하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를 일이었다.
3: 다 큰 사람들이 언제까지 유치하게 굴 거예요? 그리고 송 선생님, 대체 왜 온 거예요?
0: 정미의 호통에 어깨를 움찔한 송기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1: 아, 그게 며칠 전에 병원장님과 윤비서님께서 얘기하는 걸 우연찮게 들었는데, 아, 병원장님이 다음 달 15일에 시간을 빼라고 하시더라고요.
2: 근데
0: 그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냐고 승범이 입술을 삐죽였다.
1: 에이씨, 병원장님이 이곳에 온다고 하잖아.
0: 답답함에 송기훈은 소리를 빽 질렀고 큰 소리에 정민은 깜짝 놀라 어깨를 움찔거렸다. 승범은 입을 틀어막았는데 송기훈이 한 말의 의미를 곱씹을수록 혼란스러웠다.
2: 아니, 그 노인네가 여길 왜 와?
1: 그걸 나도 모르겠으니 여기 온 거 아니겠어? 그리고 넌 병원장님한테 노인네가 뭐냐?
2: 내 상사냐? 네 상사지.
3: 에이, 그만해요. 에이씨.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 병원장님이 왜 여기에? 그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0: 정미가 손을 내저으며 승범에게 물었다.
1: 아, 내 말이 그 말이라고. 저놈이 뭘 잘못했거나
3: 아니면 뭘 잘했거나?
0: 송기윤의 말을 자르고 정미가 대꾸했다. 그때까지 머리를 굴리느라 승범은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잘한 게 있을 리가 있나?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모든 행동이 잘못되어 보일 정도였다.
1: 야, 혹시 너 서울로 다시 불러달라고 빌었냐?
0: 송기윤이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 물었다.
4: 단칼에 거절당했다고 하시던데요.
0: 승범 대신 대답하는 정미의 말에 송기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1: 역시.

0: 공과 사는 분명한 분이시니.
1: 어! 그럼 시험이네. 갑자기 들이닥쳐서 환자들이 많은지 적은지, 일은 잘하는지 못하는지, 여기서 신망이 있는지 없는지.
2: 정미가 손뼉을 치며 말했다. 너무 그럴듯해서 송기윤도 홀린 듯이 이어 말했다.
0: 그렇다면 그 여부에 따라 다시 밑으로 들일지 말지 결정하는...
1: 어머, 웬일이니? 원장님, 다시 인서울 하겠다는 소원 이루겠어요.
2: 정미가 제일처럼 좋아했다. 좀 전까지 승범은 비 때문에 죽상이었는데 서울로 다시 간다면 빚도 빨리 갚고 그동안 이곳에서 고생고생한 것도 끝이었다. 반면에 송기윤은 똥 씹은 표정이었는데 정미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3: 가는 길 멀 테니 점심 먹고 가요. 여기 백반집 유명한 곳 있어요.
4: 말도 안 돼. 어떻게 저 자식이 병원장님한테 인정받겠어요? 지금 어? 여기 봐봐. 한창 일할 시간에 환자도 텅 비었고. 야, 너 여기 월세는 내고 있냐?
2: 송기윤은 믿을 수가 없었다. 환자가 많다는 말도. 철물점 사장 말처럼 승범이 직접 환자를 찾아가 환자를 살리려 했다는 것도, 구하지 못해 괴로워했다는 말 또한 믿어지지 않았다.
5: 자기만 알고 본인 위주로 환자를 대하는 인간이 갑자기 변해서 환자에게 지극정성을 쏟는다고? 저 싸가지 충만한 자식이?
2: 뭘 어떻게 사람들을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으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모두 다 거짓이다.
3: 어? 아까 우리 원장님 하는 말 못 들었어요? 여긴 환자들이 낮에 일이 바빠서 그때 빼고 아침이나 저녁에 바쁘다고요. 오전에 바짝 오셨다가 지금 좀 쉬는 시간이라고요. 약탕기가 5개인데 돌아가는 거 봐요.
2: 정미의 말에 송기훈이 입술을 삐죽였다.
4: 병원장님이 오셔서 약탕실 안까지 보겠어요? 눈에 확 보이는 게 환자 수지.
2: 그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정미가 한마디 했다.
3: 송쌤, 자꾸 그렇게 재수없게 말하면 점심밥 없어요.
4: 이쌤, 말이 너무 심하네. 내가 언제 점심 사달라고 했어요?
3: 그때 가보면 알 테니까 두고 보라고요. 승범쌤이 뭐가 바뀌었으니까 그 원장님이 여길 찾는 거 아니겠어요?
4: 저 자식이요? 아, 말도 안 돼. 씨.
2: 송기윤이 분해서 몸을 꼬았다. 정미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인심 좋게 정미가 승범과 송기윤을 끌고 백반집에서 밥을 먹였을 때도, 송기윤이 왠지 모르게 치욕스럽다며 서울로 갈 때도 승범은 정신이 다른 데 팔려 있었다.

0: 무슨 생각해요?
1: 퇴근 준비를 마친 정미가 승범을 흘끽거렸다. 아까부터 말 수가 없어진 게 신경이 쓰였다.
2: 그냥 이런저런 생각?
1: 드디어 내 진가를 알아주는구나. 다시 서울로 가는구나. 이제 빚도 갚고 이 지긋지긋한 시골 생활도 귀신들의 한도 다 끝이다. 나이든 한약업자와 경쟁하고 무시당하는 것도 이제 끝. 근데 속이 시원해야 정상인데 왜인지 아쉬웠다. 이내 아쉽다는 감정을 부정해보지만 공허한 마음에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0: 병원장님 오신다는 게 싫어요?
2: 아니요. 왜요?
0: 아니, 평소 같았으면 이건 기회다, 기다려라, 내가 꼭 인사를 한다 막 이러면서 정말 쓸데없이 투지를 불태울 것 같았는데 지금 좀 표정이...
2: 내 표정이 어때서요?
0: 썩었어요.
2: 거참, 말이 너무 심하네.
1: 승범은 제 잘난 얼굴을 쓰다듬었다. 정미가 키득거렸다.
0: 아, 배신자에게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좋은 복수네.
2: 좋은 복수죠.
1: 승범은 정미의 말을 따라했다. 그녀의 말처럼 그 독한 원장한테서 인정받을 기회에 기분이 좋아야 정상이었다. 그러나 공실의 뼈를 그러모으는 그 순간이 자신을 다독이던 수정의 단단한 손이 계속 떠올랐다. 그 기억에 기분이 가라앉았다.
0: 난 또.
2: 난 또?
0: 질투하는 줄 알았네.
2: 무슨 말이에요?
0: 송기현 씨가 아까 나한테 번호 준 거 못 봤어요?
2: 언제요?
0: 아까 갈 때. 나를 막대한 여자는 이 쌤이 처음이요 라면서 전화번호 주고 갔어요. 나 진짜 그런 말하는 사람 처음 봤잖아. 아휴, 그 드라마가 사람 여럿 망쳐놨네.
3: 송기훈 이 바람둥이 자식 같으니 다른 데 정신 팔린 그 사이에 작업이 들어가? 감히 누구한테?
1: 얼굴이 벌개지도록 분노가 치솟다가 자기가 뭐라고 화를 내는가 싶어 승범은 어깨를 늘어뜨렸다.
2: 그렇지. 정미도 연애하고 그래야지.
1: 저렇게 좋은 여자가 친구라는 이름으로 언제까지 자신의 뒤치다꺼리를 하게 둘 수는 없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이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2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21세기 들어 지구는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찌는 듯한 더위는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만큼 대비를 잘해야 하는데요.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많이 마십니다. 또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되도록 실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요. 만약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경련과 같은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물을 뿌려 빨리 몸을 식혀줘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물놀이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선 물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물놀이를 해야 합니다. 또 껌과 음식물을 문 채로 수영을 하면 기도를 막아 질식 위험이 있는 만큼 주의하고 특히 음주 수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만약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일단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을 이용해 안전하게 구조합니다. 또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는 식중독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먹을거리 안전에도 주의하면서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재난재해와 안전사고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29일 새벽 4시 발표 하업 기상통보입니다. 각 기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안쪽 먼바다,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바깥 먼바다,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종일 서해서 북서풍이 초속 4에서 7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서해서 북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서해서 북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앞바다, 종일 서해서 북서풍이 초속 4에서 7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종일 서해서 북서풍이 초속 5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종일 서해서 북서풍이 초속 5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종일 서해서 북서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종일 서해서 북서풍이 초속 2에서 6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서해서 북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 종일 서해서 북서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서해서 북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서해서 북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서해서 북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6에서 10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읽겠습니다. 동해중부 앞바다 종일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서에서 북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먼바다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북부 먼바다 종일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8에서 13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대화퇴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8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규슈에 오전엔 남동에서 남풍이 오후엔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풍향 남서풍 풍속 초속 2m, 기압 1100헥토파스칼, 기온 26도. 평양 북풍 1m, 1013헥토파스칼, 26도. 백령도 서풍 1.5m, 1012헥토파스칼, 25도. 해주 북서풍 2m, 1010헥토파스칼, 25도. 서울, 서풍 2.5m, 1013헥토파스칼, 27도. 인천, 남서풍 2.5m, 1010헥토파스칼, 26도. 서산, 남서풍 1m, 1013헥토파스칼, 26도. 군산, 바람 없고, 1014헥토파스칼, 26도. 목포, 북서풍 1.5m, 1014헥토파스칼, 26도. 여수, 북서풍 6m, 1010헥토파스칼, 28도. 제주, 남서풍 2m, 1013헥토파스칼, 28도. 서귀포, 북동풍 1m, 1014헥토파스칼, 27도. 통영, 0.5m, 1010헥토파스칼, 27도. 부산, 북풍 0.5m, 1010헥토파스칼, 27도. 포항, 남서풍 3m, 1010헥토파스칼, 29도. 울릉도, 남서풍 5m, 1900헥토파스칼, 27도. 울진, 서풍 1.5m, 1900헥토파스칼, 26도. 동해, 남풍 1.5m, 1900헥토파스칼, 25도. 강릉, 남서풍 2.5m, 1900헥토파스칼, 29도. 속초, 남동풍 1.5m, 1800헥토파스칼, 26도. 속초, 남동풍 1.5m, 1800헥토파스칼, 25도. 원산, 남서풍 1m, 1010헥토파스칼, 26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섬, 남동풍 2m, 1013헥토파스칼, 29도. 나하, 남동풍 1.5m, 1013헥토파스칼, 29도. 미나미다이토섬,
남동풍 1m, 1013헥토파스칼, 28도. 나세, 남서풍 1m, 1014헥토파스칼, 27도. 가고시마, 북서풍 2m, 1013헥토파스칼, 29도. 후쿠오카, 남동풍 1m, 1010헥토파스칼, 29도. 이즈하라, 남서풍 3m, 1011헥토파스칼, 29도. 사이고, 서풍 1m, 1010헥토파스칼, 24도. 마세, 남서풍 2.5m, 1010헥토파스칼, 27도. 시미즈, 북서풍 2m, 1011헥토파스칼, 29도. 시오노미사키 곶, 서풍 1.5m, 1900헥토파스칼, 27도. 오사카, 북동풍 0.5m, 1010헥토파스칼, 28도. 와섬, 북서풍 2m, 1008헥토파스칼, 25도. 아오무리, 남풍 0.5m, 1005헥토파스칼, 22도. 삿포로, 남동풍 4.5m, 1008헥토파스칼, 21도. 왓카나이, 남동풍 1.5m, 1007헥토파스칼, 20도. 네무로, 남풍 3.5m, 1011헥토파스칼, 18도. 센다이, 북풍 1m, 1004헥토파스칼, 22도. 도쿄, 서풍 1.5m, 1005헥토파스칼, 24도. 하치조섬, 남서풍 6m, 1008헥토파스칼, 28도. 지치섬, 북서풍 1m, 1013헥토파스칼, 26도. 다음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바로프스크, 동풍 2m, 1001헥토파스칼, 21도. 대치에, 바람 없고 1004헥토파스칼, 18도. 블라디보스토크, 남서풍 4m, 1006헥토파스칼, 20도.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5도, 습도는 86%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33분입니다. KBS 기상 동보 이형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4시 27분쯤 일본 규슈 서부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구마모토 공항이 폐쇄됐고 4만 8천여 가구가 정전됐다고 일본 규슈 전력이 발표했습니다. 또 대형 쇼핑몰의 일부가 붕괴돼 입점 점포 직원 20여 명의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부상자는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다만 사망자 발생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발생한 지진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소방청은 어제 오후 4시 반쯤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발생한 규모 7.1 지진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780여 건 이상의 유감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진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어제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충분한 검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소위회의 도중 퇴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신속처리 대상 안건, 즉 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 처리를 시도합니다. 국회 운영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해당 국회법 개정안은 어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국회 운영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선에 오른 후보들의 첫 TV토론을 오늘 진행합니다.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당대표 후보들이 참여하는 TV토론은 오늘 저녁 9시부터 80분 동안 MBC에서 방송됩니다. 두 번째 TV토론은 다음 달 5일 KBS 1TV에서 15시 40분부터 80분간 진행됩니다.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은 불가능한데 조 의장이 간담회 벌어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이 국민의 열망에 따라서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 브라질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 정상은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복합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중남미와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양국 협력을 한층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핵심 전략물자인 희토류에 대한 협력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한국과 메르코스르 간 무역협정 협상이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과 호남 지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경상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몰 이후에도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미터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볕이 강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말을 거치며 폭염은 더 심해지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종현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폐암의 원인은 흡연이 가장 크죠. 하지만 다른 환경적인 요인으로도 폐암 발생의 위험은 있기 때문에 비흡연자라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폐암의 병기와 환자의 상태, 치료에 대한 적응도나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수술과 방사선 또 항암 치료를 여러 조합으로 적용합니다. 또 수술로 치료를 해도 폐의 기능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특히 잘 살펴야 하는 부분들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지방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이상은의 사랑할 거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폐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빠른 치료와 좋은 결과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죠. 수술이 가능한 병기에서 발견되고 치료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건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요, 폐암 치료에서 치료 방법뿐 아니라 어떤 순서로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삼성서울병원 폐식도외과 윤동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대부분의 암이 그렇지만 폐암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수술이 가능한 병기에서 발견되는 건 정말 다행이죠.
1: 아, 네, 맞습니다. 폐암에서 완치를 목표로 하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기에 발견되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0: 네. 그럼 전체 폐암 환자 중에서 수술을 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1: 실제로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실제 전체 폐암 환자 중에서 수술이 가능한 병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한 30, 4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한 60에서 70% 정도는 이미 수술만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진행된 병기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술이 가능한 시기에 발견되었다는 것 자체가 예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수술이 가능한 상태가 3, 40%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50%도 안 되는군요. 역시 조기 맞습니다. 발견이 중요한 거네요.
1: 예, 맞습니다.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치를 목표하는 치료와 어떤 고식적 치료하는 아예 저희가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완치를 치료하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런데요, 건강 검진에서 저선량의 CT로 확인하는 분들도 많아지지 않았나요? 그러면 조기 발견율도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1: 예, 맞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CT를 이용한 폐암 검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진을 통해서 수술이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폐암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커질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증상이 생긴 뒤에 병원을 찾거나 검진 대상이 아니어서 어느 정도 진행된 병기에서 진단된 환자들이 적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0: 흔히 말하는 병기로 볼 때 1기에서 발견되면 수술이 결정되는 건가요?
1: 아,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1기, 그러니까 1기에서 4기까지 저희가 폐암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1기 폐암은 수술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병기이고 완치를 목표로 하는 수술이 가장 표준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폐기능이나 심폐기능, 전신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

0: 쪽으로 평가했을 때 네. 수술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네. 뭐 방사선 치료라든지 다른 근지적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1: 네. 뭐 1기에는 수술이 우선 고려된다고 하셨는데요. 문제는 뭐 2기, 3기로 진단된 분들의 치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치료와 조금 달라졌다고 들었는데요. 좀 설명해 주세요.
0: 아, 네, 맞습니다. 이제 최근 폐암 치료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2기와 일부 3기 환자의 치료 전략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수술을 먼저 시행한 뒤에 항암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수술 전에 항암 치료나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고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스테이지 병기 2기, 3기에서는.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여러 대규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술 전에 항암 치료와 면역 치료를 먼저 시행한 뒤에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종양 크기를 줄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전해를 미리 치료할 수도 있어서 치료 성적도 향상되는 것으로 여러 연구 결과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게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병기나 유전자 변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가장 적합한 치료 순서를 결정하게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2기, 3기로 진단된 분들은 이제 수술을 먼저 하고 항암 치료를 하던 방식에서 수술 전에 항암 치료나 면역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라고 하셨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0: 아, 이렇게 함으로 수술, 저희가 2기, 1기 같은 경우에는 수술만으로서 근치적 완치를 저희가 근시적 치료, 완치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2기, 3기까지 가면 저희가 영상상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뭐 그 주위에 있는 임파선이라든지 이렇게 미세하게 전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저희가 수술을 한다고 해도 재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수술만으로 완벽한 치료를 하기가 사실 힘든데요. 제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여태까지 연구해서 많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항상 더 새로운 방법을 저희가 항상 저희가 추구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 면역 치료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이런 2기, 3기에서 조금 더 좋은 이유를 확보할 수 있고 재발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판명이 됐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수술 전후로 해서 항암 면역 치료를 하는 것을 최근에는 추가하고 있습니다.
1: 면역 항암제나 표적 치료제의 등장이 치료 순서의 변화를 가져온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면역 항암, 특히 면역 항암제 그리고 표적 치료제의 등장 자체가 이 수술 앞뒤에 저희 치료들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치료 순서의 변화를 가져온 거죠.
1: 그러니까 전이가 되는 경우도 발견해야 되고 그냥 종양을 제거하면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단순하지가 않네요.
0: 예, 맞습니다. 이 폐암 수술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종양만 떼어내는 수술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수술 전에 CT나 PET-CT 같은 영상 검사에서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암세포가 주변 조직이라든지 림프절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종양뿐만 아니라 뭐 충분한 절제, 그러니까 암으로부터 저희가 일정 거리 이상의 일반 조직들도 같이 떼어내는 경우를 저희가 수술적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임파선까지, 림프절까지 같이 절제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 전후에 항암치료, 면역치료 혹은 또 때로는 표적치료까지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종양만 제거하면 재발 위험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절제 범위가 넓어지는 것도 그런 이유인 거네요.
0: 예, 맞습니다. 종양만 절제해서는 굉장히 재발 위험이 높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범위를 절제해야지 환자의 재발을 가장 줄일 수 있는가를 저희가 항상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종양과 일정한 거리를 확보해서 폐를 떼어내고 그 주위에 있는 임파선 역시 저희가 일정 범위까지 제거하는 것을 수술적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수술적 목표를 저희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항암치료, 면역치료, 표적치료 이런 것들이 보조적으로 또 적용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수술 방법은 어떨까요? 로봇 수술도 많이 하나요?
0: 아,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폐암 수술 대부분이 최소 침습 수술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최소 침습 수술이라는 것은 과거처럼 가슴을 크게 열고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구멍을 통해서 카메라와 수술 기구를 넣어서 모니터로 보면서 수술하는 방법인데요. 이 대표적인 최소 침습 수술이 흉관경 수술과 로봇 수술입니다. 그래서 두 방법 모두 절개 범위가 작고 해서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고 입원 기간도 비교적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흉관경 수술이 가장 널리 시행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로봇 수술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0: 로봇 수술의 장점이 많기는 해도 비용 부담을 무시할 수는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겠어요.
1: 네, 맞습니다. 로봇 수술은 이제 3차원 고화질 영상과 사람 손목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기구를 이용해서 보다 네.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게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특정 위치에 아까 말씀드린 림프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교하게 절제해야 되는 경우에는 로봇 수술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맞는데요.
0: 네.
1: 하지만 아직까지 비용 부담이 있고 또 흉관경 수술이 지금 로봇 수술에 비해서 어떤 암의 치료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여태까지 잘 연구되어 있기 때문에

0: 아닙니다. 그래서 흉관계 수술이라든지 로봇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항방법이 절대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라고 네. 생각하기보다는 네. 환자의 상태와 종양의 위치 그리고 비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담당 교수와 환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자, 그런데요. 폐를 설명할 때 뭔가 좀 복잡하던데요. 폐엽 그리고 다시 구역으로 나누던데 좀 설명을 해주세요.
0: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폐는 이제 저희가 왼쪽, 오른쪽으로 구성된 이런 장기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오른쪽, 왼쪽 이렇게 폐가 하나씩 있는데요. 이 폐는 실제적으로 여러 구역으로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먼저 오른쪽부터 살펴보시면
1: 네.
0: 오른쪽은 상중하 이렇게 상엽, 중엽, 하엽 세 개의 엽으로 나뉘게 되고요.
1: 네.
0: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상엽, 하엽, 상하 두 개의 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옆에는 또다시 또 구역, 세그멘트, 영어로 세그멘트라 부르는데
1: 네.
0: 구역이라는 더 작은 단위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1: 네.
0: 뭐 귤이나 오렌지 같은 거 보면 큰 덩어리 안에 여러 조각들이 또 나눠져 있잖아요.
1: 네.
0: 예, 그것처럼 폐도 비슷하게 큰 단위인 폐엽이 있고 그 폐엽 안에 여러 작은 구역인 세그멘트들로 이루어져 있다.
1: 예.
0: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럼 암의 크기에 따라서 폐엽 하나를 통째로 절제할지 일부 구역만 떼어낼지를 결정하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폐를 절제할 때 일반인들이 이해할 때는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크기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폐엽 절제술입니다. 아까 우측에 저희가 세 개의 엽이 있고 좌측에 두 개의 엽이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의 엽을 절제하는 것을 폐엽 절제술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작은 단위로 가게 되면 아까 구역이라고 세그멘트 구역이라 불리는 단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역을 또 절제하는 것들을 구역 절제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단위로 절제하는 것을 쇠기 형태, 어떤 피자 모양으로 이렇게 폐를 잘라낸다. 그래서 쇠기 형태로 잘라낸다. 그래서 쇠기 절제술 이렇게 저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어쩌면 어떨 때 이제 그럼 어떤 범위의 폐 절제술을 하게 되느냐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이게 꼭 반드시 폐암의 크기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종양의 크기도 중요한 기준이지만
1: 네.
0: CT에서 보이는 모양과 위치 그리고 암의 악성도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1: 네.
0: 그리고 더불어 환자의 폐 기능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술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1: 네.
0: 뭐 예를 들어서 비교적 작은 초기 폐암이라면 폐의 한 구역만 절제하는 뭐 구역 절제술 같은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1: 네.
0: 암이 크거나 암의 모양이 어떤 악성도가 높은 침투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엽 절제술이 더 적합할 수도 있겠습니다.
1: 네.
0: 또 반대로 환자의 폐 기능이 충분하지 않고 폐를 최대한 보존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1: 네.
0: 이럴 때는 이제 종양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구역 절제술이라든지 쇠기 절제술 이렇게 좀 더 작은 범위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환자마다 가장 안전하면서도 완치 가능성을 높이고 수술 후 폐 기능까지 적절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1: 네.
0: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1: 네, 여러 절제술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폐를 잘라내도 괜찮습니까? 폐는 재생이 되지 않잖아요.
0: 예, 맞습니다. 예, 폐는 간처럼 잘라낸 부분이 다시 자라나는 장기는 아닙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수술 전에 환자의 폐 기능을 꼼꼼하게 검사해가지고 어느 정도 절제해도 이 환자가 수술 끝나고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이 지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1: 네.
0: 그래서 다행히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 남아있는 폐가 기능을 어느 정도 보완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한 범위에 그 폐엽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절제하고 나면
1: 네.
0: 시간이 지나서 일상생활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예.
1: 그럼 수술 후에 폐 기능을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0: 예, 맞습니다. 이게 절제된 폐가 다시 자라나는 건 아니고
1: 네.
0: 대신 남아있는 폐들이 아주 조금 더 팽창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저희 몸이 적응을 하면서 호흡 기능을 어느 정도 보완하게 되는데요.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수술 직후에는 이제 당연히 숨이 좀 찰 수도 있고 예전보다 운동할 때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
1: 네.
0: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회복 속도는 절제 범위 그리고 뭐 어떤 수술을 했는지
1: 네.
0: 또 환자의 원래 폐 기능이 어땠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1: 네.
0: 저희 연구 결과에

0: 따르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3에서 6개월까지의 시간을 두고 수술 전에 제가 예상했던 만큼의 폐 기능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1: 수술부터 회복하고 재활하기까지 치료에 인내가 필요할 텐데요. 교수님이 참여하신 연구 중에 폐암 수술 후에 심방세동 위험에 대한 내용도 있던데요. 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0: 아, 네. 수술 이제 저희가 폐암 수술을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 역절제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폐 일부분이 잘려 나가게 됩니다.
1: 네.
0: 예, 그러면서 이제 폐암 수술이 수술 자체가 가지는 어떤 수술 직후에 나타나는 몸의 염증 반응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1: 네.
0: 또 폐를 절제하면서 폐는 이제 심장과 붙어 있는 장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장 주변 조직과 그리고 이 심장과 폐 사이에는 또 자율신경 이런 것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1: 네.
0: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이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특히 네. 이제 심방세동 같은 것들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그럼 환자들이 얼마만큼 이런 심방세동이 발생하게 되고
1: 네.
0: 그다음 이런 것들이 저희가 수술 직후 단계에서만 저희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1: 네.
0: 사실 환자들은 요새 폐암 수술 끝나고도 굉장히 오래 사시거든요. 완치도 네. 잘 되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들이 뭐 2년, 3년, 5년 그리고 5년 이후까지 심방세동의 위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저희가 살펴본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이 연구 자체는 또 수술 받은 환자뿐만 아니라 아까 저희가 맨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수술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저희가 또 항암 치료라든지 면역 치료, 표적 치료 것들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형태의 변화를 거치게 되는지, 어떤 형태의 심방세동 위험도를 가지게 되는지를 네. 분석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수술 끝나고 회복 과정에서는 통증이나 스트레스, 뭐 체액 변화 같이 이제 이런 영향들이 또 있고.
1: 네.
0: 또 폐가 절제한 공간이 폐를 절제하고 나면 빈 공간이 있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환자들이 항상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폐가 잘린 그 공간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남은 폐들이 아주 조금씩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폐 아래 이제 복부와 이제 폐를 구분하는 횡경막이라는 것이 있어요.
1: 네.
0: 이거 횡경막도 조금 올라오고 그리고 이 가운데 심장이 우리 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예, 심장도 약간 또 그 공간을 메워주면서 이동을 하게 돼요.
1: 아,
0: 아주 약간. 예, 그래서 이렇게 이 폐를 절제한 공간에 남아있는 폐와 심장이 이 폐암 수술 후에 적응하는 동안에 흉곽내 구조 변화를 통해서 자리 잡게 되는데,
1: 네.
0: 이런 요인들도 이제 복합적으로 적용을 해서 저희가 수술 후에 심방세동이 이제 아무래도 정상 환자, 정상인들보다는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 그런데 특히 수술 후 1년 이내에 위험이 높다고 하던데요. 이유가 뭔가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아까 쭉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변화들이 수술 직후에 일어나면서
1: 네.
0: 아까 왜 저희가 빈 공간을 메꾸는 과정이 또 일어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수술 초반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심방세동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1: 네.
0: 그런 것들이 수술 1년 이내에 가장 높았다라고 저희 연구에서는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예, 또 저희 연구가 재밌는 점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저희가 또 그런 것들을 분석한 것들이 많은데,
1: 네.
0: 1년 이내가 가장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 부정맥의 위험을 폐암 수술 합병증으로 보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예, 심방세동, 그러니까 심장에 구성하는 것들이, 구성하는 이제 심방이라는 또 방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 심방이 이제 불규칙하게 뛰는 걸 심방세동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폐암 수술의 가장 흔한 부정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암세동 자체가 폐암 수술 후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 중 하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뭐 수술 직후 또는 회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1: 네.
0: 또 적절하게 저희가 치료를 또 여러 가지 약을 쓰고 하게 되면 잘 조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저희가 퇴원하고도
1: 네. 뭐
0: 가슴이 두근거린다든가 본인이 이제 맥박이 좀 불규칙하게 뛴다고 느껴지던가
1: 네.
0: 어지럽다던가 이런 증상들이 있게 되면 심방세동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반드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1: 네. 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이 된다는 건 좀 다행인데요. 연구 결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0: 아, 네, 맞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저희가 안정이 됩니다. 아까
1: 네.
0: 말씀드렸듯이 수술 후 1년 이내에 가장 높았고 그 이후에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요. 특히 수술만 받은 초기 폐암 환자들을 이제 분석하게 되면
1: 네.
0: 시간이 지나서 3년 이후에는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저희가 심방세동의
1: 네.
0: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

0: 분들이 이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하지만 수술 끝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추가 치료, 뭐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 같은 것들을 받게 되면 그 위험은 3년 이후에도 여전히 높게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게는 네. 그 환자들에 맞춰서 맞춤형 추적 관찰이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 연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제 폐암 수술을 받은 모든 환자분들이 수술 후 심방세도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네. 의료진과 환자가 모두 같이 이해를 하고 관리를 하자는 것에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 이후에 1년 내에 가장 높고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모든 환자들을 똑같이 관리하기보다는 네. 위험에 맞춰서 초반에 조금 더 인텐스하게 좀 더 밀도 있게 관리를 하고 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밀도가 점점 줄어들지만 네. 환자의 어떤 치료 방침 변화에 따라서 그 밀도가 줄어들지 않고 더 유의하게 계속해서 맞춤형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폐암 치료, 특히 수술과 관련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삼성서울병원 폐식도외과 윤동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모자이크의 자유시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암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간암은 지방간의 위험부터 간 경변을 거쳐 간암으로 이어진다는 말을 하는데요.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게 간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 지방간 자체로는 증상도 없지 않을까 싶어서 더 걱정입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 내과 김상균 교수와 함께 지방간의 위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지방간은 필요 이상의 지방이 간에 쌓이는 걸 말하는 거죠?
1: 아, 네, 맞습니다. 원래 정상 간에는 전체 무게 5% 이상 이내로 지방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비율을 이렇게 넘어서 가지고 간 세포 내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를 이제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부릅니다.
0: 네.
1: 최근에는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 또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이 기준을 훌쩍 넘는 그런 환자분들이 아주 많아졌죠.
0: 네. 간에 지방이 쌓이면 왜 안 좋은 건가요?
1: 이 간에 지방이 계속 이렇게 쌓이게 되면 이게 나중에는 독성 물질처럼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세포의 지속적인 어떤 스트레스, 염증 이런 상태를 유발하게 되고요. 이런 염증이 이제 반복되면 처음에는 부드럽던 이런 간 조직이 점차 섬유화가 되고 또 흉터가 생기듯이 딱딱해지는데 이런 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간경변증 이런 병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0: 그렇게 염증이나 간 기능 손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부담스럽긴 한데요. 지방간 자체로는 증상이 없는 거죠?
1: 네, 이게 문제죠.
0: 네.
1: 이게 간이 이제 우리가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데
0: 네.
1: 지방간 그 자체로는 이제 증상이 전혀 없어요. 이제 나중에 염증이 생기고 또 진짜 진행을 해서 간 섬유화가 되고 또 간 경변이 생겨도 심지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나 별로 이상이 없는데 건강한데 이렇게 느끼더라도 사실 안심할 수 없는 게 이런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이 가장 무서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0: 그렇게 증상이 전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간을 알게 되는 건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확인되지 않나요?
1: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직장이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그 초음파 검사를 하다가
0: 네.
1: 우연히 지방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 또 초음파 검사가 없는 그런 검진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AS, ALT라고 하나 간마지트 뭐 이런 그 간 수치가 높다는 얘기를 듣고 검사 후에 이제 지방간이 있다는 것을 진단받는 분들이 많죠.
0: 지방간의 위험을 알게 하는 그 수치에 대해 좀 말씀해 주세요.
1: 네, 지방간이 있다 이거 딱 알 수 있는 혈액검사 수치는 없지만
0: 네.
1: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간이 염증 상태를 보여주는 AST, ALT, 또 감마지티, 또 중성지방 수치, 총 콜레스테롤 수치, 또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내는 여러 수치들 통해서 지방간이 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유추할 수 있고요. 정확한 거는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되겠죠.
0: 지방간이 알코올성과 대사 이상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알코올성 지방간이나 대사 이상 지방간은 쌓인 지방으로 보면 같은 건가요?
1: 경미학적으로,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알코올 지방간과 대사 이상 지방간이 굉장히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0: 네.
1: 근데 병이 생기는 어떤 원인, 어떤 기전, 이거는 완전히 다르고요.
0: 네.
1: 알코올 지방간은 과도한 음주가 이제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간세포를 손상시켜서 지방을 쌓이게 하고 대사 이상 지방간 이거는 술하고는 뭐 전혀 관계없이 비만하거나 당뇨가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이런 이 체내 대사 이상으로 인해서 간에 지방이 자꾸 쌓여서 생기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우선 알코올성 지방간은 알코올이 원인인 거잖아요. 술이 문제인 만큼 그럼 술을 끊으면 지방간의 위험도 사라지는 걸까요?
1: 맞습니다. 이게 초기 알코올 지방간 단계면 술 끊기만 해도 간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간이 아주 재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장기이기 때문이고요. 원인이 되는 술을 끊으면 이제 간세포에 쌓여든 지방이 천천히 분해돼서 이제 빠져나가고 간 수치나 어떤 간 기능도 정상으로 잘 회복되게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술을 끊으면 이제 좋아지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술을 끊는다고 단시간에 좋아지는 건 아닐 텐데요. 꾸준한 금주가 답인 거죠?
1: 며칠 이게 안 마셨다고. 네. 아니,

0: 바로 이렇게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예, 이 손상된 간세포가 회복되고 쌓여있는 지방이 빠져나가고 뭐 이렇게 호전이 되려면 수개월 뭐 길게는 1년 이상 꾸준히 금주를 하셔야 되고요. 일시적으로 술을 안 마시지 않는 것도 효과는 있겠지만 꾸준히 이 오랫동안 금주를 하셔야지 간이 완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소주나 맥주는 끊고 와인으로 주종을 바꾸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0: 네, 제가 외래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면 참 답변하기 곤란한데
1: 네.
0: 답을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사항은 어떤 술의 종류가 아니라 네. 우리가 마신 알코올의 절대적인 총량이 비례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소주 먹다가 막걸리 먹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물어보시는데 절대 그런 알코올 성분 자체가 간 독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섭취한 알코올의 총량이 간 손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 음주량을 줄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1: 음주가 지방간의 위험 요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알코올성 지방간보다 대사 이상으로 인한 지방간에 대한 지적이 또 많습니다. 간암의 위험으로 알코올성 지방간과 대사 이상 지방간에 대한 이해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0: 이 과거에는 간이 나쁘다 그러면은 이제 술 때문에 그런 걸로 대부분 생각했었기 때문에 네. 대사 이상 지방간 환자 이분들은 간이 좋지 않다고 하면 나는 술도 안 마시는데 왜 간이 좋지 않냐 이런 질문들을 주로 하십니다.
1: 네.
0: 현재는 이제 이런 대사 이상 지방간 환자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특히 이제 비만,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게 동반이 되면 간 조직 내에 염증이나 섬유화가 더 빠르고 아주 급격하게 진행된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알코올 지방간이나 대사이산 지방간 모두 간 경변증을 거쳐서 간암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가볍게 보기는 어렵고 초기에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지방간 진단을 받는 기준이 뭔가요?
0: 처음에는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 수치가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 이런 거를 보게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복부 초음파 검사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새로 개정된 대사 이상 지방간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진단 기준은 간에 지방이 이렇게 여러 검사에서 있는 게 확인되면서 동시에 비만 또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 위험인자 하나 이상을 동반할 때 진단을 하게 됩니다.
1: 지방간에서 간 경변증으로 이어지는 것도 걱정입니다. 짧은 시간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닐 텐데요. 검진에 소홀한 분들은 간 경변으로 진행된 다음에 알게 되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요?
0: 뭐 제 생각에는 아주 많지는 않아도 꽤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간이 염증을 거쳐서 이렇게 간 경변증으로 악화되는데 되게 이제 10년 또 20년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에 어떤 증상이 있으면 좋겠는데 나빠진다는 어떤 자각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흔히들 이제 지방간은 피곤해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나빠진다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방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평상시에 어느 정도 간 상태가 나빠지는지를 잘 체크하고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 또 간암은 어떻습니까? 간암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여러 요인들 중에 이제 지방간도 포함된다고 하셨는데요. B형 간염도 있고 위험 요인들이 많은데 그중에 지방간은 어느 정도를 차지할까요?
0: 여전히 우리나라 그 간암 환자를 좀 보면 대략 70% 정도는 B형 간염이 원인입니다. 근데 이제 B형 간염은 백신 접종도 나왔고 이 항바이러스 제제가 워낙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비율이 점차로 감소하고 있고 C형 간염도 너무 좋은 약들이 나와서 거의 완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이제 이 대사 이상 지방간 원인이 되는 간암 비율은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좀 늘고 있고요. 아마 우리나라도 지방간이 머지않아서 거의 선두권을 다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방간이 워낙 흔해서인지 나이 들면 다 오는 거라는 생각도 하고요. 살을 빼면 된다는 말도 하거든요. 그런데 대사 이상이 비만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0: 되게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네. 지방간이 뭐 나이 들면 생긴다, 뭐 뚱뚱하니까 있는 거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게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비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몸에 안에 어떤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났고 지질 대사 이상이 생겼고 뭐 전신 대사 시스템이 지금 고장이 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지방간은 단순히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실제로 뒤에 있는 커다란 문제는 대사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등이죠. 근데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들 또 마르지만은 내장 지방이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특히 이제 이런 대사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제 심각한 지방간 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1: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대사 이상 지방간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아주 최근에 전 세계에서 간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주 심도 있는 토론과 상의를 한 결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옛날에 이제 술을 먹지 않았는데 생기는 지방간이라는 이런 병을 대사 이상 지방간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런 원인은 이 병의 진짜 원인이 전신의 대사 이상이 원인이다. 이게 의학적으로 아주 많은 증거들이 쌓이고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네. 병의 이 본질, 대사 이상 질환이라는 이 본질을 환자분들한테 정확하게 알리고 또 단순하게 체중 조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대사질환 전반을 통틀어서 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1: 결국 생활습관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뭐 식습관, 운동을 비롯해서 여러 요인들이 있는 건데 가장 먼저 신경 쓰고 실천해야 하는 부분들일까요? 뭐가 있을까요?
0: 네, 이런 질문을 받아서 답을 하면 너무 단순해서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1: 예.
0: 일단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체중 감량, 그다음에 식단 조절, 그리고 적절한 운동 이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1: 네.
0: 그래서 현재 체중을 한 5에서 10% 정도 감량을 하면 간에 있는 지방, 염증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개선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1: 네.
0: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러니까 정제된 탄수화물 있잖아요. 밥이라든지 빵이라든지
1: 네.
0: 면 종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줄이시고 단당류 섭취를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근육이 우리가 섭취한 당을 잘 소모를 하기 때문에
1: 네.
0: 유산소 운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근력 운동을 해서 근량을 절대적인 양을 좀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또 고혈압,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이 흔하잖아요. 그런 질환들에 대한 치료와 함께 대사 이상 지방간에 대한 또 다른 처방도 내려지는 건가요?
0: 네, 과거에는 이제 대사 이상 지방간 자체를 어떤 치료하는 약제가 없었는데
1: 네.
0: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죠? 위고비나 마운자나 GLP-1 약제인데 이 약제가 미국 FDA에서 간 섬유화가 진행된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에서 치료제로 드디어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제 급여 체계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런 환자들한테 급여로 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아마 조만간 우리가 이런 환자들에게 치료제로 처방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레스미트론이라는 이런 갑상선 호르몬 자극하는 베타리셉터를 자극하는 이런 약제도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네. 우리나라에 도입되지는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1: 네. 간의 지방과 염증을 줄이는 게 중요할 텐데요. 신경 써야 하는 수치들도 많지 않을까요?
0: 그럼요. 그 혈액검사에서 그 ASALT 수치는 이제 잘 보셔야 되고요.
1: 네.
0: 또 당뇨가 있는지 보는 당화혈색소라든지 또는 공복 인슐린이라든지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나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것들을 자주 체크하셔야 되고
1: 네.
0: 체중도 중요하기 때문에 BMI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이런 대사 이상 지방간 환자분들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심혈관계에 관련된 지표들도 꾸준히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그런데요. 간 수치가 정상이어도 방심하면 안 된다면서요?
0: 네. 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S/ALT 간 수치는 간에 이제 급성 염증이 있을 때만 올라가요. 술을 갑자기 많이 마신다든지 안 좋은 약제를 먹게 된다든지 바이러스 간염에 걸린다든지 이럴 때에는 잘 올라가는데 이게 저농도의 저강도의 염증이 있거나 간 섬유화만 조금 있거나 이런 상태가 천천히 진행될 때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 수치만 너무 믿지 마시고요.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간 섬유화 검사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 검사를 하면 간이 정말로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건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로만 간이 괜찮다고 보지 마시고 좀 위험한 여러 가지 대사 이상의 요소들이 있다면은 이런 검사들을 추가로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뭐 지방간이나 간 경변증 상태는 사진상 어떤 모습으로 알 수 있나요?
0: 네. 일반 분들이 그냥 초음파 사진 본다고 알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초음파에서 정상 간은 아주 매끈하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약간 짙은 회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간이 심하게 되면 이 초음파를 반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화면이 간에 이렇게 하얗게 나타나게 되고 주변이 콩팥하고 비교해 보면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이렇게 밝고 하얗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만약에 이제 이게 더 심해져가지고 간경변증까지 되면 간 표면 자체가 이렇게 울퉁불퉁해지고 간이 둥그라들고 아주 거칠게 보이게 됩니다.
1: 네. 이건 어떨까요? 대사 이상 지방간 환자가 술을 즐긴다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런가요?
0: 네, 맞습니다. 아주 좋지 않겠죠. 네. 대사 이상 지방간 환자분들이 이미 혈관 내벽에 염증이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상되는 그 속도가 훨씬 과속화되겠죠. 그리고 또 전신 혈관 염증이 이제 훨씬 증폭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협심증, 심근경색, 여러 가지 혈관 질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주 높아지게 됐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금주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진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지방간 자체도 문제지만 그로 인한 여러 건강상의 위험을 경계를 해야 될 텐데요.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세요.
0: 네. 그 지방간은 굉장히 많은 병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30%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하다고 하지만 결국 가볍게 보시면 안 되고요. 대부분은 큰 문제는 없겠지만 아주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결국에 나중에 간염, 간경변증, 간암 이런 질병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사 이상 지방간이 있다면은 단순하게 이제 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대사 시스템에 어떤 비상벨이 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나중에 그냥 살 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 하는 게 중요해요. 얘기 듣고 다음 주에 하겠다 그러면은 안 하겠다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오늘 당장 식단도 조절하고 조금이라도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제 정기적으로 검진도 받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해서 이런 간 건강을 지키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오늘은 지방간, 특히 대사 이상 지방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내과 김상균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뜨거운 감자의 고백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29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그 밖에 전국은 가끔 구름 많다가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제주도는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특히 경남에는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돼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늘과 냉방시설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해 수분 섭취와 충분한 휴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폭염 영향 예보를 참고해 영유아와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야외 활동 시간 줄이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에어컨과 선풍기 등을 활용해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해 잠들기 전 물을 충분히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4도, 전국이 32도에서 38도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 내륙 산지와 충남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 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중부지방과 전라권은 가끔 구름 많겠고 경상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4도, 전국이 31도에서 38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의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4도, 인천 32도, 수원과 파주 33도입니다. 강원 영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철원 33도, 춘천 34도, 원주 34도, 대관령 30도입니다. 강원 영동 맑겠는데요. 낮 기온은 속초 35도, 강릉 36도, 동해 36도입니다. 충청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35도, 충주 33도, 대전 34도, 세종 34도, 천안 33도, 보령 32도입니다. 전라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35도, 군산 33도, 광주 34도, 목포 32도, 여수 35도입니다. 경상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37도, 포항 37도, 안동 34도, 부산 35도, 울산 36도, 진주 37도입니다. 제주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3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31도입니다. 서해우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30도입니다. 북한 지역

있는데요. 낮 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개성 31도입니다. 다시 한번 서울 경기 밝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4도, 인천 32도, 수원 33도, 파주 33도입니다. 강원 영서 밝겠습니다. 낮 기온은 철원 33도, 춘천 34도, 원주 34도, 대관령 30도입니다. 예보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3도, 습도는 85%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뜬 시각은 5시 34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호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7.1의 강진이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쇼핑몰 붕괴로 10명이 실종됐습니다. 구조작업이 난항인 가운데 사상자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 산업 등에서 한국과 브라질이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포들과도 만나 해외 순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0: 중국 반도체 추격 우려에 코스피 지수가 장중 한때 6,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일본과 대만 증시도 반도체주 매도세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이후 처음으로 네타냐후 총리와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전쟁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오만은 이란의 호르무즈 공동관리를 제안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수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어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 대형 쇼핑몰 일부가 무너져 10명이 실종 상태고 제지 공장에도 직원 여러 명이 갇혀 있어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우정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폭발과 함께 대형 건물에서 거대한 연기와 잔해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4시 27분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인근 해역에서 6.1의 여진이 발생했는데 1시간 후 대형 쇼핑몰 일부가 폭발하며 쇼핑몰 2층이 무너졌습니다. 이용객 200여 명은 즉시 건물 밖으로 대피했지만 직원 등 다수가 갇혔습니다. 밤샘 작업으로 4명을 구조했지만 일본 당국은 현재까지 10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작업 중 쇼핑몰에 가스 누출 가능성이 제기돼 가스를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자위대 약 3,600명 규모의 인원을 투입해 피해 지역에서 구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입니다.
2: 지진으로 공장 굴뚝이 처참히 부서진 제지 공장에선 갇혀있던 11명 중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여전히 9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외에도 야스시로시의 가옥이 무너지면서 한 명이 숨지고 다른 주택에 사는 4명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피해가 잇따르며 어제 저녁 기준 지역 의료센터에는 최소 90명이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무너진 건물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 구조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직 이번 지진으로 인한 공식 인명 피해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4만 8천여 가구가 정전되고 열차가 탈선해 전복되는 등 물적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0: 일본 강진의 진동은 바다를 건너 부산과 경남 등 우리나라

0: 창밖 보고 있었는데 막 뭐가 흔들리는 것 같더니 그러니까 현기증이 계속 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1: 부산과 울산, 경남은 물론 전남, 광주, 제주, 그리고 인천에서도 진도 3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특히 진앙과의 거리가 300여 킬로미터로 가장 가까운 부산에서는 흔들림을 크게 느낄 정도였습니다.
2: 주차장에 차 댔는데 차가 흔들려서 이상하다. 차가 왜 이리 흔들리지?
1: 부산 소방본부에 접수된 감지 신고와 문의만 290여 건. 전국적으로 700건 넘는 신고가 폭주했습니다. 현재까지 별다른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3: 지진 관련 유감 신고가 집중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119 종합상황실에서는 시민들께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의 영향인 것을 알리고 지진 대피 요령을 안내하였습니다.
1: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이번 지진이 원전에 미친 영향은 없으며 발전소는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정윤입니다.
4: 맹렬한 폭염의 기세에 이번 주부터 온열 질환자가 하루 70명씩 늘고 사망자도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체감온도가 38도 안팎으로 오르면서부터인데 이 체감온도 38도는 온열 질환자 수가 가파르게 뛰어오르는 임계점입니다. 다가오는 8월 폭염이 계속된다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5: 구급차에 실려가는 30대 이주 노동자입니다. 해남 배추밭에서 작업하다 숙소로 가던 길에 쓰러졌고 끝내 숨졌습니다. 쓰러졌을 당시 체온은 43도. 지난 26일 숨진 경남 하동과 전북 김제의 80대와 90대 여성도 사인은 열사병이었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일주일 전만 해도 하루 20명 안팎이었지만 이번 주 들어 매일 7명씩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9명으로 늘었습니다. 남부 지방의 체감 온도가 38도 안팎으로 오른 시점부터인데 이때부터 온열 질환자가 급증합니다. 폭염 중대 경보 기준을 38도로 잡은 이유입니다.
6: 어떤 온도가 됐을 때 사망률이
7: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입니다.
6: 쭉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38도를 경계로 해서 위험도가 크게 증가하는 게 확인이 돼서
5: 폭염은 오래 지속될수록 열이 축적돼 피해를 키웁니다. 특히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연일 계속되면 실내도 밤 시간도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6: 특히 창문이 한쪽만 있는 방, 목탁방, 반지하 이런 부분들은 밤에도 열이 안 빠지고.
5: 이미 35도를 웃도는 폭염 일수는 대구가 9일, 포항 8일, 경남 밀양과 양산은 7일째 이어지고 있고 열대야도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월 20일부터 12일 연속으로 폭염이 길게 이어지면서 전체 온열 질환 사망자의 35%가 이때 몰렸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4: 건설 현장에선 이런 폭염 때 휴식 시간을 꼭 주도록 하는 규정이 도입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 현장에선 이런 안전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데요. 왜 그런 건지 이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 뙤약볕에 그대로 노출된 공사장. 15kg 무게의 합판을 연결해 조립식 거푸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9: 오전 11시가 조금 지난 이곳의 온도는 30도인데요.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해보니 작업자 주변의 실제 온도는 40도가 넘습니다.
8: 그나마 숨통을 틔우는 건 전각마다 울리는 휴식 알림. 냉방 시설이 설치된 휴게실로 이동해 수분을 보충하며 10분간 쉽니다. 폭염 속 휴식을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 기준 개정으로 생긴 변화입니다.
10: 휴식 시간이 없다면 정말 일 자체를, 업무 자체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고통이 올 거라는 느낌이 들고요.
8: 그런데 같은 건설 현장인 이곳은 다릅니다. 연마기로 마루를 다듬는 실내에서 온도를 재보니 섭씨 38도. 자욱한 분진 속에 얼음물도 휴식도 없이 일합니다. 통풍이 전혀 되지 않는 방진복부터 방진 마스크, 그리고 안전모까지 체감 온도는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폭염 속 작업 중지 지침은 5개 작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내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잘 쉬란 식이 되기 쉽습니다. 작업량에 따라 돈을 받다 보니 스스로 휴식을 챙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11: 휴게실은 11층에 있다고 그러는데 누가 가나요? 일하지? 엘베 타려고 한 30분 기다려 왔다 갔다 하면 1시간이 그냥 날아가잖아요. 일당이 깎이는 거예요.
8: 실내 공정 근로자들은 실내 체감온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작업 중지 등 폭염 대책을 의무화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오늘 고용노동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0: 인쇄 중입니다.
1: 모두에게 찾아온 폭염이지만 쪽방촌 주민 같은 주거 취약계층은 밤을 견디는 일마저 버거울 만큼 더 힘겹습니다. 동네 목욕탕과 호텔이 취약계층을 위한 열대야 대피소로 변신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황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쪽방촌은 통풍이 잘 안 돼 밤에도 열기가 그대로입니다. 선풍기를 틀어봐도 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3: 그냥 뚝눈 놓을 때가 있어요. 더워서요.
2: 이제는 집 근처에 있는 목욕탕에 가서 열대야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탕에서 씻은 뒤 에어컨을 트는 수면실에서 시원하게 잘 수 있습니다.
3: 아침에 또 나갈 때 샤워하고 나가니까 개운하죠. 힘이 되고.
2: 서울시는 영등포와 남대문 등 쪽방촌 주민들에게 인근 목욕탕 5곳을 밤더위 대피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천여 명이 이용했을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4: 하루에 10분 이상은 가서 주무시고 오세요. 그래서 뭐 점차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이 호텔도 폭염 기간에 취약계층을 위한 열대야 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 이달부터 두 달 동안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저녁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이렇게 호텔에서 편하게 쉬면서 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종로구가 호텔 두 곳과 함께 지난해부터 지원을 시작했고 100명 넘게 이용했습니다.
6: 객실을 여유 있을 때는 최대한 지원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2: 강북구를 제외한 서울 24개 자치구 청사 건물도 폭염특보 기간엔 24시간 개방돼 누구나 무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우입니다.
1: 계속되는 더위에 바닷물 온도까지 오르며 올해 첫 수산물 폐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남 광주 완도의 양식장에서 넙치 9만여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전남 광주 지역에서 올해 첫 고수온 추정 수산물 폐사 피해가 나왔습니다. 완도군은 어제 군회면과 고급면 등 5곳의 육상양식장에서 넙치 9만 6천여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양식장은 최근 고소온 경보가 내려진 도안만의 바닷물을 양식장으로 끌어와 넙치를 키워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승용차와 화물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승용차에선 시뻘건 불길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울산 울주군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언양휴게소 부근에서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한 대에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고 차 안에 있던 30대 여성이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2차로에 멈춰서 있던 승용차를 뒤따르던 다른 승용차가 들이받은 뒤 화물차와 부딪힌 걸로 보고 승용차가 멈춰있던 이유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차 사이렌이 연신 울리고 하늘이 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서울 고척동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은 펑하고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0: 브라질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주재했습니다. 양국이 미래 산업을 함께 이끌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우리 동포들과도 만나 해외 순방의 중요성도 설명했습니다. 손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8: 브라질 경제금융중심지 상파울루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순방에 동행한 현대차와 포스코, 대한항공 등 우리 경제 사절단, 브라질 대표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과 공급망 재편으로 전 세계 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시너지를 낼 파트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9: 한국의 독보적인 혁신 기술과 제조 역량, 브라질의 풍부한 자원이 힘을 합친다면 우리 양국은 안정적인 공급망과 미래 산업을 함께 이끄는 최적의 파트너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8: 구체적으로는 차세대 민항기 공동 개발을 포함해 핵심 광물 분야 공급망 협력, K-뷰티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측은 에너지와 첨단 산업 분야 협력에도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10: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브라질은 전력 매트릭스의 88%가 청정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라우드 아우키민 브라질 부통령입니다.
8: 한편 상파울루 동포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나 안보 협력 측면에서 임기 초반 해외 순방을 자주 다닐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11: 실질적인 신뢰를 쌓으면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도 또 현지 교민들도 또 이 나라의 그 나라의 상품을 수출한 기업들도 매우 상황이 신속하게 개선이 됩니다.
7: 이번 순방 목표를 자원부국인 남미 주요 국가의 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축으로 잡은 이 대통령은 내일부터 칠레 순방에 나섭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0: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해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인데 국회의장실이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12: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 나선 조정식 국회의장은 내년이 개헌 적기라며 개헌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개헌의 내용은 논의해야 한다면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에도 생각을 밝혔습니다.
13: 현직 대통령의 뭐 연임 개헌 문제 이런
10: 조정식 국회의장입니다.
13: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2: 국민 여론만 동의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도 추진할 수 있다는 뜻 아니냐는 해석에 국민의힘은 즉각 발끈했습니다.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 임기 연장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헌법조항 위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14: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1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4: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입니다.
12: 이재명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조의장 이력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위해 총대를 맨 거란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의장실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이야기였을 뿐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15: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10: 개정은 공보소
15: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12: 민주당에서도 당내 연임 관련 논의가 있었다거나 조 의장과 사전에 소통한 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헌을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해 백구석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10: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6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어제 오후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밤사이에도 규모 6 안팎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현지 주민들의 불안감이 컸을 것 같습니다.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까지 그 진동이 전해지면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놀라셨을 텐데요. 더 큰 피해 없이 여진이 진정되길 바라고요. 여진이 이어지는 만큼 지진 관련 소식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는 주식시장도요, 지진의 충격만큼이나 공포가 덮친 급락장이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고 확신에 차있던 전망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경계심을 갖게 했는데요. 시장도 마치 자연재해처럼 개인의 힘으론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 존재합니다. 조급하게 뛰어들수록 변동성에 더 깊이 휘말리기 쉽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취지대로 흘러가지 않고 시장엔 늘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간과해선 안 되겠습니다. 지진의 내진 설계가 필요하듯이 연일 흔들리는 시장엔 정부와 금융당국의 안전장치가 중요해 보입니다. 모쪼록 오늘은 시장도 불안한 마음도 안정될 수 있길 바라면서요. 7월 28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육류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국내 축산농 인구는 급감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시한의 읽는 사람 시간에는 3200년 전 얘기인 오디세이아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금 시대에 어떤 울림을 주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휴가철 맞아서 평소보다 육류 소비가 늘고 있는 시기인데요. 삼겹살은 물론이고 한우, 오리, 닭고기까지 육류 소비 꾸준히 늘고 있지만요. 국내 축산농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는 생산 기반이 약해지고 있는 국내 축산업의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0: 밥상 위에 보면 이제 끼니마다 고기를 찾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뭐 그런 편인데 우리나라 육류 소비량이 우선 얼마나 되나요, 기자님?
2: 네, 뭐 과거에는 특별한 날에만 고기를 먹었는데 지금은 일상적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음식 문화가 많이 달라진 것도 느끼실 건데요.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국민 먹거리를 자리 잡았고 한우 역시 먹을 기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한 사람이 얼마나 고기를 먹었느냐 살펴봤더니 2024년 기준 1인당 육류 소비량이 돼지고기는 30kg, 예? 닭고기는 15.2kg, 쇠고기는 14.9kg입니다. 이걸 다 합해보니까 1년에 1인당 60kg가량의 육류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0: 60kg가량이라고요. 뉴스에서 보니까 쌀 소비량은 1년에 60kg 이하로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밥보다 요즘 사람들은 고기를 더 많이 먹고 있다는 얘기네요.
2: 네,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2024년 기준 쌀 소비량이 1년에 55.8kg, 그리고 육류가 60kg이니까 밥보다 고기를 더 많이 먹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이처럼 고기 소비가 많이 늘어난 이유 좀 살펴보면요. 외식을 자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이 배달 음식 소비가 많아진 거, 그리고 뭐 밀키트라고 하는 가정 간편식 구매가 증가한 거, 또 캠핑 문화 확산 등이 있습니다. 10년 전 육류 소비량과 비교해봤더니요. 돼지고기 소비량이 10년 새 가장 많이 늘어났고 이 1인당 고기를 9kg 정도 더 먹고 있습니다. 9kg의 고기는 삼겹살 200g 1인분을 기준으로 45인분의 고기를 10년 전보다 더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0: 정경화님께서도 우리 집만 해도 갈비찜도 특별한 날 아니라 평상시에도 만들어 먹는다 하시고 생각보다 덜 먹는 것 같다는 청취자분들의 의견이 있는데 육류 소비량이 이렇게 늘어났으니 국내 축산농가도 상황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고요.
2: 예, 맞습니다. 국내 축산농가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한우농가, 또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가, 돼지를 사육하는 양돈농가 모두 줄어들고 있습니다.
0: 축산농가가 좀 줄었다면 남아있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입이 늘었다는 얘기가 될까요?
2: 아니요. 그렇다고 볼 수 없는데요. 이 늘어난 육류 소비를 수입산이 채우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0: 예.
2: 국제 정세에 따라서 식량 문제가 위협을 받기도 하는데 국내 축산 농가도 농산물을 재배한 농가들처럼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습니다. 사료값부터 뭐 인건비, 가축 질병, 여기에 이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까지 몰리고 있어서 환경 규제까지 짊어져야 할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농가들이 떠안아야 할 위험과 규제가 커졌지만 수익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게 공통적인 어려움입니다.
0: 언급하신 여러 부담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또 부담이 큰 게 사료값이라면서요.
2: 네, 맞습니다.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반 이상이 사료값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조사료, 품으로 된 사료와 곡물 사료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0: 예.
2: 곡물 자급률이 낮은 이유도 이 사료 곡물 수입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국제 곡물 가격이라든가 환율이 오르면 이 축산농가의 생산비에 바로 부담이 커집니다. 그렇다고 사료값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인건비 부담도 큰데 뭐 축사는 365일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쓰거나 낙농의 경우 헬퍼를 부르기도 하는데 그게 다 비용이고요. 농산물 파종대와 수확대 인건비 상승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축산 인건비도 큰 부담입니다.
0: 예.
2: 게다가 이 후계 인력이 없는 축산농가가 많다는 것도 위기 요인인데 축산업은 장치 산업이라고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축사도 지어야 되고 급이시설, 급수시설, 환기시설, 뭐 분열처리시설처럼 굉장히 많은 시설이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가 축산업을 하기에는 초기 투자비가 너무 크고 또 노동 강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0: 여러 부담 요소들이 참 많네요. 거기다가 요즘에는 가축병 때문에 늘 불안감도 느낄 것 같아요.
2: 예, 맞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아프리카 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럼피스킨 이런 대형 가축질병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질병이 발생하면 이동 제한은 물론이고요. 살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 농가는 수년간 키운 가축을 한순간에 잃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폭염이 오래 이어지면 가축 관리도 비상 상황인데요. 어제 제주에서는 60곳의 농장에서 돼지가 한 1천여 마리 폐사했다는 그런 피해 상황도 보도됐습니다.
0: 그렇군요.
2: 물론 정부가 가축질병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농가들로서는 축산질병이 휩쓴 이전으로 원상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요즘은 또 환경 규제가 워낙 엄격하다 보니까 이 축산업에 새로 진입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0: 이래저래 축산 농가 수가 계속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2: 예, 맞습니다. 축산 농가가 고령화하는 이유도 있지만 이 축산업을 하는 조건도 쉽지 않습니다. 농가 감소폭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데요. 아마 고기를 늘 먹는 소비지에서는 잘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일 것 같습니다. 2024년 농림법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한우 사육 농가는 5만 1,500가구 정도, 또 젖소를 사육한 농가는 3,200가구 정도, 그리고 돼지를 사육한 농가는 3,000가구에 못 미치는 2,700가구 정도입니다. 특히 돼지 사육 농가는 처음으로 3,000가구 아래로 떨어져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0: 10년 새 참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 예, 2015년과 비교해서 한우 농가는 약 20% 가까이 줄었거든요. 이게 퍼센트가 아니라 농가 수로 따지면 감소량이 더 크게 다가오는데
0: 예.
2: 지난 6월에 전국 한우협회가 충북 증평에서 한우 지도자 대상 역량 강화 교육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우협회장이 분기마다 한우 농가가 800호 안팎으로 폐업할 정도로 현장이 어렵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뭐 낙농과 양돈농가의 이 감소폭은 더 큰 상황인데요. 국내 축산 기반을 지키는데 정책과 제도가 더 강화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올해 한우산업지원법이 처음 시행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지요?
2: 네, 지난주입니다. 7월 23일부터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짧게 한우산업지원법이 시행됐습니다. 다만 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논의를 할 부분이 있어서 8월 7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우산업지원법의 가장 큰 의미는 이 한우산업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산업으로 법률에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에도 정부 지원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 뭐 개별 사업이라든가 예산에 의존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0: 네.
2: 법 시행에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이 한우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또 수급 조절이라든가 경영 안정, 유전자원 보호, 소비 촉진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송아지가 태어나서 어른소가 돼서 출하하기까지 한 30개월 전후가 걸리거든요.
0: 네.
2: 평균 2년 6개월이 걸리는데 사육기간 동안 뭐 메탄 발생 문제라든가 사육비용 문제, 출하할 때 가격 변동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맛과 영양 그리고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축산물이 이 생산 기반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관심 또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0: 국내 축산업 생산 기반이 더 이상은 위축되지 않도록 관심 갖고 지원해 나가야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이어지는 코너 책 속 한 줄에서 오늘을 살아갈 힌트를 찾아보는 이시한의 읽는 사람 시간입니다. 프로 지식탐험가시죠? 이시한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네. 오늘 가져오신 책이요. 오디세이아입니다. 서양의 뭐 고전이죠, 정말.
2: 네.
1: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영화로 만들어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8월 우리나라에서는 개봉을 네네. 앞두고 있는데 정말 네. 고전 중에 고전인 이 작품. 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이 작품을 다시 주목하고 있는 건지가 일단 궁금해요.
2: 네, 일단 놀란 감독이 이 작품을 한 건 굉장히 필연적입니다.
1: 그래요?
2: 네, 기존의 놀란 감독 영화를 보면 네. 뭐 많이 알려진 게 인터스텔라.
1: 네.
2: 딸아이한테 돌아가는 이야기잖아요.
1: 그렇죠.
2: 인셉션 같은 경우도 그 주인공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이야기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이 귀향의 서사가 이 놀란 감독이 계속해오던 이야기거든요.
1: 예.
2: 근데 이 오디세이야말로 모든 귀향 서사의 원조입니다. 가장 먼저 나온 네,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작품을 주목하는 이유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이 영화 흥행 열풍이 지금 엄청나게 불고 있어요.
1: 네.
2: 근데 원래 영화는 한국이 제일 먼저 개봉하고 오히려 미국이 오히려 2, 3일 늦게 개봉하고 일본은 더 늦게 개봉하고 보통 그랬잖아요. 그런데
1: 예.
2: 이번에는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그 개봉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궁금하다. 그래서 그 영화를 하기 전에 우리가 예습을 좀 해보자. 뭐 그런 의미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영화뿐만 아니라 이걸 이제 다시 읽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디세이아를 읽으면서 아, 진짜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 뼈 때리는 지점이 320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도 있습니다.
1: 그래요? 제가 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이 오디세이아가 오디세우스가 이제 트로이 전쟁 나갔던
2: 네.
1: 그랬다가 이제 귀향하는 얘기인데 어디가 그렇죠. 남의 일 같지 않은지가 또 궁금하네요.
2: 일단 간단하게 말하면 잘 나가다가 입 한 번 잘못 눌려가지고 인생에 꼬이는 사람이거든요.
1: 아.
2: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못 끝내고 편안함 때문에 주저앉아서 이제 계속 눌러 앉아있는 사람.
1: 예.
2: 그리고 화를 참았어야 했는데 끝내 그걸 못 참는 사람. 이거 거울을 보면 딱 자기 모습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1: 우리 주변에도 많고 어쩌면 네. 내 모습이기도 하고.
2: 와 3200년 동안 정말 사람은 발전을 했는데도 와 이렇게 이 3200년 전 사람이 이야기를 그린 걸 봤는데 그게 나랑 똑같다라는 걸 보면 이게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고전이라는 게 그래서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 네. 인류의 역사가 참 긴데 사람이 결국은 바뀌지 않으니까 네. 고전이 살아남았다. 뭐 말이 되네요, 참.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책 관련해서 이 원전을 가리켜서 오디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오디세이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오디세이아라고 네, 하고 네. 계시네요. 뭐가 네. 맞는 건가요?
2: 일단 오디세이아라고 해야지 좀 있어 보여요.
1: 있어 보여요.
2: 네. 오디세이보다
1: 중요하죠. 네. 네.
2: 이게 사실 둘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 간단합니다. 원리를 알면 오디세우스가 주인공 이름이거든요.
1: 예.
2: 근데 이아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이야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디세이아라고 붙여버리면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란 뜻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 원전에 가까운 그 표현인 거고요.
1: 네.
2: 영어권을 거쳐서 영어 쪽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오디세이라고 줄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이 있고 영어식 표현이 있으니까 원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원전을 아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있어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이게 글자로 쓰여진 게 2800년 전입니다.
1: 예.
2: 호메로스가 이제 2800년 전에 그렇게 썼다.
1: 기원전.
2: 그렇죠.
1: 네.
2: 그러니까 기원 합쳐가지고 다 2800년 전인데
1: 기원전 얘기네요.
2: 트로이 전쟁이 3200년 전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1: 아.
2: 그러면 한 500년, 4500년 차이가 나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이 4500년 동안은 사람들의 입으로 전수된 거예요. 이게 노래로.
1: 책 쓸 당시의 얘기가 아니고 책 쓸 때보다도 4500년 전의 얘기다.
2: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겪었는데 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전승전승 4500년이 그렇게 된 겁니다.
1: 네.
2: 그래서 이때 실제로 서사시들 시작할 때 보면요. 뮤즈한테 뮤즈여 나를 도와서 내가 이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다오. 네가 기억을 잘할 수 있도록 해다오라고 하면서 이걸 쭉 얘기하거든요.
1: 그렇게 시작이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가.
2: 이게 창작이라기보다 이야기들을 내가 기억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 자체가 4,500년 전에 그 역사를 내가 기록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문자도 없이 4,500년을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전승이 됐다. 콘텐츠로 치면 최장수 롱런 콘텐츠거든요.
1: 그러네요. 이게 3,000년 전쯤의 얘기니까.
2: 네.
1: 그런데 이 시대에도 통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사실은 이 책 이 쓰인 것보다 이전의 이야기를 또 다뤘다는 네. 것도 참 대단하네요. 그런데 원본이 600페이지에 달하는 고전 서사시 형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4시간 만에 다 읽으셨다면서요. 네. 이게 가능합니까?
2: 일단 예전에 한번 읽었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저는 얼마 전에 강아지 미용을 맡긴 다음에 예. 카페에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1: 예, 예.
2: 근데 강아지 미용을 할 때 이게 심하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맞으면. 근데 4시간 좀 넘게 걸렸는데 그 사이에 완전 집중해서 완전 몰입

0: 편집해서 읽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판본이 아우구스테 레이너 판본이거든요. 이 분은 오스트리아 작가인데요. 원래 운문 서사시잖아요, 원문이.
1: 예.
0: 그거를 그냥 그대로 읽으려면 시잖아요, 시. 그러니까 좀 힘들어요.
1: 여러 뭐 비유 같은 것들도 많을 테고.
0: 예. 그러니까 그 뭔가 책 근육, 독서 근육이 좀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요즘에. 예. 그 독서 근육이 좀 있어야지 그걸 읽을 수 있는데 이 분은 산문 이야기를 그러니까 운문 이야기를 산문으로 풀어 쓰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레이너 판본을 보면 이야기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1: 판본들이 다양하게 있군요.
0: 그렇죠,
1: 아무래도
0: 그렇죠.
1: 워낙 오래된 고전이다 보니.
0: 네. 네. 레이너 판본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이 시간 순으로 배열한 거예요. 원래는 좀 뒤죽박죽 왔다 갔다 하거든요.
1: 예.
0: 회상 장면에서 옛날에 오디세우스가 어떻게 했고 막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그대로 따라가니까 좀 쉽습니다. 저희가 이 가장 단점은 뭐냐면 한 번 손에 잡으면 이게 놓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날 댕댕이 미용 맡기고 카페에서 기다리면서 600페이지 다 읽은 거죠. 그러니까 강아지가 예뻐져서 나오는 시간 동안 저는 트로이에서 이타카까지 다녀온 겁니다.
1: 그렇군요. 아, 김수연님께서 오디세이아 기억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있어 보이고 싶네요. 라고 문자 남겨주셨고

0: 된다고 네. 다시 한번 오늘 방송 들으며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디세우스의 그 여정 오디세이아 그럼 네. 본격적으로 줄거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청취자분들께서 뭐 트로이 목마라든지 트로이 전쟁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텐데 저처럼 잘 모르시거나 전후 얘기가 다 기억 안 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한번 짚어주시죠.
1: 일단 오디세이아는요 트로이 전쟁의 후일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트로이 전쟁 끝나고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 연합군들이 그 각각 싸웠잖아요. 네. 그럼 연합군들이니까 각각 고향이 다른데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중 이타카의 왕이었던 이타카 나라에서 왔던 오디세우스의 귀향 행적을 그린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0: 오디세우스가 왕이었군요.
1: 그렇죠. 근데 오디세우스가 집에 돌아가기까지 총 10년이 걸립니다.
0: 야.
1: 트로이 전쟁이 10년, 그다음에 돌아가기까지 10년에서 20년 동안 이제 외지에 나와 있었던 거죠.
0: 20년의 여정을 다룬 책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1: 근데 문제는 이 10년이 걸릴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돌아가는데 10년이 걸렸는데 네. 이게 진짜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트로이가 실제로 발굴된 곳이요. 튀르키예 북서부의 히사르리크 언덕이라고.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이 여기서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튀르키예의 이 지역에서 오디세우스의 고향이 이타카입니다. 지금 그리스 이타키 섬 근처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0: 네.
1: 직선 거리로 따지면 500km예요. 그리고 100길로 돌아가도 1000km쯤 됩니다.
0: 네.
1: 그 당시 범선으로 순조롭게 가면요. 2, 3주 정도면 갔다고 해요. 당시 기술로도. 근데 2, 3주 갈 거리가 10년이 걸린 거죠. 그 1년에 100km씩 간 건데 이거를 예.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270m씩 간 겁니다.
0: 어딜 돌아 간 것도 아니고.
1: 네네. 그러니까 270m면 그냥 저희 집에서 편의점 왔다 갔다 하는 거리잖아요.
0: 하루에 270m씩이라는 거잖아요.
1: 이게 사실은 갔다가 강풍 때문에 다시 나오고 거의 근처에 갔다가 또 무슨 일 때문에 다시 밀려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신들의 영역까지 가고 좀 그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한 건데요. 근데 이거 보다 보니까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0: 예.
1: 그 오디세이 이번에 오디세이 영화의 주인공이 맷 데이먼이잖아요.
0: 네.
1: 그 맷 데이먼이 사실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든가 그리고 인터스텔라에 보면 얼음 행성에 고립되어 있던 박사 역할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션 이런 영화 지금 쭉 공통점이 뭐냐면 다
0: 집에 잘 못 돌아가는 사람이네요. 네,
1: 오지에 나고 돼가지고 네. 혼자서 이렇게 나고 조난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헐리우드 공인 조난 전문 배우인 것 같다.
0: 어허.
1: 이번에도 그 조난되는 것의 가장 원조인 오디세이 역할을 맡았으니까 오디세우스 역할을 맡았으니까 이거 맷 데이먼이

0: 270m면 집에 가고 싶은 거 맞는지 궁금하다는 말씀 남겨주시는데, 그러니까 대체 왜 그렇게 오래 걸린 건지 궁금합니다. 앞서 그 교수님이 오디세우스가 입 한 번 잘못 놀려서 네. 화를 자초했다, 그런 인간 군상의 얘기를 담고 있다 네, 하셨는데 네. 이런 이유들 때문일까요?
1: 그렇죠. 그 문제는 귀향 아주 초창기에 일어나는데요. 낯선 섬에 상륙을 해요.
0: 예.
1: 거기에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가 있었는데 그 동굴에 갇히면서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0: 예.
1: 이 거인이 사람을 먹어치우는 거인이에요.
0: 시작부터 험난했네요. 네.
1: 그 동굴에 이 들어와 있으니까 동굴에 가둬놓고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을 하나씩 먹어치우게 되죠. 이때 거인이, 그러니까 어쨌든 대장이 오디세우스니까 네. 얘랑 얘기를 하다가 이름을 물어요. 근데 네. 오디세우스가 자기 이름을 우디스라고 가짜로 알려줍니다.
0: 아, 자기 본명이 아니라.
1: 네. 네. 근데 그리스어로 이게 아무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0: 우디스라는 네. 말이.
1: 영어로 네. 노바디인 거죠. 그 동굴에 갇혀 있었는데 오디세우스가 나름 트로이 전쟁에 그 트로이 목마를 기획한 사람이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꾀주머니인 거죠. 그래서 나무를 찾아가지고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외눈박이잖아요. 그 거인이 잠든 사이에 그 눈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님이 된 거잖아요.
0: 그쵸.
1: 안 보이게 됐으니까 거인이 비명을 막 질러요. 근데 이제 동굴이 막혀 있으니까 못 나가고 있다가 이웃 거인들이 달려와서 아 누가 그랬어?
0: 막 무슨 일이야? 하면서 왔겠죠.
1: 네. 네. 무슨 누가 그랬어? 그러니까 거인이요. 날 공격한 사람은 아무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0: 아, 친구들에게 이제 그쵸, 그쵸. 그 사람을 잡아달라고 네. 해야 되는 건데.
1: 날 공격한 사람은 진현이야 라고 네. 해야 되는데 우디스라고 하니까 날 공격한 사람은 아무도 아니야.
0: 네.
1: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인들이 그 동료 거인들이
0: 뭔
1: 아, 자다가 웬, 무슨 소리야. 놀려면 이렇게 놀리고 그래 라고 하면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오디세우스의 작전인 거죠.
0: 그러네요.
1: 근데 여기서 이제 도망을 쳐요. 양 그 배 위에 숨어가지고. 그래서 도망을 치는데 나중에 거인이 눈치채고 막 쫓아오거든요. 근데 배를 타고 바다로 가가지고 거인이 막 돌을 던지는데 추격권을 벗어났습니다. 그 순간에 오디세우스가요. 자기가 아니 그 어려운 걸 뚫고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0: 예.
1: 자기 능력에 취해가지고 뒤돌아서 외쳐요. 네 눈을 멀게 한 건 이타카의 오디세우스다 이런 식으로.
0: 아 사실 내 이름은 오디세우스다.
1: 예, 예. 원래 그냥 노바디라고 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0: 네.
1: 근데 이렇게 이름을 외치니까 이게 이제 무슨 꼴이냐면 완전 범죄를 저질러 놓고 SNS에 인증샷을 올린 꼴입니다.
0: 아이고 그게 사실은 나 오디세우스가 한 일이었다
1: 그렇죠,
0: 하고.
1: 그렇죠. 근데 이 하필 이 거인의 아버지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었던 거죠. 게다가 파파보이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바로 일러요. 아빠 오디세우스가 내 눈을 멀게 했어 하고 막 울면서 이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 잡아먹고 이런 얘기는 당연히 속 빼죠.
0: 포세이돈은 그럼 대노했겠어요 자기 아들을.
1: 이렇게 자식 망치는 아버지들이 꼭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편만 무조건 아들 편에 서서 막 이렇게 그 얘기를 하니까 바로 저주를 내려요. 바다의 신이 저주했는데요. 집 가는 길이 전부 바닷길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10년 표류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0: 아이고.
1: 예. 지혜로 살아남았는데 허세 때문에 망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0: 자기 팔자를 자기가 꼬았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네. 또 오디세우스가 굉장히 관종이었구나. 관심종자였구나.
1: 그래서 제가 입 한 번 잘못 눌렸다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0: 근데 또 딜레마 같긴 해요. 영웅이 네. 되기 위해서는 또 본인 이름을 널리 그렇죠, 알려야 그렇죠. 되는 부분도 있고
1: 네.
0: 그로 인해서 또 고난이 생기는 부분도 네. 있고 재밌습니다. 그 뒤로 이제 세이렌이라든지 마녀 키르케라든지 뭐 부하들이 돼지로 변하고 고난의 연속인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10년 방랑했다고 들었는데 네. 그중에 7년은 사실 고생이 아니었다고요?
1: 그렇죠. 이게 제가 다시 읽으면서 그랬었구나 하고 깜짝 놀란 부분인데
0: 7년 뭐 한 겁니까 그러면?
1: 일단 앞에 고생을 엄청 하거든요.
0: 네.
1: 세이렌 그 노랫소리로 뱃사람을 흘리는 세이렌 그 옆도 지나고요.
0: 네.
1: 또 키르케라는 마녀한테 부하들이 돼지로 변하는 그런 꼴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 여러 가지 모험을 겪으면서 부하들 하나 둘씩 다 죽고요. 혼자 살아남습니다. 이게 고난인데요. 한 3년 동안 그런 거예요.
0: 네.
1: 근데 그 뒤에 7년은요. 여신 칼립소의 섬에 흘러들어가게 되거든요.
0: 네, 여신의 섬.
1: 네, 여신 칼립소가 오디세우스를 또 사랑해요. 그래서 와 쟤를 남편 삼아야겠다라고 해서 계속 붙잡아두는 겁니다.
0: 예.
1: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은 3년 여신이 떠받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했으니까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 거니까 떠받들어주는 섬에서 7년을 보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건 하나도 없었어요.
0: 인간이 떠받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신이?
1: 그러니까. 그 매일 바다를 보면서 향수병과 싸우는 이 마음의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7년은 어쨌든 몸으로 보자면 유유자적한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얘기는 또 제가 마지막에

0: 한번 다시 할게요. 오늘의 핵심 중 하나인 얘기거든요.
1: 예, 오디세우스가 왕이었으니까 사실 자신의 국가에는 아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그런 네. 중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여신에게 네. 또 받들음을 받고.
0: 플러팅을 받았다라는 거죠.
1: 네, 네.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해지네요. 네. 그래서 20년 만에 드디어 일단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부터는 또 이 여정기가 아니라 장르가 확 바뀐다면서요.
0: 포세이돈이 잠깐 출장을 갔어요. 포세이돈이 계속 저주하면 못 가는데 예. 근데 어디 먼 곳에 출장을 가니까
1: 다른 신경을 못 썼구나.
0: 그렇죠. 다른 신들이 그 사이 오디세우스를 이타카로 돌려보내줘요. 전쟁 10년, 방랑 10년, 꼭 20년 만에 귀향을 합니다.
1: 네.
0: 근데 집에 와보니까 웬 남자들이요. 한 100명 넘게 자기 집 홀에 죽치고 앉아서 그 오디세우스 재산으로 매일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1: 그래요?
0: 예. 그 이 사람들이 뭐냐면 아내 페넬로페한테 네. 야, 너 남편 죽었으니까 나랑 결혼해 라고 구혼자들이라고 칭하거든요. 이 구혼자들이 이제 죽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만에 퇴근했더니 집에서 대환장 파티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모험금 끝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본격적으로 잠입을 해가지고 복수극을 벌입니다. 언더커버 보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1: 이 상황이 정말 피가 어쩌면 거꾸로 솟을 만한 상황인 그렇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다행인 건 페넬로페 아내가 뭐 결혼을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네. 구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네. 이 구원자들의 압박을 버티기에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있었던 건가요?
0: 그래서 페넬로페가 이 서양권에서는 굉장히 현명한 사람으로도 또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 대명사로 수동적으로 기다린 건 아니에요. 이분도 이제 만만치 않은데 그러니까 부부가 전부 다 이렇게 꾀가 좀 많습니다. 구혼자들이 압박을 하니까 시아버님 수위를 다 짜면 결혼 상대를 정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1: 예.
0: 그 아무 시아버님 수위를 짠다는데 명분이 완벽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기다리는데요. 낮에는 열심히 수위를 짜고요. 밤이 되면 몰래 그걸 다 풀어버립니다.
1: 아, 도루묵이네요. 그러면.
0: 그렇죠. 짜고 밤에 풀고 짜고 밤에 풀고 이거를 몇 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끌기를 한 거죠.
1: 예.
0: 그래서 이 일화에서 영어가 관용구로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페넬로페스 웹이라고 해서 페넬로페 배라는 뜻이에요. 끝없이 하는 것 같지만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일.
1: 완성되지 않는 네. 일.
0: 혹은 뭐 시간 끌기 전술 뭐 이런 걸 뜻하는 표현인데 회사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끝나지 않는 프로젝트.
1: 예.
0: 그런 게 이제 페넬로페 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1: 공감하는 우리 직장인 동료 청취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그 오디세우스가 오디세우스의 혼자 영웅담이 아니라 이 페넬로페도 이런 그 꾀를 부려가지고 버틴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전쟁을 치른 부부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1: 그러네요. 우리는 오디세우스의 시각에서 좀 더 바라봤겠지만 사실 그 20년의 힘든 여정은 아내 페넬로페 이야기 기도 한다.
0: 그렇죠.
1: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디세우스가 거지로 변장해서 자기 집에 잠입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못 알아본 그 오디세우스를 제일 먼저 알아본 게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0: 여기가 이제 제일 눈물 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1: 예. 그러니까
0: 아들과의 상봉 이런 게 아니라 오디세우스가 떠나기 전 기르던 사냥개 아르고스라는 개가 있거든요.
1: 개가 반려견이
0: 그렇죠.
1: 가장 먼저.
0: 근데 와. 주인이 떠날 땐 팔팔한 명견이었는데 20년이 지났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 개는 20살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걸음더미 위에서 버려지듯 누워있는 늙은 개가 된 겁니다.
1: 예.
0: 살아있는 게 용한 건데요. 근데 오디세우스가 처음에 거지로 변장을 하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 개가 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몰라보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오디세우스가 그 개를 보고서 너무 자기도 반가워서 안아주고 싶은데 근데 이걸 하는 순간 자기 정체가 들킬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근데 이 아르고스가요. 20년을 주인을 기다린 거잖아요. 그 주인을 알아본 다음에 바로 숨을 거둬요. 그러니까 정말 그 주인을 20년 동안 기다렸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장면이죠.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같은 경우엔 이 장면에서 다 우신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3200년도 사람들도 개를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걸 지금도 알 수 있네요.
1: 이시안 교수께서도 이 책을 반려견 미용시키면서 그렇죠. 다시 봤다고 하셨는데
0: 그래서 더 와닿는 것 같아요.
1: 네. 반려견도 은혜를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디세우스가 이제 예전 성격 같았으면 이제 나라에 돌아오자마자 이제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이제 내가 왔다 뭐 이렇게 알렸을 것 같은데 네. 때를 기다리고 참았습니다. 왜 이렇게 신중하게 움직였을까요?
0: 이게 그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키클롭스한테 야 말씀하신 대로 내가 왔다 뭐 이렇게 외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아마 그 구원자들한테 죽었을 확률이 높죠. 실제로 같은 트로이 전쟁 영웅 아가멤논은요. 그런 예. 식으로 당당하게 귀환했다가 살해당하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아. 20년 풍파를 겪으면서 이게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는 거죠. 거지로 변장해서 일단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 판단을 하고요. 아들 테레마코스한테만 정체를 밝혀서 내부 협력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무도 못 당기는 자기 활이 등장을 하거든요.
1: 예.
0: 그 활을 당기는 게 이제 오디세우스의 시험인데 이거를 가지고 그 활을 손에 넣는 순간 홀문을 잠그고 그 구원자들을 한 방에 정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까지 계속 참은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 사람은 이제 참을 줄 알게 된 사람이 된 거죠.
1: 성장했네요. 그 20년의 네. 여정 동안. 네. 그런데 이 오디세우스의 복수의 날에 관한 놀라운 얘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이 그 3000년 전에 그 복수의 날 날짜를 계산해냈다고요?
0: 그날에 태양이 하늘에서 사라지고 어둠이 세상을 덮는다라는 예언이 있었던 날에 이런 일이 있거든요.
1: 예.
0: 그 이 얘기는 일식이잖아요.
1: 되게 일식. 네.
0: 그래서 이걸 한번 조사해봤죠. 그래서 2008년에 록펠러대 연구팀이 그 여기에 나온 별자리 묘사라든가 이걸 다 해가지고 기원전 1250년부터 1125년 사이에 이걸 다 소프트웨어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178년 4월 16일 딱 하루가 이 조건이 맞는 거예요.
1: 예.
0: 이오니아의 상공에서 개개일식이 일어난 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날이 비슷할 때 있었거든요. 그럼 이날이 아닌가 그날이? 하는 생각이 드는데
1: 그럴 수도 있겠네.
0: 물론 학계엔 신중론도 있어요. 에이 아닐 거야 라고 하는데 3200년 전 시인의 문장을 과학이 그 증명을 한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낭만적인 일이다라는 생각 들어요.
1: 그렇게 이제 기술이 발달했다는 사실에 놀랍기도 하고요.
0: 그렇기도 하죠. 네.
1: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이야기는 정말 한 사람이 성숙해져가는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가 궁금해요.
0: 저는 이게 겸손과 신중함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트로이 목마를 기획하고 그럴 때만 해도 이제 승승장구했고요. 부하들이 저 둥굴 들어가지 맙시다 라고 했는데도 굳이 들어가가지고 부하들 다 죽이고 그리고 이름도 외치고 잘 나갈 때잖아요.
1: 예.
0: 이럴 때는 남의 말이 안 들리는 거죠. 부하들 말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건데.
1: 그런 천재나 영웅도.
0: 네. 점점 이제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인생 그 자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성질대로 말하고 그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싶잖아요.
1: 예.
0: 살다 보면 그게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디세우스의 그 10년은 그 수업료였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간은 원래 죽을 때까지 감정과 충동을 완전히 제어할 수 없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런 거 보니까 인간은 계속 이런 어떤 시험을 계속 치르는 존재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 게 또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래가지고 이제 성장했잖아요.
1: 네.
0: 마지막 장면이 구원자들의 가족들이 복수하려고 막 쳐들어오는데 그걸 물리칩니다. 근데 그 사람들 뒤쫓아가면서 마저 다 죽이겠다고 막 쫓아가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 여신이 이걸 말려요.
1: 예.
0: 그러지 말라. 그게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교훈을 얻어도 마지막에
1: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네요.
0: 감정을 못 참고 막 이렇게 감정이 잡아먹힐 뻔한 거죠. 그래서 진짜 이제 인간은 계속 시험을 당하는 존재구나. 한번 깨달았어. 야 이제 끝난다가 아니라 평생 이런 시험을 치르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1: 그러네요. 이 성장하고 사람이 바뀐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네. 3200년 전에 오디세우스를 보면서도 느끼게 됩니다.
0: 네.
1: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테나 여신이 지금 도와줬다고 했잖아요.
0: 네, 네.
1: 그 신이 한 방에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은데
0: 그쵸,
1: 왜 이렇게
0: 네.
1: 조금씩 감질나게 도와주는지가 궁금하네요.
0: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여신쯤 되면 게다가 이제 지혜의 여신이기도 하지만 전쟁의 여신이기도 하거든요. 아테나가. 그러니까 한 방에 쓸어버릴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행동할 때만 그 개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주할 때는 오히려 말리죠. 그러니까 방향은 신이 잡아줄 수 있는데 그거를 실천하고 걸어가는 건 인간 자체여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칼립소 섬에서 나오는데
1: 네.
0: 칼립소 섬에서 이제 나와도 된다라고 제우스가 놓아주라고 명령을 해요. 칼립소한테. 근데 칼립소가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오디세우스한테 너 여기서 나랑 같이 결혼하고 살래? 그러면 내가 너를 늙어 죽지 않게 해줄게. 불로불사에 죽게. 라는 식으로 제안을 하고요.
1: 신과 사랑을 나누면 불로불사가 될 수 그렇죠. 네. 있으니까.
0: 그래서 네. 오디세우스는 한쪽에는 여신과의 사랑하면서 영원한 삶이 있고요. 다른 쪽에는 늙어가는 아내와 스무 살 된 아들, 언젠가는 죽을 유한한 인생 이 가운데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디세우스는 이 유한한 쪽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는 건데 결국 제우스의 명령이 있어도요 마지막 선택은 본인이 한다라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신은 인간이 결심하면 도와줄 수는 있는데 그 의지 자체는 인간 스스로 다져야 한다라는 게 이 이야기의 교훈인 것 같아요.

0: 요즘에 뭐 AI 그런 거 아무리 좋아도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거를 결국 실행하고 책임지는 건 사람인 거잖아요. 네,
1: 요즘 뭐 블로불사를 꿈꾸는 조만장자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0: 이거 궁금한데 청취자 여러분도 블로불사냐 가족이냐 문자로 이제 어느 선택에 나라면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예. 네. 그리고 이 3200년 전에 이 책에서 나온 말들이 지금도 쓰이는 단어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0: 아 이게 그 아까 그 있는 척 할 때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게 좋다라고 그랬잖아요.
1: 예.
0: 근데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때 써먹기 좋은 포인트가 이겁니다.
1: 첫째, 중요하죠.
0: 네, 첫째 오디세우스가 전쟁 나가서 아들 텔레마코스를 친구한테 맡겨요. 그때 학교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 친구야 예. 얘를 잘 부탁해. 그러니까 얘를 맡기는 건데 그 친구 이름이 멘토르입니다.
1: 멘토르. 그 오, 오늘, 멘토네요.
0: 그렇죠.
1: 멘토.
0: 오늘날 멘토가 여기서 나온 이름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별다방 로고가 그 여신. 아. 여신 네. 있잖아요. 그 세이렌이요.
1: 노래 부르는 노래로 네. 사람을 꾀내는. 네.
0: 그게 세이렌. 여기서 나온 세이렌인데 노래로 뱃사람을 홀리듯 커피로 사람들을 유혹하겠다는 초기 버전에서 그게 로고가 된 거예요.
1: 아.
0: 그리고 또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나우시카라는 공주가 나오거든요.
1: 예.
0: 오디세우스를 구해주는 공주입니다.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가 그 이름이 여기서 나왔대요.
1: 아.
0: 이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인터뷰에서 여기서 캐릭터를 따왔다라고 하는데요. 낯선 존재의 말을 듣고서 그것들을 이해하는 그런 어떤 캐릭터거든요. 그 구조가 정확히 일치하는 그 이름이더라고요.
1: 야,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쓰는 말들이 네. 여전히 묻어 있네요.
0: 그렇죠.
1: 오, 역시 세계 고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 책에 대해서 한 말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시간이 빨리 흘렀네요.
0: 네, 제가 7년 반 전이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1: 예.
0: 7년 동안 오디세우스를 잡아먹은 건 편안함이었다는 거죠. 그 지금 보면은 가장 무서운 건 고난이 아니라 편안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속박하고 못 가게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편안함이다. 그러니까 요즘 뭐가 답답한데 싶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뭔가 아직 이타카를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나는 칼립소 섬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말이죠.
1: 네. 3200년 전에 그 호메로스라는 작가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삶의 유한한 가치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오디세이아 통해서 이시한 교수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아침 일라디오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서 인사드릴 시간이 됐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장마가 있다는 것이 여름 날씨의 특징이죠. 그런데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게 되면 습도가 높아 실제 기온보다도 체감하는 더위가 훨씬 더해집니다. 메마르지 않고 물기가 많아 축축하다는 것을 가리켜 습하다라고 하는데 습한 데다가 뜨거운 열기까지 더해져서 견디기가 힘들죠. 이와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형용사로 후덥지근하다, 후텁지근하다, 꿉꿉하다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매우 무더운 우리나라의 여름 날씨를 말할 때 적절한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이 표현들의 사전적인 의미를 하나씩 보면 먼저 후덥지근하다는 열기가 차서 조금 답답할 정도로 더운 느낌이 있다. 이고 후텁지근하다는 조금 불쾌할 정도로 끈끈하고 무더운 기운이 있다. 입니다. 그리고 꿉꿉하다는 날씨나 기온이 기분 나쁠 정도로 습하고 덥다. 입니다. 후덥지근하다는 뜨거운 열기를 나타낸다면 후텁지근하다와 꿉꿉하다는 뜨거운 열기와 습기를 모두 나타내는데요. 이 중에서도 꿉꿉하다가 더 심한 무더위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오늘은 날씨가 후덥지근하여 조금만 걸어도 속옷에 땀이 밴다.

0: KBS 58분 날씨.
1: 경남 양산과 의령, 창녕에는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 폭염특보 속에서 최고 체감 33에서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무덥겠습니다. 서울도 폭염 경보로 강화가 되겠고요. 당분간 무더위 열대 이어지겠습니다.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 실외 작업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구름이 걷히겠습니다. 어제도 밤사이 열대야 나타난 곳 많았는데요. 서울이 26.2도의 최저기온을 기록했고요. 강릉 26.5, 제주 28도, 경남 양산은 29.1도 등 초열대야 수준의 기온도 나왔습니다. 내일부터 글피까지는 날씨 양상 비슷해서 중부 호남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경상 제주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서울이 34도, 대구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뜨겁겠고요. 오늘 밤부터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 주로 동쪽 해안과 동쪽 산지에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 안개는 남해 서해 쪽에 짙겠고요. 오늘부터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에 접어드니까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4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일본 큐슈 서부 구마모토현에서 어제 오후에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현지 쇼핑몰 일부가 붕괴되고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NHK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구마모토현 당국은 오늘 새벽 4시 기준으로 폭발이 발생한 구마모토현 이온몰 쇼핑센터 내부에서 8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20대 여성 2명은 사망했고 1명은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구마모토현 경찰청에 따르면 지진 직후 약 200명이 시설 밖으로 대피했으며 이후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정확한 폭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스 누출 보고가 있었다고 언론에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를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자위대 3,600명을 지진 발생 지역으로 급파해 인명구조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5시 49분에도 규모 4.1의 여진이 발생하는 등 여진이 잇따르고 있어서 구조작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어제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충분한 검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소위 회의 도중에 퇴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신속처리 대상 안건, 즉 패스트트랙의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 처리를 시도합니다. 국회 운영위는 오늘 전체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심사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해당 국회법 개정안은 어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국회 운영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국민 선택 문제로 언급하면서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조 의장이 본의와 다르게 논란을 불러일으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의장은 어젯밤 자신의 SNS에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은 존중되어야 하며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은 불가능한데 조 의장의 간담회 발언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이 국민의 열망에 따라서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브라질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 패권 경제의 심화 그리고 공급망 재편으로 전 세계 산업과 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며 한국의 독보적인 혁신 기술과 제조 역량, 브라질의 풍부한 자원이 힘을 합친다면 우리 양국은 안정적인 공급망과 미래 산업을 함께 이끄는 최적의 파트너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 오늘 오전 상파울루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 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은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리튬, 니켈, 철강석 등 핵심 광물의 보고이고 수력, 풍력, 태양력, 풍부한 청정에너지의 바이오 에탄올 시장까지 선도하고 있다면서 나아가 세계 최고 수준의 중소형 민항기 생산 역량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볕이 강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말을 거치면서 폭염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26.4도입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젯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에선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의 본선 선거인단 투표가 어제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후 9시엔 당대표 후보 간 첫 번째 TV토론이 진행됩니다. 저격인터뷰 1부에선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자 징계 대상자가 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대표의 사설징계위원회로 전락했다며 징계위를 직격하고 징계 절차를 재검토하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전격인터뷰 2부에서 조경태 의원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부에선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와 함께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지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은 국민의 선택 문제라는 발언 파장 등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전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월 29일 목요일 전격시사 시작합니다. 수요일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KBS 홍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어제 일본 규슈 서부 구마모토현 강타한 규모 7.1의 강진 속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대형 쇼핑몰이 지진 발생 1시간 뒤쯤 폭발음과 함께 건물 골조가 드러날 정도로 크게 부서지며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이용객 200여 명은 즉시 건물 밖으로 대피했지만 직원 등 다수가 갇혔는데요. 네. 연락이 두절됐던 10여 명에 대한 밤샘 작업으로 8명을 구조했지만 2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 한 제지 공장 굴뚝도 강진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졌는데요. 예. 갇혀있던 11명 중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고 여전히 9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이 주택가 지진 피해도 이어지며 각 지역 의료센터에 수십 명이 치료를 받고 있어 앞으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0: 네. 구마모토 현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 그리고 관광객들의 피해 상황 우려되는데 어떻습니까?
1: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외교부는 현지 상황을 파악하면서 우리 국민의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5시 49분에 규모 4.1의 여진이 발생하는 등 계속된 여진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서요.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0: 네. 이번 일본 규슈 강진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흔들림을 감지했던 시고가 빗발쳤다고요?
1: 그렇습니다. 부산과 경남, 제주 등 우리나라 곳곳에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특히 진앙과의 거리가 약 300km 정도로 가장 가까운 부산에서는 흔들림을 크게 느낄 정도였는데요. 신고와 문의 전화가 많았습니다. 부산의 한 고층 건물에선 소리와 함께 큰 진동으로 놀란 시민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정치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본선 투표가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신천지 개입설의 당청 갈등 논란까지 후보들 간 날선 신경전 계속되고 있죠?
1: 그렇습니다. 민주당 당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전당대회 당원 첫 온라인 투표는 충청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충청 지역은 전체의 10% 정도지만 당원이 네. 첫 대결 결과는 앞으로의 바람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 송영길 후보는 충북과 대전을 돌며 경쟁 후보들 모두를 견제했는데요. 정청래 후보는 고 이해찬 전 총리의 세종 묘역 참배로 적통을 강조했습니다. 네. 신천지 개입설엔 당원 주권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김민석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0: 네.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유시민 작가의 이 대통령 비판과 관련한 발언.

0: 결론도 나왔다고요?
1: 그렇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면 진보 진영 내부자라도 짚고 넘어가겠다고 했는데요.
0: 네.
1: 유시민 작가의 대통령 비판에 노코멘트한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겁니다. 이 충청 지역 투표 결과는 다음 달 1일 발표됩니다. 당원 주자 세 사람은 오늘 첫 TV 토론도 벌일 예정인데요. 이 날카로운 신경전 토론에서도 어떻게 펼쳐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0: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현역 의원 징계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에 선처해야 된다, 안 된다, 대립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징계 개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파열음이 나왔습니다. 먼저 원내대표 멱살잡이로 징계 개시 결정이 내려진 권영진 의원에 대해
0: 네.
1: 선처해야 한다는 공개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은희 의원이 기회를 줘야 한다는 발언을 한 건데 바로 반박이 들어왔습니다. 유영하 의원이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한 겁니다. 이 공개 설전 양상에 당사자인 정점식 원내대표가 필요하면 비공개 회의 때 발언해달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0: 네. 징계 대상자들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 공개 비판도 했다고요?
1: 그렇습니다. 먼저 박덕흠 국회 부의장 낙선 요청으로 징계 대상에 오른 조경태 의원은 장 대표가 바른 목소리를 내는 동지들에게 징계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장 대표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어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해 제소된 진종호 의원도 사당화를 위한 징계 정치라고 반발했고요. 당내 소장파에서도 당권 강화를 위한 윤리는 안 된다. 결론을 정해놓은 듯한 징계를 납득하겠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0: 네. 당내 반발 불러온 윤리위 징계 정치를 가동한 장동혁 대표는 어떤 입장인가요?
1: 장 대표는 개파 정치, 당내 싸움은 그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또 정당이라면 당원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당대표를 없애고 원내 중심 정당으로 가겠다면 적어도 원내대표 선거에 있어서 당원들의 의사가 50% 이상은 반영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정점식 원내대표의 국민 중심 정당론과 오세훈 서울시장 당대표 폐지론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0: 네. 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어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밝혀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죠.
1: 그렇습니다. 먼저 이 논란이 된 발언의 시작은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의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의장은 내년이 개헌 적기라며 개헌론에 불을 지폈는데요. 이 개헌의 내용은 논의해야 한다면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에도 생각을 밝혔습니다.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한 겁니다.
0: 네.
1: 이 국민 여론만 동의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도 추진할 수 있다는 뜻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하루 종일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0: 네. 자, 국민의힘에선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임기 연장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헌법 조항 위배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내란이 될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조 의장의 이력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 연임을 위해 총대를 맨 거란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0: 네. 파장이 커지니까 국회의장실 진화에 나섰고 어젯밤에는 조정식 의장이 직접 입장을 내놨다고요?
1: 맞습니다. 국회의장실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얘기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당내 연임 관련 논의가 있었다거나 조 의장과 사전에 소통한 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논란이 너무 커지자 조 의장도 한밤중에 SNS를 통해서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오해를 일으켜 유감이라고 표명했 했습니다. 개헌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해서 109석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0: 네. 자, 밤사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네요.
1: 그렇습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어젯밤 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혁신당 등 여권 법사위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보안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가 핵심인데요. 이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가 보안수사를 요구하면

0: 경찰은 한 달 내에 보완 수사를 해야 합니다. 이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와 내일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1: 네. 자, 법사위 소위 회의 도중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퇴장했다고요?
0: 그렇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의 각본대로 다 정리됐다며 실컷 얘기했지만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자기들 주장대로 이미 조문표까지 다 만들어놨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내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 네. 7월 27일은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인데 북한은 전승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이날 대대적 행사를 열었는데 김정은 위원장 딸 주애도 처음으로 이른바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전승절 기념 공연에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가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그제 평양체육관 광장에서 열렸는데요. 6.25 전쟁 당시 복장을 한 북한 병력이 광장을 행진했고 현대적 장비를 갖춘 북한 인민군 육해공군 종대들도 참여했습니다. 이 연설자로 나선 노광철 국방상은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거라며 전쟁 억제력을 명백하게 행사해 헌법과 주권을 수호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공연에 보다 눈물을 흘리는 듯한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고요.
1: 네.
0: 김주애는 김 위원장과 친밀한 모습을 보이고 노병의 손을 맞잡기도 하며 존재감을 부각했습니다.
1: 북한이 올해는 특히 중국과의 친선을 강조했다고요?
0: 그렇습니다. 행사에서 중국군 참전을 기념하는 영상물과 중국 노래가 공연되며 북중 친선이 강조됐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 외교관들이 초청되며 최근 밀착한 북중러 관계도 함께 부각됐는데요. 지난달에 있었던 북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한미일의 연대를 견제하는 북중러의 협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1: 네. 수요일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혜림 KBS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증시 따라잡기 듣겠습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확실히 휴가철이라 출근길이 덜 막히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서울시 구간입니다. 반포 부근에서 추돌 사고 있었습니다. 처리는 조금 전에 됐는데요. 달래내 부근부터 정체 심합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평촌 부근이고요. 여기는 판교 쪽으로 사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갓길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암터널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후로는 계양에서 송내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서 쪽으로 가는 길 오늘 그리 불편하지 않겠습니다. 반대 방향은 강변문호 구리 쪽이고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여의도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미국 증시는 지금 반도체 업종이 조정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3대 지수가 혼조 마감한 모습이네요.
3: 네, 미국 증시는 지금 순환매 차원으로 지금 증시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 네.
3: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반도체 투심이 좀 악화되면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제약, 소비재, 금융과 같은 경기 민감주라든지 방어주 중심에 좀 순환매가 나오면서
1: 네.
3: 오히려 다우지수는 강세를 보이는 좀 차별화가 좀 진행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1: 네.
3: 다만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오히려 나스닥은 좀 낙폭을 조금은 좀 축소하는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후 들어서는 좀 투자 심리가 개선됐고요. 뭐 반도체 어떤 낙폭은 축소되긴 했습니다만 순환매 관련돼서 다우지수가 좀 확실히 강한 어떤 그런 장세가 연출됐습니다.
1: 예. 그런데 메모리 관련주는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3: 네,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ADR이 네. 상당히 좀 뼈아픈 네네. 모습인데 어제도 마이너스 7.47%, 오늘 예. 새벽도 마이너스 8.98%로 큰 폭으로 이틀 연속으로 좀 하락한 모습인데
0: 네.
3: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의 DUV 노광장비 양산이라든지 뭐 창신 메모리 상장 관련된 부분 어떤 이런 좀 노이즈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면
0: 네.
3: 오늘 새벽의 하락은 이제 전날 한국 시장의 큰 폭의 좀 하락세를 반영하는 좀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뭐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투자 영속성과 관련된 이런 의구심이 좀 지속이 되면서
0: 예.
3: 좀 부담이 되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3: 다만 미국과 이란의 어떤 불안 완화에 대한 부분들 또 여기 또 반발 매수 심리가 좀 유입이 되면서 SK하이닉스 ADR 같은 경우는 시간 외에서 다시 3.33% 좀 상승을 하는 모습. 그래서 좀 낙폭을 장중에는 줄이지 못했습니다만 시간 외에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 네.
3: 여기에 또 시간 외에서 또 시게이트가
0: 예.
3: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마진율뿐만 아니라 실적 가이던스 모두 좀 개선되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8%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관련돼서 뭐 메모리 관련된 기업들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지금 뭐 시게이트뿐만 아니라 샌디스크 웨스턴지설 같은 종목들이 대부분 좀 상승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0: 네.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는 일종의 순환매 흐름이 지금 미국 증시에 나타나고 있다고요.
3: 네. 지금 뭐 반도체에 그다음에 이 대형 기술주 약간 이런 좀 이 시속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종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대형 기술주들은 시장 평균을 좀 상회하는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서 뭐 메타 플랫폼즈라든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좀 보합권 등락을 보였던 반면에
0: 네.
3: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알파벳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특징적인 건 바로 이제 애플입니다. 애플이 AI 자본 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에서 시가총액 5조 달러를 좀 다시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0: 네.
3: 지난 4월 이후 15개월 만에 시가총액 1위를 되찾았다 이런 소식이 좀 들리고 있고요.
0: 네.
3: 결국 최근에 시장은 건전한 재무구조에 상당히 좀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0: 재무구조에.
3: 네. 네.
0: 국제유가는 연일 급락하는 흐름세를 보이고 있죠.
3: 네. 다시 한번 좀 하락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뭐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전장 대비 4.8% 하락했고요. WTI는 전장 대비 4.1% 하락을 하면서 브렌트유는 84달러. 지금 WTI는 80달러 내려간 79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0: 네.
3: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과 지금 공식 합의를 체결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언급했다는 점.
0: 아.
3: 여기에 중재안이 어느 정도 절충안이 좀 수용이 되면서 미국과 이란 간의 MOU 복원 협상이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유가는 좀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상황 어떨까요?
3: 네. 어제는 좀 상당히 힘들었었죠. 마이너스 4.99% 하락.

0: 성세를 보이는 좀 모습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1: 사실 어제 국내 증시 검은 화요일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는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어제 정말 이제 검은 화요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코스피는 이제 전날 대비 마이너스 10.84% 하락하면서 6023선 한때 6000선을 깨면서 마이너스 11.29%까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장 마감 전에 6000피를 되돌리는 좀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 사실은 이제 지난달 19일 전고점이 장중 9385선인데
1: 그러니까
0: 27일 만에
1: 네.
0: 마이너스 36% 조정을 받는
1: 예.
0: 정말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고요.
1: 예.
0: 코스닥 지수도 마이너스 7.72% 하락을 하면서 705선. 코스닥도 장중한 때 지금 700선을 떨어지면서 697선까지 내려앉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1: 예.
0: 작년 4월 16일 이후 1년 3개월 만에 700선을 한번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었습니다.
1: 예.
0: 물론 이제 코스닥도 좀 장 마감 때는 좀 반등을 하면서 705선에 좀 안착을 했는데 양시장 모두 어제 매도 사이드카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 좀 다 발동되는 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서학 개미의 매수세가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요?
0: 네. 개인 투자분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빠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1: 네.
0: 지금 이번 달 1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이 약 한 3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조 2천억이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이 금액은 6월 한 달 매수한 금액의 약 5.5배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네.
0: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 추정하는 ETF. 역시
1: 네.
0: 우리나라는 좀 레버리지를 좀 상당히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SK하이닉스 ADR도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뭐 알파벳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이 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한국 증시 상승의 3배로 지금 투자하는 ETF죠. 이제 코르에 대해서는
1: 네.
0: 차익 실현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1: 그렇군요.
0: 상황입니다.
1: 네. 네.
0: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하락세가 미국 투자에서 봤을 때 ETF도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서학개미들이 사실 국내 증시를 복귀하면서 국내 증시의 상승을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지연되면서 다시 또 투자처를 옮기고 있는 모습이 이번 달 내내 포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오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있죠?
0: 네, 오늘 가장 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는데 아마 한 7시 50분 정도 한 8시 전에 아마 SK하이닉스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일단은 HBM의 호황을 좀 앞세워서 이번에도 좀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 예.
0: 다만 전일 마이너스 14.65% 급락했기 때문에
1: 네.
0: 이번에 분기 실적보다는
1: 네.
0: 하반기 전망 그다음에 HBM의 공급 확대 계획 같은 어떻게 보면 포워드 가이던스에 좀 더 관심이 좀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1: 예, 예.
0: 일단 증권사들이 지금 평균을 낸 2분기 실적 같은 경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한 83조 9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63조 9천억 한 64조 정도 약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네.
0: 결국 이제 분기별로 매출 영업이익 모두 다 지금 뛰어넘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1: 네.
0: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하반기 실적 특히
1: 네.
0: 이제 HBM4라고 하는 6세대 HBM의 어떤 전환 여기에 따른 물량에 대한 공급 확대 양산 시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거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 예, 자, 좀 잠시 후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는데 오늘 국내 증시가 어제 그 검은 화요일의 악몽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0: 일단 양지수 제가 볼 때는 기술적 반등은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1: 네.
0: 일단 시장은 이제 오늘 SK하이닉스 실적을 통해서 SK하이닉스 오늘 우리 본주 그다음에
1: 네.
0: 오늘 밤에 SK하이닉스 ADR 움직임까지 모두 체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1: 네.
0: 여기 내일 또 삼성전자 상세 실적 발표 내지
1: 그쵸.
0: 또 이제 빅텍 실적이 발표되는 상황이기
1: 예.
0: 때문에 시장은 이 모든 것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결국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수요일 이 시각 증시들을 잡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1: 오늘의 날씨 이사라 기

0: 이상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낮과 밤의 구분 없이 무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1: 네.
0: 올여름 열대야 일수가 역대 최다 기록했다고요?
1: 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올여름 열대야 일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달 1일부터 어제까지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 일은 평균 7.8일로 기상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이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어 밤이 되더라도 대기 중에는 많은 수증기가 남아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표면이 쉽게 식지 않고 있습니다.
0: 네.
1: 또한 이 수증기가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서 온실 효과도 나타나는 겁니다.
0: 네.
1: 이 지난밤에도 경남 양산은 29.1도로 초열대야 수준이 30도에 육박했고 제주는 3주째, 서울은 일주일째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0: 네, 밤에도 이렇게 되는데 낮 더위는 더한 것 같습니다.
1: 네, 나날이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폭염특보가 없었던 강원 산지 일부 지역까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서울은 주의보가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여전히 경남 양산과 창녕, 의령에는 폭염중대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기온은 양산과 창녕, 의령은 39도로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0: 네.
1: 삼척과 광양은 37, 서울도 34도로 어제보다 좀 더 덥겠습니다.
0: 예. 자, 언제쯤 더위의 절정을 거치고 다시 좀 시원한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1: 네, 일단 8월에 접어든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는 더 덥겠습니다.
0: 예.
1: 대기 중상층의 북태평양 고기압에 더해서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까지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계속 불어들고 마치 두 개의 이불을 덮은 듯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겠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산맥을 넘으며 한층 더 뜨거워지는 팬 현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0: 네.
1: 이 당분간은 열대야와 폭염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매번 전해드리듯이 건강관리를 각별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0: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2: 정치,
3: 전격 시사,
2: 뉴스,
3: 전격 시사,
2: 인터뷰,
3: 전격 시사,
2: 주식,
3: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0: 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예결위원장이죠.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이제 민주당 선거인단 투표가 어제부터 시작이 돼서 네. 지금 이목이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가 어떻게 나올까. 이번 주말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네. 아, 후보 간 신경전이 너무 치열해요. 지금 사실 제일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신천지 가입 의혹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합수본이 뭐 조직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시도가 있었다 이런 것도 나와가지고 더 공방이 치열해지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너무 좀 위험수위 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1: 제가 볼 때 하나는 좀 후보들끼리 좀 절제가

0: 그 저희가 16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하니까
1: 예.
0: 그 민심하고 당심이 결국은 비슷해지더라고요. 근데 앞으로가 중요할 텐데
1: 네네.
0: 결국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지금 전부 삼성하고 SK 주식이 어떻게 되느냐. 내 집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1: 네네.
0: 그다음에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사실 환율 문제나 유가 문제 때문에 중소기업이 어렵잖아요.
1: 네네.
0: 이런 문제를 누가 비전을 더 얘기하는 후보가 최종 승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1: 네. 근데 현실에서는요. 사실은 지금 제가 뭐 신천지 의혹을 얘기했지만 이제 개파 정치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 후보인 임미애 후보가 그 충북에서 열린 27일 그 토크 콘서트에서 정청래 전 대표 중 신천기 후보들이 생년월생에 따라 투표하라고 안내했다면서 개파 투표 설명이었다.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글쎄요. 그 경상북도 예천에요.
1: 네.
0: 그 말무덤 언총이라는 데가 있대요.
1: 네.
0: 그 과거에 이제 여러 문중이 이제 있다 보니까 많이 싸움이 많았대요. 근데 그 스님께서
1: 네.
0: 상대에게 독한 말은 땅에 묻어라. 라고 해서 마을 무덤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거기 와서 예. 독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을의 분쟁이 적어졌다는데
1: 네.
0: 저는 민주당 후보들이 좀 더 비전업을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민생에 대해 보다 얘기하면 표도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1: 네.
0: 결국 우리한테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가장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1: 네.
0: 앞으로 1년 반.
1: 네.
0: 이때 좀 이재명 정부가 결국 민생과 경제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당을 통합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더 많은 득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지금 말씀하신 거는 차기 당대표는 결국은 진짜 일하는 당대표 또 당청 간의 협조, 협력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당대표가 될 것이다.
0: 그렇죠.
1: 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0: 예. 예. 저는 집권이 지금 1년밖에 안 됐잖아요.
1: 예예.
0: 그러면 대통령 권력으로 보면 지금이 제일 강할 때예요. 어느 정도 국정도 파악을 했고.
1: 예.
0: 우리 며칠 전에 그 샌프란시스코 서밋 같은 경우에는 일부의 비판이 있지만은 사실 보기 드문 또 다른 리더십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좀 더 그 과감한 미래로 가는 우리 미래 정당 이런 민주당의 모습을 가질 때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을까 싶네요.
1: 네. 제가 계속 비전을 얘기하는 의원님께 현실의 질문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0: 아,
1: 몇 가지 네. 더 하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네. 네.
1: 정청래 후보가 혁신당과 합쳤다면 서울시장도 이겼을 것이다. 이 합당 얘기를 꺼내면서 혁신당과의 합당도 서둘러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0: 저는 당시에 그 만약에 당원들과 국민들의 동의를 받으면서 그 합당을 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1: 네.
0: 그때 쉽지 매끄럽지 못했잖아요.
1: 네.
0: 지금 앞으로도 결국 조국 혁신당하고 협력하는 건 좋은데
1: 네.
0: 과연 국민들과 당원들이 볼 때 그럼 합치면 국민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오고 민주당에는 어떤 변화가 오는가가 그 설득 과정이 있어야 결국은 국민들의 지지도, 당원들의 지지도 얻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네. 자, 샌프란시스코 서민 얘기하셨고 지금 남미 3개국을 지금 대통령이 순방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사실 대표적인 게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었어요. 취임 첫 기자간담회라서 이제 무난하게 또 국회의장으로서의 비전을 얘기할 거라는 예상들 속에 기자간담회 내용을 봤는데 질의응답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런 발언이 가질 파장을 잘 아실 만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0: 그래서 어제 밤늦게 현직 대통령은 그 개헌 문제 그 대상이 아니고 결국은 그 제적국회에는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조정실장이 발언을 철회했잖아요.
1: 네. 철회라고 봐야 됩니까?
0: 어제 뭐 그렇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는 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1: 예, 예.
0: 그 이재명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할 때
1: 네.
0: 중국에서 새로운 AI를 발표했어요.
1: 네.
0: 그리고 새로운 반도체 칩을 발표했는데
1: 네, 네.
0: 그것이

0: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리고 바로 뒤이은 결과는 우리 반도체 주식이 하락으로 나타났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아마 반도체가 굉장히 호황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 시간도 결국 중국의 추격을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갈린 시간이 오고 있는데 1년이 거의 10년 같은 시간, 이 산업혁명보다 더 가혹한 혁명이 오고 있는 이때 조금 우리 정치권이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진짜 많이 합니다.
1: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반도체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 우리 정치권이 그걸 좀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일종의 자성으로도 들립니다.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AI 그 샌프란시스코 서밋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네. 그럼 그 반도체를 하고 공장을 만들려면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대통령이 돌아올 때쯤에는 적어도 어떤 법률과 어떤 것들을 해서 뒷받침을 하겠다. 이런 것이 지금 논의가 돼야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지 않을까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지금 법사위 소위를 통과를 했고 아마도 이제 이달 중이니까 이번 주 안에 지금 본회의 통과까지도 민주당에서는 추진하려는 건데 지금 뭐 바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면서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까지 내려졌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이 형소법 개정안은 일단 빨리 본회의까지 통과를 해서 10월 2일 공소청 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 그대로이신 거죠.
0: 예. 저는 뭐 야당이 필리버스터 하는 거는 그 당연한 권한이라고 보고요.
1: 예.
0: 그런데 이 검찰, 국민들은 검찰이 개혁돼야 되고 수사기소 분리는 수십 년간 논쟁을 끌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소 분리를 원칙을 가지고 다만 불합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번 장윤기 사건은 경찰이 부족한 부분이죠.
1: 네.
0: 이번 청주시에 있었던 어린아이 이 부분은 그건 명백히 검사가 잘못한 부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검찰과 그 경찰 네. 이 부분에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걸 기본 골자로 하고 보완하는 내용을 해서 한 1단락을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 네.
0: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하는데요. 많은 국민들을 만나보면
1: 네.
0: 수사 기소 분리도 좋다. 그런데 우리들이 더 원하는 건 좀 대못을 뽑아달라 이 공직자들 얘기인데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도 좋은데 이게 도대체 감사원의 정책 감사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은 이렇게 하면은 직권남용, 이렇게 하면은 직무유기로 공무원을 이렇게 처벌하면은 공무원이 어떤 공무원의 일을 하냐. 또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배임죄 사상 세계 유례 없는 배임죄를 대한민국 가지고 이렇게 기업을 옥죄면 안 되지 않냐.
1: 네네.
0: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은 도대체 마약이 얼마 전에 1톤이 발견됐거든요.
1: 네.
0: 그 마약하고 학교폭력 이렇게 난무하는데 도대체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은 뭐를 하느냐. 우리가 정치권이 말하는 우리 검찰과 이 소위 형사법 개정안하고
1: 네.
0: 국민들이 바라는 것도 차이가 있어요. 빨리 저는 이 논란을 끝내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공직자가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책감사를 없애고 직권남용을 없애버리는 거. 기업이 좀 활발하기 위해서는 횡령죄를 강화하지만은 배임죄 부분을 대대적으로 손을 봐서 좀 새로운 나라로 되는 것. 많은 지금 그 원조 교제나 뭐 교제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한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민생 범죄에 대해서 인륜 범죄에 대해 좀 더 과감하고 분명한 나라를 원하는 것. 그게 국민들이 더 원하는 거 아닐까요?
1: 네. 참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제2요건 행사 요구하고 있는데 이 요구는 받아들일 가능성 크지 않다고 보시겠네요.
0: 저는 국회를 통과하면 국회의 뜻이 존중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네. 그런데도 일단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토론회를 열겠다. 보안수사권 금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보냈다는 보도가 있어서 혹시 의원님께서도 그 친전을 받으셨습니까?
0: 제가 본 적은 없는데 네. 저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예결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한동훈 의원 방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1: 네.
0: 근데 한번 역사적으로 보면
1: 네.
0: 경찰이 한번 개혁이 된 게 박종철 열사를 남영동 대공부실에서 물고문으로 결국은 비참하게 죽인 네. 그 결과로 경찰이 바뀌게 됐어요.
1: 네.
0: 오늘날 이 검찰개혁도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많아요. 이번에 윤석열 검사의 그 내란으로 최종 아주 최종판을 찍어버렸는데 네네. 이제 우리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건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사회를 우리가 결국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진실을 명확히 밝히는 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 쪽으로 좀 노력하는 게 좋지 않겠냐 싶어요.
1: 알겠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이 미래를 만나고 있는데 국회는 과거와 싸우고 있다. 의원님께서 어제 얘기하신 발언인데 당정청이 집중해야 될 10대 핵심 과제를 밝히셨어요. 어떤 내용이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0: 일단 그 샌프란시스코 서밋에서 보게 되면 이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상호 발표한 거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는 일단 과연 한국에 그런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그 인센티브가 있을지 해야 되겠죠.
1: 네.
0: 만약에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한다고 하면 해적 케이블 우리가 일본, 싱가포르보다 많이 부족하거든요.
1: 네.
0: 해적 케이블을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1: 네, 네.
0: 그다음에 AI 시대는 전기 먹는 하마인데 그러면 전기를 어디서 생산할 것인가. 그다음에 용수는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과연 빠른 시일 내에 이 기술 경쟁에서 이겨내려면 우리가 광주 군공항처럼 뭔가 빨리 쓸 수 있는 국공유지는 어디 있는가. 이런 네.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외국 투자자들이 대통령이 외국에 있는 기업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게 곧 현실이 돼야 되잖아요. 네. 사실은 이거를 현실이 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1: 예.
0: 좀 그런 면에서 좀 과감한 국회의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 그래서
1: 네. 네네.
0: AI 특별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국회 내에 이런 그렇네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1: 예예. 자, 이 지금 구상 지금 처음이신가요? 당 지도부하고 좀 얘기를 해보셨는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0: 어제 그 글을 냈고 이제 몇몇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1: 아,
0: 아마
1: 네.
0: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1: 몇몇 사람이란 거는 야당 쪽도 있으십니까?
0: 일단 저는 이번에 여당 쪽하고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
1: 예, 예.
0: 이런 특위가 구성됐으면 좋겠고 특위 구성은 좀 국회 내에 젊은 여야 의원들로 좀 구성됐으면 좋겠어요.
1: 네. 사실 현안이 하나 있습니다. 의원님 지역구에 지금 보면은 동서울 변환소 이게 지금 하남에 입지를 이미 선정이 됐는데 진척이 전혀 없어요. 계속 보도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1: 어떤 목적이신 건가요?
0: 내일 이제 국회에서 김정호 기후특위 그 우리 상임위원장하고
1: 네.
0: 공청회를 하는데 결국은 정권은 유한하지만은 영원한 게 하나 있거든요. 국민과 국가라는 건데
1: 네.
0: 이제 국민에게는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국민이 안전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1: 네.
0: 근데 국민에게는 또 전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이 주민들이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똑똑하다고 보거든요. 현명하다고
1: 네.
0: 보고. 근데 충분하게 그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 이런 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1: 아.
0: 그래서 이번 공청회는 주민들이 충분한 말씀을 하시라. 그리고 이 정부 측에서도 본인들의 대안을 이야기해봐라.
1: 네.
0: 그래서 그런 공론의 장을 가지고 우리가 현명한 길을 한번 선택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1: 제가 보도를 몇 가지 보니까 그동안 기업에서는 이 입지 선정을 하남으로 했을 때 이미 주민들과도 좀 대화를 했다라는 입장이고 더 이상 시간이 늦춰지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0: 그 원래 이제 변전소가 원래 있던 자리입니다.
1: 네.
0: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변환소라는 것을 만들게 되면서 주민들에게 동의 없이 이제 이걸 하게 된 거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커지게 된 거고 또 하나 여기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살아요.
1: 네.
0: 그러니까 아파트 특별 공급을 할 때 세자녀 이상일 경우엔 특공 이런 걸 해가지고 젊은 부부들과 아이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의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과연 길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현명한 길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1: 네. 이번 공청회가 좀 속도를 내고도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걸로 보시나요?
0: 저는 이번에 주민들이 자기의 주인이 돼서 세상의 주인이 돼서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말씀하시는 게 저는 그게 국민 주권 정부라고 보고
1: 네.
0: 정부는 그러면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업은 시행되는 거고 그래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겠죠.
1: 네.
0: 전기가 수도권에 공급돼야 되는 것도 또한 사실이잖아요.
1: 네네.
0: 국민의 안전이 중요한 것도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1: 네.
0: 그잖아요. 이 둘의 함수관계를 풀어나가는 게 결국은 정치의 몫이라고 보고
1: 네.
0: 예, 그걸 피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죠.
1: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책도 내셨습니다. 지금 한권 스튜디오에 가져오셨는데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 여기 보니까 AI 시대 유능한 정부의 길 이런 의식을 문제의식을 담으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도 매일 아침 이 정치권 뉴스를 전달하는데 AI는 주식시장과 관련돼서 또는 경제 분야에서만 언급해야 되지 정치권에서 사실상 별로 언급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0: 네,
1: 예. 어떻게 이 담론을 국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현실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0: 이 책은 이제 제가 쓴 책인데요. 국민을 네. 부자로 만드는 나라는 책을 쓴 일부러 좀 과격한 표현을 썼는데
1: 네.
0: 이건 저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이 됐어요. 저는 민주당 내에서 대표적인 경제 성장 논자이자 산업 정책을 주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2 국가가 됐습니다.
1: 네.
0: 근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국민은 전 세계 삶은 25위에서 32위예요. 지금 청년들의 40만 명 이상이 아예 취직 문턱에도 가지를 못했어요. 우리 집 문제 때문에 인생이 저당 잡히고 있어요.
1: 네.
0: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건가.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했던 대로 계속 이런 성장 정책을 쓰면 과연 되는 건가. 근데 문제는
1: 네.
0: 이 AI라는 시대라고 우리는 자체는 정말 승자는 강한 승리가 일어날 거지만 여기서 패배하면 나라나 개인이나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1: 네.
0: 그럼 이 강을 어떻게 넘어갈 건가. 그런 고민을 담아서 정책적 제안을 한 40가지를 쓰게 된 거고요.
1: 아, 네.
0: 그중에 이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1: 네.
0: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앞으로 한 3년간에 몇백조 정도의
1: 네.
0: 수익이 날 걸로 세금이 더 거칠 걸로 보입니다.
1: 네, 네.
0: 그럼 노르웨이 국부 펀드처럼 운영을 해서 우리가 저출생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우니 태어나면 1억을 국부 펀드에 넣는 겁니다.
1: 네.
0: 그럼 이걸 7%로 운영을 하면은 20년이 지나면 3억 8,5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1억 원을 20세의 청년에게 기초자산으로 주는 거죠. 도전하는 삶을 살아봐라.
1: 네.
0: 그리고 2억 8,500만 원을 가지고 45년, 65세까지 운영을 하면 이게 한 60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40억 원을 은퇴하고 살고 20억 원은 국고로 회수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이제 국가가 돈을 쓰는 나라가 아니고 돈을 벌어서 국민들에게 삶을 노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젊은이의 삶을 도전하는 삶을 해야 그래야 이 AI라는 거대한 세계적인 경쟁을 젊은이가 도전하고 또 나이 들어서는 안심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제가 하죠.
1: 네. 그러니까
0: 용역도 했는데
1: 네네.
0: 이런 얘기하면 진짜 그런 나라가 올 수 있을까요? 오면 좋긴 할 텐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1: 네네.
0: 저는 그래서 그 과거에 살아왔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길을 한번 도전해보자는 몇 가지 제안들을 이 책에 담은 거죠.
1: 네. 사실 말씀 들으면서 민주당이 이제 집권 여당이고 그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연결지에서 제일 할 수 있는 얘기가 질문이 이번에 왜 2030 세대들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그거 왜 못했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지명직으로만 해야 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결국은 그 2030 목소리가 전면적으로 당에 들어와야 되는 것도 정부에도 들어와야 되는 것도 사실이죠.
1: 네.
0: 그러면 아쉬운 점이 있죠.
1: 네.
0: 근데 또 한편 우리가 그 청년 최고위원을 뽑았는데 과연 그것에 대한 당원들의 또 효능감이 그렇게 높지 않은 측면도 있어요.
1: 현실적으로 효능감이 높지 않다.
0: 네, 그런 네. 평가가 있었는데
1: 네.
0: 이번엔 다음번 전당대회는 도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너무 선거에 임박해서 그걸 도입을 하니까
1: 예.
0: 이게 자칫 뭐냐면 이해관계로 충돌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1: 네.
0: 저는
1: 네네.
0: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보시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자식 같은 사람들을 전부 영입했어요. 우리 우상호 선배, 김민석 의원, 우리 송영길 선배 다 김대중 대통령이 영입한 사람들이에요.
1: 예.
0: 저는 노무현 대통령, 저 전재수 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다 그래서 뭐냐면 자기 아들뻘 같은 사람들을 영입을 하면 새로운 피를 수혈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었거든요.
1: 네네.
0: 그러면 지금 이 정부와 이 여야 국회 모두 AI 시대를 가려면 그에 필적할 만한 새로운 2030, 40의 대거 새로운 인물들을 결국 우리가 결합될 때 새로운 나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이번에 어쨌든 문제 제기가 된 만큼 다음번 전당대회 때는 이게 반영이 될 가능성도 한번
0: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당대회뿐만 아니고 이 정부의 곳곳에 2030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IMF가 왔을 때 ITA 시대로 갔거든요. 그런데 ITA 시대를 연 것은 386의 우리 이해진, 네이버의 이해진, 카카오의 김범수 다 30대였어요.
1: 네.
0: 결국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 이번 AI 시대도 결국은 20대, 30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정부와 민주당도 이제 근본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그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1: 알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현안이 사실 증시, 우리 증시 변동성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검은 화요일이라고 했는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거 사실상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는 있는데 지금 현장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지금 우리가 이게 사실 ETF 이거는 홍콩에도 있고 일반적으로 있는 제도인데
1: 네.
0: 그 우리가 SK하고 삼성 두 종목만 이걸 걸었다는 게 약간 좀 어려운 점이라고 잘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3천만 원 한도로 이제 걸고 하면은 조금 더 안정화될 거라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삼성에서 우리가 혁신을 잘못했다고 해서 대국민 사과 비슷한 거 한 적이 있었어요.
1: 있었습니다. 네.
0: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반도체 랠리가 올지는 몰랐죠.
1: 네.
0: 그만큼 세계 경제의 기술 경쟁은 변화무쌍하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한편으로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의 그 안정성으로 수익으로 이게 성장해 가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은 정부가 시장에 관여 안 하는 것일수록 더 튼튼하게 한다. 정부가 시장에 관여를 한다면 오히려 코스닥 같은데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우리가 IT와 벤처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AI 벤처 신흥의 이 싹 미래를 만드는 싹을 발견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쪽으로 대대적인 노력을 하고 오히려 지금 1,000억 이상 되는 기업이 약 1,000개 정도가 있는데 이 1,000억 기업이 1조가 될 수 있는 이런 성장의 그런 틀을 만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야 더 건전한 주식시장이 되지 않을까요?
1: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오늘 다 돼서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번에 더 자세하고 또 전당대회 후에 한번 또 나와주시죠.
0: 네. 네,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었습니다. 8시 정격 인터뷰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재산 관리가 걱정되시나요? 혼자 관리하기 어려울까 불안하신가요?
1: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어르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관리 계획을 세우고 노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소중한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에 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0: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이창호입니다. 오늘 사연은 수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올해는 저도 바다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지체장애가 있어 바다를 보러 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이용해 대천 해수욕장에 다녀올 수 있었어요. 뜨거운 햇살 아래 반짝이는 모래사장과 시원한 바다를 오감으로 느끼는 순간 파도 같은 벅찬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자주 떠나볼게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58분 날씨.
3: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강화된 북태평양 고기압을 따라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도 매우 덥지만 남부지방은 일사가열로 인해서 경상권은 남서풍이 소백산맥을 타고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더 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폭염특보 속에 체감온도 오늘도 33에서 35도 안팎이 되겠고요. 또 오늘도 중대경보 해당 지역인 경남 양산과 의령, 창녕 등에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체감온도 37.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4도, 강릉 36, 대구 포항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 이어지니까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요. 실외 작업은 자제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강원도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 주로 동쪽에 있는 해안과 또 동쪽 산지에는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또 남해와 서해에 안개가 짙어서 이 점 염두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달의 인력이 강해서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에 접어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끔 높은 구름이 꼈다가 오전부터는 구름 걷히면서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대한민국 중심 채널 성격 인터뷰 2부에서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전화로 인터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0: 네, 의원님. 어제 기자회견 여셨습니다. 전날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 개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많은 입장을 밝히셨는데 제일 눈에 띄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장동혁 사설 아바타 위원회의 무도한 표적 징계를 반드시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윤리위가 장동혁 대표 의도대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1: 네. 우리가 당행당규를 보면은 윤리위원이 총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 예.
1: 그러면은 9명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인 정도는 구성하는 것이 저는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야만이 이 공정성 문제에서도 해소할 수 있고요. 그런데 최근까지 우여곡절 끝에 2명이 사퇴함으로써 5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0: 네.
1: 거기에 또 징계 개시할 때는 또 3명밖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0: 예, 예.
1: 그 이유는 그 윤리위원들 자체가 자신들이 공정성 논란이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내부가 지금 심각하게 파행이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1: 그렇다면은 책임 있는 당 지도부고 당대표라면은 2명을 더 충원해서 정상적인 윤리위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저는 여러 가지 뭐 징계 절차라든지 윤리위에 그 회의가 작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0: 네.
1: 겨우 3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징계 절차를 밟았다 하는 것은 정상적인 윤리위의 심사가 아니라 당권을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장동혁 대표를 위한 무모한 표적 징계이자 또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지금 윤리위원장인 윤민우 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의원님께서는 독단적 운영으로 파행을 자처했다면서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있습니까? 어떻게 대가하고 있을까요?
1: 그 부분이 윤리적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0: 네.
1: 본인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그 윤리위 부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우종환 부위원장 말씀이시죠?
1: 네, 부위원장이 상당히 떼어 있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그 현재의 징계의 어떤 그 회의, 징계를 위한 회의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
0: 네.
1: 하는 얘기를 했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사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0: 예, 예.
1: 그 윤리위가 9명 이하로 구성되어 있으면 적어도 9명의 근접한 숫자를 가지고 구성해야 되는데
0: 네네.
1: 겨우 5명을 가지고 가반을 넘긴 1명 넘긴 5명을 가지고 하기에는 정당성이 부족한 숫자다라고
0: 네.
1: 이야기했고 그중에서도 겨우 또 3명이 참석해서 의결 정적수를 충족시켰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수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0: 예.
1: 어쨌든 이렇게 윤리위가
0: 네.
1: 무리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그 이유는 결국 장동혁 체제가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말씀하신 그 우종환 부위원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 지금 윤리위 운영의 문제점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비판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우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윤리위 운영이 징계위원회 회의가 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까 궁금합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 그 우 부위원장께서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0: 네.
1: 윤리위가 반복적이고 또 뭐 조직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당

0: 그런 사건 등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수긍할 만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기준해 보면요. 당의 지지율이나 다음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발언이나 사건에 딱 정면으로 정통으로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장동혁 대표 자신입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저는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가 제대로 운영돼야 되는데
1: 네.
0: 아마 지금의 윤리위는 굉장히 비윤리적인 그야말로 장동혁 아바타용 아바타 윤리위가 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1: 네, 의원님이 지금 장동혁 대표를 맞제수 하셨는데 이거는 윤리위에서 지금 대상 징계 대상으로 뭐 올라갔다라는 보도는 없었어요. 어떻게
0: 없습니다.
1: 진행되는?
0: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죠. 그 또 더 기가 막힌 거는
1: 예.
0: 지금 현재 윤리위원 중 3인 중에 한 명입니다.
1: 네.
0: 뭐라고 언론에 나가서. 말을 했는가 하면은 장동혁 대표가 그 윤리위에 그 제소되었으니까 직접 윤리위에 들어올 수 없으니 자신이 대신 그 자리에 들어왔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우종한 부위원장과 그 한경선 위원
1: 네.
0: 두 분이 공동 입장문을 내고 당 대표의 대리인인가? 라고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한 문제가
1: 예.
0: 있습니다.
1: 예.
0: 자, 그렇다면 현재의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 국민의힘은 공당이지 않습니까?
1: 네네.
0: 공당의 윤리위원회가 바로 사당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1: 네. 자, 그 의원님을 징계 대상에 올리면서 윤리위원회에서 그 사유로 얘기한 것이 지난번 야당 뭐 국회 부의장 경선 과정에서 나온 발언, 이른바 낙선용 전화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박덕흠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당원들의 뜻을 스스로 부정한 처사이기 때문에 징계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0: 그 이제 언론에서 오늘 KBS에서 나왔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이렇게 좀 서슴적이었습니다.
1: 네.
0: 내란 수계를 옹호한 자. 가 국회의직에 오르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로 앞에 내란 수계를 옹호한 네. 자라는 말을 꼭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대한민국 국회가 네. 민주의 전당인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내란 수계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을 옹호한 사람이 그 국회의직에 오르면 그것도 2인자에 오르면 되겠습니까? 5.18 그 단체와 그리고 부마민주안경단체에서 수차례 성명서를 내면서
1: 네.
0: 내란 옹호자는 내란 동조자는 국회 부의장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성명서까지 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회의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국회의원들은 그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대변하는 자리 아닙니까?
1: 네.
0: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특히 그 지금 박덕흠 의원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정말 양심이 없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선 경선 때 뽑힌 그 김문수 후보 아시잖아요, 그죠?
1: 네네.
0: 대선 경선에서 뽑힌 후보를 5월 9일 그 한밤중에 불법적으로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그 시도했던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큰 공분을 샀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때 그 대선 후보 교체하려고 했던 그것도 명백한 그런 논리로 치면은 경선 불복 아니겠습니까?
1: 네, 예.
0: 그때 62명이 찬성했습니다. 그럼 찬성했던 62명 다 징계 대상이죠.
1: 야.
0: 예, 그래서, 저는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1: 네.
0: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의힘은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8일 날, 그, 12.3 비상계엄이 잘못했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던 것이
1: 예, 예.
0: 결국은 진정성이 없고 국민을 속이는 속임수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지금 의원님께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세 가지 요구사항을 내셨는데 징계 절차 재검토, 윤리위원장 거취 표명, 장동혁 대표 중징계 착수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사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행보, 다음 행보는 뭐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을까요?
0: 제가 그 저의 기준을 가지고 과연 그러면 저를 징계 제소를 했다면 그러면 징계 제소자들이 우리 당에 누구누구가 있을까 제가 한번 좀

0: 적어봤거든요.
1: 네.
0: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1: 아, 네네.
0: 첫째, 우리 당은 공당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 당직자를 폭행함으로써 무리를 일으킨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당대표에게 욕설을 한 자,
1: 네.
0: 그리고 당대표 발언하는데 물병을 내리친 자, 그리고 당대표를 또라이라고 막말을 한 자,
1: 네.
0: 그리고 또 동료 최고위원을 어린 놈이라고 욕한 자, 그리고 윤석열 12.3 비상계엄 내란을 옹호한 자,
1: 네.
0: 그 다음에 내란 속에 윤석열을 한단동 체포할 때 체포 저지했던 자들,
1: 네.
0: 그 다음에 대선 경선으로 뽑힌 김문수 후보를 의총에서 불법으로 바꿔치기를 주도한 자, 그리고 이에 동의한 자들,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회 물의를 일으킨 자들,
1: 네.
0: 그 무소속 한덕수 후보를 지지한 자들, 그리고 12.3 비상계엄 당시 본회의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실에서 나오지 않고 계엄 해제에 투표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각종 사법 리스크에 의해서 기소된 자들,
1: 네.
0: 이 사람들 다 징계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리위가,
1: 네.
0: 윤리위원장이 진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1: 네.
0: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람들도 다 제소해서 징계 검토하십시오.
1: 네.
0: 할 용기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누가 가장 국민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고 국민들이 싫어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내려가서,
1: 네.
0: 선거운동을 쭉 제가 하다 보면은,
1: 네네.
0: 국민의힘의 당원 소속이라면서도 장동일 때문에 투표 안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1: 예.
0: 그러면 장동일 대표가 가장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장동일 대표를 윤리위에서,
1: 네.
0: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빨리 착수하라.
1: 네.
0: 그런 용기 없으면 윤리위원장 그냥 그만두고,
1: 네.
0: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라 이 말입니다.
1: 예. 지금 사실 그 얼마 전에 오선의 권영세 의원이 장동혁 대표 퇴진을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는데, 또 국민의힘에서 지금 김상훈 의원도 한 지역 유튜브 언론 유튜브에 출연해서 중진들이 모여서 장동혁 대표의 진퇴 여부를 논의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서 중진들이 어떤 회동이 있나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0: 예, 그 아마 7월 마지막 주에,
1: 예.
0: 중진 의원들이 만나서 장동혁 대표의 진퇴 문제를 논의할 거라고 아마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네네.
0: 그 구체적인 날짜와 참석 범위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만약에 저에게도 그 공식적인 참석 요청이 온다면,
1: 네.
0: 저도 가서 보수 재건을 위해서 저는 그 논의하는 자리라면은 분명하게 이런 입장을 밝힐 예정이고요.
1: 네.
0: 어쨌든 저는 그냥 단순히 당을 걱정만 하고 헤어지는 그런 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1: 네.
0: 대표의 그 거취 문제,
1: 네.
0: 그리고 윤리위원회의 정상화 문제, 그리고 당의 그 극단적 노선 그 수정,
1: 예예.
0: 그리고 새로운 지도부 체제에 대한 구성까지,
1: 네.
0: 구체적인 결론과 행동이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1: 네.
0: 침묵하거나 눈치를 볼 때가 아니라,
1: 네네.
0: 보수 재건을 위해서 국민의 힘을 살리기 위해서,
1: 네.
0: 주민들이 좀 책임 있게 나서야 될 때다. 이런 겁니다.
1: 네. 근데 지금 시점이요. 이제 또 장동혁 대표가 취임 1년이 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 대표 측에서는 쇄신안 발표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당대표와 공천권 분리론 같은 것, 이런 그 논리에 대해서 잘못된 발상이다 이렇게 비판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 대표의 행보가 임기를 다 하고 그 다음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추측이죠, 추론이죠. 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가장 훌륭한 쇄신안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0: 가장 훌륭한 쇄신안은,
1: 네.
0: 그 인적 쇄신인데요. 보통,
1: 네. 네.
0: 장동혁 대표가 우리 당을 떠나주는 겁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소위 말해서 부정선거 옹호론자들도 국민의힘을 떠나주는 것이,
1: 네.
0: 가장 훌륭한 그 인적 쇄신이고,
1: 네.
0: 또

0: 가장 훌륭한 재신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이제 무소속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 어제 그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죠. 이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자. 라는 얘기를 한 데 이어서 지금 만약에 이번 주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도 신청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일단 직접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시인에는 필리버스터를 같이 하자고 하고 공조하는 거, 이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은 찬성을 하십니까?
0: 아, 네, 저는 그 국회의원은 바로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당내에 그 내부 총질이나 하고, 나중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내부 총질 하지 말자 하면서 본인들이 내부 총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어쨌든 그 장동육 체제의 그 한계지요.
1: 네.
0: 자신들의 정적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그 무책임한 보복 정치 또는 징계 정치는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이 그는 그 올바른 쇄신이라 보고 있고요.
1: 예, 예.
0: 방금 말씀하신 한동훈 의원의 그 필리버스터 제안은 상당히 그 훌륭한 제안이다 이래 보고 있고요.
1: 네.
0: 지금 핵심은 뭐냐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1: 네.
0: 그 완전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 30일 날 그 처리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1: 예, 예.
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동훈 대표의 생각과 일치되는 그런 부분. 많이 있다 이리 보고 있고요.
1: 네.
0: 저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의힘에서
1: 네.
0: 저는 줘야 된다 이리
1: 예.
0: 봅니다.
1: 예.
0: 이걸 만약에 안 준다면요.
1: 예.
0: 근데 국민의힘은 전체가 뭐 저는 찬성했으니까 관계없겠죠. 저 빼고 찬성하지 않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징계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지금 복당 얘기가 나왔다가 현재는 복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들 많이 보시면서 또 창당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한동훈 의원과 좀 접촉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0: 네, 어제 제가 기자회견하고 나서
1: 네.
0: 선배님 힘내십시오라고 문자를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마움을 표시한 또 답장도 했습니다만은
1: 네.
0: 어쨌든 12.3 불법 내란 비상계엄을 함께 막았던 그런 동지지 않습니까?
1: 예예.
0: 어떤 뭐 지금은 따로 떨어져 있지만
1: 네.
0: 생각은 저는 함께 하고 있다. 그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보수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 복당 가능성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0: 아마 기를 쓰고 장동혁 대표는 그 못하도록 막을 겁니다.
1: 네.
0: 아마 장동혁 대표가 대표직을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대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왜 대표가 덧셈 정치를 하지 않고 자꾸 뺄셈 정치를 합니까? 그리고 그 장동혁 대표는 그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과 절연해야 된다, 세력과 절연해야 된다는 그런 망언을 쏟아냈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그 이분은 그 저는 국민의힘에 수권 정당을 표방하는 국민의힘에 공당에 남아 있을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1: 네네.
0: 그 윤리위원회가
1: 네.
0: 정말 정상적인 윤리위원회 같으면
1: 네.
0: 아마 국민의 목소리를 다 듣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도. 또 왜 숨어서 윤리위원회를 엽니까? 윤리위원회를 당당하게 열어야지요. 떳떳하게.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되지요. 그래서 윤리위원회가 좀 정상화되어서 이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힘을 수권정당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고 막고 또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진정으로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을
1: 네.
0: 저는 출당 또는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지금 함께 징계 개시 결정이 내려주신 분이 이제 진종호 의원 또 권영재 의원인데 징계 절차 개시 사유는 다 다릅니다.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0: 그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핀셋 징계를 한다면요.
1: 네.
0: 아까 징계 대상자 쭉 불러드렸잖아요.
1: 네, 네.
0: 아마 그래 되면 제가 얼추 보니까 한 8, 90명 되겠던데요.
1: 네.

0: 예, 그분들도 독일 선상에 놓고 징계해라 이 말입니다.
1: 네.
0: 윤리위원회는 네. 국가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사법기관과 똑같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면 지금 지도부 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야기하는 사법부의 공정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1: 예예.
0: 그럼 윤리위원회의 공정성도 있어야 되지요.
1: 예예.
0: 똑같은 잣대로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1: 네.
0: 그 엄중하게
1: 네.
0: 들여다봐라 하는 네. 거죠. 본인들이 몰랐다 하면 지금 제가 지금 KBS 라디오를 통해서 지금 정보를 드린 거 아닙니까?
1: 네네.
0: 그럼 윤리위원회는 윤리적으로
1: 네.
0: 예, 그분들도 함께 징계에 착수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1: 예.
0: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통합을 위해서 또 더샘 정치를 위해서
1: 예.
0: 예? 더 많은 사람들이 세력이 모일 수 있는
1: 예.
0: 그런 현명한 정치를 해야지요.
1: 네.
0: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런 역량이 아마 안 될 겁니다.
1: 네.
0: 그 역량이 안 되면은 네.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 말입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1: 네.
0: 가장 큰 목표가
1: 네.
0: 정권 창출이고 국민으로부터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그 정당의 목적 아닙니까?
1: 예예. 예.
0: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역량이 안, 역량 까음이 안 되면은
1: 네.
0: 본인 스스로가 내려와서
1: 네.
0: 지역구 가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라. 제가 그렇게 충고를 해 주고 싶습니다.
1: 예. 자,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지금 파장이 큰데요. 뭐 보도를 접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직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지금 헌법에도 현직 대통령 연임은 불가하다는 게 이제 명시가 돼 있고 그 전에 뭐 그 여당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를 논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는데도 국회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발언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그 조금 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헌법 제128조 제2항에 보면은
1: 네.
0: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제한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1: 예.
0: 그럼 이 문구를 이해를 못한다면 국회의장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국회 부의장 자격이 없다고 한 것은 내란 수괴를 옹호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한 자를 옹호했기 때문에 국회 부의장 자리에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1: 네.
0: 마찬가지로 국회의장이
1: 예.
0: 헌법 수호 의지가 없고 국헌문란의 어떤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면 이것은 단순히 사과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는 거지요.
1: 네.
0: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의장 탄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발 부디 국민 여러분께서도 또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자가 국회의장단에 오르지 않도록 좀 제발 그 여러분들 정신 좀 차리시고 우리 국민들 말입니다.
1: 네.
0: 국회의원들 이야기합니다.
1: 네.
0: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또 대신해서 또 그 막강한 또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 아닙니까?
1: 네네.
0: 헌법을 경시하고 헌법을 위반하려고 하는 자들은 국회의장직에 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소신이고 철학이고요.
1: 네.
0: 제 생각이 잘못된 거 잘못되었습니까?
1: 아닙니다. 자, 의원님, 근데 지금 우원식 의장도 개헌 특위까지 구성을 하자고 계속 추진했지만 안 됐는데 지금 조정식 의장도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 궤도에 올려놓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 특위 구성하자 이런 포부를 내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개헌 특위 구성하는 건 저는 찬성하고요.
1: 예.
0: 근데 조정식 의원이 이걸 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조정식 의원은 그 발언은 정말 그 국헌문란에 해당되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정식 의원은 의장으로서 헌법을 개정할 그런 그 권한을 가지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 같아요. 예, 저는 여야가 대표들이 모여서
1: 네.